한국 펜싱 여자 사브르 대표팀도 8년 만에 아시안게임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전하영, 김정미, 서지연, 최세빈으로 구성된 여자 사브르 대표팀은 어제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단체전 결승에서 일본을 45대 31로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드론과 미사일 결합 전술을 본격적으로 시험하기 시작한 것을 두고 한반도의 군사 균형을 바꾸는 위협적인 전술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2일 장거리포와 미사일 부대 합동 타격 훈련을 실시해 순항,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무인기 등 네 가지 무기를 한 번에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오전까지는 중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 끼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강릉이 26도, 광주, 대구 27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15도 안팎으로 떨어져 서늘하겠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낮 기온도 낮아져 가을이 점차 깊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우리는 종종 제대로 배운 것만이 진짜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규 과정을 거치고 자격증을 따고 학위를 얻어야만 진짜 배움이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얻는 지식은 대부분 그렇게 체계적으로 쌓이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잡담 속에서, TV와 라디오 속에서, 지나가듯 읽은 문장 속에서, 무심코 넘긴 책 한 장 속에서 그렇게 이삭을 줍듯이 얻게 됩니다. 땅에 떨어진 건 더럽고 볼품없을 수 있지만 적어도 지식만큼은 주워들었다고 해서 때타거나 값어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운 이삭이 한 톨의 곡식이 되듯 귀담아 주워들은 말도 하나의 지식이 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9월 2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떻게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이고 또 9월을 마무리하는 한 주이고 10월이 시작되는 한 주이고 4분기가 시작되는 한 주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죠. 자, 오늘도 또 힘차게 출발해 보시죠. 경제상식 퀴즈도 나갑니다. 오늘 정답은 두 글자인데요. 기업이 투자자에게 알려야 할 정보를 제때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사례가 여전히 많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요, 21년도부터 올해 7월까지 620건에 달하는 위반 사례가 있었고요. 약 75%는 비상장 회사였다고 합니다. 특히 상장사는요, 분기별 실적, 재무상태, 중요한 경영상의 변동 등을 금융당국이나 거래소를 통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금융감독원 전자이거시스템, DART라고도 하는데 DART, 전자이거시스템도 아주 잘 돼 있기도 합니다. 정보의 불균형을 줄이고 모든 투자자에게 공평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 요 두 글자를 뭐라고 할까요? 예. 아이고, 이거 막 정답을 말할 뻔해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예. 공개하는, 예, 뭐가 있습니다. 예, 두 글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또 여러분이 요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또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다시 듣고 다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1: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오늘의 경제 뉴스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어떤 소식을 준비했는지 우선 강영현 기자부터요.
2: 네.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의 거래 대금이 급감했다는 소식, 그리고 국감에서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뉴스 전해드리고요. 다음으로 외국인 관광객은 늘고 있는데 관광 수지는 오히려 적자라는 소식, 그리고 마일리지 사용이 줄어들면서 항공사의 이연 수익은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0: 네, 이환주 기자는요.
3: 지난주에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 관련 우리 기업의 영향과 양국의 입장 차이 우선 짚어보고요. 이어서 살 빼는 약 마운자로 처방해 오남용 사례 등도 살펴보겠습니다.
0: 네, 우선은 강영현 기자가 준비한 소식. 단일 종목 레버리지 또 인버스 ETF 있지 않았습니까? 거래가 많이 줄었어요.
2: 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여기에 따르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ETF 16종의 일평균 거래 대금이 예탁금 규제가 시행된 후에 한 달 동안에 9,900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게 그 전에 한 달간의 거래 대금이 12조 2,500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92%가 급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31일부터 관련 상품의 기본 예탁금 조건을 강화했는데요. 그래서 기존에는 1,0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3,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일평균 회전율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는 총 14가지가 있는데요. 이들의 일평균 회전율이 43%에서 6%로 낮아졌고 또 인버스 ETF 2종 같은 경우도 1110%에서 125%로 급락했습니다. 또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에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개인은 규제 전에 5주 동안은 일평균 기준으로 모두 순매수를 했었는데 규제 시행 당일에 1조 원 넘게 순매도로 돌아선 후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매주 매도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외국인들도 레버리지 ETF 많이 샀었잖아요.
2: 네. 이달 들어서 23일까지 보면은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국내 상장 ETF가 코덱스 레버리지 2천억 원 이상 산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어서 코덱스와 타이거에서 나오는 이제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각각 1,500억 원 그리고 1,100억 원 순으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제 개인의 거래는 위축됐지만 최근에 반도체 대형주가 상승세를 타면서 외국인의 매수세는 몰린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인버스 상품을 더 많이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국의 대표 지수 ETF를 제외하면은 개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국내 상장 ETF는 코스피 200 지수의 일별 수익률을 마이너스 두 배로 추정하는 그러니까 선물 인버스 상품을 1,200억 원 가까이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간에 개인 그리고 외국인이 정반대 성향의 상품을 사들인 셈입니다. 일단 이번 달의 성적표를 보면 외국인의 승리로 끝난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1일부터 23일까지 기초지수인 코스피 200이 약 5% 정도 상승하면서 코덱스 레버리지가 9% 가까이 오른 반면에 선물 인버스는 13%가량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여전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만 베팅하기보다 안정성을 고려한 전략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0: 빨리 돈 벌고 싶은, 급하게 돈 벌고 싶은 마음까지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거 알겠으나 그게 이제 올바른 투자인지 그렇게 해서 지속 가능하게 벌 수 있는지 또 깨달을 수 있는 최근에 한 석 달 정도였던 것 같고요. 국정감사에서도 이 레버리지 ETF가 좀 뜨거운 감자로 오르겠죠.
2: 네. 다음 달 국정감사를 앞두고서 지금 증권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왜인가 했더니 지금 국정감사 증인 그리고 참고인 신청 명단에 취합했는데 여기에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등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상품 도입 경위를 둘러싼 논란에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 또 증권사들의 수수료 수익 문제가 겹치면서 책임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은 16개 관련 상품이 상장된 이후에 7월 말까지 증권사들의 위탁 매매 수수료 수익이 약 931억 원으로 집계가 된 바 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상인데요. 지금 국감에서 회장급 인사가 질의대에 서게 되면은 그 자체로 일단 부담이고 또 망신을 당할 우려도 있고 또 지금은 누가 먼저 상품 도입을 제안했고 주도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인데 이 과정을 캐물을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손실이라든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질의가 확대될 수 있어서 이를 막아보려는 있는 각 금융 대관 담당자들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증인 신청 명단은 여야 간사 협의 등을 통해서 최종 확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0: 자, 이현주 기자, 미중 정상회담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사실 좀 맹탕으로 끝났다는 지적도 좀 있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합의가 있었는가 이 부분도 좀 봐야죠.
3: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흘 동안 만났지만요.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미국은 반도체 완제품은 물론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 소프트웨어 같은 물품들에 대해서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반도체 관련 갈등이 이것보다 심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내 업계는 우선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국내 반도체 기업에 또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인데 새로운 장비가 필요한 경우에 미국 정부로부터 1년간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또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유입을 막으면서 중국이 스스로 반도체 자립을 해나가고 있는 점도 위험 요인인데요. 네. 중국 최대 DRAM 업체 CXMT, 창신메모리는 최근 5세대 DRAM 공정 양산에 돌입하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새로운 경쟁자로 부상했습니다. 만약 미국의 통제가 없었다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부터 꾸준히 DRAM을 사갈 수도 있었겠지만 중국이 반도체 기업 육성에 나서게 된 겁니다. 때문에 이번 홍콩 언론 등은 중국이 해외 국가에 첨단 장비 수입을 구걸하지 않아도 될 만큼 기술 자립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0: 또 하나 그 미중 정상회담에서 관세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나왔는지 이 부분도 한번 좀 짚어볼까요?
3: 예, 우선 양국은 관세 인하 그리고 이란 핵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부분은 성과로 제시라고 합의를 했는데요. 네. 무역 분야에서 각각 300억 달러 규모의 비민간 품목에 대해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이나 내일쯤에 미국이 중국과의 협상 성과를 공개한다고 밝힌 상황이고요. 또 양국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고 뜻을 모았습니다. 반면에 두 정상은 AI의 추가적인 합의를 열어두기는 했는데 속도 조절론과 관련해서는 좀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미국은 현 상태 그대로 두고 싶다. 계속 발전하게 두고 싶다라고 입장을 밝힌 반면에 중국은 인간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또 희토류 같은 경우에도 입장이 갈렸는데 미국은 중국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밝혔지만 중국 입장문에는 그 내용이 빠졌습니다. 현재 전 세계 희토류의 정제 가공 능력의 90%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미국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또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서도 양 정상이 논의는 했지만 양국의 공식적인 발표 내용에는 모두 빠져 있었는데요. 다만 중국 현지 언론을 통해 살펴보면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이 타이완 독립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져달라라고 입장을 전달한 것 정도만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무역 분야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거의 없었다고 평가를 했는데 양측 발표문의 차이는 핵심 무역 갈등 사안에서는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했음을 보여준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0: 안 싸운 게 다행이야 이런 말이 나올 정도고 뭐 사실은 11월 12월 APEC하고 G20 정상회담 때 또 잇따라서 만난다고 하니까요. 이제 관리가 되는 양국 간의 관계가 되면 좋겠죠. 또 강영현 기자, 외국인 관광객 최근에 또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도 관광 수지는 적자예요.
2: 네,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7월에 관광수지가 5,03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683억 5천억 원 정도의 이제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6월에는 약 8천억 정도가 흑자였는데 한 달 만에 악화가 된 건데요. 왜 적자로 돌아섰나 봤더니 관광 수입 감소 그리고 관광 지출 증가 동시에 나타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근데 관광 수입은 줄었는데 오히려 방한 외국인 수는 늘어났는데요. 일단 7월에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209만 명, 1년 전보다 20% 증가했습니다. 중국이 가장 많았고 일본, 타이완, 미국, 홍콩 등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관광객이 늘었다고 수입이 늘어난 건 아니었는데 1인당 관광 수입이 1,020 1,250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보면은 170만 원 정도로 한 달 전보다 오히려 1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외 여행을 떠난 내국인은 늘어났고 또 7월에 해외 관광객이 240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게 이에 따라서 이제 관광 지출도 전월보다 2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제 적자로 전환한 것이 올해 관광 수지 개선 흐름이 꺾였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아무래도 여름 휴가철이다 보니까 해외여행이 늘어나는 계절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관광 수지가 개선되려면은 방한 관광객이 늘어나는 동시에 1인당 관광 수입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 이것이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0: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은 20% 늘었는데 그들의 지출은 10% 정도 줄었다. 그러니까 뭔가 생활 밀착형으로 와서 편의점 경험하고 막 이런 건 다 좋은데 큰 소비는 안 한다는 거죠. 또 하나 소비자 입장에서 항공기 탈 때 그동안에 쌓아놨던 마일리지 항공권으로 이제 좀 바꾸는 것 여전히 어렵다.
2: 네, 실제로 그렇게 나타났는데요. 장종태 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은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이연 수익이 올해 상반기 말에 3조 1,199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마일리지 이연 수익이라는 것은 고객이 쓰지 않은 마일리지와의 관련해서 이제 항공사가 앞으로 제공해야 할 서비스 의무를 회계상 반영한 금액인데 아시아나까지 합치면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조 7,8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이원 수익은 늘고 있는데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이용한 실적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체 마일리지 항공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에 11%였는데 지난해에는 10%로 이제 2년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에서는 이렇게 이원 수익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제 마일리지 적립도 늘었고 또 아시아나 항공과의 통합 이후에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려고 회원들이 마일리지 사용을 늘어나면 미루면서 이제 늘어났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일리지 항공권 이용 실적이 코로나 이전이 2019년보다도 높은 수준이라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마일리지를 더 잘 쓸 수 있도록 소비자의 수요가 높은 노선 그리고 시기에 보너스 항공권 이용 기회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0: 늘 같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마일리지 항공권 쓰기 어렵다. 체감상으로도 달라지는 건 없는데. 또 하나 이번 추석 연휴 때 그 부산에 상업으로 간 사람들 많다면서요.
2: 네. 부산시설공단 등에 따르면은 추석 연휴 사흘 동안에 부산 동구 북항에 있는 친수공원에 찾은 방문객이 32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평소에 이제 평일에 봤을 때 친수공원에 찾는 방문객이 하루 평균에 한 2천 명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것을 고려하면은 매우 이례적으로 많은 인파가 몰린 건데요. 뭐 아시다시피 지난 18일에 3m 크기의 상어가 이곳 수로에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SNS를 중심으로 해서 사진 그리고 영상이 퍼지면서 를 보려는 방문객이 늘어난 건데요. 유동 인구가 많아지면서 주변 유통가는 매출이 늘었고 이에 따라서 인근 편의점 매출이 해운대가 있는 편의점에 있는 편의점 매출을 넘어설 정도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상의 화제가 실제 관광으로 이어지고 또 다시 편의점 외식 등의 현장 소비로 이어지는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난 건데요. 그래서 독특하고 매력적인 이 새 콘텐츠 하나가 어떻게 폭발적으로 유동 인구를 창출하고 또 유통가의 매출을 견인하는 핵심 경쟁력이 되는지를 증명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0: 의도치 않게. 사실 아쿠아리움에 가도 상어 많이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어디에 누가 혹은 무엇이 어떻게 있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스토리를 좋아하는 거죠. 벌써 이제 북항이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지고 있고요. 또 이완주 기자가 준비한 소식 들어볼게요. 그 비만 치료제 있지 않습니까? 마운자로우라고. 이거를 임산부는 물론이고 미성년자까지 사용하는 좀 실태가 있네요.
3: 예, 백종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안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요. 마운자로우가 지난해 8월 출시 이후 올해 7월까지 약 1년 동안 임산부에게 300건이 넘게 처방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산부에게 마운자로 사용을 중단하라고 명시를 하고 있지만 주의사항일 뿐 강제성은 없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또 지난 1년 동안에 만 13세 미만 어린아이에게 마운자로 처방이 이루어진 것도 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운자로는 아직 소아 환자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처방에 주의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또 고령층에 대한 광범위한 처방도 확인이 되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이루어진 마운자로 처방도 3만 6천 건이 넘었습니다. 식약처는 고령자, 특히 85세 이상 환자에게는 더 민감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마운자루 처방 후 약 1260여 건의 이상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는데요. 이 비만 치료도 좋지만 임산부, 소아 등 위험군에 대한 처방 실태 조사와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0: 또 비만 치료제를 처방받은 다음에 이걸 실손보험으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3: 예, 마운자루 실손보험 청구 건수가요. 지난 2월 기준 출시 4개월 만에 7배 가까이 늘었었습니다. 주요 손해보험사 4곳에 올해 2월 마운자루 실손보험 청구 건수가 3,300여 건, 금액으로는 13억 원에 달합니다.

0: 하고 불필요하게 입원도 한 뒤에 실손보험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 비슷하게 마운자로에서 반복된 겁니다. 이 실손보험사들은 비만인 경우 치료비 보상을 100% 제외하고 주지 않고 당뇨로 진단을 받더라도 당화혈색소라는 혈당검사 수치가 있어야만 보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허들을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대한당뇨병학회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을 또 문제점을 제시했는데요. 실제 당뇨 환자가 마운자로를 처방받으려고 해도 실손보험사 심사가 지연된다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당뇨로 마운자로를 실손 처리할 경우에 이후에 보험료가 오를 수 있거든요. 네. 이 점은 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 통신비가 가장 비싸다는 조사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바로 반박을 했어요.
0: 예, 일본 총무성에서 조사를 했는데 네. 최근 서울, 도쿄, 뉴욕, 런던, 파리, 디셀도르프 같은 주요 선진국 6개 도시의 통신요금을 비교한 결과 한국이 가장 비싼 편이라고 한 건데요. 하지만 이를 두고 국내 통신업계가 일본 총무성이 사용한 2025년 기준 요금제에서 한국은 비싼 요금제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저렴한 요금제를 뺐다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20GB를 이용할 때 한국이 69,000원인데 뉴욕은 67,000원, 도쿄는 3만원, 파리는 25,000원이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내 통신업계는 한국에도 4만원대 저렴한 요금제가 있는데 이를 제외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더불어 조사 결과가 일본에 유리하게 적용됐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일본을 빼고 서울을 포함한 다른 도시들은 이 음성과 문자를 무제한 무료로 제공하는데 일본은 별도의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성과 문자 60건을 더하면 일본도 한 2만 원 정도 비싸지면서 이 통신요금이 잘못 계산됐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국내 통신업계는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통신요금을 다시 비교해봤더니 서울이 한 중간 정도, 한 3위에서 4위 정도로 저렴하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규 요금제 말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알뜰폰 요금제라고 그렇죠. 해서 동일한 품질의 요금을 훨씬 더 싸게 이용할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 실제로 통신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RPU라고 있어요. ARPU라고 가입자당 평균 매출. 가입자당 평균 매출 최근 한 20년치를 쭉 찾아보십시오. 줄고 있습니다. 낮아지고 있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선택약정 20% 할인 같은 거 생겼고 또 저가 요금제 정부가 의무적으로 막 출시하라고 한 거 있고 또 알뜰폰이랑 또 경쟁하면서 또 이동하는 것들도 있다 보니까 가입자당 평균 매출은 오히려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 비싼 단말기 가격 있잖아요. 그게 같이 겹쳐져서 요금으로 나오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150만 원, 200만 원짜리 스마트폰 산 거는 생각 안 하고 통신 요금이 비싸다. 이거는 이제 정확히 좀 데이터를 볼 필요가 있어요.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탄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오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은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특히 주식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특히 정보의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죠. 두 글자인데요. 상장사는 뭐 실적을 비롯한 재무상태, 또 중요한 경영 변화를 금융당국, 또 한국거래소를 통해서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비교적 이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금감원 전자 요 두 글자 시스템, DART, DART라는 게 있기도 하죠. 그런데 최근에 이 의무를 위반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이경민님이 주식 투자 시작하고 기업 이거에 관심이 많아졌어요라고 보내주셨네요. 오,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김선아님도 주식 초보 시절에는 이게 뭔지도 몰랐는데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씩 찾아보게 되네요 라고도 보내주셨어요. 7914님은 이걸 보면 이제 주가 오르겠구나 하는 정보

0: 모인 것 같은데 오히려 주가는 떨어지고 이미 선반영되었다고 하니 참 알 수가 없네요. 이렇게도 보내주셨네요. 그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도 참 우리나라에 많고 특히 그걸 이제 예측하는 투자자들이 좀 많다 보니까 실제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격언 아닌 격언이 맞는 경우가 참 많죠. 근데 그건 또 뭐 해외에서도 좀 비슷한 현상이라고 하고요. 3676님도 이것만 믿고 단타하다가 물린 쓰라린 경험이 있어요. 바이오주 이거는 특히 잘 봐야 할 듯요. 이렇게 그 정보 우위보다는 사실은 그래서 지식 우위가 필요한 건데요. 이걸 또 이제 해석하는 능력도 또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두 글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슬기로운 세무생활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혼할 때 내야 하는 각종 세금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었는데 질문들이 참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누리세무그룹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 AS까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0: 많은 분들이 질문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네. 특히 먼저 3913님이 보내주신 질문인데 이혼하기 전에 아이들한테 증여하는 것이랑 이혼한 다음에 주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2: 네. 이혼하기 전에 주는 거랑 이혼한 다음에 주는 게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이게 이유가 왜 그러냐면 계산을 하는 방식 때문인데요. 네. 증여세라는 거는 이제 10년 동안 같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같은 네. 사람한테 받은 걸 다 더해서 계산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세율이 많이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더해지면 같은 사람한테 받은 게 더해지면 세금이 커지게 됩니다. 네. 그런데요. 세법에서는요. 증여세에서는 엄마랑 아빠를 이 같은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한 지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받은 거 엄마한테 받은 거 합쳐서 계산을 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은요. 더 이상 부부가 아니니까는 아빠 따로 계산하고 엄마 따로 계산하는 걸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성인 자녀가 아빠한테 3억을 받고요. 엄마한테 3억을 받는 경우에요. 근데 엄마 아빠가 아직 이혼을 안 한 거예요. 아직 이혼 안 했다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이혼을 안 하신 경우에요. 네. 그럼 이혼 전이라고 한다면은 이 6억을 합치게 돼서 성인 자녀니까 기본공제 5천만 원을 빼면 이제 5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그럼 이때 세금이 한 1억 50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돼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엄마 아빠가 이혼한 다음이다. 이혼한 걸로 가정을 하면은 아빠한테 받은 3억 따로 한번 증여세 계산하고요. 엄마한테 받은 3억 따로 증여세 계산을 합니다. 그럼 각각 5천만 원 뺀 원래 5천만 원 한번 빼는 건 동일한다고 하더라도 세율 구간이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제 각각 20% 구간에서 끝나게 돼요. 그래서 둘이 합쳐서 내야 될 세금을 따져보니까 한 9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6억인데 부모님이 이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한 1,500만 원 정도의 세금이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증여를 받을 때는 이혼한 부모는 완전 남남이니까 예. 합치지 않고 따로따로 계산이 되니까 오히려 그 후자가 더 유리한 거예요.
2: 맞습니다. 금액이 크면 클수록 이혼한 후에 받는 게 세금이 적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0: 뭐 물론 이것 때문에 이혼하면 안 되겠고. 맞습니다. 또 하나 이혼을 앞두고 이거 재산 분할을 해야 되니까 네. 내가 저 사람한테 이거 주긴 아깝다. 애들한테 미리 증여하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2: 네. 이럴 때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세금보다 먼저 법에서 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혼을 하면은요 말씀대로 이제 부부는 재산 분할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결혼 생활 동안 이제 둘이 같이 모은 재산을 각각이 기여한 만큼 나누는 건데요. 네. 또 어차피 저 사람한테 반 줘야 될 거 차라리 애들한테 먼저 줘버리자. 뭐 이래가지고 급하게 넘기게 되면은요 민법에서는 이런 걸 이제 막는 장치가 있습니다. 네, 상대 배우자가 그거 증여했던 거 취소해 주세요라고 소송을 걸 수 있는데 예, 일명 이제 사해행위 취소라고 하는데요. 네. 쉽게 말해서 남한테 목 이제 남의 목 줄이려고 이제 빼돌린 거래 그 거래 자체를 없는 걸로 되돌리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되면요 이제 꼬이기 시작합니다. 자녀는 증여세까지 신고하고 세금까지 다 냈는데 받았던 재산을 다시 돌려줘야 될 수도 있고요. 이미 냈던 세금은요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각각의 사안마다 달라지겠대요. 그래서 현금 이거 말고도 이제 현금을 몰래 아이 통장에다가 넣어두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세법은요 이 돈을 통장 주인 걸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고 있다가 걸리게 되면 증여세에다가 가산세까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 같은 걸 이제 숨기려다가 세금만 오히려 늘어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제 이혼을 앞두고 급하게 하는 증여는요 법원에서 이제 되돌려지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세금은 거기다가 세금대로 또 꼬일 수가 있습니다.
0: 아, 요거는 이제 그 이혼하시는 당사자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2: 네, 맞습니다.
0: 안 주려고 예. 미리 증여했다 이런 거는 또 내가 이제 법적으로 막아 세울 수가 있다라는 거. 또 4788님이 배우자한테 집이나 돈을 증여했다가 이혼하면 그때 받았던 뭐 세제 혜택 어떻게 되는 건지 질문 주셨거든요. 뭐 물을 수가 있습니까?
2: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 전에 이미 받았던 혜택을 토해내진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10년 동안 이제 6억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잖아요. 이걸 이제 배우자 공제라고 하는데 줄 당시에 법적으로 부부였다면 그걸로 끝이에요. 나중에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세금을 매기진 않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혼인 신고를 하기 전에 줬다 6억을 그러면은 그 6억은 공제가 안 됩니다. 결혼식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혼인 신고를 안 했다면은 세법상 남남이에요. 부모님한테 받은 결혼 자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결혼을 하면 이제 부모님께 1억을 추가로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데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서 받았다가 이혼한 거면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악용을 해가지고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국세청에 발각돼서 세금을 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제 국세청도 이제 위장 이혼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제 추가로 세금은 매기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0: 근데 이제 집 같은 경우에는 증여를 할 때나 뭐 이게 재산 분할할 때나 좀 헷갈리는 게 있더라고요.
2: 맞아요. 이제 배우자 공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6억까지는 세금 없는 거 이거를 적용할 때는 네. 함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집이에요. 배우자한테 받은 집을요. 이 집을 받고 나서 10년 안에 팔게 되면은 내가 팔 때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때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산 가격은 내가 준 사람이 처음 샀던 가격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걸 이월가세라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증여를 받으면서 이 집의 몸값을 올려놓았다고 하더라도 이걸 인정을 안 해주고요. 애초에 그 사람이 샀던 금액으로 이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이혼을 해서 남남이 돼서 똑같이 적용되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남편이 아파트를 2억 원에 샀어요. 근데 이제 이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서 6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6억이 됐으니 아내한테 6억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다고 하니 이 6억 된 아파트를 증여를 했어요. 아내한테. 그리고 나서 이때는 세금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6억까지는 세금이 없으니까 증여세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 둘이 이제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 만에 이제 이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6억에서 다시 8억으로 올랐다고 한다면은 이때 8억에서 팔게 되면은 나는 얼마가 이익이 남느냐를 봤을 때 8억에서 내가 증여할 때 받았던 6억 요걸 빼는 게 아니라 8억에서 남편이 처음 샀었던 2억을 빼서 난 6억이 남았으니 6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증여 혜택은 이혼을 하더라도 그대로 남게 되지만 집을 받았다 라고 한다면은 그 집을 10년 안에 팔면 세금이 확 늘어날 수 있으니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요 10년 안에 그 집을 팔면은 양도세 물 수 있다라는 건 뭐 부모 자식 간의 증여나 이혼할 때는 마찬가지네요.
2: 마찬가지입니다. 네.
0: 또 하나 0228 쓰시는 분께서 이혼할 때 보험 계약자를 남편 이름에서 제 이름으로 바꾸면 세금이 발생하나요? 이렇게 주셨거든요. 보험은 어떻습니까?
2: 네, 이제 보험 같은 경우는요, 계약자의 이름만 바뀐다 하면은 바뀌는 순간에는 원칙적으로 세금이 안 나와요. 세금은요, 보험금을 이제 받을 때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보험과 관련된 세금의 핵심은요, 실제로 그 보험료 누가 냈니?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요, 7년 동안 보험료를 꼬박꼬박꼬박 내고 있다가 이걸 아내 명의로 바꾸고 아내가 나머지 3년 동안 냈다고 해볼게요.
0: 네.
2: 그럼 10년 중에 7년은 남편, 3년은 아내가 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만기 보험금을 1억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남편이 냈던 몫인 70%, 그러니까 1억의 70%인 7천만 원만큼은 남편 거,
0: 네.
2: 3년 냈던 30% 아내 거는 3천만 원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게 이혼이 되는 상황이 되면은 약간 달라질 수 있는데
0: 네.
2: 재산 분할로 보험을 넘겨 받은 거라고 한다면은 내 몫을 찾아온 거라서 증여로 보지 않을 여지가 좀 커요. 이때는요 그러니까 이혼 합의서라든지 아니면 법원 조서에 뭐뭐 보험 무슨 보험은 아내에게 넘긴다라고 이런 식으로 꼭 적어줘야 돼요. 이런 서류가 없게 되면은 재산 분할이 아니라서 나중에 증여로 보게 될 수도 있어요.

0: 그러니까 정리하면 보험은 돈을 누가 냈는지가 핵심이고요. 이거를 이제 이혼 때 넘겨받게 된다고 한다면은 재산 분할을 하는 서류에 꼭 내용을 남겨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 야, 그 보험금이 좀 헷갈리네, 어렵네요, 복잡하네요.
0: 맞습니다.
1: 그런데 예. 이거는 재산 분할할 때 꼼꼼하게 그 기록을 남겨둬라. 네. 또 그 이혼한 다음에 이제 각종 내야 할 세금 같은 게 있다면 네. 언제까지 내야 되는 겁니까?
0: 네, 이제 내는 세금이 첫 번째로 이제 취득세가 있는데요. 네. 이제 재산 분할로 부동산 같은 걸 이제 받게 되면은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해야 내야 됩니다. 이제 기한을 넘기게 되면은 신고를 안 한 대가로 세금의 20%를 가산세로 더 내고요. 그리고 하루 늦을 때마다 연체료 같은 가산세도 붙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취득세가 한 750만 원이다. 라고 하면 신고를 제대로 안 하면은 거기에 20%인 150만 원이 추가로 붙고 거기에 연체료까지 붙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실무에서는 이제 등기를 하려면 보통 이제 취득세부터 먼저 내야 등기가 되기 때문에 등기하면서 같이 내게 됩니다. 그거 말고도 취득세 말고도 이제 둘째로 이제 더 무서운 기간을 지켜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재산 분할 청구 기한이에요. 재산 분할을 하려면은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청구를 해야 돼요. 2년이 지나게 된다. 그러면은 청구할 권리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재산은 나중에 천천히 나누자라고 하고 협의 이혼부터 했다가 2년이 넘어가게 되면 받을 권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되는데
1: 재산 분할을 이혼하고 나서 2년 안에 안 하면 못 받을 수 있는 거 아예?
0: 네, 권리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1: 이게 되게 중요하네요.
0: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시간을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또 하나가 부부 중에 한 사람 잘못으로 이혼하게 됐을 때 위자료라는 게 있잖아요. 네. 위자료를 줄 때도 받을 때도 이게 혹시 세금이 붙습니까?
0: 네, 위자료가 조금 재밌는 게요. 예. 이 위자료는 현금으로 받게 되면은요 받는 사람이 세금이 없어요. 예. 주는 사람도 세금이 없어요. 예. 위자료라는 건 이제 마음의 상처가 난 거에 대한 이제 배상금 같은 개념이라 돈을 번 소득도 아니고요, 뭐 선물도 아니에요. 그래서 소득세도 안 나오고요, 증여세도 안 나오는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위자료를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부동산으로 준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요 갚아야 할 위자료라는 빚을 네. 집으로 부동산으로 갚은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집을 판 거랑 같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는 사람한테 집으로 줬다 하면은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1: 그러니까 그 집이 재산 분할이 아니라 네. 위자료 성격으로 줬다라고 해도 똑같은 거예요?
0: 맞아요. 재산 분할은 네. 이제 집을 이제 각각이 자기 몫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네. 아무런 세금이 없는데. 위자료를 주게 되면 위자료라는 빚이 있는데 그 빚을 없애는 대가로 집을 줬다. 그러니까 서로 빚과 위자료와 부동산을 교환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1: 양도세가 붙는다.
0: 네. 받는 사람도요. 재산분할 특례를 했다고 한다면 1.5% 취득세가 나오는데 이런 취득세가 아니라 일반적인 취득세 더 많이 내게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같은 집을 넘기더라도 이름표가 재산분할로 넘어가느냐. 위자료로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니까 요 점 잘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또 하나가 그 아이 양육비 매달 주는 거에는 아마 세금이 안 붙을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네. 크게 헷갈리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혼한 뒤에 헷갈리는 게 자녀 그 공제가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이거를 누구한테 매달 공제를 매년 받도록 할 거냐? 네. 요 부부가 좀 싸울 수도 있거든요.
0: 맞습니다. 네.
1: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네. 자녀 공제라는 거는요. 이제 부모 두 명 중에 한 명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뭐 자녀랑 누가 사느냐 이런 걸 받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상관없이 한 명만 그냥 받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합의해야 돼요?
0: 예. 그래서 부모님 같은 이제 다른 가족을 공제로 받으려고 한다면은 같이 살아야 되는 게 기본인 건데 자녀 같은 경우는 부모가 따로 같이 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육을 실제로 하지 않는 아빠나 엄마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둘이 협의해서 한 명이 받아야 돼요. 이제 이렇게 해서 공제를 받게 되면요. 또 추가로 챙길 수 있는 게 이제 8세 이상 자녀라고 하면 자녀세액 공제로 해서 한 명이면은 25만 원, 두 명이면은 55만 원을 세금에서 바로 깎아주고요. 자녀에게 들어갔던 교육비, 의료비 공제도 보통 이분이 다 챙겨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요 이런 거 공제를 받아야 되는 혜택이 뭐 적진 않으니까는 혜택을 받아야겠는데 이혼한 부부라고 한다면은 이거에 대해서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둘 다 공제를 신청하고요 뭐 나중에 국세청이 이걸 걸러내가지고 한쪽은 세금을 이제 추징당하는 거 가산세까지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 합의서에 자녀 공제는 누가 받기로 한다. 까지 이렇게 적어두는 게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길 소지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1: 근데 뭐 감정적으로 안 좋아져서 이혼하는데 이게 원만히 합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참 가름마탈 게 많습니다.
0: 애매하죠.
1: 1300님이 사이좋게 오래오래 삽시다.

0: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픕니다. 네, 사이좋게 잘 사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와, 오늘 AS 차원에서였는데 오늘 또 못한 게 되게 많네요. 이게 사실 이혼하고 재혼 사이에 뭔가 헷갈리는 네. 세금 제도들이 많아가지고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철훈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 유엔총회 참석과 멕시코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어제 저녁 귀국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에 합의한 바 없다고 주장한 데에 대해 청와대가 비공개 합의 과정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반박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측의 허위 공보에 유감을 표하며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21일 군장병 3명을 다치게 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의 현장 조사를 위해 우리군과 유엔군 사령부가 어제 폭발 추정 지점의 근접 지역까지 도달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협상 제안을 거부한 지 하루 만에 이번 주 이란과의 추가 간접회담이 열릴 거라고 예고하며 군사적 압박과 협상을 동시에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주식 거래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죠. 거래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고 한국 거래소가 어떻게 보면 이제 넥스트레이드라고 하는 이제 대체 거래소에 막 밀리니까 애프터마켓 예전에는 뭐 시간외 거래 뭐 이렇게 표현하던 걸 저녁 8시까지로 늘렸죠. 그러면서 저녁 거래 대금이 하루 4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또 그 거래소 종류도 그렇고 주문 방식까지 따져봐야 될 게 참 많습니다. 돈 워리 투자 백서 시간에 한번 배워보시죠.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오후 8시까지 뭐 대체 거래소도 있고 한국 거래소도 있고 다 네. 돼요 이제는.
3: 네, 맞습니다.
0: 이게 근데 어떤 기준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3: 네, 사실 이게 좀 굉장히 요즘 복잡해졌습니다. 헷갈리신 분들 되게 많을 수 있는데 네.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직접 고르셔도 되는데 사실 증권사에 맡기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0: 너무 신경 안 쓰고.
3: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그러니까 한국 거래소의 KRX랑 대체 거래소의 넥스트레이드 NXT가 동시에 열리거든요. 근데 이제 주문을 할 때 투자자가 KRX냐 NXT냐 이걸 직접 선택할 수도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고 있는 거는 증권사의 자동 주문 전송 시스템 SOR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제 요거를 딱 선택을 해 놓으면은 두 시장을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뭐 가격이라든지 체결 가능성, 수수료까지 비교를 해가지고 투자자들한테 가장 유리한 주문으로 알아서 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두 개가 따지는 게 사실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KRX 같은 경우에는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이 더 많기는 한데 NXT가 사실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수료가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또 거래가 안 되면 또 안 되는 거니까.
0: 예를 들어서 호가에 뭐. 네. 내가 뭐 사고 싶은데 네. 매도 물량이 없다거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3: 네. 그럴 때는 이제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10만 원이 있다라고 내가 원하는 10만 원 하고 싶은데 뭐 KRX 같은 경우에는 10만 500원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NXT 같은 경우에는 뭐 10만 100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약간의 호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0: 그쵸.
3: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따져가지고 자동으로 주문해 주는 시스템이 이제 SOR인데 아마 그 탭을 눌러보시면 선택할 수 있는데 거기 SOR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SOR을 선택해 놓으시면 머리 아프게 이게
0: 따져볼 필요 없다.
3: 따져볼 필요 없이 알아서 자동으로 가장 유리하게 해줍니다. 맞아요.
0: 그래서 증권사에서 뭐 문자나 카톡으로 네. 뭐 최선 집행 기준이라든가 뭐 이런 거 아마 네네. 보내준 케이스가 좀 있을 겁니다. 네. 또 하나 애프터마켓에서는 근데 시장가 주문이 안 되죠.
3: 네, 이거는 사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애프터마켓 같은 경우에는 정규장보다는 거래량이 훨씬 더 적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거래량이 적은 사람 누가 하나 이것도 굉장히 폐해가 많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프리장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막 높은 호가라든지 낮은 호가로 해가지고 상한가 하한가로 약간 교란시키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0: 뭐 주문 실수가 있을 수도
3: 그쵸,
0: 있고.
3: 그렇죠. 네. 호가창이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에서 이제 아무 가격에나 사주세요. 이렇게 시장가 주문을 딱 넣어버리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싸거나 싸거나 싸게 팔거나 하는 인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프터마켓에서는 본인이 직접 정한 네, 지정가 주문만 넣을 수가 있습니다.
0: 지정가로?
3: 네.
0: 그러니까 시장가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네. 내가 좀 얼마치 한 사려다가 네. 급등을 만들고 급락을 만들고 그쵸. 그러면 안 되니까.
3: 네.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애프터마켓에서는 좀 가격 대표성이 떨어진다. 네. 막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거래량이 네. 그만큼 네. 적으니까요. 또 하나 정규장에서도 시장가랑 지정가가 있습니다. 네. 요거 좀 헷갈리시는 분들 좀 있거든요.
3: 맞아요. 사실 저도 거래하면서 시장가 주문은 거의 안 해본 것 같거든요. 예. 이건 진짜 급할 때 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걸 빨리 따라 붙어야 되는데 계속 호가가 올라갈 때. 근데 사실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가격을 우선하느냐 속도를 우선하느냐의 차이가 할 수가 있는데 지정가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에 내가 사겠다 팔겠다 직접 정하는 주문이죠. 그러니까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체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0: 네.
3: 다만 내가 원하는 가격을 딱 정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비싸게 파거나 싸게 팔리는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뭔가 호재가 확 터져가지고 가격이 막 오르고 있을 때 이럴 때는 내가 지정가를 해놓으면 사실 안 체결이 안 되겠죠. 이럴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을 정하지 않고 지금 거래되는 가격에 바로 사달라 이런 주문을 넣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가가 빠르게 막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건 바로 살 수는 있는데 물론 가격은 굉장히 높게 하시겠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지정가로 하시는 게 맞고 정말 내가 이 주식은 지금 바로 안 사면 안 된다. 이거 무슨 상한가 갈 것 같다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가끔. 그럴 경우 같은 경우에 시장가로 넣으시는 경우가 있죠. 네.
0: 근데 또 이제 시장가는 현재 가격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3: 네, 맞습니다. 네, 이것도 좀 아셔야 되는데 이제 딱 시장가로 이제 5만 원이 화면에 보이는 5만 원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직전에 거래된 가격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시장가 주문 가격은 호가창에서 쌓여 있는 매도 물량부터 차례로 사드립니다. 이제 만 원에 5만 원에 이제 100만 주가 딱 걸려 있다라고 했는데 내가 그걸 훨씬 더 넘는 물량을 사겠다고 주문을 넣어버린 거죠. 그러면 그 위에 있는 호가창, 그러니까 뭐 5만 100원, 5만 200원.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가는 호가창 물량까지 싹 다 먹어 올라가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5만 원을 넣었지만 그 위에 있는 것까지 다 사고 해보면 평균 단가는 또 올라가 버리게 그럼요.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량이 적고 호가창이 얇은 종목일수록 그 차이가 훨씬 더 크게 벌어집니다.
0: 맞아요.
3: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0: 그 이제 전문용어로 호가를 잡아먹는다고 하거든요.
3: 네, 맞습니다.
0: 올려가면서 산다 아니면 이제 내려가면서 판다 이런
3: 네,
0: 건데
3: 네.
0: 뭐 급하면 가격이랑 바꿔야겠습니다만
3: 네.
0: 별로 그렇게 개인 투자자가 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3: 아,
0: 생각도
3: 그쵸.
0: 들고요.
3: 네.
0: 또 이제 지정가 주문이랑 시장가 주문을 합친 주문 방식도 좀 있죠.
3: 네. 그 방식을 이제 조건부 지정가라고 부릅니다.
0: 조건부.
3: 네. 요거는 이제 장중에는 지정가처럼 내가 정한 가격에 두고 기다립니다. 근데 사실 기다리다가 내가 원하는 가격이 안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사실 저는 이게 수동으로 보고 아, 안 온다라고 하면 장 막판에 조금 가격을 조정을 하는데 요거를 이제 바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0: 네.
3: 네. 뭐 회의를 들어간다든지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장이 끝날 때까지 체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 장 마감 동시호가가 있습니다.
0: 네.
3: 이제 10분 동시호가가 있잖아요.
0: 네.
3: 그 10분 동시호가 때 자동으로 시장가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가격은 조금 비싸게 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체결은 된다라는 거죠.
0: 어찌됐든 간에 당일에 네. 내가 주문한 건 체결하고 끝내겠다.
3: 네, 그렇죠.
0: 예.
3: 내가 이 종목은 오늘 안에 꼭 사야 된다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최소한 싸게 사고 싶은데 낮은 가격에 사고 싶은데 그게 사실 마음까지 안 된다라고 했을 땐 장 막판 동시호가 때 이제 일단은 주문을 하게 만들어주는 게 조건부 지정가 주문입니다.
0: 그래서 왜 동시호가 거치고 나면은 장마감 직전에
3: 네.
0: 주가 후루룩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고
3: 맞아요.
0: 후루룩 떨어져 있는 경우도
3: 네네네.
0: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주문 방식을 이제 열어보면 MTS에서도
3: 네.
0: 최유리 지정가,
3: 네.
0: 최우선 지정가도 있어요. 최유리와 최우선 어떤 차이입니까?
3: 이게 사실 이름이 상당히 헷갈리게 좀 되어 있습니다.
0: 네. 어려워요.
3: 네. 최유리 지정가라고 할 때 저는 이 앞에다가 상대편이라고 붙이면 기억하기가 쉽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0: 그러니까
3: 누구한테 최고로 유리하냐? 상대편한테 최고로 유리하다. 그러니까 상대편의 가격에서 가장 좋은 가격에 자동으로 주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사는 경우라고 하면 내도가 가장 낮은 가격, 파는 경우라고 하면 매수가 가장 높은 가격.

0: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편한테 최고로 유리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빨리 체결하고 싶을 때 최유리를 하게 되는 거죠.
1: 한 호가 높게 사는 거고.
0: 그렇죠.
1: 네. 한 호가 낮게 파는 거고.
0: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가와는 조금 다릅니다. 시장가는 이제 지금 바로 체결되는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고 그냥 호가를 이제 내가 지금 팔고 싶을 때는 조금 더 낮게 팔고 그다음에 사고 싶을 때는 조금 더 높게 파는 거. 근데 그게 나한테 유리한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유리한 거다. 그래서 최유리 지정가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좀 반대의 경우인데 최우선 지정가입니다. 이거는 이제 나한테 최우선이다. 그러니까 나한테라는 그 수식어가 앞에 붙이면 좋은 건데 내가 지금 내 쪽에 있어서 맨 앞줄인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이제 사는 경우라고 하면 일단은 이제 사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제일 윗단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상관없지. 그러니까 매수가를 넣는다고 하면 매수자 중에서는 일단 1등으로 들어가 있는다라는 거고 이제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매도자 중에서는 또 1등으로 들어가 있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약간은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이게 최유리보다는 최우선이면은 가격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속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 최유리. 가격을 지키겠다라고 하면 최우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1: 좋습니다. 또 하나 요즘에는 소수점 주식 모으기 이런 거 많잖아요.
0: 네.
1: 근데 이게 한국 거래소에서는 0.1 주식은 안 받아주는데 네. 어떻게 이게 거래가 되는 겁니까?
0: 이제 소수점 거래 특히 이제 MZ들이 좀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소수점 거래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를 바로 거치는 게 아니라 증권사를 거쳐서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증권사가 여러 투자자의 소수 단위를 일단 주문을 모으는 거죠. 그럼 A씨가 0.3주, B씨가 0.5주, 이제 모으면 0.8주가 되는 거죠.
1: 네.
0: 근데 모자란 0.2주 2주가 있습니다.
1: 네.
0: 이 0.2주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가 채워서 온전한 한 주를 만드는 거죠.
1: 그렇게 해서 거래소에 주문을
0: 넣는. 그렇죠. 그리고 난 이후에 거래소에 주문을 네. 넣기 때문에 그 소수점 거래는 기존의 온전한 네. 거래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1: 어썸인의 성선화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코스피가 좀 한 1.5% 가까이 밀리고 있는데요. 2부에서 홍춘욱 대표와 함께 개미스쿨로 돌아옵니다.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
2: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3: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책위원장 이찬우입니다. 저희 협회는 척수장애인 건강권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란 주제로 척수플러스 포럼을 최근 개최했는데요. 지역사회 내에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건강검진을 활성화시키고 전문인력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척수장애인은 휠체어를 이용하기에 병원으로 이동하거나 의료장비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고 인식 부족 등으로 건강권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도장애인인 척수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해 건강권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하루속히 마련돼야 합니다.
2: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월요일입니다. 오늘 구름 사이로 파란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고요. 낮 동안은 볕이 강해서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과 강릉 26도, 대전 25도, 광주와 대구, 부산, 제주 27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겠고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1, 2도 정도 높은 곳이 많겠습니다. 이번 주는 기온의 변화가 무척 클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2, 3도 정도 더 떨어져 쌀쌀하겠지만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일교차가 더욱 크게 벌어지겠고요. 내일은 동해안에 모레 수요일에는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에 비가 내린 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면서 목요일부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해 금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9도 등으로 한 자릿수로 내려가며 날이 급격히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전망입니다. 한편 모레까지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어서 만조시 해안가 저지대 침수와 하수 역류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7도, 습도는 66%입니다. 송소진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우리 군과 유엔군 사령부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추정 폭발 사고 현장 조사를 위해 폭발 발생 추정 지점 근처까지 도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공지를 통해 군은 유엔사 인원들과 지뢰탐지기 등을 운용해 오전 9시부터 일몰시까지 DMZ 내 기동로에 대한 지뢰 정밀 탐색과 추가적인 기동로 확장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투입된 현장 조사팀은 우리군 작전병력과 유엔사 군정위 등 40여 명으로 구성됐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작전을 종료하고 차후 재시행하기로 했다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이 육군 25사단 관할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 현장을 방문합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오늘 오후 2시 30분 육군 25사단 관할 비무장지대를 방문해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한 합참 합동 현장 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군의 현장 조사와 후속 조치 상황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 등을 논의합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40분 국회에서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을 접견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근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 등에 대한 질의와 조사 지원에 대해 항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장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1, 2차 폭발 지점, 대통령 보고 시점, 북한군에 의한 형상 변경에 대한 보고 여부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 야구대표팀이 아시안게임에서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야구대표팀은 어젯밤 일본 아이치현 도요하시 시민구장에서 열린 일본과의 결승에서 3-1로 승리했습니다. 한국 야구는 2010년 광저우 대회에서 아시안게임 5회 연속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월 슈퍼라운드에서 일본에 0-5로 무기력하게 패했던 우리 대표팀은 선발투수 곽빈의 호투와 주포 김도용의 적시타 등에 힘입어 결승에서 일본에 서력했습니다. 한국 여자 핸드볼이 아시안게임에서 8년 만에 정상에 복귀했습니다. 여자 핸드볼 대표팀은 어제 아이치나고의 아시안게임 풀리그 최종전에서 라이벌 일본을 27-23으로 꺾고 6전 전승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여자 핸드볼 대표팀은 2018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 이후 8년 만이자 아시안게임 통산 8번째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태국 방콕과 파타야 인근에 최근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유명 관광지 파타야 근처에서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 한 명이 홍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지난 24일 새벽 5시쯤 태국 파타야 인근 동푸르 지역에서 집중호우로 침수된 도로를 걷던 남성 3명 가운데 1명이 배수리에 빠져 실종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 사고가 난 뒤 나머지 남성 2명은 당국에 연락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고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서울시내 의료기관 5곳 가운데 한 곳꼴로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두 달 동안 프로포폴 취급 의료기관 125곳을 점검한 결과 26곳에서 위반사항 31건이 적발됐습니다. 위반 내용을 보면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용기한 경과 마약류 사용과 마약류 폐기 규정 위반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남 함양경찰서는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손님으로 온 동네 주민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20대 남성은 지난 22일 새벽 4시 50분쯤 함양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들과 노래를 부르고 있던 50대 남성을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해당 노래방 종업원으로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온 뒤 피해자를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국가가 합법화하고 있는 조력 사망이 도덕성에 어긋나는 가짜 연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교황은 프랑스 방문 사흘째인 어제 가톨릭 성지 루르르에서 환자 요양시설을 방문해 고통을 겪는 이들을 위로하면서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전까지는 중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강릉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1.7도입니다. KBS 제일 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은성이었습니다. KBS.
2: ...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3: ...2부가 시작됐습니다. 9월 28일 월요일 10시 5분이고요. 또 2부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 어렵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공시였습니다. 공시. 특히 이제 상장사라면 기업의 실적, 뭐 재무 상태, 경영상의 주요 변화 등등을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알려야 하죠. 그걸 이제 공시라고도 하는데 사실 투자자에게는 필수 같은 정보이기도 합니다. 기업에게만 열심히 투명하게 즉각적으로 공시하라가 아니라 투자자도 그걸 또 열심히 따져보고 평가도 해야 하는데요. 김성무 님이 저도 주린이 시절 이게 뭐지 했는데 하다 보니까 공시도 주시하게 되더라고요 라고도 보내주셨네요. 또 김영자님 공시만 무조건적으로 믿고 매수 매도 하기보다는 흐름도 봐야 하더라고요. 이 말씀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공시 안에 담겨진 의미까지도 내가 파악할 수 있어야 진정한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거죠. 5423님 주식 병아리로 공시만 믿고 들어갔다가 물린 투자금 때문에 남편에게 잔소리 듣고 있어요. 유유 이렇게 중요한 건 정보가 아니라 그 정보에 대한 해석과 전망이기도 합니다. 김순희님 주식은 힘들어서 펀드로 조금 하고 있어요. 정답 공시 이렇게 맞추셨는데 모든 걸 다 직접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간접 투자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내가 전문가보다 더 잘하는 것 같다. 그러면 서서히 직접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게 맞죠. 그때가 되면. 네. 또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도 계속해서 받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 어플리케이션은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오늘 환율은 1357.8원, 1357원대를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피가 1.35%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개장 초에는 거의 보합권이었는데 6,966까지 조정을 좀 받고 있고요. 반대로 코스닥은 1.5% 오른 857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시가총액 그 상위 한 10위 안에 들죠. HLB가 상한가 가면서 코스닥 지수 좀 밀어올리는 게 있고요. 알테오젠, 에코프로 등등 시총 상위주들도 강한 흐름입니다. 근데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3%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코스피는 좀 상대적으로 지수도 오늘은 좀 약한 흐름입니다. 연휴 이후에 오랜만에 다시 개장을 한 거죠. 특히 이번 주에는 미국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도 있고요. 주요 경제 지표들 발표도 있거든요. 개미스쿨 시간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와 함께 점검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우선은 저희가 그 시장 좀 들여다보기 전에 SNS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를 사칭하는 SNS 계정도 등장했다 하더라고요. 프린스턴 교수 등으로 세계 경제를 읽어왔고 더 깊이 소통하려고 하니까 팔로우 해달라고 나중에 아마 돈도 보내달라고 할 건데 홍춘욱 대표님 사칭 계정도 되게 많죠.
4: 지금까지 신고한 것만 한 1,000개 되는 것 같습니다. 1,000개 넘은 거는 확실하고요.
3: 그렇게 많다고요?
4: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지런한 사람들이 사자 같습니다. 대부분 그 방식은 정해져 있고요. 제 인스타나 스레드나 페이스북 같은 SNS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사칭해서 제가 썼던 글이나 사진을 몇 개 올려놓고 친구를 막 겁니다. 그러면 그 제 친구들을 한테 또 친구를 신청한

0: 않을까.
1: 그러니까 프로필이랑 자기소개도 똑같이 베껴다가.
0: 베껴서. 사진을 뭐 다양하게 베끼죠. 요새 AI가.
1: 그러게요.
0: 아주. 예. 그래서 베낀 다음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메신저로 또는 DM으로 어떤 좋은 종목들을 내가 추천해 주려고 하니까 뭐 대부분 이제 러시아의 그 기원을 두고 있는
1: 메신저.
0: 예, 그 메신저에 뭐 이제 코드 뭐뭐를 넣으면 내가 종목을 주겠다. 그리고 뭐 가입비는 얼마다. 정해져 있죠. 근데 이제 그쵸. 제가 그런 거를 볼 때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 돈 한 100만 원, 200만 원 내고 좋은 종목을 받는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정보의 가치라는 것은 그 정보를 활용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어떤 능력, 기대 가치에 따라 좌우되는데 제가 한 10억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10%짜리 정보다. 그걸 사서. 그러면 1억을 줘도 제가 10%니까. 1억을 그 사람한테 줘도 안 아까운데 왜 그 정보를 그렇게 남한테 수억 원의 가치를 줄 수 있을 그 뛰어난 정보를 왜 월 100만 원, 200만 원 받고 팔까. 간단한 거죠. 그건 뭐냐면
1: 그게 더
0: 그 정보가 예, 불확실하거나 가치가 이미 소멸된 정보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뛰어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직접 자기가 운영을 하고 저같이 더군다나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잖아요. 그러면 제 자문사에 제가 제 돈을 넣어서 운영하면 되지. 그걸 왜 남한테 가르쳐주고 있냐고요.
1: 그쵸.
0: 그거는 그 뭘 의미하냐면 그 한 달 200만 원이라는 비용을 이렇게 하는 게 그 사람은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것보다 남한테 돈 받는 게 훨씬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돈 넣어주면 내가 종목 알려줄게. 일단 다 사자고요. 두 번째 전화 신총재나 뭐 김영익 교수님이나 뭐 박세익 대표님이나 저는 신총재님은 지연은 아닙니다만 다른 두 분은 굉장히 친하거든요.
1: 좀 투자 세계에서 이름 좀 알려줬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칭기 애정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죠.
0: 그래서 이제 그걸 대신해주는 세상에 또 봉이 김산달까지 등장을 해가지고요. 미국에 있는 뭐 땡땡 비전이라는 회사를 제가 유료로 결제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회사에서
1: 신고대행.
0: 예, 신고대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페이스북이나 또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구글이나 뭐 틱톡이나 뭐 수많은 이 SNS 회사들은 한국에 그렇게 스텝이 많지 않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신고를 하거나 신청을 해봐야 챗봇이 뭐 예 받았습니다 그러고 아무 대응도 안 하고 대표적으로 뭐 우리나라 국내 메신저들이 가장 심하고요. 저는 그 처음에는 화가 나다가 포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정상화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소송을 대신 걸어주고 신고를 해주는 회사를 쓰게 됐습니다.
1: 소송까지.
0: 예, 그래서 미국에 있는 회사를 쓰게 됐어요.
1: 아니 이게 내가 돈 써서까지 사칭 계정을 막아야 된다는
0: 왜냐하면
1: 거예요?
0: 피해자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이제 블로그 이웃이 한 10만 되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이제 그분들이 이웃이 그 어떤 분들이 댓글을 다는데 뭐 며칠에 한 번씩 볼 거 아닙니까? 네네. 어떤 댓글이 달렸나. 이제 또 이제 그 스팸성 댓글을 달린 것도 차단도 해야 되니까. 가보면 제가 이번에 이렇게 큰 돈을 넣었는데 손실이 난 다음부터 갑자기 그 서비스가 끊겼는데
1: 연락이 없다고.
0: 박사님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라고 화가 나서 저한테 오신 분들이
1: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0: 상당히 많습니다.
1: 예전에 김영익 교수님도 그랬고.
0: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면 오늘 저 정말 성공 예감해서 우리 김대호 기자, 이대호 기자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제발 제가 그렇게 개별 종목들 일일이 다 알려드릴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왜 지금 이렇게 힘들게 자산 배분하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겠습니까? 제가 개별 종목 투자해 보니까요. 판판이 깨지고 저는 개별 종목 투자해서 돈을 벌어본 역사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개별 종목에서 돈을 번 적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개별 종목 투자의 수익률과 그 같은 시기 코스피나 S&P 수익률을 비교해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는요. 시장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게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그 무서운 점이고요. 그래서 연봉 수억 원, 수십억 원을 받는 펀드 매니저도 시장 이기시는 분들이 한 줌에 불과한데 문제는 또 그분들이 언제 이길지도 우리가 모르는데 왜 우리가 개별 종목을 심지어 뭐 땡땡방 무슨 방 뭐 이런 데서 왜 그걸 일러주는 일을 하고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미션에 도전하지 마시고요. 스스로 공부 아까 이야기 잘하셨습니다만 공시 정보 잘 파악하셔서 스스로 공부해서 부자가 되시는 분.

0: 그런 분들은 저는 찬양하고요. 왜냐면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닌 분들은 인덱스 펀드 그리고 자산 배분 투자를 하라고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까지 그쵸. 본인 디마케팅을 하고 있다.
1: 그렇죠. 그러니까 방향만 오르면 그렇죠. 속도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사칭 계정들을 보면은 진짜 그거더라고요. 아무나 걸려라. 왜 요즘에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샘 알트먼을 사칭하는 계정. 옆에 일론 머스크와 같이 있습니다. 투자금이 부족한데 10만 원만 보내주시겠습니까? 막 이런 짤이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수준 낮게 글을 올려도 사람들이 속나? 근데 네, 속습니다. 그 정도의 속을 사람들이 10만 원씩 보낸다라는 거예요.
0: 제가 그 나심 탈렙에 쓴 불후의 명저죠. 행운에 속지 마라에 네. 나오는 한 사례를 하나만 일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갑자기 이제 무작위적으로 인터넷에서 사람들의 이메일 정보를 수집하는 게 너무 쉬워졌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어느 날 첫날 첫달은 10만 명한테 보내는데 두 가지로 나눠 보냅니다. 다음 달 시장이 오를 겁니다. 다음 달 시장이 빠질 겁니다.
1: 네.
0: 자, 그다음은 다음 달 시장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5만 명한테만 다시 이메일을 네. 보냅니다. 다음 달 시장이 2만 5천 명한테는 오릅니다. 다음 달 2만 5천 명한테는 빠집니다. 그래서 10달을 하면 그 모수가 많을수록
1: 10달 연속 맞췄다는 거죠.
0: 예, 10달 연속 맞추고 1년 연속 맞춘 사람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한테 난 투자의 신이다. 그러니 나에게 돈을 보내면 다음 달 종목을 가르쳐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사기를 펼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만 걸려라라는 게 이 시장의 특성이고요. 그래서 하나만 걸려라라고 하는 이런 낚시를 부리고 있는 인간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좋은 정보 자기가 갖고 있지 왜 나한테 그것도 돈을 푼돈 받으면서 그쵸. 알려주려고 할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네.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끝없이 의심해야 되는 거고요. 홍춘욱 박사님 몇 주 전에 종합운동장 사거리 정류장에서 혹시 버스 기다리셨습니까?
0: 네, 저는 대중교통만 이용하는 사람이라서.
1: 안진수 님이 봤는데 인사를 못했다고 보내주셔가지고.
0: 저한테 꾸벅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 네, 되게 많으신데.
1: 닮은 사람 아닐까 이제 또.
0: 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인사를 받아들이니까요. 예, 걱정 마시고요.
1: 네, 친절하십니다.
0: 일단 저는 서울 시내에서 운전이라는 걸 안 한 지가 10년 넘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무서워요. 그리고 조금만 좀 천천히 가면 빵빵거리고 특히 오늘도 사실 제가 경험했는데 제가 타고 있는 버스 기사님이 그 운전을 하시는 과정에 그 버스 정류장 앞에 갑자기 누가 끼어들어서 더 소중한 자신의 가족들을 내려주고 싶어서 버스 앞에 끼어드셨겠죠.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제 막 그 스트레스 받는 풍경을 한 번씩 보게 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정말 제가 그 좋아하는 회사가 BYD랑 테슬라를 좋아합니다. 제발 이 두 회사 중에 한 회사가 그 4단계 자율주행 차를 다 만들어내는 세계 최고의 회사들이 다들 또 우리 현대차도 되셔서 제발 운전에 스트레스 없는 세상 저같이 운전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편하게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요즘 그래서 그 자율주행으로 운전을 기계한테 자동차한테 맡기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앞에 누가 끼어들어도 화가 안 난대요.
0: 그쵸.
1: 내가 핸들 잡고 있는 게 아니고 로봇이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와 자기가 마치 뭔가 신이 된 것 같다. 여유로워졌다라고 또.
0: 아 그런가요? 근데 저는 가슴 졸리던데. 저도 타봤거든요. 옆에서.
1: 처음 탈 때는 손에 땀이 나고 두 번째 타면 안심하고 세 번 타면 존다 하더라고요.
0: 아 부럽습니다.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뭐 저 같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저는 거의 100% 이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들 인사를 좋습니다. 하십니다.
1: 우리가 또 그 시장 이야기는 요즘에 금리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와, 우리 연휴 때 미국 채 10년물 금리가 5.2%를 넘기도 했어요. 이게 막 와, 이제 5%다 이랬었는데 5.2까지 갔고 30년물은 5.5%까지 터치했고 이 상황은 일단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0: 아, 이게 이제 그 모든 게 이제 만물 트럼프 기원설로 가게 되는데요. 일단 이 정도 금리 올라가게 된 건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 거의 한 반은 차지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이제 작년 말 올해 초에 통과시켰던 그 이상한 이름의 법이 하나 있습니다. OBBBA법이라고요. 저희들은 이제 오빠법이라고 부르는데.
1: 하나의 크고 뭐 아름다운 법안 뭐 이런 표현이었죠?
0: 예, 뭐 빅 뷰티풀 뭐 그런 게 들어가 있는 법입니다. 이제 이 법안으로 인해

0: 만들어진 그 이제 향후 몇 년 동안에 만들어진 미국 경제의 어떤 흐름이 정해졌습니다. 뭐냐? 이 나라는 국가 GDP의 5% 이상의 재정 적자를 앞으로 바꿀 수 없다. 그렇게 돼버렸죠. 왜냐하면 예산안을 만든 그렇죠. 법이니까.
1: 지출을 많이 하니까.
0: 그래서 이제 이 법에 따라서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높아졌는데 이제 두 번째로 이 양반이 2월에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까지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부터 시작해서 그 수많은 전쟁 물자를 다 소모하셔서 이제 더 생산을 하라.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천궁 같은 약간의 성능 면에서 뭐 패트리어트보다 못할지 모르지만 훨씬 값이 싼. 예. 그런 제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게 된 게 이분이 그 중동에서 다 이걸 물건을 소진시켜서.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국방비 추가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올해는 아마도 GDP 대비 국가 부채의 증가율,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되겠죠. 재정 적자가 7%를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미국의 의회 예산처에서 나오는 중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것까지가 이제 그 금리가 오르게 된 트럼프 대통령의 두 가지 큰 기여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세 번째 기여를 하신 분이 계신데요.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되시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2022년 우리 잊을 수 없죠. 2월 25일 날 그날 저 그 베이징 올림픽 폐막식으로 기억하는데 네. 그날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어마어마한 이제 전쟁의 공포가 부각될 때 유럽과 미국 양대 정상들이 모여서 뭘 했냐면 그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약 3,500억 불에 달하는 선진국에 맡겨져 있는 외환 보유고를 동결시켰습니다. 네. 정말 역사적인 조치였고요. 이 역사적인 조치 이후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미국 국채를 사려는 외국인 외국의 글로벌 펀드들이 다 줄었습니다. 왜 줄었냐 하고 물으면 나도 저 돈이 동결당할 수 있어라고는 공포를 느낀 크게 네 개의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그때부터 미국 국채를 사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미국 국채 약 1조 달러가 넘는 정확하게는 1조 1,700억 불로 기억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국가 미국 국가 채권을 들고 있던 중국이 지금 6천억 불까지 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6년 동안 5천억 불을 팔거나 만기가 됐는데 연장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영향을 또 크게 미친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 세 번째는 인도,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 국채, 브라질 외환 보유고가 다 미국 국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돈들을 들고 어딜 가냐면 금을 사러 갔죠. 그래서 2022년부터 올해 초까지 금값의 그 두 배 폭등이 다 여기서 비롯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네 번째가 누구 때문이냐? 예, 바로 빅테크. 그래서 얼마 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전 세계의 그 데이터 센터 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6개 하이퍼스케일러라는 그 유명한 회사들을 거론을 하면서 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부의 부채, 다시 말해서 재무제표에 공시하지 않고 숨겨져 있는 계약상, 주석상으로 처리되어 있는 부채를 종합을 해보니까 얘네 6개가 3조 달러. 그러니까 미국 국가 부채가 40조 달러인데 네. 미국 국가 부채의 한 8%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부채의 산을 지금 6개 회사가 좀 만들고 있다라는 거였고 이 회사들이 지금 미국 회사채 시장 그리고 전 세계 회사채 시장에서 엄청난 부채를 쌓고 있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사람들의 돈들이 아니 미국 국채나 뭐 구글이 발행한 회사채나 내가 봐서는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 저거 난 믿지도 못하겠고 왜냐하면 일단 뭐 아까 하는 짓을 보니까 아무리 러시아가 나쁜 짓을 했지만 러시아 외환 보유고를 동결해? 뭔 짓을 할지 모르는 정부다. 두 번째 OBBBA법을 만들어서 국가 부채를 어마어마하게 증가시켰고 세 번째는 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저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저렇게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를 일으키고 있는 나라의 국가 부채를 채권을 내가 왜 사? 차라리 난 구글이 발행한 채권이 금리도 더 높고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해.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네 가지의 일들이 다 복합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금리를 가장 크게 올리는 요인은 요 네 가지 요인 중에 하이퍼스케일러, 그 구글, 아마존 등등등 여섯 개 회사가 채권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찍어대는 게 가장 직접적 요인이지만 그 직접적 요인 속에 우리가 아니 그 회사채 많이 찍는 게 미국 금리 오르는 거랑 무슨 상관 있어를 했더니 바이든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가게 된 이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놓고 본다면

0: 이 흐름이 당장 어디 사라질 게 보이지 않습니다.
1: 그렇죠. 이거는 사실 급성이 아니라 만성이잖아요. 정부 부채도 그렇고.
0: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요지는

0: 타려고 사람들이 몰려들던 그 비극적인 장면을 연상시킨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다들 전쟁에 져서 모양 빠지게 철군했구나 라는 이미지를 줌으로써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어마어마하게 낮아졌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모양 빠지게 이란에서 전쟁을 중단한다 또는 다르게 어떻게 전쟁을 대응한다라는 건 이건 그 선거에서 지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중간선거가 지금 불과 이제 한 달 보름도 안 남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란 전쟁에 대해서 이번에도 뭐 유엔 총회 열리면서 그냥 희망적인 관측들이 나왔지만 뭐 다들 그냥 말만 무성했지 제대로 된 어떤 대안들이나 협상 진전을 우리 보지 못했고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볼 때 이란 전쟁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이 지금 태산 같은 그래서 이번 우리 연휴 쉬는 동안에 요 모든 요인들 중에 이제 유일하게 다들 변화를 준 게 이란 전쟁 유엔 총회에서 좀 개선되지 않겠냐라는 희망 섞인 그런 전망들이 희망 고문으로 끝났잖아요.
1: 네.
0: 그러니 금리가 또 한 번 튀어버린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게요.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하루 이틀 안에 잠재워질 것 같지도 않고 이걸 또 만성으로 안고 가야 하는데 사실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주식이라는 위험 자산에는 또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는 금리 아니겠습니까?
0: 이제 이걸 이제 저희들끼리는 아 이게 이제 그 뭐를 갖고 이 투자를 결정하느냐에 대한 이제 판단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1: 네.
0: 이제 오늘 그 아까 공시도 이야기하고 시적부터 네. 이쪽에 물꼬를 우리 이대우 기자님이 터주셨으니까 네. 이제 제가 이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프리즘 투자자문의 대표 이사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면 사람을 뽑고
1: 네.
0: 또는 이제 전산 개발을 하고 AI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계산을 할 때 요 투자로 인해 기대되는 수익과 내가 지금 이 투자를 위해서 당장 희생해야 되는 비용 이 둘을 가지고 늘 고민하는 게 경영자입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경영자라는 것은 매일매일 계속 계산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 한 명, 뭐 뛰어난 능력 좋은 개발자 한 명, 연봉 예를 들어서 우리가 7,000만 원 주고 될 것 같다 그러면 이 사람 관련되어 있는 추가적 비용까지 생각하면 1년에 1억이라고 대충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연봉 곱하기 한 30에서 40%의 추가 비용이 회사에서는 부과가 됩니다.
1: 네.
0: 왜 그러냐? 그러면 뭐 당연히 임대 공간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그 4대 보험이라는 게 원체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뭐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관련돼 있는 추가적인 부담 등을 생각해 보면 이 양반에게 주는 돈 이상의 1억 정도의 비용이 들면 그럼 나는 이제 1억 이상의 비용이 드는데 요 비용을 안 쓰고 내가 가지고 있었으면 특히 저는 이제 자문사 대표니까 내 요 사람한테 쓸 1억이라는 걸 다른 데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1: 네, 네.
0: 법인 계좌를 이용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미국의 모기지 채권 금리가 얼마를 들었냐면 7%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자산가 분들은요. 미국의 모기지 채권을 실물로 살 수 있습니다.
1: 네, 네.
0: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는 상장 안 돼 있지만 미국에 상장돼 있는 ETF MBB라는 ETF를 통해서 살 수 있지만 당연하게도 그런 ETF들은 많은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런 걸 살 수는 없고 그냥 은행의 좀 자산가 고객님들 PB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의 고객님들은 은행의 우리나라의 외국환 은행의 트레이딩팀을 통해서 일정 수수료를 내면 실물 채권 30년짜리 채권을 살 수 있습니다.
1: 미국 모기지 담보 채권을요.
0: 그렇죠. MBS라고 합니다. 자, 그게 근데 1% 비용이 나간다 하더라도 6%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벌써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 나왔죠. 바로 이와 같은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투자의 의사 결정을 내리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연봉 1억에 가까운 그죠? 왜냐하면 각종 부가 비용 가자면 1억 정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며 퇴직금도 줘야 되잖아요.
1: 네.
0: 자, 이분을 고용하는 비용 1억을 차라리 내가 미국 모기지 채권을 사면 1년에 달러 이자 6%가 30년 동안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발행된 채권을 그냥 사서 전 만기까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네. 법인이니까 우리는. 자, 이런 비용의 차원에서 그러면 제가 연봉 1억의 직원을 데려와서 여기서 이분이 저한테 이 비용 말고 추가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줘야만 제가 이 사람을 뽑겠죠.
1: 네.

0: 그러니 왜 채권이 이 경기 판단, 특히 AI 시대의 판단에 왜 중요한지가 다 나왔죠. 이 수익과 비용을 끊임없이 계산을 해봐야 하는데 문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업들이 부담하고 있는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네. 주식 시장에 가서 자금 조달하면서 증자해 가지고 빌리는 돈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리고 그 증자해서 빌린 돈으로 우리가 배당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배당도 줄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금들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서 그 스페이스X와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엔트로픽이 11월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장외 시장에서 어마어마하게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기업들이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결국 주주들한테 내가 상장해서 배당도 하고 자사주를 매입해 주는 그 비용보다 회사채 발행하는 비용이 훨씬 비싼 것 같은데. 이제 자본의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을 오늘 가르쳐드렸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자는요. 끊임없이 가격을 매기고 있어요.
1: 그쵸.
0: 내가 미래에 벌어들일 수 있는 이 사람을 고용하고 이 투자를 통해서 벌어들일 수 거라고 생각되는 장기적인 이익과 자금 조달 비용을 계속 계산해요. 그리고 자금 조달 비용이 나의 미래의 장기 이익보다 크다고 생각되는 순간 자금 조달을 중단하겠죠. 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을 중단하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식으로 가면 지금 너무 좋거든요.
1: 네.
0: 우리는 뭐 좀 고점에서 한 2000포인트 빠져있지만 그래도 미국은 역사상 최고치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규모 주식 공급이 나오는 겁니다. 왜? 모기지 채권 사면 비용 다 제거하고 봐도 6% 나오는데 그거 이상의 비용을 들여서라는 기회비용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배당? 미국 배당 수익률 1%밖에 안 되거든요. 주가 너무 많이 올라서.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면 증자하는 게 낫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종합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주식시장이나 경제에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 번째, 저같이 증자 함부로 못하는 그게 쉽지 않죠. 스타트업들이 어디 증자를 함부로 합니까? 그죠? 그런 데는 투자를 줄이겠군. 그죠? 두 번째, 투자를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아주 그리고 또 뭐 세콰이아 캐피탈 같은 세계적인 벤처 캐피탈한테 어마어마한 투자를 이미 받고 시장의 총화들은 증자를 하겠구나. 상장을 계속하겠구나. 주식시장에 어마어마한 물량의 주식이 공급되겠구나. 그리고 이건 당장은 경기에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죠.
1: 네.
0: 왜냐하면 저희 같은 작은 스타트업들의 의사결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저희들의 또 의사결정은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또는 뭐 오픈 AI의 또는 엔트로픽의 상장 공모 이거는 당장은 좋아 보이잖아요. 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증자를 하면서 자금을 조달한다라는 건 대규모 투자를 계속한다는 뜻이니까. 자, 그래서 당장은 나쁜 신호는 아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그렇게 잘 버텨요. 그러나 이 고금리 환경이 계속된다면 누구부터 어려워지냐? 작은 회사들, 스타트업들, 자금을 증시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회사들부터 어려워지고 무너지겠구나. 그래서 이런 금리의 충격은 경제에 약 6에서 12개월,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벌어지는 일이다. 그러니 지금 당장은 뭐 미국장 저렇게 불을 뿜는 이유를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점점 조심해야 되는 때가 다가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 그 금리, 고금리가 얼마까지 이어질 것이냐, 어디까지 견딜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또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채권, 미국의 국채와 상대적인 매력도를 계속해서 우리가 또 견줘야 하는 그게 또 이제 투자 자산 배분이다 보니까요. 근데 그 채권하고 주식이 또 항상 반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또 같이 움직이기도 하잖아요. 금리가 올라갈 때는 주식의 매력도도 떨어지는 반면에 기존에 발행됐던 채권의 가격도 떨어진단 말이죠. 이럴 때는 자산 배분은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0: 그럴 때 이제 저희들이 항상 우리 투자자들한테 제가 질문을 이제 합니다.
1: 네.
0: 이제 저희 고객님들이 이제 방문을 주셔가지고 좀 어떤 스타일로 운용을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신 분들한테 제가 그 두 가지를 묻는데 첫 번째는 네. 투자의 기간. 내년에 쓸 돈이에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운용하세요.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10년이나 20년을 보고 합니다. 그럼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십시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묻는 게 당신의 기대 수익은 얼마입니까?
1: 네.
0: 근데 글로벌 연기금들의 기대 수익은 얼마냐 하면 4.6에서 5.5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냥 답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바로 전 세계 연기금들은 전부 전부 뭘 하냐면 중기 자산 배분, 장기 자산 배분을 하면서 연금의 고갈 시점에 대해서 계속 나라에 보고서를 올리죠.
1: 네.
0: 그래서 한국의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4.6%가 되게 중요한 라인입니다.
1: 그 이상이 돼야.
0: 그 이상이 되어야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우리가 연금을 추계하고 있는 시점으로부터 한 세대 보통 30년이죠. 30년 이후에도 이내에는 고갈되지 않는 그런 저희들끼리 이제 뭐 브레이크 이븐 수익률이라고도 부르는데 고갈되지 않는 수익률의 레벨이 그 이상입니다.
1: 4.6 이상으로 계속 수익률을 올려야.
0: 그 정도는 되어야 연금을 예를 들어서 2055년 이후에 지금으로부터 딱 30년 뒤죠. 2055년 이후에도 고갈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그 4.6% 이상만 사실 운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1: 네.
0: 근데 아까 제가 지금 미국에 30년짜리 모기지 채권을 사면 가진 비용 다 제거하고도 얼마라고 그랬죠? 6%가 넘는다고 그랬죠. 예, 이런 고정금리 채권, 30년 이상의 고정금리 채권이 그 정도 나온다. 예, 주식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1: 상대적 매력도로 봤을 때.
0: 네, 더 나아가서. 아무리 미국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연이어 대통령들이 이상한 대통령도 만나가지고 그 나라 자체의 국가 신용등급도 이제 트리플 A도 아니고 또 그 미국 국채의 발행된 금리 레벨이 구글보다 어쩌면 더 높아지는 시기가 올 것 같은데 다 그렇게 봐요 지금.
1: 네.
0: 이거 최근에 아주 유명한 보고서가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저는 네. 이제 구글 채권 살래 미국 국채 살래 이렇게 물으면 옛날에는 뭐 고민도 안 하고 구글이지 그랬겠지만 이제는 앞으로 수년 안에는 달라진다고 저는 보는 쪽이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질문 받은 적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삼성전자는 채권을 발행 안 합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는 순연금 기업이기 때문에 발행 안 하는데요. 삼성전자 발행한 채권이랑 한국 정부 발행한 채권 중에 어떤 게 더 신뢰가 가니? 이렇게 물으면 사람마다 의견이 갈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세상이 왔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제가 뭐 이제 눈치껏 이제 진행을 또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국민연금은 중기자산 배분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향후 5년간에 걸친 자산 배분 전략들은 결정이 돼 있어요. 그러나 수시로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다이나믹한 연기금들 입장에서는 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
1: 고금리 상황에서는.
0: 더 나아가서 인플레를 감안해서 보더라도 실질금리가 4% 정도 좀 나오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미국의
1: 물가상승률이 실질로.
0: 3% 초반이기 때문에 7% 정도의 물량을 바로 시장에서 잡을 수 있는 글로벌 연기금들 입장에서라면 명목금리가 4% 가깝, 그러니까 실질금리가 4%라는 것은 다른 데 투자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금리 레벨이 앞으로 계속된다면, 전제는 이겁니다. 일시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가면 다른 문제고요. 현재와 같은 금리가 계속된다면 내년 글로벌 자산 배분은 주식에서 채권으로 갈 것이다.
1: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더 여쭤볼게요. 10시 38분 현재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홍준욱 대표와 함께하는 개미스쿨 시간 뉴스 한번 정리해드리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나흘간의 연휴가 끝난 후 더불어민주당은 녹록지 않은 민생을 확인했다며 효능감 있는 정책을 내놓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민심이 폭발 직전이라며 정부 여당을 성토했습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신고 건수가 시행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에는 역대 최소인 1,28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경력직을 채용하면서 나이와 출신 대학을 제한하는 내부 지침을 만든 데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나타난 상어 북항이와 관련해 부산시가 오늘 대책회의를 열고 수로 안에 머무는 상어를 바다로 이동시키기 위한 방법과 시기 등을 논의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10시 40분이 됐고요. 개미스쿨 시간 홍준욱 대표와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적인 매력도에 따라서 자산 배분하는 데 결정적인 또 요인이라는 거고 현재로 봤을 때는 제

0: 채권에 대한 메리트가 더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번 주에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 또 고용 보고서가 나오죠. 안 그래도 지금 10월 말인가요? FOMC 때 기준금리 인상 확률 한 70% 이상으로 또 높아지고 있던데 어떨까요? 좀 갈수록.
1: 일단 그 이제 미국의 이제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요. 그 소비자 물가에 발표됐던 그 조사 항목을 재활용하는 물가 지수입니다.
0: 좀 새로 조사한 게 가중치는 좀 다르고요.
1: 그렇죠. 가중치만 네. 다른 거라서. 그래서 이미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통계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 대략 근원 소비자 물가 죄송합니다. 개인 소비 지출 물가도 전월 대비해서 0.3에서 0.4 정도 올라가는 걸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이렇게 되면 뭐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연 소비자 물가 상승률 또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의 목표치가 2%인데 이걸 크게 넘어서는 거는 그냥 이미 결정된 사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또 미국의 정책금리를 결정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네. 지난달 이제 곧 9월달 데이터가 나오긴 하지만 8월 데이터가 최신이니까 8월달 미국의 그 전년 동기 대비 물가 그 임금 상승률이 얼마냐 하면 3.1입니다.
0: 네.
1: 근데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4였잖아요. 그러니까 실질 임금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0: 0.3% 포인트 정도.
1: 예. 그리고 또 지난달 미국의 그 시간당 임금의 월별 상승률을 봤더니 0.27이었는데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0.4였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게 한두 달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진퇴양난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올해 명목 성장률이 한 6% 나올 정도로 잘 나가고 있는 중인데 이 6% 성장이라는 걸 분을 냈더니 물가 상승률이 한 3.5 나와서 실질 성장률은 2.5라는 상당히 높은 성장률인데 가계 소비의 바탕이 되는 임금은 감소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럼 이 모든 성장은 누가 일으키냐 하면 그 6개 회사의 투자.
0: 빅테크에 쏠려 있다는 거예요.
1: 예, 빅테크에 투자가 없었으면 올해 미국은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연준 의장이면 정말 고민스러울 게 그 FOMC 직 두 주 뒤에 중간 선거가 있어서.
0: 네.
1: 그래서 중간 선거 직전 주에 직전 달에는 FOMC는 거의 동결이 관례거든요.
0: 네.
1: 네, 그런 상황이라서 너무 시장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기대하는 것 같다라고 아하. 좀 생각은 들어서 저는 12월이 서로가 마음 편한 선택 아니겠나.
0: 10월에는 지켜보다가
1: 그러니까
0: 12월
1: 문구만 뭐 그냥 뭐 이 물가는
0: 주고.
1: 부담스럽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할게요. 뭐 이런 뉘앙스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너무 근데 10월에 금리 인상 베팅이 높아서 제가 모르는 뭐가 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최근에 아무튼 미국 채권 시장은 공포와 패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0: 많이 또 흔들리고.
1: 그렇습니다. 그렇죠.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높은 금리 인상 기대다.
0: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 뭐 채권 시장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 뭐 유럽 전 세계 지금 뭐 국채 금리가 다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비슷한 현상이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기준금리 한 번 더 올렸죠.
1: 1.25입니다.
0: 근데 엔화는 오히려 또 약세예요.
1: 근데 이게 그 이제 우리 아까 방금 이대호 기자님이랑 저랑
0: 네.
1: 아니 미국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둘이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0: 네.
1: 그걸 생각하면 이제 앞으로 올해 금리는 한 번 정도 금리 인상해서 이제 4.25. 내년에는 뭐 많아야 두 번. 그러면 4.75나 4.5 정도가 정상적인 금리 레벨 아니겠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는데 일본이 정책 금리를 인상하는데 그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를 따라갈 수 있겠냐라고 지금 자꾸 질문이 나오는 거죠.
0: 상대적으로.
1: 예, 상대적인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쉬는 동안에 거의 160엔까지 갔다가 지금 지난 금요일 날 뭐
0: 달러당 157엔 정도
1: 예로 거의 뭐 금리가 저 환율이 급락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외환 시장은 N 따라 움직인다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0: 그래서 비슷하게.
1: 예, N화 따라서 움직일 상황이었는데 이틀 동안 시장이 안연 덕분에 오늘은 별로 그렇게 지난주 수요일 환율에서 크게 안 움직이는 걸로 나와서 다행인 거고요. 아무튼 그만큼 미국의 금리가 저렇게 높아지고 특히 미국의 모기지 채권이 7%. 제가 왜 자꾸 모기지 채권을 중요하게 이야기하냐면 그 미국이 역대 그 양적 완화를 세 번 했잖아요. 그리고 네. 그 뒤에는 뭐 ETF까지 사준다 이런 양적 완화까지 했던 거 가면 뭐 시즌이 사실 한 세 번, 네 번 동안 하면서 늘 MBS. 미국 국채만 산 게 아니라 미국 모기지 채권을 사준 사실상 정부 국채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상품입니다. 그런 이 안정적인 상품이 지금 7%가 나왔다라는 것은 일본의 은행 간 시장에서 1.25%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일본의 은행 간 시장 금리가 정책금리니까 여기서 조달을 해서 7%짜리 미국 모기지 채권을 사면 이게 거의 한 5% 6% 마진이 그렇죠. 남는데 왜 N을 들고 가니? 이런 질문이 지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도 그렇게 외환시장에 공격적인 개입이 두 차례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이렇게 뛰어오르는 건 결국 미국 금리가 더 빨리 올라가면 결국은 대세는 환율 상승 아니냐. 이렇게 일본에서는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0: 달러 강세, 엔화 약세.
1: 그렇습니다.
0: 우리 환율은 1361원이네요. 오늘은 이제 60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물론 1500원대에서 많이 진정됐고 워낙 강세로 갔습니다만 1300 또 뭐 50원대에서 뭐 한 80원대 또 왔다 갔다 하고도 있거든요. 원화의 방향은 좀 아직 안 잡힌 걸까요?
1: 어떻게 안 잡혔다고 봐야죠. 네, 일단 아까 일본의 외환시장 변동성의 어마어마한 그 레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눈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네. 우리나라 환율을 움직이는 요인은 크게 봐서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요인은 일본 엔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 매도 매매잖아요. 근데 이제 네. 외국인 매매가 1월부터 6월 사이에 1,060억 불을 한국에서 팔고 나간 다음부터는 지금은 사실 환율의 방향성에 외환시장에서 지금 외국인이 별로 영향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하면 결국 리밸런싱이 마무리된 거죠. 즉 그 전체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한국 시장의 비중 목표 비중이 2%다 또는 1.5%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올해 한때 한 4%까지 갔던 거 아닙니까? 그거에 따른 매매 차익을 대규모로 실현했고 그 실현 이후에 또 7월과 8월의 주식시장의 급등락 과정에서 한국 시장에 대한 포지션을 갖다가 공격적으로 베팅하는 연기금들은 지금 좀 없어진 또는 중지된 상태이다 보니까 일본 환율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것뿐이지 지금 당장 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급하게 한국을 팔고 나가야 될 이유는 또 찾기 어려운 여건이니까 저는 뭐 일단 당분간은 일본 따라 움직여 나가는 외환시장에 일본 동경시장만 바라보는 그런 시장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0: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 4% 안팎에 낙폭이 좀 커지고 있네요. 이번 주에 미국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아마 10월 1일 새벽에 우리가 그 뉴스를 볼 것 같고 세계 3위 메모리 반도체 업체이긴 합니다만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자 심리에 또 영향을 많이 주죠.
1: 네.
0: 좀 이번엔 좀 어떻게
1: 보세요? 잘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저도 뭐 이제 주말 내내 그냥 블룸버그를 비롯한 전 세계 외신들 뉴스로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네. 관심 있는 뉴스를 긁어주니까 쭉 보는데 다들 이익 전망의 상향 조정이 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특히 이제 그 디램도 디램이지만 요새 낸드 가격도 엄청나게 좋은 상황이라서 네. 이 마이크론이 또 낸드도 생산하니까요. 네. 이래저래 보더라도 뭐 지금은 그렇게 실적 가지고 실망시킬 상황은 아니고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배당락 뭐 이런 것들 앞에 이제 눈앞에 와 있고 또 더 나가서 자사주 매입에 이제 그게 다 거의 끝났잖아요.
0: 삼성전자 하이닉스.
1: 예, 그래서 뭐 그런 어떤 뭐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제일 걱정거리고 제일 고민거리가 7,000포인트 이상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얼마 있었냐면 175조 정도 있었거든요.
0: 거기에 이제 물려 있는 돈들.
1: 예, 그걸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자사주 매입으로 그 어마어마한 수급 부담을 지금 해소시켜주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좀 약간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게 또는 여력이 지금 많이 줄어들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수급이 조금 안 좋은 정도인 거지 시장 전망은 저는 앞으로도 계속 상향 조정 가능성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주주 환원 규모 이런 것들을 또 이사회 열면 또 상향할 수 있는 여력들은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라 시장이 또 급락한다고 말하기는 지금 좀 어렵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 또 삼성전자는 아직 그 주주환원 계획을 다 발표하지는 않았고 뭐 올해 거 3분기 거까지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뭐 29일이 이제 배당날 기일이기도 하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이제 반도체 대표주들을 주주환원 중심으로 배당주 관점으로 투자하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이 관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1: 저는 동의하지 않죠.
0: 그래요?
1: 제가 그 갑자기 웃으면서 이렇게 약간 네. 얼버무린 이유가 경기의 민감주들은 당장 우리 이제 SK 넘어가기 전의 일입니다. 현대전자 시절이나 하이닉스 시절에 배당을 두 번이나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그 최고 좋은 기업들이지만 이 회사들이 불황으로 갈 때 얼마나 또 큰 비용을 치르면서 불황에도 투자를 절대 중단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 현금 흐름 저희들이 이제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부르는 게 마이너스를 종종 갑니다.
0: 네.
1: 근데 프리 캐시 플로우 그런 여유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를 가게 되는 상황이 왔는데도 배당을 끝없이 꾸준히 현재 수준을 계속 유지할 거라고 믿는 거는 조금 너무 낙관적인 전망 아니냐. 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배당주의 하나의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 거는 언제나 폭락했을 때 우리 2024년처럼 삼성전자 5만 원 깨졌을 때 그럴 때 배당주로서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마음들을 가지는 게 좋지. 지금처럼 그때 주가 레벨에 비해서 4배, 5배 이상 올라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갑작스럽게 배당주로 투자를 한다라는 부분은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다.
0: 그러니까 본질은 여전히 경기 민감주고
1: 그렇죠.
0: 성장주여야 하고 다만 배당이라는 거는 있으면 좋고 하방을 막아주는
1: 그렇죠. 존재. 하방을 막아주는 존재로 투자를 할 때 이 회사 이 주식에서 내가 사면 배당 수익률이 몇 퍼센트인데 이런 용도로 투자를 하는 것은 제가 너무 좋습니다만 이 두 회사는 앞으로도 매년 몇백 조씩 투자를 할 회사들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0: 오늘도 시간을 꽉꽉 채워서 알차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현재 코스피는 2% 밀린 6,936을 코스닥은 0.96% 오른 852.5를 나타내고 있네요. 저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 함께하는 작품은 토니 모리슨의 퓰리처상 수상작 빌러비드입니다. 우리가 미처 닦아주지 못한 타인의 눈물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겁이 난 나머지 마주하지 못한 죽은 자들의 얼굴, 감당하지 못할까 봐 마음속 깊은 지하창고에 묻어둔 사랑하는 이들의 얽힌 추억은 모두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흑인 여성 작가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자 퓰리처상 수상자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문학상을 받은 토니 모리슨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지혜로운 대답을 빌러비드라는 단 한 편의 소설에 압축해 놓았습니다.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블루스톤 로드 124번지 토니 모리슨의 빌러비드는 집의 번지수로 문을 엽니다. 124번지는 귀신 들린 집이었습니다. 죽은 아기의 원혼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지요. 소설의 첫 장면은 마치 문지방을 넘기도 전에 우리의 발목을 붙드는 손처럼 차갑고 단호합니다. 보통의 소설이라면 사람을 먼저 소개할 자리에 모리슨은 숫자를 내밉니다. 1, 2, 4, 1과 2와 4, 그리고 우리는 한참 뒤에 알게 됩니다. 그 사이에 빠져있는 숫자가 3이라는 것을, 셋째 아이, 목이 잘려 죽은 아이, 이름조차 갖지 못하고 묘비에 단 한 단어만 새겨진 아이 빌러비드, 사랑받는 자. 집의 번지수마저 그 아이의 부재를 끌어안고 흐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리슨의 문장은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더 많은 말을 합니다. 빈자리가 말을 하고 침묵이 비명을 지르고 숫자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아이의 무덤이 됩니다. 이 집에는 네 아이의 어머니 세서가 삽니다. 한때 노예였고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된 여자. 그러나 모리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사슬을 푸는 일과 사슬에서 풀려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제 것으로 끌어안는 일은 같지 않다고. 세서는 몸으로는 노예의 땅 스위트홈을 떠났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떠나오지 못한 과거가 통째로 살아있습니다. 124번지에는 죽은 아기의 혼령이 살고 있습니다. 그릇이 깨지고 빛이 핏빛으로 번지고 작은 손자국이 케이크 위에 찍힙니다. 이 아기는 왜 유령이 되어 세서의 집을 점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71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중학교 3학년 윤성이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곁을 지켜준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해 할아버지의 지인에게 맡겨졌던 윤성이. 3년 정도만 함께하기로 했던 약속은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요. 이제 윤성이에게 할아버지는 유일한 가족이자 보호자입니다. 하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두 사람은 아무런 지원조차 받을 수가 없는데요. 건강 악화로 이를 놓은 할아버지를 걱정하며 반 1등과 전과목 A를 놓치지 않는 윤성이. 보답할 수 있는 건 공부뿐이라며 묵묵히 노력하는 속 깊은 아이입니다. 긴 시간 서로의 곁을 지켜온 두 사람. 윤성이와 할아버지가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중부지방은 지금 구름 사이로 파란 가을 하늘이 드러나 있지만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에는 약한 비가 오는 곳이 있고요. 전남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후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강릉 26도, 대전 25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겠지만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부산, 제주 27도, 포항 29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조금 높아 덥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 3도 정도 떨어져 쌀쌀하겠지만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일교차가 더욱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에는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 비가 지난 뒤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면서 목요일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기 시작해 금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9도 등으로 한자릿수로 내려가며 날이 급격히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9도, 습도는 57%입니다. 송소진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오후 청와대에서 메가 프로젝트 제3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합니다. 이번 회의는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

대통령이 매달 직접 주재하는 세 번째 점검 회의로 청와대 내 전담 조직인 국가전략투자보좌관실이 신설된 이후 첫 회의입니다. 회의에서는 메가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정주 여건 조성 방안을 논의하고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 등 주요 프로젝트의 추진 현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이 추석 연휴 기간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권민수 부총재 주재로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추석 연휴 기간 국제금융시장 상황과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습니다. 한은은 연휴 기간 국제금융시장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기대 강화와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의 영향으로 주요국 국제금리가 상승하고 미달러화는 주요국 통화 대비 강세를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청와대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구에 거부 입장을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에 손봉기 후보자 재청을 그대로 유지할지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재재청을 요구하자 조 대법원장은 응할 수 없다고 밝혔고 청와대는 헌법 위배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대법원 국정감사 당시 질의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부산시는 오늘 오후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나타난 상어 북항이 구조 대책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부산시와 동구, 해경과 부산항만공사 등이 참여하며 수로 안에 머물고 있는 북항이를 바다로 이동시키기 위한 방법과 시기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북항 친수공원은 상어 북항이가 나타난 지난 18일 이후 어제까지 누적 55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와 관련해 사고 조사는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지속 가능한 평화도 챙겨가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오늘 사고 현장 부대를 찾아 군의 조사와 후속 조치를 점검한다며 사고 원인을 한점 의혹 없이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석 연휴 민심에 대해 3년은커녕 3개월도 더 못 참겠다는 것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민심은 명확했다. 우리 국민들 이재명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추석 연휴 밥상 민심은 분노와 한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우는 청탁금지법 신고 건수가 시행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용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누적 신고 건수는 17,000여 건으로 유형별로는 부정청탁이 53%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가 1,200여 건으로 역대 최소로 집계됐고 2024년 대비 약 23% 감소했습니다. 영유아 2명 중 1명은 만 2살이 되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을 시작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 정보에 따르면 만 2살에서 5살 영유아 부모 400명을 대상으로 영유아의 스마트폰 사용 시작 연령을 조사한 결과 생후 12개월에서 23개월이라는 응답이 3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생후 24개월에서 35개월이 26%, 생후 11개월 미만이 13% 순이었습니다. 결과를 종합하면 만 2세가 되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을 시작한 영유아가 전체 절반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전까지는 중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에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과 강릉 26도, 광주, 대구 27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15도 안팎으로 떨어져 서늘하겠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낮 기온도 낮아져서 가을이 점차 깊어지겠습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성훈이었습니다. KBS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뉴욕에서 진행 중인 제81차 유엔 총회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회를 향한 시선은 차갑기만 한데요. 산적한 위기 앞에 유엔이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엔은 과거부터 무력한 분쟁 중재 능력과 강대국 중심의 구조 때문에 비판을 받아왔었죠.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 중심으로 설계된 안보리 상임이사국 체제가 80년 넘게 이어지면서 오늘날의 국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는 위기에 빠진 유엔의 현실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오늘은 대만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만 타이베이 시장 선거전이 벌써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장제스의 증손자인 현재 시장과 그의 대항마로 나선 안보 전문가 사이에 팽팽한 접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상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9월 28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0: 눈을 새기는 헤드라인 뉴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협상 제안을 거부한 지 하루 만에 이번 주에 이란과의 추가 간접회담이 열릴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란의 제안을 거절하면서도 협상의 문은 열어둔 건데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실제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은 피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복수의 중동 지역 소식통은 이르면 현지 시각으로 28일 미국과 이란의 간접 협상이 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드론과 미사일을 결합한 전술을 본격적으로 시험하기 시작한 걸 두고 한반도의 군사 균형을 바꾸는 위협적인 전술이 될 수 있다고 영국 국제문제전략연구소가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12일 장거리포와 미사일 부대 합동 타격 훈련을 실시해 순항,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무인기 등 4가지 무기를 한꺼번에 발사했다고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 등에서 효과가 입증된 이른바 벌떼 전술을 도입한 걸로 분석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다차원적 공격이 고비용의 요격미사일에 의존하는 방공망을 압도할 수 있다는 서방 전문가들의 평가를 전했습니다. 중립국가인 스위스에서 군사 방위 동맹과의 협력이나 국제사회의 독자 제재 동참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중립성 강화 헌법 개정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27일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29.85%가 찬성, 70.15%가 반대를 했고 투표율은 47.06%였는데요. 그동안 역대 스위스 정부는 국제정세에 맞춰 중립성을 유연하게 해석해왔는데 카시스 스위스 외무장관은 이번 결과는 중립성에 반대하는 게 아니며 스위스는 어제도 중립적이었고 오늘도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4일 새벽 태국의 유명 관광지 파타야 인근에서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폭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함께 있던 일행 두 명은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나 지금까지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한편 태국 수도 방콕에도 24일부터 많게는 300mm 넘는 폭우가 쏟아져 홍수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이번 폭우로 태국 전역에서 최소 8명이 숨진 걸로 집계됐습니다. 인도 북부와 네팔에서도 폭우가 쏟아져 곳곳에서 홍수와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인도에선 갠지스강과 간다크강 등 우타르 프라데시주 인근을 지나는 주요 하천이 위험 수위를 넘어서 56명이 숨졌습니다. 또 우타르 프라데시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네팔 남부 지역에도 홍수가 발생해 최소 12명이 사망했는데요. 네팔 당국은 전체 77개 지역 중 49곳에 돌발 홍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다만 지난달 7,500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네팔 중북부 라소아 등의 지역은 이번 홍수 고위험 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오늘도 트럼프가 트럼프했다.
1: 네.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했다가 협상한다고 했다가 또 압박을 했다가 이런 발언을 자꾸 번복하는 일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시간에도 오늘 새벽에도 또 있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는 27일이었는데요. 이번 주에 이란과 추가 회담이 있을 걸로 예상한다. 그들은 합의를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합의는 아니다. 아마 1년 전이었다면 우리가 동의했을 내용인데 그들은 자신들의 패를 과신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전날에는 이란이 카타르를 통해 전달한 제안을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란이 이날 한 얘기는 미국이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이란산 원유 수출 제재를 완화하는 한편 역내 휴전을 복원하면 일주일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고 핵 협상을 재개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추가로 양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맞섰는데요. 이렇게 양측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협상 채널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역 소식통들은 그래서 빠르면 양측 간 협상이 28일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카타르가 주말 동안 양측과 별도로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에서는 아라그치 외무장관, 미국에서는 위트코프 미국 특사를 이제 카타르가 각각 만나기로 했는데요. 이란도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이 NBC 방송과 인터뷰를 하면서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2: 네.
1: 이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제안을 거부했지만 중재국을 통한 미국의 공식 답변은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추가적인 대이란 공격을 검토하고 있느냐라고 기자들이 물었는데요. 항상 생각하고 있다라면서 군사적 압박 카드를 또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그러니까 협상 재개를 예고하면서도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군사 행동에 다시 나설 수 있다라는 압박을 동시에 내놓은 셈입니다.
2: 네. 자, 다음 키워드 먹을 것 없었던 소문난 잔치.
1: 소문이 정말 크게 난 잔치였는데요.
2: 그렇죠.
1: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부터 25일까지 미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사흘간 네 번이나 만났거든요. 그렇지만 양국 정상이 이번 방문을 통해서는 경쟁은 이어가되 충돌은 피한다는 미중 관계의 관리 기조만 재확인한 채 헤어졌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최고 수준의 의전으로 시 주석을 맞았거든요.
2: 그렇죠.
1: 그래서 중국이 애틀랜타 동물원에 자이언트 판다 한 쌍을 임대해 주겠다라면서 우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정상회담 뒤에 공동성명이나 공동기자회견조차 없었고요. 미국은 백악관의 팩트시트, 중국은 신화통신을 통해서만 각각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패권 경쟁의 핵심 쟁점들에서 전혀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는데요.
2: 네.
1: 대니얼 러셀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이번 회담 결과를 두고 판단은 귀엽지만 미국에 필요한 건 희토류였다. 보여주기식 외교에는 성과가 없었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양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전 자체가 중국의 외교 성과였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일단 미국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을 자신의 동급으로 중국을 미국의 동급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2: 네.
1: 또 중국 매체 쪽에서도 미국의 의전 배경에는 달라진 중국의 실력이 깔려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그래서 신화통신이 8대 회담 성과를 내놨는데 그중에서도 미중 관계의 존중, 공정, 대등 원칙 수립을 첫 번째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2: 네, 이전에 이제 가장 주목받았던 분야가 경제 분야거든요.
1: 네, 그렇습니다.
2: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1: 제한적인 성과가 나왔습니다. 양국이 무역투자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고요. 각각 300억 달러 규모의 비민감한 품목의 우대 관세 추진, 중국의 미국산 석탄 구매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이 무역전쟁 휴전이었는데요. 기존
2: 네.
1: 만료되는 날짜가 11월 10일이었는데 이게 내년 1월 10일까지 두 달 더 연장이 됐습니다. 백악관은 중국이 2027년에서 2028년 사이

0: 예, 미국산 석탄을 매년 최소 1,000만 톤씩 사들이기로 했다라고 밝혔는데 중국 쪽 발표문에는 이런 구매 계획이라든가 구체적인 관세이나 대상 품목이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네. 약간씩 차이가 이제 발표문에 있는 셈인데요. 네. 그리고 양측 결과문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은 히토류 공급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 약속을 얻지 못했습니다. 중국도 미국의 첨단 반도체와 장비 수출 통제 완화를 성과로 이끌어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쪽이 상대를 압박하는 핵심 카드는 그대로 남은 셈입니다.
1: 그렇죠.
0: 네, 또 AI 얘기도 했습니다. 양국이 AI의 위험과 편익을 논의하고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통할 채널을 만들기로 했거든요. 하지만 구체적인 안전장치 합의는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만 문제가 좀 이례적으로 언급이 됐는데요. 시 주석이 그 24일에 있었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독립 반대를 공식 입장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5월에 미중 정상했을 때는 정상회담했을 때는 대만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미중이 충돌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었거든요. 4개월 만에 미국의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기존 입장을 바꿔서 반대한다 이렇게 좀 해달라라고 압박을 했는데 네네. 시 주석이 이렇게 나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입장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관련 내용을 논의했고 내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한편 이번 회담 발표문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로서는 눈길을 끌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1: 네.
0: 5월에 있었던 정상회담에서 미국 쪽에서는 팩트시트를 통해서 양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가 공동의 목표임을 확인했다. 이렇게 이런 내용을 넣어줬는데 이번에 미국은 러시아, 북한, 이란을 포함한 진행 중인 국제적 현안을 논의했다라고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회담이 양국 간 단기적 안정에는 기여했지만 미중 관계의 근본적으로 경쟁적인 성격을 바꾸지는 못했다라는 평가가 나왔고요. 이제 두 정상은 11월에 중국 선전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12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1: 다음 만남을 기약할 네, 수밖에 없게 되네요.
0: 네.
1: 자, 다음 키워드 파란색 물결이 아니라 붉은색 역류.
0: 11월 중간선거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갈수록 공화당에게 불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악시오스가 24일에 공화당의 선거 전망이 나쁘다에서 최악으로 가고 있다라는 기사를 실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지금 미국 전역의 공화당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낮은 인기가 촉발한 격렬한 역류에 내몰리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요. 지금 악시오스가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대 여론이 집권 1, 2기를 통틀어 최고치인 60.4%까지 치솟았습니다. 여기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급등했고요. 식료품 가격도 높아지고 있고 부동산 대출 이자율이 7%에 달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 공화당에 불리합니다. 여당에
1: 그렇죠.
0: 불리하죠.
1: 그런데
0: 공화당이 현재 연방 상원에서 딱 3석 차이로 다수당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 상원의원 선거에서 4석만 내주게 되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됩니다.
1: 그렇죠.
0: 그런데 지금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는 패배가 확실하고요. 텍사스, 플로리다, 알래스카는 접전, 메인주도 불안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하원은 탈환할 수 있는데 상원을 가져오긴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원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지금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하원은 공화당이 더 불리한데 지금 선거 예측기관이 있습니다. 쿡 폴리티컬 리포트에 따르면 25일 최대 15곳의 선거구를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이곳이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전체 435석의 과반인 218석을 넘어서 220에서 230석을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지금 최근에 나왔거든요.
1: 네.
0: 이 기관 측은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블루웨이브 즉 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 물결을 누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오히려 레드 언더토 즉 공화당 상징색인 붉은색 역류로 본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높아진 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대한 반감이 더 강하니까 민주당이 승리할
1: 그렇죠.
0: 수 있다 이렇게 본다라는 얘기거든요.
1: 네네.
0: 특히 이곳의 CEO가 지난 90일간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매우 인기 없음에서 유해로 바뀌었다가 이제는 방사능 수준이다.
1: 아, 그렇죠.
0: 이렇게까지 돌아가겠습니다. 네. 반발을 하겠죠. 예. 갈수록 공화당 후보들이 그래서 선거운동할 때 트럼프 대통령과

0: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은 관세, 이란 전쟁으로 인한 경유, 휘발유, 비료 가격 급등, 트럼프 대통령의 쇠고기 수입 확대 계획 때문에 공화당의 대표적 지지 기반이었던 농민들도 지금은 등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1: 예, 네. 11월 중간 선거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다시 시작된 출근 전쟁.
0: 우리나라 얘기 아니고요. 글로벌 금융권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확산한 재택근무를 되돌리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직원들의 희망사항인데요.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가 주 5일 출근을 의무화한 데 이어서 이제 영국의 대형은행인 바클레이스도 사무실 근무를 주 2일에서 3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직원들이 지금 집단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 영국 직원 4만 5천 명 중에 80% 정도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유나이트라는 곳인데 네. 이 유나이트가 회사의 출근 확대 계획을 중단해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아, 간호 같은 돌봄 책임이 있는 직원에게는 더 유연한 근무 방식을 허용해야 된다. 교통비가 저렴한 비혼잡 시간대에 출퇴근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출근 확대를 하면 많은 직원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니까 왜 회사가 꼭 출근을 해야 되는지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를 충분하게 제시해라. 이런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1: 네.
0: 또 내년 3월 이전까지 모든 직원에게 일회성 출근 수당도 지급을 해라. 이런 주장을 펴고 있고요. 편도 통근 시간이 40분을 넘거나 거리가 35마일 약 56km를 초과하는 직원은 주 3일 출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라는 점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회사 측은 직원들에게 유연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한 공간에서 함께 근무하는 데 따른 이점도 중요하다라면서 최소 출근 일수는 업무 성격 또 사업상 필요에 따라서 부문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다 라면서 노조 측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1: 그런데
0: 네. 앞서 미국 최대 은행 JP 모건 체이스가 작년 3월부터 이렇게 하이브리드 근무 직원들에게 주 5일 출근을 의무화했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습니다. 사내 게시판에 항의성 글이 수백 건 이상 올라왔고 일부 직원들은 이 방침을 재고해달라는 온라인 청원까지 벌였거든요. 하지만 당시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최고 경영자가 대면 근무가 멘토링과 학습, 협업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라면서 전혀 입장을 바꾸질 않았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우리 연휴 끝에 다시 출근하시느라고 네. 다들 고생 많으셨는데.
0: 많으십니다.
1: 이런 내용이 네. 이렇게 생각할 네네. 수 있구나. 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다음 키워드 뜨거운 아이스커피.
0: 정말 말이 안 되는데요. 예.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네.
0: 미국에서 구직 면접장에 들고 간 아이스커피 한 잔이 면접 예절 논쟁으로 뜨겁게 번지고 있습니다. 형식과 첫인상을 중시하는 쪽에서는 아이스커피를 든 채 면접장에 들어가는 건 지나치게 캐주얼하고 비전문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1: 네.
0: 반면에 이제 젊은 구직자들의 중심으로는 아니 음료 한 잔으로 지원자의 역량이나 자격을 판단하는 건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하는 건데요.
1: 네.
0: 최근에 플로리다주의 채용 대행사 사장인 웨이 아이넨이라는 사람이 그 SNS에 올린 영상에서 이 논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구직자들에게 면접장에는 아이스커피를 들고 오지 마라라고 조언을 하면서
1: 네.
0: 이렇게 되면 면접 전에 커피를 다 마실 시간이 없었던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아이스커피가 지나치게 캐주얼한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오늘 해야 할 일 중 하나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으니까 하지 마라라는 얘기였는데요. 그러니까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전하는 내용이긴 했는데
1: 그렇죠.
0: 이 영상이 수십만의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정말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여기에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주요 언론이 가세를 하면서
1: 네.
0: 커피게이트 2026 아이스커피 대논쟁 뭐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1: 네. 네.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에 동의하는 쪽에서는 면접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냐. 지금 격식에 아이스커피는 맞지 않는다. 뭐 컵에 맺히는 물방울이나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 빨대를 사용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면접관의 집중을 방해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1: 네.
0: 지금 뭐 커리어와 리더십 코치인 PB 개비는 오랜 취업난으로 지친 구직자들에게 음료 하나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건 부당한 것이 아니냐.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실제 역량과 무관한 요소가 평가에 개입한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그럼 따뜻한 커피는 괜찮으냐? 커피가 아닌 물이나 다른 음료는 괜찮냐?

0: 것만으로 아. 구직자를 평가하는 건 정당하냐 뭐 이렇게 논쟁이 지금 아주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1: 그러네요.
0: 그래서 전문가들은 물론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요소가 평가에

0: 운동, 독서, 악기 연중 여러 취미를 동시에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이것들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활동량을 기록하면서 SNS에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SNS에서 이것을 하비 맥싱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네. 한 독일의 18세 청년이 뭐 폴댄스, 헬스, 암벽 등반, 피아노, 바이올린, 기타 연주, 디제잉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림도 그리고요. 체스와 스토크, 독서도 하는데 한 번에 이 중에서 세 가지 취미를 골라서 매일 연습을 하고요. 그 달리기까지 하면 운동 기록 앱인 스트라바에 결과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적인 일을 내가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 때문에 계속하긴 하는데 사실 편하진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안 하면 내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다 이런 기분이 든다라는 건데요. 네네. 뉴욕에 사는 한 청년도 TV를 1시간 보고 나면 생산적인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죄책감이 들어서 이런 하비 맥싱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는 이런 현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각종 기록하는 앱들, 그러니까 SNS를 꼽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의 지표가 붙으면 사람들이 그 수치를 높이려는 경향이 있다.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미도 기록을 하게 되면 더 많이, 더 잘해야지 이런 목표를 사람들이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뭐 이제 지나치면 오히려 즐거움이 사라질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취미인데.
0: 일정 수준까지는 노력이 활동의 의미를 높이는데 그 지점을 넘어서면 오히려 의미가 줄어드니까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1: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외신 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KCN 조조의 All My Life 함께 듣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1: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0: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북한군 포로송환 비공개에 합의한 바 없다고 주장한 데에 대해 청와대가 비공개 합의 과정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반박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측의 허위 공보에 유감을 표하며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21일 군장병 3명을 다치게 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내 지뢰 추정 폭발 사고의 현장 조사를 위해 우리군과 유엔군 사령부가

0: 어제 폭발 추정 지점의 근접 지역까지 도달했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쥐릴 추정 폭발 사고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투명한 조사를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신고 건수가 시행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에는 역대 최소인 1,28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나타난 상어 북항이와 관련해 부산시가 오늘 대책회의를 열고 수로 안에 머무는 상어를 바다로 이동시키기 위한 방법과 시기 등을 논의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다였습니다.
1: 통신원 취재수첩.
2: 통신원 취재수첩입니다. 오늘은 11월에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대만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오슝 홍유선 통신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대만 수도인 타이베이 시장 선거를 앞두고 최근에 화제가 된 일이 있었다고요?
3: 네, 오는 11월 28일에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타이베이 정가에서는 중장자의 투더궁 사찰 사건이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2: 네.
3: 지난 26일 저녁 타이베이 중산고의 전통 사찰인 중장자의 투더궁에서는 이 만찬 행사에서 타이베이 시장 후보가 시장 두 후보가 시찰을 두고 출석했습니다.
2: 네.
3: 이곳은 보수당인 국민당의 장안한 시장이 과거 입법위원 시절 그의 사무소를 사찰 뒤편에 두었을 만큼 그의 정치적 고향이자 텃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현장 분위기는 대조적이었어요. 진보 성향인 민진당의 선보양 후보가 일찍 도착해서 주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은 반면에
2: 네.
3: 국민당의 장안현 시장은 지각을 하면서 현장 분위기를 주도하지 못했습니다.
2: 네.
3: 게다가 사찰 이사장인 인춘이는 장 시장에게 시장이 된 후 3년 동안 찾아오지도 않다가 선거 때나 대서야 찾아왔다면서 면전에서 그를 면박을 줬거든요.
2: 아.
3: 이를 두고 정치 분석가들은 풀뿌리 조직의 최고 핵심인 사찰 유지가 현직 시장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한 사건을 지지층 이탈의 첫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2: 네. 두 후보자의 지지도는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3: 조사 주체마다 결과가 좀 다른데요.
2: 네.
3: 지난 22일 신민양안연구협회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당의 장원한 시장이 41.7%, 민진당 선보양 후보가 40.5%로 두 사람의 격차는 단 1.2%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당의 한 시의원 분석에 의한 예상 득표율은
2: 네.
3: 장원한 시장이 55%, 선보양 후보는 43.5%로 예측되고 있어서 격차가 좀 납니다.
2: 네.
3: 그런데 이처럼 차이는 좀 있으나 어쨌든 두 결과 모두 장원한 시장이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네, 그럼 이 후보자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지금 현재 앞서고 있는 장원한 타이베이 시장 배경이라든지 강점은 어떤 건가요?
3: 두 후보자는 모두 40대로 젊은 이미지를 앞세우고 있는데요.
2: 네.
3: 우선 장원한 시장은 1978년생으로 대만 정계의 대표적인 정통 엘리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도 익히 알고 있는 장제스 전 총통의 증손자라는 화려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2: 네.
3: 학력도 대만의 명문대인 국립정치대 외교학과 및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법학 박사를 취득한 기업 전문 변호사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국회의원격인 입법위원도 두 번이나 당선된 경험이 있고요. 타이베이 시장 경력도 있습니다.
2: 네.
3: 이처럼 젊으면서도 노련하고 차분한 행정가 이미지로 보수층과 중도층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네. 자, 이 현 시장의 대항마로 나섰죠. 민진당의 현보양 후보도 뭐 만만치는 않겠습니다. 이 후보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3: 선부양 후보는 1982년생으로 장완한 시장보다도 4살 더 젊습니다.
2: 네.
3: 선부...

0: 소양 후보도 장원하 시장 먹지 않게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법률 전문가인데요. 대만의 최고 명문대인 대만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그 후 국립 타이베이대 범죄학 대학원 교수로 재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안보 및 정보전 분야에서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한 법학자 출신의 반중 성향 정치인으로 지금 인식되고 있습니다.
1: 네.
0: 다만 재작년 입법위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정치에 입문한 신인 정치인이라서 이러한 짧은 정치 경력이 불리함으로 작용하고 있긴 합니다.
1: 네.
0: 그런데 이 삼부양 후보가 장완한 시장과 차별되는 강점이 있긴 합니다. 그것은 민중과의 소통력과 실행력인데요.
1: 네.
0: 삼부양 후보가 특이한 게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대만대 졸업 후 유학 비용을 준비하기 위해서 6년간 대만 학원가에서 형법학 강사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유명 강사로 학생들과 유연하게 소통한다는 이미지를 구축했고요.
1: 네.
0: 그리고 민간안보교육기관인 흑곰학원이라는 기관도 창립을 해서 반중 성향의 지지층으로부터 그 실행력과 소통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1: 네, 그럼 민진당의 선보영 후보가 앞으로 좀 뭔가 판도를 좀 뒤집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0: 글쎄요. 그 선거까지 아직 두 달이 남은 상황이라 네. 아직은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선보양 후보가 판을 뒤집기에는 조금 불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1: 그렇구나.
0: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1: 네.
0: 첫 번째는 지역적 특성입니다. 대만은 기본적으로 북부는 국민당, 남부는 민진당이 우세한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타이베이는 여러 출신이 모인 수도라서 그 지역적 특성상 정치적 편향성이 좀 그렇게 극단적이진 않은데
1: 네.
0: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국민당이 좀 우세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당 출신인 장완한 시장에게 유리한 지역이고요.
1: 네.
0: 두 번째로는 민진당 선보영 후보의 개인적 포지션 문제입니다. 현 타이베이 시장이 장점으로 부각하는 젊은 나이 그리고 법학 전공의 고학력 엘리트 전문가라는 그 이미지를 선보양 후보도 갖고 있거든요.
1: 네네.
0: 이것은 장완한 시장에 대항할 수 있는 큰 장점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 후보의 그 정치 경력이 짧은 데다가 행정력이 아직 검증되지가 않았어요.
1: 그렇죠.
0: 그리고 범죄 및 안보 전문가 이미지가 너무 강합니다. 만일 이 타이베이가 지금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치안 문제를 겪고 있거나 안보 불안을 겪고 있다면 선보양 후보의 그 전문성이 매우 환영받겠지만
1: 네.
0: 지금 타이베이가 뭐 범죄율이 그렇게 높은 도시는
1: 그렇죠.
0: 아니거든요.
1: 네.
0: 그렇다고 또 안보 불안이 지금 현재 그렇게 높은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의 전문성이 선거에서 별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1: 네.
0: 그래서 앞으로 남은 두 달 동안 이 선보양 후보가 다양한 분야에서 장안한 시장보다는 우세하다는 점을 부각할 수 있는지 그 여부가 앞으로의 선거 결과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 대만 상황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대만 가오슝에서 홍유선 통신원이었습니다.

0: 지난 9월 8일에 개막한 제81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를 마지막으로 오늘 폐막하게 됩니다. 국제사회에서 과제는 산적해 있는데 정작 이번 유엔 총회는 유엔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의문과 함께 무력함만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글로벌 이슈, 무기력한 유엔의 현주소, 그리고 차기 유엔 사무총장 선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뭐 세계 평화를 논의하는 곳 하면 유엔이고요. 이 다자주의 외교의 뭐 최대 최고 기구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예전만 못하다 이런 얘기를 꽤 오래 전부터 들어왔어요.
1: 예, 맞아요. 그 유엔을 비판하는 뭐 발언 또는 여러 가지 뭐 기사도 많이 나오고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런 관련 발언 중에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이 말이 생각이 나는데 유엔 네. 사무국, 뉴욕에 있죠.
0: 네네.
1: 유엔 사무국 빌딩에서 10개 층이 뭐 없어지거나 날아가 버려도
0: 네.
1: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거다라고 했던 말. 이게 뭐 가장 먼저 생각이 나.

0: 있습니다. 존 볼튼, 네. 그 네오콘을 대표하는 정치평론가 중에 한 명이고 또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행정부에서 안보보좌관 했던 인물이죠. 네. 이 사람이 1994년에 이 얘기를 했으니까 꽤 오래됐죠. 근데 그 당시에 더 충격적이었던 게 이 유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사람이 나중에 유엔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유엔 대사가 됐다라고 예. 하는 점이죠. 이 유엔 대사로 이제 인준되는 과정에서 이 발언이 이제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도가 됐었죠. 근데 뭐 나는 뭐 본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뭐 유엔을 뭐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유엔의 문제점 또는 뭐 어떤 조직에 너무 비대화되고 이런 것들을 비판하려고 했던 거다 이렇게 해명하기는 했었습니다.
1: 네, 뭐 조금 뭐 극단적인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네. 유엔이 강하게 좀 비판받았던 구체적인 어떤 사례는 어떤 것일까요?
0: 유엔에 대한 비판하면은 가장 먼저 꼽는 게 이제 안전보장 이사회 체제잖아요.
1: 그렇죠.
0: 예, 5개국 상임이사국, 그 영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네. 이 5개국이 가진 거부권 문제 때문인데 이 5개 강대국이 2차 세계대전 승전국인 그렇죠. 이 5개 나라가 뭐 이렇게 자국의 이익 또는 자국과 관련된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제 이 거부권을 너무 남용해가지고 이제 큰 문제가 되고 있죠.
1: 네.
0: 그래서 정작 이런 것 때문에 국제적인 어떤 뭐 전쟁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도 예를 들을 수 있고
1: 네.
0: 이런 사안이 있을 때 제기능의 유연이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또 유엔이 사실 세계 평화의 또 핵심적인 건 인도적 위기, 제노사이드 같은 이런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주 목적일 텐데
1: 네.
0: 목적 중에 하나일 텐데
1: 네, 그렇죠.
0: 늘 이런 점에서도 이제 무능하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냥 유엔은 자체적인 군대도 없고
1: 그렇죠.
0: 또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뭐 대량 학살이라든지 또는 어떤 최근에 이제 벌어지고 있는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난민 사태, 인도적 위기 사태 같은 게 벌어졌을 때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을 늘 받습니다. 유엔
1: 네.
0: 조직 자체도 사실 이 부패하고 무능하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유엔 평화 유지군이 아프리카에서 이제 파견이 됐는데
1: 네.
0: 뭐 현지에서 이 군인들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안이 큰 이슈가 돼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또 유엔 관리들이 또 뇌물을 받아가지고
1: 네.
0: 도덕적인 타격을 입은 적도 많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유엔의 권위가 많이 추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은 최근 들어서 그 유엔 인권기구들이 이스라엘을 지나치게 제재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또 이게 미국의 이익에 반하고 있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많이 높여와서
1: 네.
0: 이런 것이 또 이제 크게 이슈화 되기도 했죠.
1: 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뭐 많은 국제기구나 국제조약에서 탈퇴를 했잖아요. 아, 어느 정도나 되나요?
0: 2026년 1월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각서에 서명을 했는데
1: 네.
0: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국제기구에서 일괄 탈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 예.
0: 여기에 대상되는 국제기구라고 하는 게 66개였는데 이 중에 31개가 유엔 산하 기구 또 기관이었습니다.
1: 아.
0: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계 보건 기구에서 탈퇴를
1: 네.
0: 했고 유엔 교육 과학 문화 기구 유네스코에서 유네스코가 너무 반이스라엘적이다라고 해 가지고
1: 아.
0: 이 또 방만한 운영도 문제다 이렇게 해서 미국이 탈퇴를 했죠. 유엔
1: 네.
0: 인권 이사회에서도 탈퇴를 했습니다. 뭐 저희도 다뤘지만 그 국제 형사 재판소
1: 네.
0: ICC 문제가 최근에 굉장히 이제 그 미국 정부가 이렇게 비판 또 각종 제재를 하고 있는 조직이죠. 뭐 이제 소장 등 재판부를 제재하고 또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 뭐 배제하겠다 이렇게 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미국 정부가 뭐 전통적으로는 테러 조직에 대해서 가해왔던 제재잖아요. 근데 유엔의 이제 산하 기구인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1: 네.
0: 이 ICC 문제 다뤘습니다. 반미적이고 사악한 자들로 구성된 재판소다라고 하면서 다른 회원국들한테 탈퇴해라 이렇게 종용을 했는데 정작 미국은 ICC의 그 로마 규정의 가입국이 아니잖아요.

0: 네. 그래서 아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뭐 보면은 미국의 유엔에 대한 비판론, 한계론 이런 게 예전부터 많이 제기됐긴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서 뭐 대대적으로 탈퇴하고 이런 반유엔 어떤 정책 기조를 노거라 한 게 오늘날에 이제 유엔의 권위를 더욱 실추시키는 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영향이?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1: 특히 올해 유엔 총회가 그 어느 때보다 한계라든지 권위 실추의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라는 네. 건 어떤 의미입니까?
0: 만약에 국내에서도 뭐 보도가 됐지만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른바 유엔 패싱입니다. 네. 시 주석이 이 유엔 총회에 이제 고위급 회의가 열리는 기간 동안에 이제 미국을 방문했는데 유엔 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그렇죠. 바로 워싱턴 DC로 가가지고 트럼프가 정상회의를 했죠. 물론 시 주석 대신 이제 중국의 대표가 이제 총회에서 연설을 하기는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유엔 총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에 이 중국 국가주석이 이제 참여하게 된 사례가 이전에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2015년에 네. 9월에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시이죠. 그때 시 주석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네. 워싱턴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그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 발언을 했었어요. 예. 그랬던 걸 보면은 이번에는 이제 큰 차이를 보여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이 이 문제를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 유엔의 권위가 추락된 사례 이렇게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재정도 사실 문제예요. 지금은 이 문제가 더 어쩌면 심각할 수도 있는데 유엔 네. 재정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40% 이상이 미국하고 중국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뭐 이 두 나라가 자국의 정치적 이익 뭐 이런 걸 각종 이익을 이유를 들어서 분담금 지급을 미루거나 보류하고 있어서 지금 아주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네. 미국이 지금 체납하고 있는 이 분담금 6조 4천억 원의 규모에 이르고 있고 중국은 물론 뭐 이거보다 적습니다. 6,900억 정도의 네. 그 돈을 이제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난 8월에는 유엔이 파산할 것 같다 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네. 현재는 지금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서 유엔의 기능이 이전에 비해서 더 지금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1: 네. 이번 유엔 총회에서도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패전국 적국 조항을 삭제하라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0: 예, 저도 상당히 그 말이 이 말을 이제 이 유엔 총회에서 이렇게 듣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적국 조항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2차 세계 대전 당시의 승전국들이 독일, 일본 이렇게 패전국들의 이제 군사 도발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네. 그 안보리의 허가나 선전포고 없이도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유엔 헌장의 조항입니다. 네. 이게 근데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전부터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2005년에 유엔 총회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자라고 하는 결의안이 채택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실제로까지 이제 유엔 헌장에서 삭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상임자국의 5개 국가들이 승인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금 뭐 중국하고 일본이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에 사이가 굉장히 나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난해 중국이 이 다카이치 총리의 뭐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개입할 수 있다 이 발언을 이제 문제시 삼아서 그럼 우리 유엔 헌장에 적국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한 군사적 대응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이런 사라질 뻔했던 이 적국 조항이 다시 두 나라에서 핫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카이치 총리는 이 안보리 개혁 문제, 안보리 상임이사국 특히 문제에 대해서도 또 네. 개혁 과 관련해서 이 발언을 또 의도적으로 한 것 같아요. 네, 네. 뭐 이 일본, 독일 이런 데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들어가려고 많은 노력을 그렇죠.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또 뭐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또는 뭐 그 구테우스 그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도 뭐 유엔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발언을 이번에 많이 했죠.
1: 그러면 이 안보리 개혁 논의가 좀 핵심이 될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된 상황인가요?
0: 오래전부터 안보리를 개혁하기 위한 움직임은 있었습니다. 사실 2000년대 중반부터 있었어요.
1: 네.
0: 2009년에는 이 안보리 좀 개혁해야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안보리 개혁 정부 간 협상이라는 공식적인 협상 기구가 만들어졌고 네. 지금도 상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유엔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뭐 회원국은 190개국이 좀 넘고 또 안보리 경우에는 5개 상임이사국뿐만 아니라 이제 비상임이사국들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승전국인 이 5개 국가들이 임기 없이 이제 상임이사국을 지키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부결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개혁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문턱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상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게 유엔 헌장을 바꿔야지 되는데 개정하려면은 총회에서 회원국들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데
1: 네.
0: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국가들이 전원 찬성, 한 국가도 반대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상임이사국들이 스스로의 기득권을 왜 놓으려고 하겠어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는 이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럼 어떤 방향으로 이걸 개혁하려고 하느냐라고 할 때 이제 논의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상임이사국이 지금 5개 국가인데
1: 네.
0: 이거를 늘리자.
1: 네.
0: 이런 논의도 있고
1: 네.
0: 또는 비상임 이사국들을 더 많이 늘리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임 이사국에 들려가려고 하는 나라들이 독일, 일본 이제 뭐 경제 강국이니까요.
1: 그렇죠.
0: 독일, 일본도 있고 뭐 인도도 있고 프리큐에도 있고 많은 나라들 또 브라질도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제 많은 나라들은 여기 상임 이사국을 확대하는 거를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와 같은 시스템에서 상임이사국만 그렇죠. 늘릴 경우는 이 나라들이 새로운 어떤 강대국으로서의
1: 그렇죠.
0: 패권국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엔에서 네. 이제 자기 권력을 휘두를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안 되고
1: 네.
0: 좀 더 이제 중소규모의 국가들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더 평등하고 민주적인 안보리 체제를 이루어야 된다는 게 우리나라 입장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1: 네. 네.
0: 많은 나라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 그러면 지금 있는 상임이사국들이 너무 거부권을 뭐 맘대로 휘두르고 있으니 이거를 폐지 또는 제한하자 이런 논의도 이제 많이 이루고 나타나고 있고
1: 네.
0: 또 지역 대표성 뭐 아프리카라든지 뭐 다른 지역의 대표성도 또 강화하자 이런 논의도 있는데
1: 네.
0: 뭐 현재로서는 이제 공전을 계속하고 있고
1: 이게 헌장을 예, 개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가 이제
0: 맞아요.
1: 쉽지 않으니까
0: 네.
1: 이게 참 어렵네요. 네. 근데 이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움직임은 네.
0: 이것도 사실은 꽤 몇 년 전서부터
1: 네.
0: 여러 가지 논의가 있고 사실 성과도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2022년 총회에서 이 문제를 이제 결의안을 총회에 붙여서
1: 네.
0: 그 회원국들의 3분의 2가 이상 이제 천성을 해가지고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1: 네.
0: 근데 이제 역시 문제는 상임이사국 5개 국가들의 문제인 거죠. 그런데 그렇지만 뭐 현재까지 이제 거의 뭐 이게 현실화되고 있지 않고 올해 총회에서도 다시 이게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데
1: 네.
0: 상임이사국 중에서 그 프랑스 그리고 최근에는 영국이 여기 자기네들도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 이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뭐 말씀 여러 차례 드렸지만 이 총회에서 가결돼도 안보리의 이제 이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제도가 달라지는 건 아니고 또
1: 네.
0: 법적 구속력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거부권을 가진 5개 상임이사국에서 프랑스하고 영국이 여기서 공감을 했다라고 하는 점은 이제 의미는 있죠. 그리고 참 유엔 총회에서 거의 모든 회원국들이 찬성을 해도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또 다른 사례 많이 이제 보도가 됐던 그 지도 문제 있잖아요.
1: 네,
0: 세계
1: 네.
0: 지도 문제 이게 기존의 지도 너무 불평등하니까
1: 그렇죠.
0: 실제 면적 반영해가지고
1: 네.
0: 새로 만들었고
1: 그렇죠.
0: 이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많이 도입하자라고 하는 결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 회원국들 중에서 대부분 다 했는데 미국 혼자서 반대표를 던졌잖아요. 근데 미국이
2: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죠.
0: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기권국들도 6개 국가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참 유엔을 바꾸는 문제는 정말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 가지 사례로 다시 대학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 시간이 다 되어가서 유엔 사무총장 새로 뽑잖아요. 어떻게 네. 진행되고 있는지 짧게.
0: 네, 12월 31일에 지금 현재 구테우스 사무총장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네. 내년 1월부터 새 사무총장을 이 임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선거 과정이 진행이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1단계 예비 투표 단계예요. 그 중에서 아, 이제 가장 네.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두 분 모두 여성이어서 그럼 다음에는 여성이 나오는 오. 게 아니냐. 네. 유엔 역사상 최초로 이런 기대감도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자, 이렇게 유엔 이야기 오늘 나눠봤습니다. 오혜리 국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58분 날씨.
3: 추석 연휴가 끝나니 단풍이 찾아왔습니다. 설악산은 지금 산 정상부터 20% 단풍이 물들면서 오늘 올해 첫 단풍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작년보다는 나흘 빨랐지만 평년과는 같은 시기입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지만 아직 낮더위가 남아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이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부산, 제주 27도, 포항 29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높아 덥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고요. 중부지방은 서울과 강릉 26도, 대전 25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는 오후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전남 지역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 3도 정도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일교차가 더욱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에는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에 비 소식이 있고요. 이 비가 지난 뒤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면서 부쩍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9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5: KBS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우리 군장병이 다친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놓고 여야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쟁점화가 아닌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조사를 뭉갠다며 탄핵까지 거론했습니다. 외식 가맹업체 명륜당이 사주인 이종근 회장 등이 소유한 대부업체에 부당하게 지원하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이종근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야구대표팀과 여자 핸드볼팀이 각각 일본을 물리치고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영유아 2명 중 1명은 만 2세가 되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을 시작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0: 주말엔 사용 시간이 길어지는 경향도 보였습니다. 이상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의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투명한 조사를 강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1: 민주당은 이번 비무장지대 내 폭발 사고 정치 쟁점화가 아닌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정쟁이나 정략의 개입 없이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민주당은 사고 원인이 우리 지뢰인지 북한 지뢰인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야당은 은폐 의혹부터 제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가정에 가정을 더해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면서 정쟁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현장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눈치 보느라 조사를 뭉개고 은폐하려 하는 거라 주장하면서 탄핵까지 거론했습니다. 은폐 의혹을 밝혀야 한다면서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군이 보인 행태는 조사가 아니라 의도적 은폐, 암장에 가깝다면서 늑장 조사의 전모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은 강신철 국방장관에게도 여당은 투명한 조사를, 야당은 안보 태세 확립을 각각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0: 외식 가맹 사업을 하는 명륜당이 회장 일가 소유의 대부업체들을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1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이 대부업체들은 명륜당으로부터 싼 값에 돈을 빌려 가맹점주들에게 몇 배의 이자 장사를 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명륜당은 지난 2021년부터 14개 신생 대부업체에 거액의 자금을 대여합니다. 4년여 동안 빌려준 돈이 공정위 조사 결과 2,983억 원. 통상의 자금 조달 금리보다 훨씬 낮은 4.6%에서 최저 2.3%의 금리로 돈을 지원했습니다. 대부업체들은 이렇게 싸게 마련한 돈을 명륜당 가맹 점주들에게 12%에서 최고 18%의 고금리로 다시 대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 가맹점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명륜당이 이를 대신 갚아주는 대손 위험까지 떠안았습니다. 명륜당은 대부업체들에게 왜 이렇게 파격적인 혜택을 준 걸까? 공정위 조사 결과 이 대부업체들 사주인 이종근 회장과 일가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땅 짚고 헤엄치기 장사 덕에 사주 일가의 대부업체들은 4년여 만에 217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명륜당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수백억 원의 정책 자금을 저리에 받아왔던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창업자금 대여 과정에서 사주 일가의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또 이 같은 대출의 구조와 내용 등을 가맹점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 등을 위법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명륜당과 대부업체들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8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명륜당 법인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0: 공정위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복 탄압 근절 입법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탄압이 자주 발생했던 업종을 대상으로 등록 취소와 영업정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탄압 처분 시효도 현행 12년에서 최대 1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과 17개 개별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하고 입법을 신속히 완료하기 위해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야구대표팀이 일본의 승리를 거두고 5회 연속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에이스 곽빈이 호투했고 김도영이 결승타를 쳤습니다. 정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야구대표팀이 일본과의 결승에서 3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5회 연속 아시안게임 금메달입니다. 선발투수 곽빈이 6.1이닝 9탈삼진 1실점으로 호투했고 문현빈과 김도영, 문보경이 타점을 올립니다.

0: 3대1로 승리했습니다. 9회 말 마무리 박영현이 2사 1-2로 위기를 맞았지만 삼진으로 마지막 타자를 처리했습니다. 슈퍼라운드에서 사회인 선수들로 구성된 일본에 완패했던 우리나라는 결승전에서 서력에 성공했습니다. 여자 핸드볼 대표팀도 일본을 27-23으로 꺾고 분리구 6전 전승으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항저우 대회 결승에서 당한 10점 차 패배를 깨끗이 서력하며 8년 만에 정상을 탈환했습니다. 여자 사부르 단체전 대표팀도 결승에서 일본을 완파하고 우승했습니다. 마장마술 단체전 은메달을 이끈 남동헌은 개인전에서도 금메달을 수확했습니다. 강준희는 스케이트보드 스트리트 종목에서 세계적인 강호인 일본 선수들을 2, 3위로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KBS 뉴스 정충희입니다.
1: 영유아 2명 중 1명은 만 2세가 되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을 시작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홍성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연구소가 영유아 부모 400명을 대상으로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시작 연령을 조사한 결과 생후 12개월에서 23개월이라는 응답이 3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생후 24개월에서 35개월이 27%, 생후 11개월 이하가 14%, 생후 36개월에서 47개월이 12% 순이었습니다. 만 2세가 되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을 시작한 영유아가 전체의 51%로 절반가량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주중의 경우 1시간 미만이란 응답이 57%, 사용 안 함이 33%, 1시간에서 3시간 미만이 9%였습니다. 주말의 경우 1시간 미만이란 응답은 55%로 주중과 비슷했지만 1시간에서 3시간 미만은 23%로 주중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정신건강연구소는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 어머니의 자녀가 저위험군 어머니의 자녀보다 더 어린 나이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걸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고위험군 어머니의 자녀는 다른 아이에 비해 스마트폰에 노출될 기회가 많고 규제도 상대적으로 느슨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영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은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을 피하고 2세에서 4세 아동은 하루 1시간 이내로 제한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협상 제안을 거부한 지 하루 만에 이번 주 이란과의 추가 간접회담이 열릴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란의 제안은 거부하면서도 협상의 문은 계속 열어둔 건데 군사적 압박과 협상을 동시에 이어가려는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다시 예고했습니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주 이란과 추가 회담을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이 과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항상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해상 봉쇄를 풀고 동결된 이란 자산을 풀어주면 일주일 안에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재개하겠다는 이란의 제안에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란의 제안을 거절하면서도 협상의 문을 열어둔 건 실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은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특히 고유가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정치적 셈법도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카타르 등 중재국들도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복수의 중동지역 소식통은 이르면 현지 시각 28일 미국과 이란의 간접 협상이 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첩보활동을 벌이던 미군의 첨단 무인 잠수정을 나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화 재개 움직임과는 별개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1: 친이란 예멘 후티반군의 공세에 맞서 사우디와 예멘 정부군의 반격이 거세지며 주말 동안에도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후티의 사우디 본토 공격도 계속되는 가운데 이란은 중재 의사를 밝혔습니다. 두바이 김계형 특파원입니다.
4: 예멘 후티 반군은 현지 시각 27일 사우디 전투기가 예멘 남서부 타이즈의 시장을 두 차례 공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소 7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친 걸로 집계됐습니다. 사우디가 공습 여부를 언급하지 않은 가운데 예멘 정부군은 후티의 군사 캠프와 차량을 공격한 거라고

0: 반박했습니다. 타이즈뿐 아니라 사다 등 후티 장악 지역에서 공습이 잇따랐습니다. 교전은 지상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예멘 정부군은 전략적 요충지인 타이즈 산악 지역에 후티 진지를 집중 공격해 일부 지역을 탈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후티도 전날 밤 사우디를 향해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사우디 수도 리야드의 학교들은 27일부터 일주일 동안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사우디와 후티의 중재를 자처했습니다. 이란은 자신들은 예멘에서 일어나는 무력 충돌과 관련 없다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티의 사우디 공격과 사우디 예멘 정부군의 반격이 맞물리면서 예멘 전선의 확전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1: 지난 24일 태국 촌부리주 파타야 인근 지역에서 홍수에 휩쓸려 실종된 한국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어제 오후 6시쯤 발견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어민이 처음 발견했을 때 시신 상태였으며 옷차림이 실종 당시 한국인이 입은 것과 유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태국 당국은 지난 24일부터 어제까지 방콕 일대에 3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지금까지 8명이 숨진 걸로 파악됐으며 5만 2천 가구가 침수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구에 거부 입장을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이 향후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출근길에 손봉기 후보자 재청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 달 6일에 열릴 국정감사에 대비해 오늘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은행과 보험, 증권 등 전 금융권의 휴면 자산 환급 실적이 공개됩니다. 소비자가 잊고 있는 금융 자산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발적 환급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융위는 오늘 상당한 규모의 휴면 금융 자산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회사별 휴면 자산 환급 실적 등을 공개하고 휴면 자산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휴면 금융자산은 1조 5천억 원,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은 14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뚜렷한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고물가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집권 여당 미국 공화당의 11월 중간선거 전망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미국 언론들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미 전역의 공화당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낮은 인기가 촉발한 격렬한 역류에 내몰리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통적인 지지층인 미국 농민들이 공화당에 대한 충성을 재고하고 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은 흐린 곳이 많겠습니다. 오후 시간대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5에서 10mm, 제주도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6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시한부 환자가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 스스로 인위적 죽음을 택하는 조력 사망에 대해서 교황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프랑스를 방문 중인 교황은 조력 사망은 도덕성에 어긋나는 가짜 연민이라고 직격했습니다. 파리 강푸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2: 18년 만에 프랑스를 공식 방문 중인 교황 레오 14세가 조력 사망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조력 사망은 가짜 동정심에 의한 인위적인 죽음이라며 합법적인 게 꼭 도덕적이진 않다고 했습니다. 조력 사망은 불치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가 의료진 판단 아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뜻합니다. 프랑스는 지난달 중순 세계에서 12번째로 조력 사망을 합법화했는데 이를 작심 비판한 겁니다. 앞서 교황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난 자

0: 자리에서도 AI 등 첨단 기술에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틀 전 파리에서 80만 인파 속에 초대형 야외 미사를 치른 교황은 오늘 매치를 끝으로 프랑스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매치는 유럽연합 창설의 핵심 장소로 이곳에서 교황은 평화와 통합을 위한 유럽의 뿌리를 주제로 연설할 예정입니다. EU 회원국 정상을 상대로 전쟁을 규탄하며 화합을 촉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초 거론됐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강프룬입니다.
1: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을 다시 추산한 결과 4월 추경 때 예상한 것보다 50조 원 넘게 더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는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를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올해 국세 수입은 반도체 기업 법인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465조 4천억 원을 웃돌아 종전 역대 최대였던 2022년에 395조 9천억 원을 4년 만에 넘어서게 됩니다. 중동 긴장 재고조 등의 여파로 국내 기업의 경기 전망이 한 달 만에 다시 부정적으로 돌아섰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 BSI를 조사한 결과 10월 BSI 전망치가 98.6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BSI가 100보다 높으면 경기 전망이 전월 대비 긍정적이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협회는 중동긴장 재고조와 글로벌 금리 인상 움직임 등으로 인해 기업 심리 위축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 송환된 북한군 포로 2명의 신변과 관련해 통일부가 관련법과 그동안의 사례 등에 따라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윤민호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북한군 포로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은 현 시점에서 파악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를 북한이 이탈 중인 북향민으로 보고 국정원 조사를 진행한 후 보호 결정 방법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신고 건수가 시행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용실태 점검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누적 신고 건수는 17,450여 건으로 유형별로는 부정청탁이 53.5%로 가장 많았고 금품 등 수수 43.3% 순이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가 1,280건으로 역대 최소로 집계됐었고 2024년 대비 23.8% 감소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이 일반신용정보 시스템 개편 작업으로 10월 5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일반신용정보 처리가 필요한 일부 금융서비스가 중단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시간 동안 대출과 리스, 할부, 신용카드, 카드론 등 여신상품의 신규, 갱신, 연장 등이 제한되고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예금 계좌의 비대면 개설도 중지됩니다. 다만 계좌이체와 ATM 출금, 현금 서비스, 신용체크카드 결제 등은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3.9도입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제1라디오 정오종합뉴스를 마칩니다. KBS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연휴 동안 주식시장은 며칠 쉬었습니다마는 투자자들 마음은 쉴 틈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반도체주를 바라보는 기대 또 걱정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연휴 뒤에 증시에서 무엇을 먼저 살펴봐야 할지 꽉 잡히는 진짜금지 97.3% 코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정치권도 바쁩니다. 북한군 포로 송환을 둘러싸고 우리 정부와 우크라이나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청와대가 공식 사과까지 요구한 배경 짚어보고요.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 사고 조사에는 국회 국방위가 현장을 찾지만 국민의힘은 불참합니다. 사고 경위와 조사 과정을 둘러싼 논란까지 여의도 현미경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명절 연휴를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월요일인데요. 푹 쉬셨으니까 또 몸도 마음도 가벼워야 할 텐데 이게 이상하게 더 피곤하고 또 일은 손에 잘 안 잡히고 그러시죠? 이게 아마 연휴 후유증일 텐데 여러분께서는 연휴 후유증 어떻게 이겨내고 계십니까? 뭐 맛있는 거 먹으면서 기분 전환하는 분도 계실 테고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그냥 버티는 분 또 다음 연휴만 바라보면서 꾹 참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번 주에 10월이 시작하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이 또 대체 공휴일입니다. 그리고 9일 한글날까지 있으니 연휴 생각하면서 또 오늘의 힘듦을 좀 덜어내면 어떨지 싶습니다. 연휴를 마친 오늘 나만의 일상 복귀 비법은 무엇인지 문자로 받겠습니다. 샵9730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중에 추첨해서 한우 불고기 200g 작지만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입맛을 채워드리겠습니다. 9월 28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출발합니다.
4: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뉴스의 핵심, 이슈 인사이트 픽.
3: 뉴스는 많지만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이슈 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세요.
3: 네, 우리 증시 살펴볼까요?
5: 네, 추석 연휴 마치고 다시 문을 연 코스피. 오늘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팔아치우면서 7000선 아래로 밀려나고 있는데요. 현재도 2% 파란불 켜고 690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쉬어가는 사이에 미국에서 국채금리가 다시 또 치솟은 게 변수로 작용하는 모습이고 이제 이번 주 후반에 마이크론 실적에다가 수출과 고용 같은 대내외 대형 이벤트들이 또 한꺼번에 몰려 있어서 변동성이 한층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3: 네, 7000 밑에서 시작하는군요. 6913.03 코스피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5%를 넘기고 있다고요?
5: 예,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가 세계 경제 레드라인으로 여겨지는 5% 선에서 좀처럼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준이 되는 10년물부터 30년물에 최근에 이제 5년물까지도 2007년 이후 처음으로 5% 선을 돌파하기도 했어요.
3: 그래요.
5: 예, 이제 한편에선 연내 30년물이 6%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 현실이 된다면 닷컴 버블 시기였던 2000년 이후 처음입니다. 보통 이런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흐름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경기가 좋아서 과거처럼 침체 우려가 높았던 것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고요.
3: 네.
5: 여기에 이제 AI 투자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설비 투자가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을 상쇄해주면서 돈의 공식이 바뀌고 있다. AI 시대의 금리는 조연일 뿐이라는 분석들도 하나둘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추후 차환 비용이 급증할 수 있고 AI 투자라는 이 엔진도 언젠가는 식을 텐데 인프라 공급이 지나치게 늘어서 설비 투자가 정점을 지나면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부채를 갚는 과정에서 경기와 물가가 함께 둔화돼 주가 금리가 동시에 떨어질 수 있다. 인계점에 다다랐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3: 네, 이 내용은 잠시 후에 고란 김치영 두 경제평론가와 또 자세히 살펴보고요. 대미 투자 국회 보고는 끝났습니다. 근데 이 한미 정부의 공식 발표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왜 늦어지고 있는 겁니까?
5: 예, 산업통상부는 미국 정부의 내부 절차를 이유로 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상무장관 등의 추천을 받아 투자처를 선정하는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앞서 체결한 양해각서 등을 보면 투자처 선정은 양국 협의를 거쳐서 미국 대통령이 또 하게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투자 분야를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우리나라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협의위원회와 협의해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추천하는데 공식 발표가 지연되고 있지만 최종 협의 과정에서 새 변수나 쟁점이 등장한 건 아니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입니다.
3: 네. 자, 부동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집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 비율이 줄고 있다고요?
5: 네, 지난달 전국 집합 건물 가운데 두 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의 비율이 7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제 세부담이 커질 걸 우려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거나 증여로 돌아서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초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은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여도 보유세와 양도세가 모두

도 늘어날 상황이어서 주택 매도와 갈아타기, 증여 같은 절세 움직임이 더 활발해질 걸로 보이고요. 당분간 다주택자 비율은 계속 줄어들고 똘똘한 한 채의 선호 현상도 종전 강남에서 한강벨트 등지로 확산하는 현상이 뚜렷해질

0: 마르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보면 월세는 더합니다. 단순 숫자만 보면 전셋값보다도 상승폭이 커서요. 같은 기간 24%나 올랐을 만큼 전세든 월세든 이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이제 곧 10월입니다. 또 10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들 있죠?
0: 예, 여러 부분들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먼저 교통편부터 살펴보면요. 기차표를 더 일찍 예매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KTX 같은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기간이 기존 출발 한 달 전에서 두 달 전으로 확대돼서요. 편의성이 한층 높아지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버스 이용객은 교통비 부담이 커지겠는데요.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운임 상한이 각각 9% 올라갑니다. 다만 요금이 일괄적으로 9% 오르는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상한선 받을 수 있는 최고 운임 구간이 높아지는 거라 실제 노선별 금액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1: 청년층 주거금융 지원도 확대된다고요?
0: 예, 이제 10월부터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지원 대상이 기존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서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확대되고요. 신혼부부는 소득기준 적용 방식도 달라집니다. 합산소득이 아니라 부부 중 한 사람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요.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일반이 최대 2억 원,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는 최대 3억 원 까지 확대됩니다.
1: 또 10월부터 개선되는 행정 서비스들도 있네요.
0: 그렇습니다.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의 세대조화의 관계 표시 방식도 개선이 됩니다. 기존에는 가족 관계가 구체적으로 표시가 됐었는데 앞으로는 배우자 외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정보를 줄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요.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는 민간 앱도 늘어납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신한은행, IBK 기업은행 등 네 곳이 추가가 되는데 별도의 모바일 신분증 앱에만 의존하지 않고 평소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서 신분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그만큼 또 넓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재난문자 서비스도 개선이 되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는 정보는 늘리고 중복 발송은 줄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문턱도 낮아지는데 10월 29일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 기준이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기존에는 중위소득 150% 이하인 양육가정 등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소득 수준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은 없어지겠습니다.
1: 이게 뭐 추석 같은 명절 지나고 나면 중고거래 사이트에 선물 세트들 또 많이 나옵니다.
0: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그 다 팔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0: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명절 때 선물 세트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명절 테크라는 표현까지도 나올 만큼 중고거래 플랫폼에 많이들 올라오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모든 물건들 전부 팔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먼저 홍삼이나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은 조건을 충족하면 일부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미개봉에 소비기한이 지나지 않아야 하고 제품 표시사항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당근에서만 허용이 되고요. 연간 거래 횟수도 10번 이내입니다. 한우나 과일 같은 선물 세트는 마트에서 산 제품이라면 포장이 훼손되지 않고 소비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 거래할 수 있는데요. 직접 재배했다든지 집에서 만든 수제청 같은 식품은 안 된다고 하네요. 또 상품권도 거래는 할 수 있는데 사기 위험 주의하셔야 하고 반대로 이제 절대 팔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와인이나 양주 같은 술은 개인간 중고 거래가 금지돼 있습니다.
1: 네.
0: 주류 판매 면허 없이 팔다가 걸리면 3천만 원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고요. 또 화장품 선물 세트도 샘플이나 증정용 제품을 팔거나 안에 든 내용물을 나눠 파는 건 또 안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벌금 폭탄 맞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이제 팔아야 할 게 있다 하시면 플랫폼별 규정부터 꼼꼼히 한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1: 네, 명절 테크 좀 아쉬운 감이 들긴 하지만은 하시더라도 이런 점들은 좀 분명히 알아두시고 하셔야 되겠네요. 이슈 인사이트 픽 임선훈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자, 추석 연휴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곧 10월인데요. 여러분께서는 연휴 후유증 어떻게 이겨내고 계십니까? 02번께서 후유증 대처법 좀 제발 알려달라고 너무너무 일하기 싫다고 하시면서 온몸이 축축 처집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방법 좀 찾아보겠습니다. 2434님, 다가오는 연휴에 지인들과 낚시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며 연휴 후유증을 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10월에도 연휴가 며칠 있기 때문에 다가올 연휴 생각하시면 오늘의 그 마음의 부담이 좀 덜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4269님, 굳센 마음을 먹고 일하러 나왔습니다. 달달한 먹거리도 잔뜩 싸가지고 와서 틈틈이 먹으면서 일하려고 합니다 하셨고요. 8540님, 연휴 후유증은 슬로우 조깅으로 이겨냅니다. 새벽에 5km 달리고 출근했더니 힘이 나네요.

0: 많이 먹고 찐 살도 빼야지요 하시면서 아주 부지런하십니다. 5047님. 애들은 학교 가고 또 신랑은 출근하고 다시 각자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저에게는 세상의 모든 정보 듣는 이 시간 자체가 재충전 시간입니다. 귀 쫑긋하며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 문자 주셨는데요. 또 애청자시니까 앞으로도 많이 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6560님, 연휴는 우리 경비원들에게는 사치입니다. 24시간 근무, 24시간 휴무라서 휴일도 없이 돌아가는데요. 명절 휴일 때는 박스 스티로폼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와서 더 힘들어요 하시면서 또 고충을 덜어주셨는데 경비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또 명절을 보내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용민이 듣고 계신 시각 12시 33분 향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겠습니다.
1: 일상으로 돌아온 월요일 오전 내내 평소보다 교통량은 많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점심시간에 접어들면서 정체는 더 많이 풀렸는데요. 다만 오늘에서야 귀경길에 오른 차량들이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영남권 노포분기점 부근 4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 건천휴게소 부근 1,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그 후로는 입장 거봉 포도휴게소 일대와 또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도 먼저 반포부터 서초 사이로 정체되고 서울용수 부근 갓길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서 죽전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5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로는 남사 진위에서 남사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안진터널 부근 2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2일대 5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그 밖에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 다부터널 부근 사고는 처리가 마무리됐지만 부근으로 더딘 흐름 남아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0: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꽉 잡히는 진짜 경제 97.3%.
1: 사랑하는 우리인들과 경제를 한층 더 깊이 보는 꽉 잡히는 진짜 경제 97.3% 고란 경제 전문 기자 김치영 경제 뉴스 큐레이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네 안녕하세요.
1: 명절 잘 보내셨어요?
2: 네, 네 잘 보냈습니다.
1: 김치영 큐레이터는 뭐 명절 후유증 같은 거 없어 보이시는데 주말에 방송하셔서 예, 그런가?
3: 주말에도 방송했습니다. 네.
2: 역시 월요병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말에도 일을 하는 거군요.
3: 근데 쉬면 아프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약간 허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제 내내 누워 있었는데 또 아침에 일 나오니까 또 괜찮습니다.
1: 일하던 사람이 쉬면 안 돼. 자 화이팅 오늘도. 네. 연휴 마치고 이제 며칠 쉬었잖아요 우리 증시는.
2: 네. 그렇습니다.
1: 오늘 이제 7천 밑에서 시작하고 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3: 그러니까요. 저 아침에 이제 증시 상황을 좀 보다가 왔으니까 그래도 코스피가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한 1%대 정도의 낙폭을 보이다가 지금 보니까 2.4%까지 낙폭이 좀 커졌네요. 그러니까 뭐 연휴 전에 뭐 조금 긍정적인 기대, 뭐 미중 정상회담도 있고, 그다음에 걸프국 정상들도 유엔에 온다 그러고
1: 맞아요.
3: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서 뭔가의 돌파구가 찾을 가능성을 좀 보던 분들이 딱히 뜨뜨미지근하게 모든 게 끝났잖아요.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상황도 약간 불확실성이 더 좀 커진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약간 시장에서 오늘 그런 분위기가 좀 반영된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이 오늘 좀 낙폭이 큰데 전반적으로는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많아서 아마 반도체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오 시장 나쁘지 않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반도체 쪽은 지금 SK하이닉스가 솔리다임이라는 그 자회사 미국 자회사를 상장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1: 네.
3: 이걸 약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중복 상장 이슈하고 걸려 있어서 우리 집에 금고가 여러 개 있는데 금고 하나를 떼서 다른 사람들하고 나눠 갖겠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하이닉스 주가를 좀 내리고 있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같이 동반해서 좀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1: 네. 우리 증시는 뭐 추석 때문에 며칠 쉬었지만은 미국 증시는 계속 열렸잖아요.
2: 네.
1: 목금.
2: 네. 이게 보자면 정확히 말하면 미국 증시는 수, 목, 금이 열린 셈이거든요.
1: 예.
2: 그런데 수요일과 목요일은 괜찮았어요. 아주 나빴어요.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국채금리가 5.2%를 10년물 미국 국채금리가
1: 그러게요.
2: 5.2% 넘었거든요. 와, 이 사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 넘으면 큰일 난다라고 했는데

0: 5% 물론이고 5.2%까지 훌쩍 가니까 미국 증시가 당연히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도 이제 금요일은 조금 좋았어요. 네. 이유가 뭐냐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등도 좋았거든요. 특히 이제 AI를 이끄는 여러 가지 주도 종목이 있는데 처음에 뭐 엔비디아부터 시작했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 오다가 지금 최근에 AI를 이끌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 이제 메타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메타가 뮤즈라고 하는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내놨는데 이게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메타 주가는 그간 거의 뭐 약간 소외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빅테크 종목 중에 소외된 종목에 속했는데 메타가 칼을 갈았는지 지난 한 달간 거의 $500 수준에서 $800 수준까지 이제 올라올 정도로 신고가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막 이런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증시 좋았는데 오늘 문년 우리 증시가 안 좋은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문을 이렇게 원래 그렇잖아요. 그 원래 아카데미상도 그 즈음에 개봉을 해야지 가장 성공 확률이 높다. 수상 확률이 높잖아요. 우리가 3일을 미국 증시 반영을 못 했지만 금요일 증시를 좀 반영할 거라고 봤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역시 그 국채 금리 5.2% 찍은 것에 대한 그 매크로 상황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시장이 반응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특히나 외국인 수급을 보니까 오늘 2조 가까이 팔고 있어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국채 금리 치솟으면 당연히 위험 자산에서 조금 이제 돈을 빼는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신흥 시장이다 보니까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 보니 위험 자산에서 돈을 빼는 움직임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뭐 고란 기자께서도 얘기했지만은 뭐 국채 금리가 5% 넘으면은 큰일이 날 것처럼 많이 뉴스가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5%대 진입을 했거든요. 그럼 이거를 뭐 뉴노멀이다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2: 어느 정도는 뉴노멀이란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뭐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전통적인 자산 배분의 전략이 깨진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벌이 촘촘하게 밸류체인으로 연결되고 나는 나 잘하는 것만 하고 다른 데서는 싸게 물건 가져오고 이러던 게 지금 깨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국지적으로도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고. 예전에 이렇게 촘촘하게 연결되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그래도 신뢰도가 어느 정도 확보돼 있을 때만 해도 주식의 유채권회사 6대4라는 이 자산배분 기준이 좀 지켜졌거든요. 그 시간에. 근데 코로나19 이후부터 이게 완전히 깨지기 시작했고 새로운 자산인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사실은 이런 자산 배분 전략이 지금 먹히지도 않고 그걸 그대로 지키는 사람도 없고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채권 금리가 장기채 금리가 이렇게까지 치솟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산의 유동성이 크게 이동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높은 채권 금리를 보다 보니까 시장이 아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뉴노멀이구나라고 적응을 하고 간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는데 과연 여기서 더 높아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시장이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금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고공행진 조금씩 조금씩 높아지는 거는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마치 모래주머니를 발목에다가 1kg, 1kg 이렇게 높여가는 것처럼 주식시장을 무겁게 만드는 요소인 건 분명하죠.
1: 네. 뭐 30년 만기 국채금리가 연내 6%를 넘을 것이다라는 뭐 전망도 나오고 있던데
0: 지금 분위기 보면 그렇게 갈 것 같아요.
1: 그럴 수도 있다. 네.
0: 30년 만기 같은 경우는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 모기지 채권 금리 기준이거든요. 그럼 미국인들이 그 약간 빚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빚을 내가지고 집을 샀을 때 이 금리 부담이 6%까지 치솟으면 와, 6%가 아니라 거기서 더 붙는 거죠. 이제 가상금리 붙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 시장에서 뭐 미국에서는 금리가 뭐 8% 다 집 빌린데 뭐 대출 받는데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미국 경제에 충격이 상당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5%라고 했을 때 그 체감이 어떤 거냐면 그 우리가 왜 PER 지표라고 하잖아요. 그걸 이제 역수로 따지면 연간 기대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PER이 10배다라고 하면은 연간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10%예요. 그럼 PER이 20배다. 그럼 연간 수익률이 5%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미국 증시 S&P 500 기준으로 보자면 그 거기에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의 PER이 대충 한 24배, 25배 여기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역수를 취해가지고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에 투자해서 먹을 수 있는 게 5%가 안 되는데 제일 안전하다는 국채에 넣었는데 5%를 받아요. 그러면 굳이 주식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1: 그러게요.
0: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시장에서 나온 얘기 아까 뉴노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그러니까 그 5%라는 그 수익이 아니라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 종목은 더 갈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종목들 게다가 국제

0: 국채금리가 15%를 뚫는다는 얘기는 조달금리도 그만큼 오른다는 거기 때문에 비싼 돈을 들여서 내가 빌려가지고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데 그게 5%가 안 돼. 이런 기업들은 아마 시장에서 소외를 받겠죠. 그래서 국채금리가 아까 뉴노멀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주식시장 양극화가 지금보다도 더 심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금리가 계속 높아진다면은 우리 증시에서는 좀 어떤 기업이 부담을 느끼고 어떤 기업이 조금 유망하다고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2: 단순히 금리만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판단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보통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그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까 고란 기자가 지적한 것처럼 자금 조달을 외부에서 많이 해야 되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자금 조달과 관련된 비용이 올라가고 그중에 대표적인 거는 이제 제약바이오, 신약개발업체 이런 데들이거든요. 이들은 뚜렷한 매출은 나오지 않지만 성장에 대한 기대감과 저금리에서 자금을 끌어와서 계속된 투자 뭐 이런 걸로 돌아가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거기를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고요. 금리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은행주라든지 이런 데는 뭐 예대마진 폭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이제 전통적인 관점에서 딱 금리만 가지고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1: 네. 지금 연준이 한 차례 금리를 인상을 했잖아요.
2: 네.
1: 굉장히 오랜만에. 10월 달에 연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시장에서는 지금 두 번 올릴 것 같다라고 CME 페드워치라고 해가지고 금리를 전망하는 그걸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냥 대체적인 물론 이제 IB들 가운데서도 돌아선 것도 있는데 대체적인 전망은 사실 11월 3일이 중간 선거거든요.
1: 네.
0: 근데 FOMC가 10월 28일이에요. 중간선거 직전에 금리를 올릴 수 있나? 여기에 대한 좀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보는 컨센서스는 10월은 이제 놔두고 12월에 한번 올릴 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난번 공개된 점도표에서 보면 연내 한 차례 이제 추가 금리 인상을 이제 말을 했고요. 근데 좀 불안한 부분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채금리가 지금 너무 약간 어떤 임계점을 이제 넘어섰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느낌인데다가 유가가 조금 이번에 유엔총회 하면서 조금 안정될 거라고 좀 마무리 지을 거라고 기대됐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큰 악재도 아니지만 그다지 성과도 없이 이제 끝나버렸거든요.
1: 좀 아리송해졌죠.
0: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금리가 두 차례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시장 전망이 최근 들어서는 좀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1: 두 차례 올릴 것이다.
0: 네, 수 있다.
2: 이게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시중금리, 그 다음에 네. 국채금리가 오르는 이유를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데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시중에서 앞으로 금리가 오를 걸 선반영하는 거거든요. 미리 국채금리가 반영을 하는 건데 국채금리의 상황으로만 보면 사실은 한 세 번 정도 올려도 될 정도까지 지금 반영을 해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쉬는 동안에 미국에서 이제 경제지표가 몇 가지 나왔는데 제조업 지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얘기는 경제가 뜨겁다는 얘기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말쯤에 미국의 PC라 그래서 개인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오는데 물가지표마저 경기도 좋고 물가지표마저 뜨거워버리면 이제 이 경제지표상으로 보면 연준이 10월 달에 아까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어서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이 미리 베팅을 지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거는 아 연준은 뭐 10월이 됐든 시기가 문제일 뿐이지 연내에 한 차례 정도 더 할 거야라고 아예 확신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1: 그래요.
0: 그거 관련해서 제가 이제 재밌는 약간 흥미로운 글을 봤는데 네. 빌 에크먼이라는 헤지펀드 투자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뭐 신채권화 뭐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X를 통해서 이제 소통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핵심은 근데 연준 금리 올리지 말아요. 그게 왜 그러냐라고 봤더니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건 뭐냐면 투자와 소비가 너무 과열됐으니까 이걸 좀 진정시켜서 물가를 잡으려고 한다라는 거잖아요.
1: 네.
0: 일단 그래서 우리의 전통적인 경제 상식으로 보자면 금리를 올리면 투자가 부담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AI 투자 시대잖아요.
1: 네.
0: 과거에 있었던 철도 버블 시대보다도 지금 현재 뭐 AI 투자가 더 GDP 대비해서 투자 규모가 더 늘었다고 그러니까 역사상 유례 없는 투자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 그럼 AI 투자가 줄어드냐?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AI 부분에 있는 투자는 그 높은 고금리 상황을 견뎌내고 더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그냥 금리는 같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면 그 쉽게 말해서 AI 투자는 금리가 올라도 계속되면서 이거 진정시키려고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데 내 대출 금리는 그냥 따라서 올라가게 돼 있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봐야 투자가 안 줄어드니까

0: 투자 비용만 늘어난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지 마라라는 식의 이제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따지고 보면 앞으로 금리를 올려야 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오가겠지만 전통적인 연준의 시각에서는 아마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저는 그 얘기가 상당히 흥미롭고 오 진짜 맞는 말이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데도 AI 관련주들이 네. 이게 꺾이지 않는 게 그런 뭐 방증?
0: 그쵸.
1: 증표라고 볼 수 있을까요?
2: 지금은 뭐 치킨게임이라고들 얘기하는 여기서 우리가 뒤처지면 아예 생존 자체 위협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빅테크 업체들이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뭐 AI 속도 조절론 거기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금리가 오른들 그럼 이들이 투자를 안 할 것이냐라고 보면 다들 아니 우리는 투자 계속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확보되는 모습들이 또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 메타가 그걸 또 증명을 하고 있고 메타가 아까 얘기하셨지만 뮤즈라는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추가적으로 뭘 같이 제품 라인을 넓히고 있냐면 스마트 글래스예요. 그러니까 메타가 이미 여기에 카메라 달려있는 안경 네네네. 내놨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 라인업을 확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개인 뮤즈라는 그 에이젠틱 서비스하고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하고의 연결관계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그걸 소비하게 만들고 그 소비하는 현장에서 구독료나 돈을 받겠다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내놓으니까 글로벌 IB들이 야 얘네들 돈 좀 벌겠네 라고 하면서 지금 막 계산하고 해가지고 메타의 목표가를 막 올리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성 확보 아, 이 시장은 이렇게 열리는구나가 어느 정도 눈에 보이니까 투자를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죠.
1: 네. 그런 면에서 청취자 질문을 하나 좀 소화를 하고 갈게요. 지난주에 삼성전자 수익률이 SK하이닉스보다 좋았는데요. 삼성전자가 투자 매력이 더 높다고 보십니까?
0: 지난주가 특히나 삼성전자가 주간 단위 10% 정도 올랐나? 근데 삼성은 그 7거래일 연속인 거 올랐거든요. 근데 네. SK하이닉스는 1% 올랐나? 거의 뭐 제자리 걸음이었거든요. 근데 아까 투자 매력도보다는 이거는 사실 배당 때문인 것 같습니다.
1: 네, 배당이 언제죠?
0: 이제 오늘까지 주식을 사셔야지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 배당 낙이라고 해서 그 배당 부분을 계산해서 주가가 좀 떨어져서 아마 거래가 시초가가 형성이 될 거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이 배당 경험을 못하셨던 분들은 갑자기 주가가 왜 떨어져 출발하지?
1: 배당하는데도 불구하고.
0: 이게 이제 배당 락 효과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아까 그 배당을 받으려고 하는 매수 움직임이 나오면서 아마 삼성전자 주가가 지난주에 좀 강세를 보였던 거지 그 투자 부분 때문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나오잖아요. 네. 그거 이제 또 지켜보시면 될 텐데 2분기보다 20조 늘어난 110조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2: 네. 배당과 관련돼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배당의 권리는 오늘까지 사야 제가 받을 수 있는 거고 배당이 실제로 나오는 거는 10월 말쯤에 이사회를 열어서 삼성전자가 배당액을 확정합니다.
1: 지금 어느 정도
2: 지금 한 30조 원 정도의 30조? 배당이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0: 그러면 4,600원 정도로 예상합니다.
2: 그러면 전체 주식수로 나눠 보면 한 4,500원에서 4,600원 사이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배당이 지급되는 거는 11월 중에
0: 내 통장에.
2: 그러니까, 내 통장에 들어오는 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 배당 나온다는데 왜 나 권리 나왔는데 안 나와 이러시면 안 되고요. 네. 뭐 배당락이라는 거는 배당금 30조 원을 회사의 기업가치에서 뺍니다. 이거 줄 거니까. 그래서 다시 계산해서 그 다음 날 처음에 거래될 때 그 가격으로 거래하게 만들거든요.
1: 네. 그러니까 배당을 받으려면은 오늘까지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2: 주주 명부에 기록돼야 됩니다.
1: 네. 요즘 비트코인이 좀 오르고 있습니까, 다시?
0: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이제 6만 3천 달러, 4천 달러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를 하다가 네. 갑자기 이제 뛰기 시작했어요. 9월 초부터. 그래가지고
1: 10월에 올라서 뭐 업토버라는 얘기도 있다면서요?
0: 네. 그 역사적으로 보자면 뭐 역사가 길진 않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 매달 수익률을 계산해 보거든요. 근데 10월에는 오르는 달이 꽤 많았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이제 전체 12개월 가운데 가장 좋은 달이 이제 10월이라서 업토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뭐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8만 한 4천 달러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기대감이 커진 것 같고요. 비트코인이 오른 이유는 그 흔히 말하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고 하는데요. 이 달러 가치가 요 이렇게 국채 많이 찍어내고 이러면 달러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냐. 그러면 달러 가치를 해지할 수 있는 자산이 뭐냐라고 보자면 사실 실물 자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금과 비트코인이 최근에 좀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 가운데 상승 폭으로만 보자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금보다 작기 때문에 조금 더 큰 폭으로 오른 결과입니다. 경향이 있고요. 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가 좀 주목을 받으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강세를 보였다. 라고 네.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올해 안에 비트코인 가격은 어느 정도까지 뭐 좀
0: 기관들에서 전망하는 전망치 보면 10만 달러는 돌파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전망이기 때문에 네, 딱히 네, 들어봤지 않습니다.
2: 최근에 수급적으로 보면 그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 쪽으로도 돈이 최근에 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아까 고란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뭐 계절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현물 투자가 좀 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쪽으로 한 우리 돈으로 한 3조 원 넘게 최근에 돈이 들어오면서 그게 이제 다시 시장으로 진입되고 그 효과로 올랐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좀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이 정도 올랐으면 빠지겠지라고 역으로 베팅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게 더 올라 버리니까 이른바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이게 더 끌어올렸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아무튼 저보다는 뭐 가상자산은 고란 기자의 말을 믿으시는 게 맞다.
1: 아니 근데 이제 이렇게 금리 채권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보다는 안전자산으로
0: 맞아요,
1: 또 가는데
0: 맞아요.
1: 비트코인이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게 좀
0: 그래서 다들
1: 궁금해요.
0: 이상하다. 국채금리가 이렇게 됐는데 되게 잘 버티네 라고 하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보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위험자산에 뭐하러 투자해 안전자산 투자하면 되지 라는 수요 때문에 유동성이 빠질 거다라서 단기적으로 좀 악재인데 아까 장기적으로 보자면 그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에 따른 디지털 금으로서 조명을 받고 있고요.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기관들이 이렇게 비트코인을 새로운 신규 자산군으로 인정하게 되면 자신의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 담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간에 없던 자산이기 때문에 조금만 담아도 이게 상당한 수급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아까 말한 그 내러티브가 만약에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기관 쪽이 자기 포트에 그냥 일정 부분만 담아도 가격 상승세가 상당히 강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악재 분명히 맞습니다.
1: 네. 네. 자, 두 분과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치영 경제 뉴스 큐레이터 고란 경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네.
1: 자, 세상의 모든 정보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는 또 여의도 현미경 준비되어 있고요. 국제 설레발 또 우리 동네 수사반장 함께합니다. 1시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장항준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앱 하나를 켰는데 내가 듣는 라디오 채널이 전부 다 있는 겁니다. 너무 편하고 좋지 않나요? 주파수와 어플을 넘나들지 않아도 되는 편한 라디오 앱. 거의 다 준비됐는데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방송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하늘이 맑고 햇살이 따사로운 날이 있는가 하면 비나 눈이 내려 날씨가 나쁜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좋다의 반대말로 나쁘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나 눈이 내려 날씨가 나쁘다고 할 때는 굳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굳은 날씨 때문에 예정됐던 운동 경기가 연기되는 일도 있죠. 날씨가 어두침침하게 흐리면서 오랫동안 내리는 비를 가리켜 굳은 비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 단어니까 모두 붙였습니다. 또 굳다라는 형용사에는 언짢고 나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 중에 언짢고 꺼림칙하여 하기 싫은 일을 뜻하는 굳은 일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굳은 일을 도맡아 한다. 또 굳은 일은 피하고 즐거운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다.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말 속담에 먹는 데는 남이요, 굳은 일에는 일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 욕심을 채울 때는 남을 돌보지 아니하다가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남의 도움을 바라는 얄미운 심리를 이르는 말입니다. 참고로 굳은 쌀은 잘 쓸치 아니하여 빛이 깨끗하지 아니하고 겨가 많이 섞인 쌀을 뜻한다는 것 함께 알아두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토론 좋아하세요?
1: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 재미없다는 편견도 맞는데
0: 토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설명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마나 맨날 똑같은 소리거든요.
0: 어렵게만 느껴지는 토론 사라져야 할까요?
4: 그럼에도 토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귀를 사로잡는 새로운 열린 토론 황현희와 함께합니다.
0: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5: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6: KBS 58분 날씨.
7: 설악산에는 올해 첫 단풍이 관측됐습니다. 평년과 같고 작년보다는 나흘이나 빠른 기록입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지만 아직 낮더위가 남아있는데요. 오늘 중부지방의 낮 기온은 서울과 강릉 26도, 대전 25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겠지만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부산, 제주 27도, 포항 29도까지 오르며 덥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는 오후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남 지역은 빗방울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 3도 정도 떨어져 쌀쌀하겠지만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일교차가 더욱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에는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 비가 지난 뒤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면서 목요일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기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인 9도까지 내려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7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8: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신고 건수가 시행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에는 역대 최소인 1,20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외식 가맹 사업을 하는 명륜당이 회장 일가 소유의 대부 업체들을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영유아 2명 중 1명은 만 2세가 되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을 시작한다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연구소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세 미만 영유아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나타난 상어 북항이와 관련해 부산시가 오늘 대책회의를 열고 수로 안에 머무는 상어를 바다로 이동시키기 위한 방법과 시기 등을 논의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협상 제안을 거부한 지 하루 만에 이번 주 이란과의 추가 간접회담이 열릴 거라고 예고하며 군사적 압박과 협상을 동시에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0: 뉴스 정원 나였습니다.
1: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네, 월요일 2부입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가 비무장지대 폭발사고 조사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는데요. 사고 경위와 또 조사 과정을 둘러싼 논란 여의도 현미경 코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국제설레발 코너에서는 미중 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풀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동네 수사반장 코너에서는 2조 원대 재산 분할로 화제가 된 스마일 게이트 이혼 소송 자세히 짚어보죠. 2부 시작합니다.
1: 뉴스 너머의 맥락. 정치판의 핵심을 포착한다. 여의도 현미경.
2: 자, 매일 차고 넘치는 정치권 이슈의 숨은 맥락을 짚어드립니다. 여의도 현미경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네.
2: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멕시코 순방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제 국내에 돌아와서 또 풀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죠?
3: 네. 이재명 대통령 5박 7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어제 밤에 귀국을 했습니다. 청와대 이번 순방의 성과가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서 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을 직접 제시했고요.
2: 네.
3: 또 한미정상회담 통해서 이 핵추진 잠수함 연료와 이 조선 분야에서의 이 한미협력 그리고 이 전시 작전권 전환 문제 등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서 이 멕시코와는 국빈 방문을 계기로 이 향후 무역협정 개시를 준비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인데요. 다만 성과만큼 이 귀국하자마자 받아드니 숙제가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2: 네.
3: 일단 가장 큰 난제로 일단 인사가 꼽히는데요. 당장인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라 이 사표를 좀 어떻게 처리를 할지 만약에 이 사표를 받아들인다면 후임자는 누구로 정해야 할지 이 부분을 일단 찾아야 하고요.
2: 그러네요.
3: 예, 여기에 또 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뭐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 두 사람의 낙마 이후에 공석이 된 후임 인선 절차도 좀 빠르게 진행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당장 이번 주 이 금요일에 중수청이 출범을 하는데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이 법령권 내부의 반발이 좀 계속되고 있고요. 나아가서 또 이 대법관 제재청 문제를 두고 이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갈등도 좀 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숙제가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최근 이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이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이 구성 문제도 야권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어서 또 하나의 정치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인데요. 또 뒤에 저희가 다루겠습니다만 이 외교안보 쪽에서는 뭐 DMZ 지뢰추정 폭발 사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문제 공개 문제 등이 좀 부상을 한 상태라 이 대통령 말 그대로 이 정치의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2: 아니 뭐 대통령은 시차도 없어야겠습니다. 시차 극복도 하기 전에 구청부터 네. 풀어야겠는데요.
4: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 흐름이 추석 전주에 기자회견을 대통령이 특별히 가졌고 또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거든요. 그러면은 딱 월요일 오늘부터 본격적인 전환점이다. 이렇게들 다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남은 임기를 꾸려나갈 것인지 이 진로를 또 보여줘야 되는 숙제가 있고 특히 이런 진로를 가장 명확하고 압축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인사거든요. 근데 마침 여러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총리나 장관과는 달리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거든요.
2: 그렇죠.
4: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 빨리 구해서 쓸 수 있는 자리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고.
2: 근데 또 아무나 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4: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이 보는 거는 야 저거 빨리 채울 수 있는 자리인데 빨리 채우느냐 못 채우느냐 이것이 평소에 어느 정도로 이 정권의 인재풀이 구축 돼 있는 건가. 예, 이걸 또 보여준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책실장보다 비서실장 쪽이 고심이 더 깊을 수도 있는 게 정책실장은 대통령하고 정책적 코드가 맞아야 된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어떤 인사를 임명하거나 깜짝 인사를 임명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한편으로는 대통령하고 익숙한 사람이라는 캐릭터가 있을 수도 있고 한편에서는 좀 레드팀에 가까운 쓴소리하는 사람 오 대통령이 저런 사람도 쓰네? 라고 하는 그런 카드가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스펙트럼 사이에서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상당히 주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또 그 이상으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오랫동안 공석인 자리가 특히 권력기관 쪽에 쫙 들어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소청장, 중수청장, 경찰청장 다 지금 공석 상태이고 마침 법무부 장관도 공석 상태입니다.
2: 네.
4: 이게 사실 공석이 길어진 상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빨리 채워야 되는 그런

0: 상황이기 때문에 또 대통령한테는 좀 급한 숙제가 주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도 쟁점이 되고 있는데 내란 사건 같은 경우는 특검이 내란 특검이 수사를 했고 그다음에 또 추가 종합특검까지 출범을 해서 수사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추가 수사에 대해서 여론의 어떤 동력이나 이런 게 강한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이걸로 뭐 공직사회 기강을 잡으려거나 그러는 건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없진 않은데 이런 경우는 이제 명분은 뚜렷하게 가져가되 거창한 의미 부여나 표현 이런 것들은 좀 삼가서 정치 쟁점화를 막는 이중의 숙제가 또 있는 겁니다. 이걸 또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1: 그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을 때 이제 청와대 우크라이나에 잡힌 북한군 전쟁 포로가 국내로 송환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는 공식 사과를 요구했죠.
2: 네, 발단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23일 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두 명을 한국으로 보냈다 이 사실을 공개하면서 좀 불거졌는데요. 이 대통령 곧바로 당시에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이건 공개한 거다. 이 점은 좀 많이 아쉽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측에서 아니다. 우리는 비공개 합의하거나 비밀 유지를 약속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반박하면서 양국 간이 진실 공방으로 번진 상태인데요. 논란이 좀 확산하다 보니까 청와대가 어젯밤에 아예 이 협의 과정 자체를 공개를 했습니다. 청와대 설명을 좀 요약을 해드리면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먼저 이 비공개를 요청했다. 이 점인데요. 네. 북한군 포로를 한국에 보내면 왜 우크라이나 포로와 교환하지 않았느냐. 이 자국 내 비판이 나올 수 있어서 좀 민감하다 보니까 보안을 유지하자 이렇게 우크라이나 정부 측이 먼저 요구를 했고 우리 정부도 이 포로와 가족의 안전을 고려해서 동의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성기용 홍보소통수석은 우크라이나의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설명을 명백한 허위 공보다 이렇게 규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청와대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또 나아가서 양국 정부 간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 우호관계의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다. 굉장히 상당히 좀 격양된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추가 대응 뭐 여부나 이 수위에 따라서 이 양국의 외교 관계도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양측에 좀 공방이 있네요.
0: 네. 그 젤렌스키 대통령은 왜 이걸 유엔 연설에서 언급했을까? 여기에 대한 궁금함이 생길 법한데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국내 여론도 포로가 있으면 북한 포로가 있으면 우리 측 포로하고 교환을 해서 우리가 포로를 돌려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걸 한국에 보내면 어떡하느냐. 이런 여론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걸 공개했느냐라고 했을 때는 우크라이나는 자유의 국가다. 그래서 포로도 북한 포로가 오면 자유의 국가로 송환한다. 이런 좀 상징성, 명분 이런 것들을 국제사회에서 좀 더 각인시켜서 또 러시아나 북한을 명분상 제압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아닐까. 뭐 좀 그런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국 정부 입장에 상당히 민감한 소재죠. 북한군 송환에 대해서 그렇게 직접 언급한 것이 사전 조율 없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당연히 민감해하고 또 항의할 수 있는 그런 소재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지금 어떤 관점의 차이나 입장의 차이라기보다는 아예 진실 자체에 대한 공방이 또 벌어져 있거든요.
1: 그러니까
0: 이거를 또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한국으로 북한군 포로를 보내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뭐 양국의 입장 차이가 없습니다만 송환 사실을 공개를 어떻게 얼마나 하기로 했느냐 여기서 입장과 그 서로 주장하는 진실이 나뉘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발표를 하지 않고 미루기로 했었다면 송환 진행 중에 그렇게 미발표하는 것인지 아니면 완료 이후에도 일정 기간 이상은 발표를 하지 않기로 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또 그 합의라는 게 정상이나 장관급 사이에서의 합의였는지 아니면 실무선 협의에서의 어떤 양해 정도였는지 이것도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고려해야 될 것은 양국 관계가 어쨌든 망가지지 않을 정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신흥 준경국으로 그러니까 과거에 한국전쟁 때 도움을 받았던 국가에서 지금은 주는 국가로 바뀐 상황에서 어떤 정도의 실력과 수준을 갖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사안이기도 하거든요. 또 앞으로 물론 한국 정부의 입장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적어도 전후의 복구라든지 재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국이 담당을 하게 될 텐데 우크라이나 정부도 대한민국의 이런 역할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국 정부도 공방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되 또 깊게 멀리 바라보는 그런 또 시야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네. 자, 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 관련해서 이제 오늘 국회 국방위원들이 현장 찾죠.
1: 네, 오늘 오후에 진성준 국방위원장 비롯해서 이 민주당 소속의 국방위원들과 그리고 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이 사고가 발생한 육군 25사단 이 관할 지역을 찾습니다. 합참으로부터 현장 조사 상황을 보고받고 또 사고 원인과 이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할 예정인데요. 다만 여기에 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빠졌습니다.
0: 그래요?
1: 예, 현장을 둘러보는 것보다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좀 국방위를 열어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이 군 지휘부를 상대로 공개 현안 질의를 먼저 하는 게 이게 우선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제가 오기 전에 여야 양측 의원들을 한번 취재해봤습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일단 오늘 오후 6시에 1차 회의를 열고 이것도 부족하면 내일 추가 회의를 열자 이렇게 민주당에 제안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야 이 간사, 이 국방위 간사가 좀 뭐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그런데 민주당은 앞서 말씀드린 현장 조사가 그래도 우선이다 이런 입장이라서 내일 오후 2시에 전차회의를 열겠다 이렇게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회의 개최 여부와 별개로 이번 폭발 사고 관련한 여야 입장 간격 굉장히 큰데요. 제가 오기 전에 국민의 의원들 얘기를 한번 들어봤더니 대체적인 입장은 이겁니다. 좀 빠른 사건 규명 그리고 이에 맞는 강한 대응. 네. 예, 이 점인데요. 한마디로 이 지뢰지대가 엿새가 지나면 갑자기 뭐 안전해지는 것도 아닌데 왜 사고 직후부터 좀 안전도 확보와 증거보전 작업을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이런 불만을 표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상 이 북한 목함 지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뭐 전문가들의 중론인데 이거를 고려하면 국방부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속도보다는 안전 그리고 결론보다는 과정 이 점을 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고가 난 곳 자체가 이 미확인 지뢰지대인데 그런데 원인을 빨리 찾겠다고 장병을 다시 같은 지뢰밭에 밀어넣을 수는 없다. 예, 이런 입장인데요. 다만 민주당 안에서도 이 군의 소통에는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제가 취재 과정에서 한 이 초선 의원과 얘기를 해봤더니 공보에서 가장 피해야 하는 단어가 확인해 보겠다, 뭐 알아보겠다 이 점인데 그게 이 국방부와 합참 공보실에서 좀 반복되고 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좀 비공개 기자간담회나 아니면 국방이 좀 간사보고를 통해서라도 아는 범위 안에서는 좀 세세하게 설명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네.
0: 정확한 사건 규명을 위해서는 국민의힘 국방위원들도 현장 참여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2: 네, 그렇게 또 지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같은 뭐 그러니까 같은 당은 아니지만 야당의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또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여기에 불참하는 것이 이 진상조사에 대한 그 불신을 국민적 불신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정치적으로 좀 더 싸우기 위해서 이런 현장에는 불참하는 것인지 네. 여기서 좀 국민들의 보는 시선도 나뉘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또 안보 문제, 국방 문제는 초당적인 대처가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것에 비춰봤을 때 어떤 전략 전술을 취하는 것이 더 맞느냐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볼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뭐 야당 이상으로 일단은 정부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세력 그리고 여당 이쪽에 여러 가지 좀 부담과 책임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는데 현재 군과 국방부에서는 폭발 사고가 일어난 현장이 2015년 북한 목함지뢰 사건 때와는 달리 좀 파악이 별로 안 된 지역이라서 섣불리 들어갔다가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한다면은 양해할 수 있는 국민들은 많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근데 다만 뭐 군의 내부의 문제를 잘 알 수 없는 국민이라 할지라도 조사가 지체된다. 너무 길어진다라고 생각이 들면 의구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군에서 참고해야 될 것은 유감스럽게도 아직 많은 국민들이 군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덮이고 있다거나 그럴 위험이 있다라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 뭐 어떤 드라마의 소재가 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런 여론에 대해서 명심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또 극복해야 될 의구심이 있는데 그러니까 혹시 북한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조사 자체를 좀 늦추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제 과거하고 민주화 이후에 정부의 어떤 대북 대응이랄까 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는 뭘 진실을 덮기도 쉬웠거니와 이를테면은 전두환 정부도 아웅산 테러 사건 직후에 북한하고 물밑 대화를 하기도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냥 하기에 따라서 달려있는 게 과거의 그런 관계였다면 근데 민주화 이후에는 결국에 남북관계도 대중 여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그냥 덮고 지나가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고 한다. 이렇게 만약에 대중이 생각을 하게 돼버리면 그럼 남북관계 개선에서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예, 이런 점을 정부 입장에서는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오전에 강신철 국방부 장관 만났습니다.
1: 네, 오늘 오전 이 강 장관이 취임 인사차의 여야 지도부를 예방했는데요. 장동혁 대표도 만났습니다. 뭐 사실상 인사차 방문한 자리지만 분위기는 이 DMZ 사고에 대한 현안 질의 자리에 가까웠는데요.
0: 네.
1: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스스로 혼자서 이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강 장관을 향해서 때로는 대통령에게 좀 맞선 일이 있더라도 국민들에게 답해야 할 때가 왔다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특히 사고 현장에서 이 북한 목함 지뢰를 봤다는 뭐 장병 진술이 나왔다 이런 보도가 이 오전에 나왔는데요. 이 뉴스를 거론하면서 사고 원인과 이 조사 지연 경위를 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강 장관은 장 대표 발언에 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좀 묵묵히 듣는 태도를 취했는데요. 다만 이 접견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 야권이 제기하는 뭐 사건 축소 은폐 그리고 이 늑장 대응 의혹에는 좀 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군이 어떤 걸 은폐할 수 있겠나 일부러 늦게 하거나 뭐 은폐한 것은 분명히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또 나아가서 이 목함 지뢰가 아니라는 진술들도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북한 지뢰라고 좀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이 최근 매설한 지뢰로 만약에 최종 확인될 경우에는 합당하고 상응하는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2: 네. 장병들이 현장에서 북한 목함 지뢰를 발견했다. 뭐 그런 진술이 나왔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또 한편 강신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에 또 밝히는 것이 목함 지뢰가 아니라는 진술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그런 진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부터 시작해서 실제 목함 지뢰였는지 이 부분은 좀 현재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단계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다만 강 장관도 얘기를 했듯이 만약에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확인이 될 경우에는 거기에 합당한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일단 그 가정이죠. 가정이지만 그런 경우에는 합당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일단 만약에 이거 아직 안 밝혀졌지만 북한의 도발이 맞다고 판단한다면 그거를 과감하게 대응을 해야 그다음에 남북관계 개선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도 2000년에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3: 북한의 어떠한 무력 도발도 분쇄하는 실력을 갖춘 데서만 평화 정책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2: 네, 실제로 1999년에 제1차 연평해전 때 북한군을 격퇴하기도 했었죠.
0: 네.
2: 그게 됐기 때문에 햇볕 정책도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 지뢰가 맞다라고 판단이 나왔을 때 이것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이 힘들 텐데라고 걱정하기보다는 일단 이 문제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나중 단계도 가능하다. 이 점을 좀 정부가 명심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정치 브리핑 여의도 현미경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4: 넘치는 정보 속 필승 전략. 당신의 갓생을 위한 일타쌍피 요약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다 같이 살자 국제 설레발.
0: 변하는 세계 정세 속 우리가 읽어야 할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복잡한 국제 뉴스를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국제 설레발 조윤주, 이용주 두 분의 외신 캐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5: 네, 안녕하세요. 네.
0: 우리는 뭐 명절이었지만 국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네요. 일본에서는 뭐 아시안 게임 열리고 있고,
5: 네.
0: 또 미국에서는 유엔 총회, 뭐 미중 정상회담 열렸고요. 먼저 미중 정상회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 네.
0: 사흘이 금방 갔네요.
5: 네. 2박 3일 일정이었고요. 23일 날 워싱턴 DC 인근에 있는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시진핑 주석과 펑리언 여사가 도착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그 활주로까지 나와서 영접을 했고요.
0: 이게 좀 의외라면서요?
5: 네. 예, 대통령이 이렇게 나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그 보도에 따르면 1시간 정도 기다렸다고 합니다.
2: 어머.
0: 미리 나가서.
5: 공식적 보도가 나온 건 아닌데 그 풀 취재단 그 합동 취재단 얘기로는 어쨌든 그랬다고 하고요.
0: 밤잠을 설치셨나 보다.
6: 아, 버선발로 뛰어나간 거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5: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둘째 날은 정상회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만찬 환영 만찬 있었는데 사실 뭐 인공지능 대만 문제 여러 가지 현안 등이 많이 있었는데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고요. 대신에 뭐 새로운 헬기 착륙장도 보여주고 대통령 전용기인 마리노를 함께 둘러보면서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날은 백악관에서 다과에 참석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고위급 소통을 계속하자 이제 이 정도 얘기를 했었고 이제 그나마 성과라면은 11월 달 중국에서 APEC 정상회담 그리고 네. 12월 달 미국에서 G20 정상회가 열리는데 그때 다시 한 번 더 만납시다라고 하고서는 일정이 끝났습니다.
0: 네. 네. 우리 이용주 캐스터의 표현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버선발로 공항까지 나가서 이렇게 시진핑 주석을 맞이한 네. 그 의미는 뭡니까?
5: 그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6: 일단은 그 급한 거죠. 트럼프는 지금 너무 급해요. 뭐라도 성과를 내야 돼. 지금 맞아요. 임기 동안에 사실상 그 성과가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없고요. 지금 뭐 이게 남들이 폄훼할 수 있는 뭐 이런 전쟁이나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미국 내 여론이 정말 안 좋아요. 네. 우리나라도 트럼프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근데 미국은요 사실 자국 이야기잖아요. 자기들 나라 얘기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댓글 보잖아요. 정말 이제 거의 황폐한 댓글들밖에 없어요. 칭송하는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 마가 진영의 커뮤니티를 가서 들여다보잖아요. 거기도 지금 난리가
0: 그래요?
6: 났어요.
0: 그래요? 네. 중간선거도 코앞인데.
6: 그렇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5: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트럼프도 알고 시진핑도 아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두 사람 간의 탑다운 방식으로 뭔가 성과를 내고 싶었지만 네. 워낙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만나긴 만나지만 실질적으로 뭐가 나올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좀 더 화려하게 볼거리가 많도록 그렇게 꾸몄다는 겁니다.
0: 그래서 뭐 남은 건 레드카펫 위에서 두 정상이 찍은 네. 사진뿐이다. 뭐 이런
5: 실제로 진짜 사흘 내내 레드카펫이 깔렸습니다. 앤드루스 공항에 레드카펫 깔렸고요. 그리고 이 만찬할 때 그 백악관 들어갈 때 레드카펫 깔렸고요. 그리고 마지막 일정이었던 국립문서기록관리청 계단에도 레드카펫이 깔렸습니다. 사흘 내내 깔아준 거죠. 결국은 시각적인 쇼맨십만 극대한 것 아니냐라고 영국 일간지가 보도를 한 거고요. 특히 이제 시진핑 주석은 굉장히 위상이 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사흘 내내 레드카펫을 깔아줬고 이용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는 급하니까 뭐라도 좀 잘해주고 싶고 혹시 잘해주면 잘 안 됐던 일이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굉장히 극진하게 대접을 했지만 돌아온 것은 뺨을 한 대 더 맞는.
0: 별거 없었다.
5: 네,
6: 그리고 이번에 그 시진핑이 이제 트럼프 만나서 이제 백악관 여기저기를 이제 트럼프가 좀 보여주는 거예요.
0: 네.
6: 보여주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사진을 붙여놓은 이 벽에 이제 시진핑을 데려가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0: 거기는 꼭 가는 코스인가 보네요.
6: 맞아요. 그 코스인데 이번에 진짜 좀 특이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오바마 대통령 사진 있고 트럼프 대통령 사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바이든 트럼프 이렇게 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바이든 사진에 바이든 얼굴이 없고 그 사인하는 그 기계의 그 모습이 있는
5: 맞아요.
6: 거예요.
5: 사진 바꿔.
6: 그래서 사진이 왜 없어라고 하니까 바이든은 자기의 뜻이 있는 대통령이 아니라 남들이 시키는 대로 사인만 하는 이 사인 기계였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중국 대통령을 거기다 중국 그 주석을 거기다 불러놓고 그래갖고 지금 외교적으로 이게 맞냐. 미국의 그동안 대통령들을 이렇게 폄훼하는 게 맞냐 이래가지고 지금 미국도 난리가 났습니다.
5: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집권하면서 그 사진을 갈아치웠거든요. 네. 진짜로 오토팬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결정만 되면은 그냥 사인만 한 사람일 뿐이다.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도 없고 결정권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이제 풍자적으로 그걸 걸어놓은 건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외국에서 정상이 오면 원래대로 바꿔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0: 그러게요.
5: 네, 근데 이제 그걸 굳이 근데 또 더 놀라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그 시 주석 돌아가고 나서 미국 풋볼 경기 보러 가느라고 이제 항공기로 이동하는데 에어포스 1으로 거기서도 CNN 기자를 배제를 시켰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 그 풋볼 리그 때 이제 폭스가 중계를 했었거든요. 그 중계할 때 광고가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광고에 자기가 등장합니다. 본인이 복도를 쫙 걸어가면서 This is final battle. 이게 마지막 전투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 영상도 2024년 1월 달에 선거 때 썼던 영상이에요.
0: 그래요?
5: 네, 그러면서 뭐 막수주의자, 공산주의자, 글로벌리스트 다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굳이 또 그런 광고를 올린 걸 보면 좀 비겁하다. 앞에서는 얘기 못하고 다 끝나고 나니까 뭐가 찜찜한 거죠. 할 말을 못한 듯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리고 그 광고도 또 심지어 미국 정부 돈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통 그 국가 차원에서 캠페인 같은 거 할 때는 돈을 쓰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19 백신을 맞읍시다. 뭐 또는 뭐 건강보험에 가입합시다. 뭐 테러를 근절합시다. 이런 거는 물론 국가

0: 위대한 우정을 쌓아왔고 미국과 중국이 지금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한 적이 없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심지어 시수석에 말까지 했습니다.
1: 네.
0: 시수석은 그러면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마가가 함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투키티데스의 함정을 우리는 피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신흥강자가 떠오르게 되면 기존의 패권 국가가 신흥강자를 위협이라고 생각해서 결국은 이제 양측 간의 원치 않는 충돌이 벌어지면서 물리적인 어떤 뭐 전쟁이 벌어진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중국이 신흥강자가 맞다. 그렇지만 우리는 미국과 싸울 생각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 잘 지낼 수 있다라고 시진핑 수석 굉장히 점잖게 얘기를 한 거죠.
1: 네.
0: 네.
1: 이번에 그 국빈 만찬에 참석한 인사들은 미국 측은 굉장히 화려한데 중국은 오히려 또 인사들이 중요 인사들이 참석하지 않았다고요.
0: 네, 이것도 이제 그 어떤 이면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그 만찬장에 왔던 CEO들은 젠슨왕, 엔비디아 CEO, 그 중국의 반도체를 가장 많이 수출한 기업이죠. 그리고 샘 올트만, 오픈 AI CEO가 있었고요. 리사수, AMD CEO, 그리고 마이크론 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그리고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마크 저커버그. 그러니까 사실 미국을 대표하는 내노라는 기업들 CEO들이 다 참석했습니다.
1: 그래요.
0: 전체 인원수가 130명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네. 중국 쪽에서는 만찬에 참석한 인원이 19명에 불과했고요. 그리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시수석에 앉아있는 헤드 테이블 거기에는요. 젠슨왕, 리사수, 일론 머스크, 팀쿡 딱 4명만 앉았는데 반면에 중국 쪽은 시수석 부부, 차이치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왕이 외교부장, 허리펑 부총리 이렇게 당정 고위 인사들만 만찬장에 참석을 한 겁니다.
1: 네.
0: 그러면 왜 중국 기업인들은 오지 않았을까?
1: 그러게요.
0: 좀 궁금할 텐데요. 사실은 5월 달에 트럼프가 중국 갔을 때는 그때는 미국 기업 대표단들이 다 갔었고요. 거기는 당연히 중국이니까 중국 기업인들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참석을 꺼렸다는 얘기도 있고 뭐 못 갔다는 얘기 두 가지가 있는데
1: 네.
0: 첫 번째는 미국이 이 중국 기업들이 그냥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 그러니까 이 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제재 대상에 포함을 시켜놓은 거죠.
1: 아.
0: 그래서 이제 비자 발급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또 외신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 알리바바, 샤오미, CLTL, BID 같은 기업들의 CEO들이 그 시주석과 같이 간 건 아니고 따로 미국에 먼저 와 있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만찬장에 들어가지 않은 건데 중국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은 물론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전쟁을 하고 있지만 뭐 미국은 이렇게 막 내노란 기업들 CEO들 쫙 불러가지고 우리 나라에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다 있잖아 이걸 자랑하고 싶어 하겠지만 그러나 중국은 물론 그런 거 알겠지만 중국은 국가 관리들이 모든 정책을 결정한다는 거죠. 기업인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1: 네.
0: 결국은 국가 말을 듣게 되는 거니까 결정권자는 시주석이다. 그러니까 굳이 기업인들 데려갈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있다고 합니다.
1: 그러니까 네. 미국이 보여주고 싶은 것하고 중국이 말하고 싶은 것은 좀 달랐던
0: 네.
1: 거네요.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기업인들이 가지 않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렇게 레드카펫 촉촉 깔아주는데 뭐 기업인들까지 이렇게 탁 대동을 하고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싸움을 하러 갈 때도 자신 있으면 혼자 가지만 불안할 때 이렇게 좀 뭔가 뒤에 병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병풍 필요 없다는 거죠. 나 하나만으로 충분해. 우리는 국가 고위 관리층만 해도 충분히 모든 것을 결정하고 결단할 수 있어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과시자들에 대한 해석이 있더라고요.
1: 그러니까 이번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뭐 서방 언론들의 그 보도는 많이 접하지만 중국 쪽에서는 어떻게 보도를 했습니까?
0: 중국 측은 굉장히 만족스러워했습니다.
1: 만족스러워했어요?
0: 네. 왜냐하면 말씀인 것처럼 무슨 기업인을 데려간 것도 아니고 사실 소수의 인원만 간 거였거든요.
1: 네.
0: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레드카펫 깔아주고 보여주고 다 보여주고 굉장히 극진하게 대접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언론들은 좀 이게 알맹이가 없었다. 약간 그냥 상징적인 만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1: 네.
0: 중국 쪽에서는 이제는 미국과 중국이 완전히 대등한 위치에 놓였다.
1: 그걸 동등한 관계에서 네. 우리 시주석이 융숭한 대접을 받고
0: 네.
1: 왔다.
0: 그래서 이제 중국 언론들이 굉장히 좀 잘한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미중 정상회담은 사실상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사실 발단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 측에서 중국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매기고 또 중국도 미국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매기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희토류 공급망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었거든요.

0: 그래서 트럼프가 이게 들어서도 그럼 아주 좀 더 강력하게 우리가 세금을 매기고 관세를 매기면 중국이 무릎을 꿇겠지라고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이 희토류 관련 물질을 수출 통제하는데 좀 더 넓히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작년 11월 달에 그러지 말고 이 정도에서 좀 우리 그만 진정하고 마무리하자라고 말하면서 그게 이번에 연장이 된 거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가서 미국이 원한 것을 내준 게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줬기 때문에 네. 중국 언론들은 굉장히 잘된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1: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번 미중 정상회담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가 마약 관련 문제였었잖아요.
0: 네, 네, 맞아요.
1: 펜타닐 네. 문제. 이게 왜 주요 외교 현안으로 달아진 겁니까?
0: 이게 사실 이제 펜타닐 같은 문제는요. 중국이 그동안은 부인했었습니다. 이제 이게 펜타닐의 전구체, 그러니까 원료 물질이 그동안은 이제 우편 형태로 미국으로 직접 배송이 됐었거든요.
1: 네.
0: 근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마약 중독자가 생겨났고 이게 미국에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중국이 미국으로 직접 보내는 것이 아니라 멕시코 같은 지역으로 이걸 원료 물질을 보내가지고 아. 멕시코 마약 조직이 펜타닐과 마약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넘기는 겁니다.
1: 야, 그러면 결국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마약이 원료는 중국에서부터 온다는 거잖아요.
0: 근데 문제가 있는데 이게 펜타닐 전구 물질이요. 실제로 의약품에서 쓰입니다. 진통제, 마취제, 네. 살균 소독제 이런 걸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중 용도 물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의약품도 되지만 조금 다르게 하면은 이게 마약. 펜타닐 같은.
1: 네, 이게 마약의 원료로 사용된다.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걸 가지고 실제로 마약을 만들기 때문에 만들어서 이게 미국 넘어가기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특히 중국이 세계 최대 화학제약 원료 생산국입니다.
1: 아.
0: 영세한 업체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1: 그렇군요.
0: 그래서 이 업체가 온라인 통해서 물건을 팔면 중국 정부가 일일이 다 이걸 체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안 막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일이 다 중국 정부가 체크할 수 없는 한계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이 되는 거죠.
1: 네.
0: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인적 피해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피해가 상당히 많은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인데 마약 물질 제대로 근절하지 못하게 되면 정부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그런 큰 부담을 안고 있죠.
1: 네.
0: 물가도 올랐죠. 전쟁하느라고 엉망진창인데 마약 문제까지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 됐으니 이래저래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겁니다.
1: 네. 왜 끝나고 나서 두 정상이 공동성명 발표하지 않았어요? 보통 정상회담하면 공동성명 같이 발표하지 않나요?
0: 네. 보통 이제 공동 기자회견에서 공동성명을 발표를 하게 되는 건데.
1: 합의된 게 없어서 그런 건가?
0: 합의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 네. 네,
0: 왜냐하면은 일단 지금 말씀드렸던 게 그 관세 문제. 그리고 펜타닐, 그리고 AI 문제,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 같은 여러 가지 뭐 사안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양측이 워낙 입장차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공동성명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1: 그러니까
0: 안건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논의하자가 맞긴 한데 하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기는 양측 간의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1: 네.
0: 끝나고 나서 공동성명은 없었고요. 그냥 각자 입장을 밝힌 겁니다. 결국은 이제 이게 무역 휴전 이게 이제 11월 달 작년 11월 달 APEC 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이 무역 휴전 하자라고 했었고 그게 1년 동안 하기로 한 것이고요. 이게 올해 11월 10일 날 끝나는데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11월 10일이 아니라 두 달 정도 좀 더 연장을 하자라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에서 딱 맞아떨어지게 똑같이 입장차를 정리한 것이 몇 개 없기 때문에 굳이 발표하지 않았고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이렇게 입장을 밝히게 된 겁니다.
1: 네. 그러니까 11월과 12월 뭐 APEC과 G20 정상회의에서 이 두 사람이 또 만난다고 하니까
0: 네.
1: 그때 또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또 협의 내용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아시안게임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용주 캐스터, 뿌요뿌요라는 경기가 도대체 뭡니까?
2: 뿌요뿌요가요. 92년에 발매된 그 게임인데요. 조금 설명드리자면 예전에 테트리스 있잖아요. 테트리스에는 굉장히 비슷한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젤리 모양의 네 가지 색깔이 젤리가 있는데 그걸 이제 네 개를 쌌잖아요. 그럼 그게 없어져요.
1: 아니 그 몸을 써서 하는 운동이 아니고
2: 이게 비디오 게임입니다.
1: 네.
2: 예. 근데 이번에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게
1: 이게 금메달 딴 선수가 일본의 11살 어린이라면서요.
2: 맞아요.
1: 우리 막내보다 어린 초등학교 5학년인 거잖아요. 그렇죠?
2: 그렇죠.

0: 게임은 92년에 야, 발매했지만 어. 이번에 우승했던 유키 군 같은 경우에는 2015년생. 놀랍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최연소 금메달리스트 아시안게임 역사상 최연소 금메달리스트 기록을 이제 갈아치웠습니다. 이 전까지만 해도 인도네시아의 니마스 붕가 친타라는 이 12세 소녀가 이 스케이트보드에서 금메달 땄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이제 11살로 갈아치우게 된 거죠.
1: 어떤 선수예요? 11살 구리하라 유키?
0: 네. 천재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경기하는 거 보니까 벽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뿌요뿌요 게임 좋아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콤보를 해야 돼요. 이게 단순히 네 개의 젤리를 멈추는 게 아니라 위에서 이거를 쭉쭉쭉쭉 쌓아놔서 하나를 딱 터뜨렸을 때 쭉쭉쭉쭉쭉쭉 하면서 콤보를 해야 되는 건데
2: 연쇄적으로 이제 없어지는
0: 연쇄적으로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하는 거 보니까 상대편이 아무리 그 콤보를 열심히 해도 이 친구는 다 막아. 그냥 벽이에요, 벽. 그래서 결승에서 우리 강동신 선수랑 만났거든요. 네. 강동신 선수 이제 24살입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10대 2로 졌어요. 그런데 이 여기서 두 세트를 따냈다는 부분에서 저는 강동신 선수도 진짜 잘한다. 이분도 천재인데 아 이거 솔직히 유키군은 좀 말이 안 된다 사실.
1: 저는 네. 뿌요뿌요 금메달 소식 접하면서 네. 네. 앞으로는 뭘 우리 애들한테 하지 말라 그럴 것은 없다. 모든 애들.
2: 그렇죠, 맞아요.
1: 어디서든 금광이 나올 수 있다.
0: 맞아요.
1: 야, 그 보니까 네. 한국의 대전 격투 대표팀도 일본 거 금메달 땄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번에
1: 이것도 저 비디오 게임인 거죠.
0: 그렇죠. 요거는 이제 이광노, 배재민, 연재길 선수가 평균 나이 41.7세. 요건 좀 특이합니다. 대전 격투 게임은 어른들이 하는 거야. 조금 뭐죠? 영포티 형들이 그 10대 때 오락실에서 100원 넣고 하는 그 대전 격투 게임, 뭐 킹 오브 파이터, 뭐 철권, 스트리트 파이터 이런 걸 세 개를 모아가지고 대전 격투 게임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일본을 꼈고 우승을 또 했습니다.
1: 이거를 이제 e스포츠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와, 네. 대단하네요. 우리 아재 세 분이 또.
0: 그렇죠. 이분들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을 거예요. 예전에 오락실 가면 깡패도 많았고 돈도 뜯기고 하면서 험한 시절을 많이 보냈고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 질타가 있었겠어. 너 나이 먹고 게임하냐? 근데 금메달 했잖아.
2: 나이값을 못한
0: 거 선양했잖아요.
1: 네. 근데 궁금한 거는 네. 이런 e스포츠의 종목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0: 자 일단 이게요. 아시아 e스포츠 연맹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일단은 아시아 게임을 한다 그러면 게임을 몇 개를 추천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개최국의 조직위원회가 그 게임의 리스트를 받아보고 일단은 뭐 선정성이 있거나 폭력성인 걸 배제를 시키고 그리고 우리 아시아에서 인기가 많은 게임인가 이런 것들을 좀 심사한 다음에 여기서 정리가 되면은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에다가 이제 안건을 올려서 이걸로 이제 우리가 아시안 게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네.
1: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 이제 정식 종목이 됐습니다만은 네. 이게 이제 게임을 스포츠로 볼 수 있느냐 이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면서요?
0: 맞아요. 근데 제가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올림픽에서도요. 사실은 지금 뭐 골프나 럭비, 스케이트보드가 올림픽에서는 지금 당연한 종목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 세 종목도 처음에는 저항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자면 럭비는 팀 스포츠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냐 뭐 굉장히 오래된 논란이었고 골프는 보급률이 너무 안 좋다. 하는 사람만 하지 않느냐. 스케이트보드 같은 경우 애들이 하는 놀인데 그거 계속 스포츠로 보는 게 맞냐. 이런 거 있었는데 지금 e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게임을 하다 보니까 땀도 그렇죠. 안 나는 것 같고.
2: 운동이 아닌 거죠.
0: 운동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논란이 생기는 건데 사실 뭐 바둑이나 이런 정신적인 것도 뇌를 이용해서 하는 스포츠도 충분히 스포츠로 볼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친구들 만났을 때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뭐 커피 쏘기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런 거 할 때도 얼마나 도파민 도는데 아드레날린 뿜뿜 돌면서 얼마나 그 긴장이 됩니까? 그것도 스포츠거든요, 사실. 네, 네. 네.
1: 자, 이 각국의 분위기를 어떻게 보는지 좀 요거까지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0: 일단은 이 젊은 층에서 e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크다 보니까 이거를 나쁘게 보는 나라는 일단 없어요. 중국은 요거 워낙에 또 스포츠 좋아하기 e스포츠 좋아하니까 네. 한국 이기면 국가적 영웅이 된다고 하고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병역, 이 보충역, 대체복무 혜택이 주어진다. 우리랑 기준 비슷하죠. 일본도 이 e스포츠를 시작을 또 일본이 시작을 했는데 또 우리나라에 가려져서 우승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유키군이 처음으로 e스포츠 금메달을 따서 지금 유키군은 일본의 게임의 신으로 지금 추앙을 받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e스포츠 앞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
1: 시대가 변했군요.
0: 많이 변했습니다. 네.
1: 뭐든 하면 된다. 결국은 된다.
0: 잘하면 된다.

0: 편견을 가지지 말자. 네.
1: 맞아요. 네,
2: 그런 특히 같습니다. 우리 선수들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또 메달 많이 따는 거 보니까 참 대견하고 네. 기분이 좋습니다. 자, 두 분 외식캐스터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주, 이용주 외식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4: 사건 사고의 진실을 추적한다. 우리 동네 수사반장.
2: 월요일엔 우리 주변의 사건 사고 짚어보고 또 그 이면의 진실과 법률을 꼼꼼하게 들여다봅니다. 아, 꼼꼼하게 또 우리 동네 수사반장 책임져 주실 서혜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네, 안녕하세요. 네.
2: 명절 지나면 이혼하는 부부가 실제로 많습니다.
5: 네. 이게 실제로 그렇다는 통계가 있어요. 최근 통계는 아니지만 예전에 뭐 법원 통계로도 좀 확인된 적이 있는데요. 그 대법원이 명절이 있는 달과 그 다음 달에 협의 이혼 신청 건수를 조금 비교를 해보니까 네. 설과 추석이 있는 달 그 직후에 예외 없이 협의 이혼 신청 건수가 늘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많을 때는 전달보다 30% 넘게 증가한 적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뭐 최근의 통계는 없지만 일단 법원에서도 이런 공식적인 통계가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보면 좀 저희도 이혼을 좀 전문적으로 많이 다루는 변호사들이나 또는 저의 경험상으로도 명절이 지나면 이혼에 대한 상담 문의가 조금 증가하는 경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2: 왜 그런 거예요? 안 붙어 있다가 너무 오래 붙어 있어서.
5: 네, 맞아요. 이게 명절 때문에 네. 이렇게 이혼을 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없던 갈등을 명절이 만들어낸다기보다는 평소에 이제 눌러두었던 문제가 명절을 계기로 어떻게 보면 갈등이 폭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주로 어떤 사유로 갈등을 겪게 되는지 보면 뭐 보통은 이제 그 명절의 음식 준비, 가사 노동 이런 게 한쪽에 너무 쏠려 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시가에 먼저 갈 거냐, 처가에 먼저 갈 거냐 이런 방문 순서나 얼마나 오래 머물렀느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불균 에 대한 문제까지 또 아니면 뭐 용돈이나 선물 같은 경제적 부담 이런 문제까지 겹쳐져서 좀 여러 가지 갈등이 이 명절을 계기로 좀 폭발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동안 눌러뒀던 어떤 이혼에 대한 그 고민을 좀 상담으로 해소하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2: 참 이 다툼이라는 게 뭐 항상 큰 문제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5: 그렇죠.
2: 그래요. 그럼 이번 추석에 이제 부부가 싸웠어. 그럼 서혜진 변호사께서는 막 홧김에 나 이혼하러 왔어요 하고 싶은 분에게 뭐라고 먼저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5: 저는 보통 이혼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이혼을 하겠다고 정하고 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혼을 하고 싶은지 여부도 잘 모르는 상태로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일단 정보를 알아야지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하시게 되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뭐 유리하고 불리하고 또 이러이러한 시간이 소요가 될 것이다. 또 어느 정도 전망을 한다. 이런 정도의 정보를 제공하시고 정말로 이혼에 대한 의사가 확정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때 그때 다시 오시라고 저는 주로 얘기를 하는데요.
2: 그러면 네. 다시 오시는
5: 다시 오시는 분도 있어요.
2: 네. 다시 오지 않는 비율 중에
5: 저는 근데 이게 좀 저의 나쁜 상담 방법인 것 같기도 한데 이제 뭐 조금 더 수임을 더 열심히 하는 변호사들은 이혼을 시키겠죠.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저는 좀 생각을 더 충분히 하고 오라는 좀 취지를 담아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갔다가 잘 사시는 분들이 저는 더 많고요.
2: 그래요.
5: 예, 그 다음에 이제 오시는 분들은 정말로 이혼에 대한 확고한 선택을 하시고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뭐 고민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상담하고 이런 것들이 뭐 일시적인 감정인지 아니면 오래된 생각의 결론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양쪽이 동일하게 이혼 생각을 갖고 있다면 뭐 순탄하게 이혼 과정이 진행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을 거란
5: 네.
2: 말이에요.
5: 한쪽이 이제 거부하게 되면 협의 이혼이라는 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이제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상 이혼은 아무 이유로나 되는 건 아니거든요.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민법상 이제 이혼 사유를 보면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거나 뭐 아기로 상대방을 버리고 돌보지 않은 경우나 또는 배우자나 부모로부터 심각히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뭐 3년 이상 생사를 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대부분은 이 그 밖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런 정도의 사유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관계가 파탄되었다라는 네. 점이 이제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더 좀 중요한 것은 일단 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뭐 유책 배우자라고 하죠. 이런 사람은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를 받아주지 않는 게 일단 우리 법원의 원칙이긴 합니다. 네.
2: 최근에 그 이혼과 관련해서 크게 주목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아, 스마일 게이트 권혁빈 CBO
5: 네.
2: 이혼 소송 요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5: 네. 이 CBO가 최고 비전 제시 책임자라고 하더라고요.
2: 네.
5: 그래서 지난 9월 9일에 이제 서울 가정법원에서 이 권혁빈 CBO의 이혼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 요지 그러니까 경위를 살펴보면 2001년 이 배우자 이 씨와 이 권 CBO가 결혼을 했고요. 이듬해인 2002년에 이 스마일 게이트를 같이 창업을 했습니다.
2: 네.
5: 그리고 2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한 끝에 22년 11월 부인 이 씨가 이혼과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한 4년이 지나서 이제 지난 9일에 1심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 판결의 내용은요. 법원은 이혼 청구 부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위자료 청구는 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로 권 CBO가 이 씨에게 스마일 게이트 주식 35%를 현물로 넘기고 현금 65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라고 이렇게 명했는데요. 이걸 합치면 무려 재산 분할 금 가액이 2조 5,500억 원에 달합니다. 이게 뭐 지금 뭐 최태원 노소영 관장의 그 이혼 사건도 역대 최대라고 했지만 그거를 이제 가뿐히 능가하는 국내 최대 이혼 소송의 어떤 재산 분할 최고액이 이제 기록이 된 셈인데요. 또 여기에 더해서 이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로 매달 2천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단도 함께 나왔습니다.
2: 아니 뭘 하는 회사인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의 재산 분할을 하는 거예요?
5: 네, 스마일 게이트 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2002년에 설립된 국내 게임 회사고요. 그 온라인으로 이렇게 총싸움하는 게임이 중국에서 굉장히 크게 성공하면서 회사가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 권 CBO는 이 회사의 창업자고요. 지금은 이 최고 비전 제시 책임자라는 직함과 함께 그룹 재단인 희망 스튜디오 이사장을 함께 맡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이제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회사.
2: 네.
5: 그리고 2012년 이후로 권 CBO가 이 비상장 회사인 스마일 게이트의 지분 100%를 혼자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2: 근데 뭐 재산 규모가 엄청난가 보죠?
5: 네. 이 법원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산정을 해보니까 권 CBO의 순재산은 7조 3,300억 원이었습니다.
2: 어마어마하군요.
5: 예, 근데 이 순재산의 92.8%가 이 스마일 게이트의 비상장 주식이었거든요.
2: 네.
5: 그게 가액으로 17조 1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법원이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을 하고 배우자 몫을 35%로 정하니까 이제 주식 가액 7조 1천억 원의 5%인 2조 4,900억 원이 주식으로 이제 인정이 됐고요. 재산 분할해야 할 주식이고 나머지 650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2: 이 권혁빈 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다면서요?
5: 네.
2: 그런데 법원이 이제 이혼을 인정한 이유는 뭡니까?
5: 네, 이혼을 원하지 않았다, 이혼하지 않겠다라고는 했는데 법원이 일단 근데 이 정도 이혼 일방은 이혼을 원하고 있지 않지만 이 두 사람 간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는가를 좀 중점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일단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4년간 이렇게 장기적으로 소송을 진행해 온 것 자체가 사실은 파탄의 증표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다만 이 파탄의 책임에 대해서는 원피고 모두에게 있다. 그러니까 책임의 정도가 대등하다라고 봐서
2: 네.
5: 애초 부인 이 씨가 권 CBO에게 청구했던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아, 그러니까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은 거는 이 이혼을 하게 된 이유가 두 사람에게 모두 동등하게
5: 네, 맞습니다.
2: 봤기 때문이군요.
5: 네.
2: 아무래도 이제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은 재산 분할일 텐데 이게 법원이 인정한 배우자의 몫이 35%였단 말이죠.
5: 네.
2: 이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5: 이거는 법원이 정해주는 겁니다. 법에 정해 있진 않고요. 법에서
2: 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
5: 나와 있진 않습니다. 예,
2: 이게 그럼 그때 좀 다를 수 있다는
5: 네.
2: 얘기네.
5: 그런데 이제 사례로 축적이 됐기 때문에 한 2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했다라고 하면 이런 어떤 막 대규모의 재산 분할액이 뭐 예상되는 사건이 아니고는 사실 뭐 평생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은 가정주부 전업 주부라도요 50% 정도의 그 재산 분할의 기여도는 인정이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부인 이 씨의 기여도가 35%거든요. 조금 낮아 보일 수 있는 퍼센티지긴 합니다. 그 혼인의 어떤 생활이나 기간을 고려했을 때.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는 이렇게 재산 규모가 수조 원에 이르는 사건에서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요. 뭐 재산 대부분이 한쪽의 사업 능력이나 회사 성장에서 온 것일수록 조금 더 그 법원은 재산 형성에 대한 그 배우자의 기여를 좀 상대적으로 좀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래도 좀 금액이 크다 보니까

0: 보니까 결론에 있어서 조금 구체적인 합리성을 찾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도 듭니다.
1: 네. 그러니까 재산분할이라고 하면 뭐 언뜻 집이나 뭐 현금을 먼저 따지게 되는데 네. 이게 회사 주식도 나눌 수 있군요.
0: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어떤 재산이든지 사실 부부가 혼인 중에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면은 뭐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당연히 뭐 동산도 되는 거고요. 뭐 부동산도 당연히 되고 이렇게 주식도 이제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결혼 전부터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재산 또는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이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고유 재산이라서 재산 분할 대상에서는 빠지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것도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상대방이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또는 증식하는 데 기여가 되었다는 게 입증이 된다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직접 회사에서 일하지 않았더라도 이 배우자 기여를 인정받을 수
0: 네.
1: 있는 겁니까?
0: 예, 이 권혁빈 CEO 같은 경우에 이 부인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같이 창업을 했고요. 대표이사 직함이 있었어요.
1: 아.
0: 그런데 회사에 출근을 하진 않았다라고는 합니다. 이후에 아이를 키우는데 전념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더라도 사실은 한쪽이 이제 집안일과 육아를 전담함으로써 그 덕분에 이제 상대방이 이렇게 경제활동을 하고 회사를 키울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부부 공동의 재산을 만드는데 직접적 간접적으로 모두 기여한 것 라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재산 분할액에서도 이제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이 되는 그런 논리입니다.
1: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소송과는 어떤 점에서 비슷하고 어떤 점은 또 다릅니까?
0: 금액이 어마어마하다는 점이 일단 재산 분할액이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사실은 구경도 할 수 없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비슷하죠.
1: 그러니까요.
0: 예, 다만 이제 또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위자료가 20억 원이 인정이 됐습니다. 혼인 파탄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로 인정이 되어서 위자료 20억이 인정됐지만 권시비어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게도 위자료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다른 점은 이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사이에서는 그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느냐에 따라 에 대해서 법정 공방이 굉장히 치열했었는데 1심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았지만
1: 네.
0: 최종적으로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되어서 이제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이제 인정이 된 거죠. 다만 이제 그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1: 네.
0: 그리고 권혁빈 CEO 스마일 게이트 같은 사건에서는 이제 비상장 주식인 점을 조금 고려해서 주식을 좀 현물로 분할하라라는 게 이 재산 분할 사건에 있어서 조금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여집니다.
1: 네. 이게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재산까지 과연 나눠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뭐 어떤 것까지 이렇게 나눠야 하는 겁니까?
0: 네, 일단은 뭐 예금 같은 건 당연히 포함되고요. 예금이나 주식이나 또 보험 같은 경우도 해약했을 때 돌려받는 환급금 같은 것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앞으로 수령할 퇴직금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고요. 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혼인 기간이 5년 이상 지속이 되었다라면은 이것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플러스 재산만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함께 공동으로 만들어진 채무 같은 것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혼을 준비하신다면은 이런 재산 목록을 좀 미리 한번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자, 우리 동네 수사반장 서혜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이혼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 노래 들으니까 왠지 좀 가슴이 허해진 것 같습니다. 패티김이 부른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람 띄워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0: KBS 58분 날씨. 짧은 듯한 나흘간의 한가위 연휴가 모두 끝나고 9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기온의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주 중후반으로 가면서 많이 추워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각별히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과 강릉, 광주가 26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세종, 대전이 25도의 기온 예상되고 대구와 부산, 제주 27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29도 분포로 경상권은 29도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기온 분포가 거의 엇비슷하거나 1, 2도 정도 낮 기온이 떨어진 뒤로 9월의 마지막 날 수요일 기온이 점차 떨어지는 곳이 많겠고요. 비 소식도 들어 있습니다. 이후로 목요일 낮 기온 서울 23도 그리고 금요일과 토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9도까지 떨어지는 등 많이 추워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가끔 구름 많고 남부와 제주는 대체로 흐리다가 남부지방은 차츰 구름량이 늘겠습니다. 오후까지 전남 남해안, 남부 서해안, 제주에는 5에서 10mm의 비 예보 있고요. 내일은 동해안 중심으로 5mm 안팎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모레 9월의 마지막 날 수요일은 중부와 전북으로 대부분 5에서 10mm의 비가 내린 뒤 주후반부터 살짝 쌀쌀하거나 추워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1: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중계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영입니다. 뉴스 중계탑 출발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사 지연과 은폐 의혹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사고 원인도 나오지 않았다며 투명한 조사를 강조했습니다. 외식 프랜차이즈 명륜당이 사주 일가 소유 대부 업체들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대부 업체와 함께 1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대부 업체들이 가맹점을 상대로 이자 장사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야구 대표팀이 일본을 꺾고 아시안게임 5회 연속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자 핸드볼팀도 일본을 누르고 8년 만에 정상을 탈환했습니다. 영유아 2명 중 1명은 만 2세가 되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을 시작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모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심각할수록 자녀는 더 어린 나이에 스마트폰 사용을 시작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상이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은 정치권 소식부터 알아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수민 기자,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는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여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죠?
2: 네, 민주당은 이번 비무장지대 내 폭발 사고 정치 쟁점화가 아닌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사고 원인이 우리 지뢰인지 북한 지뢰인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야당은 은폐 의혹부터 제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가정에 가정을 더해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면서 정쟁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현장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눈치 보느라 조사를 뭉개고 은폐하려 하는 거라 주장하면서 탄핵까지 거론했습니다. 은폐 의혹을 밝혀야 한다면서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은 강신철 국방장관에게도 여당은 투명한 조사를, 야당은 안보태세 확립을 각각 당부했습니다.
1: 네,

0: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공방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죠?
1: 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민심을 이야기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타가 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위해 비행기를 타자마자 제재청 거부를 던진 듯한 비상식에 대한 거부감이 다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 역시 수백일 동안 대법관 공백을 방치하고 제재청 요구마저 독단적 헌법 해석으로 거부해 국민을 무시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엄호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며 궁극적인 목표는 이재명 방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제재청 압박은 대통령이 본인 재판을 없애버리려는 공소취소 시도의 연장선상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0: 네, 상임위 현안도 짚어보죠. 오늘 오후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와 국방위원회 현장 점검 등이 예정돼 있죠?
1: 네, 잠시 후 시작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선 법안 심사 후 긴급 현안 질의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을 상대로 제재청 거부 과정을 추궁하는 동시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에서 제재청 거부에 대한 입장은 향후 국정감사 등을 통해 말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또 국회 국방위원회에선 오늘 오후 지뢰추정 폭발 사고가 발생한 육군 25사단 관할 비무장지대를 방문합니다. 국방위 소속인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진성준 국방위원장 등이 함께할 예정인데요. 합참의 합동 현장조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조치사항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은 현장 점검보단 현안 질의가 우선이라며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오후 청와대에서 메가 프로젝트 제3차 민관 합동 점검 회의를 주재합니다. 이번 회의는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 대통령이 매달 직접 주재하는 세 번째 점검회의로 청와대 내 전담 조직인 국가전략투자보좌관실이 신설된 뒤로는 첫 회의입니다. 회의에서는 메가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정주 여건 조성 방안을 논의하고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 등 주요 프로젝트의 추진 현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 송환된 북한군 포로 2명의 신변과 관련해 통일부는 관련 법과 그동안의 사례 등에 따라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윤민호 대변인은 북한군 포로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은 현 시점에서 파악해드리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를 북한 이탈주민, 북향민으로 보고 국정원 조사를 진행한 뒤 보호 결정 방법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외식 가맹 사업을 하는 명륜당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회장 일가 소유의 대부업체들을 부당 지원한 혐의입니다. 이 대부업체들은 명륜당에서 싼 값에 돈을 빌려 가맹점주들에게 몇 배의 이자 장사를 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명륜당은 지난 2021년부터 14개 신생 대부업체에 거액의 자금을 대여합니다. 4년여 동안 빌려준 돈이 공정위 조사 결과 2,983억 원. 통상의 자금 조달 금리보다 훨씬 낮은 4.6%에서 최저 2.3%의 금리로 돈을 지원했습니다. 대부업체들은 이렇게 싸게 마련한 돈을 명륜당 가맹 점주들에게 12%에서 최고 18%의 고금리로 다시 대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 가맹 점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명륜당이 이를 대신 갚아주는 대손 위험까지 떠안았습니다. 명륜당은 대부업체들에게 왜 이렇게 파격적인 혜택을 준 걸까? 공정위 조사 결과 이 대부업체들 사주인 이종근 회장과 일가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땅 짚고 헤엄치기 장사 덕에 사주 일가의 대부업체들은 4년여 만에 217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명륜당은 산업은행으로부터

0: 수백억 원의 정책 자금을 저리에 받아왔던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창업자금 대여 과정에서 사주 일가의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또 이 같은 대출의 구조와 내용 등을 가맹점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 등을 위법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명륜당과 대부업체들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8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명륜당 법인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와 민주당은 오늘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담합이 자주 발생했던 업종을 대상으로 등록 취소, 영업 정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담합 처분 시효도 현행 12년에서 최대 1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안게임 소식 알아봅니다. 야구 대표팀이 일본을 누르고 5회 연속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에이스 곽빈이 호투했고 김도영이 결승타를 쳤습니다. 정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야구 대표팀이 일본과의 결승에서 3-1 승리를 거뒀습니다. 5회 연속 아시안게임 금메달입니다. 선발 투수 곽빈이 6.1이닝 9탈삼진 1실점으로 호투했고 문현빈과 김도영, 문보경이 타점을 올리며 3-1로 승리했습니다. 9회 말 마무리 박영현이 2사 1-2루 위기를 맞았지만 삼진으로 마지막 타자를 처리했습니다. 슈퍼라운드에서 사회인 선수들로 구성된 일본에 완패했던 우리나라는 결승전에서 서력에 성공했습니다. 여자 핸드볼 대표팀도 일본을 27-23으로 꺾고 분리구 6전 전승으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항저우 대회 결승에서 당한 10점 차 패배를 깨끗이 서력하며 8년 만에 정상을 탈환했습니다. 여자 사부르 단체전 대표팀도 결승에서 일본을 완파하고 우승했습니다. 마장마술 단체전 은메달을 이끈 남동헌은 개인전에서도 금메달을 수확했습니다. 강준희는 스케이트보드 스트리트 종목에서 세계적인 강호인 일본 선수들을 2-3위로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KBS 뉴스 정충희입니다.
1: 영유아 2명 중 1명은 만 2세가 되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을 시작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 부모일수록 자녀가 더 어린 나이에 스마트폰 사용을 시작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3: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연구소가 영유아 부모 400명을 대상으로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시작 연령을 조사한 결과 생후 12개월에서 23개월이라는 응답이 3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생후 24개월에서 35개월이 27%, 생후 11개월 이하가 14%, 생후 36개월에서 47개월이 12% 순이었습니다. 만 2세가 되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을 시작한 영유아가 전체의 51%로 절반가량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주중의 경우 1시간 미만이란 응답이 57%, 사용 안 함이 33%, 1시간에서 3시간 미만이 9%였습니다. 주말의 경우 1시간 미만이란 응답은 55%로 주중과 비슷했지만 1시간에서 3시간 미만은 23%로 주중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정신건강연구소는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 어머니의 자녀가 저위험군 어머니의 자녀보다 더 어린 나이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걸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고위험군 어머니의 자녀는 다른 아이에 비해 스마트폰에 노출될 기회가 많고 규제도 상대적으로 느슨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영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은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을 피하고 2세에서 4세 아동은 하루 1시간 이내로 제한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협상 제안을 거부한 지 하루 만에 이번 주 이란과의 추가 간접 회담이 열릴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란의 제안은 거부하면서도 협상의 문은 계속 열어둔 건데 군사적 압박과 협상을 동시에 이어가려는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다시 예고했습니다.

0: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주 이란과 추가 회담을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이 과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항상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해상 봉쇄를 풀고 동결된 이란 자산을 풀어주면 일주일 안에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재개하겠다는 이란의 제안에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란의 제안을 거절하면서도 협상의 문을 열어둔 건 실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은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특히 고유가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정치적 셈법도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카타르 등 중재국들도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복수의 중동지역 소식통은 이르면 현지 시각 28일 미국과 이란의 간접 협상이 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첩보활동을 벌이던 미군의 첨단 무인 잠수정을 나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화 재개 움직임과는 별개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1: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의 공세에 맞서 사우디와 예멘 정부군의 반격이 거세지며 주말 동안에도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후티의 사우디 본토 공격도 계속되는 가운데 이란은 중재 의사를 밝혔습니다. 두바이 김계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예멘 후티 반군은 현지 시각 27일 사우디 전투기가 예멘 남서부 타이즈의 시장을 두 차례 공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소 7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친 걸로 집계됐습니다. 사우디가 공습 여부를 언급하지 않은 가운데 예멘 정부군은 후티의 군사 캠프와 차량을 공격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타이즈뿐 아니라 사다 등 후티 장악 지역에서 공습이 잇따랐습니다. 교전은 지상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예멘 정부군은 전략적 요충지인 타이즈 산악 지역에 후티 진지를 집중 공격해 일부 지역을 탈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후티도 전날 밤 사우디를 향해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사우디 수도 리야드의 학교들은 27일부터 일주일 동안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사우디와 후티의 중재를 자처했습니다. 이란은 자신들은 예멘에서 일어나는 무력 충돌과 관련 없다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티의 사우디 공격과 사우디 예멘 정부군의 반격이 맞물리면서 예멘 전선의 확전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뉴스 김보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3: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신고 건수가 시행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용 실태 점검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누적 신고 건수는 17,450여 건으로 유형별로는 부정청탁이 53.5%로 가장 많았고 금품 등 수수 43.3% 순이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가 1,280건으로 역대 최소로 집계됐고 2024년 대비 23.8% 감소했습니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이 금융, 외환, 부동산 시장을 함께 점검하고 위험 요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영일 경제부 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한국은행을 방문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면담했습니다. 이 부총리와 신총재는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수출, 투자 등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지만 주요국 금리 상승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 민생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며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은행과 보험, 증권 등 전 금융권에서 휴면 자산 환급 실적이 공개된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소비자가 잊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발적 환급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휴면 금융자산은 1조 5천억 원,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은 14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각 금융권의 협회 및 중앙의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회사별 휴면 자산 환급액과 잔액, 장기 미거래 자산 잔액이 해마다 3월 말까지 공개됩니다. 부산시는 오늘 오후 북한 친수

0: 국립공원 수로에 나타난 상어 북항이 구조대책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부산시와 동구, 해경과 부산항만공사 등이 참여하며 수로 안에 머물고 있는 북항이를 바다로 이동시키기 위한 방법과 시기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북항친수공원은 상어 북항이가 나타난 지난 18일 이후 어제까지 누적 55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세계 뉴스의 날을 맞아 언론계가 저널리즘 신뢰 하락과 미디어 환경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로이터통신 등 전 세계 100여 개국 언론사 천여 곳은 오늘 세계 뉴스의 날을 맞아 신뢰받는 저널리즘의 가치를 강조하는 사설과 광고 만평 등을 잇따라 게재했습니다. 최근에는 기성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동시에 소셜미디어와 인공지능 챗봇을 통한 뉴스 소비가 늘면서 언론계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태국 촌부리주 파타야 인근 지역에서 홍수에 휩쓸려 실종된 한국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어제 오후 6시쯤 발견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어민이 처음 발견했을 때 시신은 옷차림이 실종 당시 한국인이 입은 것과 유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 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고 남부는 흐린 가운데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조금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9월 마지막 날인 모레는 중부와 전북에 비가 내리겠고 이후로 기온이 점점 떨어지겠습니다. 낮 아침 기온 서울 15도 등 전국이 10도에서 20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4도가량 기온이 내려가 다소 서늘해지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에서 2m 안팎으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1: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중계탑 마칩니다. 이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이규봉입니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번 추석에도 가족은 물론이고 가까이 있는 지인들에게 모르긴 해도 감사의 뜻을 담아 이것을 많이 주고받았을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아마도 중복되거나 당장 필요 없는 이것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명절 이것 세트를 되파는 게시물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해요. 이런 가운데 SNS에 아주 특별한 사연을 간직한 이것이 알려지면서 또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추석을 앞두고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밝힌 한 아이가 편지와 함께 네잎클로버와 과일 등 갖가지 모양의 손뜨개 열쇠고리를 함께 붙였다고 합니다. 편지 사연은 보니까 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평소 손뜨개가 취미라 이웃분들에게 추석 이것으로 나눠드리고 싶다며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시라 뭐 이런 내용이었다고 해요. 네, 뭐 비록 소소하게 여겨질 수도 있죠. 그러나 이웃을 생각하는 그 초등학생의 아주 기특한 마음과 정성 가득 담겨있는 이것을 받은 이웃 주민들, 아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르긴 해도 추석 연휴 내내 입가에 미소가 흐르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주 흐뭇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정답인 이것은요, 두 글자고요. 남에게 어떤 물건 따위를 선사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초성 힌트 드리면 시옷 미음이에요. 시옷 미음. 이거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죠. 네. 자, 정답과 함께 명절을 비롯해서 평소에 뭐 주고받은 이것 중에서 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을 것도 같은데 어떤 것이었는지, 또 나에게 가장 좀 뜻깊었던 이것이 있다면 그런 사연들 오늘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이용료 있는 휴대전화 유료 문자 샵 9730번 문자 이용 가능하고요. 무료인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좋은

0: 사연들 뭐 감동적인 사연도 좋고요. 뭐 재밌는 사연도 좋습니다. 많이 나누고 몇 분 선정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오늘도 선물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연휴가 끝났기 때문에 글쎄 뭐 교통 흐름 원활할 것도 같은데 교통정보센터로 먼저 가서 교통 상황 전해 듣겠습니다. 임초희 씨 전해 주십시오.
1: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고속도로 대체로 한산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천안분기점 부근에서 교통량이 많아졌고요. 이후 안성분기점 3차로 그리고 기흥부근 5차로에 각각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더 가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또 매송에서 용담터널 사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더 가서는 일찍에서 금천교 쪽으로 밀리고요.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쪽 동곤지암에서 정체입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요. 동호대교 부근 1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란히 가는 강변북로 일산 쪽 양화대교 부근 3차로에서도 작업 중이라 부근 정체고요. 서부간선도로 안양 방향은 광명교에서 금천교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2: 청와대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향후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유진 ENT의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부 취소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다음 달 청문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 출범 등을 앞두고 민생범죄 등 경찰만 수사를 하는 분야에서는 누구나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수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와 단체 교섭을 거부하고 조합원들을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 혐의를 받는 홍범준 좋은책 신사고 대표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공인혜였습니다.
3: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4: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0: 네, 모바일 커피 쿠폰. 아, 이거 오늘 정답이라서 이곳으로 드리는 퀴즈 풀어보고 있습니다. 앞서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중고거래 플랫폼에 명절 이것 세트를 되파는 게시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는 이런 일을 좀 각박하게 여기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요즘은 또 같은 이것이 여러 개 들어온다든지 또 당장 나에게 필요 없는 이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저렴하게 판매해서 뭐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일로 생각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명절 테크란 말까지 등장했던데요. 하지만 또 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되팔 수 있는 품목도 여러 가지 좀 제한이 있고요. 또 거래해서는 안 되는 물건들도 있으니까 어쨌든 사전에 좀 꼼꼼히 살펴보고 거래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답 두 글자고 남에게 어떤 물건 따위를 선사하는 것을 뜻하는 두 글자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저희 참여자분들에게 이것 하는 그것은 모바일 커피 쿠폰입니다. 네, 시옷미음 초성인테 드려서 아마 정답 맞히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은데 함께 보내주신 사연들 몇 개 좀 보겠습니다. 끝번호 2222번님 번호 좋으시네요. 저는 이걸 드려야 할 곳은 많은데 저한테 막상 주는 곳은 없네요 하셨습니다. 아, 이거 손해인데요. 드리는 마음이 좋은 거죠. 0208님 이건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하는 이것은 머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셨는데 아 그렇죠. 뭐 치료 중에 최고도 금융치료라고 하잖아요. 네. 4693님 저는 주로 깨톡으로 이것 하거나 상품권으로 해요 하셨습니다. 요즘 이제 뭐 SNS로 이렇게 편리하게 이걸 주고받는 경우도 많아졌어요.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2754님 추석 이곳으로 들어온 복숭아를 위층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드렸더니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데 요즘 뭐 아파트

아파트 같은 층에도 누가 사는지 모르는데 위층에 계신 어르신들께 또 이걸 드렸군요. 잘하셨습니다. 5705님, 올 추석 이것은 서울에서 온

0: 어떻습니까?
1: 네, 오늘 부산은 구름만 가끔 지나는 가운데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낮 기온도 평년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하고요.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요즘처럼 기온차가 클 때는 옷차림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부산의 기온은 25.4도입니다.
0: 네. 자, 이제 부산에서 준비한 소식 들어봐야죠. 어떤 내용인가요?
1: 네, 요즘 결혼식 하면 웨딩드레스와 예식장을 먼저 떠오르게 되죠. 그런데 부산의 한 공원에선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우리 전통 방식으로 혼례를 직접 경험해보는 특별한 체험이 열렸습니다.
0: 네.
1: 이 부산시가 공원마다 특색 있는 여가와 문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부산한공원 시즌2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늘은 시민들이 직접 경험한 우리 전통 혼례와 공원의 에서 펼쳐진 특별한 현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0: 부산항이 아니죠. 부산안.
1: 네.
0: 공원 시즌2라는 이름부터 좀 재미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세요.
1: 네, 부산시가 시민들이 가까운 공원에서 다양한 여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부산 지역 6개 공원에서 각 장소의 특성에 맞는 공연과 체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녀온 곳은 부산동구 범일동에 있는 부산진성공원입니다.
0: 네.
1: 예전엔 자성대 공원이란 이름이 더 익숙했던 곳입니다.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옛 모습이 많이 사라졌고요. 1970년대 정화 복원 사업을 거쳐서 지금의 모습으로 갖췄습니다.
0: 네.
1: 이 자성대라는 명칭이 일본식 성곽 표기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2023년 공식 명칭도 부산진성공원으로 바뀌었고요. 지금은 시민들이 산책하고 쉬면서 부산의 역사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부산시가 어떤 취지로 공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는지 공원 여가 정책과 배강주 팀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2: 시민의 생활이 변화하고 여가 문화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 가까운 공원에서 다양한 공원 여가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작년에 이어 부산항공원 시즌2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곳 동구 부산진성공원은 리마인드 전통 혼례시, 강서 명지공원은 반려동식물 전문가 상담 프로그램, 사산공원은 어린이 생태 탐험대 등을 운영하며 각 공원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공원에서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부산항공원 프로그램을 즐기고 일상 속 친근한 여가문화 공간으로 공원을 자주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0: 네, 부산 진성공원. 이렇게 역사적인 곳에서 이제 전통 혼례가 펼쳐진 거네요. 그럼 참가자들은 실제로 어떤 체험을 했나요?
1: 네, 참가자들은 전통 혼례복을 갖춰 입고 서로 마주보고 절을 올리고 술잔을 나누는 전통 혼례의 주요 절차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또 혼례 마지막에는 신랑 신부의 앞날을 축복하는 의미를 담은 닭날리기도 진행됐는데요.
0: 네.
1: 이날은 실제 닭 대신 닭인형을 보자기에 싸서 날리는 방식으로 재현했습니다. 또 이 닭은 예부터 울음소리로 잡귀를 쫓고 법과 번영, 또 다산과 평안을 기원하는 상징 으로 여겨졌습니다. 또 참가자들은 단순히 전통 의상을 입어보는 데 그치지 않고 주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각각의 혼례 절차와 그 안에 담긴 의미까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0: 이게 뭐 우리가 이런 전통 혼례는 사극 같은 데서나 봤지 실제 요즘 결혼식과는 모습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구경하는 시민들에게도 아주 색다른 경험이 됐겠어요.
1: 맞습니다. 평소 시민들이 산책을 즐기는 공원에 혼례복을 곱게 차려입은 참가자들이 등장하니까 분위기부터 확 달라졌습니다.
0: 네.
1: 혼례가 시작되자 지나가던 시민들도 하나 둘 걸음을 멈추고 주변으로 모여들었는데요. 처음 보는 신랑 신부인데도 박수를 보내고 축하를 건네면서 어느새 함께 하객이 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평범했던 공원 한가운데 작은 혼례잔치가 열린 듯 했는데요. 운영 관계자의 이야기와 함께 현장 분위기 직접 들어보시죠.
3: 전통 혼례 개연 행사고
4: 네.
3: 이제 넉 달 동안 매주 일요일 날
4: 네.
3: 오후 시간에 이렇게 전통 혼례식을
4: 네.
3: 세 팀씩 모집해서
4: 네.
3: 네,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외국인도 오셨네요.
4: 네.
3: 저희가 이제 100%는 다 할 수 없으니까 저기 이제 현대적으로 좀 재해석해가지고 간단하게 약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 연세 계절을 맞아 바쁘신 중에도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 전통 혼례에 와주신 귀빈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예쁜 신부를 저에게 달라는 의미로 기러기를 우리 장모님께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0: 자, 천천히 가셔서.
1: 근데 우리 장모님 마음에 듭니까, 사위?
2: 사위 너무 멋져요.
0: 네, 기러기 전달식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결혼이 성원되었음을 선사합니다. 멀리서 찾아와서 축하해 주신 우리 하객분을 향해서 감사의 절을 올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네, 경례 축하합니다.
3: 네, 뭐 이렇게 듣고만 있으니까 저도 한번 직접 보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혹시 그 신랑 신부가 됐던 참가자들도 직접 만나보셨나요?
4: 네, 제가 현장에서 만난 참가자 가운데는 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20대 후반 커플도 있었고요. 네. 또 남편이 포르투갈 출신이고 아내가 한국인인 국제 부부도 있었습니다. 네. 특히 이 국제 부부는 아내의 남동생이 누나 부부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직접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이 참가자들은 처음에 많은 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혼례복까지 갖춰 입으니 조금 쑥스러워했지만 또 혼례가 진행될수록 서로 절을 하고 술잔을 기울이면서 점점 전통 혼례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결혼을 앞둔 커플에게도 또 한국의 전통 혼례가 낯선 국제 부부에게도 우리 혼례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는 특별한 시간이 됐습니다. 참가자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5: 누나가 프랑스에 살고 있는데 같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왔을 때 네. 이제 그 자영되시는 분이랑 이렇게 한국 전통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네.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체험 기회가 정말 운하산들한테조차도 기회가 거의 없거나 볼 수 있는 경우가 없지만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네. 이런 전통 문화도 같이 퍼졌으면 더 뭐 좋은 점들이 많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6: 인터넷에서 검색하다가 또 네. 부산항공원 프로그램을 보고 이렇게 네. 전통 혼례 체험이 있어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주목하고 계셔서 조금 부끄러웠는데 네. 다들 또 한마음으로 축하를 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7: 네, 저희가 결혼을 이제 하긴 할 건데 네. 또 이런 거 연습하자는 차원에서 이제 미리 한번 해봤는데 진짜 전통 옷을 입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원래 제가 갖고 있었던 그런 결혼관도 좀 바뀔 정도로 오히려 한국 사람이니까 이렇게 전통 옷을 네. 입고 하는 것도 되게 네, 좋은 경험인 것 같고 네. 많지 않은 인원이 와주셨음에도 되게 긴장되고 네. 더 서로 가까워지는 것 같고 예, 좋은 경험을 네. 할 수 있어서
6: 오늘 이렇게 함께 체험해주러 와줘서 너무 고맙고 잘 지내봅시다. 사랑합니다.
3: 네, 이렇게 어쨌든 부산 진성에서는 전통 혼례를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거고 또 듣자 하니까 다른 공원에서도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펼쳐지고 있다면서요.
4: 그렇습니다. 이 공원마다 가진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달라지는데요. 네. 금정구 유빛공원에서는 요가와 필라테스 같은 웰니스 프로그램을 또 동래 사적공원에서는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고요. 용도 아미르 공원에서는 바다를 배경으로 한 해양문화 프로그램도 마련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강서구 명지근리공원에서는 가족과 반려동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3: 예, 하여간 뭐 부산에 계신 분들은 가까운 공원에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겠어요. 끝으로 참여 방법도 좀 알려주시죠.
4: 네, 부산항공원 시즌2는 오늘 12월까지 이어집니다. 공연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요. 웰니스나 체험 프로그램은 부산항공원 시즌2 전용 놀이집에서 미리 신청하거나 프로그램에 따라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공원별 세부 일정과 프로그램도 전용 놀이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선선한 가을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도 즐기고 색다른 문화체험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네, 오늘도 좋은 정보 주셨네요. 부산 이혜지 리포터였습니다. 자, 이어서 전주로 또 건너가 보죠. 고경민 리포터 나와 계시죠?
8: 네, 안녕하세요. 전주입니다.
3: 네, 전주는 날씨 어떤가요?
8: 네, 9월 마지막 주에 접어들면서 가을 기온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흐린 하늘이 이어지고 있고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고요. 주 후반에 들어서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환절기 옷차림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전주의 기온은 26.1도입니다.
3: 예, 오늘 전주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8: 네, 전주에 조금 낯선 공간이 하나 생겼습니다. 전주하면 보통 한옥이나 한지, 한식처럼 우리의 전통 문화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낯선 언어와 소리 그리고 전시물들이 한 곳에서 펼쳐져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바로 최근 문을 연 전주 아세안홀인데요. 전주에 있지만 마치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곳입니다.
3: 네, 전주에 아세안홀이 생겼군요. 네. 어떤 곳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0: 주십시오.
1: 네, 먼저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을 뜻하는데요. 전주 아세안홀에서는 아세안 여러 개국의 문화와 역사, 생활 모습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9월 17일에 따끈따끈하게 문을 열었고요. 서울과 제주에 이어서 국내 세 번째, 또 호남권에서는 처음으로 문을 연 아세안 문화교류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아세안 시간을 잇는 손이라는 주제로 개관전이 진행돼 다녀와 봤는데요.
0: 네.
1: 이 오랜 시간 사람들의 손을 거쳐 이어져온 아세안의 문화와 생활을 직접 보고 듣고 느껴볼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0: 네.
1: 이날 현장에 가보니까요. 입구부터 벌써 낯선 언어와 음악이 흘러나오고요. 전시 공간을 따라가다 보면 가면과 직물, 전통악기 같은 이색적인 아세안의 문화가 하나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거기에 각 나라만의 악기 소리와 영상, 전시 설명까지 더해지면서 시각과 청각을 모두 사로잡은 생생한 아세안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먼저 현장의 소리 우리 함께 들어보시죠. 직접 연주해 볼 수 있는 것도 있네요.
0: 예, 소리만 들어봐도 상당히 이국적인 느낌이 드는데
1: 네.
0: 근데 전시가 총 6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아세안 각국의 지리와 역사, 언어 등을 살펴보고요. 조금 더 들어가면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전통 가면, 뭐 라오스와 미얀마, 동티모르 등의 전통 직물도 있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와 미얀마 등의 전통 악기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0: 네.
1: 빛과 그림자를 활용한 전통 예술을 보여주는 공간도 있고요. 또 마지막에는 아세안 관련 책과 여행 정보, 또 영상 자료 등을 볼 수 있는 아세안 라이브러리까지 마련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눈으로 보는 것에 더해서 일부 전시물은 직접 만져보거나 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아세안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전주 아세안홀의 이현자 큐레이터에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2: 저희 아세안홀에는 섹션 6으로 되어 있습니다. 섹션 6에 가면 도서가 있는데 저희들이 볼 수 없는 책들, 아세안에 대한 관광과 문화가 많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띠 같은 거, 바구니 같은 거도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었거든요. 손으로 만져볼 수도 있고 이제 오셔서 한번 보시면 굉장한 자부심도 가지고 또 새로운 걸 많이 느끼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 여기를 이제 근무를 배정받았을 때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이런 광범위하게 글로벌한 곳을 접하지 않았었는데 전주에 이런 곳이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요. 내가 몰랐던 곳도 있구나. 그리고 새로운 것이 너무 많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한 번쯤은 꼭 와서 구경하셨으면 합니다.
0: 네, 뭐 전주를 넘어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자부심도 느껴질 것 같은데 조만간 좀 가봐야겠어요.
1: 그렇죠. 저도 전주에 이런 공간이 생겼다는 게 전주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럽더라고요.
0: 네.
1: 사실 아세안이라고 하면 단순히 여행지나 음식 정도를 먼저 떠올렸었는데 각 나라의 신화와 자연, 생활 방식을 접해보니까 아세안에 대한 궁미도 생기고 궁금증도 생기더라고요.
0: 네.
1: 현장에 찾은 관람객들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또 작품 하나 하나에 오래 머물며 아세안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전시를 둘러본 한 관람객은요. 전혀 다른 세상에 들어온 것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0: 네.
1: 관람객들의 반응도 직접 들어보시죠.
3: 미감 자체가 아세안이라고 해서 좀 친숙할 것 같은데 오히려 낯설고 신선하고 좀 파격적이어서 되게 놀라운 경험입니다. 가면 같은 거나 그 사자탈 또는 그 발리 신화에 나오는 그 마녀와 정령 그런 형상 같은 거가 좀 이제 구체적으로 다가오니까 그게 좀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전혀 다른 세상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네요.
4: 각 나라마다 특징이 잘 드러나서 좀 재밌었어요.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게 단루와 베트남의 그 악기, 단음으로 된 악기 그것이 사람의 목소리하고 비슷하게 난다고 하길래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기도 쉽더라고요.
5: 또 동남아시아에 관한 전시인 것 같은데 사실은 관심이 많이 없었고 좀 생소한 것들이었는데 이렇게 악기나 의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문화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0: 네, 뭐 처음에는 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직접 보고 또 듣다 보면 오히려 그 차이가 좀 재미를 더해줄 것도 같아요.
1: 네, 바로 그 점이 아세아놀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또 아세아놀 하나만 보고 돌아가기 아쉽다면 주변에 전통문화 공간이 인접해 있어서 함께 둘러보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0: 네.
1: 이 아세아놀이 들어선 한국 전통문화 전당에는 한지와 한복, 한식과 공예, 전통놀이 등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함께 자리하고 있고요. 현재는 아세안 문화를 음식으로 경험해보는 아세안 쿠킹 클래스도 운영되고 있어서요. 전시에서 보고 들은 문화를 직접 맛으로 느껴보는 식으로 이어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0: 네.
1: 지역민과 관광객 또 외국인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공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와 조금 다른 문화를 낯설게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직접 보고 듣고 만져보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공간. 이 전주에 새롭게 문을 연 아세아놀에서 그 특별한 경험을 만나보셔도 좋겠습니다.
0: 네.
1: 지금까지 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전주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고경민 리포터였습니다.
6: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0: 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오늘은 강원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원일보 이현정 기자와 함께 지역의 이슈들 자세히 짚어보죠. 안녕하세요.
7: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뭐 추석 연휴에도 내내 이슈가 된 사안부터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태백이 그 산란계 스마트 축산단지를 유치한 것을 두고 지금 인접적인 삼척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일단 그 스마트 축산단지라는 게 어떤 곳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7: 네, 이 스마트 축산단지는 정보통신기술 ICT 기반 축사와 또 축산 데이터 센터 등을 한 데 모아서 이 축산업의 미래 성장 거점을 만들겠다는 국가의 정책입니다.
0: 네.
7: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6일 이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대상지로 태백시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태백시는 4,800억 원 규모의 이 전국 첫 산란계 스마트 축산단지를 유치하면서 폐광 지역 대체 산업 기반을 확보했는데요. 태백시와 농식품부, 또 강원특별자치도와 농업회사법인 간홍이 2031년까지 45헥타르 규모의 스마트 산란계 단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0: 네.
7: 정부는 경기 포천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을 지방으로 이전해서 단지를 조성하고 또 산란계 320만 마리를 사육해서 하루 평균 계란 186만 개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계란의 3.7%가 태백에서 나오게 됩니다.
0: 네, 일단 뭐 태백에서는 기대가 상당히 클 것 같고요. 안정적인 달걀 공급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뭐 어떤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지요?
7: 네, 이 태백 인구는 1986년 11만 5천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에 석탄 산업 쇠퇴와 함께 줄어서 올해 3만 6,700명까지 내려앉았는데요. 태백시는 이번 단지에 들어오는 대규모 외부 투자로 355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어서 인구 유입에 물꼬를 틀겠다는 계획입니다.
0: 네.
7: 또 이 태백은 열대야가 없는 고지대거든요. 그래서 폭염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또 철새 도래지가 없어서 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낮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농식품부는 이 태백단지가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넓혀서 계란 수급과 또 가격 안정, 식량 자급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 네.
7: 태백시는 이 계란을 소재로 한 체류형 체험시설을 조성해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보관이고요. 또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을 신축해서 단지에서 나오는 개분을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고 또 전기발전 수익 일부를 인근 주민과 공유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0: 네. 이렇게 뭐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삼척에서는 그렇다면 왜 이 태백에 들어서 산란계 스마트 축산단지를 반대하고 있는 건가요?
7: 네. 아무래도 삼척에서는 인근 50천 식수원 오염, 또 악취, 또 백두대간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섞인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7: 태백에 추진되는 이 대규모 축산단지 백지화를 요구하고

0: 주도하고 있는 삼척 시민 천여 명은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22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강경 투쟁에 나섰는데요. 이 시민들은 22일 축산단지 예정지 인근인 건희령 정상에서 백두대간 생명평화 행진 대회를 열고 백두야를 촉구했습니다. 이 시민들은 생태계 보고인 백두대간과 또 한강, 낙동강, 50천의 발원지 상류에 320만 마리 규모의 양계장을 건립하는 것은 모두가 다 죽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날 집회에서는 박병준 도계읍 점리 이장과 또 정우화 도계읍 점리 4반 반장, 또 박형용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등이 삭발까지 하면서 백지화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1: 실제로 뭐 삼척 지역사회의 반발이 더 거세지고 있는 양상이라죠.
0: 네, 대학가와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정치권으로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 강원대 삼척 캠퍼스 학생들도 학습 생활권이 침해된다면서 22일 집회에서 이 시민들과 뜻을 함께 했습니다. 삼척 캠퍼스 이지연 부총학생회장과 또 이연아 보건과학대학 학생회장은 이날 조개 캠퍼스 2천여 명 학우들의 학습 생활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또 이 태백 대규모 축산단지 반대 삼척 범시민 공동대책위원회 감광태 유재용 공동대표는 특혜와 부실 검증으로 이 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청와대가 나서서 이 사업 선정 과정에 대한 조사를 하고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1: 네.
0: 또 이 박상수 삼척시장과 김원학 시의장도 폐광 지역인 도계가 석탄의 시대를 지나서 새로운 희망을 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습적으로 추진한 이 스마트 축산단지가 삼척의 미래와 삶의 터전을 흔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 네. 그러면 뭐 삼척의 이런 거센 반발에 대해서 지금 태백은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나요?
0: 네, 이 태백시 현안대책위원회는 태백청정 스마트 축산산업단지 건립 추진 철회 촉구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 현안 대책위는 근거 없이 환경 파괴 오명을 씌워서 조성을 중지시키려는 행위, 또 정부 부처와 강원자 지도의 철회 요구 성명을 남발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1: 네.
0: 또 태백시를 환경 오염의 범죄자로 취급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집단 이기주의에 편승한 무조건적 반대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이 폐광 이후 산업기관이 약화되고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단지가 축산에 그치지 않고 가공, 유통, 또 바이오가스, 에너지, 자원순환, 또 체험형 관광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대체산업 기반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또 삼척에서 오염을 우려하고 있는 50천과는 예정지가 4.1km 떨어져 있고 또 용수는 상수도로 확보하며 오폐수는 별도 처리 시설을 거친다고 밝혔습니다.
1: 예. 근데 어쨌든 이렇게 태백과 삼척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태백과 삼척 또 인근 지역의 영월과 정선 4개 시군은 지난 16년 동안 석탄산업 전환지역의 공동 발전을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단단했던 연대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1: 네.
0: 이 삼척시가 이 태백시가 대규모 양계단지 조성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항의하는 의미로 석탄산업 전환지역 4개 시군 협의회에서 전격 탈퇴를 선언한 겁니다. 2010년 구성된 석탄산업전환지역 4개 시군 협의회는 폐특법 연장을 비롯해서 16년 동안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각종 현안에 공동 대응해 왔습니다. 삼척시는 탈퇴 결정이 단순히 축산단지 사업에 대한 이견보다는 석탄산업전환지역이라는 공동의 정서를 공유하면서 상호발전을 위해 운영해온 협의회의 공동협력정신이 훼손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1: 네.
0: 하지만 이 석탄산업 전환지역의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석탄산업 전환지역의 사회단체 관계자는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이 협의체가 균열 조짐을 보여서 안타깝다면서 양 지역의 갈등이 원만하게 해소돼서 이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1: 네, 약간 조속히 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원도 공공의료원의 파업이 임박해서 또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요?
0: 네, 이 강릉과 삼척, 또 속초, 영월, 원주 등 강원 지역 5개 의료원 노조가 사측과의 임금과 단체 협약 공동 교섭이 결렬되자 전면 파업을 예고한 건데요.
1: 네.
0: 전국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 강원 지역 본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삼척 의료원에서 이 도사나 5개 의료원 노사가 2026년 임금 및 단체

0: 대박 체제를 위한 3차 공동교섭을 진행했습니다. 이 교섭 과정에서 보건의료 노조는 5개 의료원이 겪고 있는 심각한 임금 체불과 만성 적자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천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강원지역 본부 분회장은 의정활동 이후에 휴직으로 발생한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 인력 채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남은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를 떠안으면서 환자 안전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 그 실제 강원지역 의료원 임금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0: 네, 매우 열악한데요. 이 지방의료원 임금은 일반직 공무원 기본급표를 기준으로 적용되는데 현재 속초의료원은 5년 전인 2021년 임금 테이블을 적용받으면서 사실상 5년 연속 임금이 동결된 상태입니다.
1: 네.
0: 강릉과 삼척의료원은 2년째 임금이 동결됐고 영화의료원은 3년간 동결을 겪다가 지난 5월 2024년 기준을 적용받았지만 이 역시 2년째 동결된 기준인데요. 하지만 이 노사는 핵심쟁점인 임금 개선 문제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교섭이 결렬됐습니다. 이어지는 현장 교섭에서도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릴 경우에 이 노조는 다음 달 15일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예. 그 공공의료원 경영 상태는 어떤지도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죠.
0: 네, 도내 5개 의료원 경영 상황은 심각합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운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곳은 삼척의료원 단 한 곳으로 원주와 강릉 영월의료원은 B등급, 또 속초의료원은 C등급으로 적자 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 노조는 만성적인 임금 체불 개선을 요구했지만 의료원 측은 강원도의 승인 없이는 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1: 네.
0: 이 노사는 임금 협상은 결렬했지만 심각한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 강원도 차원의 특별법 제정 노력 또 조례 제정을 공동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입니다.
1: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강원일보 이현정 기자와 함께 오늘 강원 지역의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윤도현 밴드의 잊을게 1부 끝곡으로 함께 듣죠.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연휴가 끝나고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은 날씨 관련 특보라니 깨끗한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오늘 일교차는 그다지 나지 않는 곳이 많지만 내일부터 당분간은 전국 내

0: 쪽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잘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강릉, 광주가 26도까지 예보돼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5.6도, 비교적 선선한 편이고요. 오늘 세종, 대전은 25도로 예상이 되고 대구, 부산, 제주가 27도까지 오르겠지만 포항은 29도로, 일부 경상권은 30도 가까이 기온이 아직도 올라서 늦더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가끔 구름이 많고 남부지방은 흐리다가 차차 구름량이 늘겠습니다. 제주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일부 전남 남해안, 남부 서해안과 제주에 곳에 따라 5mm 안팎의 비가 지나겠고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지만 비 소식이 있는 동해안은 흐린 가운데 내일 동해안으로 5mm 안팎의 비 예보가 또 있습니다. 9월의 마지막 날 수요일은 중부와 전북 대부분 5에서 10mm의 비가 지나겠고요. 이후로 기온이 좀 떨어지면서 목요일 아침 서울이 12도, 금요일과 토요일은 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6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김건희 씨와 관련해 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천수 전 열린공감 TV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정 전 대표 측은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공익적 가치도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외식 가맹 사업을 하는 명륜당이 회장 일가 소유의 대부업체들을 부당 지원한 혐의가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148억 원을 부과하기로 하는 한편 회장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담합을 반복하는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중동 긴장 재고조 등의 여파로 국내 기업의 경기 전망이 한 달 만에 다시 부정적으로 돌아섰습니다. 영유아 2명 중 1명은 만 2세가 되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을 시작한다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연구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공인혜였습니다.
1: 네, 라디오 전국 일주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뭐 연휴가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만 비교적 잘 쉬었다고 해도 많이 생각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도 일이 왠지 손에 잡히지 않고 집중력도 떨어져서 힘든 분들 분명 계실 것 같은데 이게 바로 명절 후유증 때문이라고 하네요. 전문가에 따르면요, 몸과 마음이 평소 상태로 돌아오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서요. 단숨에 컨디션을 회복하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수면과 식사 또 운동 시간을 차근차근 원래 생활 패턴으로 되돌리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거나 개인적으로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명절 후유증을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나에게 휴식과 여유를 오늘 퀴즈 정답인 이것 해보면 어떨까 제안드려봅니다. 자, 뭐 이 글자를 풀이해보면 남에게 어떤 물건 따위를 선사하는 것을 뜻하긴 하는데요. 시옷, 미음, 초성 힌트까지 드렸어요. 정답을 맞히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고 많은 사연들 보내주고 계신데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 거고요.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0: 지방정부의 예산을 분석해보는 시간, 우리고장 살림살이 시간이 또 끝 순서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마지막까지 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보내주신 문자들 좀 보겠습니다. 끝번호 2135님. 추석 전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9년 동안 보살펴 주신 요양병원에 감사의 이것을 전하고 집에 가는 중입니다. 시어머니께서 제게 주신 큰 이것은 바로 남편입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큰 일을 또 추석 전에 치르셨군요. 9년이나 요양병원에 계셨으면 정말 가족같이 돌봐주셨던 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또 이것을 전하고 가시는군요. 자, 6414님. 이번 추석에 조카들에게서 생각지도 않은 이걸 받았답니다. 뜻밖이라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행복한 명절이었습니다 하셨는데 맞아요. 이게 어느 정도 예상하는 이것과 뜻밖의 이것은 그 받았을 때의 느낌 자체가 많이 다르죠. 아, 행복하셨겠습니다. 9099님. 저는 이웃분들과 정을 나누고 싶어서 몇 년 전부터 넉넉하게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올해는 아래층에 혼자 사시는 분께 추석 음식 여러 가지와 김치를 갖다 드렸더니 더 큰 이걸 주셨어요. 제가 더 감사했답니다 하셨습니다. 주고받는 이것 속에 정이 쌓이는 거죠. 네, 아이 좋습니다. 잘하셨네요. 커피 쿠폰 하나 선물로 드리고요. 0035님, 이번 추석에 햄과 식용유를 이것 받았는데요. 햄을 평소 즐기지 않고 식용유가 많아서 경로당에 드렸다. 이런 사연을 또 주셨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주고받는 게 이런 거 아닌가요? 햄, 식용유, 뭐 이렇게 샴푸, 세제들 뭐 이런 것들. 아, 좋습니다. 뭐 다양한 사연들 보내주고 계신데 일단 좀 진행하고 프로그램 말미에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끝까지 기다려볼게요. 자, 지역뉴스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도 시선뉴스 심재민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오늘 이 소식부터 좀 보겠습니다. 경남 고성의 한 식품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40대 노동자가 로봇 압착 사고로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나흘 만에 숨졌습니다. 지금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에 나섰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지난 21일 경남 고성군의 한 식품 제조업체에서 40대 노동자가 로봇 팔과 바닥 사이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해당 노동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던 중 나흘 만인 지난 25일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식품 적재 작업에 쓰이던 로봇이 멈추면서 피해 노동자와 동료가 함께 로봇 아래로 들어가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0: 네.
1: 점검을 마친 뒤 동료가 먼저 빠져나왔고 피해 노동자도 이미 나온 것으로 착각해 로봇을 다시 작동시키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노동부는 피해 노동자가 숨진 당일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업체 측 과실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동부도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0: 네, 철저한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국 각급 선거관리위원 3명 중 2명 이상이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뭐 이런 자격으로 위촉되는 등 이게 구체적인 좀 검증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걸로 나타났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와 구시군, 읍면동 선관위원 2만 2천여 명 가운데 약 68%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라는 자격으로 위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추천위원은 약 29%였고 법관이나 교육자 출신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현재는 각급 선관위에 빈자리가 생기면 해당 선관위가 법관이나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등을 선정해 추천하고 상급 선관위가 의결을 거쳐 최종 위촉하는 방식입니다.
0: 네.
1: 네, 이에 이상식 의원은 학식과 덕망을 판단할 구체적인 검증 기준이나 별도의 추천 공모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체 위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만큼 보다 명확한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공모제나 위촉 추천위원회를 도입하고 정당 가입 이력과 도덕성, 적격성 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도 개선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전국의 일반 상가 공실률이 13%를 넘어서면서 지금 상가 8곳 가운데 한 곳은 비어있는 걸로 나타났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0: 중국 일반 상가 공실률은 올해 2분기 13.36%로 집계됐습니다. 2021년 1분기보다 1.4%포인트 높아졌고 2024년 3분기 이후 7개 분기 연속 상승하면서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5년 전보다 공실률이 올랐습니다. 특히 세종은 22.79%로 가장 높았고 대구와 충북, 경북, 광주도 16에서 17%대의 높은 공실률을 보였습니다. 네, 상권에서 가장 중요한 1층 점포도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전국 1층 공실률은 5년 사이 4.79%에서 6.68%로 높아졌고 중대형과 소규모 상가 모두 빈 점포가 늘었습니다.
1: 네.
0: 네, 이와 함께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는 97만 5천여 곳에 달했고 절반 이상이 사업 부진을 이유로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상가 공실과 폐업이 함께 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 지원과 내수 회복 대책을 실제 현장 상황에 맞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 예. 자, 마지막 소식인데요.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들어온 상어, 북항이를 보려는 방문객이 계속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가운데 오늘 부산시와 해경 등이 북항이를 바다로 돌려보낼 방안을 논의한다고요?
0: 네, 지난 18일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에서 길이 약 3.5m의 상어가 발견됐는데요. 무태상어로 추정되는 이 상어는 시민들 사이에서 북항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 현재까지 열흘 가까이 수로 안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1: 네.
0: 네, 이렇게 북항이가 화제가 되면서 이를 직접 보려는 방문객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19일부터 27일까지 친수공원 누적 방문객은 56만 8천여 명을 기록했는데요. 다만 상어가 좁은 수로에서 장기간 머물 경우 스트레스로 상태가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해경은 연휴 기간 동안 경비정을 투입해 이 북항이를 바다 쪽으로 유도했지만 아직 수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상황으로 부산시와 해경, 국립수산과학원은 오늘 대책회의를 열고 대형 장비 등을 이용해 북항이를 안전하게 바다로 돌려보내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한편 무태상어처럼 비교적 따뜻한 바다에서 주로 분포하는 어종이 부산에서 발견되면서 해수온 상승 등 기후위기에 한 징후일 수도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아무쪼록 북항이 잘 바다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역뉴스 브리핑 시선뉴스 심재민 기자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2: 지방이 튼튼해야 대한민국이 건강해집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길을 고민합니다. 우리 고장 살림살이.
1: 네, 이번 순서 우리 고장 살림살이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국지방정치연구소 우지영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또 어떤 예산과 정책을 다루게 되는 건가요?
3: 네. 이번 추석에 고향 농촌으로 다녀오신 분들은 수확철 일손 부족으로 애태우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
1: 네.
3: 농촌의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벼나 과수를 수확하려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꼭 필요합니다.
1: 네.
3: 그런데 지방 정부 간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유치하려는 경쟁이 날로 심해지고 이탈 문제를 포함해 기숙사를 건립하는 비용 등 지방 살림 부담도 꽤 큽니다. 오늘은 농촌의 필수 인력이 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사업에 지방정부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1: 네. 이것도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일단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어떤 방식으로 농촌에서 실제로 일하게 되는 건가요?
3: 네. 파종기나 수확기처럼 일손이 바쁜 시기에 맞춰 외국인을 최장 8개월까지 단기로 고용하는 방식입니다.
1: 네.
3: 법무부가 지방정부의 신청을 받아 입국 비자와 인원을 승인해주면 실제 현장에서 뛰는 건 지방정부입니다. 해외 지방정부와 직접 협약을 맺고 사람을 선발해서 농가 배정과 숙소 점검까지 전 과정을 도맡아 챙깁니다. 농가와 연결하는 방식은 크게 둘로 나뉘는데요. 농가에서 서너 달씩 직접 숙식을 제공하며 쓰는 개별 농가형이 있고요. 지방정부와 농협이 인력을 관리하면서 일손이 급한 영세 농가에 하루 단위로 보내주는 공공형 계절 근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1: 예, 요즘은 뭐 실제로 이 계절 근로자 없이는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인데 아니 얼마나 농촌 인력이 부족하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3: 네, 통계청의 2020

0: 2024년 농림어업 조사를 보면 네. 전국 농가 인구의 65세 이상 고령화율이 55.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벼농사와 달리 사과나 고추 같은 밭작물은 수확 기계화율이 30%를 밑돌아 일일이 손으로 따야 하거든요.
1: 네.
0: 농가 어르신들 힘만으로는 이 수확 작업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외부 인력을 구하지 못하면 1년 농사를 통째로 포기해야 하는 한계에 이른 겁니다.
1: 상당히 심각하군요. 그럼 뭐 실제로 지금 농촌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얼마나 되나요?
0: 최근 몇 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2021년만 해도 전국에 1,800명 수준에 불과했는데요. 법무부 통계를 보면 2023년에 4만 명, 2024년 6만 명을 넘어섰고 올해는 전국 130개 지방정부에 9만 명 안팎까지 배정되었습니다.
1: 네.
0: 강원도 양구나 인제, 전북 고창, 경북 청송 같은 대표적인 농촌 지역은 한 해에 수천 명씩 들어옵니다. 국가도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등 다양한 동남아 국가와 협약을 맺고 입국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이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일시적인 보조 인력이 아니라 농촌 경제를 굴리는 필수 인력으로 완전히 자리 잡은 셈인 거죠.
1: 그렇군요. 그럼 이 계절 노동자들의 임금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0: 네. 일당 자체는 농가가 100% 부담합니다.
1: 아하.
0: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하루 11만 원에서 13만 원 선이고요.
1: 네.
0: 문제는 임금 외 부대 비용을 지자체가 떠안는다는 점입니다.
1: 네.
0: 근로자 1인당 검진비, 마약검사비, 산재보험료의 통역료, 공항버스비까지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이 운영비로 나갑니다. 가장 큰 돈은 기숙사인데요.
1: 예.
0: 정부 지원금은 15억 안팎으로 실제 건축비는 4,50억 원이 들어서 모자란 30억 정도는 지자체가 고스란히 자치 예산으로 메웁니다. 결국 농촌 지자체 곳간에 매년 수억에서 수십억 원씩 고정 부담이 쌓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실제로 현장의 반응은 또 어떤지도 궁금해요.
0: 네. 농식품부의 2024년 실태조사를 보면
1: 네.
0: 공공형 계절 근로를 이용한 농가의 98%가 다시 이용하겠다고 답할 정도로 현장 호응은 매우 높습니다.
1: 네.
0: 가장 큰 이유는 천정부지로 치솟던 농촌 사설 인건비를 끌어내렸기 때문인데요. 일손이 몰리는 수확철에는 사설 소개소 인건비가 하루 18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치솟아 부르는 게 갑이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지방정부와 농협이 하루 9만 원 안팎의 적정 단가로 인력을 공급하면서 사설 인건비도 12만 원 선으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1: 네.
0: 일손 부족으로 수확을 포기할 뻔했던 농가에는 농가 소득을 지키는 실질적인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98%면 정말 만족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0: 네.
1: 그러면 계절 근로자는 정해진 그 사업장에서만 딱 일을 해야 하는 건가요?
0: 네. 계약된 농가나 배정된 작업장에서만 일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아하.
0: 하지만 계약 기간 도중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례가 지금 심각하거든요.
1: 네.
0: 최근 3년간 농가에서 사라져 불법 체류자가 된 인원만 2천 명에 달합니다. 주된 원인은 지자체가 해외 도시와 직접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현지 불법 브로커가 끼어들기 때문인데요. 근로자들이 수백만 원의 소개료 빚을 지고 들어오다 보니 이를 빨리 갚으려고 돈을 더 많이 주는 공장이나 건설 현장으로 야반도주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1: 아니 근데 근로자들이 그렇게 중간에 빠져나가면 이 농가는 어떡합니까? 허탈할 것 같은데요. 지방정부도 물론 뭐 타격을 또 입겠고요.
0: 네. 당장 수확기 농가는 하루아침에 일손이 사라져 한 해 농사를 망치는 날벼락을 맞게 됩니다.
1: 상당하겠는데요.
0: 네. 지방정부가 받는 제재도 또 엄격한데요. 법무부 지침상 이탈률이 5%를 넘으면 배정인원이 깎이고 10%를 넘으면 다음에 사업 참여 자체가 전면 제한됩니다.
1: 관리를 제대로 못한
0: 네.
1: 것에 대한 페널티가 상당하네요.
0: 맞습니다.
1: 예.
0: 실제로 이 기준을 넘겨 이듬해 인력을 한 명도 배정받지 못한 지방정부도 있었는데요. 결국 다른 성실한 농가들까지 다음에 일손을 배정받지 못하게 되는 연쇄 피해로 이어지는 겁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 지방의회 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공무원들이 밤마다 숙소를 돌며 점호를 하거나 도망간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기형적인 행정력 낭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1: 네. 뭐 그런 거 하면 이제 앞서 지방 정부들끼리 또 유치 경쟁도 벌인다고 하셨잖아요. 모르긴 해도 이러다 보면 또 뭔가 갈등도 좀 생기고 문제도 발생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0: 네. 전국 100여 개 시군이 각자 외국 도시와 협약을 맺다 보니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입니다.
1: 네.
0: 옆 동네에 일손을 뺏기지 않으려고 군비로 왕복 항공료나 체류비까지 얹어주는 출혈 경쟁을 벌이는데요.
1: 네.
0: 지방정부가 직접 나서다 보니 그 틈새를 노린 사설 브로커들이 끼어듭니다. 작년 KBS 보도에 따르면 강원 양구나 전남 해남 등에서 브로커의 임금 착취가 드러나서 필리핀 정부가 일부 지방정부의 인력 송출을 전면 중단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1: 네.
0: 일손 구하려다 지방정부 살림만 축나고 엉뚱한 브로커만 좋은 일 시킨 셈이죠.
1: 그렇군요. 그런 문제가 또 있군요. 그나저나 그 계절 근로자들의 그럼 작업 환경은 또 어떤가 이런 부분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0: 네.
1: 것 같아요.
0: 농식품부 실태조사를 보면 일자리 만족도가 89%, 재입구 희망 비율이 95%에 달할 정도로 계절 근로자들 호응 자체는 매우 높습니다.
1: 네.
0: 하지만 현장의 복지와 인권 실태를 보면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먼저 주거복지 문제입니다. 공공기숙사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냉난방도 취약한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 숙소에 머무는 경우가 적지 않고요.
1: 네.
0: 건강권 보장도 미흡합니다. 한여름 폭염 속에 온열 질환으로 쓰러져도 언어 장벽과 교통 불편 때문에 제때 병원 진료를 받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노동 인권 측면에서도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이유로 초과 근무 수당이 제대로 정산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여전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1: 실제로 뭐 지난 폭염에 또 사망한 그런 근로자 소식도
0: 맞습니다.
1: 있었던 것 같은데요.
0: 네.
1: 하여간 여러 문제가 여전히 산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런 문제를 혹시 적극적으로 좀 개선한 사례들도 있을까요?
0: 네. 충북 괴산군이 대표적입니다. 전용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전담 조리사를 더 고향 음식을 챙겨주는 등 생활복지에 신경을 썼는데요.
1: 네.
0: 1,000명이 넘는 인력을 쓰면서도 이탈률을 0%로 묶어두는 성과를 냈습니다.
1: 네.
0: 전북 고창군의 사례도 좋은데요. 초기에 이탈 문제를 겪은 뒤에 해외 협약 대신 관내 다문화 가정의 사촌 이내에 가족 친척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전면 바꿨는데요. 가족들 간의 신뢰 덕분에 브로커 개입을 원천 차단했고 이탈률도 0%대로 뚝 떨어뜨렸습니다.
1: 네.
0: 결국 불법 브로커가 발붙이지 못하게 통로를 닫고 숙소와 식사 같은 기본 처우를 챙겨주는 사람 중심 관리가 근본적인 해법임을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1: 네. 근데 이제 보면 또 기숙사를 새로 짓거나 제도를 통째로 바꾸기는 좀 어려운 시군들도 형편상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지방정부들이 좀 당장 참고할 만한 현실적인 해법은 없을까요?
0: 네. 우선 주거시설은 파주시처럼 비어있는 시청 관사나 공공유휴 건물을 활용하면 수십억 원 신축 비용 없이 당장 안전한 숙소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소통과 갈등 해결 측면에서는 스마트폰 다국어 번역 앱과 모바일 창구를 적극 활용해서 임금 계산이나 근로조건 시비를 현장에서 바로바로 풀어내는 방식입니다.
1: 네.
0: 안전망으로는 단체 상해보험을 지원해서 폭염 질환이나 농작업 부상이 생겨도 농가와 근로자 모두 병원비 부담을 덜게 해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결국 거창한 건물을 짓기보다 남는 공공공간을 내주고 소통과 안전망부터 챙기는 알뜰한 행정이 먼저입니다.
1: 네, 그러니까 이런 정부, 지방정부들의 어떤 노력을 뒷받침하려면 또 앞으로 제도적으로도 어떤 방안들이 좀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요.
0: 네. 계절 근로자가 농촌의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더 촘촘한 안전망을 짜야 합니다. 우선 중앙정부는 인력 선발을 국가 간 공공협약으로 일원화해서 불법 브로커가 이 중간에 끼지 않게 해야 되고 지방정부 간 출혈 경쟁을 뿌리 뽑아야 하거든요. 지방정부 역시 무리한 시설 신축을 자제하고 성실하게 일한 인력이 매년 다시 올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후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1: 네.
0: 즉 정부는 든든한 공공 틀을 받쳐주고 지방정부는 알뜰한 현장 살림을 챙기는 양방향 협력이 이루어져야 농가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모두 상생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오늘 계절 근로자 관련 예산을 좀 살펴봤는데 끝으로 한 줄평 부탁드립니다.
0: 네. 오늘의 한 줄평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농촌의 필수 인력인 만큼 임시 방편을 넘어 지속 가능한 상생 제도로 나아가야 한다로 정리하겠습니다.

0: 네,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한국지방정치연구소 우지영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퀴즈 정답 선물이었습니다. 아, 추석 연휴 직후라 많은 얘기들을 보내주셨는데 1487님이 술이 들어왔는데 자신이 못 마시니까 이제 이걸 판매해서 돈으로 그 돈으로 만난 거 먹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술 같은 것들은 이게 또 법상 면허가 필요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꼭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들으면서 마무리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 함께하는 작품은 토니 모리슨의 퓰리처상 수상작 빌러비드입니다. 우리가 미처 닦아주지 못한 타인의 눈물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겁이 난 나머지 마주하지 못한 죽은 자들의 얼굴, 감당하지 못할까봐 마음속 깊은 지하창고에 묻어둔 사랑하는 이들의 얽힌 추억은 모두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흑인 여성 작가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이자 퓰리처상 수상자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문학상을 받은 토니 모리슨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지혜로운 대답을 빌러비드라는 단 한 편의 소설에 압축해 놓았습니다.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블루스톤 로드 124번지 토니 모리슨의 빌러비드는 집의 번지수로 문을 엽니다. 124번지는 귀신 들린 집이었습니다. 죽은 아기의 원혼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지요. 소설의 첫 장면은 마치 문지방을 넘기도 전에 우리의 발목을 붙드는 손처럼 차갑고 단호합니다. 보통의 소설이라면 사람을 먼저 소개할 자리에 모리슨은 숫자를 내밉니다. 1, 2, 4, 1과 2와 4, 그리고 우리는 한참 뒤에 알게 됩니다. 그 사이에 빠져있는 숫자가 3이라는 것을. 셋째 아이, 목이 잘려 죽은 아이, 이름조차 갖지 못하고 묘비에 단 한 단어만 새겨진 아이 빌러비드, 사랑받는 자. 집의 번지수마저 그 아이의 부재를 끌어안고 흐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리슨의 문장은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더 많은 말을 합니다. 빈자리가 말을 하고 침묵이 비명을 지르고 숫자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아이의 무덤이 됩니다. 이 집에는 네 아이의 어머니 세서가 삽니다. 한때 노예였고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된 여자. 그러나 모리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사슬을 푸는 일과 사슬을

에서 풀려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제 것으로 끌어안는 일은 같지 않다고. 세서는 몸으로는 노예의 땅 스위트홈을 떠났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떠나오지 못

0: 도록 도와드리는 성공 코치 이대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1: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바쁜 일상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국제사회 소식을 글로벌 배송으로 전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11시 5분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에서 더 가까워진 국제사회를 만나보세요.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얼마 전 대홍수로 네팔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네팔과 우리나라는 정식 수교를 맺은 지 50년이 넘었고 한국에 사는 네팔인은 10만 명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네팔 출신 방송인 수잔 샤키아 씨는 얼마 전 고국의 대홍수 소식에 네팔의 현지 상황을 알리며 네팔 돕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수잔 씨는 올해로 한국살이 16년 차라고 합니다. 6개월짜리 어학연수로 한국을 찾았다가 서울시 명예시민이 됐고 한국사위가 되면서 네팔의 문화, 알려지지 않는 네팔 얘기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수잔 샤키아 씨 지금 만나봅니다. 네, 수잔 씨 어서 오세요. 나마스테.
1: 나마스테. 안녕하세요. 수잔입니다. 네,
0: 얼마 전에 어몽길 대장님이 가르쳐주고 가셨어요.
1: 아, 너무 예. 잘 가르치고 가셨네요.
0: 네팔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맞아요. 인사한다고. 예, 네팔에서는 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 우리 안녕하세요 하는 것처럼. 네,
1: 근데 그러니까 손을 이제 무조건 한다라는 거는 없고요. 그래도, 네. 그래도 이제 좀 어르신이라든지 또 제가 이제 조금 선배님. 네. 또는 이제 나이가 저보다 좀 어르신들이면은 그래도 이제 안 그래도 손을 하는 게 낫죠.
0: 두 손을 모으고 예. 합장하고.
1: 예. 아니면 예. 뭐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안녕 하듯이 그냥 나마스테. 잘 있죠? 뭐 밥 먹었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0: 아, 예. 안녕하세요 말고 또 다른 뜻이 있나요?
1: 이 나마스테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그냥 인사말로만 보기는 하는데요. 네. 근데 우리 이제 불교 또는 이 힌두교 사상에서는 이 지구촌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신이다. 또는 신이 곁들여 있다 이렇게 믿거든요. 네팔 네.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숨 쉬고 있는 자체도 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숨을 쉬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네. 제 안에 있는 신이 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신을 존경한다, 배려한다라는 그런 이제 아름다운 뜻도 가지고 있고. 예.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산스크리트어인데 너머스테라는 말로 이제 너머스테가 된 건데요.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
0: 새로운 것을 시작한 네. 좋은 뜻이 많네요. 네,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네. 보면은 이 나마스테라는 인사말을 뭐 익숙한 사람한테도 할 수 있지만 처음 만난 사람, 뭐 오늘 처음 뵙겠습니다 한 것처럼 이제 나마스테 이렇게 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0: 그 존중의 의미도 있네요.
1: 맞습니다. 네, 네. 배려한다 이런 그렇죠? 것들도 있습니다. 네.
0: 예, 배웠습니다.
1: 아닙니다.
0: 근데 지금 방송 들으신 분은 네팔에서 오신 분인지 모를 것 같아요. 저보다 우리말을 더 잘하셔가지고.
1: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네.
0: 아니, 제가 방송에서 텔레비전에서 많이 뵀는데 네. 실제로 뵈니까 네. 화면보다 더 미남 훈남이세요.
1: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0: 예. 아, 근데 저희가 정말 오면서도 아까 방송 전에 잠깐 인사하면서 그러셨어요. 좋은 일로 인사를 드려야
1: 그러니까요.
0: 되는데.
1: 근데 네.
0: 그 네팔에서 그렇게 큰 홍수가 대홍수가 있어서 얼마나 많이 놀라고 속상했겠어요. 그 가족들하고는 연락을 다 하셨죠.
1: 맞습니다. 네. 예. 우리는 사실은 처음에 이런 뉴스가 이제 나왔을 때 네. 그냥 뭐 홍수니까 네팔에는 이제 홍수가 좀 자주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0: 아, 그래요? 네,
1: 그리고 또 우기 때는 네. 그래도 조금 이제 물 수심이라든지 이런 게 좀 높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 아, 또 뭐 비가 많이 왔나 보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냥 넘어갔는데 갑자기 이제 모든 매체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때 느꼈죠. 그래서 예. 이제 가족들한테 먼저 전화를 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제 가족들은 직계 가족들은 다 이제 카트만두 수도 쪽에 살기 때문에 네. 그 홍수 피해 지역보다는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큰 피해는 없었고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조금 수습하다 보니까 또 이제 거기서 나오는 그런 정보

0: 정보들을 좀 수집하다 보니까 또 아시는 분들도 거기에 아직도 실종돼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1: 그렇죠. 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0: 맞습니다.
1: 예, 그 어몽길 대장님이 지난번에 출연하셔서 그러시더라고요. 대홍수가 일어난 그 지역이 순례자가 많고
0: 네.
1: 또 그 8월 정도면은 축제가 아주 크게 열려서
0: 맞습니다.
1: 많은 분들이 거길 간다면서요. 네.
0: 맞습니다. 거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네팔하고 중국 국경이기도 하고요.
1: 네.
0: 그 국경을 넘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산도 있어요. 그
1: 예.
0: 히말라야 산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무조건 그러니까 힌두교 믿는 사람들은 꼭 한 번은 가야 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1: 성지 같은 네, 곳이군요.
0: 성지죠. 네, 어떻게 네. 보면 산이긴 하는데 우리는 산이 이제 신선한 곳이다라고 이제 믿기 때문에 거기 무조건 가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팔 쪽에 하나 연못이 있어요.
1: 네.
0: 그 연못에는 이제 8월 보름달에 크게 축제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1: 아.
0: 거의 한 3천에서 4천 미터 정도 되는 곳에서 그 연못 호수 작은 호수가 있기 때문에
1: 연못이라고 하면 좀 작게 연상이
0: 그렇죠,
1: 되는데
0: 작게.
1: 그건 아니고 큰 거예요?
0: 엄청 크지는 않는데
1: 네.
0: 작아요.
1: 아.
0: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래도
1: 네.
0: 이제 해발도 굉장히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1: 3천 미터, 4천
0: 네, 3천에서 4천 정도이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미리 가서 좀 적응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런 축제도 즐기고 또는
1: 예.
0: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그런 의식들도 있는데 그런 의식들도 지르는데 그래서 미리 가시는 분들도 있었고.
1: 네.
0: 그래서 오래 전부터 이제 1년에 한 번씩 오는 축제이자 와서 그때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지 않았나라는
1: 예.
0: 그런 추측도 할 수 있죠.
1: 그래서 피해가 더 컸군요.
0: 네, 맞습니다.
1: 근데 아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홍수가 네팔에는 좀 잦은 편이다.
0: 네.
1: 그러면 눈사태, 산사태 이런 거 수잔도 본 적이 있어요?
0: 저도 직접 본 적은 있었습니다.
1: 예.
0: 그래도 제가 피해 받은 거는 아니었고요.
1: 네.
0: 그 히말라야 산에 갈 때마다 그니까 뭐 옆 동네 또는 옆 산에 이렇게 가끔씩 그 눈사태 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1: 아.
0: 저도 그때 한번 에베레스트 등반을 하고 있었을 때
1: 네.
0: 그때 이제 옆에서 막 어마어마한 그런 큰 소리가 난 거예요. 새벽
1: 예.
0: 시간이었는데 근데 앞에 보니까 큰 눈사태가 발생한 거죠.
1: 근데
0: 그게 제가 봤었는데 너무 멀리였는데도 그 빈도 제가 느낄 정도였어요. 그래서
1: 예.
0: 큰 피해는 없었지만 그때 당시에 그래도 아 이게 자연이 어마어마하구나라는 것을 그때 조금 더 느꼈죠.
1: 그러니까 어떤 그 자연의 힘이라든가 이런 건 아무리 네팔에 사신 분들은 더 저희보다
0: 네.
1: 크게 느끼고 살 것 같다는 생각이
0: 맞습니다.
1: 들어요.
0: 맞습니다. 그런 게 조금 예. 더 생생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 지금 저는 깜짝 놀란 게 에베레스트 등반하셨다
0: 네.
1: 그래서
0: 아유, 그래도
1: 아니 네팔 분들은 다 에베레스트를 기본으로 올라가는 건가?
0: 전혀 그러지는 않고요.
1: 예.
0: 저도 사실은 이제 산에는 가지는 못했습니다. 한국 오고 나서 이제 한국 분들이랑 같이 가게 된 건데요.
1: 아, 거기 있을 사실은, 때는 갈 생각
0: 전혀,
1: 안 했는데
0: 전혀 안 가거든요. 그리고 네팔 사람들은 대부분 산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고 그리고 우리한테는 신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가면 안 된다라고 이거 믿거든요.
1: 그래요?
0: 네, 그래서 아마도 어몽길 대장님 같은 경우에는 네팔에 더 유명해지시고 또 네팔이 뭐 워낙 좋은 일들도 하셨는데 그래도 네팔 분들이 어몽길 대장님을 인정하는 이유들 중에서 하나가 항상 어몽길 대장님은 저는 어떤 산을 또는 어떤 히말라야 산을 전복했다라는 얘기를 안 쓰세요.
1: 예.
0: 저는 허락을 해주셔서 너무 잘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1: 예.
0: 항상 나마스테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이제 표현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네팔 사람들의 정서와 맞는 겁니다.
1: 네.
0: 우리는 잠시 갔다 올 수는 있는 거고 그것도 산이 허락했기 때문에
1: 예.
0: 거기 있는 신이 허락했기 때문에 제가 무사히 갔다 올 수 있다라는 게 그 네팔 사람들의 정서이거든요. 그래서
1: 네.
0: 그게 어몽길 대장님이 너무나 잘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네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1: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옛날에는 이제 정상 정복이란 말을
0: 그렇죠,
1: 썼는데
0: 많이 쓰죠.
1: 요즘은 네. 이제 네. 언제부턴가 그 말을 잘 안 써요.
0: 맞아요. 맞아요.
1: 예, 산은 네. 진짜 허락한 자가 들어갈
0: 네.
1: 수 있다.
0: 네, 네.
1: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네팔 사람들한테 히말라야는 어떤 존재예요?
0: 이제 뭐 한국 분들이 좀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 네팔의 제일 높은 산이면 히말라야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높은 산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시는 에베레스트 산이 맞는
1: 네.
0: 거고 네팔 사람들은 에베레스트라기보다는 우리나라 말로 사가르마타라는 말을 써요.
1: 네.
0: 그 뜻은 뭐냐면은 제일

0: 머리 위에 있다. 그래서 사가르마타 이렇게
1: 사가르마타.
0: 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이제 제일 높은 산인 거고 히말라야라는 자체는 또 산스크리트어로 가봐야 됩니다. 히말라야라는 말 자체가 힘이라는 것은 눈,
1: 네.
0: 알라야라는 것은 안식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눈이 사는 곳이 사실은 히말라야인 겁니다.
1: 네.
0: 뭐 쉽게 이제 번역을 하자면은 산맥. 그러니까 흰색 이제 눈이 예. 내리는 곳이 히말라야인 거고 거기는 정말로 신들만 놀러 다니는 곳이다.
1: 아.
0: 또는 사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신선한 곳이다. 성스러운 그런 의식을 치르는 곳이다.
1: 네.
0: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히말라야에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우리나라 네. 산들도 좀 가보셨어요?
0: 저는 많이 갔죠.
1: 비교해보면 네. 좀 어디 너무 아닙니다. 동산 같나요? 여기는?
0: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비교는 저는 이제 사실은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예.
0: 사실은 한국에도 뭐 악자 들어가는 산들은
1: 네.
0: 험하죠. 예. 험하고 또 여기는 이제 바위산들이 있기 때문에
1: 어느 산 가봤어요? 한국에?
0: 여기 뭐 다 갔어요. 뭐 영남 알프스도 이제 구봉 다 끝냈고요.
1: 예.
0: 여기 뭐 악자 들어가는 웬만한 산들은 다 이제 예.
1: 다람쥐처럼 다 올라가실 것 같아요.
0: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진 않고요.
1: 아니에요?
0: 예, 그래도 뭐 저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산에는 제가 뭐 산보다 제가 위대하다라는 것을 절대 보여주고 싶진 않고요.
1: 예.
0: 한국 산들도 또 그만의 매력들이 있습니다. 뭐
1: 산 앞에서 철저히 겸손한 이 자세를 우리는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수잔 씨가 한국에 사는 게 벌써 16년이 됐대요.
0: 네, 그렇게 됐더라고요.
1: 네, 서울 명예 시민이시라고요?
0: 아, 네, 맞습니다.
1: 그리고 이제 한국 사위가 드디어 되셨습니다.
0: 그럼요, 맞습니다.
1: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결혼하신 지?
0: 2023년도에 결혼을 했고요.
1: 어머, 축하드려요.
0: 네, 감사합니다.
1: 예, 그리고 애기 아빠도 되셨다고?
0: 네, 최근에 이제 70일이 이제 거의 100일 돼가는 중입니다.
1: 아이고,
0: 그래서 뭐
1: 예.
0: 육아에 또 전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그 한국에
0: 네.
1: 네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0: 요즘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1: 네.
0: 같습니다. 뭐 학생들도 많아지고 있고 옛날부터 이제 근로자 분들도 이제 많이 오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1: 예.
0: 지금은 거의 한 10만 명 가까이일 겁니다. 네, 네팔 사람들만.
1: 와, 지금 사실 우리나라랑 네팔이 수교한 게 이제 50년이 넘었다고
0: 네, 네.
1: 하더라고요.
0: 얼마 안 됐습니다. 50주년은
1: 예.
0: 이제
1: 예.
0: 끝났고요. 네.
1: 그렇군요. 수잔 씨는 16년 전에 어떻게
0: 네.
1: 한국에 오게 되셨어요?
0: 사실은 이제 저는 항상 뭐 우리 아버지 오지랖 때문에 제가 한국을 찾게 됐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긴 하는데요.
1: 예.
0: 사실은 뭐 아시잖아요. 뭐 다들 뭐 어디 나가라 또 뭐 좋은 미래를 위해서 어디 가야 된다 이런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요.
1: 넓은 세상을 봐라.
0: 맞아요, 맞아요. 근데 뭐 네팔 부모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아 이거 언제까지 이런 잔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런 근 그림을 좀 그렸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저한테 가라고 했었는데 그때는 아 우리 아버지의 오지랖이다 라고 해서 이제 6개월만 한국에 가겠다. 그냥 뭐 저는 여행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자 이러면서 왔는데
1: 근데 왜 한국이었어요?
0: 아버지가 좀 이제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랑 이렇게 좀,
1: 좀
0: 옛날부터 좀 교류가 있었어요.
1: 예,
0: 그래서
1: 예.
0: 뭐 거의 현재처럼 이제 사셨던 한국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를 이제 한국에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여기 이제 보내주셨는데 저는 잘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 아버지를 굉장히 미워했었는데요.
1: 예.
0: 지금은 안 계시긴 하는데 많이 그리워하고 아버지가 저를 여기까지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항상 그렇게 좀 후회하고 살고 있습니다.
1: 잠깐 다니러 온 거 군요, 원래는.
0: 그때 저는 이제 그때는 24살, 23살 정도였거든요.
1: 예.
0: 아직은 어린 그런 그러니까 마음을 가지고 또 생각을 가지고 아, 뭐 굳이 내가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예, 잘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1: 6개월 어학연수 왔다가 지금 16년이 됐다고
0: 네.
1: 하니까
0: 네,
1: 한국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0: 이게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1: 예.
0: 그래도 좀 이제 적응을 하면서 또 저희 부모님의 그런 덕을 좀 많이 본 것 같기도 하고요.
1: 예.
0: 뭐 사람 복이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 오면서 더 많은 것을 이제 배우게 되고
1: 예.
0: 그런 면에서는 제가 한국에서 얻은 게 많아서 조금 더 이렇게 오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한국은 어떤 나라라는 생각이 드셨어요? 처음에 오셨을 때?
0: 처음에 오셨을 때는 진짜 이렇게 무식할 수도 있는데 제가
1: 네.
0: 전혀 막 들은 그런 정보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1: 예.
0: 항상 이제 뉴스 보면은 뭐 전쟁한 나라.
1: 아.
0: 그런 의미가 좀 강했었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면은 무슨 소리지? 막 그러지 않았는데 라고 했을 텐데, 근데 이 불과 20년 전

0: 안에도 우리가 뉴스에 맨날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기 때문에
1: 네.
0: 이제 뭐 친구들도 약간 저한테 농담으로 너 북한 가는 건 아니지?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할 정도로
1: 예.
0: 그 정도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뭐 달라졌죠, 많이.
1: 그 한국하고 네팔하고 좀 문화적으로 좀큰 차이라면 어떤 걸 느끼셔요?
0: 저는 자의라기보다는 더 우리가 이렇게 교류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서 더 맞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한 것만 얘기하자면은 저희가 이제 집에 초대를 받으면은
1: 네.
0: 빈손으로 안 가잖아요.
1: 그렇죠.
0: 뭐라도 이제
1: 뭐라도
0: 들고
1: 들고 가야죠.
0: 가고
1: 뭐 휴지라도 들고 가야죠.
0: 그런
1: 예.
0: 면에서는 우리도 똑같거든요. 어머님이 항상 저한테 야 수잔 그래도 한국 분들이 누가 막 집에 초대하면 알지? 막돈 없어도 뭐라도 그냥 들고 가라. 뭐 과일이라도 뭐
1: 예.
0: 먹을 거라도 그냥 들고 가야 된다. 또 가면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잖아요.
1: 네.
0: 네팔도 마찬가지로 신발 벗고
1: 아,
0: 들어가고.
1: 예.
0: 예, 그리고 이제 뭐 밥을 먹었냐라는 이제 인사 말을 많이 하는데 네팔도 밥이 중요하기 때문에 밥을 먹었냐라는 인사말을
1: 그렇게
0: 많이 하고.
1: 인사해요? 아니, 원래 외국 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밥 먹었냐고 왜 물어보냐고 너무 이상하다고 그런 사람들
0: 네. 그런 것들은
1: 많거든요.
0: 조금 저는 익숙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선후배, 여기는 이제 군대 문화까지 있어서 좀 선후배 챙기는 것들도 네팔도 이제 우리는 뭐 존댓말, 반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1: 그래요?
0: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차이를 느꼈다라기보다는 이런 거는 좀 똑같네? 맞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다가가고 또 이제 이 나라와 또는 한국이랑 더 친근하게 이렇게 좀,
1: 네.
0: 다가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문화적으로 좀 사고가 비슷한 부분이 많이
0: 비슷한 게 좀,
1: 있네요.
0: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찾아보면 더 많이 나오고,
1: 예. 그 16년 살고 나서, 아, 나 많이 한국화 된것 같아. 한국 사람 된것 같아. 이렇게 느낄 때가 혹시 있어요?
0: 이제 저희 엄마가 이제 한국에 오실 때마다
1: 예.
0: 수찬 너왜 이렇게 급해졌니?
1: 급해졌니? 아, 네팔 분들은 좀 느긋해요?
0: 아직도 느긋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좀 쉬어봐, 좀 쉬어도 돼. 뭐한 시간이라도 좀 이렇게 눈을 붙여봐 이랬는데 저는 뭐라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 돼버리고
1: 우리 사회가 좀 그런 게 있나?
0: 지금에
1: 조급하게
0: 요즘
1: 만드는
0: 조금
1: 게
0: 그런
1: 있는
0: 것
1: 것 같아요.
0: 같아요. 그리고
1: 예.
0: 또 이제 어디 가면은 뭔가 일이 안 되면은 아뭐 일주일 지났는데 안 돼요 막 이러면서 또 이제 업무하면서도 아 기사님 결국 왜안 됐어요? 될 텐데 옛날엔 3일에 했는데 지금 왜 일주일 걸렸어요? 막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네팔 사람들이 볼때 수잔도 너무 달라졌다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빨리빨리가
0: 맞아요.
1: 있어요.
0: 그렇죠. 그거에 이제 뭐 저는 나쁘다라기보다는 좋은 점들도 있고요.
1: 그것 때문에
0: 예.
1: 이렇게
0: 맞아요. 예.
1: 성장했고,
0: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좋은 것들도 있다라고 봅니다.
1: 근데 이제 좀 사회가 성숙했으니까 좀 여유도 필요하지 않을까.
0: 맞습니다.
1: 예. 사실 한국인들이 잘 모르는 네팔을 알리는 일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0: 네.
1: 나서고 계세요. 지극히 사적인 네팔. 이라는 책도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이제 뭐랄까 이게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는
0: 맞아요.
1: 그런 부분인가 봐요.
0: 네네.
1: 어떤 얘기들을 좀 하고 싶었어요?
0: 제가 이제 2010년도에 처음 한국에 왔을 때
1: 네.
0: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어디에서 왔어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제가 네팔이라고 했었을 때 그분이 이제 농담으로 웃으면서 이제 팔을 보여주면서 네팔에서 왔다고?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심각한데. 저는 이제 웃으면서 아, 그래 맞긴 하다. 네팔이긴 한데
1: 아재
0: 이러면서 예.
1: 개그, 아재
0: 그렇게 이제
1: 개그.
0: 하셨는데 저는 이제 좀 너무 그거를 진지하게 아, 우리나라를 모르시는구나. 아직도 그런 이제 맥락에서 봤고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제가 여기 있을 때는 좀 네팔을 그래도 좀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알려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1: 네.
0: 들었고요. 그리고 또 네팔이라고 하면은 모든 분들이 하는 얘기는 히말라야. 히말라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히말라야 외에도 진짜 많은 것들이 있는데 네팔에서
1: 네.
0: 그것도 좀 보셔야 될것 같은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1: 네.
0: 이제 네팔 책을 좀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또 생각만 했는데 또 함부로 이제 네팔을 제가 혼자서 알리겠다? 이렇게 다양한 나라인데 그책
1: 예.
0: 하나에 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 얘기를 또제 경험을 얘기를 하자 하면서
1: 네.
0: 이제 그렇게 좀 사적인 얘기를
1: 아,
0: 쓴 거죠.
1: 예. 그 중에서 좀 들려주고 싶은 얘기 하나만 해줘요.
0: 하나만 네. 해준다면 뭐 네. 네팔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나 이렇게 물어보실 네. 때 저는 내륙이다. 내륙인데 네. 인도와 중국 거대한 그런 나라 중간에 있는 나라인데
1: 그렇죠.
0: 우리는 한 130개 그런 넘는 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는 나라다.
1: 그렇게 많은 민족이
0: 네,
1: 있어요?
0: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뭐 언어가 다르고
1: 말이
0: 생활 방식이 다릅니다.
1: 말도 달라요?
0: 말도 다릅니다. 우리가 뭐 한국에는 이제 사투리 정도 수준인데 예. 네팔은 아예 쓰는 방법, 말하는 방식, 먹는 방식, 옷 입는 방식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말을 이제 풀자면은 예. 네팔 나라를 보시면은 삼겹살처럼 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겹으로 돼 있다.
1: 오.
0: 그래서 이제 정말로 히말라야도 있고 예. 또 작은 산들도 있고 또 완전 평지도 있다.
1: 평지가 있어요?
0: 있습니다.
1: 저는 죄송해요. 네팔은 평지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냥 산악지대에 있는 줄 알았어요.
0: 아니요. 산악지대가 이제 80% 이상은 산악지대가 있는 예. 거고요. 그래서 딱 삼겹살을 이제 떠오르시면은 중국과 가까이 있는 곳은 다 히말라야인 거고요.
1: 네.
0: 그 조금 내려오시면은 한국이랑 강원도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인도로 가시면은 정말로 사파리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평지가 있습니다.
1: 이제 비로소 네팔이 네. 이렇게 한눈에 그려지는 것
0: 맞습니다.
1: 같아요.
0: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 저한테는 아 수잔 너는 히말라야 많이 다녔지? 이런 질문도 안 하게 되겠죠.
1: 예. 카트만두는 그중에 어디 있는 거예요?
0: 중간에 있습니다.
1: 아.
0: 정확히 중간에 있기 때문에 눈도 예. 안 내리고요.
1: 네.
0: 평지도 아니고 딱 중간쯤에 있었기 때문에 평지도 볼 수 있고 산도 볼 수 있고 히말라야도 볼 수 있습니다.
1: 예.
0: 네.
1: 네팔 일타강사 맞네. 네팔을 축제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뭐
0: 네.
1: 많아요 그런 게.
0: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좀 깜짝 놀랐던 게
1: 네.
0: 사람들이 이제 빨간 날이 몇 개 있나 하면서 이제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그거 뭐 하는 거지 했는데 아 쉴 수 있는 날들이 별로 없구나.
1: 예.
0: 근데 네팔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족들이 많기 때문에 그 민족 간의 그런
1: 아~
0: 고유한 그런 문화들이 많기 때문에 또 존중해야 되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다 이제 쉬고 또는 그런 문화를 즐기게끔 해줘요.
1: 아, 백몇십 개 민족인데 그거 다 챙기려면 만만치 않겠는데요?
0: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네팔에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네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선장할 수 없는 이유는 365일 다 축제였기 때문이다. 축제를 지내느라 또 열심히 그 축제를 하느라
1: 예.
0: 이분들은 이제 뭐 발전 이런 거는 신경 안 쓴다. 그냥 오늘 먹고 축자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어느 민족은 챙기고 어느 민족은 안 챙길
0: 또 안 돼,
1: 수가 없기
0: 예,
1: 때문에
0: 그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1: 예.
0: 네.
1: 이 책에 네. 그 지극히 사적인 네팔에 우리 아내분이 쓰신 부분도
0: 네, 이번에 예. 좀 추가가 있었습니다.
1: 들어갔다는데
0: 네. 네.
1: 네팔의 대가족 문화에 부인께서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다고
0: 네.
1: 어떤 부분입니까?
0: 이게 충격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한국도 뭐 70년대 80년대 때는 이제 뭐 공동체가 너무나 잘 이루어졌고
1: 네.
0: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아기 하나 키우는데 온 동네가 도와준다라는 말들이 네팔에서는 아직도 이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1: 아.
0: 그래서 이제 갔는데 갑자기 저희 결혼식을 이제 가게 되었는데 거의 뭐 한 100명 넘게 우리 가족들이 이제 다 인사하러 왔는데 다 뭐 그냥 삼촌이고 다 뭐 그냥 친척이고 누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래서 이제 충격을 받았던
1: 가족이 너무 많아서
0: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챙겨야 되는 가족들도 많기 때문에 선물만 해도 이제 뭐 30개 40개 넘게 이제 챙겨가니까 와 이거 어떻게 기억을 할 수 있겠냐
1: 예.
0: 네, 그런 면에서 조금 이제 충격을 받았던 것 같고요. 뭐 좀 좋게 받아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몇십 년 전까지는 대가족이 많았단 말이에요.
0: 그렇죠.
1: 점점 핵가족
0: 네.
1: 되고 그렇게 됐지만 근데 우리나라의 이런 대가족 문화와 네팔의 대가족 문화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0: 저는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 네.
0: 1988 뭐 이런 거를 봤을 때도
1: 예.
0: 너무 막 저랑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얘기 요즘 사람들한테 하면 아 수잔 너무 먼 그런 사람 같아 막 보수적인 거 아닌가 라는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1: 예.
0: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장을 한다 하면은 막 뭐 깍두기 만들었다 하면 이렇게 옆집 가서 막 다 이제 나눠주고 그랬는데
1: 네.
0: 네팔도 비슷하거든요. 아직도
1: 아.
0: 그래요. 저희가 막걸리 오늘 만들었는데요 이러면서 막 옆집 가서 막 다 돌리고
1: 예.
0: 또 옆집에서는 또 이제 빈 그릇을 돌리면 안 된다고 하고 거기다가 뭐라도 이제 올려서 또 주고
1: 진짜 비슷하다.
0: 네, 진짜
1: 예.
0: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네.
1: 근데 네팔 가족들은 사실 간섭은 안 한다면서요.
0: 네, 맞아요. 이게 그 문화가 아직도 살아있고 그렇게 130개 넘는 가족들이 또는 이 문화

0: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갈등 없이 살 수 있는 게 그게 핵심인 거죠. 아. 그래서 이런 거죠. 저는 네팔을 설명하라라고 하면은 저는 이런 말을 쓰거든요. 섞이지 않지만 밀어내지도 않는 사람들.
1: 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네요. 그렇죠. 네,
0: 그러면은 저는 뭐 우리 민족은 뭐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 어, 그럴 수 있어요. 아, 안 먹어도 됩니다. 근데 또 제가 안 먹는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또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돼지고기를 먹는 가족들이랑 즐기면 된다. 그거를 이제 또 간섭을 안 하는 거예요.
1: 우리 집안은 옛날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아니 우리 집안에 시집 왔으면 우리 집안의 법도를 따라야지.
0: 그렇죠.
1: 시어머니가 이제 가령 네. 요즘은 네. 안 그러시는데 네. 그런 거 없다는 거죠.
0: 그렇죠. 그래서 뭐 그냥 그분들은 그렇게 사는 거래. 뭐 우리가 간섭 안 하면 되지. 우리는 이렇게 사니까.
1: 그럼 고부 갈등 이런 거 별로 없겠어요?
0: 아예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있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뭐 종교를 갖고 또는 뭐 음식을 갖고 또는 사람의 이제 배경을 갖고는 우리는 뭐 이렇게 간섭을 하지 않고 차별을 하지 말자라는 게 좀 최우선인 것 같아요. 네팔 사람들한테는.
1: 네. 행복지수 얘기할 때 네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0: 네, 맞아요. 뭐 네. 부탄이라든지 방글라데시 네. 또는 네팔 뭐 빼놓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네,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다라고
1: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0: 저도 봤을 때는 뭐 카트만두나 이렇게 근도시들은 아직은 뭐 조금 이제 많이 도시화가 되기 때문에 점점 이제 뭐 한국이랑 비슷해지고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근데 조금만 이제 도시를 벗어나고 뭐 자연 속으로 가게 되면은 스스로 그냥 행복해지는 느낌?
1: 예. 네,
0: 거기 있는 분들만 보면은 매일같이 저보다 되게 가난하게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계속 웃고 있는 거를 보면은 너무 거기서 이제 이 행복 지수라는 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가진 게 없지만 항상 뭐 행복하고 항상 내가 가지는 거에 만족하고 이런 것들이 그 네팔 사람들의 사는 방식이다. 그래서 행복 지수도 네. 높아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저는 네팔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네. 배려하는 그 문화가 네. 오늘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수잔 씨는 앞으로 한국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세요?
0: 저는 이제 뭐 늘 해왔던 그런 뭐 네팔과 한국의 그런 이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뭐 네팔을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재미있는 문화 또는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 통해서 조금 더 풀어주고 싶고요.
1: 네.
0: 또 한국에 와 있는 네팔 사람들을 또 이해하고 네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려면은 이런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 네.
0: 그런 면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다 하겠다라고 이제 다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 네.
0: 이제 앞으로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와서 뭐 경제 활동 또는 여기 적응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제 2세가 또 이제 나왔잖아요.
1: 네.
0: 그분들이 이제 그래도 조금나마 편안하게 좀 살 수 네. 있는 그런 뭐 한국 살 수 있는 그런 네팔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하겠다.
1: 네.
0: 그런 말 드리고 싶습니다.
1: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너무 감사합니다. 네.
1: 네. 제가 한국에서 16년째 생활하고 있죠. 지극히 사적인 네팔 책을 통해서 네팔 문화를 알리고 한국과 네팔 사이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수잔 샤키와 씨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은 날씨 관련 특보란이 아주 깨끗한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제 연휴도 모두 지나고 9월의 마지막 주가 열렸는데요. 이번 한 주간에는 주 중후반으로 가면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추워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각별히 감기 걸리지 않도록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 24도에서 최고 29도까지 예보돼 있는데 경상권의 기온이 가장 높고요. 포항이 29도, 대구, 부산, 제주 27, 세종, 대전이 25, 서울, 강릉, 광주 26도 등으로 일부 경상권을 제외하면 대부분 26도 안팎의 낮 기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오늘보다 3, 4도가량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15도로 출발하겠고 서늘하겠고요. 또 내일 낮 기온은 서울 27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7도 분포로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떨어지고 낮 기온은 역시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떨어지는 정도로 내일부터는 내륙 중심으로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10도에서 15도가량.

0: 예상이 예상되니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전남 남해안, 남부 서해안, 제주에 곳에 따라 비가 약간 지나겠고요. 내일은 동해안 중심으로 모레는 중부지방과 전북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를 기점으로 해서 목요일 아침 기온 서울 12도, 금요일과 토요일은 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3: KB증권 김희섭입니다. 코스피 시장 나흘 만에 7,000선을 다시 내줬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5% 넘게 급락하는 등 반도체 대형주 약세 속에 닷새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때 2% 가까이 올랐던 코스닥 지수는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91.18포인트 밀린 6,889.74에 코스닥은 2.1포인트 오른 846.58에 마감됐습니다. 미국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고 국제유가는 4주 만에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하락 출발한 뒤 낙폭을 키우는 등 종일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 수급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5조 원 가까이 동반 순매도했지만 개인은 3조 원대 순매수했습니다. 우주 태양광과 에너지 관련주, 석유화, 건설과 정유주, 은행주, 보험과 2차 전지, 엔터 및 게임주는 상승했습니다. 반면 전선과 백화점, 원전주는 약세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미국 FDA 담관함 신약 품목 허가 획득 소식에 HLB 그룹주 급등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62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2: 한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자 비중이 40%를 넘어서며 세계 12위에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AI 이코노미 인스티튜트가 오늘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한국의 생성형 AI 사용자 비중은 40.6%로 1분기보다 3.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한국의 순위는 16위에서 12위로 4계단 올랐습니다. 국가별로는 아랍에미리트가 73.3%로 가장 높았고 싱가포르, 아일랜드, 프랑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중동 긴장 재고조 등의 여파로 국내 기업의 경기 전망이 한 달 만에 다시 부정적으로 돌아섰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경기 실사지수 PSI를 조사한 결과 10월 전망치가 98.6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PSI가 100보다 높으면 경기 전망이 전월 대비 긍정적이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도 원유 가격이 최고가 대비 안정되고 있는 배경에는 위치 신호장치를 끄고 몰래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일본 니혼 게이자이가 보도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는 유럽 케플러 분석 자료 등을 인용해 이번 달 9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원유량이 하루 평균 936만 배럴로 지난 2월 미 이란 군사 충돌 이전 수준의 60%까지 회복된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력에 가입할 경우 가입 10년이 지난 뒤 우리나라의 실질 GDP가 협정 미가입 시보다 0.38%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시장 개방에 따른 산업별 국내 생산 영향 분석 결과 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기준 제조업 기반 생산 파급 효과는 6.3조에서 6.7조 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통신 3사가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경영 가치로 삼겠다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통신 3사 대표들은 오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개인정보보호 현황을 상시 관리하고 점검하는 책임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언은 최근 통신 분야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기업의 사후 대응보다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은행과 보험, 증권 등 전 금융권에서 휴면 자산 환급 실적이 공개된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소비자가 잊고 있는 금융 자산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발적 환급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고 남부는 흐린 가운데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조금 내리다가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비 소식이 있습니다. 9월 마지막 날인 모레는 중부와 전북에 비가 내리겠고 이후로 기온이 점점 떨어지겠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주아였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의 최상욱입니다. 지난주 추석 연휴가 이어지는 동안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누적 20bp 상승한 5.22%까지 올랐습니다.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건데요. 일각에선 미국 국채금리 5%가 새로운 기준이 됐다는 평가도 있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반면 국채금리 상승에도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세로 막아냈습니다. 주요국 국채금리 상승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어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9월 28일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오후 4시 5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 증시 흐름부터 살펴볼까요?
2: 오늘 코스피는 좀 많이 쉬었습니다. 2.7% 하락해서 6,889. 나흘 만에 다시 6,000선대로 내려와서 코스피 7,000 안착 참 어렵다라는 생각 오늘 다시 한번 들게 됐고요.
1: 네.
2: 코스닥은 오늘 초반부터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1.6% 7% 수준까지 상승폭을 확대하다가 확실히 지금 코스피가 밀리면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니까 결국은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을 해서 0.2% 상승해서 846으로 마치는 좀 오늘 조금 아쉬운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수급이 중에서는 이제 외국인이 3.2조 정도 순매도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코스피 하락세를 좀 이끌었는데 기관도 1조 넘게 좀 팔았습니다. 오늘 시장의 좀 특징을 좀 살펴보면 일단 연휴 중간에 뉴욕이 좀 뉴욕 증시가 좀 약보합 정도 수준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요.
1: 네.
2: 그다음에 앞서도 잠깐 오프닝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5.2%를 어쨌든 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들이 마치 밀린 숙제를 처리한 듯한 느낌으로 오늘 하루에 좀 집중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초반부터 좋지 않았던 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휴전 제안을 거부하면서 유가도 올랐고 금리도 당연히 오르고 이런 매크로 악재가 특히 외국인들 중심으로 수급에 좀 불안 요인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약세를 출발해서 코스피는 뭐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그러다가 6,900선 전후에서 더 이상 하락은 멈추고 고정선에서 오늘 마감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또 수급적으로 특징이 하나가 있었던 게 6월 28일, 9월 28일 월말이다 보니까 연기금과 투신 등 기관 쪽에서 월말 리밸런싱, 이 수급 좀 부정적인 거죠. 매도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특히 대형주에 집중 매도 물량들이 좀 몰렸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른바 좀 S5 종목들이 오늘 집중적으로 기관들이 좀 파는 모습도 지수가 하락했던 이유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반도체는 오늘 뭐 대형주 소부장 할 것 없이 다 안 좋았고, 특히 하이닉스가 손자회사죠. 미국의 솔리다 IPO가 다시 나온 것도 오늘 좀 심리적으로는 좀 악재가 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5% 넘게, 하이닉스도 5% 각각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오늘 좀 좋았던 섹터들이 그래도 좀 많았는데요. 건설, 조선은 대미 투자 기대감, 태양광은

0: 미국이 태양광 쪽을 국가 안보 자산으로 삼았다 했다는 소식 때문에 좀 기대감. 그다음에 석유화학 쪽도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좀 좋았고 코스닥 쪽에서는 바이오, 2차전지, 호텔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특히 호텔주 같은 경우는 뭐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 이 소식 영향이 좀 컸다. 그러니까 펀더멘털적인 이유라고 좀 봐야 되겠고요. 오늘 코스피가 마이너스 2% 넘게 떨어지긴 했지만 오늘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의 거의 2배 반쯤 됐습니다.
1: 네.
0: 코스닥도 상승 종목이 더 많았고요. 그래서 투자 심리 자체 이렇게 아주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는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그 호텔 주들이 급등했다고 하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역대급으로 오고 있는 겁니까?
0: 예, 예. 오늘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파르나스 호텔을 갖고 있는 GSPNL이 7% 넘게 올랐고
1: 네.
0: 용산의 드래곤 시티 호텔을 갖고 있는 걸 유명한 서부 T&D라는 종목이 5.6% 가까이 올랐습니다. 일단 1월에서 8월까지 방한 외국인이 1,504만 명을 넘었고요. 1년 전에는 같은 기간에 비해서 21%, 특히 8월에는 224만 명이 한 달 동안 들어왔는데 전년 대비 23%. 뒤로 가면 갈수록 증가폭이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역대 최고치였고요. 정부의 올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가 2,300만입니다. 지금 4개월 남았으니까 4개월 동안에 월 200만만 넘으면 2,300만 명. 역대 최고치도 당연히 이거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좀 되고 있고요. 올해 외국인 관광객 즉 방한객 증가의 포인트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방한객 증가가 방한 수익, 그러니까 관광 외국인 관광객들의 어떤 지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 올해 1월에서 8월 동안에 외국인들이 카드로만 쓴 돈이 14조 원이었습니다.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8% 거의 50% 가까이 증가를 한 건데 앞서 제가 관광객은 23% 늘었다고 말씀드린 걸 비하면 들어온 관광객 수에 비해서 관광객들이 쓰는 돈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난 특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들의 지출 증가 1등 공식은 미용 의료 분야인데요.
1: 네.
0: 2019년 그러니까 팬데믹 직전 대비해서 의료 관광에 관련된 지출액이 7배 가까이 증가한 부분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이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문지가 서울 또 부산 이렇게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전국으로 분산되고 있다는 건데 1월에서 8월까지 지방공항과 지방항구를 통해서 입국한 외국인이 420만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관광객들이 지금 전국 곳곳으로 이렇게 퍼지고 있다는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두루는 나라들 보면 물론 여전히 중국이라든가 뭐 이 중화권 관광객들이 30% 이상으로 가장 많긴 한데 일본도 17%, 유럽과 미주, 대양주 쪽에도 15%, 동남아, 중동 쪽에도 15% 등등 전체적으로 두 자릿수 이상 다 증가한 걸 봤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들어오고 있다. 이것도 역시 외국인 관광객의 저변이 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의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가 일시적인 어떤 요인이 아니라 앞으로 추세적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로서 해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1: 네, 호텔 쪽 오를만하네요.
0: 네.
1: 올해 재테크 수익률 순위가 나왔다고요?
0: 예. 대신증권에서 알아본 건데 올 들어서 지난 20일까지 기준이고요. 코스피 200 ETF인 코덱스 200이 80%가 올라서 수익률
1: 80%요?
0: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도 많이 까먹은 건데 그래도 이 정도 대단한 거죠. 2위는 원유였고 WTI 기준으로 57달러대에서 96달러까지 올라서 역시 67% 넘게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서 2위였고 그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보다도 이제 국내 액티브 주식형 펀드 272개 평균 수익률이 58%로 이 액티브 펀드 들었던 분들도 굉장히 올해 웬만하면 좋은 수익률을 낸 것으로 좀 결과가 나왔고요. 반면에 조금 이제 부진했던 것들을 살펴보니까 S&P 500을 추종하는 ETF죠. SPY로 하는 거 스파이라고 하는 요 상품이 수익률이 연초 대비 11% 정도.
1: 네.
0: 뭐 이것도 사실 나쁜 건 아닌데 워낙 우리 게 좀 높게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저조해 보이고 그다음에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수익률이 1.99%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너스를 보였던 상품들은 금이 마이너스 2.6%,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10.1%, 채권은 마이너스 3.7%,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마이너스 4.5%, 원엔 환율은 마이너스 4.1%, 각각 이렇게 좀 정해졌습니다. 주식만 놓고 봐서 수익률 상위 1위에서 5위까지를 한번 좀 살펴봤더니요. 삼성전기가 483% 올라서 1위를 기록을 했고 삼화콘덴서, 대우건설, 가온전선, 대원전선,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173%, 삼성전자가 127% 각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서 앞으로 4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이 수치는 또 변할 것 같습니다.
1: 네, 4개월 후 수치가 기대가 됩니다. 신혼부부들의 대출이 8년 새 2배 넘게 증가했다고요?
0: 예. 초혼 신혼부부들의 대출 잔액 중앙값이라는 게 있는데 중간값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014년 기준으로 1억 7,900만 원이었는데 이게 전년 대비 5%가 증가를 한 수치였고 이게 이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게 2016년이었으니까 그때 7,700만 원 정도였던 것과 비교하면 130%가 증가한 수치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2025년, 2026년 2년 동안 또 집값 오른 걸 생각하면 이 중앙값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됐고 3억 원 이상 고액 대출 비중이 계속 늘고 있는데 2016년 때는 전체 비중에서 5%였던 게 2024년에는 24%까지 아주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렇게 큰 대규모 대출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5천만 원 이하의 소액 대출 비중은 반대로 좀 5%까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전체적으로 고액 대출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대출 추세가 그런 특징이 하나 있었고요. 뭐 이거는 당연히 집값도 오르고 전세값도 올랐기 때문인데 결혼 관련 비용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좀 찾아보니까 신혼집을 포함한 신혼부부 전체 총 결혼 비용이 2021년에 평균 2억 3천만 원 정도였는데 이게 올해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3억 8천만 원 정도로 60% 이상이 늘었고요. 주택 이런 부분들을 빼고 순수하게 결혼 준비 비용만 좀 계산을 따져보니까 2021년에 4천만 원대 정도였던 게 올해는 6천만 원대로 거의 50% 가까이 증가를 해서.
1: 많이 늘었네요.
0: 예, 이 주거비 관련 외적인 부분에서도 이 결혼 관련 비용이 참 많이 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번에 좀 확정이 좀 확인이 좀 됐습니다. 그다음에 주택을 갖고 있는 신혼부부는 3억 이상 대출 비중이 33%, 집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16%인데 역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 대출 부담이 좀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또 역시 자녀가 아직 없는 부부보다 더 대출이 많았고 3억 원 이상의 비중을 봤을 때 유자녀가 26%, 무자녀가 21%였던 걸 보면 결국은 자녀 양육비용 또 자녀를 좀 키우다 보면 주거 공간이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 데 따른 대출 부담이 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1: 네, 그런 부분이 통계로 잡혔다는 것이 확실히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제 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마치겠습니다.
2: 얼마 전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오픈 AI의 새 챗 GPT 버전 GPT-6 아스트라를 체험한 뒤 AGI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AGI가 뭘까요? AGI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우리말로는 범용 인공지능입니다. 지금의 AI가 글쓰기나 번역, 코딩처럼 특정 일을 잘하는 도구라면 AGI는 여러 분야를 넘나들며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범용 지능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AI 에이전트와도 헷갈리기 쉬운데요. 에이전트가 목표를 주면 예약, 검색, 문서 작성처럼 일을 대신 처리하는 방식이라면 AGI는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하는 두뇌 수준을 말합니다. AGI가 현실화되면 개인은 전문 지식이 없어도 자료 분석, 사업 계획서 작성, 외국어 업무 같은 복잡한 일을 AI와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더 강력한 AI가 나오면 더 많은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해져 AI 반도체 산업의 성장 기대도 커집니다. 하지만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다리오 아모데이 엔트로픽 CEO를 비롯해 많은 AI 관련 기업인들이 AI 개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I가 너무 빠르게 똑똑해지면 사람이 그 행동을 이해하고 통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일자리 충격, 사이버 공격, 가짜 정보, 경제적 혼란도 걱정거리입니다. 우리의 일하는 방식, 그리고 사회의 규칙까지 바꿀 수 있는 기술, 인공지능의 다음 단계 AGI. 이제 좀 만만해지셨나요? 지금까지 만만한 경제였습니다.

0: 당신의 경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1등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5%를 넘어서며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20여 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지만 지난 뉴욕 증시는 좀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떨어진다는 오랜 공식이 힘을 잃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이 흐름에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특히 올해 이어 내년에도 AI가 전 세계 경제에 돈의 역류를 불러올 것이라며 최근에 2027년 경제 전망을 함께 내놓았는데요. 이 얘기도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뭐 첫 번째 채권 얘기 먼저 이제 드려야 되겠습니다.
2: 네.
1: 일단은 미국 10년 만기 금리도 그렇고 30년 만기 금리도 그렇고 뭐 2007년 이후에 뭐 최고 수준으로 높다. 뭐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2: 네.
1: 미국 채권 금리가 이렇게 왜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지
2: 네.
1: 그 부분부터 좀 짚어 주시겠습니까?
2: 이렇게 좀 다섯 가지에 걸쳐서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정학적 불안입니다.
1: 지정학적 불안.
2: 이 중동 전쟁이 국제 유가의 급등을 야기하고
1: 네.
2: 이 중동 전쟁이 국제 유가를 급등시키니 세계적으로 물가 불안을 야기하죠. 앞으로 물가가 올라갈 거야 하는 기대 인플레를 자극하죠. 그것이 바로 국채 금리를 급등시키는 겁니다. 이게 1번이고요.
1: 네, 기대 인플레
2: 2번은 그리고 세계적으로 물가 불안이 야기되니까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거죠. 한국은행도 두 차례. 미국도 한 차례, 일본도 두 차례, 유로존도 두 차례,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주요국들이 금리 인상으로 대응합니다.
1: 네.
2: 향후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또 단행할 거야라는 것이 시장의 국채 금리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중동 전쟁의 결에서 세계 각국이 재정을 대거 투입합니다. 없는 돈을 마련해서 재정을 투입한다.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해야 되죠. 국채 발행량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게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인 거고요. 네 번째가 회사채도 대거 발행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2분기까지 현금 흐름이 부족해졌어요. 2분기부터 오히려 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캐펙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금을 마련합니까? 회사채를 발행하죠. 근데 미국의 이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 국가 단위에 거의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도 발행되는데 이 신용등급 높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회사채도 발행되니까
1: 네.
2: 전반적으로 채권시장에서 금리를 서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채권의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미국이 발행하는 국채를 역외와 역내로 구분을 하면 좋은데 역내 국채 매입세를 보면요. 그동안에는 연준이 대거 국채를 매입해 주는 장치였어요. 그런데
1: 네.
2: 연준은 국채를 계속 매도하고 있고 연준이 아닌 비연준이 매입하고 있습니다.
1: 현재 비연준.
2: 그렇습니다.
1: 네.
2: 연준이 아닌 비연준이 연준이 아닌 그 밖에 다른 주체들이 매입하고 있다. 이것은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손바뀜이 네. 이루어질 때는 더 높은 국채 금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요 정도만 설명드리고 역외 국채 매입세도 마찬가지인데요. 역외는 공공과 민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공 부문의 미국 국채 매입세가 약화됐고요.
1: 네.
2: 민간 부문의 미 국채가 완전히 전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80%까지 왔습니다. 민간은 더 많은 국채 금리를 요구합니다. 원래 BIS의 연구 결과도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린다면 민간은 국채 금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요. 공공보다 더합니다. 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국채 시장이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민간 중심의 비연준 중심의 미 국채 금리에 대한 높은 금리를 요구하고 있고 더 변동성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게 이 다섯 가지 이유로 국채 금리가 높게 유지되고 있다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그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뭐 이유만 해도 벌써 다섯 가지잖아요.
2: 네.
1: 근데 뭐 지정학적으로 아니면 물가가 올라서 지정학적 이슈로 물가가 올라서 금리를 높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뭐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2: 맞아요.
1: 이제 그런 것으로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뭐 저 같은 이제 채권 전문가가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체감이 되는데
2: 네.
1: 근데 그거가 아니라 뭐 회사채 발행이 늘어났다던가
2: 네네.
1: 아니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에 뭐 손바뀜이 생겼다던가 이런
2: 네.
1: 이슈들은 이제 쉽게 좀 알기 어려워 보이는 그런 이슈인 것 같거든요.
2: 네.
1: 이런 그 요소별로 좀 쪼개서 보면은
2: 네.
1: 그 채권 금리가 올라간 거에서 어떤 부분이 다섯 가지가 다 작동했겠지만은
2: 네네.
1: 좀 좀 높은 비중으로 작동하는 건 어떤 부분일까요?
2: 저는 이제 의견을 드린다면 추세적으로 국채금리가 뉴노멀처럼 높은 국채금리 시대로 가게 만드는 요인.
1: 네.
2: 그게 앞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구조적인 요인입니다.
1: 추세적 뉴노멀 네, 구조적 요인.
2: 아. 그러니까 첫 번째 아까 세 가지 중에 재정 투입이 늘어난다. 국채
1: 네.
2: 발행이 늘어난다. 이것은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구조적으로 그런 요인이 되고요.
1: 네.
2: 역시 회사채 발행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분기까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그 실적 발표를 다 보셨겠지만 구글 알파벳 같은 경우도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 소위 데이터 센터 건설하던 반도체 사주던 기업

0: 것들이 현금이 고갈됐어요. 마이너스로 바뀌었어요. 근데 캐펙스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계속 투자하기 위해서 자금을 마련하는데 회사채를 발행하죠. 네. 이것도 국채도 발행 많아지고 회사채 발행도 많아지다 보니까 채권 금리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구조적인 요인이죠.
1: 네.
0: 또 세 번째 아까 손바뀜도 구조적인 요인입니다. 이런 것들이 국채 금리를 상대적으로 작년보다 올해를 올해보다 내년을 국채 금리의 레벨 자체를 끌어올리는 요인에 해당된다.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역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정학적 불안이라든가 금리 인상 기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1: 네.
0: 내일도 바뀔 수 있고 갑자기 종전선언할 수도 있고 누구도 몰라요. 이 요인들은 업앤다운을 만드는 건데 업앤다운을 더 위로 올라가게 만들 것인가 내려가게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지정학적 불안이 완화되면 국제유가가 급격히 또 떨어지고요. 그러면 물가 불안도 급격히 떨어지고요. 그럼 금리 인상 가능성도 갑자기 떨어질 거예요. 그것은 국채금리를 떨어뜨려놓는 요인이에요. 다만 그런 두 가지 요인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상방압력이 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1: 예.
0: 국채금리의 뉴노멀 높은 금리를 뉴노멀로 만들되 떨어질 땐 떨어질 수 있다. 제가 환율을 어떻게 전망했냐면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린다면
1: 네.
0: 환율이 떨어지는 흐름으로 전망을 했었어요. 1550원을 기록할 때 1300원을 향해 갈 것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환율 뉴노멀이죠. 원래 역사적인 평균 환율이 1100원이었는데
1: 네.
0: 떨어져도 1300원이고 사람들은 이제 1300원 환율을 봐도 안정적이다라고 평가하기 시작하죠.
1: 네.
0: 상당히 높은 환율이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마치 이런 것처럼 국채금리의 레벨은 올라가지만 정점을 찍고 떨어질 수는 있다. 그 떨어지는 흐름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높은 국채금리 시대에 우리는 안착하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저금리 시대는 끝났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1: 네, 사실 생각해보면 올해 한 2월쯤만 됐었을 때는 그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4.5%에 도달하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의 시장 부양책이 나온다고 하면서 마치 4.5%를 어떤 임계점이라고 봤었던 맞아요. 것 같은데
0: 맞아요.
1: 올해 한 8, 9월 되니까 그게 5.0%로 어느 순간 살짝
0: 맞아요.
1: 뭐 살짝 올랐더라고요.
0: 네네.
1: 그리고 지금은 이제 10년물 금리가 5%를
0: 맞습니다.
1: 넘는 상황이고요.
0: 네.
1: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작용해서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면 상단을 혹시 뭐 어디까지 봐야 되거나 이런 거가 네. 좀 있습니까?
0: 뭐 상단은 열어두는 게 맞죠.
1: 아,
0: 당연히
1: 완전
0: 열어두는 게 항상 맞지만 왜냐하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니까
1: 네.
0: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에서 뭐 만약에 극단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중동전쟁이 격화된다든가
1: 네.
0: 그럼 국제유가가 $120, $130를 올라간다든가 그 물가 불안이 야기되고 세계적으로 대대적인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든가
1: 네.
0: 그러면 당연히 국채 금리는 5.5 10년물 기준으로 5.5를 통과해서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그걸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로 가정하지는 않고 있는 것뿐인 거죠. 그래서 그럴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거보다는 저는 가능성을 타진한다면 지정학적 불안이 가장 고조됐던 지점을 지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1: 아, 그렇습니까?
0: 예, 예. 중동전쟁도 네. 이제 그 중동전쟁에 대한 위협도 정점을 찍고 이제 완화되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있고요.
1: 네.
0: 특히 26년 하반기에 얼마 전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이제 곧 중간선거 있고 APEC 정상회담이 있고 G20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달아 정상회담급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걸 가장된 평화라고 하는데 지정학적으로 긴장감이 고조되는 방향보다는 다소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끌어올리는 요인들도 있지만 다시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고금리 뉴노멀 속에서 다소 5%에서 4% 중반을 향해서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
1: 아, 그러면 지금이 고금리 뉴노멀이라는 그런 장기적인 추세적인 파도 속에서
0: 네.
1: 단기 조금 스파이크라고 하나요? 단기
0: 그렇습니다.
1: 좀 치솟는 기간이었는데
0: 네.
1: 연말이라든가 내년을 바라볼 때는 지금보다는 레벨이 좀 내려올 수 있고
0: 그렇습니다.
1: 그렇지만 아까 1300원 예시를 좀 잘해주셨는데 1300원 되면 아, 우리 뭐 미국 주식 사야 되냐 제 주변에서 엄청 물어봤거든요.
0: 네네네.
1: 막 환율 싸다고
0: 예.
1: 원래 5년 전에는 그 가격이 아니었는데
0: 그럼요.
1: 그런 것처럼 4% 중후반으로 내려와도
0: 예.
1: 이제 우리 눈이 달라져가지고 이제는 10년 금리가 4.7만 돼도 와 싸졌다
0: 네네.
1: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도요.
1: 네.
0: 여러분 2020년 21년에는 당연히 기준금리는 제로금리였었던 것이고 22년 이래로 아예 중립금리 레벨이 올라간 거예요.
1: 네.
0: 한국의 중립금리도 그전에는 2%로 보다가 지금은 중립금리 자체가 2.5에서 2.75 정도 사이로 전환된 것 같고요. 미국의 중립금리도 3% 금리로 전환해야 돼라고 생각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3.25에서 3.5%로 중립금리의 레벨을 아예 조정하고 있는 국면.

0: 국채를 벤치마크 금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면 미국이 안전해요, 한국이 안전해요. 그러니까 우리 국뽕이나 어떤 정치적 색깔 다 버리고요. 세계적으로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나라는 우리는 미국으로 가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어디다가 투자한다 할 때 미국한테 빌려줄까, 한국한테 빌려줄까? 무너지지 않는다면 돈을 끝까지 원금이 보존되는 것. 그게 국채 투자 아닙니까?
1: 네.
0: 그러니까 같은 돈을 어디다 빌려줄 것인가. 당연히 미국 국채예요. 그런데 미국 국채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다. 다른 말로 미국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다.
1: 네.
0: 다른 나라들은 국채 금리를 올려잡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국채가 어떻게 매입이 되겠습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배치마크 금리인 거고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다 같이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이고 더군다나 회사채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실물 경제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이것으로 인해 야기되는 실물 경제적 현상을 우리는 구축효과라고 하죠.
1: 네.
0: 그러니까 구축효과. 다른 민간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하기가 부담스럽죠. 회사채 발행을 꿈꾸기도 어려워지죠. 이렇게 높은 금리로 회사채를 발행한다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출 받아봐야 은행들이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대출받는 격인데
1: 네.
0: 대출 금리가 5%, 6%, 7% 한다 그러면 이 기업의 마진율이 5%인데 대출받아서 사업하려는 기업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1: 네.
0: 그만큼 회사채 발행이 줄어들고 민간 기업들이 신규 투자가 위축되는 거죠. 이게 실물 경제적으로 성장을 더디게 만드는 이런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만큼 자신 있는 기업. 예를 들어서 실적 증가율이 50%야, 100%야, 우리 삼성전자처럼 1800%야. 이렇게 자신 있는 기업들은 얼마든지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 마련에 임하겠지만 그 밖에 BAI 기업들은 사실 회사채를 발행할 엄두도 안 나죠. 수익률을 고려해 본다면.
1: 네.
0: 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고요. 또 국채금리가 끌어올라가면 당연히 자본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자본시장은 굉장히 강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금이든 비트코인이든 그 밖에 거대한 호재가 없는 한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아니 원금 보장되는 미국 국채금리가 5%인데 왜 주식 투자해가지고 5% 벌려고 노력해?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니까
1: 네.
0: 기본적으로 주가도 다 끌어내리죠. 다만 기본적으로 주도주만 살아남는 격이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됩니다.
1: 네.
0: 마이크론 실적의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지금 시장의 컨센이 500%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증가율이 180%가 아니라 1800%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렇게 전년보다 꾸준히 매출액이든 영업이익이든 꾸준히 성장하는 이런 기업들 AI 펌들 이 AI 밸류 체인에 함께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회사채 발행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실적을 내요. 그러니까 주식도 전반적으로 나머지 섹터에는 돈이 안 들어가지만 앞으로 실적을 충분히 기대할 만해 쉽게 말하면 국채금리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기대하는 그런 기업들에게만 돈이 쏠린 거죠. 정리한다면 주도주를 제외하고는 돈이 쏠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거대한 호재가 없는 한. 이게 국채금리가 만드는 자본시장의 양극화도 가져오는
1: 예.
0: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아니, 그러면은 역설적으로 금리가 좀 안정화가 되면은
0: 네.
1: 그러면 쏠림이 좀 완화되면서 오히려 이제 주도주가 좀 못 가게 되나요? 아니면은 네. 뭐 좀 어떤 일이 생기나요? 만약에 금리가 좀 내려가면요?
0: 네, 이 부분도 추론의 영역이지만
1: 네.
0: 의견을 드려보면 국채금리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살포시 떨어진다는 말씀이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강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확 내려가지 않고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우리 아마 4.5%로 10년물 국채금리가 찍으면 시장이 환호성을 지를 거예요. 그럼 여전히 4.5%는 높은 시중금리인데 그러면 당연히 투자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까지 투자했었던 주도주에서 더 많은 기회를 봐야지 하고서 그 주도주로 돈이 대거 쏠려 들어가지 않을까요?
1: 쾌재를 부리면서 더 주도주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군요.
0: 네, 저는 국채금리의 변동성이 있는 이런 흐름에는 오로지 주도주가 급락하고 주도주가 급등하는 그런 장세일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돌이켜보면 올해 3월에 이란 미국 그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때도 네. 유가가 튀면서 금리가 튀었고
0: 그렇죠.
1: 그러면서 시장에서 일각의 조정세가 나오긴 했었지만 4월에 좀 진정세가 되니까 주도주가 그때부터
0: 그렇습니다.
1: 달렸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이제 그런 거를 이제

0: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네, 네. 주도주밖에 없다는 주도주밖에 것처럼 없습니다. 느껴져요.
1: 예, 그런 아. 거 옥석 가리기가 전개되는 것이고 사실은 이런 기이한 현상이잖아요. 네. 기이한 현상이 있어서 돈의 역류라고 이번 전망서를 표현한 겁니다.
0: 제가 그 말씀 여쭤보려고 예. 했는데 27년 이제 경제 전망서를 내셨는데 제목이 돈의 역류예요.
1: 네네.
0: 근데 일단 역류를 질문하려면은 본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럼 본류는 뭐고 역류는 뭐고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제목을 잡으셨는지.
1: 네. 일단 본류를 설명드릴 때는 물의 흐름. 물은 산에서 바다를 향해 흐른다.
0: 네. 위에서
1: 본류잖아요.
0: 네.
1: 근데 물이 거꾸로 흐를 때가 있어요. 그걸 역류라고 하죠.
0: 네.
1: 그러니까 돈의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통상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물은 어떻게 흘러요. 돈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국채금리가 이렇게 요동치듯 치솟으면 당연히 주식시장은 조정되는 게 맞는데 역류하는 현상이 있죠. 그게
0: 아.
1: 바로 AI의 밸류체인 안에서 주도주가 형성되어 있고 그 주도주를 중심으로 해서는 오히려 더 강하게 돈이 몰린다. 다른 데는 돈을 이동화시킬 수가 없어요. 한번 되게 재미있는 분석이나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0: 네.
1: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국채 발행량 대비 국채 매입세가 약화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0: 예.
1: 우리 더 잘 아시겠지만 대표님 전체 증권시장에서 채권이 큽니까 주식이 큽니까?
0: 잘 모르겠는데요.
1: 채권이 훨씬 큽니다.
0: 네.
1: 거의 6대 4로 큽니다. 근데 그 채권 시장이 훨씬 더 큰데 채권 시장에서 매입세가 약화됐으니 국채 금리가 올라간 거잖아요.
0: 네.
1: 그러면 당연히 지금의 모습은 채권 시장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싸게 내놔도 채권 안 산다 이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돈은 채권으로 지금 안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0: 그렇죠.
1: 그죠? 결론적으로.
0: 그럼 어디론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1: 금으로도 안 가고 있죠.
0: 네.
1: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주식으로 다 가는가?
0: 네.
1: 그러니까 나스닥은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죠. 재밌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주도주로만 간다는 거예요.
0: 아.
1: 그러니까 원래 본류를 거슬러서 역류하는 현상은 특이점이에요. 소위 말하는. 역류하는 현상이 일고 있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그 주도주는 AI 밸류체인 안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0: 아, 그러니까 원래 평소와 같은 이런 네. 역류가 AI 역류가 없는 평소와 같은 상황에서는 금리가 이런 방식으로 올라가면 시장은 주식 소위 말하는 주식시장은 좀 무너져야 되는데
1: 다 무너지고 더 무너져야죠.
0: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돈이 흘러가는 이제 본류적인 성격이었는데
1: 그렇죠.
0: 근데 지금은 막 역류가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도주라고 말하는 그런 섹터들이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1: 네.
0: 아.
1: 이게 지금 자본시장에 대한 해석이고요.
0: 예.
1: 실물경제 한번 말씀드릴까요?
0: 네.
1: 저는 너무 놀라운 실물경제적 역류 현상이 일고 있다.
0: 아, 실물에서도 역류가 나고 있습니까?
1: 실물경제도 그렇죠.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0: 네.
1: 여러분 제가 한번 대표님께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0: 아, 질문이 많으시군요.
1: AI 밸류체인에 네. AI 밸류체인에 함께하는 나라들이 몇 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0: 아,
1: 전 세계 200개 나라 중에?
0: 생각보다 안 많을 것 같습니다.
1: 예, 안 네. 많아요. 10개가 안 돼요.
0: 네.
1: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실 겁니다. 제가 헤아려 보면 미국, 중국,
0: 네, 미국, 중국,
1: 한국, 일본, 반도체 소재하니까
0: 네.
1: 네덜란드,
0: 네,
1: 대만, 뭐 요 정도 네. 되지 않나요?
0: 맞아요.
1: 큰 틀에서 자,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올해 경제는 평년보다 어려울까요, 좋을까요? 거시 경제적으로
0: 한국이요?
1: 아니 전 세계가
0: 아, 전 세계요?
1: 예,
0: 전 세계는 그럼 좋다는 말씀인가요?
1: 어렵습니다.
0: 아, 어렵군요.
1: 예, 전 세계 경제가요,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이후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가장 낮은 해가 올해입니다.
0: 아, 전 세계는 매우 불황이군요.
1: 예, 정말 네. 3.1, 3.2%를 왔다 갔다 하다가
0: 네.
1: 올해 성장률은 2.9%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 3%가 채 안 돼요.
0: 네, 0.1이 큰 게 GDP니까요.
1: 그럼요.
0: 네.
1: 그러니까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OECD, IMF, 월드뱅크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그걸 여러분께 공유해드리고 세계 경제는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경제도 연초에 중동전쟁 터졌을 때 가장 큰 충격을 경험할 것이다라고 다 하나같이 국제기구들이 지적을 했었죠.
0: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에너지 수입 국가여가지고.
1: 그렇습니다. 네. 그 말씀 주신 대로 세 가지 논점인데요. 우리나라는 원유 이용도가 높다. 그러니까 다소비 국가다. 그러니까 GDP 대비 가장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나라예요. 제조업 국가니까. 2번은 해외 의존도가 높다. 이거 1등이죠.
0: 네.
1: 세 번째는 유독 중동으로부터 의존한다. 이 세 가지가 고르게 1등이니까 이 중동전쟁의 공급망 쇼크로 가장 큰 충격을 경험할 나라가 한국으로 지명을 했었고요. 세계 많은 국제기구들이 똑같이 우리나라 성장률 1%도 어려울 거야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중동전쟁발 공급망 쇼크의 하방 압력은 이미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경제도 그게 없어진

0: 게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있지만 AI로 인한 엄청난 기회가 또 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굉장히 강한 찬바람도 불지만 매우 뜨거운 따뜻한 바람도 불고 있기 때문에 나름 지금 우리 경제가 따뜻한 것인데 엊그제 OECD 경제전망보고서 상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한국은행이 지난달에 3.6%를 제시했는데
1: 네.
0: 올해 OECD는 우리 경제 성장률을 3.7%로 제시합니다.
1: 아.
0: 그러니까 AI의 역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는 AI 밸류체인에 함께하지 않는 나라가 절대적으로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되고 올해 경제는 유독 어려웠는데 AI 밸류체인에 함께하는 나라들은 전혀 경제적 충격을 체감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한국도 그렇지만
1: 네.
0: 여러분 미국 보세요. 지금 역대급 완전 고용 실업률 계속 발표하고 이번 주 금요일 실업률 발표할 것인데 역시 역대급 4.12% 낮은 실업률 발표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ISM 제조업 지표, 서비스업 지표 다 우상향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게 AI 밸류체인에 함께하고 있는 나라들은 어마어마한 호황을 경험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근거가 수출이죠.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지금 40%를 상회해요. 이건 지금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1: 예.
0: 왜냐하면 2011년이 가장 낮았는데 우리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9%였어요. 지금 40%를 상회했어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AI 밸류체인에 함께하고 있는 나라답게 AI의 엄청난 기회를 보고 있는 것이고 이게 역류 현상을 가져오는 거죠. 실물 경제적 역류. 세계 경쟁자는 분명 저성장하고 있는데 AI 밸류체인에 함께하고 있는 나라는 엄청난 기회를 보고 있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실물 경제도 역류 현상이 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1: 네. 아 근데 이제 기이하다고 하셨고 이게 역류라는 상황 자체가 말이 굉장히 와닿긴 한데
0: 네.
1: 근데 그 역류의 한복판이 또 한국에 있다 보니까
0: 네네.
1: 이게 굉장히 다른 나라 실정을 이제 자세히 알기가 좀 어렵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런 부분에서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그러면 이런 글로벌한 AI 흐름에 잘 그 동참할 수 있게 된 게 정말 뭐 천운이라고
0: 천운이죠.
1: 생각이 네. 됩니다.
0: 네.
1: 그러면은 이런 흐름이 내년에도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것으로 27년 전망을 그러면 잡으신 거죠?
0: 네, 기본적으로 이런 흐름이 야기될 것인데
1: 네.
0: 다만 뭐 이따 시간이 많다면
1: 네.
0: 주도주의 교체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1: 아 이거 재밌는 주제 같은데
0: 주도주의 네. 교체는 분명히 있습니다.
1: 네. 그건
0: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네.
0: 다만 실물 경제적 현상은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200여 개 나라 중에 10개 나라는 AI의 역류를 경험하고 있는데 나머지 나라는 중동전쟁의 쇼크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1: 네.
0: 근데 마치 이런 모습이 여러분 이 방송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겠지만 나는 3.6% 성장한다는 게 도저히 체감이 안 되는데 이게 고스란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전 세계 경제를 한국과 비교해서 말씀드렸듯이
1: 네.
0: 한국 경제 안에서도 AI 밸류체인에 함께하는 기업들, AI 밸류체인에 기여하는 개인들은 엄청난 기회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단적으로요. 제가 삼성전자 임직원분들을 지금 30일째 뵙고 있는데 삼성전자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임직원 수가 20만 명이 안 돼요.
1: 네.
0: 반도체 밸류체인에 함께하는 전체 취업자를 100만 명이 안 된다고 공급업자까지 했을 때 100만 명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가 2,900만이 넘습니다. 그럼 100만 명은 AI 이 호황을 그대로 체감할 수도 있지만
1: 네.
0: 성과급 등의 형태로 나머지 2,800만 명은 절대 다수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물 경제적으로도요.
1: 남의 나라 일이죠.
0: 남의 나라
1: 네.
0: 일입니다. 이게 삼성전자 안에서 제가 왜 이 말씀드렸냐면 안에서도 역시 반도체 밸류체인에 함께하는
1: 아, 또
0: 섹터냐
1: 그 안에서도.
0: 아니냐가
1: 네.
0: 정말 극명하게 갈려 있습니다. 제가 대외비 성격도 있을 것 같아서
1: 네.
0: 이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국가 단위도 그렇고 기업 내에서도 그렇고 국가 안에서 어떤 섹터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AI의 역류가 거대하게 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에 함께하는 하나의 섹터여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1: 네.
0: 그 밖에 나머지 산업이나 그런 경우는 전혀 체감을 못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은 내년에도 고스란히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실제로 대기업들 중에서도 같은 대기업이지만은 평균 연봉 차이가 지금 10배가 넘어가더라고요. 올해 우리나라 기준으로요.
0: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 네.
0: 반도체 섹터와 비반도체 섹터가 그냥 이렇게 성과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억이냐 700만 원이냐. 아. 제가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1: 성과급은 100배 차이 나는군요.
0: 7억이냐 700만 원 차이 이겁니다. 물론 700만 원도 안 되는 또 많은 뭐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 정말 어려움을 느끼시고 계시겠지만 전혀 이 반도체나 AI 밸류체인을 제외하고는 우리 경제가 회복됐다고 평가할 수가 없어요. 없는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 뭐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성장률이 과거보다는 낮아졌지만 뾰족하게는 과거보다 훨씬 높다는 건데요.
0: 네네.
1: 근데 이 상황의 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아 저는 네. 매우 안타깝지만 극단적인 양극화로 가게 되지 않을까. 아무 조치도 안 하면 뭔가에 대응을 하지 않는 한. 극단적인 양극화의 결로 가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집을 보유한 자와 보유하지 않은 자, 뭐 주식을 보유한 자와 보유하지 않은 자, 주식도 주도주에 올라탄 자와 비주도주에 올라탄 자. 그러니까 극단적인 양극화의 결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실물 경제적으로도 국가가 AI 밸류체인에 동참하는, 쉽게 말하면 AI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간은 완전히 다른 흐름이고요. 역시 기업 간에도 AI를 만들어내는 기업과 AI 만들어진 것을 활용하는 기업과 AI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기업들은 극명하게 갈릴 거고요.
1: 네.
0: 우리의 개인도 저는 AI 속도 조절론 얘기가 나오면서 참 재밌게 보고 있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AI가 나를 짓밟을 거야. 피지컬 AI가 나와서 이 인류를 막 공멸시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 공학자들과 대화를 나눠봐도 그런 시나리오, 디스토피아의 시나리오로 갈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근데 저는 어떤 게 우려되냐면
1: 네.
0: 사람과 AI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람과 인공지능 혹은 로봇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AI나 로봇을 활용하는 사람과 활용하지 않는 사람 간의 싸움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AI를 활용하는 사람과 AI에 의해 대체되는 사람 간의 싸움인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도 방직기랑 싸웠잖아요. 근데 네. 방직기를 활용하는 사람과 방직기에 의해 대체되는 사람과의 싸움인 거지 사람이 방직기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직기 때려 부시고 하는 일은 적당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세계 경제, 거시 경제 국면에서도 그렇고 기업 간에도 그렇고 가계 국면에서도 그렇다. 이게 소위 그동안에도 양극화가 전개되고 있었는데 AI라는 새로운 어떤 생산 요소가 만들어내는 극단적인 갈림길을 또 만들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1: 네. 사실 이거 저는 원래는 국가 레벨로 여쭤봤었던 건데 이제 네. 미시적인 개인 레벨까지 다 짚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역류라는 게 결국은 AI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그거를 이제 하고 있는 나라,
0: 네.
1: 하고 있는 기업,
0: 네.
1: 또 하고 있는 사람,
0: 그렇습니다.
1: 또 그걸 반대로 안 하고 있는 나라, 안 하고 있는 기업, 안 하고 있는 사람
0: 네.
1: 간의 간극이 앞으로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0: 그렇죠.
1: 아 근데 이게 뭐 영원히 뭐 천년만 년까지는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 이렇게 벌어지면은
0: 네.
1: 그게 뭔가 그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다소 디스토피아적인 상황처럼 느껴지네요.
0: 그것 자체를 네. 디스토피아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실제 우리 앞에 전개될 디스토피아 현상은 그런 양극화가 아닐까.
1: 아,
0: 네, 저는 그렇게
1: 그러니까요.
0: 보고 있고요.
1: 네.
0: 실현 가능한 디스토피아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제가 경제전망서를 매년 집필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자주 듣는 질문이 내년엔 좀 나아져요? 내일은 좀 나아져요? 근데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냐면 내년이 나아지냐 안 나아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1: 네.
0: 당신이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중요하다. 내년이 어려워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려워지더라도 누군가는 어려울 것이고 누군가는 굉장한 나아짐을 경험할 것인데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내년이 어떨까요라는 걸 질문하고 그것에 맞게 나는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려해야 되지
1: 네.
0: 내년이 나아질까 어려워질까가 중요 나를 결정짓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드리거든요.
1: 좋습니다. 그러면 네. 사실 이미 어느 정도 개인들이 앞으로 이런 AI 역류 시대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뭐 말씀을 하셨다고도 할 수 있지만
0: 네.
1: 그래도 또 청취자분도 다 듣고 계시니까
0: 네.
1: 그러면은 개인들도 많이 만나시잖아요. 아, 여기서 이제 개인들이 기업체를 또 많이 만나시고
0: 그렇습니다.
1: 할 텐데
0: 예.
1: 그러면은 개인이나 기업체 또 국가에게 각각 뭐 다 조언을 하신다고 했을 때
0: 네네.
1: 각각 어떤 조언을 하고 계신지.
0: 아 일단은.

0: 정부 딴에는 우리가 지금 딴에 유망한 우리가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산업 섹터와 기술 영역이 있습니다만 지금이 내년에 똑같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년의 네. 정답은 달라지고요. 내년에 요구되는 지금 AI 밸류체인에서 내년에 요구되는 그 저는 초크 포인트 테크라고 표현하는데 초크 포인트가 될 만한 테크 영역을 찾고 그 부분에 집중적인 투자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부분에 집중적인 규제 체계 완화라든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인력 양성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중국에요. 양상되고 있는 서울대급의 제 서울대가 가장 좋은 학교라고 제가 지정하는 거 아니지만 서울대급의 이 최고 인력 AI 인력이 1년에 90만 명이 양산됩니다. 양산된다는 표현이 길러집니다. 이 부분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정부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고요.
1: 네.
0: 그다음 기업들도 마찬가지 저는 AI 밸류체인을 뜯어보셔라. 항상 말씀드리고요. 지금 AI 밸류체인에서 없던 밸류체인이 하나 더 생기는 거거든요.
1: 네.
0: 내년이. 그게 피지컬 AI예요. 그 영역에서 그냥 피지컬 AI. 많은 분들이 그냥 단순히 로봇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 안에서 더 뜯어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예를 들면 피지컬 AI 로봇은 무얼 입을까? 센서를 입어요.
1: 네.
0: 센서를 어떻게 입느냐. 가죽옷을 입는데 가죽옷에 센서가 내장되어 있는 형태예요. 이걸 e-ski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피지컬 AI 그림 그리고 있는 기업들에게 e-skin 기업과 뭐 기술 교류한다든가 혹은 인수하셔라 라고까지 전 제안합니다. 이런 적극적인 피지컬 AI 밸류체인의 밸류체인이 제가 예를 들어 반도체 공정만 해도 300개잖아요. 우리 전력이라는 아이콘 하나로 또 밸류체인을 얘기하지만 그 전력이라는 것도 뜯어보면 30개의 밸류체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네. 피지컬 AI 밸류체인에서 우리 기업들이 뭐가 필요한지 무엇을 통해서 상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끌어올릴지 그 부분에 대한 기술 교류나 여러 기업의 M&A 같은 것들도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네. 제안을 드리고요. 개인 단에서는 이렇게 제안 드리겠습니다. AI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1: 무서워하지 말라.
0: 절대 무서워하지 마세요. AI랑 멀어지는 나를 무서워하십시오. AI는 절대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AI에 의해 대체되는 것이다. 이미 많은 분들이 AI를 활용하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수준의 AI는 사실은 AI 시작도 안 된 부분입니다. 이게 AI가 실제 시작됐다라는 표현. 제가 정말 많은 공학자들과도 대화를 나누지만 예를 들어서 AI 잘하시는 김대식 교수, HBM의 아버지 김정호 교수님, 서울대 윤병동 교수님, 맥스 거장이시고 최재분 교수님. 그러니까 여러 AI 공학자들과도 이야기해봐도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AI는 아직 시작도 안 됐답니다. 시작도 안 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무서워하세요? 근데 AI가 시작된 단계는 뭐냐면 전 산업에 걸쳐서 AI가 확대 적용 도입되는 과정인데
1: 네.
0: 그 도입률이 10%도 안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AI가 확대 적용되기 때문에
1: 네.
0: 여러분들은 이 AI가 실제 어떤 생태계를 만들고 어떻게 경제 구조와 우리 서비스나 프로덕트를 바꿔나갈 것인지 그 그림을 그리시고 그리고 그 AI를 어떤 부분으로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1: 아니 저는 이제 김광석 교수님이랑 몇 개 질문도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네. 시간이 너무 쏜살같이 흘러가지고 전 한 10분 지났다고 생각해서 시계를 봤는데 벌써 이제 끝마침할 시간이 돼서 지금 54분이 네. 되었습니다.
0: 그래서 2시간 주실 줄 알았는데.
1: 아 저는 마음 같아서는 20시간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제가 마무리 멘트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김광석 교수가 올해 돈의 역류 2027년 경제 전망서를 내셨고 방금 질답에서 인사이트 넘치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충분히 다 전달 못 드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이제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 책은 정말 제대로 각 잡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터뷰는 이제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인사이트 넘치는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9월 28일 월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는 빨간불, 오늘은 파란불. 흔들리는 코스피에 내 마음도 요동칠 때 잠시 화면을 끄고 마음을 들어보세요. 쏟아지는 세상의 정보 속에서 숫자보다 먼저 지켜야 할 건 나의 중심입니다. 저 윤인구와 함께 마음의 쉼표를 찍어보세요. 매일 찾아오는 평일 점심 100분의 시간, 당신의 멘탈을 지켜줄 가장 따뜻한 이정표,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하늘이 맑고 햇살이 따사로운 날이 있는가 하면 비나 눈이 내려 날씨가 나쁜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좋다의 반대말로 나쁘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나 눈이 내려 날씨가 나쁘다고 할 때는 굳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굳은 날씨 때문에 예정됐던 운동 경기가 연기되는 일도 있죠. 날씨가 어두침침하게 흐리면서 오랫동안 내리는 비를 가리켜 굳은 비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 단어니까 모두 붙였습니다. 또 굳다라는 형용사에는 언짢고 나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 중에 언짢고 꺼림칙하여 하기 싫은 일을 뜻하는 굳은 일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굳은 일을 도맡아 한다. 또 굳은 일은 피하고 즐거운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다.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말 속담에 먹는 데는 남이요 굳은 일에는 일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 욕심을 채울 때는 남을 돌보지 아니하다가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남의 도움을 바라는 얄미운 심리를 이르는 말입니다. 참고로 굳은 쌀은 잘 쓸지 아니하여 빛이 깨끗하지 아니하고 겨가 많이 섞인 쌀을 뜻한다는 것 함께 알아두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6.2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이맘때보다 2.1도 높았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기온이 가장 높은 곳은 밀양이었습니다. 28.2도로 이들 경상권 중심으로는 오늘도 약간 더웠고요. 백령도가 20.4도로 낮 기온이 가장 낮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온 분포가 조금은 어제보다 나아지긴 했는데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좀 떨어집니다. 서울이 오늘보다 4도 정도 아침 기온이 내려앉아 15도로 쌀쌀하겠고요. 내일 낮 기온 서울 27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7도 분포가 예상됩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인 수요일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 중부와 전북 중심으로 5에서 10mm 정도 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이 비를 기점으로 해서 기온이 다음 날 뚝 떨어지면서 목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2도까지 내려앉겠고 이후로 목요일부터는 서울의 낮 기온도 21~2도 안팎을 유지하겠습니다. 특히 금요일과 토요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 한 자릿수 9도까지 예상이 됩니다. 오늘 오후까지 일부 전남 남해안 남부 서해안과 제주에는 약간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내일은 주로 동해안 중심으로 비 예보가 들어있고 모레는 중부와 전북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9월의 마지막 날이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 24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제1 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의 조작 수사 여부를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작 기소 특검법 처리를 검토하며 당 안팎의 논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조작 기소 특검과 관련해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주길 바란다며 공소 취소 권한을 뺀 특검법 처리를 국회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게 징역 1년, 김 의원 배우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의 클러치백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관여해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사정이 사건의 배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최근 발생한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 지뢰로 확인될 경우 합당하고 상당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접견한 후 기자들과 만나 사고 원인이 북한 지뢰로 확인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묻자 이같이 답하며 축소나 은폐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50살 이상 주민이 동네 의원에서 원하는 주치의를 선택해 질환 치료부터 약물, 건강관리, 돌봄 연계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 1차 의료 혁신 시범 사업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9년 9월까지 3년간 시행되는 시범 사업에 전국 120개 의원이 참여하며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을 이루어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0살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서비스 대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8월까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1,504만 8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1.6%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8월 한 달 동안의 방한객은 225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3% 증가하면서 한 달 기준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또 올해 8월까지 외국인의 관광 분야 카드 소비액도 14조 180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5% 급증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설악산 단풍이 지난해보다 나흘 빨리 시작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설악산에서 첫 단풍이 관측됐다며 지난해보다 나흘 빠르지만 평년의 단풍 시작일과는 같다고 밝혔습니다. 첫 단풍은 산 전체가 정상부터 20%가량 물드는 것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단풍 절정은 보통 단풍 시작 이후 3주 뒤에 찾아오는데 평년 설악산 단풍 절정일은 10월 17일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2026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에서 대상격인 올해의 노래를 포함해 3관왕에 올랐습니다. 방탄소년단은 현지 시간 2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정규 5집 아리랑의 타이틀곡 스윔으로 올해의 노래를 수상했습니다. 또 베스트 케이팝과 베스트 그룹 부문도 함께 차지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심리로 오늘 열린 정 전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오늘부터 사흘간 2029년 발사 예정인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KPS 위성 1호기 탑재체의 상세 설계 검토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탑재체 설계가 기능 성능 구현에 적절한지 향후 제작 조립 시험 단계로 진행하기 위한 기술적인 준비가 완료됐는지 확인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고 남부는 흐린 가운데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조금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9월 마지막 날인 모레는 중부와 전북에 비가 내리겠고 이후로 기온이 점점 더 떨어지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상협이었습니다. KBS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추석 민심을 청취한 정치권은 연휴 전후로 불거진 쟁점들을 두고 본격적인 삿바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DMZ 내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 오늘 민주당과 개혁신당 국방위원들이 사고 현장을 찾아서 조사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국회 국방위 현안 질의는 내일 열립니다. 강신철 국방장관은 북한이 최근 매설한 지뢰로 확인이 될 경우 상응하는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을 공개한 데 이어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고 거짓 발표까지 했다며 공식적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추가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이번 주 인터뷰 코너에선 각 당이 추석에 직접 확인한 민심과 연휴 이후 산적한 쟁점들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들어봅니다. 오늘은 박성준 민주당 수석 대변인을 만납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금 부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좀 쉬셨어요.
2: 잘 못 쉰 것 같습니다. 일을 해가지고.
1: 방송에 나오셨군. 맞아. 방송 나오시는 거 봤고. 야, 그러니까 우리 이 정치 전문 패널들은 이렇게 보니까 나도 이렇게 언뜻 이렇게 돌리다가 리모컨 돌리다 보니까 아유 또 일하시는구나 그러고 좀 내가 마음이 에? 그런 경우 있어요. 신조 부대변 일하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3: 저는 이번에 나흘은
1: 쉬었어요?
3: 오롯이 쉬었습니다. 좀 책도 좀 읽고
1: 좀 예. 재충전이 돼요?
3: 예, 많이 쉬어가지고 저는 예. 근데 또 쉬는 와중에도 여러 가지 또 사건 사고가 발생해서
1: 아, 예, 또 다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되고
3: 예, 신경을 쓰게 되고
1: 아, 저거는 내가 뭐라고 그 논평을 해야 되나
3: 맞습니다.
1: 그런 생각 들고 이동수 대표님
4: 저는 그동안 못했던 일들 좀 했습니다. 집 뭐 대청소하고요. 아, 예, 그리고 뭐 컴퓨터도 좀 느려져가지고 포맷하고 새로 또 파일 깔고 이게 아, 평소에 하기엔 좀 부담스럽잖아요.
1: 속도 업 예, 시키고 예,
4: 그래가지고 못했던 일들 정리했습니다.
1: 이야, 아주 각자 좋았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짧은 연휴였지만 말씀하신 대로 굵직한 쟁점 현안들이 또 뭐 불거져 나오기도 했고 자 개인적으로는 어떤 현안이 눈에 크게 보였는지 그리고 그 뭐 친척 지인이랄까요 이렇게 보면은 어떤 얘기들 박성민 최고위원님 얘기들 주로 했습니까?
2: 네 저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봤던 거는 네네. 이제 DMZ 지뢰 폭발 사고 뒤에 있는 이제 어떤 과정들,
1: 네네.
2: 그러니까 뭐 조사라든지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혹은 뭐 여야의 공방이 또 워낙 세게 벌어지다 보니까
1: 네.
2: 이게 정쟁화를 시킬 사안이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아쉬움도 많이 느꼈고 또 안타까운 마음도 사실은 너무 컸고요 장병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북한 그 포로 두 명이 이제 우리나라로 네. 송환이 됐잖아요.
1: 예예.
2: 그 부분 관련해서도 또 워낙 이슈가 크게 되고 또 우크라이나와 이제 우리나라 간의 비공개 합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네. 이제 우크라이나가 깼다라는 것을 두고도 계속 이제 연이은 공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외교안보 이슈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는 뭐 김수건 후보자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할까 했는데 예기치 못했던
4: 북한
1: 국방 이슈, 안보 이슈들이 막 불거졌어요.
2: 또 대통령 순방도 또 있었다 순방도 보니까 있었고요. 순방 관련된 그죠? 얘기도 좀 많이 나왔던
1: 그러니까요.
2: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외교 안보 이슈들. 자, 이동수 대표님.
4: 저는 뭐 지인이나 친척들 만났을 때 예. 정치 얘기는 사실 요즘은 많이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워낙 또 진영 간의 갈등도 심하다 보니까는 서로 이제 얘기하면은 싸울 수 있다 생각을 하잖아요. 정치 얘기 많이 안 했는데 이번에 좀 부동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1: 아, 부동산 예. 얘기.
4: 부동산 이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뭐 85주째 상승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1: 예.
4: 그리고 최근에 이제 뉴스가 나왔던 게 이건 명절 직전에 난 뉴스인데 서울 성북구의 기름동 있지 않습니까?
1: 예.
4: 거기에 이제 84제곱 아파트가 전세가 11억에 체결이 됐대요.
1: 아, 10억을 훌쩍 넘었다.
4: 그런데 예, 성북

0: 정부가 이제 서울에서 물론 좋은 지역이긴 하지만은 또 이제 막 아주 그렇게 비싼 지역으로 평가받는 곳은 아닌데도 이 전세가 11억에 체결됐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 옆에 정릉동이라고 있는데 거기 살아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더 이게 좀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가 좀 제 주변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1: 그런 가격 보면 가슴이 덜컹한데. 자, 신주호 부대변인.
2: 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해주셨고 주변에서. 네네. 근데 최근에 이제 개봉한 영화 중에 암살자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셨을 적에 이제 그런 음모론을 기반으로 만든 영화인데 네. 그런 거에도 되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다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제 정치에 관심이 없다가도 영화, 문화와 관련된 것을 통해서 이제 정치권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제가 좀 많이 이야기를 들어봐가지고 네. 이번 연휴 때는 정말 정치라는 것과 담을 쌓고 좀 정말 진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고 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사건이 좀 터지면서 그런 게 불발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아시안게임도 있어가지고 사실 거기에 국민들이 행복을 많이 느끼셨으면 좋았을 텐데.
1: 일본한테 계속 이기더라고요.
2: 저희가 구기 종목은 다 이겼다 그러더라고요. 일본은.
1: 와, 난 그 뭐 야구는 좀 답답하다 이겼는데 와 여자 농구나 예. 뭐 이런 거 보니까 정말 잘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선수들. 막 독하게 부딪히니까 일본이 못 당하던데.
3: 맞아요. 그래서 아시안 게임 네. 선수들의 그 눈부신 성과들이 막 있는데 생각보다 네. 좀 얘기는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네. 막 이슈가 분산된 네. 것 같아요.
3: 그리고 영화 얘기 나오니까 저 생각난 건데 이제 오디세이가 워낙 예. 핫하잖아요. 예. 제가 이번에 봤거든요. 예. 여전히 핫합니다. 와, 여전히 꽉 차 있고 여전히 자리가 잘 안 나더라고요.
1: 야, 저는. 시간 시작 직전 5분 전에 갔더니 좋은 자리 누가 취소했다 그래가지고 봤거든요. 그냥 미리 예약 안 하고 네. 약간 옛날식으로 저기 저 갔더니 아날로그 비슷하게 가서 예약도 안 하고 갔다가 잘 봤는데 와, 그 영화 정말 대단하던데. 자, 그래서 오늘은 어제 우리가 교통정보 듣기 전에는 주로 이제 DMZ 내 지뢰 사고하고 그다음에 뭐 포로 송환 공개 여부 요거 갖고 주로 하려고 해서 자, 이 질문은 짧게 한 말씀씩 듣고 갈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 멕시코 방문. 박성민 최고위원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짤막하게 한 말씀해 주세요.
3: 일단 뭐 실용 외교의 성과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 대통령께서 그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서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제안했다. 뭐 공급망 위기에 같이 대응하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인상 깊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많이들 관심 가지셨던 게 이제 미국과 정상회담이 좀 짧게 있었어요. 이제 이 자리에서 뭐 양국 간 전략 투자 사업 관련한 논의가 큰 진전이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뭐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잘 설명을 했다. 이 외에도 이제 핵 잠수함 연료 뭐 농축 재처리 관련한 얘기들 그다음에 뭐 조선업 협력과 관련된 추가 논의들이 있었다라는 점에서 좀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1: 네. 신주호 부대변인님.
2: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 있는 와중에도 계속 SNS에 글을 올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예. 그 주로 SNS에 글을 올리시는 게 해외 순방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국내 정치와 밀접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유시민 전 장관을 겨냥한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 해외 순방을 따로 평가할 만한 지점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에 있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동포간담회였나요? 거기서 본인의 대통령의 임기는 2030년 6월 3일 지나고는 없다라고 확실하게 좀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연임이든 중임이든 하지 않고 이번 단임으로 해가지고 임기를 마친 다음에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선언을 해주신 것은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정파는 다르지만 감사하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1: 네, 이동수 대표님.
0: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이제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또 이제 북한에서 여러 북한과 관련된 여러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했잖아요. 빛이 많이 발했던 그 순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자, 어떤 언론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순방 진보딸이 풀기도 전에 풀어야 할 쟁점들이 산적해 있다. 뭐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DMZ 내 지뢰 추정 폭발 사고입니다. 여야 공방부터 듣겠습니다. 먼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4: 장병의 생명과 국가 안보가 걸린 일입니다. 사고 원인은 현장 조사와 감정으로 밝혀야 합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어떻게든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장병의 희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입니다. 즉각 중단하십시오. 숭고한 희생을 욕보인 행태를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오늘 사고 현장 부대를 찾아 군의 조사와 후속 조치를 점검합니다. 합동조사와 감정 결과까지 끝까지 확인하고 진상을 엄하게 따지겠습니다.
1: 이번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 들으시겠습니다.
5: 이번 사고의 유력한 가능성 중 하나가 북한의 MDL 침범 및 지뢰 매설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좌파정권의 망상이 우리 군인들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 제재 해제와 핵동계를 막교환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북한에게 무슨 약점이 잡혔길래 알아서 조공을 바치겠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북한의 국선 변호인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1: 자, 야당의 얘기는 한마디로 왜 이렇게 북한 눈치 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데, 야당은 조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 은폐 의도까지 있다 이런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장병들 안전 등을 고려하면 신중히 조사 진행해야 하는데 무슨 막 장병들을 밀어넣으려 그러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고요.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모두에 살짝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3: 근데 일단은 이제 야당의 공세는 좀 자중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제 진상 조사 시기를 두고 왜 이렇게 늦게 하느냐, 늑장으로 조사를 하느냐라고 하는데, 이제 2015년 목함 지뢰가 폭발했던 장소랑 이번에 사고가 발생했던 그 지역은 네.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 같은 경우에는 비무장지대를 우리 장병들이 수시로 출입할 때 가는 그 통문 근처 출입구여서 우리가 통제하는 지역이었던 거고, 이번에 폭발 사고가 일어난 지점이 군이 평소 소에 다니지 않는 그 군사 분계선 근처에서 발생을 했고, 그리고 추가 폭발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안전 대책이라든지 수색로를 이제 어떻게 좀 더 만들 건가 이런 문제들이 선행이 됐던 거거든요. 그 지역적 특색이 좀 다르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군만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유엔사랑 같이 조사를 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무슨 은폐 고의적 지연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 지역적 특색을 기반으로 안전 대책이 마련된 가운데에서 진행을 한 조사인 거고, 이번에 조사를 했는데 이제 근데 사고 발생 지점까지는 또 접근이 안 됐어요. 그래서 추가 조사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야당에서 공격하거나 걱정하시는 그런 뭐 은폐나 지연 혹은 뭐 음모론 같은 것들은, 그런 공세들은 좀 멈춰주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방부에서 이제 오늘 좀 추가로 좀 브리핑을 했는데 네. 이게 지금 일단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과수에서 1차 감정 결과 아직 통보받지 못했고,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그 북한 지뢰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진술이 있었다는 확인을 해줬어요. 있었는데 다른 종류의 지뢰로 보인다라고 추정하는 다른 이야기도 있었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객관적으로 확인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국민들께 명명백백하게 전달을 드리겠다, 이렇게 국방부에서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1: 그래요. 그 국방부 밝힌 거는 제가 따로 이제 질문 또 별도로 드리기로 하고, 신지호 부대변인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 아니, 북한이 한 거를 북한이 했다고 말도 못하는 국방부가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북한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수색대 대장 같은 경우에 지뢰 덧신을 싣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중상을 입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제작해왔었던 지뢰들은 TNT 용량이 적어서 그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지 못합니다만, 어찌되었든 그 수색대 대장이 굉장히 큰 중상을 입을 정도의 파괴력이 있었다면 북한에서 목함 지뢰를 만들면서 TNT를 얼마나 넣느냐, 많이 넣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발생했다라는 게 대다수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이미 저희가 뭐 굳이 뭐 그 탄원을 분석하거나 국과수로부터 결과를 받지 않더라도 그냥 터지는 걸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이 실전 경험으로 저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의 소행이라고 말을 못하는 지점이 있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공분하고 계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애시당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할 수 있었던 예방 차원의 조치가 있었어야죠. 북한이 어찌되었든 이 지뢰를 MDL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매설하려고 했고, 그 매설한 지뢰를 저희가 찾으려고 하다가 수색로를 확보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근본적인 잘못은 누가 있느냐? MDL에다가 지뢰를 매설하려고 했었던 북한의 잘못 아니겠습니까? 그것부터 저희가 막았었더라면 이러한 사고가 나지 않았을 텐데 북한이 MDA를 수시로 넘나드는 그 상황에서도 저희는 수수방관했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의 잘못이냐? 근본적인 해법을 찾지 못한 이재명 정권과 이 국방부의 잘못이 저는 너무나도 크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북한, 저희가

0: 주범을 주범이라고도 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국민들께서 납득하시지 못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1: 자, 지금 박성민 최고위원은 그 아주 우리 장병이 다친 사건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신조 부대변인은 뭐 완전 전모가 드러나기 전에라도 사실 개요가 잡히는 건데 이게 북한의 소행이라는 거를 말하기 싫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그 이전에도 MDL을 마음대로 드나들게 하면서 더 이런 일을 자처했다. 뭐 양쪽이 맞서고 있거든요.
2: 예.
1: 이동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2: 그 일단 누가 했냐에 대해서는 이게 DMZ 안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사실 한국 아니면 북한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네. 뭐 이스라엘이나 뭐 하마스 이런 데서 거기에다 지뢰를 심을 리는 그렇죠. 없으니까 예, 예. 결국에 이제 우리 지뢰냐 북한 지뢰냐인데 좀 전에 신주호 전 부대변인 말씀처럼 이게 어떤 부상의 정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군이 사용한 지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일단 이야기가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만약에 했 다면은 이게 이제 과거에 심어놨던 건데 뭐 폭으로 유실이 됐던 걸 잘못 밟은 거냐 아니면은 이번에 최근에 이제 북한에서 뭐 국경선화라고 해가지고 적대적 두 국가론을 이야기한 뒤에 이 군사분계선을 국경선으로 이렇게 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새로 심은 거냐 요거는 이제 앞으로 추후에 밝혀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뭐 군 관계자나 정치권에서는 이게 북한이 했다는 거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네. 국민 여론은 대체로 아 이건 북한이 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이 군이 이 문제를 대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속 시원한 답변을 두지 못했던 점. 예컨대 이제 이번 사건이 생기기 전에도 이제 국방부 브리핑이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 당시에 예, 군사 분계선 넘어서 지형 변화가 있었다고 군 관계자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기자분들이 그럼 어떤 대응을 했느냐? 이게 뭐 북한이 지뢰로 심은 거냐?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봤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속 시원한 답변을 못 줬 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여론도 약간 화나 있었던 상황인데 마침 또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는 더 분노하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이 뭐 북한이 했냐 안 했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정부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어떤 대응과 답변을 내놓느냐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서 미흡함이 컸다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일단 그래서 오늘은 아까 박성민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합참 작전본부 1처장 요 분은 그냥 공보 파트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그 부분을 아는 분이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이렇게 목격담을 취합을 해보니까 뭐 형상은 북한 목함 지뢰 같았는데 재질은 플라스틱이었다 북한 거 같았다는 얘기도 있고 아닌 것 같았다는 진술도 있어서 이거는 현장까지 좀 가봐야겠다. 근데 오늘은 이게 진척로 같은 거 개척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신중히 가야 되니까 오늘은 아마 사고 현장까지는 도달을 못했나 봐요. 그 부근까지는 갔는데 그렇다면 일단은 아 이게 아무래도 북한 소행이다 이거를 속 시원하게 밝히는데 조금 이렇게 좀 주저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으니까 그 어쨌든 그 조사가 명확히 끝나는 동시에 군 당국이 좀 명확히 밝힐 거라고 저 박성민 최고위원님은 그렇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3: 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뭐 만약에 군이 이제 만약에 이 사안 자체가 이제 북한이 묻은 그 지뢰 그러니까 넘어와서 뭐 이게 뭐 빗물에 유실되었다거나 이런 일이 아니라 일부러 넘어와서 매설한 일 때문에 우리 장병이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응분의 조치를 해야 하고 굉장히 단호하게 비판을 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직 뭐 국가수의 감식 결과라든가 혹은 목격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제 조사 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고 근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음모론을 갖다 대면서 고의지연이라든지 뭐 북한 눈치 봐서 얘기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과도한 정쟁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
1: 네.
3: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건 북한 지뢰를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사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상황인 거고 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은폐나 뭐 고의적으로 사실을 좀 감추거나 뭐 어떤 뭐 일각에서 제기 음모론처럼 축소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1: 네.
3: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아무래도 미확인 지뢰지대이다 보니까 어떤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접근이 조금 더디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결과가 나올 것이고 조만간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 또 군의 조치를 봐야 하는 거고 그때 또 저희가 얘기할 일들이

0: 있겠죠.
1: 네. 자, 장동혁 대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북한군이 최근 군사 분계선을 넘어 매설한 목함질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의로 조사를 지연시켰다면 명백한 외환죄다. 탄핵 사유가 된다. 이동수 대표님.
2: 네.
1: 민주당에서는 이건 나가도 너무 나갔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3: 저도 뭐 이것 때문에 탄핵까지 가는 거는 네. 국민 눈높이랑은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확실히 이번 사안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이 정부의 조사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 정부가 내놓은 답변은 안전 문제잖아요. 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는데 안전 문제 때문에 지연되는 거랑 또 애초에 이제 조사 착수에 늦게 들어간 거랑은 좀 다른 문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번 사건 타임라인을 보면은 21일에 이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합동조사 TF 합동 현장조사 TF를 구성한 게 사흘 뒤인 24일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현장조사를 시작한 게 이제 그 사건 발생하고 엿새 뒤인 27일이에요. 그러니까는 네. 이 안전 문제 때문에 이 조사가 늦어졌다기보다는 애초에 조사를 늦게 들어갔다는 점. 전 이 부분은 계속 파고들다 보면은 뭔가 이제 좀 여권이나 뭐 정부의 불리한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자, 신주엽 대변인. 아무래도 뭐 애초에 한번 유엔사가 이렇게 제의를 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러면서 한 어쨌든 엿새 만에 첫 현장 조사에 들어간 건데 그런 부분들도 되게 뭐라 그럴까 꺼려하는 마음이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왔다고 보는 게 이제 야당의 시각입니까?
4: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 주신 것처럼 유엔사에서는 이 사고가 나자마자 신속히 조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만 유엔사 네. 단독으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당사자인 대한민국과 같이 조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그러한 지점이 있어서 분명히 무언가 거리 끼고 이 조사 착수하는 것을 내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다라고 저는 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만약에 조사를 착수했는데 그 뒤에 장병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이 안전이 확보가 된 다음에 우리가 더 면밀한 조사를 하겠다 이거랑 애시당초 늦게 들어간 거랑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 추석이 겹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기상청 예보로 추석 연휴 동안에 굉장히 많은 비가 온다 그랬어요.
1: 네.
4: 보름달을 못 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없던 지뢰도 유실돼서 흘러올 수 있지 않 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기상 예보 이런 모든 것들을 앞두고 있었으면 사고가 나자마자 가서 현장을 조사했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조사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쉽게 말씀드려서 현장이 오염됐기 때문에 네. 현장 감식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잘못을 누가 초래했느냐. 결국에 국방부가 미적지근 됐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근데 왜 미적지근 됐겠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유엔 가서도 약간 평화를 말씀하시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1: 네.
4: 결국에 북한 눈치 보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회담을 중재하려고 하면서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정략적인 야욕 그런 것 때문에 이러한 참사가 발생했다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것이죠.
1: 네.
5: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1: 의원님.
5: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될 게 앞서 말씀드렸듯 지역적 특색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 네.
5: 기존의 수색로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자주 가는 곳이라거나
1: 네.
5: 그냥 원활하게 진입이 쉬운 곳이라거나 그런 곳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수색로가 기존에 없는 곳이라는 점 그리고 MDL에 매우 가까운 고위험 지역이라는 점 그리고 어떤 추가적인 지뢰 매설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엔사와 함께 이 합동조사를 벌일 때 어쨌든 사전 합의를 계속 해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초기부터 이 둘의 대원칙은 안전과 관련돼서 안전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그 대원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1: 네.
5: 그래서 이 유엔사에서 22일에 25사단에 방문을 해서 폭발 상황과 관련 내용을 확보했고 그다음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협조를 했다. 그러니까 이 뭐 절차를 우리가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다라기보다는 어떤 지역적 특색이라든지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안전대책 마련에 우선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자, 또 다른 외교안보 이슈. 청와대가 오늘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한국에 북한 포로 2명 송환했다. 이거를 이제 총회 연설에서 이제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비공개 합의를 어긴 건 참 유감이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아쉽다 그랬나요? 그런 표현을 썼고 거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당국이 이거 비공개 합의 없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청와대가 거기에 대해서 공개한 것도 모자라서 뭐 비공개 합의 없었다는 거짓말까지 했냐. 이거는 양국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사과해라. 추가 조치를 할 수도 있다. 자, 추가 조치가 뭘까요? 박성민 최고위원.
5: 글쎄요, 뭐 이제 외교적인 뭐 네. 판단에 따라서 그동안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경제적 원조

0: 사전을 공개할 때 뭐 우리한테 사전을 알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뭐 얘기를 했는데 되게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해서 뭐 이 내용인지까지는 몰랐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당연히 비공개 합의를 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다라는 것은 외교적 약속인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깨놓고 그런 합의가 없었다라고까지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정부 입장에선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대통령께서도 오죽하면 직접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공개하는 게 나한테 더 정치적 이득이다 쉽게 말하면. 근데 그런 목소리가 왜 없었겠냐. 하지만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서 비공개 원칙을 택한 거다. 예, 그렇게까지 대통령께서 설명을 하고 계신 상황인데 우크라이나의 이런 입장은 사실 외교적으로 굉장한 결례이고 상호 간의 신뢰의 원칙을 저버린 거죠.
1: 그래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공개하고 대통령이 유감이다까지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우크라이나 당국이 비공개 합의 없었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0: 말도 안 되는
1: 대통령이
0: 거죠.
1: 네. 거짓말을 한 게 돼버리니까 청와대에서 강력히 이거 대응해야겠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이동수 대표님 네, 어떻게
2: 저는
1: 보셨어요?
2: 저는 이거 우크라이나가 언론 플레이하는 가능성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일단 우크라이나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 안드리시비아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올해 6월에 이제 방한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한 정책연구소로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군 포로를 인도하면은 억류 중인 우크라이나 국민 수천 명을 석방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에 그 김영미 PD가 PD 수첩에서 이 우크라이나 포로들을 만난 적이 있었잖아요.
1: 네. 네, 그때도 이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었어요.
2: 예, 네, 그, 네.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이 북한군 포로는 우크라이나 포로 교환을 위한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결국에 이 북한군 포로를 지렛대로 러시아에 억류된 본인 국민들을 좀 이렇게 데려오기 위한 카드로 쓰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한국에 내어준 꼴이잖아요. 그럼 분명히 자국 내에서 좀 반발 여론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거를 그 대내적으로 좀 알리기 위한 그런 술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계속 강조를 하는 게 북한군 이제 러시아에서 실전 경험 쌓으면서 이제 군사 기술을 또 이제 좀 증강시키고 있다. 이거 한반도 안보에도 위협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에게 뭐 이렇게 무기 지원해 달라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무기 지원 같은 데 있어서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또 이번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 그래요. 김영미 PD가 그때 이제 그 취재를 갔다 와서 얘기를 하면서 자 자신의 방송 출연이 그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 똑같은 질문 이제 신조 부대변인께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뭐 김병주 의원 민주당 김병주 국방위원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재검토하라 이렇게 막 강력히 우크라이나를 비판한 목소리 나왔고 반면에 국민의힘의 김건 의원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개 이후 뒤에서 조용히 외교적으로 풀 수 있었다 하고 이제 뭐 외교관 출신인데 그런 반박도 했고요. 자, 이런 상황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신주엽 부대변님.
3: 저는 기본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포로를 송환했다라는 이야기를 밝힐 수 있죠. 근데 밝힐 수는 있는데 그것을 유엔 총회 현장에서 밝혔다는 것에서 저는 약간 좀 의아했습니다. 그 얘기를 저기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일단 1차적으로 들었고 네. 사실 이 포로를 국내로 대한민국으로 송환하려고 했었던 건 이미 뭐 지난 많은 날들 동안 해가지고 기정사실화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포로들도 대한민국으로 오고 싶어 했고 그러한 것이 있었다면 사실 대통령이라든지 뭐 외교부가 우크라이나 쪽과 좀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우리 입으로 밝힐 수 있게끔 하는 외교전을 펼쳤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또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단순히 이재명 정부의 외교 참사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전 좀 비약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찌되었든 외교적 결례를 범하고 외교적으로 있었던 프로토콜을 어긴 것은 우크라이나인 게 지금 분명히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타국의 대통령이 그 비공개 합의가 있지 않았냐라고 했는데 그게 없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크라이나 외교부가 지금 대한민국 청와대와 싸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네.
3: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우가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으로 물밑 협상을 통해서 조금 더 세밀하고 안정적이게 이러한 것들을 국민들께 알릴 수 있었던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외교부도 좀 실수를 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1: 어쨌든 뭐 데리고 오긴 했습니다. 네. 본국으로 데려왔다는 큰 팩트가 있고 그거의 공개 과정에서 지금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4: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도로 이동량 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0: 안에서 판교주 노우지 분기점에서 송내 사이로 8km가량 속도 줄여 지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동수원에서 북수원까지 7km 정체입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쪽은 남한산에서 남한산 분기점까지 5km 정체, 또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평택 분기점부터 화성휴게소까지 8km 어렵습니다. 이후로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다시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각각 주춤하고요.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방향은 동양평에서 서원주까지 10km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또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은 산인 분기점 부근 4차로에서 승용차 화재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1: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2: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금 부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인사 문제 다뤄볼게요. 추석 연휴 직전에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낙마했고요. 자 법무장관 일단 없다는 건데 거기다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법률권 검찰개혁 강경파들이 지금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10월 2일에 중수청 개청합니다. 수장들이 지금 현재 스코어 공석이라는 건데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아무래도 임명 절차에 들어갈 걸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3: 뭐 그대로 이제 가려는 기류인 것 같아요.
2: 그래요?
3: 왜냐하면 이제 사실 청와대에서 네. 그 제조사가 조금 더 뭐 추가 검증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네. 추가 검증도 했고 그 외에도 지금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뭐 김지용 후보자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다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2: 차관이 직접 나와서.
3: 네. 직접 네. 그렇게 반박을 하고 있다는 거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논란이 확인이 되고 만약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처럼 아 정말 이 사람이 위험하고 부적절한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네.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반박을 하진 않죠. 근데 그렇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자신이 있고 그리고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일들도 많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자신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 네.
3: 저는 그리고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지금 10월 2일에 중수청이 개청이 되는데 좀 뭐 법무부 장관도 공석이고 경찰청장도 공석이고 중수청장도 공석이고 이렇게 가면 이제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호 간에 또 조율해야 할 일도 굉장히 많고 새로운 네. 형사사법체계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보낼 시간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 그래요. 자, 10월 2일 날 개청하는데 수장이 없다. 이거 되게 모양새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재검증도 한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이제 간다 이 관측이 거의 그대로 갈 네. 걸로 이제 보입니다.
4: 네, 저도 네. 뭐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지금 김지용 후보자가 딱히 막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이제 여권 강성 지지층 내에서 이 사람이 과거에 뭐 검수완박 이런 거 반대했던 검찰주의자다 이래서 반대를 하는 건데
2: 네.
4: 최근에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친노 친문계 대표 뭐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유시민 작가랑 또 설전 아닌 설전이 있었던 상황에서 이거를 뚜렷한 명분도 없이 물른다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무릎 꿇히는 결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네. 오늘 이제 동아일보에서 단독이 나왔는데 중수청 같은 경우에 또 차장이 넘버 2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수청 차장에 검찰 출신의 임현 변호사를 검토 중이래요. 근데 이분이 네. 또 대표적인 공안통이기도 했고
2: 네.
4: 과거에 청와대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했던 또 G라인에 있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부분이 이제 물망이 오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 이재명 대통령이 물러설 생각이 결코 없구나 이런 게 좀 느껴지긴 했습니다.
2: 그래 신지호부 저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이에요?
5: 국민의힘 일단 인사청문 전국이 시작이 되어야 예.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권 내 다툼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검증을 할래 할 수 없는 상황을 조성해버렸다.
2: 아,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5: 시간이 걸리죠.
2: 그러네요.
5: 그 인사청문회 또 준비도 해야 되고 인사청문 보고서를 아마 그 국회 쪽으로 이제 또 송부도 하고 예. 또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해가지고 또 일정도 맞죠. 잡고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럼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10월 2일 날 대한민국이 지난 수십 년간 형성해 왔었던 형사사법체계가 완전히 뒤바뀌는데 네. 그런 뒤바뀌는 시점은 정해져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정해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0: 여당이라고 하는 그것도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책임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인사청문회 과정으로 이제 돌입을 하게 되면은 수많은 제보가 빗발칠 수도 있습니다. 그 제보를 토대로 이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분명한 검증을 제대로 야권 차원에서도 하다 보면은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결격 사유가 발생했을 때 여권의 강경파들은 누구의 편에 설 것이냐? 저는 그것도 한번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그래요. 자, 김재용 후보자 얘기는 한 시간 관계상 그 정도 하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 대통령 해외 순방 출국 직전에 뭐 전반적인 인사 책임 이유로 사의 표명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대통령이 수용할까요? 반려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2: 저는 뭐 수용하는 수순으로 간다고.
1: 그래요?
2: 왜냐하면 네. 이제 반려를 할 거면은 공개를 안 했겠죠. 근데 공식적으로 브리핑이 나왔잖아요.
1: 그때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했죠.
2: 그러니까 만약에 반려를 할 거였으면 애초에 그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요. 라고 저는 보고 이게 공개됐다는 것은 사인은 수용하는 수순으로 갈 건데 그 과정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 판단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네. 마치 이것이 경질처럼 비춰지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배려 그리고 오랜 시간 같이 한 비서실장에 대한 어떤 존중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께서 좀 많이 챙기신 게 아닌가. 왜냐하면 네. 대통령께서 좀 아쉬움이라든지 뭐 표현을 하셨잖아요. 뭐 졸업이란 표현을 쓰시고 이런 걸 보면 사실 경질성의 어떤 인사는 아니다라는 취지를 좀 많이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 같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1: 그리고 이제 야당에선 이른바 김현지 인사 개입설 이 얘기를 계속하면서 이번 국정감사에 김현지 실장을 출석시켜야 한다. 이런 저기 공세는 어떻게 보세요?
2: 아니 뭐 이제 국정감사에 이제 청와대 인사들이 출석을 해서 뭐 이제 질의에 답변을 하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절차인데요. 김현지 지금 실장이 인사 담당자가 아니에요. 지금 1 부속실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네. 그 지금 결국에 김현지 실장을 끌어들여서 공세를 하는 것은 저는 음모론에 그치는 일이다라고 보는 게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하셔야죠. 결국 지금 뭐 김승원 후보자라든지 뭐 용해인 그 후보자 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결국 누가 추천했냐 이거 가지고 공사를 하는 건데 거기 김현지 실장이 개입됐다는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그 뭐 의혹이 제기됐고 비판이 있다라는 이유로 김현지 실장을 경질하는 것도 웃기죠. 그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건데 인정하라고 압박을 받는 것도 웃기고 사실이 아닌데 인사 조치를 하는 것도 웃긴 거고. 그래서 뭐 필요하다면 국정감사 자리에서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지금과 같이 근거 없는 그 파상 공세로 과연 김현지 실장을 그렇게 공격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1: 네. 근거가 없는 것 같고 정치 공세한다. 네. 신지호 부대변님.
0: 아니 근데 김현지 부속실장이 인사 실세다라는 이야기는요. 국민의힘에서 먼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권에서 먼저 나왔던 얘기예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김현지 실장이 이제 총무비서관이던 시절에 강선우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랑 통화를 했다. 그래서 그 통화에 대해서 부적절함을 주의를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작년 말에 김남국 당시 비서관과 문진석 의원 간에 주고받았던 대화 문자가 포착이 됐습니다. 거기서도 인사청탁이 들어가니까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이야기할게요. 라고 하면서 인사 검증 라인에 있지도 않은 김현지 실장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게끔 만든 건 여권 인사들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 최근에도 한 그 여권 패널이 방송 그 마이크가 안 들어와 있는 줄 알고 인사 실세가 김현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여권 패널이에요.
1: 인사 라인.
0: 네. 네. 그러니까 인사 실세가 김현지 부속실장이다라는 이 음모론은 국민의힘이라든지 야권 정치인들이 불을 지핀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스스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스스로 고백한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구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캐묻고 정말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올바로 서게끔 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야권 정치 들이 충정어린 마음을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좀 봅니다.
2: 그런데 네.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인사 논란에 대해서 김현지 실장을 끄집어낸 건 국민의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하신 과거 문자나 뭐 논란이 됐던 사안은 이미 다 지난 일인 것이고 지금의 상황, 그러니까 지금의 인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뭐 예전과 같은 문자가 있냐, 혹은 뭐 전화했다는 뭐 보도가 있냐, 혹은 추천했다는 개입의 증거가 있냐? 없다는 거죠. 없는데 그냥 이제 본인들이 봤을 때 아, 김현지 실장이 실세 아니야? 계속 이거 하나로만 가는 거거든요. 실세 아니냐 외에 어떤 증거가 있냐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것이고 인사위원장은 강훈식 실장입니다. 강훈식 비서실장께서 그에 따른 책임을 지신다라고 지금 본인이 물러나겠다라고 하신 상황에서 김현지 실장

0: 실장까지 물귀신작전으로 가는 것은 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이동수 대표님.
2: 그 김현지 실장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 변호사 시절부터 같이 했던 최측근이잖아요. 그냥 최측근이다 보니까 의견을 주고받진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만 이게 뭐 어떤 증거가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의 공격이 지금까지 얻은 것 이상의 이제 유효적인 득점을 하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김현지 실장에 대한 이런 의혹이 나온다고 해서 갑자기 의혹만으로 지금 이분을 뭐 인사 조치한다든지 아니면 국감에 내보낸다든지 하면 그걸 진짜로 인정하는 꼴이잖아요. 청와대는 그냥 지금 스탠스로 갈 것 같고 국민의힘이 얻을 수 있는 이득도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1: 네. 이번엔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 잠깐 짚고 갈게요. 대통령과 사실상 맞대결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구 이제 청와대 요구를 이제 거부를 했는데 오늘은 기자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뭐 필요하다면 궁금한 점은 국감에서 그다음에 뭐 공보관 등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보통 대법원장이 나와서 인사말 준비된 거 읽고 나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시간 정도 앉아서 민주당 의원들이 막 질의를 했는데 대답은 안 하다가 한 시간 정도 있다가 나왔거든요. 국감을 통해서 밝히겠다는 게 본인이 밝히겠다는 건지 아니면 법원행정처장이 대표로 대답하겠다는 건지 이동수 대표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2: 근데 전 그냥 뭐 깊은 의미가 있다기보다 메시지 관리하는 거라고 오늘 생각을 그래요? 한 게요. 이 발언이 나온 게 오늘 출근길에 뭐 기자들과 이제 좀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잖아요.
1: 이렇게 고생스럽게 이렇게 서 있지 마라 이런 얘기 하면서 나왔죠.
2: 그래서 앞뒤로 이제 얘기한 걸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 이렇게 매일 뭐 힘들게 나오지 마라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우리가 그동안 뭐 답변도 결론만 내서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국감 통해서 할 거고 꼭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공보관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 네.
2: 근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민주당과 갈등 문제가 워낙 이제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또 해석에 해석을 낳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괜히 이제 거기서 브리핑 할 때 말 한마디 잘못해서 또 이제 논란 일으키는 것보다는 내가 여기서는 말 아끼고 그냥 국감 때 가서 한 번에 다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어떤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메시지 관리 좀 제대로 하겠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1: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신조 부대변인께 여쭤봤죠 이 질문? 안 여쭤봤나?
2: 저한테만.
1: 아유 죄송해요. 이 가끔 이렇게 헷갈리는데.
2: 어쩐지 여유로우시더라고요.
1: 신지호 부대변인님, 요 상황 어떻게 보세요?
3: 그러니까 이미 뭐 헌법과 원칙에 의한 거대로 이 사안을 처리하면 될 거라고 보는데
1: 네네.
3: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국감장에서 말씀드리겠다라고 한 것은 저는 그냥 상투적인 표현으로 봤고 말씀 주신 것처럼 법원 행정처장이나 대법원 관계자들이 이제 대법 사법부 입장은 어떠한 것인지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라고 보는데 만에 하나 정말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정말 결심을 해서
1: 네.
3: 국감장에서 질의응답에 응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1: 이른바 작심 발언한다?
3: 네. 작심하시고 정말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우리 헌법적 원칙에 의하면 그게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해 주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봤는데 그러면 또 그거대로 민주당이 아마 대법원장이 정치하고 나섰다 그렇게 비판하기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동안의 관례대로 아마 하실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오늘 출근길 문답은 이제 네. 현장에서 고생하는 언론인들 를 좀 배려하신 말씀이 아닌가라는 그래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1: 옛날에 전두환 전 대통령 막 뭐 재판 받고 막 뭐 이렇게 수사 받고 막 그럴 때 기자들이 연희동 자택에서 그러고 있으면 좀 이례적으로 막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저기 어디 갔다 오다가 감옥 갔다 오다가는 길거리에서 이렇게 기자에게 나면서 아유 여러분들은 가지 마세요. 거기 안 좋다고 이런 얘기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 요거는 짧게 한번 여쭤보고 다음 주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갈게요. 박성민 최고위원님. 자, 이게 대법관 임명이 이 상태로는 더 많이 지체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좀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네. 하는 게 좋을까요?
0: 저는 결국에는 대통령과 이 대법원장이 협의를 해야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이거 예. 뭐 권한쟁의 심판으로 간다 해도 결론이 뭐 나기까지 시간도 걸리고 답도 뭐 시원스레 날 것 같지 않아요.
1: 네네.
0: 그러니까 왜냐면 헌법에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다 써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협의를 몇 번 해야 되고 언제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1: 네.
0: 사실 이 권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공은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넘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청와대는 입장을 밝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임명 거부를 사실상 한 거거든요. 한 명의 후보자에 대해선. 그렇다고 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소한 답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 나머지 이제 후보자들 중에서 재재청을 할 것인지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나는 추천위를 다시 꾸려서 그중에서 후보를 다시 이제 재청을 하겠다라든지 최소한의 어떤 조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지금 상황에서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은 내가 픽한 사람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하라. 라는 그 입장 외에는 진전된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밀어붙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의 몫이다. 그런 점에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좀 입장을 다르게 선회를 네.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래요. 똑같은 질문을 신조 부대변인께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네. 어떻게 정치적 해결을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3: 그러니까 정치적 해결이라고 한다면 명분 싸움일 텐데 누가 명분을 쥐고 있느냐. 조희대 대법원장인 게 분명하거든요. 어찌되었든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판사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돌려보내면서 재재청만 해달라 이렇게 적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 손봉기 판사가 대법관으로서 부적격한지 부적격 사유를 조금이라도 첨부해서 보냈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데 굉장히 힘든 점이 있었겠죠. 장애물이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헌법상에 나와 있지도 않은 재재청 요구만 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으로서는 원칙에 입각한 선택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명분 싸움으로 하면은 이거는 청와대가 100번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결단을 해야 되겠느냐.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죠. 지금 어찌되었든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겠다. 재재청을 요청함으로써 대법원장의 재청권도 심해했지만 국회의원들의 대법관 후보를 향한 심의 의결권도 침해하고 국회 차원의 동의권까지도 지금 침탈한 것이거든요.
1: 네.
3: 지금 행정부의 그 권한을 지키려다가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모조리 파괴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탓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결단을 내려야 될 것은 결국에 대통령이다 청와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자, 시간 관계상 이동수 대표께는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대통령과 정면으로 이렇게 맞서고 있는 뭐 모양새 보이고 있는 또 다른 인사가 유시민 작가입니다. 막 발언 수위가 계속 높아지다가 최근에는 검찰개혁 관련해서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 이런 주장까지 했고 대통령도 해외에서 개혁 논의 관련해서 너무 빨리 너무 급하게 가면 반동을 맞이한다 하면서 약간 반박성의 얘기도 좀 했고요. 자, 그리고 어떤 시민단체가 유 작가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발도 했고 자, 이 갈등으로 보이는 이런 부분 여권 내 갈등으로 보이는 것들이 앞으로 뭐 증폭될까요? 아니면 좀 완화될까요?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2: 지금 보면은 거의 국민의힘이랑 장동혁 대표는 깍두기 상태인 것 같고 이제 여권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 측과 그리고 이제 뭐 정청래 의원이라든지 유시민 작가 측 그러니까 친노 친문계랑의 갈등으로만 번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그 총선 전까지는 그냥 좀 계속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요. 이게 결국엔 주도권 싸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이제 민주당 안이나 이런 것들을 충실하지 않고 그냥 좀 어떻게 보면 국민과 당원들을 뒤통수 쳤다잖아요. 근데 저는 그 민주당 안이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민주당이 이제 조국 사태 이후로 검찰개혁 하겠다고 더 이제 몰아붙이면서 검찰개혁 하나 할 때마다 또 다음이 나오고 또 하나 해결하면 다음 나오고 이런 식이거든요. 뭐 수사권을 축소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보안수 사건을 폐지하는 것들도 처음부터 얘기가 나온 거고 그거를 뭐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를 했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 해결했더니 또 하나 내놓고 하나 해결했더니 또 하나 내놓는 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이 세력 간의 다툼이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길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서 예.
1: 네네.
2: 설령 지금 이제 유시민 작가나 뭐 친문 진영에서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 그래요. 박성민 최고인 한 3, 40초 정도만요.
0: 저는 유시민 작가 지금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네.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뭐 국민을 속였다, 지지자들을 속였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뭐 이건 충언의 수준이 아니다. 뭐 레드팀 뭐 그런 얘기도 아니다. 이거는 그냥 감정적인 비난인 것이고 근거 없는 낭설로 대통령을 공공의적으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의지나 본심을 계속해서 훼손하고 있는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래서 얻는 게 뭐죠? 대통령이 그래서 뭘 안 했다는 거죠? 대통령의 의지가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달랐다는 게 저는 이해도 잘 되지 않고, 이미 유시민 작가의 발언은 어떤 논리적 근거를 갖추고 얘기하는 발언이라기보다는 감정적 비난의 수준으로 넘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유시민 작가가 넘어서는 안 되는 금도를 한참 넘었고, 한참 전에 넘었고 앞으로도 그럴 걸로 보이는데, 전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금부대변인,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71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중학교 3학년 윤성이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곁을 지켜준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해 할아버지의 지인에게 맡겨졌던 윤성이. 3년 정도만 함께하기로 했던 약속은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요. 이제 윤성이에게 할아버지는 유일한 가족이자 보호자입니다. 하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두 사람은 아무런 지원조차 받을 수가 없는데요. 건강 악화로 이를 놓은 할아버지를 걱정하며 반 1등과 전과목 A를 놓치지 않는 윤성이. 보답할 수 있는 건 공부뿐이라며 묵묵히 노력하는 속 깊은 아이입니다. 긴 시간 서로의 곁을 지켜온 두 사람. 윤성이와 할아버지가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글피부터는 찬 공기가 남아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질 걸로 보이지만 그 전까지는 가벼운 더위가 느껴지겠습니다. 일교차도 10에서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기 때문에 각별히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보다 더 내려가서 서울 15도 등 10도에서 20도 사이가 되겠고요.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 27도를 포함해서 20도에서 28도 사이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은 가끔 높은 구름만 지날 텐데요. 남해안과 제주는 흐린 날씨를 이어가겠습니다. 내일도 동풍의 영향이 이어지는 가운데 동해안을 중심으로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로 강원 동해안과 산지 쪽에 최대 20mm 예상되고요. 그 밖에 전국은 오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중부와 전북에 모처럼 비가 내릴 전망인데 중부지방 예상 강우량 5에서 20mm가량 되겠습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입니다. 사계절이 순환하지만 가을 풍경 그쯤 으뜸이 아닐까 싶고요. 황금빛 수확 계절이라 우리 건강과도 뗄 수 없는 그런 고마운 계절이기도 합니다. 요즘 일교차가 커서 가을 안개가 짙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겠습니다. 또 내일 동해안에 너울성 파도가 강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고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7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종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1: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최근 발생한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이 최근 매설한 지뢰로 확인될 경우 상응하는 대응과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사고 원

0: 인 조사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청와대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향후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법관 공석 사태 장기화가 우려됩니다. 김건희 씨와 관련해 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천수 전 열린공감 TV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정 전 대표 측은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외식 가맹 사업을 하는 명륜당이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들을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1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공인혜였습니다.
1: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2: 길지 않은 추석 명절 연휴, 여야 정치권은 민심을 청취하느라 부심했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어떤 얘기들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지, 정치권은 이를 어떻게 잘 수렴해서 민생에 반영할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오늘은 박성준 민주당 수석 대변인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성준 대변님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예.
2: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예, 예. 감사드립니다. 자, 연휴 동안 이제 고향 다녀오셨을 거예요. 가장 핫한 추석 밥상머리 이슈 어떤 거였어요?
3: 전 뭐 고향은 원래 이제 충남 금산이고요. 네네. 저는 이제 지역구가 서울 중구 성동구이니까 그렇죠. 저희 예, 예. 지역구에 추석 인사 쭉 다니면서 지역민들이 이제 관심 있는 것은 결국은 이제 민생, 특히 이제 시장을 많이 다니게 되거든요.
2: 그렇죠.
3: 실물 경제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경제 지표는 좋은데 실물 경제가 그렇게 체감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2: 네네.
3: 두 번째는 이제 전국 현안에 대한 얘기들 많이 주십니다. 워낙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고관여층이고 네. 식견도 높기 때문에
2: 전문가잖아요.
3: 한 다. 말씀 하시는 거 들어보면 뭐 대단하십니다.
2: 저희가 긴장해야 돼요.
3: 웬만한 정치 평론가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요. 높기 때문에 네. 고개 숙여서 잘 듣고 있습니다.
2: 자, 그래서 이제 주민들 많이 만나 보시니까 아무래도 민생 현안 이제 많이 예, 얘기한다고 예. 하셨는데 또 의원님 지역구 중구 성동구 을 이쪽이다 보니까. 뭐 부동산 얘기 그런 거 어떻게 되나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3: 아무래도 이제 서울 특히 한강벨트 지역 같은 경우 저희 이제 서울 중구 성동구리 한강벨트의 최접점 지역이거든요. 네.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워낙 관심이 많고 그 민감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네네. 정책을 내놨을 때 받아들이는 시민들의 그 민감도라고 하는 것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네.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나왔을 때 바로 시민들의 반응이 그대로 이제 전달되는 건데 이제 부동산 세제 관련 부분 또 부동산 네.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워낙 관심이 높고 특히 지난번에 이제 정부안이 나왔을 때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수정을 하고 네. 조정 단계에 있고 보완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좀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내셨습니다.
2: 네. 그럼 어쨌든 뭐 국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렇죠. 저기 입법은 네. 하겠네요.
3: 그렇죠. 이제 그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가 거주와 비거주를 나누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네. 대한 목소리가 상당히 많았는데 우리 당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한 상당히 뭐 진척된
2: 네.
3: 보완책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봅니다.
2: 예. 네. 자, 주제를 조금 바꿔봐서요.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을 거부한 것을 강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김민석 대표는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 이런 언급도 했어요. 법 위반이라고 본 그 발언 취지가 어떤 걸까요?
3: 저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이잖아요.
2: 네.
3: 이제 재청권 자체가 임명권은 아니거든요. 재재청을 거부했다라는 것 자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한 사람을 임명해라. 이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2: 사람을 임명해라. 예.
3: 그러니까 민주주의 제도에서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국민이 선택받은 대통령과 국민이 선택받은 국회의원들이 임명에 대한 권한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거고 그 임명 과정에서의 국회 동의권을 바로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대법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재청을 하면 그것은 바로 절차적 과정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권한까지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 한 예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87년 체제에서 이 재청권이 들어와 있는 건데 미국 대통령제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거거든요. 대법원장이 재청권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의 청문회와 동의 이후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네. 국민이 선택받은 자만이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대법관은 그만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재청권을 임명권으로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유연적 법률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 그래요.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그 발언이 약간 이제 제가 연상이 되는데 네. 선출한
3: 그렇죠.
2: 네. 선출된 사람들이 지명된 사람들 임명된 사람들보다는 좀 상위에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대통령이. 그래서 이 경우에도 그런 개념을 보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대통령이 임명권에 더 무게중심이 있는 것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무게중심을 재청권에 오히려 두고 있어서 그것은 잘못된 거다. 네. 이런 취지의
3: 그렇게
2: 말씀
3: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예. 네. 그 역대 그럼 왜 우리나라 대법원장들은 이 재청권을 임명권으로 착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대통령이 최종 임명권을 존중하고 협의했던 겁니다. 네.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국회 청문회와 동의 절차를 받고 최종 임명을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청하면 그것은 곧바로 임명권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지금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역대 대법원장 그러면 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과 달랐겠습니까?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2: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 일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이야기가 나온다. 뭐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누구였죠?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약간 탄핵 사유가 된다 이런 발언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관련한 당 지도부 공식 입장은 어떤 겁니까?
3: 아니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연 그러면 대법원장으로서 역대 우리 대법원장들은 정치 한복판에 들어왔던 적은 없죠. 네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내란의 밤에 과연 어떤 입장이었는지 그 내란에 대한 정확한 입장도 제대로 못 내놨던 사법부 수장이었고요. 또 서부 지방법원 폭동 사태에 있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사법부의 이 권위 자체가 무너지고 폭동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입장도 못 내놨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연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 분인가라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대통령과의 어떤 갈등 관계 그리고 지금에 있어서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수행을 하는 역할에 있어서 대법원 안에서 충분한 토의와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독단에 의해서 선택을 하고 하는지에 대한 것들도 지금 새롭게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저는 이 법사위에서 충분한 질의를 통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는 국정감사장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나와서 왜 이런 사태가 왔는지 왜 이런 행위를 했는지 국민에게 낱낱이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실체가 지금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한 예를 들어서 네네. 지금 업무 추진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수억 원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이 출처라든가 그다음에 어떻게 엄정한 집행이라든가 그것들이 제대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법원 행정처도 입장을 내놔야 되는 것이죠. 왜 엄정한 그 세금 집행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법부라고 하면은 그것은 정당당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2: 네.
3: 그런 것들에 대한 실체들이 지금 하나하나 이제 밝혀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그래요. 네. 업무 추진비 이 부분도 명확히 밝혀야 하는데 그 부분 대답이 없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자 오늘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좀 대법원장 얘기가 조금 나왔나요?
3: 그 저도 이제 체크를 못했는데 이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 특히 대법원 안에서 이 제재청 거부와 관련해서 어떤 절차적 과정이 있었는지 예를 들면 대법관에서

0: 서 회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조희대 대법원장 혼자 결정을 한 것인지 이 중대 사안 아니겠어요. 역대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협의를 통해서 대법관 추천을 하고 제청을 했던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냥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행위를 한 것인지에 대한 것도 밝혀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보를 들어온 것들을 보면은 네.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서 이 제재청과 관련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재청을 수용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격려하면서 이거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제보까지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때 모든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 의사결정의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절차적 과정. 회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제재청 거부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어떤 결정을 했고 어떤 절차적 과정을 거쳤는지 저도 지난 금요일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제재청 거부와 관련해서 항의 방문을 해서 물어봤는데 네. 법원행정처 차장도 이 사실을 몰랐더라고요. 그러면 법원행정처 차장도 몰랐고 거기에 대법원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결정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럼 혼자 결정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법사위에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저는 국정감사도 더 진행을 해서 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1: 그래요. 네. 자 그리고 10월 6일이 대법원 국정감사가 열리는 날입니다. 자, 그날에 민주당은 대법원장 일종의 뭐 출석해서 인사만 하는데 그거 말고 직접 질문에 답하라는 증인 요청 이런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0: 저는 증인을 채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왜 그러면 지금 앞서 얘기한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은 역대 대법원장과 달리 모든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법적 결정이 아니라 정치적 결정을 하고 이게 정치 행위를 하고 있고 정치인의 모습으로 지금 정치 한복판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내란의 비상경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태도나 행위 이 부분도 그렇고 또 서부지방법원 폭동사태에 대한 것들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법원 행정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에 제기된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 국정감사는 뭡니까? 권력기관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법부도 당연히 감사 대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동안에는 관례상으로 대법원장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법원 행정처장이 나와서 답변을 했는데 지금은 대법원장 자체가 모든 행위의 주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대법원장이 직접 나와서 국정감사장에서 저는 증인을 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것이죠. 예.
1: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뭐 보통은 인사말하고 자리를 떴고 작년 같은 경우에 인사말을 읽고 그다음에 증인 선서는 안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원들이 좀 질의를 하려 그랬는데 작년에도 답하지 않고 있다가 한 1시간쯤 있다가 자리를 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답변을 강제할 수 있는 게 있는 건 아니지
0: 않습니까? 이제 증인 채택을 하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고, 예. 국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 권력들이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그것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법부가 예를 들어서 어떤 법적인 이탈의 문제라든가 위법 문제라든가 불법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가장 마지막을 적용하는 게 사법부인데 그 적용하는 당사자들이 법을 가장 잘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그러면 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국회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국민의 선택을 받았던 입법부가 이 사법부가 제대로 그러한 업무적 법적인 절차적 과정이라든가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세금을 제대로 썼는지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인사 문제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국회인 거거든요. 그래서 국정감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국정감사 대상이 되는 거고 네. 사법부 수장이 대법원장이 나와서 국정감사 국민이 대신 질의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1: 네. 자, 조희대 대법원장 질문을 좀 많이 했는데 하나만 더 네네. 드릴게요. 자, 지금 이런 형국으로 청와대하고 대법원이 팽팽히 맞서면 그 대법원 대법관 공백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이제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어느 한쪽이 양보 안 하면 쭉 평행선을 그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이제 좀 검토를 하실 텐데 예를 들어서 정부 여당에서 차라리 그냥 그 기존에 뭐 서면 제청 임명 제청했던 그 손 판사를 임명 동의한 과정까지 가서 부결을 시키고 그러면 빨리 꾸려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또 저기 제청을 해라. 이런 것도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습니까?
0: 글쎄요. 거기까지는 뭐 제가 언급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가장 중요한 이 대법원장이 지금 핵심적인 거는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가장 저는 큰 쟁점인 것 같고 제가 서울의 지역민들 봤는데 왜 대법원장이 왜 그러느냐. 역대 대법원장과 다른 모습이다. 예.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대법원장의 행태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1: 네. 자, 2기 내각 인선 장관 후보자 두 명이 이제 낙마를 했습니다.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여당 일각에서도 하 청와대 인사 검증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약간 지적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야당은 이른바 김현지 개입설을 거듭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감에 출석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0: 뭐 인사 검증과 관련된 여러 이제 논란은 역대 모든 정부에서 다 있었던 것이죠. 네.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능력하고 이제 도덕적 검증에 대한 부분인데 능력 검증도 능력 검증이지만 개인적인 그 도덕적 검증에 의해서 대부분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도덕적 검증에 대한 것들을 어디까지 할 수가 있는 건지에 대한 것들이 늘 논란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제도적 보완은 분명히 필요한 건데 과연 그럼 개인이 어느 정도까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인지 어디까지가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기준이 사실 좀 모호한 면이 있어요. 이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자료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후보자가 다 답변도 하게 돼 있고 그러는데 그랬을 경우에 그 자료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추후에 또 검증 절차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보안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는 앞으로도 영원히 남아있는 숙제가 아닐까 싶어요. 예. 네.
1: 자 그리고요. 김영범 정책실장은 물러났고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통령 순방 출국 직전에 이제 사의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사의를 밝혔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대통령이 반려할 가능성보다는 사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되나요?
0: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네. 청와대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하면 그 절차적 진행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좀 머지않아 인선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0: 예.
1: 자, 공식
0: 그리고 후속 인선도 예.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1: 후속 인선에 이름이 여러 명 나오더라고요.
0: 네. 예, 그거는 예. 뭐 대통령의 최종 결정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1: 네네. 예. 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예, 예. 대목이고 아무래도 청와대에서 사의 표명했다는 거 공식 발표한 걸 봤을 때는 그 후속 인선 절차가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0: 예,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1: 예예. 예, 해석하고 계시고요. 자, 의원님 중대범죄수사청이 다음 달 2일. 이번 주 금요일이네요. 네네. 공식 출범합니다. 초대청장으로 지명된 김지용 후보자 두고 여권 일각에서 강한 반발이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10월 2일 날 청이 공식 출범을 하고 그 의미가 사실 남다른데
0: 네네.
1: 수장이 없이 간다. 이것도 모양새가 영 아닌 것 같긴 한데 또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되고 어떻습니까? 이게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 걸로 파악하고 계세요?
0: 일단은 이제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검토를 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김지용 후보자가 그러면 초대 이제 수사 기소 분리라고 했을 때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처의 중수청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네. 검찰 출신이면서 또 수사를 그동안 진행돼 왔던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쟁점이 되는 여러 사안들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김지용 후보자 중수청장 네.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것들에 대한 입장도 표명했고 또 특히 윤석열과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뭐라고 할까요. 피해를 재검증. 많이 받았다. 피해를 예. 많이 받고.
1: 재검증도 했다 그랬고요.
0: 그다음에 예. 그 예를 들면 뭐. 저 윤석열의 장모인 이제 최은순과 관련된 뭐 수사 진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명확히 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단계 네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또 반대쪽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는 건데 저는 이제 중수청장이 지금 중수청이 10월 2일에 벌써 출범을 하는 거기 때문에
1: 이번 그런 주니까요.
0: 인사 정책에 있어서도 저는 가닥을 빨리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1: 그래요.
0: 네, 그렇다고 하면은 뭐 특별하게 그 중수청장 후보자의 어떤 문제가 없다고 하면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네. 여권 혹은 여당 내에서 그런 강한 반발이 있을 수는 있지만 큰 문제점이 없으면 당연히 진행을 해야 된다.
0: 그렇죠.
1: 또 예. 출범과 맞춰서 예, 예. 그렇죠. 자 이번에는 명절 연휴 내내 여야가 공방 벌인 이슈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입니다. 자, 야당의 시각은 이런 거예요. 북한이 북한 소행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꺼려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조사도 지연됐고 뭐 이걸 왜 북한이 한 걸 북한이라고 말 못하나 이런 게 이제 야당에 그 깔려 있는 저기 어떤 생각 같아요. 네. 이런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0: 이제 저는 이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중요한 사안이 진실이 어떻게 되느냐. 네. 비무장지대에서의 이런 사고가 나왔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접근했고 어떤 사고가 봤는지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추측과 추정으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조사 단계에서 우리 군과 유엔사가 적극적으로 조사를 했고 그 결과가 지금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하는 거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서 판단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대처할 건지 나와야 되는 건데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힘이 너무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하고 약간의 뭐라고 할까 약간이 아니죠. 지금 보면은 안보 불안을 자극하고 특히 음모론적 시각으로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1: 예. 예컨대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조사를 고의로 지연했다면 이거는 탄핵 사유다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0: 저는 장동혁 대표가 야당의 대표다움 인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게 먼저 던지기식으로 얘기하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쟁점화하는 것 자체가 장동혁 대표의 야당의 대표다운 모습이냐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대표다움이에요? 대표답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런 리더십까지 어떻게 야당의 대표를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안보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팩트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혹 던지기로 하면서 정치 쟁점화하는 거 하면서 그 자체가 저는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인 그 수사 자체가 상당히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죠.
1: 네, 정치적
0: 자신의 입지만 흔들릴 뿐인 겁니다.
1: 네, 정치적 수사도 잘못됐고 예. 어떤 진상 규명 팩트가 나오기 전에 추측성으로 이런 식으로 마구 던지는 것은 부적절하다.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0: 엄격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다는 말씀이시고 자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됐다가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 한국행에 따른 후속 조치도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청와대가 아주 강력한 입장을 냈어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비공개하고자 하자고 한 그런 합의도 깬 데다가 그걸 우리가 대통령이 언급하자 이걸 다시 우크라이나가 부인하면서 완전히 양국 간 신뢰를 훼손했다. 이게 이제 청와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해명과 사과 플러스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어떤 상응하는 사후 조치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우크라이나 좀 도와주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강경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상황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0: 아니 이제 전쟁 당시에 북한군 포로 두 명이 네. 한국행을 선택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행을 왔을 경우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이 북한군 포로 두 명에 대한 신변의 안전 그리고 외교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충분한 고려를 통해서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한국만이 할 수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포로 송환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크라이나와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비공개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래서 지켜주는 게 맞는 거고요. 대한민국 입장에서 볼 때 북한군이 한국으로 왔을 때는 결국 우리 국민 아니겠습니까? 신변 안전에 대한 것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안인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외교상의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책임이 매우 큰 거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저는 이 전쟁 상황에서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네. 또 이 가족들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1: 북한에 있겠죠.
0: 그런 거에 예.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고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봐야지 어떻게 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에서의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타당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상대 호도하는 경향이 많이 있고 그 주위 주장을 해서 어떤 게 과연 이득이 되는 거냐 국익이 도움이 되는 거냐 국익뿐만 아니라 그 신변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네. 방법이 뭐냐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사실 저도 아까 그 정치 토크 코너에서 이 패널들한테 그 얘기는 했는데 일단 한국으로 데려왔다는 건 되게 중요한 팩트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기본으로 하고 공개 부분을 갖고 이제 뭐 우리나라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그러고 있는 건데 자, 야당에서 아까 그 지뢰 문제도 그렇고 요 북한 포로 문제도 그렇고 저 일관 뭐 이제 쭉 그 관통해서 좀 주장하는 거는 북한 심기를 자꾸 너무 안 건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북한 눈치를 너무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심리가 야당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0: 이게 뭐 북한 심리하고의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엄격하게 예를 들어서 비무장지대에서의 이 폭발 사고 문제라든가 네. 이게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포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북한을 바라보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네. 엄격하게 사고에 대한 진실 규명 그리고 생환 포로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것들에 대한 기준이 딱 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추진하는 거의 문제이지 여기에서 정치적으로 다시 해석을 하고 주의장을 데려가다 보니까 이렇게 혼란을 부추기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건데 호도에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1: 네. 네. 호도에서는 안 된다. 네. 특히 외교안보 문제는 네. 더 민감할 수 있으니까 어떤 그 정치 공세로 이용하기보다는 좀 네. 그 여야가 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제 검찰개혁 둘러싸고 여권 내부에서 이른바 우리 노선 논쟁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아직은 어떤 파워게임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저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유시민 작가가 발언 수위를 내릴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높이든 급기야 대통령을 향해서 검찰개혁 관련해서 국민을 속였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런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0: 저도 어제 이제 기자회견장에서 네. 제가 이제 추석 민심 하는 기자 간담회가 좀 있어서 저한테 좀 질문을 해서 네. 추석에서 쭉 그 추석 민심을 좀 보면서 우리 지지층들 또 여권의 지지층들 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분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면 네. 결국은 이제 당정청이 하나가 돼서 힘 있는 여당의 모습으로 좀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쓴소리라든가 또 지나친 정치적인 언어를 통해서 내부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좀 좋지 않은 거 아니냐. 결국 정권에 도움이 되겠느냐.
1: 그런 목소리가
0: 그런
1: 많아요.
0: 그런 목소리가 많아서. 그래서 제가 네. 이제 표현한 거 좀 지나치게 선을 넘는 것 자체가 무엇이 도움이 되겠느냐. 뭔 도움이 되겠느냐. 그래서 과유불급이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저는 어느 정도 정권이 안정화되고 힘 있는 정당과 힘 있는 여당이 되면서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절제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지지층 네. 안에서. 네.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그래요. 그건 이제 큰 틀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신 거고 유시민 작가의 검찰개혁 관련해서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 이거는 그냥 어떤 식으로 해석을 뭐 할 수도 가능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검찰개혁 관련해서 이거를 강하게 하려고 하면서 예컨대 대통령이 보완책이 있으면 좀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를 다 속였다는 걸로 규정을 짓는다면 그러면 국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여지를 주는 거냐 만약에 비판하는 건 좋지만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아니 저도 이제 그 유시민 작가의 말이 이제 워낙 강하잖아요. 예. 톤 자체가 강하고 예. 이런 말을 해서는 되나 싶을 정도의 강한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도 당황하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선을 너무 지나치게 넘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1: 네.
0: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대명제 역사적 어떤 소명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10월 2일 날 중수청하고 공소청이 발족이 되면서 네.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거잖아요. 분리해서 지금 이렇게 출범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일을 한 분이 누구예요?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지 그 비판이 저는 타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보안수사권도 폐지 않았습니까? 일말의 그러한 불가역적인 부분까지 다 해서 검찰개혁을 추진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뭐 국민을 속였다라고 하는 말이 성립될 수가 있는 것인지 저는 그 말 자체가 너무 지나친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개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1: 네.
0: 지금 검찰개혁을 출범시키 완성 단계에 있는 이 시점에서 그러한 말이 타당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싶거든요.
1: 네. 자, 오늘 하다 보니까 예. 외교안보 질문을 많이 하게 되네요. 마지막 질문도 외교안보 질문입니다.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미 이란 간 전쟁에 직접 관여하거나 개입한 형태의 파병은 없다 이런 원칙을 밝혔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전투와 관련되지 않은 기여 방안은 이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도 되고 있는데 자, 호르무즈 해협 파 파병에 대해서 당내에도 뭐 이기현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찬반으로 좀 갈리고 있는 건데 당이 여기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뭐 굳이 내놓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 문제는 어떻게 좀 풀어가는 게 좋다고 보세요?
0: 대통령께서 그 호남 예. 파병 관련

0: 에 대한 부분은 안 된다고 분명히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네. 더 거기까지 얘기하는 것인 저는 이기현 의원이 모르겠는데 네네. 저는 대통령께서 전쟁 파병 반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했고 당도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론은 없다고 봅니다.
1: 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준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한국일보 박세인 기자 나오셨습니다. 박세인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박세인입니다.
0: 지난 21일 DMZ에서 일어난 지뢰 추정 폭발 사고, 군장병 3명이 다쳤습니다. 발목이 절단된 간부도 있었습니다. 자, 추석 연휴 지난 뒤 어제부터 군이 현장 조사 시작했고 오늘도 저 브리핑이 있고 했는데 지금 좀 최근에 드러난 거 좀 있습니까?
1: 예, 조금 전에 나온 소식인데요. 네. 오늘 군 관계자 발언으로 북한의 지뢰로 추정된다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오늘 민주당과 개혁신당 국회 국방위원 소속들이 이제 DMZ를 방문을 했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강동구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다만 아직 국가수의 이제 감정도 필요하고 현장 조사도 이제 종합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확신을 확답을 줄 수는 없지만 이제 추정 수준 이렇게 얘기를
0: 현재
1: 했고요.
0: 단계로서 북한 네. 지뢰로 추정된다.
1: 예, 그 네. 정도 수준이고요. 네. 그리고 이에 앞서서 나왔던 발언이 뭐냐면은 사고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병력의 이제 증언인데요. 네. 폭발하지 않은 지뢰 한 발을 추가로 목격했다 이런 증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건 오늘 한주봉 합동참모본부 작전 1처장 브리핑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질문에서 목함 지뢰를 목격했다는 진술이 있었냐고 물어본 사람이 기자가 있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형상은 목함 지뢰와 유사하고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보였다 이런 취지의 진술도 있었고 또 다른 종류로 추정된다 이런 진술도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목함 지뢰 추정이 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제 형상만 볼 때는 유사한 지뢰가 몇 개가 더 있으니까 현장에서 명확하게 그 지뢰 종류를 확인을 한 다음에 네. 그 뒤에야 이제 확정을 지어서 이제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게 합참의 설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군과 유엔군 사령부는 아까 어제부터 현장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제 개척로를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이게 평소에 이제 사고가 난 지역도 이제 평소에 도락 이제 걸으면서 개척을 하던 그 길이 아니라 새로 개척을 하는 길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고 발생 지점까지 아직 도착을 하는 데는 애를 이제 이거는 오전에 브리핑 시점까지요. 네. 예, 애를 먹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추가 현장 조사를 계속 지속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제 추정 지점에 도달을 하면은 지뢰 잔해 확보 그리고 아까 안 터졌다는 그 지뢰를 확보하는데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사고 당시에 부상자들이 착용한 장구류 그리고 수술 당시에 이제 몸에서 제거한 파편 등이 있어가지고 이 성분 분석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 중이라서 이 자료도 참고를 해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앞서서 오늘 강신철 신임 국방장관이 국회 방문해서 여야 대표들 만났습니다. 자,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갔는지 궁금하네요.
1: 예, 일단은 야당의 공세의 이제 쟁점도 북한의 지뢰가 아니냐 연휴 내내 나왔던 게 그거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북한군 지뢰라고 만약에 했을 때 그러면 북한군이 금계선을 넘어와서 이제 실제로 이제 설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유실된 것인지 이거를 네. 또 따져야 된다. 이런 취지들의 설명을 했습니다. 강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요. 북한이 만약에 최근에 매설한 지뢰로 최종 확인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강 장관이 합당하고 상당한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해나가겠다. 어쨌든 원론적이지만 강경한 입장을 보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목함 지뢰 목격 이런 취지로 진술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네. 또 그렇지 않은 진술도 있다.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0: 가지고 투명하게 설명을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조사가 어제야 진행됐다. 그리고 처음에는 29일에 진행을 한다고 했다가 네. 당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유엔사와 합참 현장 부대가 다 상황 평가를 해서 실시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군이 어떻게 그런 거를 은폐를 할 수 있겠냐. 일부러 늦게 하거나 은폐하거나 그런 거 없다. 이런 식으로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을 했습니다.
1: 네. 국회 국방위원회가 내일 이제 현안 질의에 나서죠?
0: 예, 맞습니다. 내일 오후에 전체 회의를 열고 현안 질의에 나설 예정인데요. 지금까지는 장외전이 이어졌다고 하면은 내일은 현장 범죄 문제를 보고 이제 국회 안에서 이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장동욱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의적인 조사 지연, 사고 축소, 은폐 모두 대통령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반면 김민성 민주당 대표는 정쟁이나 정략에 개입 없이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행돼야 된다. 안보와 군의 안전 차원에서도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1: 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야구 결승전이 어제 열렸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5개 대회 연속 금메달을 따냈어요.
0: 예, 한국 야구 대표팀이 5개 연속 금메달을 따냈는데요. 네. 어제 일본과의 야구 결승전에서 3-1로 승리하면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이번에도 약속의 8회였습니다. 2회에 선취점을 내서 1-0으로 앞서가고 있었는데 7회에 동점을 내줬어요. 네. 그 이후에 8회에 김도영 선수의 강습 내야 안타로 결승점을 내고 문병웅 선수의 적시타까지 이어지면서 2점 차로 이겼습니다.
1: 네.
0: 일본 대표팀은 사실 4회인 야구라고 하면서 좀 이제 수준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1: 사회인 야구 왜 이렇게 잘하나 모르겠어요.
0: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냥 선택을 사회인 야구를 선택을 한 선수들이 아닌가 예. 예. 그런 정도인 것 같은데요. 사실 추석 당일인 25일에 슈퍼라운드에서 한 차례 붙었는데 이때는 5-0으로 졌어요.
1: 아, 그러니까요.
0: 이때 나왔던 그 히구치 신 선수가 7이닝 무실점을 기록했었는데 결승전에 또 나왔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인데 이틀 만에 등판이라 그런지 이제 이때는 3이닝만 소화를 했고 1점을 줬고요. 근데 대신 한국 대표팀에서는 에이스 곽빈 선수의 활약이 돋보였는데요.
1: 네네.
0: 곽빈 선수는 결승전에서 6과 3분의 1이닝 111구를 던졌고 예선에서는 또 가장 난적이었던 대만을 상대로 6이닝 무실점을 그렇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곽빈 선수도 대회 종료 후에 인터뷰에서 이번 대회는 100점을 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1: 그래요. 자, 이번 대회에서 농구 대표팀도 12년 만에 동반 금메달 따냈습니다. 남녀 모두 숙적 일본을 물리쳤어요.
0: 예, 맞습니다. 두 남녀 모두 결승전에서 일본과 싸워서 이겼는데요.
1: 네.
0: 남자는 지난 20일에 이겼고 이제 여자는 26일에 결승전이 있었는데 일본과의 맞대결에서 이겼습니다. 근데 여자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의 이제 결승전도 결승전이었지만 중국 선수단과의 네. 준결승전이 화제였는데요.
1: 그렇죠.
0: 중국 대표팀에 2m 26cm의 센터가 나왔는데 이 네. 높이 차이를 극복을 하고 이긴 거라서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5 농구뿐만이 아니라 3-3 농구에서도 이번에 남자 대표팀이 금메달, 여자 대표팀이 동메달 달에 따냈거든요.
1: 네.
0: 3-3 농구에서 따낸 금메달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1: 네. 자, 추석 연휴 기간 많은 경기 열렸는데 우리 박세인 기자가 특히 관심 있게 지켜본 경기는 어떤 거였어요?
0: 예, 우선은 저는 이제 배드민턴 경기가 관심이 있었는데요. 우리 안세영 선수가 오늘 낮에 이제 준결승전을 치렀는데
1: 천이페이한테
0: 예, 이겼죠. 그래서 내일 이제 결승전이 열릴 예정인데 결승전은 또 단체전 준결승에서 한번 붙은 적이 있어요. 야마구치 아카네라고 세계 랭킹 3위 선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는 또 상성이 안세영 선수가 훨씬 잘하는 뭐 그런 선수라고 하고요.
1: 그러니까요.
0: 그리고 육상 경기가 있었는데요. 어제 높이뛰기에 나섰던 우상혁 선수가 2m 22cm를 넘어서 동메달을 땄는데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부터 해서 세계대회 연속 메달 수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은 400m 남자 계주결승 경기인데요. 당초에 이제 준결승 경기에서 배턴 터치 과정에서 실격 판정을 받았는데 이의제기 끝에 결승행 티켓을 얻어냈습니다. 총 네 선수가 서민준, 조혜진, 이재성, 비회사 네 선수가 나설 예정인데 조혜진 선수와 비회사 선수가 100m 결승에서 4위, 5위를 했어요.
1: 네.
0: 이런 두 선수가 있는 만큼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추석 연휴 분당에 있는 시진핑이라는 중국집에서 레커칠, 페인트 칠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용의자가 중국인이었고요. 이 사람들 잡았습니까?
0: 예, 못 잡았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에 이제 그 시진핑이라는 식당에서 레커칠 테러가 있었는데요. 네. 경찰 확인 결과 용의자 4명이 모두 중국인이었는데 사건 당일 오전에 모두 공항을 통해서 출국을 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신원을 확인을 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버린 상태인 거죠.
1: 그래요.
0: 그래서 이제 국제 공조를 한다고 하고요. 사건에 대해서 강력히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24일 오전 2시 40분에 일어났습니다. 40대 중국인 A 씨 등 4명이 매장에 들어가서 레코와 페인트 칠을 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식재료에 뭔가를 뿌렸는데 이게 농약으로 추정된다 이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마스크와 모자 등으로 이제 한 시간 가량 범행을 저질렀고 네.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있어가지고 신원 확인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 걸로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숙소에 잠깐 들렀다가 당일 오전에 비행기로 본국으로 도주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그래요. 자,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영유아 절반이 만 2세 이하부터 스마트폰을 만지기 시작한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영유아 스마트폰 사용실 때 어디서 조사한 거예요?
0: 예, 이 조사는 국립 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연구소에서 낸 건데요. 네. 2세에서 5세 영유아 400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데 만 1살이죠. 생후 12개월에서 23개월에 처음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이게 37%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첫 돌도 안 지나서 그러니까 0에서 11개월에 13.8%입니다. 다 더하면 절반이 넘는 거고요.
1: 네.
0: 이게 이제 가급적으로는 지양을 해야 된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고요. WHO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 같은 경우에도 2세 미만 영유아는 TV 시청이나 스마트폰을 사용을 피해야 한다.
1: 네.
0: 그리고 2세에서 4세 아동은 하루 1시간 이내로 제한을 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박세인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정치?
3: 전격시사
2: 뉴스
3: 전격시사
2: 인터뷰
3: 전격시사
2: 주식
3: 전격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0: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Don't worry.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권혁중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추석 연휴 끝나고 오늘 주식시장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주에 코스피 700선 이제 회복했었는데 오늘은 어땠습니까?
1: 네, 오늘 이제 7000선이 이제 깨졌습니다.
0: 아, 네,
1: 그래서 6889선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0: 네.
1: 이게 사실 이제 시장을 앞두고 이제 뉴욕 시장이 이제는 그렇게 좋지 않지 않았거든요.
0: 네, 네.
1: 그래서 이제 시장이
0: 나쁘지 않았다.
1: 네,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악재는 다 넘어갔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었는데, 오늘 상당히 좀 안 좋았던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는 반도체주가 거의 뭐 급락을 했습니다. 이미 뭐 반도체주에 투자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는 한 5.43% 내렸고요. 그다음에 네. SK이닉스가 이제 5.05% 내렸는데 뭐 이유가 여러 가지였습니다. 일단 이제 장 중에 이제 네. 오라클 데이터센터 지연된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데이터센터 세우는 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지역 주민들이 싫어합니다. 일단.
0: 네.
1: 예, 그러다 보니까 허가를 잘 안 내주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이번에도 이제 오라클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그 연장선에 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솔리뎀이라고 해갖고 그 SK 하이닉스의 이제는 낸드 플래시 미국 법인인데
0: 네.
1: 이게 상장을 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내년에 이제는 미국에서 이제 IPO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중복 상장 아니냐 이러면서 또 내 주식 수 희석당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슈도 오늘 딱 겹치면서
0: 네.
1: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이제 채권 금리가 급등해서. 이게 이제 악재로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채권 금리 악재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이 돼야 되는데 이건 계속 지금 채권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0: 네.
1: 지금 우리 시장에 오늘 크게 이제 영향을 줬다. 그래서 지금 사실 미국에서도 지금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채권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데
0: 네.
1: 주식시장의 악재다 아니다 악재가 아니다.

0: 이렇게 막 논란이 지금 굉장히 뜨거운데 이거 우리 시장에는 오늘 악재로 이제 작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1: 그래요. 참 본래는 연휴 끝나면 주가 오른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이번 주는 그럼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0: 그렇죠. 지금 통계로 보면은요 일단 연휴 끝나고 그러니까 추석 연휴 끝나고 보면은 한 25년간 봤을 때 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6번은 올랐고요. 9번은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직후, 그러니까 네. 추석 명절 직후에 5거래일 동안에 이제는 평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10년으로 좀 좁혀봐도 이제 직후에 0.68% 올랐고요. 네. 그 다음에 최근 5년간으로 좁혀봐도 0.77% 올랐거든요. 이제 거래일 오늘 첫날이었으니까 일단 직후에 좀 더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이게 채권금리의 악영향이 지금 시장에서 크게 좀 영향을 주고 있고 거래대금도 이제는 기록을 본다 그러면 그 연휴 끝나고는 추석 연휴 끝나고 다시 한번 이제 돌아왔던 추세가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좀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이 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연휴 기간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일단 무역전쟁 휴전 내년 1월까지로 연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뭐 추가 관세나 보복 조치 이런 거는 좀 유예한다는 그런 뜻이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벤트였습니다. 그래서 네. 미중 정상회담이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1월 10일까지 유지하기로 했죠. 네. 현재 이제는 관세에 대해서 휴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는 시진핑 국가주석은 새로운 공동 합의에 도달했다라고 네. 이제 표현을 했는데 미국은 지금 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계속 이제 외신 보도를 본다 그러면 시간 벌기에 이제 나선 거다. 베센트 재무장관도 사실상 그 연장 기간 동안 네. 새로운 어떤 무역 규모의 합의를 이제 모색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미국은 시간 벌기로 이제는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로이터통신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근본적인 합의라기보다는 시간을 번 것에 가깝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최악은 피했고 그렇다고 확실한 호재도 아닌 그냥 중간값 이렇게 이제는 평가를 하고 있어서 네. 지금 이 이슈는 이제 어느 정도 잘 이제는 스무스하게 좀 넘어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 그래요. 아까 이제 시간 벌기 중간값 표현도 쓰셨는데 현상 관리에 방점도 없다 이런 평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이 와중에 이란 관련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요. 네. 뭐 호르무즈는 뭐 이렇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이런 양강의 어떤 정상회담이 앞으로 세계 경제는 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0: 일단 가장 큰 이슈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그다음에 네. 미국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대중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
1: 그렇죠.
0: 이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알려진 바가 없어요, 지금. 이걸
1: 그러니까요.
0: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알려진 바가 없다 보니까 만약에 이 이슈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잘 스무스하게 통과가 됐다 그러면 네. 저는 뭐 굉장히 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해 보겠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값을 찾았다고 얘기했잖아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는 주의 깊게 이제 보고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나중이라도 이제는 혹시나 이제 희토류 수출 통제 부분이 뭐 이게 뭐 더 수출이 더 되는 어떤 조치가 취해진다든지 아니면 미국이 중국 쪽으로 낸 최첨단 반도체에 대한 네.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출이 좀 풀린다라고 본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 반도체 중에는 좀 악재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세계 경제가 어느 정도 풀린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우리가 좀 지켜보셔야 되는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이번 주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게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입니다. 자, 우리 반도체 기업들 성적은 어떨지 연관지어서 미리 예상해 볼 수도 있을까요?
0: 그렇죠. 이제 마이크론 실적은 우리보다 이제 빠르죠. 그래서 네. 이번에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네. 이게 반도체 풍향계예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마이크론 실적을 꼭 보셔야 됩니다.
1: 네.
0: 일단 매출 520억 달러 전후 주당 순이익 EPS가 한 32달러에서 33달러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거보다 정말 중요한 게 다음 분기 가이던스예요. 다음 분기에 이제 가이던스가 시장의 컨센서스처럼 나와주느냐 안 나와주느냐 숫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네. 시장에서는 569억 달러 이거를 넘느냐 안 넘느냐 넘으면 호재 안 넘으면 악재로 반영할 수 있겠고
1: 그게 숫자가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네.
0: 그다음에 마진율이 86% 이거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예,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제 매크론이 이제 실적을 얘기할 때 네. 다음 분기도 얘기를 하거든요. 요게 이제는 이 숫자에 부합하느냐 못 부합하느냐에 따라서
1: 네.
0: 요거는 이제 주가에 이제 반도체 주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8월에 이제 PCE 물가, 개인 소비 지출 물가도 나옵니다. 요것도 이제 좀 지켜보셔야 되겠고, 이렇게 이제는 좀 우리가 이벤트성으로 이제

0: 우리가 좀 예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1: 네. 삼전 닉스도 한번 역대급 실적 나올 거라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 특히 삼성전자는 오늘 배당 막차 날이었죠.
0: 네, 막차 날이었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8시까지인데요.
1: 아, 그렇군요. 네, 아직 애프터마켓. 거래 시간이 남았군요.
0: 네, 애프터마켓 8시까지 이제는 매수하고 체결까지 되셔야 됩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오늘이 사실 배당을 막차한 날이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5% 넘게 빠졌어요.
1: 네.
0: 그러니까 배당보다는 이미 배당 때문에 투자하신 분들은 다 들어왔고 이제는 오늘 이제 채권 금리에 이제 악영향을 인해서 이제 반도체주는 네. 외국인들 중심으로 많이 뺐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내일이 걱정이죠. 이제 내일이 배당 락일이거든요. 29일이. 그래서 이제는 어차피 이제 내일은 어차피 배당 사도 배당을 못 받습니다. 그럼 배당 락일이면 항상 빠졌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오늘 근데 빠져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내일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지만 하지만 일단 내일이 배당 락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 일단 배당은 이번에 역대급 배당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2분기 때 배당이 374원이었거든요. 한 주당.
1: 네.
0: 근데 이번에 지금 증권사들이 예상하고 있는 거는 한 4,500원 정도 한 주당. 그건 굉장히 높죠. 그래서 현금 배당 30조 원이다 보니까
1: 네.
0: 굉장히 큰 배당 액수가 지금 정해져 있는 거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기대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보겠는데 근데 사실 배당 이슈보다는 지금 역시나 아까도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1: 네.
0: 뭐 채권금리가 너무 높아서 지금 10년물이 5.3이더라고요. 5.3%.
1: 네.
0: 그러니까 역대급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와, 이게 감당할래나 주식시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악재로 계속 시장을 누르고 있다라고 예, 판단해 보겠습니다.
1: 네. 추석 연휴 동안 부모님 친척들에게 용돈 주고 오신 분들 많을 겁니다. 요즘 용돈 보통 얼마씩 주는지 좀 통계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0: 예, 있습니다. 이제 카카오페이가 이제는 발표를 매년 하고 있는데 이게 네. 송금 봉투 서비스가 있거든요.
1: 아, 그렇죠.
0: 이걸 통해서 좀 우리가 빗대어서 알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는 봤습니다. 이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송금 봉투 데이터를 봤더니
1: 네.
0: 지난해 같은 경우가요.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에게 이제 보낸 송금 봉투가 한 21만 원 정도 됐다고 해요.
1: 평균 20만 원.
0: 네, 20만 예. 원 정도 되겠죠. 그다음에 이게 21년과 대비해서 본다 그러면 거의 38% 늘어난 수치고 반대로 네. 부모가 자녀에게 추석 용돈을 준 게 평균 한 11만 원 정도로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10대들한테는 8만 6천 원 줬고요. 20대들한테는 11만 9천 원. 30대가 받은 게 17만 원 정도.
1: 네.
0: 그래서 부모님이 잘 사시는가 봅니다. 그래서 30대 자녀에게도 용돈을 이렇게 주시고.
1: 그러니까요.
0: 예. 네. 그리고 이제는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중학생들이 이제는 7만 원 정도, 고등학생들이 8만 원 정도, 대학생이 9만 원 정도
1: 네.
0: 이렇게 이제는 추석 용돈을 받은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1: 그렇다면 뭐 용돈을 좀 이렇게 모아놨다가 혹은 상여금 받은 거 잘 굴리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0: 뭐 역시나 뭐 투자하는 게 가장 뭐 잘 굴리는 방법이겠지만
1: 네.
0: 근데 요즘에 주식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요. 일단은 지금 예금이요.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거의 3% 중반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고 그다음에 요즘에 막 특판 이런 거 찾아보면은요. 막 진짜 10%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목돈이 모여지신 분들이라 그러면
1: 네.
0: 이런 뭐 특판 상품 찾아서 10% 넘는 거 그냥 넣어놓으시고
1: 네.
0: 이자 수익 얻는 것도 전 나쁘지 않아 보이겠습니다.
1: 네. 마지막 질문은 이거 드릴게요. 선물 받은 선물 세트. 내 취향이 안 맞으면 중고마켓에 올려서 이제 돈을 벌기도 합니다. 알아두면 좋을 팁.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일단 홍상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보통 우리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1: 네네.
0: 이건 원래 안 됐었는데 바뀌었죠.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가 있어야 되고 제품명, 제품 표시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
1: 네.
0: 미개봉 제품이어야 되고 소비기한 지나지 않아야 되고 실온에서 이제 보관하는 제품 이런 건강기능식품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스팸 참치 선물 세트 미개봉 정상 제품이면은 중고거래 가능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1: 네.
0: 한우라든지 과일도요. 이 사실상 금지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변질이라든지 보관 상태 꼭 확인하셔야 되겠고 직접 만든 수제청, 뭐
1: 네.
0: 반찬, 떡 이거 안 됩니다. 중고거래.
1: 네.
0: 의약품 당연히 안 되고요. 샘플 증정용 화장품 안 되고요.
1: 네네.
0: 와인, 위스키, 술 당연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되고 안 되고를 전화해서 잘 따져보시고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은 징기스칸의 로렐라이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상층운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구름만 많이 지났고요. 동해안을 중심으로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동풍이 불기 때문에 동해안과 동쪽 산지 쪽에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릴 걸로 보이고요. 내일 그 밖에 전국은 오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오늘에 이어서 내일도 일교차가 크겠고요. 아침 기온이 떨어져서 서울이 15도에 머물겠습니다. 10도에서 20도 사이로 예년보다 낮은 기온이 되겠고요. 아침에는 더 선선해지겠고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올라서 서울 20도 등 20도에서 28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교차가 계속해서 10에서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니까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커서 가을 안개가 짙습니다. 복사 냉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내일 새벽에도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면서 오전까지 자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내일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고 강해서 이 점도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모레까지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 높이가 높아서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글피부터는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먼저 쌀쌀해지겠습니다. 현재에서 서울의 기온은 23.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저녁 종합 뉴스. 배드민턴의 안세영이 아시안게임 여자 단식 결승에 올랐습니다. 사상 처음 2연패까지 한 경기만 남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국방위가 지뢰 추정 폭발 사고 관한 비무장 지대를 방문했는데 사고 조사를 놓고 여야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향후 국정감사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외식 가맹 사업을 하는 명륜당이 회장 일가 소유의 대부업체들을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이상이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먼저 나고야 아시안게임 소식입니다. 배드민턴 여자단식 안세영과 복식의 이소희 백하나조가 나란히 결승에 올라 내일 동반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남자단식의 유태빈은 세계 46위의 돌풍 끝에 16년 만에 메달을 따냈습니다. 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여자단식 세계 1위 안세영이 한때 천적이던 세계 4위 천휘 페이를 40분 만에 2대0으로 꺾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결승 상대는 개최국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 안세영이 이기면 여자단식 사상 처음으로 아시안게임 2연패를 달성합니다.

0: 이소희 백하나조도 일본을 2대0으로 꺾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결승 상대는 세계 1위 중국의 류성수 탄닝조지만 지난달 세계선수권 결승에서 제압한 바 있습니다. 남자 복식과 단식에선 준결승에서 각각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에 져 나란히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사격에선 여자 25m 권총 단체전에서 봉설인, 양지인, 오예진이 은메달을 땄습니다. 다이빙 1m 스프링보드에서는 남자부에서 김영남 선수가 은메달을, 여자부에서 김수지가 동메달을 추가했습니다. 1m 스프링보드에서 한국 선수가 은메달을 딴 건 남녀 통틀어 처음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전통무예 쿠라시에서 모수민이 여자 75kg 이하급에서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한편 양궁 컴파운드 개인전에서 남녀 선수 4명이 모두 8강에 올랐습니다. 강연선은 32강과 16강에서 연달아 150점 만점을 쏴 아시안게임 신기록을 세웠고 최용희와 김종우, 박정윤도 16강을 통과했습니다. 8강전은 다음 달 1일 열립니다. KBS 뉴스 서영미입니다.
1: 국회 국방위원회가 지뢰추정 폭발 사고가 일어난 비무장지대 GOP를 방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투명한 조사를 당부했는데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현장 방문에 불참하고 조사가 지연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2: 국회 국방위원들이 비무장지대 폭발사고 현장을 담당하는 GOP 부대를 직접 찾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불참 속 민주당 의원들은 늑장 대처가 아니라는 듯 그간 어떤 조치를 했는지부터 물었습니다. 군 관계자는 가장 먼저 중상자들의 혈흔 거즈 등을 수거해 사고 다음 날 국과수에 의뢰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야당 의원은 사고 원인이 북한 지뢰 아니냐고도 따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지뢰로 추정하고 있다며 언제 매설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사고 다음 날 유엔사가 현장 조사를 제안했지만 군이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위험성 등을 논의한 후에 유엔사가 차후 공동조사하자고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보여주기식 방문은 안 하겠다며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정부가 조사를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인이 북한 지뢰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합참과 국방부 청와대 사이 어떤 보고와 지시가 오갔는지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도 하겠다 강조했습니다. 국회 국방위는 내일 긴급 현안 질의를 갖고 강신철 국방장관 등을 상대로 이번 사건을 따져묻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1: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최근 발생한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 지뢰로 확인될 경우 합당하고 상당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접견한 후 기자들을 만나 사고 원인이 북한 지뢰로 확인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강 장관은 오늘 현장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정리되는 대로 투명하게 설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축소 은폐 의혹 등에 대해선 은폐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관 후보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대립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가올 국정감사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와 대법원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석 사태는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3: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재청하란 청와대 요구에 거부 입장을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 처음으로 직접 입을 열고 국정감사에서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가 재재청하라고만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요청에 근거가 없어 수용할 수 없다는 걸 다시 설명한 셈입니다. 청와대 역시 절차적 흠결 등 재재청 사유를 이미 밝혔다는 입장. 양측 모두 별다른 조치나 협의 없이 다음 달 6일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를 맞을 걸로 보입니다. 지난해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은 관례대로 준비한 인사말만 읽고 질의에는 답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청와대가 대법관 공석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한 상황. 대법원은 주요 재판을 예정대로 소화합니다. 당장 내일 김건희 여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전안정부 장관의 상고심을 심리하는 첫 전원합의체 기일이 열립니다. 전원합

0: 개최 기일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모여 법률 쟁점을 검토하는 비공개 회의입니다. 김여사의 구속기한 만료가 다음 달 말로 다가온 만큼 대법관들이 심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우진입니다.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면서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외식 가맹사업을 하는 명륜당이 회장 일가 소유의 대부업체들을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이 대부업체들은 명륜당으로부터 싼 값에 돈을 빌려 가맹점주들에게 몇 배 이자 장사를 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명륜당은 지난 2021년부터 14개 신생 대부업체에 거액의 자금을 대여합니다. 4년여 동안 빌려준 돈이 공정위 조사 결과 2,983억 원. 통상의 자금 조달 금리보다 훨씬 낮은 4.6%에서 최저 2.3%의 금리로 돈을 지원했습니다. 대부업체들은 이렇게 싸게 마련한 돈을 명륜당 가맹점주들에게 12%에서 최고 18%의 고금리로 다시 대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 가맹점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명륜당이 이를 대신 갚아주는 대손 위험까지 떠안았습니다. 명륜당은 대부업체들에게 왜 이렇게 파격적인 혜택을 준 걸까? 공정위 조사 결과 이 대부업체들 사주인 이종근 회장과 일가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땅 짚고 헤엄치기 장사 덕에 사주 일가의 대부업체들은 4년여 만에 217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명륜당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수백억 원의 정책 자금을 저리에 받아왔던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창업자금 대여 과정에서 사주일가의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또 이 같은 대출의 구조와 내용 등을 가맹점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 등을 위법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명륜당과 대부업체들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8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명륜당 법인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당정협의회를 열고 담합 근절을 위해 자주 발생했던 업종을 대상으로 등록 취소, 영업 정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담합 처분 시효도 현행 12년에서 최대 1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김범석 우한형제들 대표와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김 대표에게는 우한형제들과 해외 계열사 간 자금 거래 등에 대한 질의가, 윤 사장에게는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회피와 탈세 의혹에 대해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주 수도권의 한 중식당에 중국인 괴한들이 무단 침입해 레커치를 하는 등 난동을 부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의자들은 모두 범행 직후 중국으로 도주했는데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중식당에 테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용의자들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오늘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국제협력국을 통해 중국과 협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기관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테러 용의자는 중국 국적의 남성 4명, 나이는 20대에서 40대로 다양합니다. 이들은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24일 새벽 2시 40분쯤 경기 성남의 중식당에 침입해 테러를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일당은 식당 입구에 레커치를 하고 망치로 바닥을 내리치거나 흉기로 계산대 모니터를 긋는 등 내부를 훼손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또 농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식재료에 뿌린 혐의도 있습니다. 특히 중국 최고 지도자 이름을 상호로 쓰는 식당 간판을 까맣게 칠하기도 했습니다. 식당 관계자는 지난 7월에도 간판에 레커칠 테러를 당했다며 이번이 두 번째 피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용의자들은 마스크와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약 1시간가량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0: 왔습니다. 이들은 최근 한국에 입국했는데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서울 숙소로 이동했다가 곧바로 중국 상하이 등 본국으로 도주했습니다. 사건 당일 아침 8시 반쯤 피해 업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동선 추적을 통해 용의자들 신원을 측정했습니다. 경찰은 국제사법공조 등을 통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1: 태국의 유명 관광지 파타야 인근에서 폭우에 휩쓸려 실종된 한국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사흘 만에 발견됐습니다. 수도인 방콕은 여전히 물에 잠긴 곳이 많고 항공편 지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지난 24일 새벽 파타야 인근 농푸르 지역에서 길을 걷던 외국인 남성 3명 가운데 2명이 불어난 물에 휩쓸렸습니다. 한 명은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다른 한 명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실종 사흘 만인 어제 저녁 사고 지점에서 떨어진 하류 수로에서 남성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옷차림이 물살에 휩쓸려간 남성이 입었던 것과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현지 경찰은 현장에서 1km쯤 떨어진 이들의 거주 추정지를 수색해 젖은 옷가지와 컴퓨터 장비 등을 발견했습니다. 집주인은 한국인 남성 3명이 1년 임대 계약을 맺고 지난 12일 입주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관계기관과 함께 나머지 2명의 소재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도 방콕은 비가 다소 잦아들었지만 아직 곳곳이 물에 잠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32만 9천 가구, 70만 명이 크고 작은 홍수 피해를 겪은 것으로 방콕 시는 집계했습니다. 항공편도 잇따라 지연됐습니다. 주택과 도로 침수로 항공사 직원들이 출근하지 못하면서 인천행 항공기가 지연돼 한국인 승객 수백 명의 발이 묶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폭우로 태국 전역에서 최소 8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태국 정부는 방콕과 인근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오늘과 내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비는 전반적으로 약해지는 추세지만 태국 중서부와 동부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KBS 뉴스 임종민입니다.
1: 특검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게 징역 1년, 김 의원의 배우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관여해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사정이 사건의 배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 의원 측은 가방 선물이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이루어졌을 뿐 전당대회 지원에 대한 대가가 아니며 김 의원 자신은 가방의 구입이나 전달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영유아 2명 중 1명은 만 2세가 되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을 시작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3: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연구소가 영유아 부모 400명을 대상으로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시작 연령을 조사한 결과 생후 12개월에서 23개월이라는 응답이 3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생후 24개월에서 35개월이 27%, 생후 11개월 이하가 14%, 생후 36개월에서 47개월이 12% 순이었습니다. 만 2세가 되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을 시작한 영유아가 전체의 51%로 절반가량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주중의 경우 1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57%, 사용 안 함이 33%, 1시간에서 3시간 미만이 9%였습니다. 주말의 경우 1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은 55%로 주중과 비슷했지만 1시간에서 3시간 미만은 23%로 주중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정신건강연구소는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 어머니의 자녀가 저위험군 어머니의 자녀보다 더 어린 나이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걸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고위험군 어머니의 자녀는 다른 아이에 비해 스마트폰에 노출될 기회가 많고 규제도 상대적으로 느슨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영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은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을 피하고 2세에서 4세 아동은 하루 1시간 이내로 제한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협상 제안을 거부한 지 하루 만에 이번 주 이란과의 추가 간접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란의 제안은 거부하면서도 협상의 문은 계속 열어둔 것인데 군사적 압박과 협상을 동시에 이어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다시 예고했습니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주 이란과 추가 회담을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이 과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항상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해상 봉쇄를 풀고 동결된 이란 자산을 풀어주면 일주일 안에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재개하겠다는 이란의 제안에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란의 제안을 거절하면서도 협상의 문을 열어둔 건 실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은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특히 고유가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정치적 셈법도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카타르 등 중재국들도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복수의 중동지역 소식통은 이르면 현지 시각 28일 미국과 이란의 간접 협상이 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첩보활동을 벌이던 미군의 첨단 무인 잠수정을 나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화 재개 움직임과는 별개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달 5일 세계 한인의 날을 앞두고 동포 여러분의 삶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맞닿아 있다며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지금 동포 여러분의 역할은 그만큼 커지고 또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20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동포들이 겪는 어려움을 제도 개선의 출발점으로 삼고 좋은 제안은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져 반드시 실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2명의 국내 입국을 환영하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당사자의 상황과 의사를 고려해 의료 심리 지원과 정착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고 본인과 북한에 남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신상 정보가 과도하게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영환 충북도지사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충청북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 신영환 지사 집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습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끼는 가운데 남해안과 제주는 흐리고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내일은 강원 동해안에 5에서 20mm, 부산과 울산, 경북 동해안에 5mm 안팎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며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5도 등 전국이 10도에서 20도로 오늘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3도에서 28도로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넘게 벌어지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저녁 종합뉴스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추석 연휴를 마친 여야가 서로 다른 민심을 전했죠. 민주당은 어려운 살림살이를, 국민의힘은 부동산과 농지 전수조사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강조했습니다.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를 두고는 현장 조사가 늦어진 이유와 북한 소행 가능성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과 내각 후속 인사,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갈등 등 이 국내 현안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해서 정치권의 이 주요 이슈들 잠시 후 네 분의 여야 패널 들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Lights, camera, action.
1: I see you looking at my PIC.
2: I know. Zoom in. Zoom out. Okay. Zoom in. Zoom out. Okay. Zoom in.
3: 네, 정치권 안팎의 이야기를 두루 들여다보는 시간. 정치인의 나웃 함께할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고요.
5: 네, 반갑습니다. 김소희입니다.
3: 반갑습니다.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6: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네,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함께합니다.
7: 네, 안녕하세요.
3: 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 샵9730, 샵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그리고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역시 유튜브에서도 생방송으로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토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어떻게 네 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민심 잘 듣고 오셨습니까? 김병주 의원님 어떠셨습니까?
4: 네, 네. 우리 지역구 다니면서 네. 민심도 많이 듣고요. 또 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이번에 연휴 때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바쁜 일상을 보냈습니다.
3: 어떠셨습니까? 네. 추석에 어떤 말들을 제일 많이 하시나요? 정치 이야기도 많이 하신
4: 분가요? 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민생 문제를 제일 많이 말씀하시고요. 이재명 정부에서 수출 흑자로 돌아서고 엄청 경제는 좋아진다 하는데 네. 그 온기가 그 잘 전달이 안 된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서민 경제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했었고요. 네. 정치권에서는 조이대 왜 그대로 두느냐. 조이대 탄핵 좀 시켜달라. 한동훈 의원 보기 싫다. 네. 어떻게 손 좀 봐달라라는 네. 그런 요구들도 많았습니다.
3: 반대 의견은 안 들리셨나요? 다른 의견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김소희 의원님이 좀 들으셨을려나요? 어떤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민심의 의견.
5: 네. 지역구원이 아니다 보니까 네. 실은 뭐 명절 기간에 실은 뭐 뉴욕 기후주간에 가 있었어요.
3: 아, 기후위기 대응 네,
5: 글로벌 이슈 관련해가지고 네. 기후주간 동안에 이제
3: 뉴욕의 추석 민심은 어떻습니까?
5: 거기 적나라하게 말씀드릴까요? 왜 안보는 안 챙기냐? 와. 왜 경제가 좋아지지 않냐? 국가를 맡겼는데 보통 정부한테 이런 걸 맡기 국가한테는 경제, 민생과 안보를 그 두 가지를 국민들이 기대하는데 왜 이 두 가지가 이 모양이냐? 이런 불만들이 좀 많으셨습니다.
3: 안보에 대한 문제도 관심이 많아지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5: 왜냐하면 안보 관련해서 사건이 좀 터졌으니까요. 네. 그런 걱정들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3: 그 이야기 잠시 후 좀 자세하게 네.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장윤미 대변인께서는 어떠셨습니까?
6: 저는 가족 들이랑 같이 지냈는데 제가 정치의 이슈를 막 다루는 게 약간 업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어때? 뭐 지금 한동훈 의원 어때? 이러면 관심 없고 네. 민주당이 부동산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된다. 이런 답변이 돌아와서
3: 그 얘기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6: 제가 정치에 너무 과몰입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내 생활 편의와 관련돼서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집권 당하에 가는 뭘 원하는지가 그 한마디에 되게 좀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3: 맞습니다. 네.
6: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3: 부동산 주식 이야기 많이들 그렇죠. 하셨죠. 이번 추석에도 강전의 변호사님은 어떠셨습니까?
7: 친구들이랑 이제 뭐 추석 인사 나눌 때는 아무래도 DMZ 사고 얘기를 제일 많이 했는데 부모님 뵈고 이제 식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식사하러 가는 제가 30분 정도 운전을 해서 갔는데 내내 이제 김승원 용해인 후보자 전 후보자부터 해서
3: 인사청문회
7: 대통령의
3: 이야기.
7: 전체적인 인사 난맥상. 대통령의 주위에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실망스러운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어쨌든 식사를 끝나고 저희가 엄마 아빠랑 셋이 영화를 봤는데 암살자들을 봤어요.
3: 아 그러셨군요.
7: 네, 근데 이게 영화로서 뭐 굉장히 흡입력은 있었는데
3: 거기서 또 의견이 갈리죠.
7: 네, 너무 단정적으로 해서 이게 표현의 자유의 한계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던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3: 참 재밌네요. 내 위치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듣는 얘기도 좀 서로 네.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아마 이 자리에서 좀 확인하셨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시죠. 여야의 눈에 비친 추석 민심 강조하는 대목이 또 다릅니다. 여당의 김인석 대표는 민생 성과를 낼 것을 주문했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타도 컸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병주 의원님, 이거 좀 내용 어떤 이야기 하셨는지 자세히 좀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4: 네. 실제 하나도 민생, 둘도 민생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이제 민생에 좀 더 집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도 민생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

0: 처리해야 되겠다는 것이 현재 당의 분위기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아주 규탄 목소리가 아주 높죠. 왜냐하면은 지금 대통령의 대법원 대법관에 대한 임명권에 대해서 제재청 요구를 거부했잖아요.
1: 네.
0: 이것은 사실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시키는 거고 국회가 동의권이 있는데 국회도 무력화시키는 헌법 질서를 문란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3차 사법구테타라고 정의를 의총장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1차 사법구테타는 12.3 내란 때 사법부를 고스란히 계엄사령부로 바치려고 했던 거고 2차 사법구테타는 대선 기간에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를 정치적 사망 선고를 내리려고 하면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다 막고 했지만은 이러한 조의대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1: 네.
0: 사법 정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조의대 대법원장은 사퇴를 해야 된다.
1: 아니 실제로 민주당 네. 의원분들 네. 사이에서 탄핵 네. 이야기도 좀 나오기도 하는
0: 많죠.
1: 겁니까?
0: 네.
1: 아, 많습니까?
0: 네. 많이 나오죠. 탄핵 사퇴.
1: 근데 실제로
0: 네.
1: 현실로 네. 옮기려는 네. 시도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0: 그것은 조금 더 신중하는 입장이고 지도부는 그렇지만 네. 민주당 개별 의원들은 탄핵해야 된다는 목소리로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조의대 사퇴를 위해서 지금 이런 시위를 4주째 하고 있고
1: 네.
0: 지난 엄동설에는 12주 가까이 했어요. 저는 조의대가 반드시 물러나야만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의원들은 여기에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고 지금 추석 명절 이후에 본격적으로 조의대에 대한 사퇴를 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려고 네. 하고 있다.
1: 알겠습니다.
0: 겁니다.
1: 반면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과 농지 전수조사 등 이 정부 정책의 문제를 좀 지적을 했는데 장동혁 대표는 국민이 이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했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김서희 의원님. 국민의 입장도 좀 설명해 주시죠.
2: 일단 추석 민심 추석을 지내고 나서 오늘 나온 뭐 뉴스토마토 여론조사를 보니까 또 떨어졌더라고요 여론조사가. 그래서 결국 이게 그 장경욱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헤어질 결심이 아닌가. 국민은 이미 약간 이재명 정부를 포기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민생과 안보를 챙기라고 했는데
1: 네.
2: 자꾸 실제로 필요한 부동산 문제에 대한 개선책도 없고 거기다 또 농지 전수조사 한다고 해서 막 농민들을 약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도 좀 하고 그런 부분에 일단 격앙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뭔가 후속 대책이 나오기보다는 내란 특별수사본부 뭐 이런 거 하신다고 또 얘기가 나온 거예요.
1: 네네네.
2: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려운데
1: 그쵸.
2: 무슨 아니 내란 그 문제 갖고 너희 대통령 뽑아주지 않았냐. 그럼 더 이상 내란 얘기는 하지 말아라 라는 게 이게 민심인데 이 민심과 다른 행동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그거는 고스란히 여론조사로 반영이 되는 것 같고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아 국민들의 마음이 떠났다라는 걸 좀 아셔야 될 텐데 그걸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요.
1: 아니 근데 너무 시적 표현이에요. 국민이 이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인데 헤어질 결심이란 무엇을 두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국어영역 같은데요. 어떤 헤어질 결심입니까?
3: 그 단어는 민주당에서 먼저 썼죠.
1: 아.
3: 김민석 대표가 추미애 지사 이야기를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를 그 탄핵이란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1: 그 단어를 연상시키는 말이다.
3: 그렇죠. 아마
1: 네.
3: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2: 영화를 뭐 언급한 그 이런 내용들을 비슷하게 따다 쓰셨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1: 네 김명준 의원님
0: 그거는 장동혁 대표 자기 처지를 얘기한 거 아닐까요?
1: 국민의힘
0: 지지자들이 장동혁과 헤어질 결심을 네. 지금 하고 있는 그 처지. 사실은 자기가 보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말로 나오는 거거든요.
1: 알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여론조사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의뢰로 지난 25일에서 26일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36.5% 부정평가는 60.3%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주제를 바꿔보죠. 연휴 내내 이야기가 계속 탑뉴스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야가 DMZ 폭발사고 관련해서 뜨거운 설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난 9월 21일 경기 파주 군사분계선 인접 지역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이 두 차례 발생해서 장병 3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원인을 밝히는 과정과 정부의 대응을 놓고 여야가 현재 지금 크게 충돌하고 있는 중인데 강전해 대변인님,
3: 네.
1: 국민의힘은 현장조사가 늦었고 북한 수행 가능성을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3: 그렇죠. 오늘 결국 합참 전략기획

0: 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초반에 합참 공보실장인가요? 이분이 브리핑을 하면서 네. 계속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국방부 대변인은 그 전부터도 그랬지만 늘 답변이 제한된다라는 표현만 쓰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께서는 좀 약간 선입견이랄까요? 민주당 측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는 북의 유학에 대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대북 송금 사건 이런 것들이 연결되다 보니까 말하자면 여러 가지로 의심들이 들 수 있는 상황들을 민주당 그리고 저는 정부가 스스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은 이제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조사가 시작되기까지 민주당은 안전이 중요해서 이게 조금 며칠 걸리는 거다라고 이해하셨는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바로 조사를 할 때랑 고 막 이틀 뒤 3일 뒤에 조사를 할 때랑 네. 안전에 있어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 거야. 오늘 의원님 계시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더 크게 일이 커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여기 대해서 좀 이제 사성 장군 출신이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내용들을 너무 숨기는 것 아니냐. 이 정도는 얘기해줘도 되는데. 그러니까 의혹이 더 커지고 이상한 음모론 같은 게 나오는 것 아니냐라고 국민의힘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그렇죠. 그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네네. 사실을 국방부가 좀 더 국민들께 소상히 이렇게 밝혀서 국민들이 궁금한증을 해소해줘야 되는데 사건 초기에 조금 개념적으로만 설명하고 세부적인 사실은 군에서는 정상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었는데도 네. 불구하고 그런 설명들을 안 하니까 여러 가지 음모론이 나 네. 의혹들이 제기됐거든요. 이 문제에서는 핵심은 사실 불행한 일이지만은 핵심 증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북한의 소행인지 북한의 지뢰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건지 우리 아군의 지뢰인지 이런 걸 하기 위한 증거는 바로 획득을 해서 국가수에 보냈어요. 네. 그게 핵심이 뭔가 하면 파편이잖아요. 파편은 우리 부상당한 대대장을 수술하면서 그런 파편이라든가
1: 네.
2: 또 그다음에 전투복 그다음에 그 지뢰를 할 수 있는 군화 덮개 이런 것들에 보면 탄흔도 나오고 파편도 나오고 하약흔도 있고 그런 네. 것들은 다 바로 해서 1차 2차 다 수거해서 그 수사를 각 수사본부에 보내서
1: 이게 언제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2: 이제 조만간에 나온다 아, 그래요. 나옵니까? 그래서 핵심 증거는 다 한 거고 네네. 또 그것만보다는 추가적인 증거는 현장이 획득을 해야 되는데 그 현장은 그 군사 붕괴선 바로 인접한 지역이에요.
1: 네. 오늘 그 기사 난 것 중에는 네네. 뭐 넘어서 있었다 뭐 이런 기사도 아니요, 있더라고요.
2: 그 넘진 않고 군사 붕괴선 한 그 수십 바로 인접한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아, 바로 인접이군요.
2: 대단히 이것은 위험한 사항이잖아요. 왜 네. 바로 인접한 데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군사 붕괴선을 북한은 국경선 나하기 위해서 거기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앞에 지뢰를 설치한다는 의혹들이 많았잖아요. 네. 이걸 이제 사실 이거는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요구했어요. 그 군사 붕괴선 부근에 우리 남쪽까지도 지뢰를 설치한 것 같은데 왜 조사를 안 하느냐. 만약에 했으면 원상복귀하라 해서 국방에서 계속 요구를 했던 거고 또 우리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안 구역은 유엔사 관할이에요. 네네. 그래서 유엔사가 이거는 북한의 도발로 본다 했을 때 우리가 요구를 했을 때 유엔사는 도발이 아니다. 방어 시스템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부인했지만은 계속 우리가 여기는 조사를 같이 하자라고 요구를 한 상태고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하기 위해서 개척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났는데 거기는 진짜 위험합니다. 네네네. 모든 지역이 미확인 지뢰 지대고요. 거기는 한국전쟁 이후에 북한군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수만 발의 이런 지뢰를 깔아놨기 때문에 네.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수풀이 우거진 데를 개척하고 가는 것이 너무
1: 위험하다.
2: 시간이 걸리고 네. 위험한 것이죠.
1: 알겠습니다.
2: 그렇기 때문에 네. 그 명명백백히 밝히되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면서 하고 밝히는 것도 우리 한국군 단독으로 못해요. 거기는 유엔사 요원하고 같이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유엔사와 같이 초기부터 공조를 하면서 계속 준비한 사항이죠.
1: 알겠습니다.
3: 그 지점에 대해서 좀 우려가 의문이 되는 게 지금 어쨌든 안보 사건 같은 경우는 초동 대응이 굉장히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

0: 부분에 있어서 발생하고 나서 바로 이틀째인가 강신천 국방장관이 북한의 소행인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게 뭐 결과가 나온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그 다음날 국방부한테 이제 유엔사가 조사 요구를 하는데 국방부가 아니 연휴 끝나고 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민심이 들끓자 29일에서 다시 27일을 좀 땡기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아까 뭐 의원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우려가 있었던 점은 사실이고 실은 네. 정부 여당 내에서도 정부가 왜 이렇게 늑장 대응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심지어 박지원 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게 지금 국민들이 갖는 정서 그러니까 그 감정이란 말이죠. 그리고 올 이번 한 달 내에도 그 군사분계선 MDL 관련해서 북한군이 여러 차례 넘어왔다라고 이미 뉴스에서도 나왔어요. 20차례가 넘었고 근데 그렇게 나왔던 이유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얘기하면서 뭔가 그 군사분계선을 이제 요새화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있었다라고 그런 기사들을 저희가 보고 있던 상황에서 그러면 저 지뢰가 진짜 뭐 피해 상황을 봤을 때 북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합리적으로 높아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 장관이 저렇게 얘기한 건 일단 잘못됐다. 그리고 그 며칠 지나서까지 빨리빨리 못한 것. 2015년 때 목함 지뢰 때랑 다르게 빨리빨리 못한 것에 대해서 보통 군에서는 이거 빨리빨리 초동 대응을 할 텐데 네네. 이렇게 못한 게 그러면 청와대나 그쪽에 지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1: 그런 의혹도 나오고 있긴 하죠. 근데 장유미 대변인님 네. 그러니까 결국 2차 사고 위험이 좀 있었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민주당에서는.
2: 네. 네.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쭉 여러분이 하시는 걸 들으면서 왜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말을 못하냐. 그건 정확하게 진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북에 대해서 정확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추정을 갖고 어떻게 발표를 합니까? 북한군이 한 것 같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객관적인 정황이 그렇지 않느냐. 아니요.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2015년도에 목함지뢰 사건과 관련해서 다른 부분이 있죠. 그때는 우리 이 관할 아래서 관측 관제가 다 됐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영상도 막 북한이 월담하고 막 이런 이 영상까지 확보가 됐고 지금은 전문가들도 진영을 다 떠나서요.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요.
1: 그렇죠.
2: 군 장병이 예. 희생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같이 보수 정권의 보수 진영에서 이런 정치 공세를 하나라는 인상을 대단히 많이 받습니다.
1: 그런데 이게 누구의 소행인지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2: 그러니까 정확히 해야 된다는
1: 예,
2: 거죠.
1: 유엔 쪽의 예. 협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듣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2: 유엔사 관할이니까.
1: 예, 그렇죠. 예.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또 문제가
2: 너무
1: 있잖아요.
2: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하면서 말씀 주시는 부분도 비가 오는데 증거가 인멸된다. 그걸 심지어 살인사건 현장에 비유하는 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네네. 말씀 주셨다시피 주요 증거라는 게 파편과 현장에서 확보할 수 있는 건 족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비가 오지 않더라도 이건 아주 쉽게 훼손이 될 수 있고 이미 증거가 확보됐다고 설명해도 귀를 닫고 듣지 않고 그러면 대안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3: 근데 아까 제가 오늘 처음으로 국방부 쪽에서 북한 지뢰로 추정된다는 표현이 나왔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네. 이것도 뭐랄까요. 스스로 먼저 밝히신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오전에 한 언론사 발로 그때 같이 있었던 장병이 북한 목감 지뢰로 보인다라는 진술을 했다. 이 기사가 먼저 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 북한 지뢰로 추정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순서상 으로 국방부에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그 국민들에게 공유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순서상으로 그런 생각들이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결국 정부의 신뢰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우리 의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결국 북한에서는 이 지뢰를 심은 게 적대적 두 국가론 이 이야기를 하면서 국경화를 하면서 지뢰를 심은 거잖아요. 근데 이 두 국가론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본인의 두 국가론은 평화적 두 국가론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얘기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과는 뭐 차이가 있다 이런 네. 얘기는 하시지만 네. 올해 5월에 우리 그 통일백서에 두 국가론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분 이번에 내가 그 개각 과정에서도 이름이 안 올라가셨잖아요. 국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이번에 이 DMZ 사건에 있어서도 좀 불필요하게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의심하시는 부분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4: 여기서 네. 두 가지만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세 가지. 유엔사가 국민의힘도 요구하고 지금 김소희 의원님께서도 문제 제기했던 게 유엔사가 먼저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거부했다. 그리고 뭐 잠정적으로 29일에 한다. 이것은 사실과 전혀

0: 다르고요. 여기선 유엔사 관할 구역이에요. 여기는 유엔사 책임 구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사고가 나면 유엔사가 조사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조사를 하려고 했을 때 한미가 같이 협의를 하잖아요. 유엔사. 그래서 유엔사는 거기가 평소 우리 수색로 있는 기존에 다니는 데 부근인지 또 알 수 있는 거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합참에서 설명을 했더니 그럼 안전상 문제가 있다. 한미가 공조 유엔사 공조에서 아재에서 그때부터 공조 시스템을 가동해서 지금 한 건 거고요. 또 2015년도 목함지대와 지금을 비교하는데 2015년도 목함지대는 군사분계선과 우리 GOP 철책 사이에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철책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 추진철책 통문 쪽문은 늘 다니는데요. 거기에서 사고가 난 건데 그때는 북한이 거기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440m 떨어진 지점이고 목함지대를 결국 그 심어놨던 걸로 판명이 된 맨날 다니던 길이라서 이틀 만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던 거고 지금은 군사분계선 바로 옆이에요. 아마 10에서 한 30m까지 근접한 걸로 보여요. 왜냐 거기에 북한이 지뢰를 심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까지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2015년과는 전혀 다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어저께도 40여 명이 그 유엔사하고 편성해서 들어갔는데 결국 그 사고 지점까지도 못 들어갔어요. 아침 9시부터 해질 때까지 가고 오늘 또 아침 9시부터 작전을 했는데 그 그런 거고요.
1: 굉장히 조심히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0: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는 수십 년 동안 아무런 발길도 닿지 않은 데고 숯불이 사람보다 그 키보다 훨씬 더 커요. 그러면은 지뢰 제거는 잔디밭같이 평지에서는 이래 지뢰 제거기가 작동이 되지.
1: 아,
0: 불을 깎아 풀을 먼저 깎아야죠. 깎는 것도 한 두 번 깎아야 돼요. 네네. 밑둥을 잘못 깎으다 지뢰가 제거돼. 그러면 이제 이런 걸로 한 1m 정도 깎고 그다음 또 한 30cm까지 깎고 또 깎고 해서 지뢰로 일차하고 이러니까 그 통로 개척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가 등산 갈 때도 예를 들면 오솔길 외에 가려면 못 가잖아요. 청룡쿠리 막 거긴 더 해요. 그리고 거기는 북한이 감지하고 초총 요사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도 있죠. 밑에는 지뢰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보 한보 가는 거고요. 그래서 어저께 40여 명으로 편성된 인원들이 수색로를 따라가고 기존의 개척로가 한데 목표 지점까지 사고 지점 못 갔던 이유가 그런 거죠.
1: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2: 저는 궁금했던 게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2015년 사건 때랑 다르게 현장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거 그 점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2015년에는 사고 나고 6일 만에 결과가 나왔어요. 그만큼 신속하게 처리를 했다라는 그 초동 대응의 중요성과 사건의 신속 처리 그 부분을 저는 강조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엔사가 관할 구역이라고 해서 유엔사가 바로 들어가서 즉각 25사단을 방문해서 바디캠 영상을 공유하고 현장 출입해서 신속 조사를 요구했다는 거 그거는 사실인가요?
0: 그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고
2: 저는 기사에 유엔사, 나온 내용을
0: 아니 그까지는 이제 국방부가 발표를 아마 조만간에 할 걸로 봐요. 그리고 내일 국방위 전체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서 아마 강신철 장관이 밝힐 길로 보이는데 이런 사항이 되면은 유엔사 가서 조사를 하자고 했는데 전체 사항을 모르잖아요.
2: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제가
0: 그리고 그런
2: 제가
0: 것들은
2: 판단된
0: 일단은
2: 내용들은
0: 우리가 수사를 어느 정도 좀 하고 해야 그걸 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외국군한테 바로 모든 걸 주지는 않아요.
2: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엔사 관할 구역이니까 유엔사가 더 내용을 많이 알고 있고 그거를 신속하게 대응하자라고 우리 25사단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 이런 내용들을 기사를 통해서 저희는 접했고 그런데 우리 군이 휴일이 끝나고 하자라고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랄 일이죠. 저희는 그 지점을 지적하는 거고
1: 단순히 그런 시간을 준 것이 아니라
2: 그렇죠.
1: 일부러 지원한 게
2: 그렇죠. 만약에 그런
1: 거죠?
2: 게 아니 뭐 대정부 이제 현안 질의를 통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다행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사실로 바탕으로 봤을 때는 이런 오해를 살 만한 정부 입장 그러니까 국방부의 발표가 너무 미진했다라는 거 그거는 인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1: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 이런 의혹들을 계속 나오는 그 근본에 깔려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 북한 눈치 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의 3월 미스크도 북한과 연관돼 있고 그래서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장유미 대변인님.
3: 북한 눈치 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만약에 이게

0: 유실된 지뢰가 아니라 정말 매립을 해서 우리 군이 희생되게끔 했다라고 하면 다른 선택지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요. 보수는 항상 안보 이슈에 대해서 뭔가 선점하려고 하지만 더 무책임하다는 인상을 제가 받고 있고
1: 네.
0: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방부 장관도 그리고 책임 있는 그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 원칙을 계속해서 말하는데 아닐 거다. 사건을 암장한다. 은폐한다. 지금 과정 중에 있잖아요. 왜 그렇게 앞서 나가서 은폐한다라고 하면서 북한 눈치 본다. 항상 도돌이표처럼 이 북한의 종북이다. 이런 구태정치에선 최소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그럼 야당도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해야죠. 오늘도 현장에 갔잖아요. 국민의힘 빼고.
1: 알겠습니다.
2: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진짜 나쁜 습관이 있어요. 말할 게 없으면 무조건 빨갱이 타령이에요. 민주당 빨갱이. 저를 저 같은 사람도 빨갱이 타령하고.
3: 색깔 논란이 아직도. 네.
2: 맨날 이걸 여기에 색깔론이 왜 들어갑니까? 왜 북한의 눈치를 봅니까? 이것은 우리 장병들의 피해를 간 것이고
1: 네.
2: 그 누구보다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 북한 소행이면은 아주 강력히 대응하는 건데
1: 그렇죠.
2: 모든 거를 북한 눈치 본다 빨갱이 논란 색깔론으로 이걸 하니까 이것이 희석이 되고 이 안보가 정쟁화되는 걸로 비춰지는 거지 않습니까?
1: 알겠습니다.
2: 안보는 그 자체로 봐야
1: 중요하다.
2: 되는 건데
1: 네. 안보는 안보 자체로 봐야 되는데 네. 자꾸 다른 논란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냐라는 또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4: 저희가 궁금하고 국민의 입장들에서 눈높이에서 봤을 때 정말 이상한 부분을 지적을 하면 그거를 정쟁화한다고 비판을 하세요.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비판을 제기할 만한 그런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를 뭐 긁히셨는지 어쨌는지 이런 네.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정쟁하라 한다고 얘기하시면 뭐 논의가 협의가 진행될 수가 없죠.
0: 제가 짤막하게만 하면 저는 김소희 의원님 정도는 충분히 제기하실 수 있다고 봐요. 장동혁 대표님 국민의힘 대표시잖아요. 이거 은폐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로 은폐했다면 탄핵할 거라고 얘기해요. 일반 이적죄로 처벌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면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진짜 나쁜 정치인 거죠.
1: 심지어 장동혁 대표는 뭐 외환죄까지 이야기를 나왔어요.
4: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탄핵한다고 얘기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어요.
1: 같은 의미로 해석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 한 발짝 깊숙이 들어간 분이 계시죠. 바로 한동훈 의원이 이런 이슈에 또 빠지진 않는데 또 공세가 엄청 좀 거세집니다. 이게 말이 좀 거칠어졌습니다. 또 의원님 계셔서 네. 제가 차마 입에 담을 수는 없지만 뭐 X별들 뭐 잡복쇼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1인 시위에 대해서 또 의원님이 김혁준 의원님께서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비판 배경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 지금 그 한동훈 의원은 지금 안보에 구멍을 내고 있고 우리 장병들을 위기로 몰고 가고 있어요.
1: 네.
2: 그리고 또 예를 든다면은 어저께 그 종합팀 밑에 갔지 않습니까? 그 비무장지대 작전을 40명이 들어갔는데 그거를 하루 전날 26일 날 밝혔어요.
1: 네네.
2: 내가 알기로는 종합수사 조사팀이 내일 들어간다. 그렇게 알고 있다.
1: 그거 밝히면 안 되는 겁니까?
2: 안 되죠. 그걸 밝히면 북한이 알잖아요. 알면은 거기에 사전에 매복을 세우든 뭐 지뢰를 깔든 대응을 할 거예요.
1: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는
2: 그렇죠.
1: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2: 그렇죠. 이것은 중요한 작전 보안이에요.
1: 네네.
2: 내일부터 특히 비무장지대 안에서 작전은 그 작전하기 전에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해요. 군대에서도.
1: 네.
2: 왜냐하면 거기 북한에 알려지면 안 되는데 하루 전날 뭐 29일 날 하기로 한 거 27일 날 땡겨서 하고 뭐 이것은 뭐 내가 알기로는 내일 두 간다고 한다. 이것은 중대한 작전 보안 위반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 그 장병들과 유엔사 요원들까지 거기 들어가는 요원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지가 단종기가 나와서 뭔가 주목받기 위해서 막 하는데 그것은 결국은 우리 안보를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1: 안보와 네. 위험에 노출시키는 네. 발언들이었다라고 해석을
2: 네.
1: 하시고요.
2: 네.
1: 한동훈 의원은 누가 유엔사 신속조사 요구 거부하고 29일로 정했는지나 좀 밝혀라. 29일로 정한 그 사람이 범인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의 반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4: 저도 실제로 이 부분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지점에 대해서 질문을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4: 그 김병조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부분은 안보 상의 그런 부분들은 제가 그런 부분까지는 알 수 없지만 실제로 29일로 누가 정했는지 그거를 밝혀라는 거 국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질문할 만한 내용이라 생각하고요. 25사단장 선에서 결정될 거라고 저는 날짜를 바꾼 거는 25사단장 선에서 결정된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와대와의 그런 논의 없이는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뭐 우려나 뭐 이런

0: 오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좀 주시는 게 정부 입장이나 청와대에서는 답을 좀 명쾌하게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한동훈 의원의 물음에 답을 주셔야 된다. 그 답을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2: 이런 거는 네. 29일은 뭐 잠정으로 정한 거고요. 네. 이거는 뭐 청와대와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군이 유엔사와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1: 유엔사랑 논의를 하는 네,
2: 당연하죠. 거기 네. 관할 지역에서.
1: 그런데 대통령한테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 보고는 하죠. 그렇지만 네. 먼저 유엔사와 같이 계속 논의를 하면서 여기에 잠정적으로 거기는 실제 사각지대예요. 우리 GPS에서도 안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요 예상 소요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통신도 설치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우리 작전하는데 혹시 피해를 주면 바로 우리가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모든 화포들도 대응하는 거고요. 네. 공중에선 또 거기 감시할 수 있는 기구도 띄워야 되고 총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40명만 들어가서 거기서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유엔사와 협의를 해서 잠정적인 시간을 정한 거고 그래서 그 사이에 보면 계속 이루어져요. 유엔사하고 협의도 하고 TF를 구성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26일 날은 유엔사하고 같이 그 비무장 지대 들어가서 작전을 어떻게 할지 그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네. 토의를 한 거고 그때 최종 결정을 한 거예요. 내일 들어가도 되겠다 해서 27일 날 결정을 해서 어저께 들어간 것이고요.
1: 그 날짜 결정은 네. 그러면 대통령과는 전혀 상관없다.
2: 전혀 관계없죠. 작전을 거죠? 하는데 대통령이 해외 나가 계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 그거는 유엔사와 협의를 하는 건데 작전의 작자도 모르면서 한동훈 그 의원은 진짜로 군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의혹을 자꾸 갖고 이러잖아요. 최고의 안보는 국민의 하나 된 마음인데 자꾸 분열을 시키고 그게 그럼 유엔사를 욕하네요. 사실 여기에서 제일 제동이 걸고 같이 하는 거는 유엔사예요.
1: 그
2: 같이 하자고.
1: 유엔사에 다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 네네.
1: 알겠습니다. 네. 장동욱 대표는 현장 조사 왜 늦었는지 대통령 보고 시점 언젠지 밝히라고 했잖아요. 강전의 대변인이. 네. 이 보고 시점이 좀 중요한 겁니까?
3: 일단은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김병주 의원님과는 좀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거죠. 날짜를 네. 이렇게 변경하고 그리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사고나고 바로 수색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던 것은 그래도 적어도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까지는 연결이 되어 있는 건 아니냐. 이 날짜를 정하는 데 있어서 바로 그 지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계속 제가 이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더 커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 네.
3: 뭐 민주당 쪽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 북한에 유하게 대했던 것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정부 때도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우리 돈으로 지어준 개성 연락사무소가 폭파가 돼버렸잖아요. 대통령에 대해서는 입에 담기 어려운 이런 표현들을 정말 모욕적인 표현들을 들으면서도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결국에는 아까 제가 통일부 장관의 뭐 평화적 두 국가론이라고는 합니다만 두 국가론이 네. 통일백서에 올라간 부분도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전에도 통일부 장관의 어떠한 발언들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북한에 대한 정보 공유가 또 일부 제한을 받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국민의힘과 국민들께서는 적어도 대통령께서 통일부 장관에게 경고 메시지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그때 저희는 경질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어도 경고 메시지는 나갔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민주당 측에서는 이거 종종 있는 일이다. 별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1: 네.
3: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그게 아닌 거죠. 그리고서는 이번에 사고가 빵 터져보니까 역시 지금 민주당 정권이 되다 보니까 북한과의 관계가 우리가 굴종적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가보면은 결국에 북한의 이런 도발 행동이나 이런 안 좋은 일에 대해서 왜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하느냐
3: 그렇죠.
1: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3: 맞습니다.
1: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3: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정점이 대통령이다라고 장동열 대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1: 네.
3: 지금으로서는 뭐 거기에 대해서 똑부러지는 증거가 있다거나 그런 것보다 약간의 정치 공세의 시기라는 거는 저도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아까 이제 북한 지뢰 추정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언론사 보도 이후에 얘기가 나왔다는 것 국민들께서 의혹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에는 정말로 여야 없이 지금 국방부에서 가지고 있는 증거들은 좀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그 국회 국방위원회가 육군 25사단 관할 비무장지대를 찾아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대한 현장 조사에 대한 점검 진행했죠. 그리고 또 김병주 의원이 여기 다녀오시지 않았나요?
2: 네네. 오후에 네. 다녀왔죠.
1: 실제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2: 실제 가서 보니까 네. 대부분 같은.

0: 의원들은 충분히 이 작전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를 했었고요. 군이 지금까지 아주 적절히 잘했다. 왜냐하면 그 지뢰사고가 났을 때도 응급 헬기를 바로 현장까지 보내서 긴급 구조를 해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나오자마자 통문에서 그 인원들의 전투복에 있는 여러 가지 흔적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수사해서 수거해서 국가 수사본부로 보내서 그 그런 수사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 계속 바로 이제 국방부 장관이 그 다음날 그 날아가서 실제 거기에 대한 토의를 하고 합참엔 TF를 만들어서 현장에 상주하면서 유엔사와 그 협의를 하면서 하나하나 작전을 하는 모습들을 봤고요. 그때 들어갔을 때 보호장구를 어떤 걸 착용을 했는지 네. 또 어떤 취약한 점이 있는지를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장을 국민의힘은 안 갔어요. 맨날 빨리 이걸 예. 하자고 하면서 현장에 문제와 답인데 진작 현장에 안 가고 국회에서 국방위원만 열어달라는 거예요. 국방위원.
1: 그런데 국민의힘은 오늘 쇼라는 이유를 안 갔잖아요.
2: 저희는 나름의 거다, 이유가 이러면서. 있고 네. 김병주 의원님도 장군 출신이시고 저희의 간사 국방위 간사님이 임종두 의원님도 장군 출신이세요. 현장 네.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두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현장 상황에 대한 해석이 좀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1: 어떤 해석을 하십니까?
2: 이미 현장 대응 조치가 이미 늦었잖아요. 네. 이런 늦어서 지금 다들 급하실 거예요. 그 군 관계자분들 전문가도 얼마나 급하시겠어요. 그런데 의원들이 간다? 그러면 의원들 뭐 보고자료 만들고요. 뭐 자료 만드느라고 또 인력을 소비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이런 시간들을 뺏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하자. 근데 그 요구는 다행히 받아들여져서 내일 오후에 현안 질의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거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그 시간을 뺏고 싶지 않았던 거였고요. 거기 가서 이제 뭐 이런저런 상황들을 보셨다고 하시지만 저는 현안 질의가 더 훨씬 중요하고 거기 현장에 대한 조사는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그 사람들의 시간을 뺏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굳이 거기 가봤자 의전하고 네. 시간 뺏기고
2: 실은 의원들이 가면 자료 만들고 따로 또 자료 만들고 다 의전하고 진짜 많은 분들이 시간을 할애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 시간을 뺏는 거 자체가 죄송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1: 알겠습니다.
0: 현장에 안 가보면 비무장지대 안의 사항을 그릴 수가 없고요. 단지 거기 현장에 안 가고 국회에서 하겠다는 거는 이걸 정치 쇼로 만들겠다는 거죠. 실제 여기에 대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뒷전이고 결국은 정치 쇼로 만들어서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지금 이 작전 지휘하고 해야 되는 사람들 불러서 전방 지휘관들 불러서 정치 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현장에 가서 작전하는 부대원들은 거기 그 계속 작전을 하긴 막두고 나머지 분들이 와서 설명하고 현장에서 실제 GOP 그 비무장지대 안에 보니까 금방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작전이 어려운지.
1: 네. 네. 알겠습니다.
2: 저희는 현장에 카메라를 대동해서 DMZ를 가는 그 상황이 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가 이분들한테 현장 DMZ 상황을 몰라서 그럴까요? 다 장군 출신들도 몇 분 계시는데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쇼라고 판단 아니 그 지금 저희 군인 3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이거를 쇼를 하고 싶은 여야 의원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식으로 뭐 상대당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저희가 건강한 토론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이 관련 뉴스가 지금 계속 속보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좀 이번 주 내내 이야기가 좀 이어지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이야기 새로운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저희 열린 토론 시작할 즈음에 뉴스가 하나 새로 속보가 떴습니다. 외교부가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대리를 초치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정부가 우크라이나 정부에 사과도 공식적으로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려면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에서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설명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자, 이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통령께서 돌아오시고 나서 굉장히 좀 강력하게 압박하는 말씀을 좀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장윤미 대변인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3: 이게 각 정부의 설명이 다르잖아요. 네.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우리 비공개 뭐 공개 이런 여부에 대해서 논의한 바 없는데 그러니까 공개했는데 뭐가 문제야라는 취지. 한국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는 인상을 받아요. 이를테면 이 비공개 요청을 우크라이나 정부가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북한 포로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이

0: 가능한 거예요. 본인들도 러시아에 잡혀간 우크라이나 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군 포로랑 뭐 맞대응, 맞교환을 하든 아니면 어떻게 하든. 근데 이 부분을 대한민국으로 보냈으니까 본인들 이게 내부에 알려지면 얼마나 또 곤란해지겠어요. 그래서 이건 비공개로 필요하다라고 했고,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뭐 이미 언론 인터뷰를 했고 러시아가 알고 있고 이렇지만 완전히 대외적으로 표방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온 사실을 그러면 이 사람들의 안위와 가족들의 어떤 아니 다 종합해가지고 그렇게 하자라는 신사협정이 있었다는 거고. 근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 이 기조연설에서 공개를 해버렸고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만 아마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관계에 대한 이런 전략적인 좀 대외 표방을 의도했던 게 아닌가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그랬을 때 종합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정확한 설명을 하고 있다고 믿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초치를 하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이거 쇼한다라고 이제 정적들이긴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의 공격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 알 권리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이 북한 주민들은요. 대외 선전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에요. 이거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또 북한의 눈치다 보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김석희 의원님. 이게 외교 문제로까지 크게 번질 수 있는 사안이 될 수도 있잖아요. 좀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2: 실은 뭐 우크라이나 정부와 미리 얘기를 하고 뭐 뭐 비밀 유지 약속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를 좀 떠나서
1: 네.
2: 그 제가 보기에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내부 정치 상황 때문에 한 것 같아요.
1: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다.
2: 뭐 이용했는지 활용했는지 한 것
1: 네.
2: 같은데
1: 네.
2: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저는 좀 아마추어 같은 외교였다고 생각합니다.
1: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2: 다른 식으로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
1: 다시 항의를
2: 하고 뭔가 그 다음으로 우크라이나가 뭐 죄송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뭔가 다른 조치를 하는 게 맞는데 약간 너무 이제 약간
1: 너무 좀 나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2: SNS로 저는 외교하는 거는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앞으로도 그 우크라이나 내에 또 포로가 있을 수도 있는데
1: 네.
2: 다음번에는 그럼 우크라이나랑 이런 논의를 할 때 또 어떻게 하실지 이번에는 조금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SNS로 이렇게 외교를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일단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비공개로 한 거를 총회 와서 자기 정치안이라고 공개한 이런 건 대단히 규탄을 하는 거고요. 외교적으로 아주 신뢰를 추락시킨 거잖아요.
1: 네.
3: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는 적절히 대응을 하셨다고 보고요. 그럼으로써 이거 비공개라데 하도록 합의했다는 걸 알려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해왔나요? 러시아가 침략했을 때 러시아를 규탄하고 인도적 지원을 엄청 했어요.
1: 네.
3: 물론 무기 지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무기 지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 그 인도적 지원
1: 큰일 나죠.
3: 그러면 러시아가 그렇죠.
1: 네.
3: 근데 윤석열 정권 때는 사실 무기 지원도 하고 파병도 보내려고 했지 않습니까? 큰일 일을 하려고 했는데.
1: 그때는 북한군이 네. 참전할 줄 몰랐던 거 아닐까요?
3: 아니요. 북한군이 참전을 하니까 러시아에
1: 결정을
3: 윤석열
1: 내렸었나요?
3: 정권 때 우리도 파병해야 된다고 해서 저하고 그때 이재명 그 당시 대표께서 제가 그때 10월 31일로 기억하는데 우크라이나에 파병 국회 동의 없이 한 명이라도 보내면은 김용년 장관 탄핵하겠다고 제가 발표를 했더니 한 명도 안 보냈어요. 그런데 왜 안 보냈냐 하면 저희가 보내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한 달 후에 12.3 내란을 일으킨 거예요. 본인들이 12.3 내란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김용년 탄핵되면 4, 5개월 정지되잖아.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1: 의원님 또 내란 얘기하면 저희가 오늘 한 2시간 얘기해야 되니까.
3: 그렇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과
1: 네.
3: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많은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젤렌스키가 이렇게 외교의 신뢰를 무너뜨린 건 큰 문제라고 보고
1: 큰 결례다. 외교상.
3: 그래서 저는 오늘 페이스북에 인도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재검토해야 된다.
1: 네.
3: 사과 안 하면은 조건을 달았어요. 젤렌스키나 이런 우크라이나에서 사과하지 않으면은 그런 거 재검토해야 된다고라고.
1: 근데 지금
3: 저도 의견을 밝혔죠.
1: 정황상
3: 네.
1: 우크라이나가 실수한 것 같아 보이는 거는 거의 이건 팩트잖아요.
3: 네,
1: 지금
3: 그렇죠.
1: 분위기로는. 근데 네. 이 이야기를

0: SNS에 하는 것은 맞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1: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SNS라고 지금 SNS 안 하는 정치인이 어디 있어요. 아. 지금 그것은 새로운 신세대의 정치 수단이에요.
0: 네.
1: 저는 SNS가 정치인의 최고의 현재 소통 수단이라고
0: 발언의 하나의 방법이다.
2: 저는 그래서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엄청 떨어지잖아요.
3: 김병지 의원님이 이 답변하시기 전에 0.1초간 약간 눈빛이 흔들리시는 그 마음이 진심이었다 생각하고 대통령의 SNS는 저는 좀 자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캄보디아 때도 캄보디아 어로까지 막 쓰면서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뭐 이런 이야기들도 외교적인 문제로 막 비하될 뻔했었던 적이 있잖아요. 이 사건은 어쨌든 뭐 우크라이나 쪽에서 실수를 한 것인지 이 상황에 대해서는 팩트는 좀 드러나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네. 저는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우리 정부에서 보여주는 어떤 기준선이라는 게 있는 것인가의 문제인 거죠. 젤렌스키 대통령이 먼저 유엔에서 연설 과정에 이걸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문제 제기를 하시고 그랬더니 우크라이나에서는 합의한 적 없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우리 정부에서의 반응은 뭐 원칙적 방식이었다 이런 약간 두루뭉술한 표현을 하고서는 더 이상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내에서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한국으로 입국하시는 그 시점에 갑자기 어저께 밤에 여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 제기하는 메시지가 나오고 오늘은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대사 대리를 초치하는 것까지 나온 거예요.
0: 그러니까 대통령이 귀국하고 나서 기조가 바뀌었다라는
3: 그렇죠.
0: 말씀이잖아요.
3: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대응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청와대에서는 밝혔는데 네. 이게 국내에서의 그 반응이 점점 안 좋아지다 보니까 대통령을 신뢰할 수 없다. 오히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대통령이 입국하시면서 어젯밤부터 갑작스럽게 청와대 발로 이런저런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합의 없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초치가 들어갔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와갖고는 얘기를 하는 것도 네. 외교에 있어서 어떤 기준점이 없는 게 아닌가 그 부분 지적하고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요. 1부는 마무리하고 잠시 로고 듣고 와서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4: KBS 열린 토론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완성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는 곳, KBS 열린 토론.
0: 네, 황현희가 진행하고 있는 KBS 열린 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가 오늘 또 김병주 의원님 처음 오시니까 많이 와 있습니다. 3253님께서 주블리 김병주 네. 의원님
1: 네.
0: 네. 오랜만에 나오셔서 너무 귀엽게 시작하시네요. 라고 네. 아,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귀엽다는 말씀 자주 들으시나
1: 네.
0: 봐요.
1: 네. 주블리 김병주입니다. 네.
0: 아, 네라고요?
1: 아 진짜 말이 귀엽다는 그,
0: 아,
1: 그 아니, 근데 댓글이 많아요.
0: 좀 러블리하십니다.
1: 아.
0: 별명이 또 주블리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네. 예.
1: 근데 그 불리가 러블리가 아니라 네. 어셈블리의 불리입니다. 아. 국회를 의미하는 어셈블리의
0: 아, 어셈블리군요.
1: 네네.
0: 로, 어 어벤져스 어셈블 할 때 그 어셈블 같은 뜻인가요?
1: 국회를 의미하는 어셈블리.
0: 아. 네 그렇군요. 네, 아 그런 네. 아 내셔널 어셈블리군요.
1: 네.
0: 아, 그게 국회란 뜻이잖아요. 예예. 네. 예. 아, 저 어벤져스 썼어요. 아, 죄송합니다.
1: 아니요, 아니요.
0: 제가 좀 오해를 했네요.
1: 그것도 괜찮네요. 앞으로.
0: 그렇죠.
1: 네, 네. 네 그것도 좋네요. 네,
0: 정치인 네. 어벤져스 모였다. 네, 어벤져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아, 553호님은 약간 좀 심각한 문자 보내셨어요. 안보 문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모습을 보니까 서로 이럴 때만이라도 좀 아,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문자 보내줬는데. 그렇죠. 사실 안보에는 여야의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정치의 문제를 약간 접고서라도 마음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청취자분들의 의견 계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1: 오늘 이 정도면 마음을 다 모은 건데요. 방법상의 조금의 차이만 있지.
2: 아,
1: 목표는 똑같잖아요.
0: 네, 그렇죠.
1: 안보 튼튼히 하고.
0: 네.
1: 네, 네.
0: 목표를 하나 두고 그 네. 안에 있는 내용들을 서로 토론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1: 그러네요.
0: 진정한
1: 아,
0: 토론 아닐까요?
1: 네,
0: 예,
1: 네.
0: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상진 님께서도 어쨌든 북한 관련 문제는 우리나라 입장에선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할 시기입니다. 라고 아주 정답을 보내셨습니다. 예, 이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 질문도 들어왔는데요. 이거는 김명주 의원님께서 좀 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사성장군 출신이시라 6848님께서 국방부 장관이 현장에 갈 때 양복을 입었는데 이거 전무후무

0: 무한 관계 아닌가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전방으로 갔을 때는 의례적으로 관례상 군복을 입고 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긴 하잖아요. 여기 대해서 해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국방부 장관은 당연히 양복을 사복을 입고 가는 거죠.
0: 아 사복을 입고 가는 겁니까?
1: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이잖아요. 네네. 우리나라는 문민통제를 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합니다.
0: 아 근데 전투복을 네. 입는 관행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1: 그것은 관행이라기보다 네. 그 정치인들이나 또는 그런 분들이 가면은 그 부대와 동료식을 느끼기 위해서 전체가 아니라 야전 상위 정도 아. 이렇게 한번 체험식으로 또는 동료식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히죠. 저도 전방 가면 국방위원들이 해병대 가면 해병대 저 야전 상의를 입고 공군에 가면 공군 잠바를 입어보고 그런 것들은 체험이라고 보면 되고요. 국방부 장관은 사복을 입고 가는 것이 맞는 거죠.
0: 그럼 그렇게 큰 논란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1: 거예요? 전혀 논란거리가 아니죠.
0: 아, 전혀 논란거리가 아니다.
1: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의 신분은 공식적으로 민간인입니다.
0: 알겠습니다.
1: 그렇기 때문에 입는 것도 보면 화면에는 군복 같지만은 상의만 이렇게 걸치고 있는 거지 밑에 군화를 신는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요. 복장에 따라서 사실은 민간인이 군복을 전역한 사람도 군복을 입으면은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훈련 때만 입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의식 행사 때만 입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 전역한 지 한 8년 됐는데 아직도 제가 입었던 군복을 한 번도 못 입었어요. 어떨 때 12.3 내란이 일어나고 집회 현장 나갈 때 군복 입고 나가고 싶었는데 네. 법을 지키기 위해서 네. 사복으로 나갔어요.
0: 군복 입고 나갔으면 다른 쪽으로 오해할 수도 있어서.
1: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다른 네. 쪽보다도 네. 가간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아, 입고 나가고 싶지만 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네. 훈련 때라든가.
0: 네. 아,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하의 쪽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던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네. 결국 이제 뉴스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 상의만 주입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큰 논란거리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과 멕시코 순방 마치고 어제 귀국했는데 귀국과 동시에 많은 또 국내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많은데요. 먼저 강훈식 비서실장 사표 수리 여부가 주목이 되긴 하는데 장윤미 대변인님. 네. 근데 이거는 사실 거의 확정이라고 봐야겠죠.
2: 많은 분들이
0: 보세요?
2: 그렇게 전망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유는 이제 청와대 홍보수석이 사의 표명 사실 자체를 브리핑을 했다라는 건 그 직전에 사의 표명이 있었던 건 아니고 순방도 있고 하니까 아마 조율이 있었고 대통령 떠나신 이후에 이 사의 수리 수순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게 중론인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그 후임자와 관련해서는 여러 이제 현역 의원분들 또 한마평에 오르기도 하는데 그러면 또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원직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또 부담감 때문에 아마 전직 의원 내지는 뭐 다른 분들로 좀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네.
0: 그러면 후보군이 좀 줄어들지 않습니까?
2: 그러면 좀 줄어들죠. 왜냐하면 현역 의원분들 중에서는 이제 비서실장군으로는 뭐 천준호, 한준호, 뭐 이렇게 박성준 의원
0: 그렇게 있었죠 원래는
2: 이렇게 네. 거론이 됐는데 뭐 최재성 전 의원이랄지 김경수 전 지사 뭐 이렇게 많이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습니다.
0: 이철희 전 비서실장도 이야기 또 예. 나오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전 정무수석인 이철희 전 정무수석 이야기까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강전혜 전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역시 뭐 당연히 사표 수위가 된다라고 봐야겠죠.
3: 그렇죠. 네.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오전에 그 홍보수석이 강훈식 실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순서가 좀 의아했어요. 오후에 대통령께서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비서실장이 졸업하려고 하는데 나는 네.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강훈식 실장은 어쨌든 지금으로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프랑스의 대통령 순방 가셨을 때 김승원 용 후보자에 대해서 굉장히 한국에서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청와대 프랑스발 메시지가 청와대의 인사위원회를 거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청문회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네. 결국에 이제 두 분 다 낙마를 했는데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강훈식 비서실장이거든요. 뭐 아무리 뭐 김현지 실장이 뒤에 실세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지금 뭐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식적인 라인에서 책임을 지는 것은 맞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졸업하려는데 나는 아직 결 결정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는 역시 인맥상인 것 같아요. 최근에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추진하시는 것들이 제대로 되는 게 좀 거의 없어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네네. 그럼 지금 상황에서 비서실장, 법무부 장관 뭐 굉장히 많은 자리들이 비어있는데 들어와서 칭찬받을 자리들이 아닌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면은 현역 의원들은 배지 내려놓고서 갈 수 있는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뭐 전직 의원들 심지어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개각 과정에서 대통령실 정무특보 내셨거든요. 근데 지금 비서실장까지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풀이 적다는 것. 지금 대통령의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렇습니다. 정책실장도 한 달 가까이 공석이고요. 대통령이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 비서실장도 다시 뽑아야 하고 법무부 장관도 인선도 해야 되잖아요. 김명주 의원이.
1: 그렇죠. 네.
0: 굉장히 대통령께서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1: 네. 아마 인사권 가진 대통령께서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조금 지켜봐야죠.
0: 좀 지켜봐야겠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정책실장과 비서실장은 한 번에 발표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되나요?
1: 글쎄요.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네. 아마 정책실장은 공백이 좀 있어서 후속 인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0: 네.
1: 아직 뭐 비서실장은 아직 그 계속 하고 있잖아요. 사표 수리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꼭 같이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만약 수리된다 하더라도 네. 지금 정책실장이라든가 이런 비어있는 자리부터 하고 또 해도 늦진 않다라고 봅니다.
0: 알겠습니다.
3: 대통령께서
0: 예.
3: 잠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인선에 이번에 어떻게 방향성을 잡으실 것인지 이게 지금 조국혁신당이라든지 유시민 작가 뭐 김어준 씨 이쪽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가늠자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중수청장 후보자가 아닌가 싶어요. 김지용 변호사에 대해서 아직 청문회 날짜도 못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민주당 내에서도 김용민 의원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불만의 목소리들을 내고 있고 처음에 지명이 됐을 때부터 조국혁신당이나 좀 강성의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크게 반발하고 있는 인선입니다. 대통령께서 이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시게 된다면 앞으로의 인선 과정도 좀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네. 생각이 듭니다.
0: 인사 문제가 굉장히 좀 대통령을 골치 아프게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관련해서 뭐 김현지 제1부속실장 뭐 국감 증인 출석 막 이런 문제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또 대통령의 고심을 깊게 만드는 분이 계십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제재청 요구를 거부 하면서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에 이견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 김세현이 이거 해결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4: 일단 갈등을 청와대가 만드셨잖아요.
0: 아 청와대가 만들었다고 보십니까?
4: 그렇죠. 네. 그 헌법 제104조 제2항 제가 그냥 바로 읽어드리는데
0: 네.
4: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0: 그렇죠.
4: 제청을 했잖아요. 그럼 국회로 넘기셨어야죠. 근데 다시 재제청을 요청하셨어요. 마치 대통령이 가장 상위에 있는 권력이라는 걸로 해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헌법적 근거가 없다. 그리고 난 재제청을 안 하겠다. 너무 당연하신 거죠.
0: 네.
4: 지금 이런 반응들이 그러니까 삼권 분립을 저희가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데 삼권 분립을 다 무시하는 행동을 하시니까 결국 갈등을 유발하신 거잖아요.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풀기가 너무 어렵죠. 근데 삼권 분립을 지키려고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저희는 응원하고 있습니다.
0: 이게 헌법적으로 좀 해석이 계속 좀 엇갈려서 이게 어느 쪽에 아 이게 누가 잘못한 건지에 대해서도 참 이게 판단하기가
3: 그러니까
0: 굉장히
3: 이게
0: 어려워요.
3: 사실은 앞으로 대통령께서 22명의 대법관을 임명을 하시는 거잖아요. 임기 동안에. 이게 계속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해서 한번 결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앞으로도 20명이 더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헌재에서의 판단을 받아놔야 앞으로의 이런 논란들을 좀 없앨 수 있지 않은가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청와대 측에서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0: 네네.
3: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에서 했거든요.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왜냐하면 국회로 보내질 않으셨잖아요. 대통령께서 이미 재청권 단계에서 다시 돌려보낸 상황이니까
0: 국민의힘은 대상이 아니지 않나요?
3: 그러니까 국회에서 동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러니까 네. 대법원장은 재청권이 있고 국회는 동의권이 있고 대통령은 임명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국회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동의권이 침해됐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건데 여기에
0: 침해됐다.
3: 대한 판단이 얼만큼 들어가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양 당사자 이쪽에서 헌재에 들어가야 되는데 서로

0: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졸대 대법원장이 어쨌든 이번에 국감에 출석해서 무언가 설명을 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이셨으니까 그거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네.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1: 그러니까요. 이번에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네. 졸대 대법원장이 이제 국정감사에서 예. 뭐 여당 의원의 질의를 받을 텐데 근데 이 모습을 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2: 작년에도 나오셔가지고 네. 말씀하시고 또 한 시간 정도 있다가 나가셨죠. 증인 선서 안 하시고
1: 근데 그때 굉장히 좀 짧게 하고 나갔는데 이번에는 의사를 밝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선서, 거잖아요.
2: 그때는 증인 선서 안 하고 나가셨고 네네. 이번에는 또 관련 제가 말씀드렸던 104조 제2항에 따라서 말씀을 하시겠죠. 실은 국회로 보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국회가 지금 다수당이 민주당이시잖아요. 그래서 부결도 가능했던 상황이에요. 진짜 뭐
1: 국회로 넘어왔으면
2: 국회로 넘어왔으면 근데 그런 정치적인 거의 정치적인 판단은 또 국회가 안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부담된다라는 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청와대가 만들었으니까 청와대가 스스로 해결을 해야죠.
1: 알겠습니다.
3: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의 길을 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움으로써 몸집을 키워서 대통령 후보가 됐잖아요.
1: 아, 그 말씀 그럼 조희대 네. 대법원장이 네. 정치인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3: 저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있다. 사법 쿠데타를 이어가는 거죠. 이번에 재재청 문제도 아주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대법관 자리를 오랫동안 비워놓고 그것도 이번에 재청할 때 사전에 대통령과 협의를 하고 조율을 하고 해왔는데 그런 네. 관행을 무시하고 서면으로 그냥 보내버렸잖아요. 그리고 사실 재청권과 임명권은 어떤 의미에서 재청권은 임명권의 좀 보조적인 수단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재청하면은 임명권자는 당연히 재재청 요구할 수가 있는 거고.
1: 그 임명권이 더 위라고 봐야 되는 거
3: 당연하죠.
1: 겁니까?
3: 예를 들면 장군들도 네.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재청권이 있어요. 장군 승진할 때 진급할 때 재청하는 권한이 있고 네. 그럼 대통령이 임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들고 부적합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다시 압구시켜서 재청을 다시 네. 하라고 하면
1: 다시 되돌려서
3: 하는 네. 거거든요. 압박구 아니라 되돌려서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1: 네. 다시 뒤로 가서 네. 그런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이걸 예. 네. 말씀드려야 돼서
3: 다시 돌려서 네.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그 조희대 대법원장은 진짜로 자기 정치를 이미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대법원장 대법관의 공백을 둠으로써 지금 재판도 얼마나 많이 밀려 있어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를 가는 것이고 이것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고 국회의 동의권까지도 무력화시키는 이런 행위이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헌정 질서를 네. 문란시키고
2: 저는
3: 있다.
2: 저는 이제 헌법에 대해서 해석이 좀 다른 관점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헌법 제2항에 대해서 대법원장, 국회, 대통령은 각각의 삼권 분립을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1: 각각의
2: 엔드로 연결 있지.
1: 동등한.
2: 네. 네. 그래서 그 삼권 분립을 대표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권력이 위에 있다라고 해석이 전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네. 대통령이 임명한다가 가장 상단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삼권 분립을 저는 위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시도를 하려는 게 지금 삼권 분립을 없애서 삼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네네. 많다라는 지점을 좀 언급하고 싶고 실은 이걸 서면을 했다라고 뭐라 하시지만 그때 김성수와 손봉기 둘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손봉기만 반려를 했어요. 재재청을 요구했어요. 김성수는 또 채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1: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강전의 변호사님. 정치인으로 대법원장이 데뷔하려기 하기 위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짧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0: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이유라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 이유를 만드는
0: 예, 결국에는 것이다. 이제 손봉기 판사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권 여기 뭐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이미 과반을 넘겼는데 왜 안 했느냐라는 것도 손봉기 판사의 흠을 찾기가 어려웠었던 거예요. 네. 결국에는 뭐 메시지를 공격하지 못하니 메신저를 공격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1: 장윤미 대변인도 한 말씀
4: 해주시죠. 짧게 말씀드리면요. 재청권은 네. 임명권을 초월하는 게 아닙니다. 헌법재판관은요. 대법원장이 지명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그냥 임명 가는 거예요. 지명이기 때문에. 재청이란 건 공식 요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법원장 수장이 잘못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1: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정치인의 나웃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열린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치는 늘 민심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같은 국민을 만나고도 여야가 들은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다 다릅니다. 민심은 하나인데 통역이 너무 많은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정치는 번역보다 원문에 좀 충실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예선에서 실격 처분을 받은 육상 남자 400m 계주 대표팀이 항수를 제기해 극적으로 결승에 올랐습니다. 남자 계주 결승전은 오늘 밤 10시 23분에 시작됩니다. 최용희, 강현서 등 한국 컴파운드 양궁 국가대표들이 아시안게임 개인전 8강까지 전원 생존했습니다. 특히 여자 개인전에서는 중학생 궁사 강현서가 두 경기 연속 만점인 150점을 쐈는데요. 강현서의 150점은 아시안게임 신기록이기도 합니다. 한편 한국 남자 다이빙 베테랑 김영남이 세계 최강 중국의 견제를 뚫고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 쿠라시의 모수민도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입상에 기여하고도 조직위의 판단으로 실물 메달을 받지 못한 수영 단체전 예선 출전 선수들이 대한체육회의 자체 제작 메달을 받게 됐습니다. 체육회는 실제 아시안게임 메달과 동일한 사양의 메달을 별도 제작해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시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모레노 임시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를 상대로 평가전 2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앞선 에콰도르전에서 휴식을 취했던 이강인의 활약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경기는 현재 30분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 전반전이고요. 우루과이에게 경기 초반부터 실점을 하면서 현재 2-0으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흥민의 소속팀인 미국 프로축구 LAFC가 마크도스 산토스 감독을 경질했습니다. 구단은

0: 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소식을 현지를 연결해서 알아보는 아시안게임 리포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KBS 라디오의 주하영 PD를 연결합니다. 주하영 PD 안녕하세요.
1: 네, 나고야 현지에 나와 있는 주하영 PD입니다.
0: 네,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주말 동안 우리 선수들 메달이 쏟아졌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금메달 소식이 연이어 이어져 온 주말이었는데요. 어젯밤에 우리 야구 대표팀이 결승 한일전에서 승리하면서 금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슈퍼라운드에서 5-0으로 일본한테 패배를 한 기억이 있어서 우려가 조금 있었는데도 열띤 응원 속에 깔끔하게 승리를 했고요. 어제 아침 일찍 스케이트보드의 강준희 선수가 금메달 소식 전해왔고 또 남녀 펜싱 4부르 단체에서 사이좋게 금메달 하나씩 들고 왔습니다. 여자 핸드볼 대표 선수들도 한일 전을 승리하고 금메달 가져왔는데요. 여자 동구 대표팀 그리고 e스포츠 대전 격투에서도 극적으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0: 네. 야구 경기나 육상 경기 중계를 저도 집에서 함께 했는데 주말 동안 비가 많이 내렸더라고요.
1: 네, 비가 어제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오후에 테니스 경기장에 갔었거든요. 취재를 조금 해보려고 갔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경기가 진행되지 않고 밀렸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계속 경기를 하다 보면 딜레이가 많은데 테니스는 야외 경기다 보니까 비가 오면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비가 계속 오는 중이라 실내 경기 위주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어제 야구 선수들도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 경기를 진행을 해서 취소되거나 하는 걱정도 있었는데 다행히 슈퍼라운드도 그렇고 결승전도 그렇고 끝까지 진행이 됐고요. 다만 선수들이 경기하는데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사실 경기 시작 전에 만약에 우천 취소가 된다면은 이제 자동으로 일본이 금메달을 따는 상황이어가지고 이거 네, 이런 그렇습니다.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라고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경기는 치러졌고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을 5회 연속으로 목에 걸었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아시안게임 후반부 경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는 육상 종목도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지요.
1: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동안 육상 불모지처럼 느껴지기도 했었는데요. 높이뛰기의 우상혁 선수를 포함해서 이번 대회는 조혜진, 비회사 선수를 포함한 트랙 달리기 종목에서 강세를 보이는 선수들이 등장하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육상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상혁 선수의 높이뛰기 결선 경기와 우리 남자 400m 계주 선수들의 예선 경기가 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중계로 함께 보셨을 것 같네요.
0: 네. 그런데 우상혁 선수는 아쉽게도 동메달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1: 네, 우상혁 선수가 당초 예정되어 있던 예선이 취소되면서 바로 어제 저녁 진행된 높이뛰기 결선에 나서는 게 첫 경기이자 마지막 경기였는데요. 우상혁 선수가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지목되던 라이벌인 아시아 신기록 보유자 카타르의 바르심 선수가 훈련 중 부상으로 기권을 했어요. 그래서 우상혁 선수가 금메달 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2m, 10m에서 첫 도약을 시작을 하셨는데 3위권에서 경기를 이어가던 우상혁 선수가 2m 25를 두 번 2차 시기 실패한 이후에 바의 높이를 2m 28로 높이면서 승부수를 걸었는데요. 결국 이 높이도 넘지 못하면서 동메달을 획득하는 것으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경기 후에 인터뷰가 이어졌는데 우상혁 선수가 지난 5월에 부상을 당했어요. 네. 근데 그게 생각보다 부상이 컸었다라고 어제 인터뷰에서 답변을 했고 그리고 어제 경기장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경기력에 영향 줬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곧바로 훈련에 나설 것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선수권 금메달 그리고 올림픽 금메달을 목표로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0: 네, 우상혁 선수 수고 많았고요. 다시 한번 웃으면서 뛰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0: 대리를 많이 받고 있는 남자 400m 계주 저희가 단신에서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만 예선 때 아찔한 상황도 있었다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우리 남자 400m 계주 선수들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제 예선 2조로 경기를 나섰어요. 근데 경기를 마치고 사실 우리 선수들이 순위권 안에는 들지 못했지만 기록상으로는 충분히 결선에 올라갈 수 있는 성적이었는데요. 갑자기 그 1번 주자 김시훈 선수가 2번 주자 조혜진 선수에게 배턴을 넘겨줄 때 배턴 터치 구간을 넘어갔다면서 실격을 당하면서 결선에 올라가지 못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표팀에서 발빠 빠르게 영상을 제출하면서 실격 대상이 아니라고 계속 항소를 했는데 이례적으로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면서 기적적으로 오늘 밤 결선 경기 1레인에서 결선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제종합대회에서 항소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많이 없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게 돼서 정말 다행이고 어렵게 진출에 성공한 만큼 오늘 밤 10시 넘어서 이어지는 결선에서 우리 선수들 좋은 성과 이루길 바라보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한 10시 20분께 우리 선수들의 경기가 펼쳐질 예정인데요. KBS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배드민턴 단식과 복식 준결승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여자 복식 이소희 백하나 선수 그리고 단식 안세영 선수 가뿐하게 2대0으로 상대를 누르고 결승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오늘 응원단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우리나라 응원단들도 많았고 한쪽 관중석에서 응원을 시작하면 그거를 다른 쪽 관중석에서 받아서 응원을 하는 식으로 치열하게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이소희 백하나 선수가 단체전 때 기량이 기대만큼 올라오지 않아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 이번 준결승에서는 두 대회 연속 결승 무대로 정말 쉽지는 않았겠지만 정말 수월하게 승리를 하고 이제 올라가게 됐고요. 경기 마치고 단체전체 성적이 좋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절치부심 준비를 하다 보니 좋은 결과 따라왔다면서 미소를 보였습니다. 아쉽게도 이어진 서승재 김원호 남자 복식, 유태빈 남자 단식은 동메달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는 안세영 선수. 이 안세영 선수의 경기력은 압도적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1: 네,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압도적이라고밖에 표현을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안세영 선수가 중국의 에이스 천이페이 선수를 21-5, 21-12로 누르고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압도적인 경기력이었다라고 모두가 평가를 했는데 경기 끝나고 믹스드존에서 안세영 선수를 만나서 물어보니 쉬운 경기는 없다면서 자기는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았고 그리고 상대 선수가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고요. 또 이제 안세영 선수가 경기 끝나고 천이페이 선수랑 악수를 하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누길래 그 이야기 무슨 이야기였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천이페이 선수도 스케줄이 너무 말이 안 된다, 너무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같이 나눴대요. 그리고 관중석에서 응원하는 거 어땠느냐라고 했더니 정말 많은 힘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요청했더니 마지막 경기 미치고 오겠습니다라고 마무리 멘트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내일 결승전이 이루어지니까 청취자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그렇습니다. 내일 바로 결승전입니다. 자, 주영 PD 내일도 생생한 현장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내일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지금까지 나고야에서 주영 PD였습니다.

0: 자, 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스트라이크 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류선규 전 SS 단장과 함께합니다. 단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단장님과도 먼저 아시안게임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야구 아시안게임 5연패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1: 참으로 천신만고 끝에 결승전에서 일본을 상대로 3-1로 승리를 거두면서 아시안게임 5연패를 달성했는데요.
0: 네.
1: 당초에는 한국이 대만하고 결승전에 맞붙을 것이라고 예상됐는데 대만이 일본 프로야구에서 뛰는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지고 미국 마이너리그에서 합류할 예정인 선수들도 소속팀 사정으로 빠지면서 전력이 약화된 게 컸습니다. 거기에다가 에이스인 리니민하고 양현청이 한국과의 그 예선전에도 뛰지 못하고 일본하고의 슈퍼라운드에서 빠지면서 결승전 진출에 실패한 거예요.
0: 네.
1: 그러면서 대신 사회인 야구 선수들이 주축인

0: 일본이 한국과 결승전에 맞붙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뭐 결승전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곽빈의 호투 그리고 약속의 8회 이렇게 정도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게 한데요.
0: 곽빈이 대한민국 에이스로 우뚝 섰습니다.
1: 네.
0: 대만과의 예선 경기에서 6이닝 무안타 무실점, 결승전에서 6과 3분의 1이닝 동안 4안타 1실점 1자책으로 호투를 했고요. 특히 결승전에서 111구.
1: 와.
0: 그러니까 국내 정규 시즌에서 이렇게까지 안 던지거든요. 정말 투혼의 피칭을 했는데요. 이번 대회 MVP를 꼽으라면 단연 곽빈이 아닐까. 곽빈의 호투가 없었으면 한국의 우승도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네. 뭐 이겨서 다행이기도 하고 또 금메달을 목에 걸어서 기쁘긴 합니다만 앞서 이제 천신만고 끝에라고 네. 표현해 주셨잖아요.
0: 네.
1: 아, 그 말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 자체가 좀 답답했어요.
0: 그러니까 이번 대회 사실 타선은 괜찮다고 봤거든요. 김도영, 문보경, 노시환 등이 주축인 타선이 아무래도 뭐 WBC하고 견주어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 대표팀 구성이었어요. 다만 투수는 좀 약하다 이런 그 평가였는데 의외로 타선이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1: 네.
0: 예선전도 부진했고 결승전도 부진했는데 아무래도 낯선 투수들을 상대로 전반적으로 적응에 좀 실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우리 팀의 경기력을 꼬집으면서 우리 선수들은 다 프로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일본 사회인 야구 선수를 상대로 이렇게 고전하는 게 맞나 이렇게 자주 섞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면 두 번의 한일전이기도 했습니다.
0: 네, 아시안게임이 그 일본이 단 한 번도 프로팀을 출전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계속 사회인 야구를 출전시켰는데요. 사회인 야구를 일본의 사회인 야구를 그 한국의 야구 팬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이 한국의 이제 사회인 야구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의 사회인 야구는 동호인 리그거든요.
1: 네네.
0: 이제 그 40~50대 아저씨들도 뛰는 그런 이렇게 좀 취미로 하는 야구인데 일본의 사회인 야구는 한국으로 치면은 과거에 이제 프로야구 생기기 전에 실업 야구하고 비슷한 형태입니다.
1: 네네.
0: 그러니까 과거에 한국 실업 야구가 한국 화장품, 롯데, 뭐 제일은행, 상업은행 이런 그 기업 대기업이나 그 은행 팀들이 있었거든요. 이때는 오전에 근무를 하고 오후에 이제 야구 연습을 하고 이런 패턴인데 지금 이제 일본의 사회인 야구가 비슷한 그 패턴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1: 그러니까 뭐 명칭 때문에 혼선이 올 수 있는데 사회인이라고 해서 동호회 수준이 아니라 엘리트 야구인은 맞다.
0: 네네.
1: 예,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일본 사회인 야구의 수준이 높다고 한들 마냥 웃을 수만은 없던 게 사실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경기 내용을 보긴 봤으니까요. 한국 역의 아시안게임 5연패 일단은 축하는 합니다만 뒷맛이 깔끔하지 못하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단장님의 총평을 한 말씀 청해 들으면서 마무리 해보죠.
0: 사실 올해 3월에 WBC 같은 경우도 17년 만에 8강 진출했잖아요. 미국 본선까지 진출했는데 그런 결과는 분명히 좋았어요. 그렇지만 과정상에 좀 아쉬운 대목,
1: 네.
0: 그러니까 특히 투수력이 이제 세계 야구 수준과 비교할 때 좀 떨어진다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 이번 아시안 게임도 5연패. 그러니까 아시안게임 5연패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분명히 좋았지만 이 과정상에 한국은 분명히 베스트 멤버가 나왔는데 대만, 일본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완승을 했어야 되는데 경기력에서 아쉬움이 계속 남은 거예요.
1: 네.
0: 그러면서 아무래도 조금 좀 찝찝한 숙제, 이제 그런 국제 경쟁력이라는 숙제를 안겨줬습니다.
1: 네. 자, 아시안게임에 출전했던 선수들은 귀국을 했죠?
0: 오늘 귀국했고요.
1: 예, 예.
0: 내일부터 소속팀에 합류하는데 야수들 같은 경우 대부분 아마 팀에 합류해서 경기를 출전할 거예요. 오늘 인터뷰에서 김도영 선수는 바로 뛸 수 있다 이런 이렇게 의지를 밝혔고요. 다만 투수들은 좀 컨디션 체크를 해야 될 겁니다.
1: 네. 자, 이 아시안 게임 기간 동안 각 프로야구 팀들에게 크나큰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예상보다는 큰 순위 변화 없이 아시안 게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0: 그러니까 이제 2주 전 아시안 게임 차출 기간 전 2주 전과 지금을 놓고 보면은 1위부터 6위까지 순위 변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7위하고 9위만 바뀌었어요.
1: 네.
0: 7위가 한화였고 9위가 롯데였는데 여기만 순위 바꿈이 있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롯데는 연승을 했고 한화는 연패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순위를 간략하게 짚어보자면은 여전히 선두는 KT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0: 삼성이 3게임 차로 두 2위에 자리하고 있고요. LG와 삼성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가까웠던 두 팀의 격차 오히려 4경기로 벌어진 상황이고요. 기아가 LG를 2경기 차로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5경기 차로 다소 멀어진 두산이 5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1위부터 5위 순위 변동 폭은 앞으로는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1: 사실 아시안게임 차출 2주간이 네. 상당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순위 변동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더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경기는 모르니까 앞으로. 사실 LG 3위 LG와 4위 기아가 두 경기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순위 변동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 그러니까 특히 두 팀은 맞대결이 4경기가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죠.
0: 자, 그리고 선두를 달리는 KT. 사실 이번 아시안게임 차출로 가장 타격이 큰 팀은 어디일까라고 봤을 때 많은 분들이 KT와 두산을 꼽았거든요. 근데 그 예측이 무색하게도 KT는 아주 좋게 이 기간을 보냈습니다.
1: 당초에 이제 아시안게임 차출로 타격이 큰 팀을 KT, 두산, 기아로 꼽았거든요.
0: 네.
1: 그중에 KT가 마무리 투수 박영현의 공백이 클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4년차 사이드암 투수 김정훈이 혜성같이 등장했어요. 8월부터 11경기 연속 비자책에 활약을 했고 최근 들어서 이제 NC전 하고 두산전에서 실점을 하긴 했지만 그전까지 너무 잘 던져줬습니다. 그래서 박영현의 공백을 최소화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영준하고 원석이 선발로 빠졌잖아요. 그 자리를 이제 배재성이
0: 네.
1: 이제 메워줬고 타격이 또 터졌어요. 그 KT 타선이 이 2주간 이 기간 동안에 팀 타율 2위, 득점하고 홈런이 1위를 달리면서 타격이 폭발하면서 KT가 이제 2주간 오히려 승패 마진이 플러스 3으로 더 여유 있는 경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대한민국과 우루과이의 평가전 모레노 감독의 두 번째 경기인데요. 방금 막 전반이 종료가 됐습니다. 점수 차이가 조금 더 벌어져서 3-0까지 끌려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 지난 경기 좋았거든요. 네, 오늘은 좀 이제 고전하고 있는데 후반전에는 좀 더 분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앞선 투수력의 공백 KT가 타선이 폭발하면서 메꿔주고 있다라는 식의 말씀해 주셨는데 힐리어드가 홈런왕 후보로 급부상을 했어요.
1: 그 KT 타선의 중심에 힐리어드가 있었어요.
0: 네.
1: 힐리어드가 이 기간 동안 2주 동안에 홈런을 5개나 쳤습니다.
0: 와.
1: 그러면서 오스틴과 그러니까 홈런 2위인 오스틴과 홈런 공동 2위 39개로 홈런 1위인 김도영과 한 개 차이밖에 안 난 거예요. 그래서 힐리어드가 이렇게 잘할 거라고 좀 생각을 못했는데 힐리어드의 맹활약으로 지금 타점왕은 힐리어드가 1위고 그다음에 득점도 오스틴과 공동 2위. 그래서 지금 힐리어드가 만약 그 홈런왕을 차지하면 홈런왕 타점왕을 차지하면 MVP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뭐 김도영 선수가 여전히 40개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더욱더 홈런왕 경쟁을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김도영 선수 개인적으로나 기아로서도 김도영 선수의 복귀 후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1: 그러니까 아시안게임 차출 전까지는 김도영 선수가 개인적으로 홈런왕에 대한 마음을 비운 것 같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안게임 복귀한 현 시점에서 홈런 1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도영 선수는 이제 홈런왕에 대한 그런 의지를 강하게 밝힐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팀도 3위 LG와 두 게임 차기 때문에 김도영 선수가 홈런을 계속 추가해 준다면 팀 승리 가능성도 높아지잖아요.
0: 네.
1: 결국 지금 기아의 3위 복귀는 김도영의 활약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맞대결이 말씀하신 대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순위의 변동, 특히나 이제 5강 안에서의 순위의 변동이 있다면은 이 두 팀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잖아요. LG와 기아.
1: 네, 두 경기 차니까.
0: 네.
1: 나머지 팀들은 뭐 3경기, 4경기 차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3위 LG와 4위 기아의 격차가 가장 적기 때문에 이 경기가 가장 좀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뭐 순위의 변동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 다섯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팀의 구성은 아마도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사실 변화했으면은 아시안 게임 차출 기간에 변했어야 돼요.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잔여 경기가 각 팀마다 한 10경기 정도 남아 있잖아요. 변동 가능성은 뭐 높지는 않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이제 5강에서는 이제 멀어진 다른 구단들의 이야기도 살짝 짚어 보도록 하죠. 롯데 같은 경우에는

0: 지금 시즌 막판 제대로 매콤하게 활약하고 있어요.
1: 저 북항 친수 공원에 상호 북항이
0: 네.
1: 그래서 출연하고 우연히도 롯데가 그 이후에 6연승을 달렸어요. 그러면서 순위를 9위에서 7위까지 이렇게 끌어올렸는데요. 팬들을 중심으로 롯데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은 북항이 상호 모양으로 구현한 북항 농구장 이미지 등을 이렇게 조금 캐릭터화하자. 뭐 밈을 폭발시키는 북항이 신드롬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사실 롯데 팬들이 롯데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0: 네.
1: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선수들 포기하지 않고 지금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자, 이렇게 올라간 팀이 있으면 또 내려온 팀이 있죠. 그 안타까운 주인공은 한화입니다. 아, 11연패까지 갔었어요.
1: 지난 토요일까지
0: 네.
1: 11연패까지 갔는데요. 일요일 날 롯데와 사직 경기에서 11연패를 끊었습니다. 근데 롯데 하나가 49장 그 11연승을 달렸어요. 일요일 경기까지 이기면서 지난해 9월 9일부터 올해 9월 27일까지 사직 경기에서 11경기 모두 이겼습니다. 이 하나의 사직 연승이 롯데 북항의 효과를 좀 이긴 셈이죠. 하나는 사실 아시안게임 대표팀 차출 2주간 성적이 1승 8패 1무예요. 사실 이렇게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나쁜 성적이었습니다.
0: 네. 하나 같은 경우에는 류현진 선수를 이제 1군 엔트리에서 제외를 했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굳이 더 이상 무리시키지 않겠다라는 의중이겠죠.
1: 전반기 때는 류현진 선수가 워낙 좋았잖아요.
0: 네. 이게
1: 투수 골든글로브를 수상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왔는데 역시 나이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대비해서 시즌을 조기 마감했는데요. 김경문 한화 감독은 남은 경기에서 던진다면 두 번 정도 될 텐데 올해는 이쯤에서 끝내기로 했다. 사실 10승을 하고 끝냈어야 했는데 못하고 끝나 아쉽지만 내년을 위해서 낫다고 생각해서 결정을 했다며 유현진의 조기 시즌 마감을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이 한화의 밑에 있는 키움입니다. 4년 연속 최하위 확정이에요.
1: 참 답답한데요. 2023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최하위예요. 10개 구단 체제에서는 최초의 불명예입니다. 과거의 4년 연속 그 최하위 기록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롯데가 이 불명예 기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8개 구단 체제였어요.
0: 네.
1: 근데 10개 구단 체제에서 4년 연속 최하위는 롯데 기록보다 더 최악의 성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키움은 사실 응원해 주는 팬들을 위해서라도 책임감을 갖고 환골 탈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키움 고위층들이 정말 야구를 사랑한다면 정말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사실 그 위에 이제 있는 팀들은 순위가 떨어지면은 굉장히 팬들의 반발도 거세고 비판도 거센 편입니다. 근데 키움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는 이제 비판조차 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구나. 이런 지경까지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1: 그래서 이제 원래 그 남녀 관계도 증오보다 더 무서운 게 무관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반적인 인간관계도
0: 네.
1: 뭐 키움도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내년에도 최하위를 하게 되면 5년 연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최하위는 절대 해서도 안 되고 안우진 선수의 서비스 타임이 내후년까지거든요.
0: 네.
1: 그 다음부터 포스팅으로 메이저리그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키움이 그 2년 동안의 반등을 반드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자, 뭐 예정대로라면은 원래는 10월 7일 다음 주입니다. 정규 시즌이 막을 내린 일정인데요. 그 사이에 취소된 경기들이 있어서 좀 더 늦어질 것 같죠?
1: 그렇죠. 지금 8월 25일 날 잔여 경기 일정을 KBO가 발표했잖아요.
0: 네.
1: 그 이후에 13경기가 우천 취소가 됐어요. 그런데 예비일이 편성되지 않는 경기들도 있어갖고 정규 시즌이 당초에는 10월 7일 마감 예정인데 아마 10월 10일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자, 오늘은 이제 프로야구 경기가 없지만 내일과 모레 그리고 목요일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7일까지 경기가 꽉꽉 차 있으니까요. 프로야구 마지막 남은 관심 쏟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스트라이크 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선규 전 SSG 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0: 날씨.
1: 오늘 설악산에 첫 단풍이 들었습니다. 글피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쌀쌀해지겠습니다. 중부지방 그 전날 모레에 비해서 5도가량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찬 공기가 머물겠습니다. 가을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우선 내일도 오늘보다 2, 3도 정도 아침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이 15도 등 10도에서 20도의 아침 기온을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 서울 27도 등 20도에서 28도 온도로 여전히 낮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오늘은 26도대였는데요. 내일 소폭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크니까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동쪽은 흐린 가운데 동풍 영향으로 동해안 중심으로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 쪽 비해양 5에서 20mm 잡혀 있고요. 그 밖에 전국은 오전부터 고기압권 내에서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중부와 전북, 우리나라 중앙부를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릴 전망인데 중부지방 5에서 20mm가량 내리겠습니다. 가을 안개가 짙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안개 끼는 곳이 많아서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 동해안의 너울성 파도가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7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종입니다.
2: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지난 20일에 발생한 DMZ 수색 중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조금 전 군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기화 기자 먼저 발표 내용 전해주시죠.
2: 네, 서부전선 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 사령부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합동 현장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조금 전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재도 국방부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추가 설명이 진행 중입니다. 합참은 먼저 폭발물과 관련해 북한의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에 아군 지뢰 매설 근거가 없고 지난해 9월 북한이 지뢰를 매설한 근거가 발견되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아군의 지뢰가 아닌 것이 확실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폭발 지점으로부터 1m 거리에서 북한군의 반보병 지뢰가 발견됐다는 진술과 현장의 폭발 당시 구멍의 형태, 부상 정도를 고려했을 때 북한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지뢰 폭발 위치는 MDL 남쪽 10여 미터 지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한 곳으로 추정되는 지역으로부터 10여 미터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군은 설명했습니다. 군은 최종 조사 결과 피해 원인이 북한으로 판명된다면 이 MDL 이남에서 정상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이 북한 지뢰에 의해 부상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이번 사고 관련 더 자세한 소식은 뉴스 후반부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군 포로 이송 공개를 둘러싼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를 깨고 거짓 해명을 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는데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젤렌스키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두고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청와대가 어젯밤 늦게 공식 입장을 내고 우크라이나에 강력히 따진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합의를 깨고 북한군 포로 이송 사실을 전격 공개했다는 점. 또 이 대통령이 유감을 나타냈는데도 한국과 비공개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점입니다. 청와대는 허위 공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우크라이나 측에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외교부도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대리를 초치해 엄중히 항의했고 대사 대리는 우리 정부 입장을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0: 이 외교 결례 비판을 무릅쓰며 왜 포로 이송을 공개했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1: 국제사회가 좀 우크라이나를 잊지 않도록 각국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내적으로도 여론을 결집해가기 위한 관심 전환 목적에서도 그런 발언을 한 게 아닌가.
0: 우크라이나 정계에서도 젤렌스키가 쇼를 위해 비공개 합의를 깼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다만 우리 정부로선 향후 북한 포로 추가 가능성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저버릴 수 없어 강경 기조를 이어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정치권도 연일 공방을 이어간 가운데 국회 정보위원회는 모레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2: 우리나라로 이송된 북한군 포로 2명의 신병과 관련해 정부는 북한 이탈 주민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포로들을 북한 이탈 주민, 즉 탈북민으로 간주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건데 최장 120일간의 국정원의 조사를 거친 뒤 보호 방법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유지한 기자입니다.
3: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혔던 북한군 포로 2명, 그간 한국행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들은 약 일주일 전 한국으로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 지난 주말에 우크라이나를 출발해서 제3국의 경우에 3-4일 전에 한국에 도착한 것으로
3: 현재 국가정보원 임시보호 아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일단 북한 이탈 주민법에 따라 이들을 탈북민으로 대우하고 보호할 방침입니다. 이 경우 국정원 조사를 최대 90일, 불가피한 경우 30일 더 받을 수 있고 조사가 끝나면 보호 결정 방법이 정해집니다.
5: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삶의 경우에는 대변인입니다. 국정원장이 판단하고 보호 결정을 하게 돼 있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통일부 장관이 보호 결정하게 됩니다.
3: 국정원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특정 시설에서 단독 보호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하나원에 입소해 12주 교육을 받은 뒤 사회로 나가게 됩니다. 다만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붙잡힌 특이 사례인 만큼 정보 가치와 보호 필요성 등이 함께 감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데 포로 존재 자체가 파병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만큼 당분간 공개 반박보다는 내부 동요 차단에 주력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0: 세계 최강 안세영이 아시안게임 여자 단식 2연패라는 최초의 대기록까지 이제 단 1승만 남겨뒀습니다. 체력적인 부담을 이겨내고 한때 난족이라 여겨진 천위패이를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김화영 기자입니다.
1: 중국의 천위페이를 결승 길목에서 만난 안세영은 1게임 초반에만 연속 9득점을 몰아치며 압도했습니다. 단 5점만 내주고 1게임을 잡은 뒤엔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한때 천적이었음을 잊게 만드는 날카로운 공격을 앞세워 40분 만에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2: 멋있는 플레이도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저는 어쨌든 공격에서 득점을 좀 하면은 되게 제 자신 잘했구나 이제 왜냐면은 제가 수비라는 그런 장기가 있다 보니까.
1: 그런데 경기를 마친 뒤 천위페이와 나눴다는 대화는 뜻밖이었습니다.
2: 스케줄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이제 말하고 그 선수도 이제 너무 힘들었다고 말하고.
1: 통상적인 국제대회와 달리 개인전 일정을 5일로 줄이면서 32강과 16강을 하루에 치른 살인적인 일정이 여파를 남긴 겁니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강철 체력인 안세영이어서 버틸 수 있었던 셈인데 강행군의 몸이 무거웠다는 천위페이도 존경심을 드러냈습니다.
3: 안세영이 두 번째 금메달을 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영예를 안게 될 거고 저 역시 많이 배우고 본받고 싶습니다. 중국 배드민턴 국가대표 천위페이 선수입니다.
4: 18.2%라는 경이로운 승률을 기록 중인 안세영은 이제 아시안게임 2연패라는 대기록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1: 결승 상대는 세계 랭킹 3위 일본의 야마구치. 앞선 단체전을 포함해 최근 맞대결 8연승을 달리고 있어 자신감은 충분합니다.
2: 마지막 경기 미치고 오겠습니다.
1: 이치노미아에서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0: 대한민국 양궁이 아시안게임 사상 첫 10개 종목 금메달이라는 신기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실력만으로 뽑는 공정한 선발 시스템과 과학적 훈련, 여기에 전폭적인 지원까지 3박자가 척척 맞는 게 원동

0: 역입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우리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세계 신기록 행진 중입니다. 16강에서 10점을 잇따라 명중시키며 만점을 기록했고 11발을 모두 X10에 꽂으며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주인공은 베테랑 최용희와 새내기 박정윤이었습니다.
2: 16강 때부터 긴장이 좀 됐었는데 오빠가 해소하면서 계속 자세히 집중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좀 성적이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1: 중학생 대표를 비롯한 새 얼굴들의 발굴. 여기엔 공정한 선발 시스템이 밑거름입니다.
3: 네, 아시안게임 출전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4: 양궁 결과를 강현서 선수가
3: 네, 낼 수 있어서 더 의미 있는 시합이었습니다.
1: 과거 실적과 관계없이 같은 조건에서 선발전에 참가하고 학교와 실업팀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이 있습니다. 또 대규모 관중 응원에 대비해 야구장에서 훈련하고 숙소와 식사, 연습장까지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5: 강승 선수나 뭐 다른 선수들도 주춤하지 않고 뭐 선천에서 훈련한 만큼의 기량이 계속 꾸준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좀 더 믿음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1: 새 얼굴을 발굴하며 10개 종목 금메달에 도전 중인 한국 양궁의 신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린 땀방울이 숨어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0: 이번 한국 야구의 금메달은 곽빈이라는 에이스 투수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야구 대표팀 오늘 귀국했는데 일본 실업 대표팀의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우리 야구가 우물한 개구리는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소식 하무림 기자입니다.
6: 쏟아지는 빗방울 속 백구를 훌쩍 넘긴 뒤에도 곽빈은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7회 원아웃까지 무려 삼진을 9개나 잡았습니다. 타선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동안 111구 눈물의 역투, 항저우 때의 시련을 딛고 이번 대회 최고 영웅이 됐습니다.
7: 아시안게임을 좀 빚졌던 것 같은데
4: 또 이 자리
7: 돼보니까 동주가 그때 어린 나이에 너무 큰 짐을 좀 짊어지고 던진 것 같아서 너무 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6: 하지만 한국 야구의 현주소도 확인했습니다. 직장생활과 야구를 병행하는 히구치 신을 상대로 두 경기에서 우리가 뽑아낸 점수는 단 한 점. 국제대회에서 더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 얼마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일본 유격수의 엄청난 호수비를 비롯해 사회인 선수들이 보여준 탄탄한 기본기는 선수 개인의 기량을 넘어 한일 야구의 선수층과 저변 차이까지 돌아보겠습니다.
8: 금메달까지 가는 길에서 쉽지 않다는 걸 또 한 번 느꼈고요. 이런 부분들은 또 시간이 있으니까 많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6: 고된 여정을 마친 대표팀은 금메달을 목에 걸고 다소 덤덤한 표정으로 귀국했습니다. 5회 연속 우승이라는 결과와 별개로 세계 무대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는 분명히 남았습니다. 나고야에서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0: 육상 남자 400m 계주 대표팀은 예선에서 천당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배턴 전달 실수로 실격 처리가 됐지만 항소 끝에 가까스로 결선에 오르며 오늘 밤 한국 육상 계주에 도전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나고야에서 이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9: 금메달을 목표로 한 만큼 예선은 가볍게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시작부터 대형 실수가 나왔습니다. 1, 2번 주자 김시온과 조엘진이 배턴을 매끄럽게 주고받지 못하며 속도가 확 줄어든 겁니다. 끝내 격차를 좁히지 못한 계주 대표팀은 39초 33의 저조한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했고 7위에 턱걸이하며 겨우 결선에 오르는 듯했습니다. 결선에 진출한 것이라 확신한 선수들도 실수를 보약삼아 반전을 이뤄내겠다고 다짐까지 했습니다.
10: 10번 잘하다가 한 번 삐끗한 게 이번 예선인 거라서
4: 국산 계주 국가대표 비회사 단위에
10: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해요. 순위권 싸움이라든가 메달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9: 그런데 인터뷰를 마치자마자 심판진은 1, 2번 주자가 배턴 터치 구간을 지나 배턴을 주고받았다며 실격을 선언한 겁니다. 대한육상연맹은 곧바로 항소했고 배턴 터치 구간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증거자료까지 제출하는 등 신속한 대처로 2시간 만에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11: Did you see that the red is inside?
4: 이거 보세요. 경계선 안에서 이미 배턴을 전달했잖아요. 대한육상연맹 훈련부 대리입니다.
12: 기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악재가 있었긴 하지만
4: 하경수 육상 계주 대표팀입니다.

0: 하려고 선수들하고 좀 자극을 주분이 있습니다.
1: 결선에선 스타트부터 곡선주로인 불리한 1레인을 배정받았지만 멋진 반전을 이뤄내겠다는 선수들. 한국 육상의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한 겁없는 청춘들의 힘찬 질주가 잠시 후 시작됩니다. 나고야에서 KBS 뉴스 이준입니다.
2: 사격에선 여자 권총대표팀이 25m 단체전에서 값진 은메달을 추가했습니다. 큰 위기의 순간 맏언니 봉서린 선수가 침착하게 경기를 펼치며 팀을 이끌었습니다. 나고야에서 이무영 기자입니다.
3: 에이스 양지인과 우예진이 포함된 여자 권총대표팀은 정밀 사격인 완사에서 선두로 순항했습니다. 그런데 제한시간이 있는 속사에서 뜻밖의 실수가 나왔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양지인이 21번째 발을 3초 안에 쏘지 못하면서 0점을 받았습니다. 선두권을 달리던 양지인은 순식간에 개인 기록이 17위가 됐고 단체전 순위도 메달권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충격에 빠진 동생들을 구한 건 맏언니 봉서린이었습니다. 침착함 속에 속사에서 우리 선수 가운데 가장 높은 292점을 보탰습니다. 단체전 합산 점수 1735점. 3위 대만을 1점 차로 제친 은메달이었습니다.
4: 난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5: 봉서린 선수입니다.
4: 들어갔던 것 같아요.
3: 올림픽 영웅이었던 후배들과 달리 세계 랭킹 73위. 인터뷰도 어려워할 만큼 주목과 거리가 멀었던 봉서린.
4: 동생들 잘 챙기고 잘 챙겨서 어떻게 말하지?
3: 사격 시작 19년 만에 처음 나선 아시안게임에서 동생들의 실수와 눈물을 시상대위 환한 미소로 바꾸며 사격 인생 최고의 순간에 열었습니다.
4: 지인이랑 예진이 믿으니까 너네도 언니 한 번만 믿고 너네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3: 함께 이겨 실수도 넘어섰습니다. 개인보다 강한 팀의 힘을 보여준 여자 권총대표팀은 금보다 짙은 은빛 감동을 남겼습니다. 나고야에서 KBS 뉴스 이무형입니다.
2: 12년 만에 비치발리볼 16강에 오른 신지은, 김정아조는 아쉽게도 중국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 대회 출전을 위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도전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그 특별한 이야기를 나고야에서 황영규 기자가 전합니다.
6: 모래사장 위에서 펼쳐지는 2인제 배구 경기 비치발리볼. 신지은과 김정아가 환상호흡을 자랑하며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지난 대회 우승팀 중국의 벽은 높았습니다. 세트 점수 2-0, 패배로 도전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아시안게임 출전까지 힘들었던 기억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앞섭니다.
7: 일단 뭐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안 해본 게 없고 뭐 상하차도 가봤고 뭐 다 해봤어요. 저는 지금 계속 지속할 수 있음에 감사해가지고.
6: 신인 드래프트 전체 4순위로 프로배구에 입문했던 김정아도 비치발리볼로 전향한 지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7: 공격하는 부분에 있어서
5: 비치발리볼 국가대표
7: 모래가 보니까 잘 안 움직여지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6: 여자팀이 16강에 진출한 건 2014년 인천대회 이후 12년 만. 실업팀도 전무한 열악한 환경 속에 남녀 4팀 가운데 유일하게 조별리그를 통과했습니다.
7: 저희로 인해서 뭔가 비치발리볼의 후세대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종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 대회 출전비를 직접 벌며 선수 생활을 이어온 신지은. 프로코트를 떠나 모래 위에서 새로 시작한 김정아. 이번 대회는 16강에서 끝났지만 두 사람의 도전은 이제부터입니다. 나고야에서 KBS 뉴스 황형규입니다.
2: 대법관 후보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대립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가올 국정감사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와 대법원 간의 대립 국면이 계속되면서 대법관 공석 사태는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9: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재청하란 청와대 요구에 거부 입장을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 처음으로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10: 요청 자체가 재재청하라고 나왔습니다.
5: 조희대 대법원장
10: 결론만 드려서 여러분들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이제 국정감사나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필요한 게
9: 청와대가 법적 근거 없이 재재청하라고만 요청해 수용할 수 없다는 걸 다시 설명한 셈입니다. 청와대

0: 역시 절차적 흠결 등 재재청 사유를 이미 밝혔다는 입장. 양측 모두 별다른 조치나 협의 없이 다음 달 6일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를 맞을 걸로 보입니다. 지난해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은 관례대로 준비한 인사말만 읽고 질의에는 답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1: 마무리
2: 사법나라는요! 답변하세요!
1: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0: 청와대가 대법관 공석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한 상황. 대법원은 주요 재판을 예정대로 소화합니다. 당장 내일 김건희 여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을 심리하는 첫 전원합의체 기일이 열립니다. 전원합의체 기일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모여 법률 쟁점을 검토하는 비공개 회의입니다. 김 여사의 구속기한 만료가 다음 달 말로 다가온 만큼 대법관들이 심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3: 이런 가운데 국회 법사위는 여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권한 침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역공한 뒤 퇴장했습니다. 최민영 기자입니다.
4: 조희대 대법원장이 명시된 국정감사 증인 채택 안건이 상정되자 기다렸다는 듯 여야 설전이 불붙었습니다.
5: 재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회가 검증할 권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
6: 재청을 하기 전에 자기 마음에 안 든다면 일일이 전화를 했어요. 이거 불러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7: 누구한테 충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정감사를 이렇게 활용을 합니까? 대통령 재판 안 받으면 여러분들한테 뭐가 생깁니까?
8: 본인이 나와서 밝히겠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김기표, 우리가 불러주는 게 대법원장을 도와주는 겁니다.
4: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 범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 증인에 채택됐습니다. 범여권 의원들은 국감 전초전하듯 재재청 요구 수용 의견을 조 대법원장이 묵살했다는 의혹도 따져 물었습니다.
9: 재재청이 한다고 건의하신 건 맞죠? 조희대 원장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버텼다는 건
10: 의원입니다. 화를 내신 적도 없고 행정처에서 어떤 특정한 의견을 대법원장님께 보고 드린 적도 없습니다.
4: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은 다만 조 대법원장에게 여러 방안을 제시했고 재재청 수용도 그중 하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의 재재청 요청 공문은 내용이 명확하지 않았다면서 다른 뜻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었다고 청와대가 반박했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3: 부산 공원에 머물고 있는 상어 북항이를 보기 위해 현장을 찾은 사람이 50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인공수로에서 살 수 없는 만큼 부산시가 내일 북항

0: 항의를 바다로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김서영 기자입니다.
1: 추석 연휴가 끝난 평일 낮이지만 북항이를 보려는 발걸음은 끊이지 않습니다.
2: 북항이 보고 싶어서 이제 저희가 친정이 부산이어서
3: 귀여웠어요. 배수관은 웃어주고 당원은 안 웃어주니까
1: 북항이가 처음 목격된 건 지난 18일 오전. 지금까지 이곳을 찾은 사람은 57만 명에 이릅니다. 추석 연휴 나흘 동안에만 48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몰리면서 공원 일대엔 극심한 교통 혼잡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몰리면서 안전사고 우려도 커졌습니다. 수로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겠다며 난간을 넘나드는가 하면 계단에서 넘어져 다치는 경우까지 발생했습니다. 북항이는 부산의 명물로 떠올랐지만 인공수로 안에서만 머물 수는 없는 상황. 시민들도 북항이를 떠나보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 나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너무 귀엽고 그래도 조금 아쉬워요.
1: 부산시는 선박과 워터펌프를 이용해 북항이가 수로에서 친수공원 밖 해역으로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5: 시민들의 안전이 지금 염려되는 상황이고 북항이를 외로 자연스럽게 유도해야 되는 시점에 놓인 것 같습니다.
1: 이 방법이 실패하면 인공수로 폭과 깊이에 맞게 제작한 그물망으로 북항이를 먼 바다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서영입니다.
0: 어제 서울 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든 남성이 행인들을 위협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놀란 시민들이 카페로 대피하자 이 남성도 다가왔는데 카페 사장이 신속하게 문을 잠가 피해를 막았습니다. 긴박했던 순간 유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반바지 차림의 남성이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입니다. 손을 뿌리치고 달아나 보지만 얼마 못가 체포됩니다. 경찰에 붙잡힌 이 남성은 추석 연휴 평화롭던 카페에 흉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체포 약 10분 전 사람들은 멀리서 남성이 보이자 건물 안으로 몸을 피하고 어린 자녀를 데리고 나와 있던 부모도 급히 가게로 들어갑니다. 문이 열리지 않자 발길을 돌린 남성. 이번엔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쫓아갑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서울 영등포구 한강공원 인근에서 40대 남성이 흉기로 행인을 위협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7: 직원이 저한테 와가지고 밖에 칼 들고 있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고함 지르면서 지나간다고.
6: 남성은 흉기를 들고 인근 거리를 배회하기도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현장입니다. 남성은 흉기를 든 채 주변을 위협하다 이곳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이 카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8: 저희 앞에 있는 창문 제가 잠그고 화장실 통하는 문까지 다 잠궈버리고 나서 한 2, 30초 정도 있다가 이제 그분은 칼 들고 와서 문을 열려고 이제 막 흔들더라고요.
6: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음주나 약물 투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로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유나림입니다.
9: 태국 유명 관광지 파타야 인근에서 폭우에 휩쓸려 실종된 한국인 남성의 시신이 사흘 만에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실종자와 함께 있던 나머지 두 명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인데요. 태국 경찰은 이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노이에서 양성모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10: 무릎까지 침수된 길을 걸어가는 세 남성. 앞서 걷던 두 명이 물속으로 갑자기 사라집니다. 한 명은 겨우 빠져나왔지만 다른 한 명은 실종됐습니다.
11: 그들은 이곳이 다리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두 명이 빠졌는데 한 명은 제가 끌어올렸습니다.
10: 실종자를 목격자의 말입니다. 나머지 두 명은 신고도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사흘 뒤인 어제 저녁 인근 수로에서 실종된 남성과 비슷한 옷차림의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숨진 남성은 한국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거주한 걸로 추정되는 주택에선 사고 당시 입었던 걸로 보이는 젖은 옷가지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들이 사용하던 컴퓨터 모니터 3대와 키보드 등을 확보했지만 컴퓨터 본체는 찾지 못했습니다. 한국인 남성 3명은 1년 임대 계약을 맺고 지난 12일 입주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태국 경찰은 이들이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나머지 2명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지난 24일부터 태국 수도 방콕 일대엔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수백 명이 공항에 발이 묶이기도 했습니다.

0: I think crazy. I came to Vancouver.
1: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같아요. 방콕에 10번 넘게 와봤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 봅니다. 한국인 관광객입니다.
2: 지금까지 태국에서 폭우로 최소 8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되는 가운데 방콕시 전역은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하노이에서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3: 정부의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정책을 설계하는 국가 핵심 연구기관 중 하나가 바로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입니다. AI 시대 주도권을 잡기 위해 막중한 역할을 해야 할 곳인데요. 연구인원의 절반 이상이 근무 시간에 무단으로 외부 강의나 자문을 다녔다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4: 국가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산업 정책을 설계하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입니다. 이 연구소의 한 수석 연구원은 지난 3년 동안 모두 24차례에 걸쳐 근무 시간에 외부 강의와 자문을 다녔습니다. 또 다른 연구원은 강연료 100만 원을 30만 원만 받았다며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에서 연구부서 직원 34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20명이 비슷한 사례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최근 3년간 외부 강의와 대외 활동으로 받은 기타 소득은 7억 원이 넘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연구원의 근태 관리는 허술했습니다. 한 직원은 외부 강의와 재택근무, 출장 등을 제외하고 나니 실제 사무실 근무일이 32%에 그쳤고 연구소장조차 관용차 운행에 남아있는 외부 일정 20여 건에 대해 단 한 건도 출장 결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5: 기관의 책임 또한 크다고 생각합니다. 규정 위반자들에 대해서는 징계하고 경고 주의 등 엄정하게 처분을 하였고요.
4: 연구 기능이 잘 수행됐는지도 의문입니다.
1: 지금까지 김희수,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김건희 씨와 관련해 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정 전 대표 측은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고가 가방을 건네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에게 특검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특검 측 증거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선관위 특검팀이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노조와 단체 교섭을 거부하고 조합원들을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 혐의를 받는 홍범준, 조은책 신사구 대표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유진 ENT의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다음 달 청문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초고속 컴퓨터와 알고리즘을 이용해 1초 미만의 짧은 시간에 대량의 주문과 취소를 반복하며 이익을 내는 고빈도 매매가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라고 판단해 규제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얼마 전 대홍수로 네팔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네팔과 우리나라는 정식 수교를 맺은 지 50년이 넘었고 한국에 사는 네팔인은 10만 명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네팔 출신 방송인 수잔 샤키아 씨는 얼마 전 고국의 대홍수 소식에 네팔의 현지 상황을 알리며 네팔 돕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수잔 씨는 올해로 한국살이 16년 차라고 합니다. 6개월짜리 어학연수로 한국을 찾았다가 서울시 명예시민이 됐고 한국사위가 되면서 네팔의 문화, 알려지지 않는 네팔 얘기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수잔 샤키아 씨 지금 만나봅니다. 네, 수잔 씨 어서 오세요. 나마스테.
1: 나마스테. 안녕하세요. 수잔입니다.
0: 네, 얼마 전에 어몽길

0: 회장님이 가르쳐 주고 가셨어요.
1: 아, 너무 예. 잘 가르치고 가셨네요.
0: 네팔에서는 네, 이렇게 맞아요. 인사한다고. 예, 네팔에서는 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 우리 안녕하세요 하는 것처럼. 네,
1: 근데 그러니까 손을 이제 무조건 한다라는 거는 없고요. 네. 그래도 이제 좀 어르신이라든지 또 아. 제가 이제 조금 선배님. 네. 또는 이제 나이가 저보다 좀 어르신들이면은 그래도 이제 안 그래도 손을 하는 게 낫죠.
0: 두 손을 모으고 예. 합장하고.
1: 예. 아니면 네. 뭐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안녕 하듯이 그냥 어 나마스테. 잘 있죠? 뭐 밥 먹었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0: 아, 이게 예. 안녕하세요 말고 또 다른 뜻이 있나요?
1: 이 나마스테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그냥 인사말로만 보기는 하는데요. 네. 근데 우리 이제 불교 또는 이 힌두교 사상에서는 이 지구촌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신이다. 또는 아. 신이 곁들여 있다 이렇게 믿거든요. 네팔 네.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숨 쉬고 있는 자체도 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숨을 쉬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네. 제 안에 있는 신, 신이 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신을 존경한다, 배려한다라는 아. 그런 이제 아름다운 뜻도 가지고 있고. 예.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산스크리트어인데 너머스테라는 말로 이제 너머스테가 된 건데요.
0: 아.
1: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
0: 새로운 것을 시작한 네. 좋은 뜻이 많네요. 네,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네. 보면은 이 나마스테라는 인사말을 뭐 익숙한 사람한테도 할 수 있지만 처음 만난 사람, 오늘 처음 뵙겠습니다 한 것처럼 이제 나마스테 이렇게 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0: 그 존중의 의미도 있네요.
1: 맞습니다. 네, 배려한다 이런 그렇죠? 것들도 있습니다. 네.
0: 예, 배웠습니다.
1: 아닙니다.
0: 근데 지금 방송 들으신 분은 네팔에서 오신 분인지 모를 것 같아요. 저보다 우리 말을 더 잘하셔가지고.
1: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0: 네. 아니, 제가 방송에서 텔레비전에서 많이 뵀는데 네. 실제로 뵈니까 네. 화면보다 더 미남 훈남이세요.
1: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0: 예. 아, 근데 저희가 정말 오면서도 아까 방송 전에 잠깐 인사하면서 그러셨어요. 좋은 일로 인사를 드려야
1: 그러니까요.
0: 되는데.
1: 네.
0: 근데 그 네팔에

0: 느꼈죠. 그래서 예. 이제 가족들한테 먼저 전화를 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제 가족들은 직계 가족들은 다 이제 카트만두 수도 쪽에 살기 때문에
1: 네.
0: 그 홍수 피해 지역보다는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1: 아.
0: 그래서 큰 피해는 없었고
1: 네.
0: 근데 이제 나중에 조금 수습하다 보니까 또 이제 거기서 나오는 그런 정보들을 좀 수집하다 보니까 또 아시는 분들도 거기에 아직도 실종돼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1: 그렇죠. 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0: 맞습니다.
1: 예, 그 엄원길 대장님이 지난번에 출연하셔서 그러시더라고요. 대홍수가 일어난 그 지역이 순례자가 많고
0: 네.
1: 또 그 8월 정도면은 축제가 아주 크게 열려서
0: 맞습니다.
1: 많은 분들이 거길 간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거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네팔하고 중국 국경이기도 하고요.
1: 네.
0: 그 국경을 넘어가게 되면은 거기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산도 있어요.
1: 예.
0: 그 히말라야 산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무조건 그러니까 힌두교 믿는 사람들은 꼭 한번은 가야 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1: 성지 같은 네, 곳이군요.
0: 성지죠. 네, 어떻게
1: 네.
0: 보면 산이긴 하는데 우리는 산이 이제 신선한 곳이다라고 이제 믿기 때문에 거기 무조건 가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팔 쪽에 하나 연못이 있어요.
1: 네.
0: 그 연못에는 이제 8월 보름달에 크게 축제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1: 아.
0: 거의 한 3,000에서 4,000m 정도 되는 곳에서 그 연못 호수 작은 호수가 있기 때문에
1: 연못이라고 하면 좀 작게 연상이
0: 그렇죠,
1: 되는데
0: 작게.
1: 그건 아니고 큰 거예요?
0: 엄청 크지는 않는데
1: 네.
0: 작아요.
1: 아.
0: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래도
1: 네.
0: 이제 해발도 굉장히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1: 3,000m, 4,000m
0: 네, 3,000에서 4,000 정도이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미리 가서 좀 적응도 하고 거기에서
1: 아.
0: 이제 그런 축제도 즐기고 또는
1: 예.
0: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그런 의식들도 있는데 그런 의식들도 지르는데 그래서 미리 가시는 분들도 있었고
1: 네.
0: 그래서 오래 전부터 이제 1년에 한 번씩 오는 축제이자 와서 그때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지 않았나라는
1: 예.
0: 그런 추측도 할 수 있죠.
1: 그래서 피해가 더 컸군요.
0: 네, 맞습니다.
1: 근데 아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홍수가 네팔에는 좀 잦은 편이다.
0: 네.
1: 그러면 눈사태, 산사태 이런 거 수잔도 본 적이 있어요?
0: 저도 직접 본 적은 있었습니다.
1: 예.
0: 그래도 제가 피해 받은 거는 아니었고요.
1: 네.
0: 그 히말라야 산에 갈 때마다 뭐 옆 동네 또는 옆 산에 이렇게 가끔씩 그 눈사태 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1: 아.
0: 저도 그때 한번 에베레스트 등반을 하고 있었을 때
1: 네.
0: 그때 이제 옆에서 막 어마어마한 그런 큰 소리가 난 거예요. 새벽
1: 네.
0: 시간이었는데 근데 앞에 보니까 큰 눈사태가 발생한 거죠. 그게 제가 봤었는데 너무 멀리였는데도 그 빈도 제가 느낄 정도였어요. 그래서
1: 예.
0: 큰 피해는 없었지만 그때 당시에 그래도 아 이게 자연이 어마어마하구나라는 것을 그때 조금 더 느꼈죠.
1: 그러니까 어떤 그 자연의 힘이라든가 이런 건 아무리 네팔에 사신 분들은 더 저희보다
0: 네.
1: 크게 느끼고 살 것 같다는 생각이
0: 맞습니다.
1: 들어요.
0: 맞습니다. 그런 게 조금 예. 더 생생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 지금 저는 깜짝 놀란 게 에베레스트 등반하셨다
0: 네.
1: 그래서
0: 아유, 그래도
1: 아니 네팔 분들은 다 에베레스트를 기본으로 올라가는 건가?
0: 전혀 그러지는 않고요.
1: 예.
0: 저도 사실은 이제 산에는 가지는 못했습니다. 한국 오고 나서 이제 한국 분들이랑 같이 가게 된 건데요.
1: 아, 거기 있을 때는 갈 생각 안 했는데
0: 전혀 안 가거든요. 그리고 네팔 사람들은 대부분 산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고 그리고 우리한테는 신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가면 안 된다라고 이거 믿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아마도 엄원길 대장님 같은 경우에는 네팔에 더 유명해지시고 또 네팔이 뭐 워낙 좋은 일들도 하셨는데 그래도 네팔 분들이 엄원길 대장님을 인정하는 이유들 중에서 하나가 항상 엄원길 대장님은 저는 어떤 산을 또는 어떤 히말라야 산을 전복했다라는 얘기를 안 쓰세요.
1: 예.
0: 저는 허락을 해주셔서 너무 잘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1: 예.
0: 항상 나마스테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이제 표현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네팔 사람들의 정서와 맞는 겁니다.
1: 네.
0: 우리는 잠시 갔다 올 수는 있는 거고 그것도 산이 허락했기 때문에
1: 예.
0: 거기 있는 신이 허락했기 때문에 제가 무사히 갔다 올 수 있다라는 게 그 네팔 사람들의 정서이거든요. 그래서
1: 네.
0: 그게 엄원길 대장님이 너무나 잘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네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1: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옛날에는 이제 정상 정복이란 말
0: 그렇죠,
1: 썼는데
0: 많이 쓰죠.
1: 요즘은 네. 이제 네. 언제부턴가 그 말을 잘 안 써요.
0: 맞아요. 맞아요.
1: 예, 산은 네. 진짜 허락한 자가 들어갈
0: 네.
1: 수 있다.
0: 네, 네.
1: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네팔 사람들한테 히말라야는 어떤 존재예요?

0: 이제 뭐 한국 분들이 좀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 네팔의 제일 높은 산이면 히말라야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높은 산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시는 에베레스트 산이 맞는
1: 네.
0: 거고, 네팔 사람들은 에베레스트라기보다는 우리나라 말로 사가르마타라는 말을 써요.
1: 네.
0: 그 뜻은 뭐냐면은 제 머리 위에 있다. 그래서 사가르마타 이렇게 얘기를
1: 사가르마타.
0: 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이제 제일 높은 산인 거고, 히말라야라는 자체는 또 산스크리트어로 가봐야 됩니다. 히말라야라는 말 자체가 힘이라는 것은 눈,
1: 네.
0: 알라야라는 것은 안식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눈이 사는 곳이 사실은 히말라야인 겁니다.
1: 네.
0: 뭐 쉽게 이제 번역을 하자면은 산맥. 그러니까 흰색 이제 눈이
1: 예.
0: 내리는 곳이 히말라야인 거고, 거기는 정말로 신들만 놀러 다니는 곳이다. 또는 사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1: 예.
0: 이제 신선한 곳이다. 성스러운 그런 의식을 치르는 곳이다.
1: 네.
0: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히말라야에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우리나라
0: 네.
1: 산들도 좀 가보셨어요?
0: 저는 많이 갔죠.
1: 비교해보면
0: 네.
1: 좀 어디 너무
0: 아닙니다.
1: 동남 같나요? 여기는?
0: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비교는 저는 이제 사실은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예.
0: 사실은 한국에도 뭐 악자 들어가는 산들은
1: 네.
0: 험하죠.
1: 예.
0: 험하고 또 여기는 이제 바위산들이 있기 때문에
1: 어느 산 가봤어요? 한국에?
0: 여기 뭐 다 갔어요. 뭐 영남 알프스도 이제 구봉 다 끝냈고요.
1: 예.
0: 여기 뭐 악자 들어가는 웬만한 산들은 다 이제 예,
1: 다람쥐처럼 막 올라가실
0: 아니, 그러진
1: 것
0: 않습니다.
1: 같아요.
0: 그러진 않고요.
1: 아니에요?
0: 예, 그래도 뭐 저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산에는 제가 뭐 산보다 제가 위대하다라는 것을 절대 보여주고 싶진 않고요.
1: 예.
0: 한국 산들도 또 그만의 매력들이 있습니다. 뭐
1: 산 앞에서 철저히 겸손한 이 자세를 우리는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수잔 씨가 한국에 사는 게 벌써 16년이 됐대요.
0: 네, 그렇게 됐더라고요.
1: 네, 서울 명예시민이시라고요?
0: 아, 네, 맞습니다.
1: 그리고 이제 한국 사위가 드디어 되셨습니다.
0: 그럼요, 맞습니다.
1: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결혼하신 지?
0: 2023년도에 결혼을 했고요.
1: 어머, 축하드려요.
0: 네, 감사합니다.
1: 예, 그리고 아기 아빠도 되셨다고?
0: 네, 최근에 이제 70일이 이제 거의 100일 돼가는 중입니다.
1: 아이고,
0: 그래서 뭐
1: 예.
0: 육아에 또 전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그 한국에
0: 네.
1: 네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0: 요즘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1: 네.
0: 같습니다. 뭐 학생들도 많아지고 있고 옛날부터 이제 근로자분들도 이제 많이 오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1: 예.
0: 지금은 거의 한 10만 명 가까이일 겁니다. 네, 네팔 사람들만.
1: 와. 지금 사실 우리나라랑 네팔이 수교한 게 이제 50년이 넘었다고
0: 네, 네.
1: 하더라고요.
0: 얼마 안 됐습니다. 50주년은
1: 예.
0: 이제
1: 네.
0: 끝났고요. 네.
1: 그렇군요. 수잔 씨는 16년 전에 어떻게
0: 네.
1: 한국에 오게 되셨어요?
0: 사실은 이제 저는 항상 뭐 우리 아버지 오지랖 때문에 제가 한국을 찾게 됐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긴 하는데요.
1: 예.
0: 사실은 뭐 아시잖아요. 뭐 다들 뭐 어디 나가라 또 뭐 좋은 미래를 위해서 어디 가야 된다 이런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요.
1: 넓은 세상을 봐라.
0: 맞아요, 맞아요. 근데 뭐 네팔 부모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아 이거 언제까지 이런 잔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런 근그림을 좀 그렸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저한테 가라고 했었는데 그때는 아 우리 아버지의 오지랖이다라고 해서 이제 6개월만 한국에 가겠다. 그냥 뭐 저는 여행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자 이러면서 왔는데.
1: 근데 왜 한국이었어요?
0: 아버지가 좀 이제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랑. 이렇게 좀,
1: 아,
0: 예,
1: 좀
0: 옛날부터
1: 교류가
0: 좀 교류가 있었어요.
1: 예,
0: 그래서
1: 예.
0: 뭐 거의 현재처럼 이제 사셨던 한국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를 이제 한국에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여기 이제 보내주셨는데 전 잘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 아버지를 굉장히 미워했었는데요.
1: 예.
0: 지금은 안 계시긴 하는데 예, 많이 그리워하고 아버지가 저를 여기까지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항상 예, 그렇게 좀 후회하고 살고 있습니다.
1: 잠깐 다니러 온 거예요. 원래는.
0: 그때 저는 이제 그때는 23살 정도였거든요.
1: 예.
0: 아직은 어린 그런 그러니까 마음을 가지고 또 생각을 가지고 아 뭐 굳이 내가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예, 잘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1: 6개월 어학연수 왔다가 지금 16년이 됐다고
0: 네.
1: 하니까
0: 네,
1: 한국이
0: 맞습니다.
1: 마음에 들었나 봐요.
0: 이게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1: 예.
0: 그래도 좀 이제 적응을 하면서 또 저희 부모님의 그런 덕을 좀 많이 본 것 같기도 하고요.
1: 예.
0: 뭐 사람 복이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 오면서 더 많은 것을 이제 배우게 되고
1: 예.
0: 그런 면에서는 제가 한국에서 얻은 게 많아서 조금 더 이렇게 오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한국은 어떤 나라라는 생각이 드셔서

0: 처음에 오셨을
1: 처음에
0: 때?
1: 왔을 때는 진짜 이렇게 무식할 수도 있는데 제가 전혀 막 들은 그런 정보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뉴스 보면은 뭐 전쟁한 나라 그런 의미가 좀 강했었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면은 무슨 소리지? 막 그러지 않았는데 라고 했을 텐데 근데 이 불과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뉴스에 맨날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뭐 친구들도 약간 저한테 농담으로 너 북한 가는 건 아니지?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할 정도로 그 정도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뭐 달라졌죠 많이.
0: 그 한국하고 네팔하고 좀 문화적으로 좀 큰 차이라면 어떤 걸 느끼세요?
1: 저는 차이라기보다는 더 우리가 이렇게 교류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더 맞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한 것만 얘기하자면은 저희가 이제 집에 초대를 받으면은 빈손으로 안 가잖아요.
0: 그렇죠. 뭐라도 이제 들고 가야죠. 뭐 휴지라도 들고 가야죠.
1: 그런 면에서는 우리도 똑같거든요. 어머님이 항상 저한테 야 수잔 그래도 한국 분들이 누가 막 집에 초대하면 알지? 막 돈 없어도 뭐라도 그냥 들고 가라. 뭐 과일이라도 뭐 먹을 거라도 그냥 들고 가야 된다. 또 가면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잖아요.
0: 네.
1: 네팔도 마찬가지로 신발 벗고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뭐 밥을 먹었냐? 라는 이제 인사말을 많이 하는데 네팔도 밥이 중요하기 때문에 밥을 먹었냐라는 인사말을
0: 그렇게 하냐고. 인사해요? 아니 원래 외국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밥 먹었냐고 왜 물어보냐고 너무 이상하다고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1: 그런 것들은 조금 저는 익숙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선후배 여기는 이제 군대 문화까지 있어서 좀 선후배 챙기는 것들도 네팔도 이제 우리는 뭐 존댓말 반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0: 그래요?
1: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차이를 느꼈다라기보다는 이런 거는 좀 똑같네? 맞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다가가고 또 이제 이 나라와 또는 한국이랑 더 친근하게 이렇게 좀 다가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0: 그러네요. 문화적으로 좀 사고가 비슷한 부분이 많이
1: 비슷한
0: 있네요.
1: 비슷한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찾아보면 더 많이 나오고.
0: 그 16년 살고 나서 나 많이 한국화 된 것 같아. 한국 사람 된 것 같아. 이렇게 느낄 때가 혹시 있어요?
1: 이제 저희 엄마가 이제 한국에 오실 때마다 수찬 너 왜 이렇게 급해졌니?
0: 급해졌니? 네팔 분들은 좀 느긋해요?
1: 아직도 느긋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좀 쉬어봐. 좀 쉬어도 돼. 뭐 한 시간이라도 좀 이렇게 눈을 붙여봐 이랬는데 저는 뭐라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 돼버리고
0: 우리 사회가 좀 그런 게 있나 조급하게 지금 만드는
1: 요즘 조금
0: 게
1: 그런
0: 있는
1: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어디 가면은 뭔가 일이 안 되면은 일주일 지났는데 안 돼요 막 이러면서 또 이제 업무하면서도 기사님 결국 왜 안 됐어요 될 텐데 옛날엔 3일에 했는데 지금 왜 일주일 걸렸어요 막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네팔 사람들이 볼 때 수잔도 너무 달라졌다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빨리빨리가 있어요.
1: 그렇죠. 그거에 이제 뭐 저는 나쁘다라기보다는 좋은 점들도 있고요.
0: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성장했고.
1: 맞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좋은 것들도 있다라고 봅니다.
0: 근데 이제 좀 사회가 성숙했으니까 좀 여유도 필요하지 않을까.
1: 맞습니다.
0: 사실 한국인들이 잘 모르는 네팔을 알리는 일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계세요. 지극히 사적인 네팔. 이라는 책도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인가 봐요. 어떤 얘기들을 좀 하고 싶었어요?
1: 제가 이제 2010년도에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어디서 왔어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제가 네팔이라고 했었을 때 그분이 이제 농담으로 웃으면서 이제 팔을 보여주면서 네팔에서 왔다고?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심각한데. 저는 이제 웃으면서 그래 맞긴 하다. 네팔이긴 한데. 그렇게 이제 하셨는데 저는 이제 좀 너무 그거를 진지하게 우리나라를 모르시는구나. 아직도. 그런 이제 명량에서 받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제가 여기 있을 때는 좀 네팔을 그래도 좀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알려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네팔이라고 하면은 모든 분들이 하는 얘기는 히말라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히말라야 외에도 진짜 많은 것들이 있는데 네팔에서 그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네팔 책을 좀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또 생각만 했는데 또 함부로 이제 네팔을 제가 혼자서 알리겠다? 이렇게 다양한 나라인데

0: 예. 책 하나에 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 얘기를 또 제 경험을 얘기를 하자 하면서 네. 이제 그렇게 좀 사적인 얘기를 아. 쓴 거죠.
1: 예. 예. 그 중에서 좀 들려주고 싶은 얘기 하나만 해줘요.
0: 하나만 네. 해준다면 뭐 네. 네팔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나 이렇게 물어보실 네. 때 저는 내륙이다. 내륙인데 네. 인도와 중국 거대한 네. 그런 나라 중간에 있는 나라인데
1: 그렇죠.
0: 우리는 한 130개 그런 넘는 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는 나라다.
1: 그렇게 많은 민족이
0: 네.
1: 있어요?
0: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뭐 언어가 다르고
1: 말이
0: 생활 방식이 다릅니다.
1: 말도 달라요?
0: 말도 다릅니다. 우리가 뭐 한국에는 이제 사투리 정도 수준인데 예. 네팔은 아예 쓰는 방법, 말하는 방식, 먹는 방식, 옷 입는 방식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말을 이제 풀자면은 예. 네팔 나라를 보시면은 삼겹살처럼 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겹으로 돼 있다.
1: 오.
0: 그래서 이제 정말로 히말라야도 있고 예. 또 작은 산들도 있고 또 완전 평지도 있다.
1: 평지가 있어요?
0: 있습니다.
1: 저는 죄송해요. 네팔은 평지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냥 산악지대에 있는 줄 알았어요.
0: 아니요. 산악지대가 이제 80% 이상은 산악지대가 있는 예. 거고요. 그래서 딱 삼겹살을 이제 떠오르시면은 중국과 가까이 있는 곳은 다 히말라야인 거고요.
1: 네.
0: 그 조금 내려오시면은 한국이랑 강원도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인도로 가시면은 정말로 사파리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평지가 있습니다.
1: 이제 비로소 네팔이 네. 이렇게 한눈에 그려지는 것
0: 맞습니다.
1: 같아요.
0: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 저한테는 아 수잔 너는 히말라야 많이 다녔지? 이런 질문도 안 하게 되겠죠.
1: 예. 카트만두는 그중에 어디 있는 거예요?
0: 중간에 있습니다.
1: 아.
0: 정확히 중간에 있기 때문에 눈도 예. 안 내리고요.
1: 네.
0: 평지도 아니고 딱 중간쯤에 있었기 때문에 평지도 볼 수 있고 산도 볼 수 있고 히말라야도 볼 수 있습니다.
1: 예.
0: 네.
1: 네팔 일타강사 맞네. 네팔을 축제의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뭐
0: 네.
1: 많아요 그런 게?
0: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좀 깜짝 놀랐던 게
1: 네.
0: 사람들이 이제 빨간 날이 몇 개 있나 하면서 이제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그거 뭐 하는 거지 했는데 아 쉴 수 있는 날들이 별로 없구나.
1: 예.
0: 근데 네팔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족들이 많기 때문에 그 민족 간의 그런
1: 아~
0: 고유한 그런 문화들이 많기 때문에 또 존중해야 되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다 이제 쉬고 또는 그런 문화를 즐기게끔 해줘요.
1: 아, 백몇십 개 민족인데 그거 다 챙기려면 만만치 않겠는데요?
0: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네팔에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네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선장할 수 없는 이유는 365일 다 축제였기 때문이다. 축제를 지내느라 또 열심히 그 축제를 하느라
1: 예.
0: 이분들은 이제 뭐 발전 이런 거는 신경 안 쓴다. 그냥 오늘 먹고 축자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어느 민족은 챙기고 어느 민족은 안 챙길 안 돼, 수가 없기
0: 예,
1: 때문에
0: 그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1: 예.
0: 네.
1: 이 책에 네. 그 지극히 사적인 네팔에 우리 아내분이 쓰신 부분도
0: 네네 네. 이번에 예. 좀 추가가 있었습니다.
1: 들어갔다는데.
0: 네. 네.
1: 네팔의 대가족 문화에 부인께서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다고
0: 네.
1: 어떤 부분입니까?
0: 이게 충격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한국도 뭐 70년대 80년대 때는 이제 뭐 공동체가 너무나 잘 이루어졌고
1: 네.
0: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아기 하나 키우는데 온 동네가 도와준다라는 말들이 네팔에서는 아직도 이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1: 아.
0: 그래서 이제 갔는데 갑자기 저희 결혼식을 이제 가게 되었는데 거의 뭐 한 100명 넘게 우리 가족들이 이제 다 인사하러 왔는데 다 뭐 그냥 삼촌이고 다 뭐 그냥 친척이고 누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래서 이제 충격을 받았던
1: 가족이 너무 많아서
0: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챙겨야 되는 가족들도 많기 때문에 선물만 해도 이제 뭐 30개 40개 넘게 이제 챙겨가니까 와 이거 어떻게 기억을 할 수 있겠냐
1: 예.
0: 네, 그런 면에서 조금 이제 충격을 받았던 것 같고요. 뭐 좀 좋게 받아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몇십 년 전까지는 대가족이 많았단 말이에요.
0: 그렇죠.
1: 점점 핵가족
0: 네.
1: 되고 그렇게 됐지만 근데 우리나라의 이런 대가족 문화와 네팔의 대가족 문화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0: 저는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 네.
0: 1988 뭐 이런 거를 봤을 때도
1: 네.
0: 너무 막 저랑 맞는 것 같고
1: 오.
0: 그리고 그런 얘기 요즘 사람들한테 하면 아 수잔 너무 먼 그런 사람 같아 막 보수적인 거 아닌가 라는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1: 예.
0: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장을 한다 하면은 막 뭐 깍두기 만들었다 하면 이렇게 옆집 가서 막 다 이제 나눠주고 그랬는데
1: 네.
0: 네팔도 비슷하거든요. 아직도
1: 아.
0: 그래요. 저희가 막걸리 오늘 만들었는데요 이러면서 막 옆집 가서 막 다 돌리고
1: 예.
0: 또 옆집에서는 또 이제 빈 그릇을 돌리면 안 된다고 라고

0: 하고 거기다가 뭐 뭐라도 이제 올려서 또 주고.
1: 진짜 비슷하다. 네,
0: 진짜 예.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1: 네. 근데 네팔 가족들은 사실 간섭은 안 한다면서요?
0: 네, 맞아요. 이게 그 문화가 아직도 살아있고 그렇게 130개 넘는 가족들이 또는 이 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갈등 없이 살 수 있는 게 그게 핵심인 거죠. 아. 그래서 이런 거죠. 저는 네팔을 설명하라라고 하면은 저는 이런 말을 쓰거든요. 섞이지 않지만 밀어내지도 않는 사람들.
1: 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네요. 그렇죠. 네,
0: 그러면은 저는 뭐 우리 민족은 뭐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 그럴 수 있어요. 아, 안 먹어도 됩니다. 근데 또 제가 안 먹는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또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돼지고기를 먹는 가족들이랑 즐기면 된다. 그거를 이제 또 간섭을 안 하는 거예요.
1: 우리 집안은 옛날 같으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아니 우리 집안에 시집 왔으면 우리 집안의 법도를 따라야지.
0: 그렇죠.
1: 시어머니가 이제 가려. 네. 요즘은 네. 안 그러시는데 네. 그런 거 없다는 거죠.
0: 그렇죠. 그래서 뭐 그냥 그분들은 그렇게 사는 거래. 뭐 우리가 간섭 안 하면 되지. 우리는 이렇게 사니까.
1: 그럼 부부 갈등 이런 거 별로 없겠어요?
0: 아예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있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뭐 종교를 갖고 또는 뭐 음식을 갖고 또는 사람의 이제 배경을 갖고는 우리는 뭐 이렇게 간섭을 하지 않고 자별을 하지 말자라는 게 좀 최우선인 것 같아요. 네팔 사람들한테는.
1: 네. 행복지수 얘기할 때 네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0: 네, 맞아요. 뭐 부탄이라든지 방글라데시 네. 또는 네팔 뭐 빼놓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네,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다라고
1: 실제로
0: 얘기합니다.
1: 그런 것 같아요?
0: 저도 봤을 때는 뭐 카트만두나 이렇게 근도시들은 아직은 뭐 조금 이제 많이 도시화가 되기 때문에 점점 이제 뭐 한국이랑 비슷해지고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근데 조금만 이제 도시를 벗어나고 뭐 자연 속으로 가게 되면은 스스로 그냥 행복해지는 느낌?
1: 예. 네,
0: 거기 있는 분들만 보면은 매일같이 저보다 되게 가난하게 살고 있다라고 해도 해외에서 웃고 있는 거를 보면은 너무 거기서 이제 이 행복 지수라는 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가진 게 없지만 항상 뭐 행복하고 항상 내가 가지는 거에 만족하고 이런 것들이 그 네팔 사람들의 사는 방식이다. 그래서 행복 지수도 네. 높아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저는 네팔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네. 배려하는 그 문화가 네. 오늘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수잔 씨는 앞으로 한국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세요?
0: 저는 이제 뭐 늘 해왔던 그런 뭐 네팔과 한국의 그런 이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뭐 네팔을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재미있는 문화 또는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 통해서 조금 더 풀어주고 싶고요.
1: 네.
0: 또 한국에 와 있는 네팔 사람들을 또 이해하고 네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려면은 이런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 네.
0: 그런 면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다 하겠다라고 이제 다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 네.
0: 이제 앞으로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와서 뭐 경제 활동 또는 여기 적응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제 2세가 또 이제 나왔잖아요.
1: 네.
0: 그분들이 이제 그래도 조금나마 편안하게 좀 살 수 있는 그런 뭐 한국 살 수 있는 그런 네팔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하겠다.
1: 네.
0: 그런 말 드리고 싶습니다.
1: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너무 감사합니다. 네.
1: 네. 제가 한국에서 16년째 생활하고 있죠. 지극히 사적인 네팔 책을 통해서 네팔 문화를 알리고 한국과 네팔 사이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수잔 샤키와 씨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상권은 오후까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새벽부터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오전부터 부산 울산과 경북 동해안, 북동 산지에 비가 시작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5에서 20mm, 부산 울산과 경북 동해안 북동 산지에 5mm 안팎입니다. 경북 남동 내륙과 경남 동부 내륙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5도, 전국이 10도에서 20도,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전국이 23도에서 28도입니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에서 15도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있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도와 강원 내륙, 충청권,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9.2도, 현재 습도는 71%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군이 지난 21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원 합동참모차장은 오늘 지뢰 폭발 원인은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차장은 최종 조사 결과 우리 군의 피해 원인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판정된다면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정상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이 북한군 지뢰에 의해 부상을 입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으며 우리 군은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측과 외교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외교부가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대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박윤주 1차관이 안드리 베슈킨 대사 대리를 초치해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조 대법원장을 증인 명단에 넣었다고 반발했고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오늘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의 조작 수사 여부를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특검법 처리를 검토하며 당 안팎과 논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공소 취소 권한을 뺀 특검법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조작 여부를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는 뜻을 비치면서 민주당도 특검법 처리 논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고 유경수 여사 저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의 내용이 표현의 자유로 정당화될 수 없는 역사 왜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SNS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건드리면 고소고발 당하는데 박정희 대통령 모욕은 표현의 자유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2002년 박근혜 전 대통령 방북 당시 김정일이 유교사 시해 사건에 사과했는데도 좌파들은 이런 영화를 만들며 표현의 자유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이 영화가 고 박정희 대통령이 사건의 배후인 것처럼 묘사한다며 유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은 폐륜 행위이고 역사에 대한 반역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권 노사가 내년 4월부터 은행 점포 영업 시간을 30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금융산업 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와 금융산업 사용자협의회는 오늘 총액 임금 3% 인상과 은행 영업시간 30분 단축, 주 1시간 범위에 자율 출근제 신설 등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내년 4월부터 은행 점포 개점 시간을 현행 오전 9시에서 9시 30분으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점포 문을 닫는 시간은 오후 4시로 유지됩니다.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여자 단식과 복식에서 우리 선수들이 나란히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안세영 선수는 오늘 열린 여자 단식 준결승에서 중국의 천위페이에게

0: 2-0 완승을 거뒀습니다. 안 선수는 세계 랭킹 3위인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와 내일 결승전을 치릅니다. 배드민턴 여자 복식에서도 지난 아시안게임 은메달 리스트인 세계 2위 이소희, 백하나조가 준결승에서 일본을 2-0으로 꺾고 결승에 안착했습니다. 이소희, 백하나조는 세계 1위인 중국의 류성수, 탄닝주와 금메달을 놓고 맞붙습니다. 날씨입니다. 밤사이 남해안과 제주에는 흐리고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내일은 강원 동해안에 5에서 20mm, 부산과 울산, 경북 동해안에 5mm 안팎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5도 등 전국이 오늘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국이 23도에서 28도로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승현이었습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안녕하십니까? 이영호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오늘과 내일 진행을 맡게 된 오늘 밤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어느덧 9월도 이틀이 남은 가운데 10월부터는 달라지는 제도들이 있죠. 청년 전세대출 지원 연령이 확대되고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도 완화되고 일부 행정 서비스는 개선됩니다. KTX 등 철도 승차권의 예매 가능 기간은 확대되는 반면에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의 교통비 부담은 증가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미리미리 알아두면 좋을 10월에 달라지는 변화들은 이 작가의 뉴스 한입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후 뉴스픽에서는 추석 연휴를 마친 정치권의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금철영 기자의 월드 인사이트에서는 지난주에 열린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을 꼼꼼하게 분석하겠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지식 충전소 오늘 밤 일라디오 9월 28일 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0: 네, 오늘 밤에 꼭 알아야 할 뉴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픽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자, 오늘 국제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거부 문제와 관련해서 긴급 현안 질의를 했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1: 네. 일단 국회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0: 네.
1: 조 대법원장을 불러서 대법관 재재청을 거부한 이유 등을 직접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사법부 권한 침해라고 반발하며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라고 맞섰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고성이 오가는 공방이 있었는데 공방 끝에 국민의힘은 회의장에서 퇴장을 했고 법여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사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일반 증인으로 채택이 됐지만 불출석 의견서를 냈고 관례에 따라 피감기관장 자격으로만 국감장에 출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후에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재청 거부와 업무 추진 및 문제 등을 놓고 집중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이 노 행정처장은 조 대법원장에게 여러 가지 의견을 냈고 재재청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돼 있었다며 재재청하는 방안으로 추천위를 새로 꾸리거나 기존의 대법관 후보 중에 내는 것까지 여러 방안을 모두 검토해 조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재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의견을 격노하며 묵살했다라고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거짓말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화를 내신 적도 없고 또 저희 측이 행정처에서 어떤 특정한 의견을 대법원장님께 보고 드린 적도 없다 이렇게 말하며 부인을 했습니다.
0: 네.
1: 다만 노 처장은 조 대법원장 업무 추진비 오기는 인정하고 사과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조 대법원장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 방배동 레스토랑 조창 간담회에서 38명을 대상으로 업무 추진비 115만 원을 지출했다라고 적혀

0: 적혀 있는데 보니까 이 해당 식당은 예, 방이 최대 19명까지 수용 가능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노 처장은 예, 이 그야말로 인원 부풀리기 그런 의혹이 불거지자 기획재정부 작성 원칙에 따르면 참석 인원을 기재하지 않는데 국회 측에서 실제 참석한 인원을 알려달라고 해서 담당 실무자가 임의로 기재했다고 한다. 죄송하다. 이렇게 네.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1: 저도 업무 추진비 써봤는데 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0: 그렇습니다.
1: 네. 네.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재재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나 기준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기대야 하는 건지 아니면 대법원장이 내년에 이제 임기 만료인데 이때까지 공석 상태로 둬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요?
0: 네. 이게 지금 상황이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사실 법관들 사이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추천위를 다시 꾸려 이 재청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을 거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었어요.
1: 예.
0: 그런데 한 달여 만에 침묵을 깬 조 대법원장의 입장은 청와대의 요청에 헌법적 근거가 없어서 응할 수 없다라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법관 인선에 관한 후속 조치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도 후속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맞서면서 지금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 대법원장이 협상에 물꼬를 트기보다는 법리 다툼으로 끌고 와 버티게 도입한 모양새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양측이 한 발씩 물러나지 않으면 이런 대치 상황은 풀릴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까지 대법관 공석 사태가 계속될 거다 이런 전망마저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법조계에서는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는 상황을 막아야 된다.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새 추천위를 꾸려서라도 후속 절차를 밟도록 협의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1: 예.
0: 한편 조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할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1: 네.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0: 네.
1: 자,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이 오늘 국회에서 여야 대표들과 면담했죠.
0: 네, 강 장관의 취임 뒤 첫 국회 방문이었는데요. 비무장지대, 그러니까 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의 지연 조사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라 여야 대표들과의 만남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여야 대표 모두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지만 방점은 선명하게 갈렸는데요.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강 장관과 만나 이 문제에 다른 것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게 아니고 안보와 군의 안전 차원에서도 철저하고 투명하게 잘 조사되길 바란다라고 당부를 했고 반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북한이 새로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라면 명백한 침략 행위다.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강 장관이 북한 지뢰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지적한 걸로 풀이가 되는데요.
1: 예.
0: 이런 발언들에 대해 강 장관은 초심을 잃지 않겠다며 적에게는 가차 없고 국민 여러분께는 사랑받고 승리하는 국군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야 대표와 회동한 다음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 장관은 일부러 늦게 하거나 은폐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늑장 대응 지적을 일축을 했고 또 강 장관은 애초 군의 현장 조사를 29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장 조사는 유엔사와 합동참모본부 그리고 현장 부대가 다 상황 평가를 해서 실시하는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야권의 사고 축소 은폐 의혹 제기와 늑장 대응 비판에는 그렇지 않다. 군이 어떤 걸 은폐할 수 있겠냐. 투명하게 진행해 갈 거다. 일부러 늦게 하거나 은폐하거나 그런 건 분명히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이렇게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강 장관은 사고 현장에 있던 장병들이 북한군의 목함 지뢰를 목격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목함 지뢰가 아니다라는 진술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이제 북한제 목함 지뢰는 우리 군이 사용하는 대인 지뢰보다 폭약이 7배나 많고 폭발력도 5배 이상 강해서 사람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 예.
0: 국민의힘은 군의 초기 대응과 현장 조사 지연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민주당은 야당이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군의 안전조치까지 정쟁하고 있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 네. 자, 그래서 관련해서 내일 국회에서 여야가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면서요?
0: 네. 김민석 대표와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이 지금 민주당 또 이제 다른 야당 국방의 위원 등

0: 또 김민석 대표, 폭발 사고 현장을 점검하면서 합참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합참을 향한 질의를 통해 북한 눈치를 보며 사고 조사를 지원하고 있다는 야권의 공세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현장 점검에 국방위 소속인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참석을 했지만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정시 쇼다라고 비판하면서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당초 오늘 오후 6시 국방위 전체회의 개최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내일 개최를 제안하면서 현안 질의 일정이 내일 오후로 잡혔습니다.
1: 예.
0: 이런 가운데 조금 전에 합참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 DMZ 폭발 원인이 우리 군의 지뢰는 아닌 것으로 추정되고 폭발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북한 내설 지뢰로 최종 판정이 되면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경고를 한 그런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북한의 지뢰가 우리 군을 부상당하게 만든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런 의심은 이런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다. 또 군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최종 판정을 해봐야겠지만 현장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북한의 지뢰에 의한 우리 군의 피해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예.
0: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내일 현안 질의를 통해 현장 조사 지연 경위 청와대와 국방부 합참 사이의 보고 지시 이 상황 또 군의 북한 목함 지뢰 목격 증언 확보 시점 불발 지뢰 보고 시점 북한군 접근 가능성과 북한 지뢰 가능성 이걸 따져 물을 계획인데요. 현안 질의 결과에 따라 청문회와 국정조사 추진 여부도 검토하겠다. 이게 국민의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다음 소식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요즘 정부의 국정 현안을 맹 비판하면서 전국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최근 한 의원의 조기 복당 얘기도 나오긴 했는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랑 사이가 안 좋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단호한 입장이라면서요.
0: 네. 한동훈 의원은 지난 인사청문 전국에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등을 제기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 최근에는 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국방부 앞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외교안보 분야로 활동 반경을 넓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의 복당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 사건이 한 의원의 복당을 가로막는 큰 문턱 중 하나로 꼽히는데 국민의힘은 지난 1월 이 당원 게시판 사건을 이유로 한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를 확정한 바가 있고요.
1: 예.
0: 현재 경찰은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 결과 좀 봐야 될 것 같고
1: 네.
0: 또 국민의힘 당규상 절차로 남아 있는데 제명된 당원은 원칙적으로 5년 동안 재입당이 제한되고 이 기간 안에 다시 당으로 돌아오려면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결국 한 의원의 복당 여부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현 지도부의 판단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장 대표는 현재 한 의원의 복당에 거리를 두고 있는데 지난 25일 장 대표 뭐라고 했냐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당원 게시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복당 문제 자체를 언급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1: 예.
0: 여기다가 당내 분위기도 복당론에 우호적이지만은 않은데요. 친한동훈계는 한 의원의 대여 공세 능력을 앞세워 복당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당권파에서는 특정 인물의 개인 플레이보다 당 전체의 팀플레이가 중요하다라는 견제성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당 중진들을 중심으로도 한 의원의 복당이 당내 갈등을 다시 촉발할 수 있다는데 부담을 느끼는 기류가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1: 네.
0: 차기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1: 그렇죠.
0: 한 의원이 복당할 경우 당내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이 향후 공천과 총선 체제 정비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한 의원의 복당을 계기로 계파 간의 주도권 다툼이 재현될 경우 당내 전열 정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자, 법률권 소식으로 가겠는데 최근에 갈등이 종종 보이잖아요.
0: 네.
1: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이번에는 연대와 통합 문제를 두고 일종의 신경전을 벌이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이제 범여권에서 정치개혁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원탁회의 참여 여부를 놓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진실 공방까지 있었는데요. 민주당 대통합 추진단 진보연대분과위원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 오늘 당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번 주 후반쯤에 원탁회의 첫 회의를 비공개로 할 거고 다룰 의제도 대체로 정리되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진 의원은 추진 과정에서 아쉬운 점을 언급하며 혁신당 연대분과위원장인 민주당 이해식 의원을 통해 연석회의에 함께했으면 좋겠다라고

0: 혁신당에 제안을 했는데 예. 거부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 또 이해식 의원 역시 야5당 원탁회의 때 논의됐던 것들이 상당 부분 실천되고 있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의 경우 늦은 측면이 있지만 김민석 대표가 의제로 던져서 혁신당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나오는 것을 기대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적극적하고 있는데 혁신당이 좀 거부하고 있다. 좀 수동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 예.
0: 하지만 혁신당은 이 진성준 의원 등의 관련 입장에 대해 사실관계가 다르다라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박병원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 이 이해식 의원이 저희 당에 연락해 10월 2일쯤 진보당 등과 공개회의를 하는 자리가 있는데 참석할 수 있냐고 연락이 온 것은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 당과 얘기하고 있던 테이블 자리도 아니고 그 자리에 마치 사진 찍으러 가는 것처럼 참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대선 전에 있던 원탁회의를 재소집하는 형태로 만나는 게 어떠냐고 역제안했다면서 만남을 거절했다는 뉘앙스로 보도되고 있는 거 굉장히 유감스럽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초에 잡힌 원탁회의 사진 찍고 밥 먹는 퍼포먼스로 그쳐서는 민심을 되돌리긴 어려울 거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1: 네. 자, 청와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또 한국 정부와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 이렇게 밝힌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해서 비판에 나섰죠.
0: 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23일 유엔 총회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은 SNS 메시지를 통해서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했다. 많이 아쉽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쪽에서는 비밀 유지를 약속하지 않았다라고 반박을 하는 등 진실 공방 양상이 빚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가 다시 비공개 합의가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우크라이나 측에서도 이걸 요구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정부가 한국 송환 시 다수의 자국 포로와 교환할 기회를 포기했다는 우크라이나 내부의 비난 여론이 나올 수 있는 등 매우 민감한 사안이니까 이제 한국 송환 사실을 비공개하자라고 보완을 요구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1: 예.
0: 그리고 또 오늘 외교부는 박윤주 1차관이 안드리 베슈킨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대리를 외교부로 초치해서 북한군 포로 송환 관련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했는데요. 박 차관은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거짓 사실을 발표한 것은 양국 정부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양국의 우호관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면서 재발 방지를 촉구했는데요. 여기에 대해 베시킨 대사 대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주의 깊게 들었고 이걸 우크라이나 본국에 정확히 보고하겠다고 밝힌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이어갔는데 장동혁 대표는 이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숨겨야 할 이유가 있다면 김정은의 불편한 심기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1: 예. 자, 오늘 뉴스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정우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0: 국제 뉴스를 속살까지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금철영 기자의 월드 인사이트. KBS 국제부의 금철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미국 워싱턴을 국빈 방문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는데요. 11년 만에 미국 국빈 방문이 갖는 의미와 시사점이 어떤 걸까요?
1: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시진핑 주석의 워싱턴 국빈 방문, 2015년 9월에 첫 국빈 방문을 했으니까 11년 만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권 이후로는 여섯 번째 미국 방문입니다. 그런데 두 정상이 직접 만난 그 횟수를 최근 그 1년 사이로 압축해서 보면요. 벌써 세 번째 만남이죠.
0: 예.
1: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만났고, 그 다음에 올해 5월에 베이징에서 만났고, 그리고 그렇죠. 이번에 이제 워싱턴에서 만난 거죠. 올 11월과 12월에도 각각 그 APEC 정상

0: 정상회담과 G20 정상회담에서 만나게 돼 있으니까
1: 네.
0: 무려 5차례의 만남이 이어지게
1: G2가 이렇게 자주 만나는군요.
0: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그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문에서 이례적인 그 모습이 연출됐었죠.
1: 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앤드루스 공군기지까지 직접 나가서 시 주석을 맞은 겁니다. 보통 외국 정상이 방문하게 되면 그 외교부서의 차관급 인사 정도가 나가서 공항에서
1: 그렇죠,
0: 영접을
1: 그렇죠,
0: 하는데
1: 보통.
0: 정상이 직접 나가는 것은 네. 매우 이례적이죠. 물론 미국에서도 1962년에 당시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그 영국의 맥밀런 총리를 직접 맞이하기 위해서 나간 적은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수십 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죠. 2008년에 부시 대통령이 그리고 2015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 교황을 영접하기 위해서 공항을 나간 그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외국 정상을 영접한 것은 1962년 이후 처음이다.
1: 예.
0: 그만큼 파격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 예.
0: BBC가 트럼프 이익이 들어서 어느 정상보다도 환대한 그 이번 그 시진핑 주석의 그 워싱턴 방문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도 이런 배경이라고 할 수
1: 예.
0: 있겠습니다.
1: 심지어 비행장이 좀 기다리는 모습까지 보일 정도니까 대단하더라고요.
0: 한 시간 전에 나갔다고
1: 예.
0: 하니까요.
1: 아무튼 시 주석이 극진한 환대를 받은 건데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성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무역 분야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 예.
0: 일단 무역 휴전 어떻게 보면 관세 전쟁이죠. 그 관세 전쟁을 잠깐 멈추게 하는 무역 휴전을 두 달 올해 원래 11월까지가 그 기한이었는데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 10일까지 연장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번 베이징에서 합의했던 미중 무역위원회 그리고 투자위원회를 이제 본격 가동하자 이런 그 약속을 했습니다. 현재 그 미국이 중국 측에 파는 그 물건이라고 한다면 농산물, 수산물,
1: 네.
0: 그다음에 목재품, 그다음에 의료기기가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중국에서 미국이 사오는 것은 뭐 소형 가전에서 장난감, 그다음에 그 장식품에 이르는 대다수의 생활 필수품, 소비재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부분에서 서로 관세를 상당 부분 상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서 낮추자 이런 데 동의를 한 거니까
1: 네.
0: 무역 전쟁의 수위도 많이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중국이 내년과 내후년 2년에 걸쳐서 미국산 석탄을 각각 최소 1천만 톤 이상 수입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으니까 무역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예.
0: 둘째는 그 안보 위기 관리 분야에서 특히 뭐 마약 분야 펜타닐 단속 같은 수출 통제 분야에 있어서도 양국이 사실상 입장이 많이 갈렸었는데 어느 정도 의견이 좀 접근을 했다
1: 네.
0: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대를 모으긴 했습니다만 AI 대화 채널을 한번 마련해 보자 이런 얘기까지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좀 그 뒤에 더 구체적으로 언급드리겠습니다만
1: 네.
0: AI 분야에 있어서 사실 물꼬를 텄다 이런 어떤 그 성과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타협이 가능한 이유 그를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두 정상 모두 현재 무역 전쟁이라든가 패권 경쟁을 강화시킬 만한 유인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1: 네.
0: 그리고 중국 역시 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제20기 5차 전체회의 우리가 줄여서 5중전회라고 부르는 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에게는 왜 이 당대회가 중요하냐면 최근 중국군 2인자인 2인자로 불렸던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9월 21일자로 당적과 군적이 모두 박탈됐죠.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군부 내에서 시진핑에게 맞설 수 있는 그런 주요 인물이 공식적으로 완벽하게 숙청됐다는 것이
1: 예.
0: 대내외에 알려진 것인 만큼 어떻게 보면 중국 공산당 내 그다음에 군부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동요를 이런 당대회를 통해서 좀 막고 건재를 과시할 수 있는
1: 네.
0: 그런 어떤 이벤트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도 정치적으로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다음에 시진핑 중국 공산당 서 기장이자 중국 국가 주석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좀 맞아떨어졌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서로에게 상당히 필요한 만남이었군요.
0: 그렇습니다.
1: 예. 그런데.

0: 네, 지금 설명을 듣고 보면은 성과가 참 괜찮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일컬어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요란했던 것과 달리 좀 내용이 별로 없었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1: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그 양측 그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의 어떤 접점 잡기가 좀 더 절실한 것이 안 하느냐 그런 이제 분석과 예.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아. 일단 무역 휴전 두 달 연장이라는 것은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됐던 것보다는 조금 적은 기간이죠.
0: 네.
1: 뭐 1년을 연장한 것도 아니고 두 달이니까 아마 일단 급한 불은 끄고 11월과 12월에 어차피 또 만나니까 그때 가서 성과 한번 내보자. 아마 이런 취지의 합의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CSIS 같은 싱크탱크에서는 경제 분야의 목표에 비하면 달성한 결과는 좀 미미했다.
0: 네.
1: 극히 낮은 수준이었다. 이렇게 아주 촌평을 내놓는 그런 그 전문가들도 있었죠. 다만 말씀드린 대로 완전한 빈손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무역 분야에서의 어느 정도의 서로 관세 전쟁의 수위를 낮추기로 한 것.
0: 예.
1: 그리고 두 정상이 연내 두 차례 더 만나기로 합의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11월에 APEC 그 정상회담은 중국 선전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중국을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되는 것이고요.
0: 네.
1: 그리고 12월에 G20 정상회의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또 미국을 방문하게 되는 것이죠.
0: 예.
1: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어느 정도 자 우리가 여유가 있으니 이번에는 급한 것부터 먼저 해결하자. 좀 정치적으로 서로 좀 타협을 볼 수 있는 부분에서 좀 교집합을 찾지 않았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0: 예, 아까 잠깐 말씀하신 AI 관련된 내용은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 CEO들이 AI 속도론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AI 대화 체제를 지금 AI의 패권 경쟁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만들기로 한 거죠.
1: 그렇습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도 사실 기대를 좀 모았었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엔트로픽의 그 CEO인 다리오 아모네이 이번 달 12일 기고문에서 AI 모델이 사실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를 내놓으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었죠. 속도 조절론을 그 주문을 했고 여기에 네. 샘 울트먼, 일론 머스크, 근데 허서비스 같은 그런 어떤 AI 그 창시자들, CEO들 또 동조를 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모았었죠. 물론 그 트럼프 대통령 뭐 이거는 AI 패권 경쟁을 하는데 속도 조절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취지로 그 냉소적으로 대답했고
0: 예.
1: 뭐 중국 측의 반응도 이거 패권 경쟁에서 속도 조절하면 중국만 손해보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냉소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큰 기대를 모으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이제 그냥 협의체를 한번 구성해보자라는 얘기 정도가 물꼬를 텄다라는 그런 의미 에 머무는 것이 아니냐 이런
0: 네.
1: 그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0: 예.
1: 다만 이번에 그 양국 정상이 인공지능 이런 그 표현 대신 그 초지능이라는 그런 그 어떤 용어 중국식 용어라고 할 수 있죠.
0: 초지능이요.
1: 네. 그래서 그 이 그 초지능 관련해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관련 사고죠. 관련해서 사고가 나게 되면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자. 마치 미소 냉전 시기에 핫라인이죠. 핵무기 경쟁을 하던 시기에 서로 상대방의 공격징으로 잘못 판단해서
0: 예.
1: 핵 버튼을 누르면 안 되니까
0: 그렇죠.
1: 핫라인이 가동됐던 그런 전례를 떠올리면서 소통 채널을 만들자. 요 정도까지의 그런 그 의견 일치를 봤다라는 것은 그냥 작은 성과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개발 속도를 늦추자는 것은 전혀 그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지금 AI가 인간의 통제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경고가 나온 상황에서는 조금 미흡한 논의가 아니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난 5월의 미중 베이징 정상회담과 비교해 볼 때 이번 정상회담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1: 일단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보면 패권 경쟁의 상대라고 규정하기보다는 이제는 그 얘기가 가능한 협력과 공생의 상대라는 그런 그 뉘앙스의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건설적인 전략적 안정관계를 그

이루어 나가자라는 그런 선언과 함께 존중, 그 다음에 공정, 대등, 그런 이런 표현들이 추가가 되면서 강조가 됐습니다. 이게 중국 측이 많이 그 바랬던

0: 중국의 그 명망 있는 그런 기업들의 CEO들이 함께 동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1: 네.
0: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어떤 외향적인 모습만 보더라도 이번이 경제 분야에서의 어떤 적극적인 어떤 양국 간의 절충점을 찾기보다는 정치적인 측면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게 아니었냐라는 방증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1: 그렇겠군요.
0: 네.
2: 자, 그리고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한반도에 대한 의견도 주고받았는데 정작 백악관 설명 자료에는 북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제외돼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가 하고 싶어하는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둔 건가요?
0: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분석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2: 예.
0: 일단 이번 성과가 외화 내빈이라는 그런 그 냉정한 어떤 그 분석들이 많죠. 그 내용 내실 없는 어떤 그런 형식에 치중한 그리고 어떤 의전에 치중한 이런 그 분석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런 북한 관련한 내용 때문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번에는 양국 간의 공동 성명이 없었습니다. 지난 5월에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한 베이징에서의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2: 네.
0: 공동 성명이 없었고 이번에도 공동 성명이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설명 자료만 있었던 것이죠. 백악관에 공동 성명이 없다라는 건 합의한 내용의 강제성. 이 사실상 문서상의 강제성이 없다라는 그런 방증이기도 한 것이죠.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는 5월에 그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약간 퇴보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는 그 당시 백악관 설명 자료에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라는 문장이 있었죠. 물론
2: 네.
0: 북한은 아주 격렬하게 이에 반발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번에 나온 백악관 설명 자료에는 비핵화라는 그런 언급은 일체 없었고 러시아, 북한, 이란 등 글로벌 현안을 논의했다라는 정도의 문장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5월의 미중 정상회담보다도 뭐 비핵화라는 문구가 빠지고 또 구체성이 좀 결여됐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올 만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북한의 격렬한 반발을 염두에 두고
2: 예.
0: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 이유다라고 하겠습니다.
2: 예. 자 그러면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0: 일단 한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그동안 패권 경쟁, 무역 분쟁이라는 어떤 수식어로 미중 관계를 우리가 바라봤다면 이제 경쟁은 지속되되 이 경쟁이 어떻게 보면 그 갈등과 그 대립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미중 간의 관리 체제가 가동됐다. 이 정도로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0: 결국 G2 간의 셔틀 외교 국면이 벌써 올해 그 한 1년간 5차례 이루어지게 되는 셈인 만큼 미중 간의 대화 채널이 원활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2: 예.
0: 다만 그 우리 그 한반도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과 관련된 외교 안보적인 문제가 그 미중 정상 간의 본격적인 대화 채널에서 어느 정도 다뤄질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들을 파악하거나 그림을 그려볼 수 없는 단계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습니다.
2: 네.
0: 특히 AI 또는 북한의 그 비핵화 문제 이런 것들이 테이블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국제적으로나 또는 외교 안보적으로 대한민국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을 우리가 스스로 이제 본격적으로 미중 양자 간의 테이블에서 우리의 이해관계가 그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험대에 올랐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 예.
0: 대한민국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어떤 자강의 역량을 그 확보해 나가고 늘려가야 된다라는 그런 시사점을 얻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짧은 휴전 기간이 언급되긴 했습니다만 그만큼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내년 1월 10일까지로 무역 분쟁의 휴전이 연장되기는 했습니다만 두 차례의 그 여러 가지 정상회담이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미중 간에 미중이 다시 강경 모드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0: 답이 없는 것이죠.
1: 그렇겠네요.
0: 그리고 지금 중요한 두 가지, 두 개의 전쟁.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도 아직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 예. 않습니까? 그런 한반도의 그 외교적 안보적인 그런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들이 이번에 심도 깊게 논의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대한민국으로서도 예의주시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보여준 회담이 아니었느냐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드린 대로 AI 관련한 사안입니다. 사실 냉전 시대의 강대국들이 핵무기를 그 개발을 하면서 개발을 완료한 5대 강국이 진입 장벽을 세웠죠.
1: 네.
0: 다른 나라들은 이제 비확산 체제를 NPT라는 비확산 체제를 가동시키면서 핵을 개발하지 못한 다른 나라들이 핵을 더 이상 개발할 엄두를 못 내도록 하는 그런 강력한 어떤 장벽을 세우는 그런 체제를 세운 것이죠. 지금 AI는 미국과 중국이 각각의 필요성 때문에 진입 장벽 없이 개발이 우선이기 때문에 속도 조절하자는 그 개발론자들의 그런 경고성 제안도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1: 예.
0: 자, 그렇게 된다면 한국도 강대국들이 AI를 선점하고 개발을 완료한 뒤에 그 어떻게 보면 비확산 체제, NPT 체제 같은 강력한 진입 장벽을 세워놓게 되면 소버린 AI, AI 주권을 확보하는 것을 그 성공시키지 못하고 어느 정도 AI를 개발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강력한 진입 장벽 체제에 직면할 수도 그 있다라는 것.
1: 예.
0: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AI에 대해서도 국가적 차원의 새로운 전략과 철저한 준비 그리고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 네. 국제정세를 속살까지 들여다보는 월드인사이트. 지금까지 KBS 국제부 금채룡 기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바쁘게 지나간 하루.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0: 오늘 있었던 크고 작은 사건 사고 소식들을 한입 크기로 딱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작가의 뉴스 한입. 오늘 밤 일라디오 이병욱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추석 연휴 동안 부산 북항의 명물이 된 상어 북항이 소식 전 국민들이 매일 들으셨어요.
1: 네.
0: 이제 북항이는 바다로 돌려보내기로 했다면서요.
1: 네. 지난 18일이었죠.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나타난 뒤에 열흘 넘게 머물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국립수산과학원이 내일 오전 10시부터 북항이를 바다로 돌려보내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0: 예.
1: 근데 방법이 좀 흥미로운데요. 상어를 직접 잡는 게 아니고
0: 예.
1: 이게 선박 내척에서 물대포를 쏩니다.
0: 아.
1: 그래서 물 거품과 진동을 만들고 북항이가 스스로 먼 바다 쪽으로 헤엄쳐 나가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과거 미국에서 염습지에 고립된 백상아리를 바다로 돌려보냈던 사례를 참고했다고 합니다. 현재 북항이의 활동이나 호흡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수로가 아직 얕고 좁은 데다 실제 먹이 활동을 하는 모습도 확인되지 않아서 오래 머물수록 북항이의 체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서 바다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0: 예. 그러니까 북항이가 좀 정서적이나 실제적으로 상처받지 않게 보내려고 하는
1: 그렇습니다.
0: 것 같은데
1: 예, 예.
0: 그런데 준비한 이 물대포로도 북항이가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또 있다면서요.
1: 네. 내일 작전이 실패하면 다음 달 2일에 대형 그물망을 이용해서 바다 쪽으로 이렇게 유도할 계획인데요. 이때도 이 상어를 포획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 스스로 이동하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북항이는 이번 추석 연휴 부산에 명물이 되기도 했는데.

0: 하죠. 예. 예.
1: 이 연휴 나흘 동안 북한 친수 공원을 찾은 사람만 48만 명을 넘었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내일 방류 작업이 이루어지니까 또 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안전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열흘 넘게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북항이가 이제는 무사히 수로를 빠져나가서 원래 살던 바다로 돌아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0: 예, 북항 근처에 계신 자영업자들께 큰 선물을 주고 돌아가는 것 같네요. 예. 예. 자,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고 바로 이제 10월이 될 텐데 다음 달부터는 달라지는 제도들이 꽤 많이 있다면서요.
1: 네. 우선 기차표를 좀 더 일찍 살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KTX 그 철도 승차권의 예매 기간이 출발 한 달 전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두 달 전으로 늘어나고요. 또 연말 여행이나 행사를 계획한다면 이 훨씬 일찍 기차표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0: 예.
1: 근데 반대로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는 운임 상한이 9% 정도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모든 버스 요금이 뭐 다음 달부터 일괄적으로 9% 오른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0: 네.
1: 실제 요금은 각 지역과 업체가 상한 범위 안에서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 주거 금융 지원도 확대가 되는데요. 청년 전세 대출 지원 연령이 기존에는 만 34세 이하였는데 만 39세 이하까지 넓어지고요. 신혼부부의 전세 대출과 보금자리론도 부부 합산 소득뿐만이 아니고 부부 중에 한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추가됩니다.
0: 예,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군요.
1: 네.
0: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이용하고 있는 행정 서비스에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서요?
1: 먼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을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이 다음 달 29일부터 폐지가 됩니다. 국가가 미성년 자녀 한 명당 월 20만 원을 먼저 지급한 뒤에 비양육 부모에게 받아내는 제도인데
0: 예.
1: 앞으로는 소득 때문에 이런 지원에서 제외되는 일은 없어지는 겁니다. 또 재난 문자도 달라지는데요. 안전 안내 문자는 안전 안내 문자는 담을 수 있는 정보량을 늘려서 재난 상황뿐이 아니고 행동 요령까지 좀 더 자세히 안내하고요. 또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도 줄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는 은행 앱이 추가가 되고 주민등록 등 초본에서는 불필요한 가족관계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보다 간단하게 세대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0: 네.
1: 그래서 10월부터 이렇게 바뀌는 제도가 상당히 다양한 만큼 본인에게 해당하는 지원이나 제도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좋게 바뀌는 것이라면 홍보도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1: 네.
0: 자, 온라인에서 물건을 많이 사시는데 그 평가 그러니까 리뷰나 별점을 일단 좀 참고하게 되더라고요.
1: 그렇죠.
0: 아무리 별점 높거나 좋은 평 있는 걸 좀 고르게 되던데.
1: 맞습니다.
0: 그런데 가짜 리뷰가 이제는 AI까지 동원할 정도로 상당히 정교해지고 있다면서요.
1: 이게 예전에는 매크로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뭐 조회수나 추천수를 올리거나 아니면 가짜 계정을 막 여러 개 만들어서 별점이나 후기를 조작하는 방식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생성형 AI로 실제 소비자가 쓴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후기를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방식까지 등장을 한 겁니다.
0: 네.
1: 실제로 지난 7월에는 전국 7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가짜 후기 약 3만 건을 작성해서 19억 원가량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는 광고 업체뿐만이 아니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만든 개발사까지 가담한 것으로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온라인에서 보는 높은 별점이나 좋은 후기가 실제로는 이게 실제 소비자들의 평가인지 구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0: 예,
1: 있는 겁니다.
0: 저도 이거 보고 갔다가 맘 상한 적이 많아요.
1: 예, 실망한 적
0: 너무
1: 맞습니다.
0: 평범한데 왜 이렇게 평점은 맞습니다. 좋지? 이게 이런 경우가 있었겠군요.
1: 네.
0: 자, 그래서 국회에서는 가짜 리뷰나 검색 순위를 조작하는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법안까지 나왔다고요?
1: 네, 매크로나 뭐 대리 계정을 이용해서 검색 순위나 평점, 뭐 후기, 조회수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고요. 특히 이런 조작을 전문적으로 대신해 준다거나 뭐 매크로 프로그램이나 대리 계정을 제공하는 업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는데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0: 예.
1: 또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도 강화하는데요. 가짜 리뷰나 순위 조작을 막기 위해서 플랫폼도 필요한 조치

0: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발의된 법안 단계인 만큼 실제 시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느 범위까지 규제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자, 미국 소식인데 이거 재밌더라고요. 네. 요즘 취업 면접장에 아이스 커피를 들고 들어가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놓고 때 아닌 논쟁이 벌어진다면서요?
0: 네, 그 우리나라에서는 좀
1: 이게 상상도 안 그건 저, 거의 예. 떨어지겠다는 소리 같은데 우리 한국에서는요?
0: 근데 미국에서는 이 미국 플로리다의 한 채용업체 대표가 SNS에 올린 영상이 단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을 보러 갈 때는 아이스커피를 들고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을 한 건데. 그 이유가 너무 캐주얼해 보인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면접 전에 커피 한 잔 마실 시간도 없이 온 것처럼 보이고 면접을 중요한 자리가 아니고 오늘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 정도로 좀 가볍게 생각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컵에 맺히는 물방울이나 뭐 그 빨대를 빠는 모습, 뭐 얼음 소리 같은 게 면접관의 좀 집중력을 흐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는데 이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미국 언론에서는 아예 이걸 두고 커피 게이트,
1: 아, 야.
0: 아이스 커피 대논쟁 뭐 이런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1: 저도 커피를 하루에 엄청 많이 마신 커피 많이 알아서
0: 네.
1: 커피 마시고 싶은 심정은 알겠는데 정서적으로는 잘 안 와닿는데
0: 그렇습니다.
1: 일단 미국 얘기니까
0: 예, 예.
1: 커피 한 잔 때문에 지원자를 평가하는 게 오히려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반론도 만만치 않다면서요.
0: 이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아. 나오고 있는 의견인데 그러니까 업무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음료 하나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게 더 이상하다. 이런 반발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랜 취업난으로 구직자들이 가뜩이나 지쳐 있는데 뭐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평가하냐 이런 의견인데요. 결국 아이스커피 자체보다 그러니까 면접 과정을 바라보는 어떤 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드러난 셈인데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직장 예절과 첫인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과 또 개인의 자연스러운 모습과 아니 실질적인 업무 능력이 더 중요하다 이런 시각이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1: 예.
0: 근데 이런 논쟁이 커지자 커피 전문점이나 뭐 채용 사이트까지 SNS에서 유쾌하게 반응하면서 이 화제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에서도 채용 전문가들은 옳고 그름을 떠나 면접에서는 첫인상이 여전히 중요한 만큼 굳이 이렇게 오해받을 행동을 할 필요는 없다. 가능하면 음료는 면접장 밖에서 먹고 들어가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1: 예, 아유 우리가 문화 차이가 있어도 네. 이 정도는 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 자 이제는 정말 가을이 깊어가고 밤에는 좀 쌀쌀해지고 있거든요.
0: 네.
1: 설악산에서 올해 첫 단풍이 관측됐다고요?
0: 강원 지방 기상청이 오늘 설악산에서 올해 첫 단풍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지난해보다 나흘 빠르고 평년과는 같은 시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첫 단풍이라고 하면 뭐 나뭇잎 몇 장이 물든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기상청에서는 산 정상에서부터 전체 약 20%가 물들었을 때를 첫 단풍으로 봅니다.
1: 아.
0: 그래서 80% 정도가 물들면 이거를 단풍 절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설악산 대청봉에서 중청 일대를 보면 뭐 벌써 붉고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는데 이제 설악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가을 단풍철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20%가 첫 단풍이란 이 정보는 상당히 처음 들었고 좋습니다.
0: 네.
1: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악산 단풍이 뭐 유명하니까 가장 아름다운 절정은 언제쯤이라고 예상하시나요?
0: 평년을 기준으로 보면 설악산의 단풍 절정은 10월 중순쯤입니다. 지난해에는 조금 늦어서 10월 24일에 절정을 맞았는데 올해는 앞으로 기온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절정 시기도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단풍은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행 날짜를 뭐 미리 정해놓기보다는 실제 단풍 상황을 확인하는 게 좋은데요. 기상청의 날씨 누리라는 곳에 가시면 설악산을 비롯해서 전국 주요 산의 단풍이 어느 정도 물들었는지 사진과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부터는 단풍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출발 전에 이런 단풍 실황과 날씨를 함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1: 예, 살아가시느라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좀 단풍
0: 네.
1: 구경 멋지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욱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밤 일라디오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는 윤도현의 노래 흰수염 고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중국이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상권은 오후까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새벽부터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오전부터 부산 울산과 경북 동해안, 북동 산지에 비가 시작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5에서 20mm, 부산 울산과 경북 동해안, 북동 산지에 5mm 안팎입니다. 경북 남동 내륙과 경남 동부 내륙에는 빗방울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5도, 전국이 10도에서 20도,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전국이 23도에서 28도입니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에서 15도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도와 강원 내륙, 충청권,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8.8도, 현재 습도는 70%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작은 서점.
1: 어떤 마을이 있다. 여기가 어디인지는 특정하지 않는 게 현명하겠고 굳이 가상의 이름을 붙이지도 않겠다. 이곳에도 여러 공공건물이 있었고 크든 작든 마을이라면 의례 있기 마련인 공공건물, 정확히 말해 구빈원이 있었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오늘은 찰스 디킨스의 작편소설 올리버 트위스트의 첫 문장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부모를 잃고 구빈원에서 자란 주인공 올리버는 음식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가 문제아로 찍힙니다. 그리고 장의사의 집에 팔려가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에서 살펴보고요. 먼저 작은 서점 지기들이 골라온 오늘 이 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자, 이번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은요. 고이시 유카의 만화책 비교하고 검토하는 교열부의 쿠주입니다. 석유 책방에서 나왔는데요. 무라카미 하루키를 비롯해서 일본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책을 출간해온 출판사 신초사 사람들의 책 만드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 만화책 받고 싶으신 분들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에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1, 2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모두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샵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모바일 플레이어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어떤 책을 읽을지 고민 중이신가요? 작은 서점지기들이 고른 아주 특별한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이 책. 네, YES24의 김유리 MD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우리 다독이 문자 하나 좀 소개해드릴게요. 콩으로 오영선님, 오늘은 운전하면서 듣지 않고 집에서 귀담아 듣고 있어서 너무 좋은데 구독하고 있는 역마살 로드 소개해 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하셨어요.
1: 네. 그 아마존에서 맞아요. 고생하셨던 PD님의 솔직한 글이어가지고 네. 확실히 팬분들이 있으신 것 같긴 해요. 진짜.
0: 네네.
1: 저도 보고 역마살 로드 찾아봤으니까 네. 아마 역마살 로드 팬분들은 네. 오히려 라디오 듣고 좋아하셨을 네. 것 같긴 하네요.
0: 네. 저도 이렇게 찾아보고 굉장히 이분 참 어렵겠다. 네, 이렇게 여가 뭔가 이렇게 똑똑해. 돈을 많이 들이는 그게 느껴졌거든요.
1: 자기 돈 가지고 그렇게 투자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0: 그 열정. 이야, 대단하죠.
1: 들긴 하죠.
0: 네. 저 오늘도 뭔가 이 또 이 작가의 열정이 느껴지는 책인 것 같아요. 네. 어떤 책이죠?
1: 저번에도 뭐 휴대폰과 화살촉 할 때도 네. 약간 작가님이라기보다는 PD님 그리고 네. 실제 업무를 따로 하고 계시는 분의 글을 소개해드렸는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도 원래 작가님은 아니셨으나 네. 군인의 업에 있어서는 엄청난 탑에 계신 분의 인문 에세이인데요. 네. 책 제목은 나는 오늘도 유물과 대화하러 간다 라는 네. 책이고요. 네. 다산책방에서 지난 7월 29일에 출간된 에세이입니다.
0: 네. 네.
1: 저자분 성함이 서헌강 사진작가님이신데요. 네. 아마 저자분의 성함은 익숙하지 않아도 다독이 분들 대부분이 이 작가님의 사진을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0: 지금 표지가 종묘 사진인데
1: 네, 맞습니다.
0: 종묘를 대표하는

0: 사진이 이 사진도 있고 또 배병호 선생님이 눈
1: 네,
0: 덮인
1: 맞아요,
0: 종이
1: 맞아요, 맞아요.
0: 요 많이 인용되는 사진이거든요. 이거 찍으신 분이에요?
1: 맞습니다. 아. 이 사진을 찍으신 분이고 그리고 책 표지 사진뿐만 아니라 네. 수록된 사진들을 좀 보시면 네. 교과서에 실린 사진도 있고 뭐 박물관 도록이라든지 네. 그 국가유산청에서 발표하는 자료나 안내판에 엄청 많이 나오는 작가님 중에 한 분이세요.
0: 어머어머, 이렇게 펼칠 때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1: 그렇죠.
0: 그렇구나.
1: 그래서 네네. 이 작가님이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찍어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꽤 흘렀는데도 네. 요즘에도 1년에 6천 건 넘는 촬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엄청난 활동량과 그리고 독보적인 입지를 다지신 분이 아닐까 싶긴 해요.
0: 1년에 6천 건이요? 하루에 막 열 몇 건씩 촬영을 하신다는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0: 이 작가분 어떤 분이세요?
1: 저도 6천 건이나 찍는 분이면 사실 네. 이름부터 유명해야 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제 문화유산인 사진이라는 것이 좀 사진은 기억에 남고 좀 유물의 이름은 기억되더라도 찍는 작가는 잘 기억 못하게 되기 나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책을 쓴 작가님이니까 잠시 설명드리자면 이제 이 서은강 작가님이 유년 시절에 막내 누나가 이제 카메라를 들고 처음으로 이제 사진을 접하게 된 거죠. 누나의 카메라를 만지작거리다가 이제 점점 사진에 진심이 되신 건데 고등학생 때 처음으로 개인전을 열 정도로 네. 엄청 사진에 푹 빠지게 되셨대요. 그리고 대학도 이제 사진 전공을 하게 되셨는데 1980년대 중반 부터 사진을 쭉 찍어 오시다 보니 처음에는 이제 문화유산이 아니라 신문사를 가야 하나 혹은 또 사람에 대한 인물 사진을 많이 찍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좀 100마디 말보다 한 장의 사진이나 그림이 혹은 이미지가 강렬한 경험을 가져온다라고 다들 말하잖아요. 네. 그래서 서은강 작가님이 그런 사진의 힘을 좀 자기도 좀 발휘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을 보다 보면 저도 선생님이 썼던 그 문화유산에 대한 이야기보다 이 사진의 이미지가 너무 강렬해서 네. 확 힘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사진을 직접 보여드릴 수 없어서 정말 섭섭한데 소장 가치가 진짜 사진만으로도 100%입니다. 네. 글도 사진작가이심에도 불구하고 담담하게 네. 너무 잘 쓰셔서 특히 문화유산에 있어서 이렇게 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 싶을 정도로 꼼꼼히 잘 적으셨더라고요. 네. 한 번쯤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이 책에 수록된 사진만 해도 70여 장 정도 됩니다.
0: 제가 지금 조용한 게 책을 들여다보느라고 우와 이러면서 와 너무 책 야 이 고창의 고인돌 사진 너무 예술이다.
1: 그렇죠. 아름답죠.
0: 계속 얘기해 주세요. 저 조금 저 다 듣고 있어요 지금.
1: 네, 네 라디오를 들으실 때 좀 한 네. 번쯤 그 문화유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상상하시는 것도 재미있을 네. 것 같은데요. 이게 사진이 대체로 또 결과물로 입증되는 예술 작품이기도 해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책이 다루고 있는 건 다만 사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진이 찍히기 전에 시간들을 좀 다루고 있어서 네.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0: 아니 근데 처음에 그 사람과 다큐멘터리에 관심을 가지셨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보니까 유물 사진이 엄청 많네요.
1: 그렇죠. 이게 뭔가 삶과 예술에 관해 고민하기 어려운 나이부터 사진을 네. 쭉 찍어 오셨잖아요. 그래서 또 어른들과 선생님들이 잘한다고 칭찬하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사진을 찍어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연히 사진이 좋아서 사진작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다가 네. 대학생이 되면서 처음으로 사진을 어떻게 찍을 것인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찍어야 할 것인가 이를 고민하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회에 좀 이바지하고자 남들한테 좀 나의 재능을 좀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사회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를 지망하셨는데요. 네. 졸업한 후에 그 세미기품물 잡지사 기억나시죠?
0: 네네. 네,
1: 거기에 이제 입사하시게 되면서 문화 다큐멘터리 사진을 처음으로 찍게 되신 거죠.
0: 그러셨구나. 네.
1: 그것도 이제 다큐멘터리의 사진의 전설이 있으신데 강웅구 선생님이라고 그 강웅구 선생님의 추천으로 잡지사에 이제 입사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세미기품물은 뭔가 사회면이라기보다는 네. 좀 문화예술 그리고 네. 인간문화재에 네. 관련된 잡지였기 때문에 때문에 우리 예술들을 접하게 되면서 아, 문화 다큐멘터리 사진으로 나만의 휴머니즘을 만들어서 전달하는 네. 방법을 좀 감각적으로 익히게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조선 백자를 촬영하게 될 때 백자뿐만 아니라 백자를 만들고 썼던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네, 네, 네. 사진으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를 많이 고심하시면서 사진 촬영을 하게 됐다고
0: 조선
1: 합니다.
0: 조선 백자를 들고 있는 이 작가의 모습 보고 지금 감탄을 했는데 그쵸. 바로 그런 의미군요. 이거요.
1: 너무
0: 이거 어떻게 보여드릴 수도 없고 저도 사진들이 너무 좋은데요.
1: 인간 문화재를 찍는 모습들이 너무 네. 아름답게 잘 찍으셨더라고요. 네. 게다가 이제 재래라든지 유물, 가옥, 복식 이런 좀 유무형의 문화유산들은 가면 갈수록 시간이 이제 지날수록 우리가 사실 이렇게 사진으로나 참고자료로밖에 접할 수 없잖아요. 예. 아무래도 다 사라져가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더 완성도 높은 사진을 잡지사에서 많이 요구했다고 합니다.
0: 이제 그런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또 알게 모르게 우리 예술을 많이 접하셨을 때고 또 개인적으로도 애정과 관심이 있으셨으니까 공부를 많이 하셨겠죠. 네. 그게 보여요 지금 사진에서.
1: 사진에서 진짜 많이 느껴지죠. 실제로 그 회사를 4년 뒤에 이제 좀 나오게 되셨는데 네. 주변에서 이 열정을 다 알아보셔서 같이 일해보자는 제안을 엄청 많이 받으셨대요. 이제 박물관 학예사 본부부터 약간 정부에서 유물들이 발굴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 좀 촬영을 먼저 제안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한두 개씩 일을 프로젝트를 담당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문화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로 전향을 하시게 됐는데요. 네. 그때 나이가 20대 후반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랄까 그 어떤 책 챕터를 읽다 보면 네. 사람들이 새파랗게 젊은 놈이 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예사라든지 박물관장님들이 워낙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사진작가라고 해서 불렀더니 20대 젊은 놈이 와서 사진 찍는다. 제가 유물에 대해서 뭘 아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제 열심히 사진을 찍었는데 30년간 문화유산만 이렇게 문담아서 찍게 될지는 본인도 꿈에도 모르셨다고 합니다.
0: 대단하시네요.
1: 그리고 그 노력들 덕분에 2018년에는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포상도 받으셨다고 해요.
0: 혹시 이분이 그 조선왕릉 그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또 막 기여했던 그 작가님 그분 뭐 그럼 그분이
1: 맞습니다.
0: 아 어디서 저
1: 사진만 접하시니까 맞는데요. 사진만 접해서 아마 이름을 모르셨을 거예요. 예. 그 2009년에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되었는데요. 네. 그 프로젝트를 위한 맞아요.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왕릉의 사계절을 모든 모두 담은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작가님이 그 의뢰를 받으셨을 때는 2008년 10월이었대요. 네. 근데 그해 12월 마감일까지 프로젝트를 끝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 3개월 만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찍어야 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겠습니까? 심지어 조선왕릉이 40기여가지고 그 모든 걸 촬영하는 게 되게 불가능한 미션이었다고 해요.
0: 네, 뭐 1년에 6천 작품 이상 찍는 분이라면 가능했을 것 같아요. 가능했고 그렇죠. 이루어졌으니까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성공했죠. 네, 우린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근데 고생 엄청 하셨겠네요.
1: 그렇죠. 다행히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전부터 틈틈이 이제 개인적으로 작업해왔던 사진들과 새로 찍게 된 사진들을 좀 더 추가해서 정리해서 제출하셨다고 합니다. 책에는 그 에피소드를 읽으면 나와 있는데 눈이 아름답게 쌓이는 선정릉의 저녁 촬영 에피소드가 담겨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이 종묘 사진도 그렇고 이렇게 약간 어스름한 그 저녁 시간에 그 희미한 안에서의 불빛을 이용해서 찍은 사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조명을 따로 사용을 못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유물에.
1: 그렇죠.
0: 뭐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작업들을 해낸.
1: 또 유물을 또 보호하려고 하면 조명 센 거를 또 틀 수도 없어서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명을 사용하는 대신에 이제 선정릉 촬영할 때는 해가 지기 전에 쌓인 눈을 이용하셨다고 해요.
0: 이거 다 지금 빛을. 자연 빛을 다 이용해서 찍으신 거예요?
1: 그렇죠. 대부분 조명을 튼 거는 많이 없다고 하세요. 근데 이제 도심의 불빛이 쌓인 눈에 반사되면 엄청 환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저는 몰랐는데 그걸 순간을 포착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셨고 근데 같은 눈이라고 해도 폭설이면 그 왕릉에 있는 봉분의 형태가 뚜렷하게 제대로 살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0: 이거잖아요. 이거 지금.
1: 맞아요. 그래서 눈이 아주 살짝 동분에 너무 예쁘게 봉긋한 형태로 내리는 그 네. 찰나가 절실했는데요. 네. 그래서 그 눈이 알맞게 내린 날까지 계속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그 10분을

0: 위해서 엄청 불이 났게 달려가서 사진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1: 그걸 다 지금 계산에 두고선 순간 포착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창의성과 순발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신 분인 것 같네요.
0: 네. 그리고 저도 읽으면서 아 이렇게까지 사진 촬영을 해야 돼?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사진 한 장이었는데 네. 너무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 거예요.
1: 그러게. 요즘처럼 뭐 AI로 뭐 이렇게 뭐 그렇죠. 보정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고 네. 그리고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이런 거 따라갈 수 있을까? 그렇죠. 왜냐하면 작가의 인사이트와 시각이 필요한 작업이어서 네. 확실히 힘들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선정릉 촬영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왕릉의 역사적 가치를 잘 담아내는 건 당연한 일이고 과거의 삶이 어떻게 현대인의 삶과 어울리고 있는가를 초점을 맞추고자 굉장히 노력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유물사진을 찍을 때 그 부분을 되게 피력해서 찍으신다고 합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마다 현대적 건물 사이로 오래된 문화유산들이 놓인 모습이 네. 가장 신기해한다고 해요.
1: 그래요. 네. 네.
0: 그래서 이렇게 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거나 해외에 수출해야 하거나 뭐 팜플렛을 만들 때는 더 임팩트 있게 뭔가 문화유산에 관련된 그리고 같이 놓여져 있는 도시의 뷰를 함께 찍으려고 노력하신다고 하더라고요.
1: 지금 이 표지에 있는 이 종묘, 이 정전의 사진, 네. 이것도 이거 밤일까요? 새벽일까요?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0: 이게 네. 책에 아주 초반에 나오는데 아, 네. 5분의 기적으로 이 사진이 나왔다고
1: 어떻게 해요?
0: 이게 저자님이 오랫동안 종묘 정전의 밤을 촬영하고 싶으셨다고 해요. 근데 국가유산청과 종묘재례보존회에 오랫동안 허가를 구해왔는데 늘 안 된다고 거절만 당했다고 그래요? 하던데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종묘정전의 내부를 수리하기로 한 날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거기 관리인 분이 네. 전화해서 딱 5분만 줄 수 있다. 그때까지 촬영 마칠 수 있느냐. 라는 이야기로 이 에피소드들이 시작됩니다.
1: 아 근데 이게 이 종묘 정전 길이가 100m 가까이 되거든요. 넘거든요. 예, 엄청 큰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거 이렇게 한 번에 이 사진을 담아내려면 뒤에서 뭐 세팅도 해야 되고 이 각도에서 저 각도에서도 막 뛰어다니면서 찍어도 5분 동안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0: 101m면 진짜 엄청 긴 그러니까, 거라서 네, 네. 달리기를 해도 5분 동안 못 뛰는 분들도
1: 네.
0: 있지 않을까.
1: 조금 과장해서 네.
0: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오랫동안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어떻게 찍을 것인가. 그래서 5분 안에 어떻게든 찍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사전 준비를 엄청 철저하게 하셨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5년 동안이나 제발 촬영하게 해달라. 애들께 막 두들기셨는데 계속 거절당했으니 뭐 작가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절실한 사진 촬영의 기회예요. 네. 그러다 보니 뭐 사실 워낙에 그 좌우로 종묘 정전이 긴데 뷰포인트는 사실 그렇다 보니까 정중앙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건 고민이 안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밤에 찍어야 하니까 네. 조명을 어떻게 쓸지가 가장 문제였다고 합니다.
1: 분명히 지금 여기 칸칸마다 여기 지금 뭐가 조명이 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한 거지?
0: 그래서 이거는 네. 계획에는 애초에 네. 신실 하나하나마다 네, 네. 촛불을 켜야 하지만 그거는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이미 거절을 받아서 네. 무선 스트로프 같은 게 있었나 봐요. 스트로프. 그걸 8개를 서촉 신실에서부터 차례대로 넣은 다음에 사진 막 찍고 정중앙에 도착하면 이제 거치대로 돌아와가지고 뷰파인더를 주시하면서 네. 원격으로 조명을 이렇게 터트리셨대요. 불이 차례대로 탁탁탁탁 들어오게.
1: 네.
0: 그리고 나서 서쪽 다 끝나면 다시 정전으로 달려가서 나머지 네. 동쪽 신실들로 스트로브를 옮겨가지고 원격으로 다시 촬영하신 거죠.
1: 전 약간 지금 상상도 못 안 돼요. 이게 뭐 어떻게 가능했을까. 와.
0: 따따따닥.
1: 야. 와 진짜.
0: 뷰포인트 다시 맞추고 동쪽으로 가서 따따따다.
1: 이 한 장에 어마어마한 무력이 서려 있는 거였군요. 와.
0: 지켜보던 관리자가 서 선생 어떻게 그렇게 잘 뛰어 할 정도로 한마디 하셨다고 합니다.
1: 그러니까 5년을 기다렸으니 진짜 정말 사력을 다해서 찍으셨겠네요. 네. 드라마처럼.
0: 저라면 진작에 포기했을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그 종묘 정전 사진이 워낙 많잖아요. 유명한 선생님들이 찍은 사진도 많고 굳이 내가 찍어야 돼?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자님은 뭔가 자기 운과 우연에 기대는 예술보다는 이렇게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된 예술을 좀 지향하시는 편이라고 해요.
1: 네.
0: 그래서 우연이 이렇게 오기도 하지만 이 우연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준비된

0: 사람만 그렇죠.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기예보도 미리 보고 구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패턴도 읽고 해가 어디로 지는지도 미리 계산해 가면서 사진 작업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5분을 위한 5년간의 노력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느껴졌습니다.
1: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같은 유물 사진이어도 다가오는 느낌이 다른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 작가들만의 어떤 철학과 노력이 좀 다 다른 깊이로 찍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0: 그리고 또 문화유산이니까 엄청 많은 분들이 많이 찍으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자님이 자기의 뭔가 비법이 있는데 남들이 하던 대로는 절대 찍지 말자가 나는 대로의 그 비법이시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륵사지 서탑에서 사리장어 엄구가 엄청 많이 나왔던 발굴했던 그 시즌이 있었었는데 이제 어쨌든 백제 사람들이 탑안에 넣어둔 것이 1400년 만에 나오는 대규모의 발굴 작업이었다고 해요. 그때 당시 이제 비밀리에 긴급 발굴 현장으로 와달라는 소리에 급히 가셨는데 네. 아, 엄청 놓인 걸 보니까 사리들도 있고 막 유물들도 다 종류가 다르고 종수도 엄청 많아서 촬영 방법이 엄청 고민됐다고 합니다.
1: 이게 자칫 잘못 빛이 들어가면 이제 색들이 다 바래거든요. 그런 걸 고민하셔야죠. 네.
0: 그리고 또 유물에 따라 촬영 방법을 달리 해야 한대요. 그래서 근데 기계는 한정적이고 뭐 치수도 없고 네. 꼼꼼히 뭐 스튜디오 촬영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약간 고민이 들었다고 해요. 조명의 빛이 직접 쏘였을 때 그림자가 깊어지는 유물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사진이 잘 안 나와서 엄청 난감하셨다고 했는데 그때 생각하셨던 방법이 하우징 기법이라고 그 흰색 천을 공중에 매단 후에 이제 고정을 하신 거죠. 그 안에서 이제 들어가서 자체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이제 포토존처럼 사진을 찍은 거죠. 그래서 유물의 색을 보존하면서도 아름답게 연출하는 그런 기법으로 아이디어를 짜셨다고 합니다.
1: 이 정도면 그냥 작가 이상의 어떤 장인 수준으로 불러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0: 그렇죠. 거의 뭐 실제로 주변 사람들이 말릴 수 없을 정도로 이 문화유산 촬영에 책임감과 자부심을 느끼고 계시는 게 그래서도 딱 티가 나는데요. 네. 책을 읽으면서 엄청 놀랐던 건 작가님이 사진을 찍으러 가는 길이나 현장에서 자기 자신을 읽고 뭔가 몰입하는 즐거움에 빠지신 게 문장에서도 엄청 잘 느껴지더라고요. 극단적으로는 좀 교통사고로 잠시 기절하고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조차도 오늘 촬영을 못한다는 것 때문에 엄청 걱정했다는 에피소드를 보면서 아 이걸 장인이라고 불러야 하나 싶을 정도로 정말 대단하게 아이고. 사랑하는 모습들이 느껴져서 뭔가 애틋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1: 자 문화유산 좋아하시는데 혹시 또 답사 잘 못하시는 분들 이거 책 펼치는 것만으로도 정말 우리 전국 곳곳을 다니는 그런 맛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지금 짧게 지금 계속 책을 무릎에 두고 보는데도 너무 감동이네요. 와, 나는 오늘도 유물과 대화하러 간다 라는 책이었습니다. 안내서가 아닌 현장에 있던 사람의 기록이라서 답사를 잘 다니시는 분들도 아는 곳을 좀 더 다르게 보실 수 있는 매력이 있는 책입니다. 아이고 오늘 좀 이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 그렇죠. 계속 좀 안타까워요.
0: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네.
1: 자 오늘 서헌강 작가의 나는 오늘도 유물과 대화하러 간다 살펴봤습니다. 예스24의 김유리 M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작은 서점.

0: 작은 서점.
1: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우리의 마음을 저미는 명작.
2: 오랜 시간 살아 숨쉬며 여전히 불타오르는 명작.
1: 앞으로 그런 명작이 될 거라 여겨지는 작품까지.
2: 최민석 작가가 아끼는 명작 이야기 작은 서점에서 풀어봅니다. 소설가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네,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소설가 최민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2: 오늘 다독이 문자 소개 좀 하면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인스타그램 아이디 토마스 킴님께서 작은 서점의 불타는 문학 덕분에 위화 작가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방송에서 소개해 주신 책을 차례로 완독했는데 책마다 완전히 다른 감정의 파도를 선물해 주고 있네요. 황량한 배경 속에서 피어난 원청에서는 아련한 그리움을 느꼈고 유머와 쓴 웃음을 동시에 자아낸 형제에서는 안타까움이 남았습니다. 가슴을 울리는 깊이 있는 명작 추천 늘 감사드립니다. 대단하시네요.
3: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방송을 하면서 제가 재미있게 읽은 책을 누군가가 재미있게 읽어줬다고 해주는 게 굉장히 큰 기쁨이거든요.
2: 그렇죠.
3: 예. 그 오늘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인간은 객관성을 갈구하는 존재다. 우리는 다 주관적인 존재인데 뭔가 아름다운 노을을 보면 야 저거 정말 예쁘지 않아? 옆 사람한테 꼭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인간은 이렇게 객관성을 갈구한다는 거죠. 네. 예, 네. 그래서 저 역시 그런 존재인데 토마스 킴님께서 이렇게 저의 추천 덕분에 재밌게 읽어주셨다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 또 고마운 분 또 있어요. 1239 휴대전화 끝자리 쓰시는 분께서 최민석 작가님이 추천해 주신 나폴리 4부작 읽고 있습니다. 너무 긴 작품이라 엄두가 안 났는데 작가님 입담에 홀딱 넘어가 버렸습니다.

0: 빠르게 읽고 다음 추천책으로 따라가 볼게요. 이게 알게 모르게 조용히 여기 최민석 작가님이 소개해 주신 책들을 무심히 묵묵히 읽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1: 1,2,3,4,9번을 쓰시는 청취자님도 네. 제가 정말 감사하고요. 이 나폴리 4부작은 읽는데 꽤 네.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저도 한 석 달 정도 천천히 시간을 네. 들여서 읽었기 때문에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그냥 즐긴다는 마음으로 네. 천천히 읽다 보면 더 깊은 재미와 네.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0: 저는 1부작을 지난해 휴가 때 비행기에서 읽었거든요. 오고 가고 하면서 올해 또 어디 이제 휴가를 가면 또 그때 읽고 한 4년에 걸쳐 읽으려고.
1: 휴가 못 가면 못 읽는 거 아니에요?
0: 1년에 한 권씩 네. 그런 마음으로 읽어도
1: 그거 핑계대고 자꾸 휴가 가시는 거 아니에요? 네.
0: 휴가 좀 보내주세요. 자, 오늘은 차일스 디킨스의 올리버 트위스트 함께 하겠습니다. 네. 명작이죠.
1: 네. 네, 찰스 디킨스는 저번에 네. 제가 이 코너에서 두 도시 이야기를 다루면서 네. 한번 그 소개한 적이 있죠. 그때 작가 소개는 했으니까 오늘은 네. 이제 작가 소개는 좀 넘어가고요. 대신 작품 소개를 좀 해볼게요.
0: 근데 이 올리버 트위스트가 저는 굉장히 너무 내용이 익숙해서 읽었나 지금 의심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거 본 것 같거든요. 영화로. 영화에 봤겠죠.
1: 오늘 줄거리 소개를 들으시면 그 기시감이 진실인지 아닌지 아실 수 있겠죠. 찰스 디킨스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빅토리아 네. 시대에서 제일 인기 있었던 작가라고 볼 수 있는데 디킨스가 데뷔를 한 게 1836년이에요. 네. 그리고 올리버 트위스트를 쓴 거는 1838년. 그러니까 데뷔하고 난 2년 후의 작품인 거예요.
0: 굉장히 초기작이에요.
1: 네. 네. 찰스 디킨스가 사실 작가로서 그 평생 성공을 거뒀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 작품이 이제 불과 데뷔한 지 2년 만에 쓴 작품인 거잖아요. 네. 이 작품으로 사실상 찰스 디킨스는 스타 반열에 올라선 겁니다.
0: 아, 바로 시작부터 주목받는 작가였군요. 네. 이 작품 덕분에. 이 작품이 이렇게 인기를 확 끌었던 이유가.
1: 디킨스의 인생을 요약하면 디킨스의 인생에는 실패가 없어요. 그의 인생의 그 유일한 좌절이었다면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그 노동의 역사가 있는데 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찰스 디킨스가 12살 때 그 아버지가 빚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0: 아버지가
1: 네. 네. 그래서 그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찰스 디킨스가 구두약 공장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영국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목도한 거죠. 네. 이때가 산업혁명이 한창 진행 중이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디킨스는 산업혁명이 이룩한 성장의 뒷면에 던져진 채 착취당하는 자기 같은 어린이들의 네. 노동 현실을 본 거죠. 이렇게 일단은 그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빈곤 문제를 직접 겪었고요. 이후에는 기자로 일합니다.
0: 네.
1: 그러면서 산업혁명의 그림자가 어떻게 19세기 런던의 뒷골목에까지 세세하게 드리워졌는지 취재하면서 네. 다각도로 파악하게 되죠. 이런 그 당시 런던 노동자들의 삶을 찰스 디킨스가 잘 알고 있었고 그걸 소설 속에 잘 그려냈기 때문에 오늘의 작품이 인기를 끌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자 그럼 오늘 작품 줄거리 또 따라가 볼까요?
1: 네, 소설이 시작하는 곳은 영국 지방의 한 구빈원입니다. 이게 이제 표현이 좀 낯설긴 한데 뭐 네. 아동들 보호 복지시설 뭐 이쯤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어느 날 여기서 아이들끼리 제비뽑기를 합니다.
0: 뭘 위한 제비뽑기죠?
1: 다들 굶주렸거든요. 그래서 과연 누가 관리인한테 가서 죽을 좀 더 달라고 얘기할지 뽑는 네. 거죠.
0: 아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아이들이 처한 그 열악한 상황을 묘사하는 거군요.
1: 네.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 몰린 영화 장르가 남미에 많아요. 여기 약간 네. 다른 소리긴 한데 네. 이런 걸 이제 거리의 아이들 장르라고 하는데 브라질 영화 그 신의 도시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네. 아무튼 그 장르가 남미에서는 되게 유명한데 제 생각에는 이 장르의 원류가 바로 찰스 디킨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자 그래서 제비에 뽑히는 아이는 누군가요?
1: 그 아이는 아이들 중에서 가장 어린 축에 드는 올리버 트위스트입니다.
0: 네, 오늘 소설의 제목이 바로 이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1: 네, 이제 올리버는 시판을 들고 관리인 앞으로 가죠. 네. 그리고 관리인 앞에서 떨면서 말합니다.

0: 저 조금만 더 주세요.
1: 네.
0: 그러자 관리인들이 경악하죠.
1: 그러니까 이게 영화에서 그 아이가 식판 들고

0: 이 아이를 데려가는 사람한테 돈까지 주겠다면서 올리버 트위스터를 밖으로 네. 내보내려고 합니다.
1: 누가 데려가죠?
0: 처음에는 굴뚝 청소부가 올리버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1: 뭐 이유가 있었나요? 이 아이를 데려가는
0: 네. 이유가? 당시 굴뚝 네. 청소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1: 노동력이
0: 왜냐하면
1: 필요해서.
0: 굴뚝이 좁고 지저분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네. 그 몸이 껴버리면
1: 그쵸, 그쵸.
0: 네. 몸을 빼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올리버를 사고 싶은 이 청소부는 올리버는 어리니까 몸이 조그만하잖아요. 예. 그 올리버를 그 좁고 까만 굴뚝 안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는 거죠.
1: 네, 그러니까 굴뚝 청소부한테 그야말로 이제 팔려가는 거네요.
0: 네, 근데 이제 당시에 그 영국 법에 의하면 이렇게 그 소년을 양도할 때는 판사한테 허락을 받았어야 네. 했거든요. 이때 판사가 올리버의 겁먹은 얼굴을 봅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계약을 막죠. 그러자 결국 구빈원은 올리버를 다른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1: 이번에 어디로 보내지게 되죠?
0: 이번에는 장의사 집입니다.
1: 네네.
0: 거기서 올리버는 이제 장의사가 시키는 심부름을 하면서 지냅니다.
1: 네.
0: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해요.
1: 무슨 문제요?
0: 이 집에 올리버만 일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자기보다 나이 많은 형이 있었는데 그 소년이 나이 많은 소년이 올리버의 죽은 어머니를 모욕한 겁니다.
1: 이런 것도 참으면 안 되죠. 형에게 한 방 먹이나요?
0: 네. 대들어서 형을 네. 아주 무참하게 혼내줍니다.
1: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니야.
0: 네. 그리고 그 결과 올리버는 매를 맞고 감금됩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감금된 채 감금된 후에 올리버는 깨닫죠. 여기에 계속 있으면 평생 누군가한테 매맞고 평생 누군가가 시키는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1: 네.
0: 그래서 올리버가 결국은 결심을 합니다.
1: 어떤 결심이죠?
0: 틈을 본 다음에 예. 그 틈을 타서 여기서 도망쳐서 런던으로 가기로.
1: 여기 지금 있는 곳이 런던에서 가까워요?
0: 멀어요. 소설에서는 대략 75마일이라고 하는데
1: 75마일이면?
0: 이게 이제 우리 킬로미터로 네네. 따지면 대충 한 12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20km면 엄청 멀잖아요.
1: 당연하죠.
0: 올리버는 네. 이 거리를 걸어서 갑니다.
1: 걸어서요? 이거
0: 네.
1: 하루 이틀 내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아닌데?
0: 무려 네. 일주일을 걸어서 아이고. 런던에 도착하죠.
1: 그 어린 것이.
0: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백가죽은 등에 붙고 네, 네. 몸은 완전히 지쳐 있는 거죠. 이때 거리에서 한 소년을 만납니다. 이 소년은 말을 아주 유창하게 잘해요. 그리고 옷도 나름대로 괜찮게 입었습니다. 이 소년이 올리버한테 먹을 것과 잠잘 곳을 주겠다면서
1: 네.
0: 자기 숙소로 데려가죠.
1: 근데 이 소년이 우리의 주인공 올리버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지 아니면 다시 또 뭐 불운의 길로 인도할지 조금 불안한 감이 있어요.
0: 들어보시죠. 네. 네, 조금만 있으면 나갑니다. 네. 나옵니다. 이 소년을 따라가 보니까 아이들이 사는 숙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숙소의 주인은 페이긴이라는 노인입니다.
1: 네.
0: 이 페이긴이 누구냐? 페이긴은 바로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모아서 거리에서 지갑을 훔치게 하는 소매치기 조직의 우두머리였죠.
1: 올리버도 이걸 알아요? 이 사실을?
0: 전혀 모릅니다. 이 숙소에서 먹고 잔 올리버는 다음 날 아이들과 함께 거리로 나가죠.
1: 네.
0: 그리고 자기 무리들 중에 그 두 소년이 한 신사의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훔치는 걸 목격합니다.
1: 네, 이제야 이제 아이들이 소매치기였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0: 네, 그래서 올리버는 깜짝 놀라서 네. 도망쳐요.
1: 다 도망쳐야죠.
0: 그런데 하필이면 손수건을 도둑맞은 신사가 도망치는 올리버를 저놈이 도망치니까 저놈이 범인이구나 네. 라고 오해를 하죠.
1: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 소녀의 가여운 이 소년의 인생에 계속 꼬이잖아요. 이제 이때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는군요.
0: 네. 그래서 올리버는 잡혀서 재판장까지 끌려갑니다.
1: 네.
0: 참 뭐 우여곡절이 많죠.
1: 네.
0: 근데 이때 여기서 귀인을 만납니다.
1: 누구예요?
0: 그 아이들이 손수건을 훔칠 때 그 거리에서
1: 예?
0: 책방을 운영하고 있던 주인이 누가 손수건을 훔쳤는지 그 요컨대 진실을 목격한 거죠. 그래서 이 책방 주인이 법정에서 진범이 따로 있다고 증언을 해줍니다.
1: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손수건을 훔치는 것도 이게 그만큼
0: 그러니까 이때는 손수건이
1: 네.
0: 그 뭐랄까 우리로 치자면 명품 백 정도는 아니지만
1: 근데.

0: 아무튼 손수건에 굉장히 그 공들인 자수가 있는 가치가 있는 물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갑 아니면 네. 손수건 아니면 시계 그렇군요.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훔칩니다.
1: 그래서 올리버는 풀려나요?
0: 네. 그 이제 풀려나는데 또 네. 귀인이 등장을 해요. 네. 그 올리버가 이제 진범이 아니었다. 그리고 또 갈 데가 없다. 이런 사실들이 이제 알려지죠. 이렇게 알려지니까 이번에는 그 손수건을 소매치기 당했던 신사 그 사람 브라운 로시가 올리버를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리버는 난생 처음으로 깨끗한 침대에서 자고 아주 배가 터지게 식사를 하죠.
1: 아, 뭔가 이제 행복한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0: 글쎄요. 네. 좀 더 두고 보죠. 네. 브라운 로시는 올리버한테 이제 책을 몇 권 주면서 그 책방 주인한테 전해주라는 심부름을 시킵니다. 네. 그런데 올리버가 이제 책을 들고 룰루랄라 휘파람을 불면서 가다가 그만 네. 길에서 뜻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고 맙니다.
1: 누구를 설마.
0: 그 사람들이 아까? 누구냐면 예. 아까 그 페이긴 조직에 속한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네.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이크스라는 나이 네. 많은 형을 만납니다. 네. 그리고 사이크스 옆에는 사이크스의 애인인 낸시가 있었죠. 결국 올리버는 이 사이크스한테 잡혀서 다시 범죄자의 소굴로 끌려갑니다.
1: 그러니까 아유, 다시 뭐 끌려간 올리버는 어떻게 돼요?
0: 또 이제 끌려가니까 이제 페이긴 일당들은 올리버가 네. 브라운 로시한테 좋은 대접을 받았다는 걸 알죠. 예. 그래서 그걸 그리워하면서 자기들을 고발할 틈을 노릴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올리버를 밝은 세계로 못 돌아가게 하려고 계획을 짭니다.
1: 어떤 계획이에요?
0: 아, 이게 고약한 계획이에요. 예. 그 올리버를 잡아온 형이 사이크스? 무시무시한 사이크스잖아요. 네. 얘가 올리버를 데리고 시골의 저택을 털러갑니다. 그리고 올리버한테 작은 창문으로 들어가서 문을 열라고 시키죠. 그러니까 올리버가 몸집이 작으니까 창문이 작은데 그 사이로 이제 통과할 수 있으니까 이 도둑질한테 이런 어린애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 올리버가 그 작은 창문으로 이 저택 안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을 마주치잖아요. 그때 제발 자기를 좀 도망치게 해달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네. 집안 사람 누군가가 올리버를 보고 도둑이 오고 침입을 했으니까 올리버한테 총을 쏴요.
1: 이런 어떻게 돼요? 총을 맞아요?
0: 네. 그러고 이제 총소리가 나니까 이 함께 온 그 사이크스를 네. 포함한 강도들이 올리버를 현장에다 두고 도망쳐버립니다.
1: 버려버려요? 네. 그 아이를?
0: 그러자 이 저택의 주인들은 총을 네. 맞은 아이가 흉악한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을 네. 알아차리죠. 아유, 그리고 이제 올리버를 네. 이제 집안으로 데려와서 정성껏 치료해 줍니다. 네. 올리버는 다시 한번 또 따뜻한 사람들을 만난 거죠.
1: 다행히 이게 간간이 귀인들이 자꾸 나타나네요. 네. 인생에 좀 행복해지면 좋을 텐데.
0: 아, 근데 이렇게 간단히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네. 올리버가 이런 비극을 겪었던 커다란 이유가 이제야 소설에서 드러나는데요. 네. 그게 뭐였냐면 아, 찰스 디킨슨 이쯤 되면 한국 사람이에요. 네. 올리버를 고난에 빠뜨렸던 그 이유는 뭐였냐면 네. 바로 출생의 비밀이었습니다.
1: 여기도 출생의 비밀이 있군요.
0: 네.
1: 혹시
0: 올리버가 알고 보니까 부잣집이었어요. 그런데 아, 이제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거리에 버려졌는데 결국 이제 그 사연들을 좀 이제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네. 결국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자면 네. 결국 올리버한테는 재산을 물려받은 권리가 있었던 거죠. 막대한 재산을 받을 네. 권리. 근데 그 재산을 빼앗고 싶은 이복형이 있었던 거예요.
1: 이복형의 등장입니다.
0: 그 이복형이 알고 보니까 악당 페이긴과 손을 잡고 끝까지 올리버를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렇게 올리버가 범죄자가 되면 재산 받을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1: 그 올리버를 이렇게 괴롭히는 일이 뭐 단순한 우연만은 아니었네요. 이게 형의 계략에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죠.
0: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결정적인 인물이 네. 나옵니다. 제가 아까 사이크스를 소개할 때 사이크스 네. 옆에 연인 낸시가 낸시? 있었다고 네. 굳이 이름까지 밝혔잖아요. 네. 그럼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죠. 네. 이 낸시라는 네. 누나. 네. 이 낸시가 굉장히 흉악한 범죄자의 연인이지만 사실은 심성이 착해요.

0: 그래서 올리버만큼은 구하고 싶어 합니다. 네. 결국 낸시는 자기 목숨을 걸고 브라운 로시한테 가서 네. 이 악당들의 계획을 알려주죠.
1: 네, 선택의 대가는 너무 클 것 같은데요.
0: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네. 낸시가 자기를 배신했다는 걸 안 그 사이크스가 네. 그녀를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1: 살해를 한다고요?
0: 네. 그리고 사이크스는 도망을 치다가 네. 살해 현장 후에 뭐 아무튼 위험이 많이 처해 있죠. 도망을 치다가 자기는 그 건물 지붕에서 네. 그 밧줄에 그 건물 지붕을 이렇게 막 뛰어가는데 거기 밧줄이 있었나 봐요. 네. 그 밧줄에 목이 탁 걸려서 죽고 맙니다.
1: 자살이 아니라 사고로.
0: 네. 도망가다가 딱 목높이에 밧줄이 있었던 거죠. 네네. 거기 걸려서 죽고요. 페이긴도 결국은 이제 범죄가 탄로나서 감옥에 붙잡혀서 처형을 기다리게 되죠.
1: 네. 마지막에는 그러면 올리버의 출생 비밀도 해결이 되고요.
0: 네. 그래서 결국 우여곡절 끝에 올리버는 그 자기 몫의 재산을 찾게 되고 브라운 로시와 함께 안정된 삶을 살게 됩니다. 긴 고난 끝에 이 아이가 처음으로 가족과 집을 갖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소설의 끝은 마냥 동화처럼 달콤하지만은 않습니다. 네. 올리버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를 길거리로 내몬 가난과 범죄의 세계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니까요.
1: 그러니까 얘기를 얼핏 줄거리만 들으면 올리버 트위스트 뭐 고아 소년의 모험담인 것 같지만 거기에 펼쳐지는 이 배경들을 보면 굉장히 어두운 사회소설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올리버 트위스트에는 악한 사람이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네. 아이를 굶기는 구빈원 관리인 그리고 아이를 굴뚝에 밀어넣으려고 하는 어른 또 아이들한테 도둑질을 가르치는 범죄자들까지. 그런데 디킨스가 정말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은 이런 특정 악당 몇 명이 아니에요. 네. 디킨스가 겨냥하는 악당은 바로 가난한 아이가 굶주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도움을 청하는 아이를 문제아로 취급하는 영국 사회 전체인 거죠.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보육원 같은 그 구빈원의 장면이 그래서 굉장히 강렬한 거군요.
0: 네. 사실 올리버는 죽을 한 그릇 더 달라고 말했을 뿐인 거죠. 예. 그런데 사회는 그 작은 요구를 반항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디킨스는 그 장면을 통해서 독자한테 묻습니다. 문제는 배고픈 아이인가 아니면 아이를 배고프게 만드는 네. 제도인가 이렇게요.
1: 이 소설은 선한 어른과 악한 어른을 아주 선명하게 나누고 있는 것 같네요.
0: 그렇죠.
1: 네.
0: 현대 소설로 오면 그 선과 악이 모호하게 그려지거든요.
1: 네.
0: 뭐 요즘 이제 그런 것들이 매력 요소로 통하는 시대이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아주 선명하게 나뉩니다.
1: 네.
0: 이런 데서 느껴지는 그 쾌감 같은 것도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 점이 디킨스 소설의 매력이고요. 이 소설에서 브라운 로시나 낸시처럼 올리버를 돕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거대한 가난과 폭력 구조 속에서 늘 위태롭게 싸우죠.
1: 그렇죠.
0: 특히 낸시는 네. 악한 세계에 발을 담근 인물이지만 올리버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죠. 그래서 저는 이 소설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또 가장 인간적인 인물은 결국 낸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이게 지금 짧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제법 긴 장편이죠.
0: 길죠.
1: 그렇죠. 네. 네. 자, 이쯤 되면 영화를 한 편 본 저로서는 소설 원작을 좀 읽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재미있는 또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성공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0: 올리버가 네. 그 장의사 집에서 탈출해서 네. 네. 희망을 품고 무려 일주일이나 걸어서 도착한 곳이 바로 런던의 뒷골목이죠.
1: 네.
0: 근데 사실 여기가 이제 희망이 있는 곳이 아니라 출구가 없는 막다른 골목이었죠. 그래서 영어로 그 막다른 골목을 뜻하는 데드 엔드 스트릿이 떠올랐고요.
1: 네.
0: 근데 이 곡을 왜 골라왔냐? 오늘 작품이 영국 소설이잖아요. 이 곡을 부른 더 킹크스가 영국 팀이거든요.
1: 킹이 아니라 킹크스군요.
0: 킹크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잘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더 킹크스의 데드 앤드 스트릿 골라왔습니다.
1: 좋습니다. 최민석의 불타는 문화 오늘은 찰스 디킨스의 올리버 트위스트 살펴봤습니다. 우리 다독이 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작품이 전하는 메시지도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석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작은 서점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에 방송되고요. 토요일 저녁 5시 5분 일요일 오전 11시 5분에 재방송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다양한 방송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청취자 선물 이벤트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책 함께 읽으면 더 재밌다. 작은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 함께하는 작품은 토니 모리슨의 퓰리처상 수상작 빌러비드입니다. 우리가 미처 닦아주지 못한 타인의 눈물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겁이 난 나머지 마주하지 못한 죽은 자들의 얼굴, 감당하지 못할까봐 마음속 깊은 지하창고에 묻어둔 사랑하는 이들의 얽힌 추억은 모두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흑인 여성 작가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이자 퓰리처상 수상자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문학상을 받은 토니 모리슨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지혜로운 대답을 빌러비드라는 단 한 편의 소설에 압축해 놓았습니다.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블루스톤 로드 124번지 토니 모리슨의 빌러비드는 집의 번지수로 문을 엽니다. 124번지는 귀신 들린 집이었습니다. 죽은 아기의 원혼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지요. 소설의 첫 장면은 마치 문지방을 넘기도 전에 우리의 발목을 붙드는 손처럼 차갑고 단호합니다. 보통의 소설이라면 사람을 먼저 소개할 자리에 모리슨은 숫자를 내밉니다. 1, 2, 4, 1과 2와 4. 그리고 우리는 한참 뒤에 알게 됩니다. 그 사이에 빠져있는 숫자가 3이라는 것을. 셋째 아이, 목이 잘려 죽은 아이. 이름조차 갖지 못하고 묘비에 단 한 단어만 새겨진 아이 빌러비드. 사랑받는 자. 집의 번지수마저 그 아이의 부재를 끌어안고 흐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리슨의 문장은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더 많은 말을 합니다. 빈자리가 말을 하고 침묵이 비명을 지르고 숫자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아이의 무덤이 됩니다. 이 집에는 네 아이의 어머니 세서가 삽니다. 한때 노예였고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된 여자. 그러나 모리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사슬을 푸는 일과 사슬에서 풀려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제 것으로 끌어안는 일은 같지 않다고. 세서는 몸으로는 노예의 땅 스위트홈을 떠났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떠나오지 못한 과거가 통째로 살아있습니다. 124번지에는 죽은 아기의 혼령이 살고 있습니다. 그릇이 깨지고 빛이 핏빛으로 번지고 작은 손자국이 케이크 위에 찍힙니다. 이 아기는 왜 유령이 되어 세서의 집을 점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KBS 기상통보.
2: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9월 28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으나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상권은 오후까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제주도 중산간과 산지에는 새벽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새벽부터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오전부터 부산 울산과 경북 동해안, 북동 산지에 비가 시작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5에서 20mm, 부산 울산과 경북 동해안

해안 북동산지에 5mm 안팎입니다. 경북 남동 내륙과 경남 동부 내륙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감속 운행하는 등 교통안전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경기도와 강원 내륙, 충청권,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5도, 전국이 10도에서 20도,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전국이 23도에서 28도입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에서 15도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도, 저녁부터 충청권과 전북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낮부터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북부 내륙에 비가 시작돼 늦은 오후에는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로 확대되겠고 밤에는 그 밖의 중부지방과 전북에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15도, 인천 15도, 수원 15도, 파주 12도. 낮 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6도, 파주 25도. 강원 영서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철원 10도, 춘천 12도, 원주 13도, 대관령 9도. 낮 기온은 철원 25도, 춘천 26도, 원주 25도, 대관령 19도. 강원 영동은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속초 15도, 강릉 16도, 동해 16도. 낮 기온은 속초 23도, 강릉 25도, 동해 25도. 충청남북도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청주 15도, 충주 13도, 대전 14도, 세종 13도, 천안 12도, 보령 15도. 낮 기온은 청주 26도, 충주 26도, 대전 26도, 세종 25도, 천안 25도, 보령 25도입니다. 전라남북도 오전에는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전주 16도, 군산 14도, 광주 16도, 목포 18도, 여수 18도, 순천 18도. 낮 기온은 전주 26도, 군산 25도, 광주 28도, 목포 25도, 여수 26도, 순천 28도. 경상남북도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 16도, 포항 19도, 안동 14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진주 17도. 낮 기온은 대구 26도, 포항 26도, 안동 26도, 부산 26도, 울산 25도, 진주 27도. 제주도는 흐리다가 오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 26도. 울릉도와 독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2도. 서해 5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3도. 북한 지역 내일 아침 기온 평양 11도, 신의주 10도, 개성 11도, 낮 기온은 평양 23도, 신의주 22도, 개성은 25도로 예상됩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조경모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8.4도, 현재 습도는 71%, 내일 서울 적에 뜨는 시각은 6시 25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염대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자정 뉴스입니다. 군이 지난 21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원 합동참모차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최종 조사 결과 피해 원인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판정된다면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정상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이 북한군 지뢰에 의해 부상을 입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으며 우리 군은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지뢰일 가능성이 크다고 군 당국이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어제 부상을 입은 장병과 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즉각 협조해야 하며 심각한 부상을 입은 우리 장병과 국민께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폭발 사고 일주일 만에 군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하자 참으로 비겁하고 한심한 대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어제 누가 봐도 명백한 북한의 도발 행위인데 아직도 추정이라는 단어로 꽁무니를 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묻기 전에 숨기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 마지못해 밝히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안보냐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박윤주 1차관이 안드리 베슈킨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조치해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차관은 두 나라 간 대외 비공개 합의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측이 일방적으로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공개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베슈킨 대사대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주의 깊게 들었으며 이를 본국에 정확히 보고하겠다고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고빈도 매매를 증시 변동성 확대 요인 중 하나로 판단해 규제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변재호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어제 한 자본시장 기업설명 행사의 기조연설에서 주식시장 잠재 위험 대응을 강화 중이며 시장 변동성을 확대하는 고빈도 매매에 관해 적절한 규율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빈도 매매는 초고속 컴퓨터와 알고리즘을 이용해 마이크로초 단위로 대량의 주문과 취소를 반복하는 거래 기법입니다. 부산시가 오늘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머무는 상어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한 작업에 나섭니다. 부산시는 상어 북항이가 수로에 장기 체류할 경우 체력 저하가 우려돼 먼저 선박과 워터펌프를 활용해 외해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 방법이 효과가 없을 경우 그물로 퇴로를 막고 외해 통로만 열어 복귀를 돕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에서 중증 환자의 회복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기한을 정해놓고 치료를 시도하고 효과가 없으면 환자의 평소 의사 등에 기반해 치료 중단을 검토하는 의료 지침이 발표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4개 학회는 어제 응급 이송된 중증 환자의 생명 유지 치료를 중단하는 절차를 담은 새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12년 만에 개정된 새 지침에는 환자의 회복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기한을 정해 치료를 시행하는 방안을 선택지로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서울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반포 지하차도 입구 근처에서 SUV 차량 한 대가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한 명이 다쳤고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 두 개 차선이 밤 늦게까지 통제돼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동해고속도로 포항방면 청하터널에서 1톤 트럭이 정차해 있던 경찰차와 화물차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오늘 강원 동해안에 5에서 20mm, 부산과 울산, 경북 동해안에 5mm 안팎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새벽부터 경기도와 충청도, 강원과 경북 내륙에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3도에서 28도로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 넘게 벌어지겠습니다. 일라디오 자정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승현입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김경욱 작가가 서른 중반이던 2008년 발표한 소설집 위험한 독서는 한국 소설의 방향을 완전히 돌려놓았다는 평을 받았는데요. 그 소설집을 18년 만에 전면 개정판으로 재출간했습니다. 오늘 문학이야기 우리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질문을 던지는 작가 김경욱 작가의 소설집 위험한 독서 함께하겠습니다. 문학평론가 허희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재즈 이야기 재즈평론가 황덕호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강하솔의 끝나지 않을 이야기.

0: 라디오를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오늘 감상할 작품 확실한 자신만의 소설 세계로 주목받는 작가 김경욱 작가의 소설집 위험한 독서입니다.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허희 씨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18년 만에 개정판으로 재출간이 됐네요.
2: 네, 이 작품이 2008년에 출간이 됐을 때 한국 소설의 방향을 완전히 돌려놓았다. 네, 이런 찬사와 함께 당시 동인문학상 수상의 영예를 받은 작품집이기도 하거든요.
1: 네.
2: 그런데 이번에 개정판이 또 출간됐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제가 이번 기회에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어서 들고 나왔습니다. 이 책에는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생, 또 작가도 나오고요. 홈쇼핑 상담원도 나오고 이렇게 우리 주변에 익숙한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기이한 상상력이 발휘됩니다. 이를테면 패스트푸드점에 테러 전단이 뿌려지거나 또 어떤 업체에서 고독을 빌린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을 좀 낯설게 만들고요. 또 프로야구라든가 88올림픽이라든가 미니홈피 이런 시대의 흔적도 작품에 담겨 있습니다.
1: 네. 확실히 김경욱 작가만의 장점, 그만의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2: 네. 김경욱 작가의 장점은 익숙한 삶에서 출발하지만 그 일상을 이해하던 독자의 이해 방식을 의문

0: 붙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1: 네.
0: 김경옥 작가는 특히 대중문화를 인물의 내면과 사회를 엮어내는 장치로 활용한다라고 하는 점도 좀 특징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야구라든가 또 텔레비전 퀴즈쇼 같은 뭐 그런 소재가 등장을 하고요.
1: 네.
0: 또 김경옥 작가의 그 장구경이 죽었다고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2004년에 쓰여졌는데 이건 장구경이라고 하는 뭐 저도 여전히 좋아하고 있는
1: 네. 네,
0: 그 배우의 그 죽음에 대해서
1: 그때 모두에게 예, 엄청 충격이었는데
0: 맞아요.
1: 이제 그걸 또 소설로 풀어냈군요.
0: 또 예, 만우절이었기 때문에
1: 맞아요.
0: 훨씬 더 거짓말 같은 상황으로 다가왔잖아요. 예, 그리고 김경옥 작가가 뭐 이런 방식으로 여러 대중문화의 기호들을 자기만의 소설적 방식으로 이제 가지고 오면서 김경옥 스타일이라고 하는 독보적인 또 세계를 만들어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이 소설 기계라는 별칭이 있다고 하는데 이 김경옥 작가는 어떤 분이신가요?
0: 네, 1993년에 아웃사이더라고 하는 작품이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요.
1: 네.
0: 이후에 정말 많은 문학상을 휩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장구경이 죽었다고가 한국일보 문학상을 받았고요. 현대문학상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위험한 독서가 동인문학상 그리고 김승옥 문학상, 이상 문학상, 이호성 문학상 등등의
1: 네.
0: 한국에 있는 거의 모든 문학상을 다
1: 그러네요.
0: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설 기계라고 하는 별칭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문학평론가 서영채 선생이 바로 이런 별칭을 김경옥 작가에게 붙였어요.
1: 네.
0: 위험한 독서의 이 해설에서 사용을 했는데 보면 작가는 어떻게 태어나는가 김경욱이라는 소설 기계의 탄생에 대하여인데 소설 기계가 하나 탄생했다. 게다가 진화하는 기계이다. 라고 이렇게
1: 최고의 찬사네요.
0: 예. 예. 근데 여기에서 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건 김경옥 작가가 감정 없이 작품을 찍어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1: 네. 그러니까
0: 기계라고 하면 그렇게
1: 그렇죠,
0: 생각이
1: 그렇죠.
0: 들잖아요.
1: 근데 진화하는 기계니까.
0: 네. 근데 김경옥 작가의 네. 이 기계라고 하는 말은
1: 네.
0: 작가가 우리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소설화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의 기계인 것이고 또 하나 강조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바로 진화하는 이라고 하는 겁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김경옥 작가가 초반에 발표했던 소설과 또 이 당시 위험한 독서가 탄생할 즈음에 김경옥의 소설 세계라고 하는 건
1: 네.
0: 한층 더 발전된 모습으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 정말 작가에게는 최고의 칭찬이
1: 그렇죠.
0: 아닐 수 없습니다.
1: 자, 오늘 감상할 작품 소설집에 실린 작품 가운데 표제작이죠. 위험한 독서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0: 네. 주인공은 책을 권하고 상담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독서 치료사입니다. 어느 날 자신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한 여성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1: 네.
0: 자기 생각을 말하는데 주저하고 심지어 자기가 무엇을 마실지 그 차조차 쉽게 고르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여성이 어떤 책을 읽으면 7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를 울거나 후회하지 않고 헤어질 수 있겠느냐 이걸 상담하는 겁니다. 여성은 자기 남자친구가 실은 좀 부정한 관계를 다른 누군가와 맺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았는데 또 이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일이 두려웠던 거예요.
1: 네.
0: 그런 가운데 독서치료사인 내가 여러 책을 권하면서 그 여성의 반응을 살피고 그런 가운데 독서치료사인 나도 그 여성에게 영향을 받으며 점점 변해가는 이야기가 위험한 독서의 줄거리입니다.
1: 진짜 이렇게 사람의 심리를 생각하면서 책을 추천해주는 치료는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0: 네. 아니 실제로 문학치료라고 하는 학문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학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1: 네.
0: 그래서 이 주인공에게 독서치료라고 하는 건 책 속의 인물들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알아보게 하는 작업인 건데요.
1: 네.
0: 그러니까 내담자의 심리 상태를 좀 살펴보면서 책을 추천하고 그 읽은 뒤에 어떤 대목에 특히 공감했는지 혹은 반발했는지
1: 네.
0: 이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담자가 자기의 마음이 실은 이랬구나라고 하는 걸 점점 깨달아가는 것인데요. 주인공이 이 일의 가능성을 발견한 계기가 15살 소년을 상담했던 경험 그것이 제시되는데
1: 네.
0: 이 소년 같은 경우는 고급차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거예요.
1: 네. 그러니까
0: 방화범인 거죠. 근데 왜 도대체 이 소년이 그랬는가 입을 꾹 다물고 있었는데 미시마 유키오의 금각사라고 하는 소설을

0: 권해주고 그 소년이 그 작품을 읽으면서 자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게 됩니다.
1: 네.
0: 왜냐하면 금각사라고 하는 소설 역시 실은 방화범의 내면을 다루고 있는 소설인 거거든요. 그렇게 자기와 닮은 모습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독서치료사는 그에게 맞는 동시에 그의 내면을 성찰하게 하는 책을 추천해주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방대한 독서 그리고 그 사람의 관계를 살피는 섬세한 감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1: 네. 7년 이상의 남자친구와 헤어져야겠다는 여성에게는 상담사가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을 추천했어요.
0: 네. 일본 소설을 좀 좋아하나?
1: 그렇네요. 듣고 보니.
0: 네. 네. 인간 실격도 처음 상담부터 이렇게 건넨 책은 아니고요. 주인공이 몇 권의 책을 권하면서 좀 시행착오를 겪은 뒤에 선택한 작품입니다. 여성이 본인의 의견을 말하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그러면 아예 독서 습관을 내가 억지로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그 습관을 활용해보자. 차라리 인간실격이라고 하는 이 작품이 소설이 아니라 다자이 오사무의 자서전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자기의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
1: 네.
0: 그러니까 이 부끄러운 고백이라고 하지만 끊임없이 자기의 이야기를 늘어놓는 이 소설의 주인공을 통해서 이 여성 역시 뭔가 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간 실격을 추천한 것인데
1: 네.
0: 이게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덕분에 여성이 자기의 속내를 점점 고백하게 되고 그러면서 처음 왔던 때하고는 상당히 다른
1: 예.
0: 그런 사람으로 변모하게 되죠.
1: 네. 어쨌든 치료는 성공적인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는 책이 빠져들듯 이 여성에게 빠져들잖아요. 약간 나중에는 집착 같은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고 작품 속의 여성 또한 한 권의 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0: 바로 그 점이 이 소설을 읽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1: 네.
0: 윤재영 아나운서께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이 독서라고 하는 게 책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한 사람을 읽어내려간다라고 하는 한 사람 자체의 삶이 텍스트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식이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주인공이 끊임없이 그 여성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 나중에는 신발도 선물을 해줘요.
1: 네.
0: 근데 그 발 사이즈를 어떻게 아냐 라고 했을 때 그 여성의 발이 지하철 승강장 바닥에 발자국 표시가 있는데 요즘에는 저는 잘 못 봤는데
1: 네.
0: 당시에는 있었던 모양이에요.
1: 네.
0: 예, 그래서 그 지하철 승강장에 발자국 표시가 자기 발 사이즈와 똑같다. 이걸 딱 기억해뒀다가 줄자로 재서 그 구두 사이즈를 알아낸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소설의 시대적 간극을 좀 느낄 수 있긴 한데
1: 그러네요.
0: 여성이 이게 웬 구두예요? 라고 물었는데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밝히진 못하고 이거 원래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주려던 구두인데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근데 이런 것을 통해서 실은 이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해서 이러한 욕망을 가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거리를 유지해야 사실은 치료라고 하는 것이
1: 네.
0: 가능해지고 특히 이러한 상담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아주 금기시 되는 것인데
1: 그렇죠.
0: 예, 그걸 어쩌지 못하는 주인공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소설을 읽는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소설에 정말 많은 작품의 문장들이 등장을 하는데 적절하게 그 소설에 사용됐던 것 같아요.
0: 네. 뭐 미시마 유키오의 금각사, 또 J.D. 셀린저의 호밀바테 파스쿤,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도 나오고요. 또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뿐만 아니라 사양이라고 하는 작품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 있으면 약간 교양이 채워지는 기분.
1: 그렇죠.
0: 그리고 이 문장은 좀 밑줄로 그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니체의 유명한 문장도 나오죠. 우리가 시면을 들여다보면 시면 또한 우리를 들여다본다 라고 하는 것. 근데 이게 저는 소설을 은유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주인공은 그 여성을 계속 관찰하고 들여다보죠.
1: 네.
0: 그런데 여성이 자신에게 영향을 계속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쌍방적 관계가 이 소설에 주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네. 자, 한 작품 더 만나볼게요. 천년 여왕 줄거리부터 살펴보죠.
0: 네. 주인공은 여성 잡지사에서 일을 하다가 처음으로 써본 소설이 신춘문예 최종심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나 좀 재능 있는 거 아닐까? 작가가 되어보자 라고 결심을 하게 돼요. 결혼을 한 상황이었는데 아내와 상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약속하는 것이 내가 2년 안에 등단하지 못하면 다시 직장을 갖고 딱 그 2년 동안만 내가 집필에 전념할 수 있게

0: 좀 해달라라고 설득을 하고 아내가 그 제안에 승낙을 합니다. 제가 아내 입장이었다면
1: 쉽지 않죠.
0: 직장 다니면서 써라고 얘기를
1: 그렇죠.
0: 텐데
1: 맞아요.
0: 아내가 세상 대단하다고
1: 분이에요?
0: 생각합니다.
1: 네. 네.
0: 그래서 아예 산 자락에 외딴 통나무집으로 이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남편을 위해 작업실도 꾸미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책도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 이 남편이 집필에 몰두하는 동안 아내는 마을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요. 또 거기 있는 이주 여성들에게 한국어도 가르치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밀린 임금 문제도 해결해 주면서 정말 그 마을 공동체에 잘 녹아듭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제 열심히 원고를 써서 완성된 원고를 아내에게 보여주었는데 아내가 물론 성실한 독자로서 남편에게 격려도 해주지만 한편으로 근데 이거 어디선가 본 듯한 이야기인데? 라고 하면 네. 이 작가의 작품과 좀 연관되는 것 같아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 책을 찾아보니까 진짜 그 자기 소설의 핵심적인 발상과 겹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어쩌지? 라고 하며 점점 아내에게 자기의 글을 보여주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그 주인공의 곤란한 상황을 이 작품은 다루고 있습니다.
1: 네. 소설의 첫 문장이 이것은 내 아내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정말 그 소설 속의 아내는 뭐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직장 그만둔다고 하면 그러라고 하고 남편 따라 귀농도 하고 참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는 인물이긴 해요.
0: 네. 그러면서 자기 삶을 함께 넓혀가는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1: 네.
0: 남편의 꿈을 꺾지 않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든든하게 지원을 해주며 자기 삶을 나름대로 개척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귀농을 한 뒤에 이 남편은 이제 글을 쓰려고 계속 집권을 하지만 아내는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굉장한 생기를 얻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남편은 상대적으로 좀 위축감도 느끼고
1: 그렇죠. 고독감도 느끼고
0: 아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라고 좀 의문도 갖게 돼요. 그래서 네. 소설의 첫 문장이 이것은 내 아내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1: 네.
0: 내 아내라고 했을 때 이게 내가 정말 잘하는 사람을 소개하는 표현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남편이 몰랐던 아내의 능력
1: 네.
0: 세계가 나타나게 되는
1: 그렇죠.
0: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었던 면 외에 다른 수많은 면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독립적인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 나가게 되는 거죠.
1: 네. 그러니까 정말 아내가 남편이 쓴 소설을 읽고 평을 할 때마다 뭐 주인공도 놀라지만 독자들도 같이 놀라잖아요. 어떻게 이걸... 아이고 이 여자 좀 보통 사람이 아닌데 정체가 뭐야?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충격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0: 네. 남편이 아내에게 처음 보여준 소설이 한 여자와 세 번 결혼한 남자의 이야기인데 아내가 이거 너무 좋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도 이 작품이 근데 뭐와 비슷한 것 같아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역시나 겹치는 부분이 있었고
1: 네.
0: 또 다른 소설은 죽은 사람들의 편지를 배달하는 우체부라고 하는 그 발상이었는데 그것도 이미 다른 작품에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1: 네.
0: 내가 써야 되는 글이라고 하는 게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내가 좀 남편 입장에서 의아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내가 갖고 있는 책이 굉장히 많고 또 옛날 책들이
1: 그렇죠.
0: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1: 네.
0: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옛날 책들까지 가지고 있지? 그리고 우리 아내는 언제 이 많은 책을 다 읽었지?
1: 그러니까요.
0: 라고 하는 이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이 천년 여왕인데 말하자면 그게 천년을
1: 네.
0: 살아온
1: 네.
0: 어떤 비밀스러운 성체를 가진 여왕처럼 자기에게 아내가 그렇게 느껴진다. 라고 하는 제목이 이제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1: 네.
0: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는 이 남편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에 대한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남편, 그러니까 주인공 나는 발상이 겹치면 작품이 무가치해졌다라고 받아들이거든요.
1: 네.
0: 그런데 소설의 새로움이라고 하는 게 실은 소재만이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관점, 문체. 또 인물의 디테일한 면에서 생겨나는 것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의미에서 실은 아내가 이야기하는 이 아이디어는 뭐랑 닮았는데는 사실은 그게 창작을 포기하는 제약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바탕으로 자기만의 독창적인 작품을 써낼 수도 있다. 그러한 경로로 받아들였다면 이 남자가 소설가가 바로 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저는 생각했는데요.
1: 네.
0: 그 독창성에 대한 좀 닫힌 생각이 이 남편을 더 고립된 공간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소설에서 아내를 영혼이라는 단어로 표현했거든요. 어떤 네. 의미라고 보면 될까요?
0: 작품에서는 아내의 침묵에도 영혼이 배어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아내가 뭔가를 말하려고 하다가 삼키는 듯한 그런 침묵 가운데 남편이 아, 자기가 헤아릴 수 없는 시간, 어떤 사연이 있는 거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혼이라고 하는 건 함께 살아온 시간만으로는 다 알 수 없는 그 존재의 깊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가운데 저는 이 영혼과 더불어서 권태라고 하는 걸 좀 떠올려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충분하면 더 많이 알고 더 풍요롭게 살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내는 새로운 책조차도 아, 어디서 본 듯한 이야기야 라고 하면서 아쉬워해요.
1: 네.
0: 그래서 이미 읽은 원서를 그냥 번역하는 것도 아 이걸 그냥 다시 읽는 건 지겹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번역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나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아내는 정말 천년 여왕이 아닐까. 그래서 영원히 살지만 한편으로는 그래서 권태를 느끼게 되고
1: 그렇죠.
0: 어떤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좀 어려워하는 인물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 김경옥 작가가 작품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까요?
0: 타인은 다 읽었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내가 읽지 못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네, 이런 메시지를 두 작품을 통해 전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까운 사람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무너지는 가운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 위험한 독서의 독서 치료사는 내가 이 내담자 여성의 상처와 욕망을 해석할 수 있다고 믿지만 여성은 이 나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나서 자기만의 또 독자적인 삶을 살아나게 되고요. 그리고 천년 여왕도 남편은 처음에 아내는 나의 조력자지라고 생각했다가 점점 아내가 나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진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타인을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재단해서는 안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 작품집은 좀 독자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자, 오늘 김경옥 작가의 소설집 위험한 독서, 문학평론가 허희 씨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승윤의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다운 말 이어드릴게요.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재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시간입니다. 재즈 이야기 오늘은 커샌드라 윌슨을 추모하며 그의 음악 준비했습니다. 재즈평론가 황덕구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커샌드라 윌슨의 타계 소식이 전해졌죠.
2: 예, 현지 시간으로 지난 9월 1일이었고요. 미국 미시시피주 잭슨. 이곳이 이제 바로 커샌드라 윌슨의 고향인데요.
1: 네.
2: 자신의 고향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놀랐던 것이 이분이 1955년생이세요. 1955년 12월 4일생인데 70살에 세상을 떠나서 사람들이 아니 벌써 돌아가셨단 말이야 하면서 많이들 놀라고 또 슬퍼했던 기록들이 또 SNS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1: 네.
2: 커샌드라 윌슨을 좀 소개해드리자면 자신의 고향 그러니까 이제 그 미시시피주의 블루스를 컨트리 블루스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1: 네.
2: 이 음악을 재즈와 접목시켜서 아주 독창적인 음악을 만들어냈던 그런 분입니다. 사실 재즈라는 음악이 블루스를 밑바탕으로 두고 만들어진 음악이긴 합니다만 사실 이 컨트리 블루스는 그 블루스 안에서도 제일 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재즈하고는 거리가 꽤 있기 때문에
1: 네.
2: 컨트리 블루스와 재즈를 이렇게 엮어서 연주하는 재즈 뮤지션은 그간에 거의 없었다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1: 네.
2: 캐산드라 윌슨이 이제 그런 스타일의 음악들을 시도하면서 특히 1990년대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고요. 지금 이제 곧 노래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목소리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거나 그런 가수가 전혀 아닙니다.
1: 네.
2: 굉장히 낮은 음역대로 노래 부르고 목소리 자체가 굉장히 좀 매력이 있는 좀 이렇게 분위기 있다고 표현해야 할까요? 영어로는 뭐 스모키한 보이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던데요.
1: 네.
2: 굉장히 멋진 그 목소리에 또 독창적인 음악성을 갖고 있어서 그래미도

0: 또 수상했었고요.
1: 네.
0: 정말 한 시대를 대표했던 여성 가수였는데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리죠. 지금 네. 곧 들으실 곡.

0: 굉장히 청명하고 파워풀한 목소리네요.
1: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네. 또 이렇게 약간 좀 중성적이죠. 목소리가
0: 그러게요.
1: 좀 네. 여성스럽다기보다는 굉장히 좀 중성적인 그런 느낌이 있고요. 아주 좀 특히 저음역대에서 좀 매력을 네. 발산했던 그런 가수였습니다.
0: 아버지도 연주자였다고요?
1: 예, 실은 참 그 집안이 다 음악적으로 굉장히 그 재능 있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0: 네.
1: 특히 지금 아버지인 허먼 폭스 주니어. 그러니까 원래 이 카산드라 윌슨은 결혼해서 이제 윌슨이라는 성을 갖게 되었지만 원래는 이제 폭스라는 성을 갖고 있었던 집안의 출신이고요. 아버지 허먼 폭스 주니어도 재즈 기타리스트이자 또 베이스 연주자였고 또 학생들을 가리키는 또 교사였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커산드라 윌슨은 어렸을 때부터 음악 교육을 받았고요. 6살 때부터 13살까지 클래식 피아노와 클라리넷을 연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를 하다가 아버지가 연주하는 기타가 늘 연주하고 싶었대요.
0: 네.
1: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좀 기타를 가르쳐달라고 이제 10대 때 카산드라 윌슨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더니 아버지가 절대 기타 치는 법을 누군가에 의해서 교본대로 공부하지 말아라.
0: 독학하라는 거네요?
1: 예. 한마디로 옆에서 계속 독학을 가르쳐주기 싫으셨나? 하여튼 옆에서 근데 계속 독학을 이렇게 권했답니다. 그래서
0: 네.
1: 원하는 멜로디와 음을 얻기 위해서 직접 한번 연주해보라는 어떤 그 주문을 했다고 해요. 사실 네. 카산드라 윌슨이 클래식 공부를 했을 때도 몇 살 무렵에 이제 그 클래식 음악을 똑같이 교본대로 연주하는 그런 연습 방법에 굉장히 좀 염증을 느끼고 있던 시절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0: 네.
1: 아마도 아버지가 그런 점을 좀 발견했던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주는 대로 꼭 연주하려고 하지 말고
0: 네.
1: 네가 직접 스스로 한번 음을 하나하나 발견해가면서 연주 방법을 한번 익혀봐라. 네 나름대로.
0: 네.
1: 이렇게 이제 가르쳐서 혼자 이제 기타를 연주하기 시작했죠. 사실 이 경험은 훗날 이제 카산드라 윌슨의 음악에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밑바탕이 되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무슨 음악 전공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학에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과거 좀 연세 있으신 분들 시절의 얘기를 하면 신방과 같은 그러니까 미디어 관련된
0: 네.
1: 그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노래가 너무 하고 싶어서 대학 시절부터 이제 그 미시피주 잭슨시에서 아마추어 재즈 가수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6살이 되던 해부터 이제 뉴얼리언즈를 거쳐서 뉴욕으로 진출해서 이제 활동을 시작했죠. 이때 뉴욕에서 이제 너무나도 그 유명한 재즈 여성 보컬리스트의 그 거장들 에비 링컨, 베티 카터, 또 트럼본 연주자 글레이천 멍커 3세를 만나서 재즈에 대한 지도를 받고 또 그 비밥 그리고 방금 들으셨던 마이 원 앤 올리 러브에서처럼 그 즉흥적인 스케창법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연마하면서 재즈 가수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완벽하게 습득하게 됩니다.
0: 네.
1: 그러던 중에 색소포니스트 스티브 콜먼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요.
0: 네.
1: 이 사람은 이제 그 엠베이스라고 하는 라고 불리는 자신의 그 어떤 음악적인 전체적인 어떤 모임 그룹 같은 걸 이끌고 있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재즈라는 음악을 별도로 이렇게 흑인 음악에서 떨어뜨려서 연주할 게 아니라 재즈와 리듬앤블루스, 펑크 그리고 뭐 전통적인 블루스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낸다는 입장을 갖고 있던 분이어서 이분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기존의 재즈 스탠다드 넘버만 부르는 그런 가수에서 탈피해야 할 것을 계속 카산드라 윌슨에게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스티브 콜먼 밴드에서도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요. 또 하인리스
0: 네.
1: 레드길이라고 하는 또 당시에 굉장히 전위적인 재즈를 연주하는 아주 그 나이 많은 스승 밑에서도 또 노래를 부름으로써 음악적인 폭이 굉장히 넓어지는 계기를 뉴욕에서 만들게 됩니다.
0: 네. 20대 때 이미 음악적으로 확실하게 좀

0: 인정을 받았네요.
1: 그렇습니다. 20대 때부터 이미 그 재능이 주변 뮤지션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고요. 또 그럼 또 한편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스티브 콜먼 같은 음악적인 시야를 넓혀줄 수 있는 스승을 만났다는 것이 훗날 이제 캐산드라 윌슨의 독자적인 음악을 만들어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86년도에 이제 31살이 되었던 시절이었는데 독일의 JMT 레코드로부터 계약 제의를 받아서 이 음반사와 이제 녹음을 하기 시작했고요.
0: 네.
1: 정통 재즈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전위적인 프리펑크 음악까지 다 노래 부르는 아주 굉장히 다방면의 소질을 갖추고 있는 재즈 보컬리스트로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93년도 38살 때 드디어 블루노트 레코드와 계약을 맺었고요.
0: 네.
1: 이때부터 자신이 갖고 있던 그 고향 미시시피주의 그 컨트리 블루스 또 델타 블루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음악과 재즈를 연결시키면서 아주 자신만의 독자적인 음악을 만들었고요. 1996년도에 발표했던 뉴먼 도터가 그래미 재즈 보컬 부분에서 최고의 작품으로 이제 선정이 되면서 그야말로 아주 그 정상급 재즈 보컬리스트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0: 네.
1: 그래서 그 뉴먼 도터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그 옛날 곡인데요. 역시 그 미시시피주에서 오래전에 블루스를 부르던 선하우스의 노래입니다. 데스 레토를 그 카산드라 윌슨의 노래로 들어보시죠.

0: 네, 일찍 떠나셨지만 최고의 명성을 누린 가수였네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90년대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까지 계속해서 최고의 그 자리에 계속 올라서 그 자리를 유지했던 카산드라 윌슨이었고요.
0: 네.
1: 뭐 정리하자면 과거 이제 니나 시몬 같은 가수들이 있었는데요. 그 니나 시몬도 참 재즈에서부터 블루스까지 정말 다양한 음악을 구사했던 가수였거든요.
0: 네.
1: 아마 그러한 전통을 이은 몇 되지 않은 카산드라 윌슨이지 않았나. 참 세상을 일찍 떠난 것이 참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마지막 곡으로요. 카산드라 윌슨이 그 존경하는 빌리 홀리데이에게 헌정했던 곡입니다. 빌리 홀리데이가 불렀던 Don't Explain, 카산드라 윌슨의 노래로 끝으로 전해드립니다.
0: 네, 9월 1일 타계한 카산드라 윌슨을 추모하며 그의 음악으로 함께했습니다. 끝곡 보내드리면서 황덕호 씨와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Hush, don't explain.

문화공감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10월 6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2026 누구나 클래식 윗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공연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요, 청취자 게시판 머리글에 티켓 신청이라고 적어주시고 이름과 핸드폰 번호 남겨주시면 5분께 2장씩 드립니다.

가을만이 안다. 유한진. 제 슬픔에 키만큼 다 자란 풀밭에 비가 내린다. 나도 따라 울었다. 이 완벽한 화음의 길로 가을이 오고 있다. 열고 달른 시인이 불러줘서 봄이 왔듯이 시인이 울어야 가을이 오는 줄을 가을만이 알 뿐이다. 가을에는 귀뚜라미가 제일 가는 시인이다. 가을의 완성은 밤에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죠. 유한진 시인의 가을만이 안다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KBS 열린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토론의 황현입니다. 추석 연휴를 마친 여야가 서로 다른 민심을 전했죠. 민주당은 어려운 살림살이를, 국민의힘은 부동산과 농지 전수조사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강조했습니다.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를 두고는 현장 조사가 늦어진 이유와 북한 소행 가능성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들어온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과 내각 후속 인사,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갈등 등 이 국내 현안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해서 정치권의 이 주요 이슈들 잠시 후 네 분의 여야 패널 등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0: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토론.
1: 라이트 카메라 액션. I see you looking at my PIC. I know. Zoom in. Uh-huh. Zoom out. Okay. Zoom in. Uh-huh. Zoom out. Okay. Zoom in. Uh-huh.
2: 네, 정치권 안팎의 이야기를 두루 들여다보는 시간 정치 인앤아웃 함께할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고요.
4: 네, 반갑습니다. 김소희입니다.
2: 반갑습니다. 장유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5: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네,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함께합니다.
6: 네, 안녕하세요.
2: 네, KBS 열린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 샵 9730, 샵 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그리고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역시 유튜브에서도 생방송으로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토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어떻게 네 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민심 잘 듣고 오셨습니까? 김병준 의원님 어떠셨습니까?
3: 네, 우리 지역구 다니면서 네. 민심도 많이 듣고요. 또 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이번에 연휴 때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바쁜 일상을 보냈습니다.
2: 어떠셨습니까? 네. 추석에 어떤 말들을 제일 많이 하시나요? 정치 이야기도 많이 하신 분가요?
3: 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민생 문제를 제일 많이 말씀하시고요. 이재명 정부에서 수출 흑자로 돌아서고 엄청 경제는 좋아진다 하는데 네. 그 온기가 그 잘 전달이 안 된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서민 경제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했었고요. 네. 정치권에서는 조이대 왜 그대로 두느냐. 조이대 탄핵 좀 시켜달라. 한동훈 의원 보기 싫다. 네. 어떻게 손 좀 봐달라라는 네. 그런 요구들도 많았습니다.
2: 반대 의견은 안 들리셨나요? 다른 의견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김소희 의원님이 좀 들으셨을까요? 어떤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민심의 의견.
7: 네. 지역구원이 아니다 보니까 네. 실은 뭐 명절 기간에 실은 뭐 뉴욕 기후주간에 가 있었어요.
2: 아, 기후위기 네,
7: 글로벌 이슈 관련해가지고 네. 기후주간 동안에 이제
2: 뉴욕의 추석 민심은 어떻습니까?
7: 거기 적나라하게 말씀드릴까요? 왜 안보는 안 챙기냐? 아. 왜 경제가 좋아지지 않냐? 국가를 맡겼는데 보통 정부한테 이런 걸 맡기 국가한테는 경제, 민생과 안보를 그 두 가지를 국민들이 기대하는데 왜 이 두 가지가 이 모양이냐? 이런 불만들이 좀 많으셨습니다.
2: 안보에 대한 문제도 관심이 많아지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7: 왜냐하면 안보 관련해서 사건이 좀 쳐졌으니까요. 네. 그런 걱정들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2: 그 이야기 잠시 후 좀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장유미 대변인께서는 어떠셨습니까?
5: 저는 가족 들이랑 같이 지냈는데 제가 정치 이슈를 막 다루는 게 약간 업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어때? 뭐 지금 한동훈 의원 어때? 이러면 관심 없고 네. 민주당이 부동산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된다. 아. 이런 답변이 돌아와서
2: 그 얘기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5: 제가 정치에 너무 과몰입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내 생활 편의와 관련돼서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집권 당하에게는 뭘 원하는지가 그 한마디에 되게 좀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2: 맞습니다. 네.
5: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2: 부동산 주식 이야기 많이들 그렇죠. 하셨죠. 이번 추석에도 강전에 변호사님은 어떠셨습니까?
6: 친구들이랑 이제 뭐 추석 인사 나눌 때는 아무래도 DMZ 사고 얘기를 제일 많이 했는데 부모님 뵈고 이제 식사를 했거든요. 아버지께서 이제 식사하러 가는 제가 30분 정도 운전을 해서 갔는데 내내 이제 김승원 용해인 후보자 전 후보자부터 해서 대통령의
2: 이야기.
6: 전체적인 인사 난맥상. 대통령의 주위에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실망스러운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어쨌든 식사를 끝나고 저희가 엄마 아빠랑 셋이 영화를 봤는데 암살자들을 봤어요.
2: 아 그러셨군요.
6: 네, 근데 이게 영화가 영화로서 뭐 굉장히 흡입력은 있었는데
2: 거기서도 또 의견이 갈리죠.
6: 네, 너무 단정적으로 해서 이게 표현의 자유의 한계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던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2: 참 재밌네요. 내 위치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듣는 얘기도 좀 서로 네.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아마 이 자리에서 좀 확인하셨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시죠. 여야의 눈에 비친 추석 민심 강조하는 대목이 또 다릅니다. 여당의 김인석 대표는 민생 성과를 낼 것을 주문했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타도 컸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병주 의원님. 이거 좀 내용 어떤 이야기 하셨는지 자세히 좀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3: 네. 실제 하나도 민생 둘도

0: 민생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이제 민생에 좀 더 집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도 민생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되겠다는 것이 현재 당의 분위기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아주 규탄 목소리가 아주 높죠. 왜냐하면은 지금 대통령의 대법원 대법관에 대한 임명권에 대해서 제재청 요구를 거부했잖아요.
1: 네.
0: 이것은 사실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시키는 거고 국회가 동의권이 있는데 국회도 무력화시키는 헌법 질서를 문란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3차 사법구태타라고 정의를 의총장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1차 사법구태타는 12.3 내란 때 사법부를 고스란히 계엄사령부로 바치려고 했던 거고 2차 사법구태타는 대선 기간에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를 정치적 사망 선고를 내리려고 하면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다 막고 했지만은 이러한 조의대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1: 네.
0: 사법 정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조의대 대법원장은 사퇴를 해야 된다.
1: 아니 실제로 민주당 네. 의원분들 네. 사이에서 탄핵 네. 이야기도 좀 나오기도 하는 겁니까?
0: 네.
1: 아, 많습니까?
0: 네. 많이 나오죠. 탄핵 사태.
1: 근데 실제로 현실로 네. 옮기려는 네. 시도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0: 그것은 조금 더 신중하는 입장이고요. 지도부는. 그렇지만 네. 민주당 개별 의원들은 탄핵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조의대 사태를 위해서 지금 이런 시위를 4주째 하고 있고
1: 네.
0: 지난 엄동설에는 12주 가까이 했어요. 저는 조의대가 반드시 물러나야만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의원들은 여기에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고 지금 추석 명절 이후에 본격적으로 조의대에 대한 사퇴를 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려고 네. 하고 있다.
1: 알겠습니다.
0: 입니다.
1: 반면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과 농지 전수조사 등 이 정부 정책의 문제를 좀 지적을 했는데 장동혁 대표는 국민이 이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했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김서 의원님. 국민의 입장도 좀 설명해 주시죠.
2: 일단 추석 민심 추석을 지내고 나서 오늘 나온 뭐 뉴스토마토 여론조사를 보니까 또 떨어졌더라고요 여론조사가. 그래서 결국 이게 그 장동혁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헤어질 결심이 아닌가. 국민은 이미 약간 이재명 정부를 포기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민생과 안보를 챙기라고 했는데
1: 네.
2: 자꾸 실제로 필요한 부동산 문제에 대한 개선책도 없고 거기다 또 농지 전수조사 한다고 해서 막 농민들을 약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도 좀 하고 그런 부분에 일단 격앙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뭔가 후속 대책이 나오기보다는 내란 특별수사본부 뭐 이런 거 하신다고 또 얘기가 나온 거예요.
1: 네네네.
2: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려운데
1: 그쵸.
2: 무슨 아니 내란 그 문제 갖고 너희 대통령 뽑아주지 않았냐. 그럼 더 이상 내란 얘기는 하지 말아라 라는 게 이게 민심인데 이 민심과 다른 행동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그거는 고스란히 여론조사로 반영이 되는 것 같고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아 국민들의 마음이 떠났다라는 걸 좀 아셔야 될 텐데 그걸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요.
1: 아니 근데 너무 시적 표현이에요. 국민이 이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인데 헤어질 결심이란 무엇을 두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국어형 것 같은데요. 어떤 헤어질 결심입니까?
3: 그 단어는 민주당에서 먼저 썼죠.
1: 아.
3: 김민석 대표가 추미애 지사 이야기를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를 그 탄핵이란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1: 그 단어를 연상시키는 말이다.
3: 그렇죠. 아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2: 영화,
1: 알겠습니다.
2: 영화를 뭐 언급한 그 이런 내용들을 비슷하게 따다 쓰셨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1: 네, 김영준님.
0: 그거는 장동혁. 대표 자기 처지를 얘기한 거 아닐까요?
1: 아,
0: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장동혁과 헤어질 결심을 네. 지금 하고 있는 그 처지. 사실은 자기가 보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말로 나오는 거거든요.
1: 알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여론조사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의뢰로 지난 25일에서 26일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36.5% 부정평가는 60.3%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의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주제를 바꿔보죠. 연휴 내내 이야기가 계속 탑뉴스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여야가 DMZ 폭발 사고 관련해서 뜨거운 설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난 9월 21일 경기 파주 군사분계선 인접 지역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이 두 차례 발생해서 장병 3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원인을 밝히는 과정과 정부의 대응을 놓고 여야가 현재 지금 크게 충돌하고 있는 중인데 강전에

0: 대변인님,
1: 네.
0: 국민의힘은 현장 조사가 늦었고 북한 수행 가능성을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1: 그렇죠. 오늘 결국 합참 전략기획본부장도 천하람 의원의 질문에는 북한 지뢰로 추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 네네. 이제
1: 공식적으로 북한 지뢰 추정이라는 건 오늘 처음 발언이 나온 것 같은데 초반부터 이미 전문가들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 되게 높게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아군 지뢰라면은 이 안전장치를 하고 있을 때 발목 골절 정도가 와야 되는데 북한은 목함 지뢰 같은 경우는 정말 절단상이 과거 2015년에도 있을 만큼 폭약이 들어가는 양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전체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는 북한 지뢰로 추정된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문제는 대통령실이라든지 민주당 그리고 국방부에서도 말하자면 속 시원하게 국민들에게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듯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초반에 합참 공보실장인가요? 이분이 브리핑을 하면서
0: 네.
1: 계속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국방부 대변인은 그 전부터도 그랬지만 늘 답변이 제한된다라는 표현만 쓰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께서는 좀 약간 선입견이랄까요? 민주당 측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는 북의 유학에 대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대북 송금 사건 이런 것들이 연결되다 보니까 말하자면 여러 가지로 의심들이 들 수 있는 상황들을 민주당 그리고 저는 정부가 스스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어쨌든 지금은 이제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조사가 시작되기까지 민주당은 안전이 중요해서 이게 조금 며칠 걸리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는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바로 조사를 할 때랑 고 막 이틀 뒤, 3일 뒤에 조사를 할 때랑
0: 네.
1: 안전에 있어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 거야. 오늘 의원님 계시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더 크게 일이 커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여기 대해서 좀 이제 사성 장군 출신이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내용들을 너무 숨기는 것 아니냐. 이 정도는 얘기해줘도 되는데. 그러니까 의혹이 더 커지고 이상한 음모론 같은 게 나오는 것 아니냐라고 국민의힘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그렇죠. 그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0: 네네.
2: 사실을 국방부가 좀 더 국민들께 소상히 이렇게 밝혀서 국민들이 궁금한증을 해소해줘야 되는데 사건 초기에 조금 개념적으로만 설명하고 세부적인 사실은 군에서는 정상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었는데도
0: 네.
2: 불구하고 그런 설명들을 안 하니까 여러 가지 음모론이나
0: 네.
2: 의혹들이 제기됐거든요. 이 문제에서는 핵심은 사실 불행한 일이지만은 핵심 증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북한의 소행인지 북한의 지뢰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건지 우리 아군의 지뢰인지 이런 걸 하기 위한 증거는 바로 획득을 해서 국가수에 보냈어요.
0: 네.
2: 그게 핵심이 뭔가 하면 파편이잖아요. 파편은 우리 부상당한 대대장을 수술하면서 그런 파편이라든가
0: 네.
2: 또 그다음에 전투복 그다음에 그 지뢰를 할 수 있는 군화 덮개 이런 것들에 보면 탄흔도 나오고 파편도 나오고 하약흔도 있고 그런
0: 네.
2: 것들은 다 바로 해서 1차 2차 다 수거해서 그 수사를 각 수사본부에 보내서
0: 이게 언제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2: 이제 조만간에 나온다
0: 아,
2: 그래요.
0: 나옵니까?
2: 그래서 핵심 증거는 다 한 거고
0: 네네.
2: 또 그것만보다는 추가적인 증거는 현장에 획득을 해야 되는데 그 현장은 그 군사 붕괴선 바로 인접한 지역이에요.
0: 네. 오늘 뭐 기사 나온 것 중에는 뭐 넘어서 있었다 뭐 이런 기사도
2: 아니요,
0: 있더라고요.
2: 그 넘진 않고 군사 붕괴선 한 그 수십 바로 인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0: 아, 바로 인접이군요.
2: 대단히 이것은 위험한 사항이잖아요. 왜
0: 네.
2: 바로 인접한 데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군사 붕괴선을 북한은 국경선 나하기 위해서 거기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앞에 지뢰를 설치한다는 의혹들이 많았잖아요.
0: 네.
2: 이걸 이제 사실 이거는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요구했어요. 그 군사 붕괴선 부근에 우리 남쪽까지도 지뢰를 설치한 것 같은데 왜 조사를 안 하느냐. 만약에 원상복귀하라 해서 국방에서 계속 요구를 했던 거고 또 우리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안 구역은 유엔사 관할이에요.
0: 네네.
2: 그래서 유엔사가 이거는 북한의 도발로 본다 했을 때 우리가 요구를 했을 때 유엔사는 도발이 아니다. 방어 시스템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부인했지만은 계속 우리가 여기는 조사를 같이 하자라고 요구를 한 상태고 그래서 그걸 조사를

0: 하기 위해서 개척을 뭐를 하다가 불의 사고가 났는데 거기는 진짜 위험합니다.
1: 네네네.
0: 모든 지역이 미확인 지뢰지대고요. 거기는 한국 전쟁 이후에 북한군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수만 발의 이런 지뢰를 깔아놨기 때문에 네.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수풀이 우거진 데를 개척하고 가는 것이 너무
1: 위험하다.
0: 시간이 걸리고 네. 위험한 것이죠.
1: 알겠습니다.
0: 그렇기 때문에
1: 네.
0: 그 명명백백히 밝히되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면서 하고 밝히는 것도 우리 한국군 단독으로 못해요. 거기는 유엔사 요원하고 같이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유엔사와 같이 초기부터 공조를 하면서 계속 준비한 사항이죠.
1: 알겠습니다.
2: 그 지점에 대해서 좀 우려가 의문이 되는 게 지금 어쨌든 안보 사건 같은 경우는 초동 대응이 굉장히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발생하고 나서 바로 이틀째인가 강신청 국방장관이 북한의 소행인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게 뭐 결과가 나온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그 다음날 국방부한테 이제 유엔사가 조사 요구를 하는데 국방부가 아니 연휴 끝나고 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민심이 들끓자 29일에서 다시 27일을 좀 땡기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아까 뭐 의원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우려가 있었던 점은 사실이고 실은 네. 정부 여당 내에서도 정부가 왜 이렇게 늑장 대응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심지어 박지원 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1: 네.
2: 그게 지금 국민들이 갖는 정서 그러니까 그 감정이란 말이죠. 그리고 올 이번 한 달 내에도 그 군사분계선 MDL 관련해서 북한군이 여러 차례 넘어왔다라고 이미 뉴스에서 나왔어요. 20차례가 넘었고 근데 그렇게 나왔던 이유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얘기하면서 뭔가 그 군사분계선을 이제 요새화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있었다라고 그런 기사들을 저희가 보고 있던 상황에서 그러면 저 지뢰가 진짜 뭐 피해 상황을 봤을 때 북한 것이 가능성이 매우 합리적으로 높아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 장관이 저렇게 얘기한 거는 일단 잘못됐다. 그리고 그 며칠 지나서까지 빨리빨리 못한 것. 2015년 때 목함 지뢰 때랑 다르게 빨리빨리 못한 것에 대해서 보통 군에서는 이거 빨리빨리 초동 대응을 할 텐데
1: 네네.
2: 이렇게 못한 게 그러면 청와대나 그쪽에 지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1: 그런 의혹도 나오고 있긴 하죠. 근데 장유미 대변인님 네. 그러니까 결국 2차 사고 위험이 좀 있었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민주당에서는.
3: 네. 네.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쭉 여러분이 하시는 걸 들으면서 왜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말을 못하냐. 그건 정확하게 진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북에 대해서 정확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추정을 갖고 어떻게 발표를 합니까? 북한군이 한 것 같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객관적인 정황이 그렇지 않느냐. 아니요.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2015년도에 목함 지뢰 사건과 관련해서 다른 부분이 있죠. 그때는 우리 이 관할 아래서 관제가 다 됐었으니까요.
1: 네.
3: 그래서 영상도 막 북한이 월담하고 막 이런 이 영상까지 확보가 됐고 지금은 전문가들도 진영을 다 떠나서요.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요.
1: 그렇죠.
3: 군 장병이 희생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같이 보수 정권의 보수 진영에서 이런 정치 공세를 하나라는 인상을 대단히 많이 받습니다.
1: 근데 이게 누구의 소행인지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3: 그러니까 정확히 해야 된다는
1: 예,
3: 거죠.
1: 유엔 쪽의 예. 협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듣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3: 유엔사 관할이니까.
1: 예, 예. 그렇죠. 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또 문제가 있잖아요.
3: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하면서 말씀 주시는 부분도 비가 오는데 증거가 인멸된다. 그걸 심지어 살인사건 현장에 비유하는 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1: 네네.
3: 말씀 주셨다시피 주요 증거라는 게 파편과 현장에서 확보할 수 있는 건 족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비가 오지 않더라도 이건 아주 쉽게 훼손이 될 수 있고 이미 증거가 확보됐다고 설명해도 귀를 닫고 듣지 않고 그러면 대안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4: 근데 아까 제가 오늘 처음으로 국방부 쪽에서 북한 지뢰로 추정된다는 표현이 나왔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1: 네.
4: 이것도 뭐랄까요. 스스로 먼저 밝히신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오전에 한 언론사 발로 그때 같이 있었던 장병이 북한 목감 지뢰로 보인다라는 진술을 했다. 이 기사가 먼저 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 북한 지뢰로 추정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 네.
4: 순서상으로 국방부에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그 국민들에게 공유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순서상으로 그런 생각들이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결국 정부의 신뢰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우리 의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결국 북한에서는 이 지뢰를 심은 게 적대적 두 국가론 이 이야기를 하면서 국경화를 하면서 지뢰를 심은 거잖아요. 근데 이 두 국가론을 우리 대

0: 대한민국에서도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본인의 두 국가론은 평화적 두 국가론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얘기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과는 뭐 차이가 있다 이런 네. 얘기는 하시지만 네. 올해 5월에 우리 그 통일백서에 두 국가론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분 이번에 내각 그 개각 과정에서도 이름이 안 올라가셨잖아요. 국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이번에 이 DMZ 사건에 있어서도 좀 불필요하게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의심하시는 부분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1: 여기서 네. 두 가지만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세 가지. 유엔사가 국민의힘도 요구하고 지금 김소희 의원님께서도 문제 제기했던 게 유엔사가 먼저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거부했다. 그리고 뭐 잠정적으로 29일을 한다. 이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고요. 여기선 유엔사 관할 구역이에요. 여기는 유엔사 책임 구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사고가 나면 유엔사가 조사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조사를 하려고 했을 때 한미가 같이 협의를 하잖아요. 유엔사. 해서 유엔사는 거기에 평소 우리 수색로 있는 기존에 다니는 데 부근인지 또 알 수 있는 거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합참에서 설명을 했더니 그럼 안전상 문제가 있다. 한미가 공조 유엔사 공조해서 아시아에서 그때부터 공조 시스템을 가동해서 지금 한 거고요. 또 2015년도 목함지대와 지금을 비교하는데 2015년도 목함지대는 군사분계선과 우리 GOP 철책 사이에 네.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철책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 추진철책 통문 쪽문은 늘 다니는데요. 거기에서 사고가 난 건데 그때는 북한이 거기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440m 떨어진 지점이고 네. 목함지대를 결국 그 심어놨던 걸로 판명이 된 맨날 다니던 길이라서 이틀 만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던 거고 지금은 군사분계선 바로 옆이에요. 아마 10에서 한 30m까지 근접한 걸로 보여요. 왜냐 거기에 북한이 지뢰를 심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까지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2015년과는 전혀 다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어저께도 40여 명이 그 유엔사하고 편성해서 들어갔는데 결국 그 사고 지점까지도 못 들어갔어요. 아침 9시부터 해질 때까지 가고 오늘 또 아침 9시부터 작전을 했는데 그 그런 거고요.
2: 굉장히 조심히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1: 그렇죠. 왜냐하면 네. 거기는 수십 년 동안 아무런 발길도 닿지 않은 데고 숯불이 사람보다 그 키보다 훨씬 더 커요. 네네. 그러면은 지뢰 제거는 잔디밭같이 평지에서는 이래 지뢰 제거기가 작동이 되지.
2: 아, 숯불을 깎아.
1: 풀을 먼저 깎아야죠. 깎는 것도 한 두 번 깎아야 돼요. 네네. 밑둥을 잘못 깎으다 지뢰가 제거돼. 그러면 이제 이런 걸로 한 1m 정도 깎고 그다음 또 한 30cm까지 깎고 또 깎고 해서 지뢰로 일차하고 이러니까 그 통로 개척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가 등산 갈 때도 예를 들면 오솔길 외에 가려면 못 가잖아요. 네. 청룡쿠리 막 거긴 더 해요. 그리고 거기는 북한이 감지하고 초총 요사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북한의 위협도 있죠. 밑에는 지뢰 제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보 한보가 가는 거고요. 그래서 어저께 40여 명으로 편성된 인원들이 수색로를 따라가고 기존의 개척로 한데 목표 지점까지 사고 지점 못 갔던 이유가 그런 거죠.
2: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는 네.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3: 저는 궁금했던 게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2015년 사건 때랑 다르게 현장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거 그 점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2015년에는 사고 나고 6일 만에 결과가 나왔어요. 그만큼 신속하게 처리를 했다라는 그 초동 대응의 중요성과 사건의 신속 처리 그 부분을 저는 강조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엔 사가 관할 구역이라고 해서 유엔사가 바로 들어가서 즉각 25사단을 방문해서 네. 바디캠 영상을 공유하고 현장 출입해서 신속 조사를 요구했다는 거 그거는 사실인가요?
1: 그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고
3: 저는 기사에 유엔사, 나온 내용을
1: 아니 그까지는 이제 네. 국방부가 발표를 아마 조만간에 할 걸로 봐요. 네. 그리고 내일 국방위 전체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서 아마 강신철 장관이 밝힐 길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은 유엔사 가서 조사를 하자고 했는데 전체 사항을 모르잖아요.
3: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네. 제가
1: 그리고 그런
3: 제가
1: 것들은
3: 판단된
1: 일단은
3: 내용들은
1: 우리가 수사를 어느 정도 좀 하고 해야 그걸 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외국군한테 바로 모든 걸 주진 않아요.
3: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엔사 네. 관할 구역이니까 유엔사가 더 내용을 많이 알고 있고 그거를 신속하게 대응하자라고 우리 25사단에서 먼저 제안.

0: 했다 이런 내용들을 기사를 통해서 저희는 접했고 그런데 우리 군이 휴일이 끝나고 하자라고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랄 일이죠. 저희는 그 지점을 지적하는 거고
1: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준 것이 아니라
0: 그렇죠.
1: 네, 일부러 지원한 게
0: 그렇죠.
1: 오인원이 아니라고
0: 만약에
1: 말씀하시는
0: 그런
1: 거죠.
0: 게 아니 뭐 대정부 진짜 현안 질의를 통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다행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사실로 바탕으로 봤을 때는 네. 이런 오해를 살 만한 정부 입장 그러니까 국방부의 발표가 너무 미진했다라는 거 그거는 인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1: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 이런 의혹들을 계속 나오는 그 근본에 깔려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 북한 눈치 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의 3월 밀스크도 북한과 연관돼 있고 그래서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장유미 대변인님.
2: 북한 눈치 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만약에 이게 유실된 지뢰가 아니라 정말 매립을 해서 우리 군이 희생되게끔 했다라고 하면 다른 선택지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요. 보수는 항상 안보 이슈에 대해서 뭔가 선점하려고 하지만 더 무책임하다는 인상을 제가 받고 있고
1: 네.
2: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방부 장관도 그리고 책임 있는 그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 원칙을 계속해서 말하는데 아닐 거다. 사건을 암장한다. 은폐한다. 지금 과정 중에 있잖아요. 왜 그렇게 앞서 나가서 은폐한다라고 하면서 북한 눈치 본다. 항상 도돌이표처럼 이 북한의 종북이다. 이런 구태정치에선 최소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그럼 야당도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해야죠. 오늘도 현장에 갔잖아요. 국민의힘 빼고.
1: 알겠습니다.
3: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진짜 나쁜 습관이 있어요. 말할 게 없으면 무조건 빨갱이 타령이에요. 민주당 빨갱이. 저를 저 같은 사람도 빨갱이 타령.
1: 그런 색깔 논란이 아직도.
3: 맨날 이걸 여기에 색깔 논이 왜 들어갑니까? 왜 북한의 눈치를 봅니까? 이것은 우리 장병들의 피해를 간 것이고
1: 네.
3: 그 누구보다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 북한 소행이면은 아주 강력히 대응하는 건데
1: 그렇죠.
3: 모든 거를 북한 눈치 본다 빨갱이 논란 색깔론으로 이걸 하니까 이것이 희석이 되고 이 안보가 정쟁화되는 걸로 비춰지는 거지 않습니까?
1: 알겠습니다.
3: 안보는 그 자체로 봐야
1: 중요하다.
3: 되는 건데
1: 아, 안보는 안보 자체로 봐야 되는데 네. 자꾸 다른 논란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냐라는 또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0: 저희가 궁금하고 국민의 입장들에서 눈높이에서 봤을 때 정말 이상한 부분을 지적을 하면 그거를 정쟁화한다고 비판을 하세요.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비판을 제기할 만한 그런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를 뭐 긁히셨는지 어쨌는지 이런
1: 네.
0: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정쟁하라는다고 얘기하면 뭐 논의가 될 협의가 진행될 수가 없죠.
2: 제가 짤막하게만 하면 저는 김소희 의원님 정도는 충분히 제기하실 수 있다고 봐요. 장동혁 대표님 국민의힘 대표시잖아요. 이거 은폐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로 은폐했다면 탄핵할 거라고 얘기해요. 일반 이적죄로 처벌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면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진짜 나쁜 정치인 거죠.
1: 심지어 장동혁 대표는 뭐 외환죄까지 이야기를 나왔어요.
0: 이제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탄핵한다고 얘기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어요.
1: 같은 의미로 해석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 한 발짝 깊숙이 들어간 분이 계시죠. 바로 한동훈 의원이 이런 이슈에 또 빠지진 않는데 또 공세가 엄청 좀 거세집니다. 이게 말이 좀 거칠어졌습니다. 또 의원님 계셔서
3: 네.
1: 제가 차마 입에 담을 수는 없지만 뭐 X별들 뭐 잡복쇼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1인 시위에 대해서 또 의원님이 김혁준 의원님께서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비판 배경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 지금 그 한동훈 의원은 지금 안보에 구멍을 내고 있고 우리 장병들을 위기로 몰고 가고 있어요.
1: 네.
3: 그리고 또 예를 든다면은 어저께 그 종합 팀이 갔지 않습니까? 그 비무장지대 작전을 40명이 들어갔는데 그거를 하루 전날 26일 날 밝혔어요.
1: 네네.
3: 내가 알기로는 종합수사 조사팀이 내일 들어간다. 그렇게 알고 있다.
1: 그거 밝히면 안 되는 겁니까?
3: 안 되죠. 그걸 밝히면 북한이 알잖아요. 알면 거기에 사전에 매복을 세우든 뭐 지뢰를 깔든 대응을 할 거예요.
1: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는
3: 그렇죠.
1: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3: 그렇죠. 이것은 중요한 작전 보안이에요.
1: 네네.
3: 내일부터 특히 비무장지대 안에서 작전은 그 작전하기 전에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해요. 군내에서도.
1: 네.
3: 왜냐하면 거기 북한에 알려지면 안 되는데 하루 전날 뭐 29일 날 하기로 한 거 27일 날 땡겨서 하고 뭐 이것은 뭐 내가 알기로 내일 두 간다고 한다. 이것은 중대한 작전 보안 위반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 그 장병들과 유엔사 요원들까지 거기 들어가는 요원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지가 간종기가 나와서 뭔가 주목받기 위해서 막 하는데 그것은 결국은

0: 우리 안보를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1: 안보와 네. 위험에 노출시키는 네. 발언들이었다라고 해석을 네. 하시고요. 네. 한동훈 의원은 누가 유엔사 신속조사 요구 거부하고 29일로 정했는지나 좀 밝혀라. 29일로 정한 그 사람이 범인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의 반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2: 저도 실제로 이 부분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지점에 대해서 질문을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2: 그 김병조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부분은 안보상의 그런 부분들은 제가 그런 부분까지는 알 수 없지만 실제로 29일로 누가 정했는지 그거를 밝혀라는 거 국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질문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25사단장 선에서 결정될 거라고 저는 날짜를 바꾼 거는 25사단장 선에서 결정된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와대와의 그런 논의 없이는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뭐 우려나 뭐 이런 오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좀 주시는 게 정부 입장이나 청와대에서는 답을 좀 명쾌하게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한동훈 의원의 물음에 답을 주셔야 된다. 그 답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0: 이런 거는 네. 29일은 뭐 잠정으로 정한 거고요.
1: 네.
0: 이거는 뭐 청와대와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군이 유엔사와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1: 유엔사랑 논의를
0: 네, 당연하죠. 거기 네. 관할 지역에서.
1: 근데 대통령한테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보고는 하죠. 그렇지만 네. 먼저 유엔사와 같이 계속 논의를 하면서 여기에 잠정적으로 거기는 실제 사각지대예요. 우리 GPS에서도 안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상 소요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통신도 설치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우리 작전하는데 혹시 피해를 주면 바로 우리가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모든 합포들도 대응하는 거고요.
1: 네.
0: 공중에서는 또 거기 감시할 수 있는 기구도 띄워야 되고 총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40명만 들어가서 거기서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유엔사와 협의를 해서 잠정적인 시간을 정한 거고 그래서 그 사이에 보면 계속 이루어져요. 유엔사하고 협의도 하고 TF를 구성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26일 날은 유엔사하고 같이 그 비무장 지대 들어가서 작전을 어떻게 할지 그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1: 네.
0: 토의를 한 거고 그때 최종 결정을 한 거예요. 내일 들어가도 되겠다 해서 27일 날 결정을 해서 어저께 들어간 것이고요.
1: 그 날짜 결정은 네. 그럼 대통령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0: 전혀 관계없죠. 작전을
1: 거죠?
0: 하는데 대통령이 해외 나가 계시는데 어떻게 압니까?
1: 아,
0: 그거는 유엔사와 협의를 하는 건데 작전의 작자도 모르면서 한동훈 그 의원은 진짜로 군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의혹을 자꾸 갖고 이러잖아요. 최고의 안보는 국민의 하나 된 마음인데 자꾸 분열을 시키고 그럼 유엔사를 욕하네요. 사실 여기에서 제일 제동이 걸고 같이 하는 거는 유엔사예요.
1: 그
0: 같이 하자고.
1: 유엔사에 다녀야 된다라고 네,
0: 같이
1: 말씀하시는 거죠?
0: 네네.
1: 알겠습니다. 네. 장동훈 대표는 현장 조사 왜 늦었는지 대통령 보고 시점 언제인지 밝히라고 했잖아요. 강전의 대변인이.
3: 네.
1: 이 보고 시점이 좀 중요한 겁니까?
3: 일단은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김병주 의원님과는 좀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거죠. 날짜를
1: 네.
3: 이렇게 변경하고 그리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사고 나고 바로 수색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던 것은 그래도 적어도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까지는 연결이 되어 있는 건 아니냐. 이 날짜를 정하는 데 있어서 바로 그 지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계속 제가 이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더 커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 네.
3: 뭐 민주당 쪽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 북한에 유하게 대했던 것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정부 때도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우리 돈으로 지어준 개성 연락사무소가 폭파가 돼버렸잖아요. 대통령에 대해서는 입에 담기 어려운 이런 표현들을 정말 모욕적인 표현들을 들으면서도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결국에는 아까 제가 통일부 장관의 뭐 평화적 두 국가론이라고는 합니다만 두 국가론이
1: 네.
3: 통일백서에 올라간 부분도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전에도 통일부 장관의 어떠한 발언들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북한에 대한 정보 공유가 또 일부 제한을 받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국민의힘과 국민들께서는 적어도 대통령께서 통일부 장관에게 경고 메시지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그때 저희는 경질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어도 경고 메시지는 나갔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민주당 측에서는 이거 종종 있는 일이다. 별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1: 네.
3: 근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그게 아닌 거죠. 그리고서는 이번에 사고가 빵 터져 보니까 역시 지금 민주당 정권이 되다 보니까 북한과의 관계가 우리가 굴종적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가보면은 결국에 북한의 이런 도발행

0: 행동이나 이런 안 좋은 일에 대해서 왜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하느냐. 그렇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1: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정점이 대통령이다라고 장동열 대

0: 네네 오후에 네. 다녀왔죠.
1: 실제 사실.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0: 실제 가서 보니까 네. 대부분 갔던 의원들은 충분히 이 작전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를 했었고요. 네. 군이 지금까지 아주 적절히 잘했다. 왜냐하면 그 지뢰 사고가 났을 때도 응급 헬기를 바로 현장까지 보내서 오. 긴급 구조를 해냈고요.
1: 네네.
0: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나오자마자 통문에서 그 인원들의 전투복에 있는 여러 가지 흔적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수사해서 수거해서 국가 네. 수사 본부로 보내서 그 그런 수사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 계속 바로 이제 국방부 장관이 그 다음 날 그 날아가서 실제 거기에 대한 토의를 하고 합참엔 TF를 만들어서 현장에 상주하면서 유엔사와 협의를 하면서 하나하나 작전을 하는 모습들을 봤고요. 그때 들어갔을 때 보호장구를 어떤 걸 착용을 했는지 네. 또 어떤 취약한 점이 있는지를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 알겠습니다.
0: 이런 현장을 국민의힘은 안 갔어요. 맨날 빨리 이걸 예. 하자고 하면서 현장에 문제와 답이 있는데 진작 현장에 안 가고 국회에서 국방위원만 열어달라는 거예요. 국방위원.
1: 그런데 국민의힘은 오늘 쇼라는 이유는 안 갔잖아요.
2: 저희는 나름의 거다. 이유가 이러면서. 있고 네. 김병주 의원님도 장군 출신이시고 저희의 간사 국방위 간사님이 임종두 의원님도 장군 출신이세요. 현장 네.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두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현장 상황에 대한 해석이 좀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1: 어떤 해석을 하십니까?
2: 이미 현장 대응 조치가 이미 늦었잖아요. 네. 이런 늦어서 지금 다들 급하실 거예요. 그 군 관계자분들 전문가도 얼마나 급하시겠어요. 그런데 의원들이 간다? 그러면 의원들 뭐 보고자료 만들고요. 뭐 자료 만드느라고 또 인력을 소비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이런 시간들을 뺏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하자. 근데 그 요구는 다행히 받아들여져서 내일 오후에 현안 질의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거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그 시간을 뺏고 싶지 않았던 거였고요. 거기 가서 이제 뭐 이런저런 상황들을 보셨다고 하시지만 저는 현안 질의가 더 훨씬 중요하고 거기 현장에 대한 조사는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그 사람들의 시간을 뺏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굳이 거기 가봤자 의전하고 네. 시간 뺏기고
2: 실은 의원들이 가면 평가하시는군요. 자료 만들고 따로 또 자료 만들고 다 의전하고 진짜 많은 분들이 시간을 할애해야 되거든요.
1: 네네.
2: 그런 시간을 뺏는 거 자체가 죄송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1: 알겠습니다.
0: 현장에 안 가보면 비무장지대 안의 사항을 그릴 수가 없고요. 단지 거기 현장에 안 가고 국회에서 하겠다는 거는 이걸 정치쇼로 만들겠다는 거죠. 실제 그 여기에 대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뒷전이고 결국은 정치쇼로 만들어서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지금 이 작전 지휘하고 해야 되는 사람들 불러서 전방 지휘관들 불러서 정치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현장에 가서 작전하는 부대원들은 거기 계속 작전을 하긴 막두고 나머지 분들이 와서 설명하고 현장에서 실제 GOP 그 비무장지대 안에 보니까 금방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작전이 어려운지.
1: 네. 네. 알겠습니다.
2: 저희는 현장에 카메라를 대동해서 DMZ를 가는 그 상황이 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가 이분들한테 현장 DMZ의 상황을 몰라서 그럴까요? 다 장군 출신들도 몇 분 계시는데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쇼라고 판단 아니 지금 저희 군인 3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이거를 쇼를 하고 싶은 여야 의원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식으로 뭐 상대당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저희가 건강한 토론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이 관련 뉴스가 지금 계속 속보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좀 이번 주 내내 이야기가 좀 이어지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이야기 새로운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저희 열린 토론 시작할 즈음에 뉴스가 하나 새로 속보가 떴습니다. 외교부가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대리를 초치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정부가 우크라이나 정부에 사과도 공식적으로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려면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에서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설명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자, 이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통령께서 돌아오시고 나서 굉장히 좀 강력하게 압박하는 말씀을 좀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장윤미 대변인님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3: 이게 각 정부의 설명이 다르잖아요.
1: 네.
3: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우리 비공개 뭐 공개 이런 여부에 대해서 논의한 바 없는데 그러니까 공개했는데 뭐가 문제야라는 취지. 한국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는 인상을 받아요. 이를테면 이 비공개 요청을

0: 우크라이나 정부가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북한 포로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본인들도 러시아에 잡혀간 우크라이나 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군 포로랑 뭐 맞대응, 맞교환을 하든 아니면 어떻게 하든. 근데 이 부분을 대한민국으로 보냈으니까 본인들 이게 내부에 알려지면 얼마나 또 곤란해지겠어요. 그래서 이건 비공개로 필요하다라고 했고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뭐 이미 언론 인터뷰를 했고 러시아가 알고 있고 이렇지만 완전히 대외적으로 표방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온 사실을 그러면 이 사람들의 안위와 가족들의 어떤 안위 다 종합해가지고 그렇게 하자라는 신사협정이 있었다는 거고. 근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 이 기조연설에서 공개를 해버렸고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만 아마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관계에 대한 이런 전략적인 좀 대외 표방을 의도했던 게 아닌가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그랬을 때 종합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정확한 설명을 하고 있다고 믿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초치를 하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이거 쇼한다라고 이제 정적들이긴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의 공격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 알 권리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이 북한 주민들은요. 대외 선전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에요. 이거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또 북한의 눈치다 보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김석희 의원님. 이게 외교 문제로까지 크게 번질 수 있는 사안이 될 수도 있잖아요. 좀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2: 실은 뭐 우크라이나 정부와 미리 얘기를 하고 뭐 비밀 유지 약속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를 좀 떠나서 네. 그 제가 보기에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내부 정치 상황 때문에 한 것 같아요.
1: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다.
2: 뭐 이용했는지 활용했는지 한 것 네. 같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저는 좀 아마추어 같은 외교였다고 생각합니다.
1: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2: 다른 식으로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
1: 항의를
2: 하고 뭔가 그 다음으로 우크라이나가 뭐 죄송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뭔가 다른 조치를 하는 게 맞는데 약간 너무 이제 약간
1: 너무 좀 나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2: 이런 SNS로 저는 외교하는 거는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앞으로도 그 우크라이나 내에 또 포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다음번에는 그럼 우크라이나랑 이런 논의를 할 때 또 어떻게 하실지 이번에는 조금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SNS로 이렇게 외교를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일단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비공개로 한 거를 총회 와서 자기 정치안이라고 공개한 이런 건 대단히 규탄을 하는 거고요. 외교적으로 아주 신뢰를 추락시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는 적절히 대응을 하셨다고 보고요. 그럼으로써 이거 비공개라데 하도록 합의했다는 걸 알려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해왔나요? 러시아가 침략했을 때 러시아를 규탄하고 인도적 지원을 엄청 했어요. 네. 물론 무기 지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무기 지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 그 인도적 지원.
1: 큰일 나죠.
3: 그러면 러시아가 그렇죠. 그런데 네. 윤석열 정권 때는 사실 무기 지원도 하고 파병도 보내려고 했지 않습니까? 큰일 일을 하려고 했는데.
1: 그때는 북한군이 네. 참전할 네. 줄 몰랐던 거 아닐까요?
3: 아니요. 북한군이 참전을 하니까 러시아에
1: 결정을
3: 윤석열
1: 내렸었나요?
3: 정권 때 우리도 그렇구나. 파병해야 된다고 해서 저하고 그때 이재명 그 당시 대표께서 제가 그때 10월 31일로 기억하는데 우크라이나에 파병 국회 동의 없이 한 명이라도 보내면은 김용년 장관 탄핵하겠다고 제가 발표를 했더니 한 명도 안 보냈어요. 그런데 왜 안 보냈냐 하면 저희가 보내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한 달 후에 12.3 내란을 일으킨 거예요. 본인들이 12.3 내란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김용년 탄핵되면 4, 5개월 정지되잖아.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1: 의원님 또 내란 얘기하면 저희가 오늘 한 2시간 얘기해야 되니까.
3: 그렇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과 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많은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젤렌스키가 이렇게 외교의 신뢰를 무너뜨린 건 큰 문제라고 보고
1: 큰 결례다. 외교상.
3: 그래서 저는 오늘 페이스북에 인도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재검토해야 된다. 네. 사과 안 하면은 조건을 달았어요. 젤렌스키나 이런 우크라이나에서 사과하지 않으면은 그런 거 재검토해야 된다고라고.
1: 근데 지금
3: 저도 의견을 밝혔죠.
1: 정황상 네. 우크라이나가 실수한 것

0: 같아 보이는 거는 거의 이건 팩트잖아요.
1: 네,
0: 지금 분위기로. 근데 네. 이 이야기를 SNS에 하는 것은 맞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1: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SNS라고 지금 SNS 안 하는 정치인이 어디 있어요? 아. 지금 그것은 새로운 신세대의 정치 수단이에요.
0: 네.
1: 저는 SNS가 정치인의 최고의 현재 소통 수단이라고.
0: 발언의 하나의 방법이다.
2: 저는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이 엄청 떨어지잖아요.
3: 김병주 의원님이 이 답변하시기 전에 0.1초간 약간 눈빛이 흔들리시는 그 마음이 진심이었다 생각하고 대통령의 SNS는 저는 좀 자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캄보디아 때도 캄보디아 어로까지 막 쓰면서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뭐 이런 이야기들도 외교적인 문제로 막 비하될 뻔했었던 적이 있잖아요. 이 사건은 어쨌든 뭐 우크라이나 쪽에서 실수를 한 것인지 이 상황에 대해서는 팩트는 좀 드러나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네. 저는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우리 정부에서 보여주는 어떤 기준선이라는 게 있는 것인가의 문제인 거죠. 젤렌스키 대통령이 먼저 유엔에서 연설 과정에 이걸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문제 제기를 하시고 그랬더니 우크라이나에서는 합의한 적 없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우리 정부에서의 반응은 뭐 원칙적 방식이었다 이런 약간 두루뭉술한 표현을 하고서는 더 이상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내에서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한국으로 입국하시는 그 시점에 갑자기 어저께 밤에 여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 제기하는 메시지가 나오고 오늘은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대사 대리를 초치하는 것까지 나온 거예요.
0: 그러니까 대통령이 귀국하고 나서 기조가 바뀌었다라는
3: 그렇죠.
0: 말씀이잖아요.
3: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대응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청와대에서는 밝혔는데 네. 이게 국내에서의 그 반응이 점점 안 좋아지다 보니까 대통령을 신뢰할 수 없다 오히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대통령이 입국하시면서 어젯밤부터 갑작스럽게 청와대 발로 이런저런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합의 없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초치가 들어갔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와갖고는 얘기를 하는 것도 네. 외교에 있어서의 어떤 기준점이 없는 게 아닌가 그 부분 지적하고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요. 1부는 마무리하고 잠시 로고 듣고 와서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4: KBS 열린 토론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완성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는 곳, KBS 열린토론.
0: 네, 황현희가 진행하고 있는 KBS 열린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가 오늘 또 김병주 의원님 처음 오시니까 많이 와 있습니다. 3253님께서 주블리 김병주 네. 의원님
1: 네.
0: 오랜만에 나오셔서 너무 귀엽게 시작하시네요. 라고 네.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귀엽다는 말씀 자주 들으시나 봐요.
1: 네, 네. 주블리 김병주입니다.
0: 네. 아, 네라고요?
1: 아 진짜 말이 귀엽다는 그,
0: 아,
1: 그 아니, 댓글이 진짜 많아요.
0: 좀 러블리하십니다.
1: 아.
0: 별명이 또 주블리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네. 예.
1: 근데 그 불리가 러블리가 아니라 네. 어셈블리의 불리입니다. 아. 국회를 의미하는 어셈블리의
0: 불리. 아, 어셈블리군요.
1: 네네.
0: 어벤져스 어셈블 할 때 그 어셈블 같은 뜻인가요?
1: 국회를 의미하는 어셈블리.
0: 아. 네 그렇군요. 네, 아 그런 네. 아 내셔널 어셈블리군요.
1: 네.
0: 아, 그게 국회란 네. 뜻이잖아요. 예예. 네. 예. 아, 어벤져스. 아, 죄송합니다.
1: 아니요, 아니요.
0: 제가 좀 오해를 했네요.
1: 그것도 괜찮네요. 앞으로.
0: 그렇죠.
1: 네, 네. 네 그것도 좋네요. 네,
0: 정치인 네. 어벤져스 네. 모였다. 이런 식으로도 그렇죠.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아, 553호님은 약간 좀 심각한 문자 보내셨어요. 안보 문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모습을 보니까 서로 이럴 때만이라도 좀 아,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문자 보내줬는데. 그렇죠. 사실 안보에는 여야의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정치의 문제를 약간 접고서라도 마음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청취자분들의 의견 계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1: 오늘 이 정도면 마음을 다 모은 건데요. 방법상의 조금의 차이만 있지.
2: 아,
1: 목표는 똑같잖아요.
0: 네, 그렇죠.
1: 안보 튼튼히 하고.
0: 네.
1: 네, 네.
0: 목표를 하나 두고 그 네. 안에 있는 내용들을 서로 토론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토론 아닐까요?
1: 네,
0: 예,
1: 네.
0: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상진 님께서도 어쨌든 북한 관련 문제는 우리나라 입장에선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할 시기입니다. 라고 아주 정답을 보내셨습니다. 예, 이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 질문도 들어왔는데요. 이거는 김명주 의원님께서 좀 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사성 정보 주시

0: 신시라 6848님께서 국방부 장관이 현장에 갈 때 양복을 입었는데 이거 전무후무한 광경 아닌가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전방으로 갔을 때는 의례적으로 관례상 군복을 입고 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긴 하잖아요. 여기 대해서 해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국방부 장관은 당연히 양복을 사복을 입고 가는 거죠.
0: 아 사복을 입고 가는 겁니까?
1: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문민통제를 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합니다.
0: 아 근데 전투복을 입는 관행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1: 그것은 관행이라기보다 그 정치인들이나 또는 그런 분들이 가면은 그 부대와 동료의식을 느끼기 위해서 전체가 아니라 야전 상의 정도 이렇게 한 분 체험식으로 또는 동료의식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히죠. 저도 전방 가면 국방위원들이 해병대 가면 해병대 저 야전 상의를 입고 공군에 가면 공군 잠바를 입어보고 그런 것들은 체험이라고 보면 되고요. 국방부 장관은 사복을 입고 가는 것이 맞는 거죠.
0: 그럼 그렇게 큰 논란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1: 거예요? 전혀 논란거리가 아니죠.
0: 아, 전혀 논란거리가 아니다.
1: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의 신분은 공식적으로 민간인입니다.
0: 알겠습니다.
1: 그렇기 때문에 입는 것도 보면 화면에는 군복 같지만은 상의만 이렇게 걸치고 있는 거지 밑에 군화를 신는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요. 복장에 따라서 사실은 민간인이 군복을 전역한 사람도 군복을 입으면은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훈련 때만 입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의식 행사 때만 입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역한 지 한 8년 됐는데 아직도 제가 입었던 군복을 한 번도 못 입었어요. 어떨 때 12.3 내란 일어나고 집회 현장 나갈 때 군복 입고 나가고 싶었는데 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복으로 나갔어요.
0: 군복 입고 나갔으면 다른 쪽으로 오해할 수도 있어서.
1: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다른 쪽보다도 강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입고 나가고 싶지만 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훈련 때라든가.
0: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하의 쪽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결국 이제 뉴스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 상의만 주입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큰 논란거리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과 멕시코 순방 마치고 어제 귀국했는데 귀국과 동시에 많은 또 국내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많은데요. 먼저 강훈식 비서실장 사표 수리 여부가 주목이 되긴 하는데 장윤미 대변인님. 근데 이거는 사실 거의 확정이라고 봐야겠죠.
2: 많은 분들이
0: 보세요?
2: 그렇게 전망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유는 이제 청와대 홍보수석이 사의 표명 사실 자체를 브리핑을 했다라는 건 그 직전에 사의 표명이 있었던 건 아니고 순방도 있고 하니까 아마 조율이 있었고 대통령 떠나신 이후에 이 사의 수리 수순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게 중론인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그 후임자와 관련해서는 여러 이제 현역 의원분들 또 한마평에 오르기도 하는데 그러면 또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원직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또 부담감 때문에 아마 전직 의원 내지는 뭐 다른 분들로 좀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네.
0: 그러면 후보군이 좀 줄어들지 않습니까?
2: 그러면 좀 줄어들죠. 왜냐하면 현역 의원분들 중에서는 이제 비서실장군으로는 뭐 천준호, 한준호, 뭐 이렇게 박성준 의원
0: 그렇게 있었죠 원래는
2: 이렇게 거론이 됐는데 뭐 최재성 전 의원이랄지 김경수 전 지사 뭐 이렇게 많이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습니다.
0: 이철이 전 비서실장도 이야기 또 나오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전 정무수석인 이철이 전 정무수석 이야기까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강전혜 전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역시 뭐 당연히 사표 수리가 된다라고 봐야겠죠.
3: 그렇죠. 네.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오전에 그 홍보수석이 강훈식 실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순서가 좀 의아했어요. 오후에 대통령께서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비서실장이 졸업하려고 하는데 나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강훈식 실장은 어쨌든 지금으로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프랑스의 대통령 순방 가셨을 때 김승원 용 후보자에 대해서 굉장히 한국에서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청와대 프랑스발 메시지가 청와대의 인사위원회를 거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청문회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제 두 분 다 낙마를 했는데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강훈식 비서실장이거든요. 뭐 아무리 뭐 김현지 실장이 뒤에 실세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지금 뭐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식적인 라인에서 책임을 지는 것은 맞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졸업하려는데 나는 아직 결정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는 역시 인맥상인

0: 것 같아요. 최근에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추진하시는 것들이 제대로 되는 게 좀 거의 없어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네네. 그럼 지금 상황에서 비서실장, 법무부 장관 뭐 굉장히 많은 자리들이 비어 있는데 들어와서 칭찬받을 자리들이 아닌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면은 현역 의원들은 배지 내려놓고서 갈 수 있는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뭐 전직 의원들 심지어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개각 과정에서 대통령실 정무특보 내셨거든요. 근데 지금 비서실장까지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풀이 적다는 것. 지금 대통령의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렇습니다. 정책실장도 한 달 가까이 공석이고요. 대통령이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 비서실장도 다시 뽑아야 하고 법무부 장관 인선도 해야 되잖아요. 김명주 의원이.
2: 그렇죠. 네.
1: 굉장히 대통령께서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2: 네. 아마 인사권 가진 대통령께서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조금 지켜봐야죠.
1: 좀 지켜봐야겠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정책실장과 비서실장은 한 번에 발표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되나요?
2: 글쎄요.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네. 아마 정책실장은 공백이 좀 있어서 후속 인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1: 네.
2: 아직 뭐 비서실장은 아직 그 계속 하고 있잖아요. 사표 수리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꼭 같이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만약 수리된다 하더라도
1: 네.
2: 지금 정책실장이라든가 이런 비어있는 자리부터 하고 또 해도 늦진 않다라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0: 대통령께서 예. 잠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인선에 이번에 어떻게 방향성을 잡으실 것인지 이게 지금 조국혁신당이라든지 유시민 작가 뭐 김어준 씨 이쪽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가늠자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중수청장 후보자가 아닌가 싶어요. 김지용 변호사에 대해서 아직 청문회 날짜도 못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민주당 내에서도 김용민 의원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불만의 목소리들을 내고 있고 처음에 지명이 됐을 때부터 조국혁신당이나 좀 강성의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크게 반발하고 있는 인선입니다. 대통령께서 이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시게 된다면 앞으로의 인선 과정도 좀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네. 생각이 듭니다.
1: 인사 문제가 굉장히 좀 대통령을 골치 아프게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관련해서 뭐 김현지 제1부속실장 뭐 국감 증인 출석 막 이런 문제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또 대통령의 고심을 깊게 만드는 분이 계십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구를 거부 하면서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에 이견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 김세현이 이거 해결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3: 일단 갈등을 청와대가 만드셨잖아요.
1: 아 청와대가 만들었다고 보십니까?
3: 그렇죠. 네. 그 헌법 제104조 제2항 제가 그냥 바로 읽어드리는데
1: 네.
3: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재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그렇죠.
3: 재청을 했잖아요. 그럼 국회로 넘기셨어야죠. 근데 다시 재재청을 요청하셨어요. 마치 대통령이 가장 상위에 있는 권력이라는 걸로 해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헌법적 근거가 없다. 그리고 난 재재청을 안 하겠다. 너무 당연하신 거죠.
1: 네.
3: 지금 이런 반응들이 그러니까 삼권 분립을 저희가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데 삼권 분립을 다 무시하는 행동을 하시니까 결국 갈등을 유발하신 거잖아요.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풀기가 너무 어렵죠. 근데 삼권 분립을 지키려고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저희는 응원하고 있습니다.
1: 이게 헌법적으로 지금 해석이 계속 좀 엇갈려서 이게 어느 쪽에 아 이게 누가 잘못한 건지에 대해서도 참 이게 판단하기가
0: 그러니까
1: 굉장히
0: 이게
1: 어려워요.
0: 사실은 앞으로 대통령께서 22명의 대법관을 임명을 하시는 거잖아요. 임기 동안에. 이게 계속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해서 한번 결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앞으로도 20명이 더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헌재에서의 판단을 받아놔야 앞으로의 이런 논란들을 좀 없앨 수 있지 않은가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청와대 측에서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1: 네네.
0: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에서 했거든요.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왜냐하면 국회로 보내질 않으셨잖아요. 대통령께서 이미 재청권 단계에서 다시 돌려보낸 상황이니까
1: 국민의힘은 대상이 아니지 않나요?
0: 그러니까 근데? 국회에서 동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러니까 네. 대법원장은 재청권이 있고 국회는 동의권이 있고 대통령은 임명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국회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동의권이 침해됐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건데 여기에 침해됐다. 대한 판단이 얼만큼 들어가게 될지

0: 지는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양 당사자 이쪽에서 헌재에 들어가야 되는데 서로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졸대 대법원장이 어쨌든 이번에 국감에 출석해서 무언가 설명을 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이셨으니까 그거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네.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1: 그러니까요. 이번에 국감 아니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네. 졸대 대법원장이 이제 국정감사에서 나오시죠. 예. 뭐 여당 의원의 질의를 받을 텐데 근데 이 모습은 지금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2: 작년에도 나오셔가지고 네. 말씀하시고 또 한 시간 정도 있다가 나가셨죠 증인 선서 안 하시고
1: 근데 그때 굉장히 좀 짧게 하고 나갔는데 이번에는 의사를 밝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선서, 거잖아요
2: 그때는 증인 선서 안 하고 나가셨고 네네. 이번에는 또 관련 제가 말씀드렸던 104조 제2항에 따라서 말씀을 하시겠죠 실은 국회로 보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국회가 지금 다수당이 민주당이시잖아요 그래서 부결도 가능했던 상황이에요. 진짜 뭐
1: 국회로 넘어왔으면
2: 국회로 넘어왔으면 근데 그런 정치적인 거의 정치적인 판단은 또 국회가 안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부담된다라는 거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청와대가 만들었으니까 청와대가 스스로 해결을 해야죠.
1: 알겠습니다.
3: 지금 조희재 대법원장은 윤석열의 길을 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움으로써 몸집을 키워서 대통령 후보가 됐잖아요.
1: 아, 그 말씀 그럼 조희대 네. 대법원장이 네. 정치인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3: 그런
1: 겁니까?
3: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지금 의도가 있다. 사법 구태타를 이어가는 거죠. 이번에 재재청 문제도 아주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대법관 자리를 오랫동안 비워놓고 그것도 이번에 재청할 때 사전에 대통령과 협의를 하고 조율을 하고 해왔는데 그런 네. 관행을 무시하고 서면으로 그냥 보내버렸잖아요. 그리고 사실 재청권과 임명권은 어떤 의미에서 재청권은 임명권의 좀 보조적인 수단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네네. 재청하면은 임명권자는 당연히 재재청 요구할 수가 있는 거고.
1: 임명권이 더 위라고 봐야 되는
3: 당연하죠. 예를 들면 장군들도 네.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재청권이 있어요. 장군 승진할 때 진급할 때 재청하는 권한이 있고 네. 그럼 대통령이 임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들고 부적합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다시 바꾸시켜서 재청을 다시 네. 하라고 하면
1: 다시 되돌려서
3: 하는 네. 거거든요. 네. 아, 바꾸고 아니라 되돌려서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1: 네. 다시 뒤로 가서. 네. 네. 그런 고용방송이기 때문에 이걸 예, 네. 말씀드려야 돼서.
3: 다시 돌려서. 네.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그 조희대 대법원장은 진짜로 자기 정치를 이미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대법원장 대법관의 공백을 둠으로써 지금 재판도 얼마나 많이 밀려 있어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를 가는 것이고 이것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고 국회의 동의권까지도 무력화시키는 이런 행위이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헌정질서를 네. 문란시키고
2: 저는
3: 있다.
2: 이제 헌법에 대해서 해석이 좀 다른 관점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헌법 제2항에 대해서 대법원장, 국회, 대통령은 각각의 삼권분립을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1: 각각의
2: 엔드로 연결 있지.
1: 동등한. 네. 네.
2: 그래서 그 삼권분립을 대표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권력이 위에 있다라고 해석이 전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네. 대통령이 임명한다가 가장 상단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삼권분립을 저는 위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시도를 하려는 게 지금 3권 분립을 없애서 3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네네. 많다라는 지점을 좀 언급하고 싶고 실은 이걸 서면을 했다라고 뭐라 하시지만 그때 김성수와 손봉기 둘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손봉기만 반려를 했어요. 제재청을 요구했어요. 김성수는 또 채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1: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강전의 변호사님. 정치인으로 대법원장이 데뷔하려기 하기 위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짧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0: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이유라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 이유를 만드는
0: 예, 결국에는
1: 것이다.
0: 이제 손봉기 판사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권 여기 뭐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이미 과반을 넘겼는데 왜 안 했느냐라는 것도 손봉기 판사의 흠을 찾기가 어려웠었던 거예요. 네. 결국에는 뭐 메시지를 공격하지 못하니 메신저를 공격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1: 장윤미 대변인도 한 말씀 해주시죠.
4: 짧게 말씀드리면요. 네. 재청권은 임명권을 초월하는 게 아닙니다. 헌법재판관은요. 대법원장이 지명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그냥 임명 가는 거예요. 지명이기 때문에. 재청이란 건 공식 요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법원장 수장이 잘못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1: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정치인의 나웃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열린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치는 늘 미

민심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같은 국민을 만나고도 여야가 들은 이야기는 오늘 들어보셨죠? 다 다릅니다. 민심은 하나인데 통역이 너무 많은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정치는 번역보다 원문에 좀 충실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 냉장고에 명절 음식이 하나둘 남게 되죠. 전도 남고 고기도 남고 차례상에 올렸던 음식들을 며칠 더 먹어야 할 때도 있는데요. 이럴 때 제철을 맞은 가을 무를 활용해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가을 무는 인삼보다 좋다는 말이 있을 만큼 무는 날씨가 서늘해질수록 더욱 단단하게 여물면서 시원하고 은은한 단맛을 낸다고 하는데요. 남은 전과 무를 함께 넣어 전골이나 찌개로 끓여도 좋고 고기 요리에 무를 더하면 느끼함을 덜면서 시원한 한 끼가 됩니다. 남은 명절 음식 매번 같은 방식으로 데워 먹다 결국 음식 쓰레기가 되는 경우가 많죠. 가격도 저렴해진 제철 채소, 가을 무를 활용해서 식비도 아끼고 음식물 쓰레기도 줄여봐야겠습니다. 오늘 순서 김정민의 무한지혜로 시작합니다.

0: 갈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북한 사회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NK투자개발 강미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북한과 러시아 간의 육로가 완공이 되면서 러시아인들의 북한 관광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북한 관광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2: 김정은 씨에 들어서 관광 산업이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실제 북한 노동신문을 보면 국내외 관광객들이 피서철 이제 맞아서 여름철 피서지인 원산 갈마 해양 관광 도시에서 휴식을 즐기는 모습을 전하는 그런 사진 기사들을 내보내기도 했는데요.
1: 네.
2: 한편 러시아 관광객들도 북한 여행을 통해서 양강도, 강원도, 평안남도 등을 관광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온라인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전체 지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 고향인 양강도의 관광객들

0: 양강산업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강도는 한반도의 북쪽 내륙 지역에 있는 도인데요. 양강도는 백두산과 삼지연, 대용단 등 이제 북한이 혁명 전적지로 지정한 곳이 많아서 또 김일성 주석이 12살 때랑 14살 때랑 이제 걸었다고 전해지는 벼매 천리길 그리고 강북이 천리길 노성도가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1: 네.
0: 이렇게 북한이 역사적인 곳이다 이렇게 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양강도는 해마다 당군 정예 간부들은 물론이고 전국의 노동자, 농민, 뭐 대학생, 사무원, 학생 등이 도보로 백두산 답사를 합니다. 그리고 양강도는 연중에 10개월 정도는 백두산을 찾는 주민들을 수시로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백두산과 삼지연 대웅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해외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소대에 질문하신 것처럼 양강도라는 한 개 지역을 봐도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북한 전역으로 본다고 할 때 관광이 활기를 띠고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1: 네. 삼지연은 많이 알려진 곳이잖아요. 여기가 북한 관광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0: 사실 북한은 삼지연 건설에 상당한 노력과 관심을 쏟아왔습니다. 북한은 혁명의 성지로 불리는 삼지연에 대한 건설을 사실 2000년대 초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2000년대에는 경제적으로 이제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건설이 지지부진했지만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단계별로 공사를 빠르게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부터 18년을 1단계로 정했고요. 18년부터 19년을 2단계, 그리고 19년부터 21년을 3단계로 정해서 삼지연 주변에 있는 농촌 마을까지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특히 3단계에 건설됐던 삼지연 지역의 농촌 마을은 전국의 롤모델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삼지연 건설에 대해 설명드리는 것은 북한이 삼지연 건설을 관광의 목적을 두고 건설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백두산 답사생들이 필수로 들리는 것도 삼지연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위한 숙박시설이 또 따로 정해져 있고 학생이라든가 대학생, 근로자, 체육인, 예술인 등 특정 단체들이 묵을 수 있는 시설을 운영 중입니다. 현재는 해외 관광객이나 국내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과 관광요소들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삼지연 지역이 산악지대라는 그런 점에서 자전거로 산악등반을 할 수 있는 곳도 마련되어 있다고 하고요. 겨울에는 스키장도 이용할 수 있어서 사철 관광지로 이제 이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국내 관광객들이 연중 가장 많이 찾는 곳으로 부상하게 되면서 지역 경제 살리기에 대해 성공하고 있다. 이게 내부 주민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1: 네. 관광객이 많은 곳에는 상권 조성이 또 필수일 텐데 삼지연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0: 북한이 공개한 삼지연시 안내에서 보게 되면 삼지연시 주민들이 이용하는 종합상점, 공업품 상점, 가정용품 상점, 식료품, 뭐 치욕기자재, 고기, 어린이용품, 과일채소 이렇게 다양한 품목의 상점들이 있었고요. 여행자들을 위한 삼지연 기념품 상점과 압록강 상점 등 특산물 상점 등이 수십 개가 있었습니다. 이깔 호텔, 뭐 본나무 호텔, 삼지연 여관 이렇게 비롯해서 여러 이제 호텔과 여관이 있는 숙박시설이 있고요. 특산물 식당도 곳곳에 있었습니다. 도로를 중심으로 곳곳에는 샘물과 약수를 파는 간이 매대들도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도보로 행군을 하는 여행객들에게는 꼭 필요한 게 물이거든요.
1: 네.
0: 샘물과 약수는 거리 곳곳에 있는 약수, 뭐 샘물 매대라든가 기업 명예의 이동 매대들에서 구매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 관광을 마치고 주변 관광을 위해서 이동하는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택시 처소도 곳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1: 백두산 여행객들의 숙박 시설은 어떤가요?
0: 위에서 삼지연시 숙박시설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1: 네.
0: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백두산 답사를 하는 대상들은 외국인인 경우 회산시와 삼지연시의 특별한 숙박시설에서 숙박하게 되어 있고요. 북한 주민들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답사 수용소에서 묵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도보를 끝나고 끝나는 시점에 수용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해산에 도착을 하게 되면 해산 닥사 수경소에서 숙박을 하고 다음날 보천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 목적지가 삼지연인데요. 네. 삼지연에서는 소년당각, 대학생각, 근로자각, 최옥인 답사 수용소, 이슬인 답사 수용소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당 각은 북한의 가분비 나무가 좀 많은데요. 특히 양릉도에 가분비 나무가 많습니다. 이 가분비 나무를 상징하는 건물 형식인데요. 1회에 350명을 수용할 수 있고요. 방문 규모에 따라서 4개나 6개의 침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각은 이깔나무를 상징하는 건물인데요. 이깔나무를 한국에서는 낙엽성이라고 부르죠.
1: 네.
0: 이깔나무 형식이 그런 건물인데 방마다 6개의 침대가 있고 1회에 5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각은 보도나무를 상징하는 형식인데요. 사실 북한에서는 근로자들이 이제 같이 이제 젊은 청춘 남녀가 연애를 할 때는 항상 보도나무 밑에서 연애를 하는 그런 영화들이 많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런지 근로자각은 보도나무를 상징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매 방에 6개의 침대가 있고 1회에 5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답사 수용소에는 군인들을 위한 숙소가 있는데 1회에 25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북한에서 대학 1학년 때 1986년도 8월에 첫 방학을 맞아서 백두산 답사를 갔었는데
1: 예.
0: 8월 1일부터 14일까지 기간에 만 명이 백두산을 답사해서 만명 답사대로 불렸던 기억이 납니다.
1: 그렇군요. 이렇게 백두산을 돌아보는 관광객들이 1년에 어느 정도나 되나요?
0: 사실 백두산 관광은 주로 국내 주민들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간이 외국인들이 관광도 있지만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백두산 지구 관광 프로젝트 일부를 실행해 왔는데요. 외국인의 경우 1박 2일 많아야 2박 3일로 주로 백두산과 삼지연만을 가는 단기 관광 상품이 있다고 하고요. 5박 6일로 삼지연과 백두산 대용단을 둘러보는 관광 상품도 판매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삼지연과 백두산 지구를 관광한 후에 숙박할 수 있는 외국인 자치 숙소 구역이 있습니다. 이 외국인 숙소는 삼지연 개발과 동시에 최신식으로 지어졌다고 하고요. 주 고객은 제중조선인이나 제일조선인 그리고 유럽 관광객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월이범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한 외국인들이 희망하면 희망에 따라서 백두산을 관광하는 기회도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관광객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14일 정도의 날짜가 소요됩니다. 저희 NK투자개발 내부 조사원에 따르면 하계 백두산 답사는 하루 1,700명, 많게는 1,800명 정도라고 합니다. 연중 백두산을 돌아보는 답사대는 여름에 기본적으로 많고 겨울에는 인원이 대폭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1: 네.
0: 현재 연중 백두산을 답사하는 관광객의 수는 대략 10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여름과 달리 답사 구간이 짧아지고 꼭 필요한 구간만 답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는다고 하고요. 해외 관광객들은 개별적으로도 오고 단체로도 오고 하는데 일부 구간을 여름에는 자전거 코스로 이용하기도 하고요. 겨울에는 소형 버스나 승합차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1: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NK투자개발 강미진 대표와 함께 북한 내 관광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GOD의 어머님께 듣고 올게요.
2: 어머니.

0: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해외 주요 언론이 주목한 경제 이슈를 한눈에 짚어보는 외신으로 읽는 경제 뉴스. 전주현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그 영국의 한 여행 정보 매체가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로 서울의 종로 3가를 선정했어요.
2: 그렇습니다. 영국의 여행 문화 정보 매체인 타임아웃이라는 곳에서요.
1: 네.
2: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순위를 발표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종로 3가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매체가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작가와 편집자들의 추천을 기반으로 해서 매해 주목할 만한 동네를 선정하거든요. 근데 종로 3가가 2021년에는 3위에 올랐는데 이번에 두 계단 상승하면서 네. 결국 1위에 올랐습니다.
1: 우와.
2: 이 타임아웃의 여행 편집자인 비어드 씨는 과거에 선정됐던 동네가 이후에 더 멋진 곳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2021년에 3위였던 종로 3가는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포장마차 문화가 자리 잡고 가게들이 늘어나면서 올해 1위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종로 3가의 매력으로 꼽힌 건 이 점입니다. 오래된 풍경과 새로운 문화가 어우러져 있다라는 건데요. 한 포르투갈 관광객이 문화와 음식이 어우러져 있고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한데 섞여 있다는 점이 정말 멋지다. 이런 평가를 남겼다고 합니다. 특히 이 매체가 익선동의 전통 한옥과 종로 3가 포장마차 거리에 주목을 했는데요. 익선동의 한옥 마을은 오래전부터 관광객들이 많이 찾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젊은 층이 늦은 밤까지 포장마차를 찾아서 시원한 맥주와 김치나 해물전을 즐기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매체가 용기가 있다면 산낙지에도 도전해 볼 만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또 근처에 있는 서순라길도 함께 소개를 하면서 종묘 돌담을 따라 이어지는 골목에는 조용한 와인바와 공방도 자리를 하고 있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2위는 어디인가? 모로코 라바트의 로션 지구가 차지를 했습니다. 모로코 수도에 있대요.
1: 네.
2: 이 해변 주변 지역에 고급 호텔이 들어서 있는데 여전히 독립 상점과 지역 문화가 풍부하게 자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예술적인 분위기를 갖고 있는 그리스 아테네의 네오스 코스모스 지구가 3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차이나타운,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 고반힐이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이 매체의 편집자가요. 올해 선정된 지역 상당수가 도심에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했는데요. 그래서 도심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창작 공간, 바, 또 훌륭한 식당을 비롯해서 이제 도심 안에 다양한 공간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1: 네. 미국에서는 매장 내 키오스크 사용에 피로감을 느끼는 고객들이 많아져서인지 이 패스트푸드 업계를 중심으로 사람 중심의 고객 서비스가 또 확대되고 있다고요.
2: 네. 한동안 키오스크가 확산이 엄청
1: 맞아요.
2: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CNN이 스타벅스, 맥도날드, 버거킹 이렇게 미국의 주요 외식 업체들에서 매장 내 직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맥도날드가 직원들에게 맛있게 드세요. 또 뵙겠습니다. 뭐 이렇게 고객을 활기차게 맞이하도록 교육하는 접객 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부터 전 세계 매장 직원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한다고 하는데요.
1: 네.
2: 버거킹도 직원 6만 명을 새로 뽑으면서 일선 매장의 서비스 전담 직책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가 한때 모바일 주문을 중심으로 매장을 운영하게 되면서 고객과 바리스타가 대화를 나누는 일이 좀 많이 줄었거든요. 그랬더니 매출이 부진해지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내가 로봇처럼 일하는 것 같다라는 불만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피숍을 다시 커피숍답게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직원을 추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이나 책을 구매해서 매장 환경을 개선하는데 우리 돈으로 1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를 내놨는데요. 유통업계에서도 키오스크 사용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인 계산대 도입하는 곳들이 있었는데
1: 네.
2: 물론 인건비가 줄어듭니다. 직원들이 다른 업무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속속 도입을 했는데 오류가 너무 잦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니까 지금 월마트와 코스트코가 일부 무인 계산대를 철거를 했고요. 아마존은 올해 초부터 계산원이 없는 무인 매장 아마존 고의 운영을 종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CNN은 이렇게 기업들이 사람 중시 서비스를 다시 늘리는 이유에 대해서 고객들이 기술에 대해서 집단적인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미국 드레스덱대 연구진이 2024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니까 소비자들은 무인 계산대보다 사람이 직접 계산해 줄 때 더 크게 만족감을 느낀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직접 계산을 해준 고객은 나중에 다시 그 매장을 방문할 가능성도 더 높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1: 네. 고물가 때문에 식비까지 줄이는 일본의 소비자들이 게임에는 오히려 지갑을 더 열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고요?
2: 네. 일본 총무성의 가계 조사에서 게임회사 과금과 주변 기기를 포함한 게임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가구당 실질 지출이 지난 7월까지 8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7월에는 2인 이상 가구의 게임 소프트웨어 등 지출이 1년 전에 2.4배 수준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그 장기적으로 게임에 쓰는 돈도 크게 늘었어요. 작년에 가구당 연간 지출액이 우리 돈으로 2만 300원으로 10년 전과 비교해서 2배 수준으로 많아졌는데요. 근데 일본 가계가 전반적으로 소비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는 대비가 되는 모습입니다. 7월 전체 가구의 실질 소비 지출이 평균 우리 돈으로 265만 원 정도였거든요. 이게 작년 같은 달보다 3.6%가 감소했는데 일본인들이 생활의 필수적인 먹거리에도 지갑을 많이 닫았어요. 그래서 같은 달 식품 소비 지출은 1년 전보다 1.3%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부담이 커지니까 일상적인 소비는 최대한 아끼는데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는 돈을 쓰는 선별 소비 성향이 뚜렷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게임 지출액이 증가하는데

이걸 이끈 건 역시 스마트폰 게임이었습니다. 게임 아이템의 특유의 판매 방식이 있잖아요. 소비를 자극하게 되는데 무작위로 결과가 결정된

0: 생활비는 아끼고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취미에는 돈을 쓰는 그런 소비 행태가 일본에서 뚜렷해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재밌네요. 태국에서는 시간을 함께 보내주는 대가로 요금을 받는 이른바 유료 친구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요.
0: 네. 일본 교도통신이 그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지금 태국 현지에서 이런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돈을 받고 타인의 동반자 역할을 하는 새로운 형태의 단기 일자리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이용자들이 여행을 할 때 같이 동행을 하면서 촬영을 해준다거나 운동, 쇼핑, 카페 투어, 결혼식 동석 등을 목적으로 SNS를 통해서 유료 친구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공자는 시간 단위로 요금을 받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그런 방식인데요. 가격과 모집 경로가 제공하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일단 교도통신이 소개한 어떤 사례를 보니까 시간당 우리 돈으로 약 4만 2천 원을 받고요. 오. SNS로 고객을 모집해서 통상 2, 3시간씩 함께 해주는 그런 경우가 나왔는데요. 근무 시간을 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요. 업무 부담이 크지 않으니까 주로 대학생과 프리랜서 사이에서 부업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서비스가 왜 확산이 되느냐. 태국의 가구 구조가 변했기 때문인데요.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5년 기준으로 태국 전체 가구 중에 1인 가구의 비중이 29.5%였습니다. 근데 세계 평균은 21.9%니까 이것보다 많은 거거든요.
1: 그러네요.
0: 1인 가구 증가는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상품 또 이들을 위한 서비스 수요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인데요. 그러니까 관계 유지에 대한 부담 없이 딱 필요한 순간에만 동반자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잖아요. 이게 최대의 메리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앙마이 여행에 유료 친구를 고용해서 갔던 한 회사원 얘기가 있는데요. 장기적인 관계가 아니라 가끔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 필요를 딱 채워주는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서비스가 인간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정서적인 위안을 줄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제공자들이 성희롱 같은 위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칙과 경계를 정해줘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료 친구가 돼주는 사람들은 고객의 SNS를 좀 사전에 확인을 하고요. 심야 유흥업소 동행 같은 좀 위험하거나 부담스러운 요청은 거절하는 방식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1: 네. 싱가포르 정부가 영상에 익숙해진 시민들의 독서 습관을 되살리기 위해서 책을 읽으면 현금 포인트를 지급하기 시작했다고요.
0: 그렇습니다. 릴스나 쇼폰 같은 좀 짧은 영상에 이 싱가포르 시민들도 지금 많이 익숙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독서 습관을 되살리기 위해서 포인트를 준다라는 건데요. 이 국가도서관위원회가 독서의 달을 맞아서 6일부터 하루 15분 이상 책을 읽으면 가상 코인을 지급하는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가자가 정부 웹사이트에 독서 기록을 남기고요. 15분 이상 책을 읽으면 하루에 한 번 이상 가상 코인, 하루에 한 번 가상 코인 20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학생들의 독해력이 세계적으로 아직은 그래도 높은 수준에 들어가는 나라거든요. 근데 디지털 콘텐츠가 역시 확산이 되면서 깊게 읽는 게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은 코인은 현금으로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 코인은 1싱가포르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070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50일 동안 매일 독서를 하면 1싱가포르 달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큰 금액은 아니죠. 근데 이제 소액의 보상을 활용해서 독서를 일종의 게임처럼 즐기면서 좀 꾸준한 습관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설계가 됐습니다.
1: 네.
0: 이 도서관 위원회의 멜리사 탐 대표는 우리는 콘텐츠와 정보, 자극이 넘쳐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언제든 수백 개의 헤드라인을 훑어보고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거의 모든 것에 대한 요약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정보와 자극이 넘쳐나는 환경에서 독서 습관을 만드는 건 거창한 것보다 작고 꾸준한 행동에서 시작이 될 것이다. 버스 안에서 잠들기 전에 점심시간에 하루에 15분만 읽자.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역시 이제 싱가포르도 SNS 중독, 뭐 둠 스크롤링 문제 등이 있는데요. 이 둠 스크롤링은 불안이나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는 뉴스, 댓글 등을 계속 넘겨보는데도 스스로 멈추지 못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좀 SNS에 과몰입을 하고 둠 스크롤링을 하게 되고 온라인 괴롭힘 같은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사회적 문제가 점점 되고 있으니까 당국이 SNS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0: 라는 추가 대책도 검토를 하면서 이런 독서 코인제도 지금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싱가포르 정부가 그동안에도 시민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금전적 보상을 활용해 온 적이 있어요. 걷기 목표를 달성한 시민들에게는 마트나 시장 바우처를 제공을 하기도 하고요. 일정 걸음수를 채우면 경품을 주는 그런 방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1: 네, 외신으로 읽는 경제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새로운 남북 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는 특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부자 되는 특허 이야기, 특허법인 다나의 조정우 변리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3: 네, 오늘은 우리가 건축물이나 가구 그리고 자동차 등 각종 산업 제품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이 친환경 페인트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페인트라고 하면 단순히 물체 표면에 색을 입히는 재료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 페인트는 이 표면을 보호하고 또 부식을 방지하고 방수나 단열과 같은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는 이 대표적인 기능성 소재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친환경 페인트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친환경 페인트와 일반 페인트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3: 네, 친환경 페인트는 쉽게 말하면 이 페인트를 제조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도록 설계된 도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반적인 페인트는 이 안료와 수지, 溶제, 첨가제 등으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 溶제는 이 페인트의 점도를 조절하고 또 도장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지만 건조 과정에서 공기층으로 증발되면서 이 휘발성 유기화합물, 즉 VOC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페인트는 이런 유기용제의 사용량을 줄이거나 또는 물로 대체하는 수성화 기술이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 친환경 페인트는 이렇게 단순히 VOC를 적게 발생시키는 제품만을 의미하지는 않고요. 이 석유계 원료 대신에 식물성 오일이나 셀룰로스, 전분 등과 같은 재생 가능한 원료를 활용하거나 또는 제조 과정에서 불필요한 에너지나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술도 중요한 친환경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예전에는 색을 얼마나 잘 내고 또 오래 유지시키느냐가 이 관련 기술의 핵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여기에 인체 안전성과 환경성 그리고 자원 순환성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 기술 개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1: 네, 이 친환경 페인트 시장이 최근에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3: 네, 가장 큰 이유로는 이 건축이나 생활 환경에서 이제는 건강과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새 집이나 새로 인테리어한 공간에서 이 특유의 페인트 냄새가 나는 것을 어느 정도 당연하게 받아들였지만 최근에는 이 새집 증후군이나 실내 공기질 문제가 알려지면서 이 소비자들이 건축 자재에서 방출되는 이 화학 물질에 굉장히 민감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건설 산업 자체가 친환경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뿐만 아니라 건축 자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 탄소까지 평가하려는 움직임이 확대가 되면서 이제는 페인트와 접착제, 단열재와 같은 이런 건축 소재의 환경성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페인트의 역할 자체가 다양해지고 있는 점인데요. 단순히 벽에 색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햇빛을 반사시켜서 건물의 온도 상승을 억제하거나 또는 공기 중의 오염물질을 흡착 분해하고 세균이나 곰팡이의 증식을 억제하는 제품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1: 이런 친환경 페인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이 필요합니까?
3: 네, 친환경 페인트의 핵심 기술은 크게 수성화 기술과 친환경 원료 기술 그리고 유해물질 저감 기술, 기능성 부여 기술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

0: 이 수송화 기술은 기존 유기 용제를 물로 대체함으로써 이 VOC 발생을 줄이는 기술입니다. 단순히 용제를 물로 바꾼다고 해서 이 좋은 페인트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물을 사용하면서도 이 안료와 수지가 균일하게 분산되어야 하고 또 벽이나 금속 등의 표면에 잘 부착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내수성과 내구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지의 조성과 입자 크기 그리고 분산재와 계면 활성제의 종류 등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친환경 원료 기술인데요. 기존 석유제 수지의 일부를 이 식물성 오일이나 바이오매스 유래 물질로 대체한다든가 또는 천연 광물과 천연 안료를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유해 물질 저감 기술인데요. 중금속이나 특정 유해 성분을 줄이고 이 페인트가 건조된 이후에도 유해 물질이 지속적으로 방출되지 않도록 이 조성물을 설계하는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능성 부여 기술을 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광촉매 소재를 넣어서 오염 물질을 분해시키거나 또는 미세한 다공성 소재를 첨가해서 습도를 조절하고 냄새를 흡착하는 기술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친환경 페인트 기술의 핵심은 이 환경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제품의 성능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을 확보하면서도 기존 페인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내구성과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최근에는 뭐 천연 재료나 폐자원을 활용해서 페인트를 만들기도 한다면서요?
0: 네, 그렇습니다. 최근 친환경 페인트 분야에서 상당히 주목받는 기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바이오 기반의 원료와 재활용 원료를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기존 페인트의 주요 성분인 수지와 용제 상당 부분을 이 화학 원료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이를 재생 가능한 바이오 원료로 대체하면 이 화석 원료 사용이나 또는 제품의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식물성 오일이나 셀룰로스, 리그닌 등 이 식물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성분을 이 수지나 첨가제 원료로 활용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 목재나 농업 부산물에서 얻어지는 리그닌의 경우에는 이 접착성과 자외선 흡수 특성 등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좋은 기능성 소재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향으로는 이 산업 부산물이나 폐자원을 다시 페인트의 원료로 활용하는 것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폐플라스틱이나 폐수지 등을 재생해서 도료용 원료로 활용한다거나 이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 무기질 부산물을 안료나 충전재로 활용하려는 기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버려지는 자원을 이 단순히 재활용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기존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가진 소재로 전환시키는 이 업사이클링 개념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 원료의 출처뿐만 아니라 제조나 사용 그리고 폐기에 이르는 제품의 전체 생애 주기를 함께 고려해서 이 친환경성을 평가하려는 방향으로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럼 끝으로 관련한 특허 경쟁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0: 네, 친환경 페인트 분야의 특허 경쟁은 크게 도료 조성물, 친환경 수지, 그리고 기능성 첨가제와 제조 코팅 공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가장 전형적인 것이 바로 조성물 특허입니다. 이 어떤 수지와 안료, 그리고 첨가제를 어떤 비율로 배합해서 원하는 물성을 구현하는지가 핵심인데요. 예를 들어 VOC 함량을 낮추면서 접착력과 내구성 그리고 내마모성을 유지하는 수송 도료 조성물이 하나의 중요한 특허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바이오 기반 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바이오 원료의 종류와 화학적인 개질 방법 또 다른 수지와의 혼합 비율 등이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기능성 첨가제 분야에서는 이 광촉매나 항균 소재, 다공성 흡착제나 차별 안료 등을 이 도료에 어떻게 안정적으로 분산시키느냐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능성 물질을 많이 넣는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첨가하게 되면 이 도막의 접착력이나 투명도 또는 내구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0: 이런 점들을 이 확보하면서 기본적인 도료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조성 범위를 찾아내는 것이 특허 전략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 도료 자체뿐만 아니라 여러 기능층을 순차적으로 형성하는 이 다층 코팅 구조나 또는 이 저온에서 빠르게 경화시켜서 제조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이 공정 기술도 중요한 특허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친환경 원료를 사용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기술적 차별화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고요. 특허적으로는 이 구체적인 조성과 구조 그리고 제조 조건을 통해서 환경성과 성능을 동시에 개선했다는 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친환경 페인트 기술에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다나특허의 조정우 변리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경제로 통일로 타샤니가 부르는 하루하루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혹시 빵지순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성지순례에 빗댄 말인데 유명한 빵집을 찾아 일부러 멀리까지 찾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엔 떡지순례란 말도 생겼습니다. 소문난 떡집 앞에는 문을 열기도 전에 길게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진다고요. 그런 곳에 가면 전통적인 떡만 있는 게 아니고 노란 카스텔라 같은 호박인절미, 치즈가 들어가 피자 맛이 나는 설기떡, 알밤을 통째로 넣은 찹쌀떡까지. 이게 떡이 맞나 싶을 정도로 개성이 넘치는 떡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고 합니다. 자, 추석 명절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송편이나 떡도 좀 드셨겠지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맞이하는 새로운 한 주, 갓 쪄낸 떡처럼 정겹고 맛깔스러운 노래들로 한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이용복의 노래입니다. 달맞이 꽃.

네, 오늘은 이혜인 수녀의 수필, 오늘은 내 남은 생의 첫날입니다 중에서 한 대목 준비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갔을 적에 친지들이 안내하는 선물의 집에 들른 일이 있다. 거기서 조그만 크기의 북마크를 하나 사게 되었는데 그 안에 적혀있는 글귀가 마음에 들어서였다. Today is the first day of rest of your life. 오늘은 그대 인생의 남은 생의 첫날입니다. 그 순간 이 글이 내 마음에 어찌나 큰 울림을 주었는지,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 위로를 주는 메시지로 다가왔다. 그래서 평소에 늘 오늘이 마지막인 듯이 살게 하소서 하던 기도를 오늘이 내 남은 생의 첫날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라고 바꾸어서 하게 되었다. 마지막이라는 말은 왠지 슬픔을 느끼게 되지만 첫날이라는 말에는 설렘과 기쁨을 주는 생명성과 긍정적인 뜻이 담겨 있어 좋다. 오늘도 새소리에 잠을 깨면서 선물로 다가온 나의 첫 시간을 감사하였다.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간, 새로운 기회를 더욱 잘 살리도록 노력해야지 하고 다짐하였다. 해야 할 일을 적당히 미루고 싶거나 게으름을 부르고 싶을 적엔 나 자신에게 충고한다. 한 번 간 시간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아요. 정신을 차리고 최선을 다하세요. 성실하고 겸손하게. 성당에서 기도하다가 방에서 책을 읽다가 정원에서 산책하다가 객실에서 손님을 만나다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문득 생각나는 말. 나를 다시 움직이게 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말. 삶이 힘들 때 충전시켜주는 약이 되는 말. 오늘은 내 남은 생의 첫날입니다. 이 말이 있어 나는 행복하다. 이 말을 계속 되새김하다 보니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온다. 오늘도 싱싱한 희망의 첫 마음으로 내 남은 생의 첫날을 살게 하소서. 새로운 감탄과 경이로움을 향해 나의 삶이 깨어 흐르게 하소서. 끝이 없는 길, 박인희의 노래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크기는 손가락 한두 마디 정도. 한쪽에는 내 이름 석자가 새겨져 있고 빨간 인주를 묻혀 종이 위에 꾹 눌러 찍으면 그제야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은행에 갈 때도 계약서를 쓸 때도 중요한 서류를 작성할 때도 예전에는 이것을 꼭 챙겨야 했죠.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한때 신분증을 대신해 중요한 순간마다 나를 증명해 주던 작은 것, 도장에 얽힌 추억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생애 첫 번째 도장 기억나십니까? 설날 세뱃돈이나 돼지저금통을 털어모은 동전을 들고 은행에 가서 저축통장을 만들던 날, 부모님이 작은 막도장 하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보통은 나무로 된 홀쭉한 게 흔했지만 좀 더 고급스러운 동그란 원형의 플라스틱 도장도 있었지요. 그 도장에 내 이름 석자가 새겨져 있는 걸 보면서 괜히 뿌듯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학교를 졸업하거나 취직을 하면서는 제대로 된 도장을 하나씩 장만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도장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했습니다. 첫 직장에 들어가 월급 봉투 수령란에 도장을 찍을 때, 그리고 가정을 이루면서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던 날, 특히 내 집을 장만하던 순간, 계약서 위에

한강도장을 꾹 눌러 찍던 순간의 설렘은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도장의 역사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옛날부터 나라의 중요한 문서에는 국세를 찍었고 관청에서는 관인을 사용했습니다. 선비들은 종이에 글씨나 그림을 완성하면 자신의 이름이나 호를 새긴 낙관을 찍기도 했지요. 그러다 일제강점기 때 인감증명제도가 도입되면서 신분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누구나 도장을 파고 공식적인 계약이나 거래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노래 듣고 올까요? 임재우의 노래 사랑의 복덕방, 정종숙의 토요일의 커피숍, 김상범의 오뚜기 인생, 그리고 장은하의 고귀한 선물, 네 곡입니다.